이게 임금 1도인데,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할 때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이세 가지 지표에다가 청년 순이동률에다가 저출생률, 주간인구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걸 활용해서 이 지역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각각 매칭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예요?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세 권역이, 크게 세 권역이 나와 있는데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볼게요. 여기가 선생님 남동생이 근무한 군부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연천이거든요, 연천. 선생님, 그래서 딱 한번 가봤어요. 그 남동생 말로는 북한군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이는 정도의 군부대에 근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네, 믿을 순 없지만, 확인을 못했지만, 어쨌든 연천. 군사 분계선에 있는 건 맞죠? 그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네, 선생님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가 고양입니다. 고양. 네, 고양시. 고양시의 그 마스코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고양이에요. 진짜 선생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그다음에 여기 자주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구와 관련해서 여기가 은근히 자주 출제돼요. 문제는 여기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쵸? 알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죠. 여기 사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잘 모르면 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군. 진짜로. 자, 근데 여기 엄밀히 부여입니다. 부여. 네, 부여.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조건 볼게요. 가는 나다보다 A가 높다. 자, 가가 어딘지도 몰라요. 나다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노년층이 높대요. 하, 그죠? 노년층이 높은데, 우리가 잠깐만 여기서 보시면, 두 개는 군 지역이고요. 두 개는 시예요. 그쵸? 그래서 가가 그냥 이둘 중에 하나겠지라는 느낌만 와요. 아직까지는 느낌만 오는 게 맞아요. 이걸 알면 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자, 나다는 라보다 어떤 군 지역보다, 그쵸?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다. 그쵸? 이게 시겠죠? 나다가 신게 맞아요. 왜냐면, 가가 군이고, 나다보다 높으니까, 가가 군이니까, 나도 군이었잖아요. 그럼 나다가 쉬면서 유소년층이 높은데 어딘지 몰라요, 아직도. 이둘중 하나는 맞아. 근데 이제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나다를 비교해요. 다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아,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고양시 아니면 세종시인데요. 고양시는 인구 100만 넘는 특례시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그 다음에 세종은 아직 4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어디가 높아요? 그쵸? 고양시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 나와요. 그러면 또 가봐요. 라는 가보다 성비가 높다. 드디어. 라하고 가도 구별할 수 있어요. 이둘 중에 하나인데요. 성비가 높다? 자. 성비가 높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비가 100보다 높다, 크다. 이걸 포함하고 있고요. 남초고요. 인구에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다. 세 가지 케이스 계속 떠올려 주세요. 군사 분계선 주변, 그쵸? 군부대가 많은 곳. 두 번째, 중화공업단지. 세 번째, 촌락의 청장년층. 이걸 계속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근데 드디어 군사 분계선, 군부대 많은 곳. 선생님, 남동생 이야기했죠? 자, 여기. 자, 이게 바로 랍니다. 자, 이게 가예요. 자, 드디어 다 찾았습니다. 1번, 라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남성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고요. 가는 나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자, 가하고 나를 비교했는데요.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은, 출생률이 높은 세종이 높겠죠. 다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노령화 지수의 식이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이 노령화 지수는 상당히 중요한 인구 지표인데요. 그 지역의 고령화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하고 다를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신상 도시죠? 네, 어디가 더 신상? 세종.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세종이 우리 전국에서 제일 높죠. 자, 근데 고양시는요. 그래도 젊은 도시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한 게좀 신기하긴 하지만, 노령화 지수는 다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요. 3번이에요. 4번.
라는 답보다 중위 연령이 낮다. 여러분, 중위 연령

그 지역의 고령화 수준을 단적으로 알수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위 연령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요. 한 지역, 어떤 지역의 인구를 0세부터 가장 갓 태어난 아기부터 가장 고령 순까지 나이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세웠을 때정 가운데 위치하는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위연령은요, 평균 연령이랑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고령화 수준을 한눈에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거. 우리나라 중위연령 계속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계속 고령화로 가고 있는 거죠. 고령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하고 다를 비교했는데요. 당연히 연천군이 이 라가 더 높아야 됩니다. 나와라는 충청권, 가와다는 수도권에 위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와라는 지금 따로 묶을 수가 없고요. 충청권은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가나가 충청권이고요, 다라가 수도권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7번입니다. 2026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입니다. 어머나, 이제 두 지역밖에 없어요. 자, 고맙죠. 두 지역밖에 없으면 고마운 거죠. 자, 이첫 번째 지역,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요. 여러분들, 방금 여기 연천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바로, 강원도, 오대미. 자, 우리 지형에서도 아주 중요한, 용암, 대지가 펼쳐져 있는 철원입니다. 추워요, 여기도. 여기도 군부대가 참 많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세종입니다. 문제가 간단합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가는요. 각종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죠. 뭐, 과천에서 뭐, 이제 대거 이전하고 선생님 아는 분들도 엄청 많이 가셨는데, 이, 여기가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이죠? 행정중심 복합도시예요. 행정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 뭐 행복도시, 바로 세종입니다. 그냥 이게 가예요. 그다음 군사분계선과 접하고 누가 봐도 군사분계선과 접하는 거 이게 나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방금 언급했던 화산활동 용암대지 곡창지대 뭐 지리적 표시지인 철원 오대미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비교할게요. 가와 비교한 나의 특징. 자 가와 비교한 나의 특징입니다. 자 성비입니다. 위아래부터 잡아요. 자 성비가 어떨까요? 여기가 훨씬 높겠죠. 군부대, 그쵸. 남성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럼 벌써 정답이 A, B, C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노령화 지수예요. 앞뒤로 잡아요. 자, 노령화 지수는요, 여기가, 그쵸. 그래도 뭐 군부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철원군, 촌락의 경관이 더 많은, 촌락의 특징이 더 남아있는, 인구에도 그게 반영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노령화 지수가 더 높을 거예요. 자, 이제 BC 남았습니다. 좌우로 잡을게요. 유소년 부양비는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유소년층의 비중이 낮을 테니, 상대적으로 낮겠죠. 정답은 2번, B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었고요.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에 대한 인구 관련 언론 보도. 자, 요거도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는요, 되게 강원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에요. 사실 이 지역은요, 그 전에는 약간 위기도 있었지만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가 다 지금 분포하고 있죠. 이걸로 정말 많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기업 도시, 혁신 도시가 둘다 있는 강원도 도시 어디죠? 원주시입니다. 강원도 인구 1위 도시예요. 그래서 강원도 인구 1위 도시고요. 특히 청장년층의 인구 증가율을 보면 강원도 도청이 있는 춘천보다 강원도 도청이 있는 춘천보다 인구 증가율이 청장년층에서는 3배 이상 높다고 해요. 언론 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기업 도시 혁신 도시가 있다는 거는 일자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좀 특이하게 생긴 지역인데요. 태백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인제부터 알면 돼요. 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가부터 한번 볼게요. 인구가 약 3만 1000명까지 줄었는데도 심각한 주천난을 겪고 있다. 군부대가 많다. 인구가 3만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심각한 주천난이 있는 이유가 이 군부대가 많아서요. 이 지역에 실제로 생활하는 인구는 7만 명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주천난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알죠? 군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 군부대 어디 있죠? 그래도 휴전선 근처에서 찾아야겠죠.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 찾아야겠죠? 이걸 통해서 먼저 여기가 가인가? 눈치를 채시고요. 지방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대요. 방금 이야기했던 공공기관의 입주, 혁신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업 도시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계속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원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여기는요, 탄광이 폐광됐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탄광, 태백입니다. 가나다 찾았고요. 1번 보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인구가 많다. 자, 인구 1위가 원주예요. 그래서 뭐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해도 나가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가는 나보다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수가 많다. 자, 여러분, 요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가하고 나를 보시면요. 가가 군이고 나가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이민자는요. 외국인 근로자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 이거는 이 외국인 근로자에서만 딱 보면요. 그들끼리, 외국인에서만 보면 아주 뚜렷한 남초 현상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특히 중화공업 지역에서. 서비스업은 그래도 여성의 비중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남초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결혼 이민자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촐락 지역의 청장년층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촐락의 청장년층은, 네,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짝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국제 결혼 이민자들, 즉, 외국에서 오신 분들, 결혼하려고 오신 분들을 보잖아요? 결혼하시려고 오신 분들을 보면 여초예요. 아주 뚜렷한 여초입니다. 그래서 인제군하고 원주시의 결혼 이민자 비율을 보잖아요. 비율? 비율을 보면 어디가 높을까요? 촐락적인 인제군이 높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 뭐라 했죠? 수라고 했죠. 수. 어디가 절대량이 많아요? 그냥 그 지역의 전체 인구수가 훨씬 많죠? 원주시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중을 곱하면요. 수도 여기가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늘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100만 원 중에 50% 가질래요? 1000만 원 중에 10% 가질래요? 자,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으면.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다보다 중연령이 높다. 자, 중연령은 고령화 수준을 알수 있는 단적인 지표. 당연히 태백에서 높겠죠. 다는 가보다 성비가 높다. 자, 다하고 간대요. 성비는 군부대가 많이 입지하고 있는 가에서 더 뚜렷이 높을 겁니다. 자, 다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총부양비는 뭐를 떠올려 주라고 했죠?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비중을 떠올려 주면 된다고 했죠. 어디가 청장년층이 더 비중이 높을까요? 그쵸? 여기가 높겠죠? 자, 그래서 총부양비는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을 겁니다. 왜? 청장년층이 여기가 높으니까 총부양비는 낮고 청장년층의 비중이 낮으니까 총부양비는 여기가 높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도 네, 꼼꼼하게 문제 잘 보셨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9번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평 문제고요. 요거도 뭐 앞서서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9번이 6월 모평이고요. 8번이 방금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6월 모평에서 나오고 수능에 낼 거니까 잘 복습해. 이걸 이야기해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자, 9번 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세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세 지역 중에, 여 지도만 봤을 때는 잘 몰랐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보잖아요?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 바로 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국 지리에서 좀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다문화 마을 특구가 있죠.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 그래서 요거 안산이었고요. 여기 너무 많은 지금 도시들이 집중돼 있어서 바로 요걸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또 나왔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자, 그다음에 이 지역은요. 잘 모르겠죠. 알아요?
잘 모를 텐데요. 자, 지금 태백 바로 아래.

있고요. 울진 지금 서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봉화예요. 근데 모르면 일단은 이렇게 시험지에 군이다라고 표시를 해두세요. 그냥 해두고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가나 다 읽으셨죠? 가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일단 정부기관 이전 요거 포인트로 그다음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요거 챙겨가세요. 요거 표시해 두시고요. 이게 세종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위험이 큰 곳이다. 그쵸? 군 지역이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는 시고 또 수도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종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가나다를 다 연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신 거 맞죠, 여러분? 네, 가나다 다 나왔고요. 우리는 바로 선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중위연령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중위연령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고령화 수준을 단적으로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고요. 나에서 높을 겁니다.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 어디가 높을까요? 그쵸. 가에서 높겠죠. 도시에서. 다는 가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 자, 유소년 부양비는 어디서 높아야 될까요? 그쵸.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요. 유소년층. 전국에서 제일 높다. 그래서 가에서 높아야 됩니다.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외국인의 성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다가 안산이고요. 외국인이 많다고 했어요. 근데 성비가 높은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 성비가 높다는 거는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높다, 100을 넘는다, 남초이다. 세 가지 케이스. 군사 분계선, 중화공업 지역, 촌락의 청장년층. 근데 여기 촌락 아니잖아요. 그럼 둘중 하나인데 군사 분계선 아니잖아요. 중화공업 발달했죠. 그래서 높을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총인구는 다나가가 아니라 다가나예요. 다가나.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평이고요. 다섯 지역의 두식이 인구 부양비와 총인구입니다. 두식이 모두 X축은 유소년 부양비, Y축은 노년 부양비, 그리고 총인구까지 지금 세 가지를 시대를 달리해서 엄청난 시간 간격이 있는 70년의 그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네 지역은요. 경기, 서울, 전남, 제주네요.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2025년쯤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까운 시기가 이 시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좀더 지금 현재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일단 다행히 총인구를 줬어요. 그리고 경기, 서울, 전남, 제주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 제일 큰 덩어리 있죠. 지금도 서울이 930만 명, 경기가 1370만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꽤나 큰 차이가 있고요. 그걸 거의 유지하는 게 경기일 겁니다. 서울은 계속 인구가 조금씩이라도 빠져나가니까 이게 그래도 서울이겠죠. 그럼 이제 전남하고 제주가 있는데요. C하고 D의 변화 양상을 보시면 작았고 그대로 작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왜냐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남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로 제일 먹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쑥 줄어요. 그리고 제주는요, 단한 번도 이 크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주는 인구가 50만 명대에서 계속 증가해서 지금 67만 명까지 온 거거든요. 이 크기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크기를 가졌다가 이렇게 되는 게 전남이에요. 그리고 제주. 네, 이렇게 찾았고요. 다른 지표들은요, 선지에서 아마 물어보면 우리가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자, 1번. 비의 총 부양비는 1970년보다 2040년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총 부양비는 지금 X축의 값하고요, Y축의 값을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냥 더하면 돼요. 그래서 B의 총부양비를 보시면 이때는 가운데 값을 읽으시면 되니까 80 더하기 뭐6 정도. 86이라고 그냥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2040년이 되면 50, 네, 선생님 좀 위에다가 그렸는데 좀 아래에다가 네, 50 더하기 14. 어쨌든 한64 정도.

나오죠. 그래서 언제가 더 높다? 총부양비는 1970년이 더 높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깔끔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줄게요. 없애야 돼. 자, 64. 자, 그 다음에 C와 D는, 자, C와 D의 유소년 부양비 차이는 1970년보다 2040년이 크다. 자, C와 D 지역의 유소년 부양비 차이. 자,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2040년이 됐을 때 유소년 부양비의 차이가 네, 이 정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급간이 달라요. 이거 보시면 거의 85에서 95, 거의 10 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급간 자체가 상당히 지금 가깝게 분포한 거 있기 때문에 이거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 차이도 마찬가지로 1970년이 더 크게 나타나네요. 자, A는 서울, D는 전남이다. A는 서울, D는 전남이다. 어머나? 그냥 우리가 확인했던 그거잖아요?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2040년 세종의 노령화 지수는 100 미만이다. 자, 노령화 지수는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인데요. 이게 원래는 유소년층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유소년 부양비의 식이 뭐죠?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 노년 부양비 식이 뭐죠?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우리 범분수 선생님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써보는 그 용어 같은데 약분을 하면요. 결국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2040년입니다. 자, 세종을 보세요. 유소년분의 그러면 19분의 노년 한 33? 100 미만입니까? 아니죠. 100을 훌쩍 넘겠죠. 대충 봐도. 그러니까 이 세종 보세요. 이 세종이 여기는 없는데요. 지금 어쨌든 없겠죠, 당연히. 왜냐면 2012년에 출범했으니까 없겠죠. 근데 스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세종이 우리나라 전국에서 유소년층 비율 제일 높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2040년이 되면 여기도 꽤나 높은 노령화 지수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노령화 지수 100 미만 아니고요. 5번, 서울은 경기보다 이 기간 동안에 인구 증가율이 높다. 자, 오히려 서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줄었죠. 네, 증가율은, 네, 지금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 그래서 경기는 늘었지만, 많이 늘었지만, 서울은 줄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아니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고요. 2024학년도 3월 학평 문제입니다. 자, 1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에서 C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지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우리 공업에서 되게 자주 다뤘던 지역이죠. 전자조립공업과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지역, 그리고 사실 이 동그라미 친 도시 아래 평택까지도 같은 군으로 묶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바로 화성입니다. 정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충청북도에서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는 포도의 고장이에요. 바로 영동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죠, 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적고 시작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 어디죠? 네, 울산 광역시죠?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가 몇 개죠? 17개입니다. 17개 중에 특별시 1개, 그 다음에 광역시 6개예요. 그 다음에 그 특별자치도가 3개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도가 6개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1개가 있습니다. 17개 맞죠? 네. 그래서 광역시 정도는 좀 아시는 게 좋고요. 저기가 부산이 아니라 울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게 뭐냐? 인구 변화거든요? 인구 변화. 우리 앞에서 3번 문제 풀때 인구 밀도 변화 하나 있었잖아요? 그쵸? 인구 밀도 변화. 근데 여기서도 인구 변화인데요. 이거는 그양그 자체네. 그쵸? 근데 양그 자체가 아니라 자, 이거죠. 각 지역의 1990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도의 상대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00을 지금 기준을 했잖아요. 1990년 인구를 100으로 기준을 세웠어요. 그럼 600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해석해야죠.

3배 됐다는 얘기예요. 200이다? 2배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50이 됐다? 절반으로 줄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볼때 선생님은 항상 여기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 청장년층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인구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볼 때는 유소년층 혹은 노년층을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시와 촌락을 구별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노년층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부터 본 이유를 알겠죠? 여기 화성시고요. 그 다음에 울산 광역시고요. 나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지역이 군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영동이고요. 이게 바로, 네, 영동의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자, 달을 먼저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인데요. 가하고 나중에 가가 그래도 네, 유소년층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바로 화성. 우리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면서 수도권 주변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막 이런 걸 세웠잖아요. 신도시에 유소년층이 많아요. 신도시에. 거기에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 자, 나는요, 울산입니다. 아무리 이제 울산이 공업도시로 특화가 되어 있지만, 좀 젊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가 되게 오래된 공업도시예요. 이제 거의 뭐 이제 50년 정도 된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에 비해서는 노년층의 비중이 있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나가 울산입니다. 그럼 가나다는 찾았어요. 가나다는 찾았고 이 인구 변화, 이 증가율이죠. 근데 A는 누가 봐도 어디예요? 그쵸? 수도권에서 신도시로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제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네, 가. 화성의 데이터일 겁니다. 근데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지역이 있어요. B는 거의 정체죠. 거의 뭐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울산광역시가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이 된 거거든요.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네, 그래서 그 인구 100만 명을 넘기면서 이제 울산광역시가 된 건데 이게 바로 나의 데이터 감소하고 있는 군 지역. 이게 다의 데이터. 정답은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우리 최근 문제를 중심으로 인구 첫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들도 잘 풀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유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39번째 시간이죠.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인구부양비 문항, 우리 수능 기출에서 평가원 문항에서 항상 20번 문항으로 등장하는 그 파트를 이번 시간 3시간에 걸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 파트는요, 최근 수능 기출에서 항상 꼬박꼬박 출제되어 오고 있는 네 파트가 되겠습니다.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사회복지 파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파트이긴 하지만은 차근차근 꼼꼼하게 기출 유형을 분석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재미있게 또 해결할 수 있는 파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기출엔 플러스에서 간단하게 핵심 개념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184쪽입니다. 기출엔 플러스 24번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국민 경제의 성장이 네, 저하될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이죠? 네, 옳은 설명이고요. 25번에 세계 신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이익보다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된다. 세계 신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이익만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자,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세계 시민 관련된 문항들도 최근에 기출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교재에 수록된 문항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3번이죠. 26학년도 수능 20번 문항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는 각국과 얼국의 인구 변화 양상에 대한 예측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요약을 보면은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 전체 인구는 각국의 경우 0.5배, 그다음에 을국의 경우 2배가 되어서 T 플러스 50년에 각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T 플러스 50년에 각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를요, 얼마? 자, 100으로 갔다라고 가정하면은요, T년 같은 경우에 T년은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가 각국의 경우 절반으로 줄었다 그랬으니까 T년 같은 경우는 각국의 200명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을국의 경우는 두 배가 돼서 100이 됐다 이 말인 거잖아요. 을국 같은 경우는 T년의 50으로 인구를 잡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요 내용도 이따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표는 각국과 을국의 T년 총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T년 관련된 총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변화, 양상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총부양비 노령화 지수와 같은 공식들은요, 여기 친절하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 유소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의 산출식은 이렇게 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부양비 같은 경우는 유소년부양비 더하기 노년부양비라고 나오는데, 총부양비는 부양인구를 분모로 한 다음에 유소년인구 더하기 노년인구 곱하기 백한 값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개념 강의와 특강에서 많이 적용되어지는 내용으로서 반드시 공식들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암기하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요. 전체 인구 중 부양인구의 비율과 경제성장 동력은 정의 관계다. 부양인구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경제성장 동력도 커진다. 이 내용이고요. 노령화 지수와 세대 간 갈등 정도는 정의 관계다. 노령화 지수가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 정도도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의 값을 의미한다. 되죠? 자, 그러면은 조금 지운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요 내용을 참고해서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부양 인구, 그 다음에 노인 인구. 우리 지금 제가 비율로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00%를 기준으로 해서요. 자, 갑국, 그 다음에 을국. 자, 요게 이제 T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갑국, 그 다음에 을국으로 잡고요. 얘는 T 플러스 50년,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T 플러스 50년으로 놓고 먼저 비율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국 같은 경우에 총 부양비가 150이래요. 부양 인구가 100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더하기 노인 인구가 150이라는 거죠. 분수로 말하면은 2분의 3을 말하는 거고요.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가 100명이라 그랬을 때 노인 인구가 200명. 자, 1분의 2를 의미하는 거죠. 자, 얘를 100에 맞춰서 놓으면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 요렇게 20, 40, 40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40분의 60, 2분의 3, 총부양비에 충족하고요. 20분의 40, 1분의 2, 200 곱하기 100 하는 거니까 어쨌든 200에 충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을국도요. 총부양비가 25예요. 그러면은 부양인구를 100명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과 노인인구를 더한 게 25명이란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분하면은 4분의 1인 걸알 수가 있고요. 얘는 유소년인구와 노인인구가 1분의 1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얘를 100으로 표현해 보면은요. 10, 80,
1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돼요. 그래서 총부양비 80분의 20, 4분의 1인 거고요. 10분의 10 해서 1분의 1, 1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변화 양상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각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분의 부양인구가 변화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100% 비율로 접근하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40%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는 감소한대요. 그러면은 20보다 적어지겠네요. 여기 20이었으니까. 그럼 얘가 적어지면 반대로 여기는 40보다 늘어나게 될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요. 전체 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 여기가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똑같이 10%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 중에 부양 인구가 감소했대요. 그러면은 80보다 적어질 것이고 반대로 노인 인구의 비율은 10보다 커질 거다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해놨던 게 뭐예요? 여기 T 플러스 50년에 각국과 얼국의 전체 인구가 100명이다. 자, 여기도 100명, 여기도 100명이라 그랬을 때 각국 같은 경우는 200명에서 0.5배 줄어서 100명이 된 거니까는 여기 200명으로 놓을 수 있고요. 울국은 50에서 2배가 돼서 100명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50명으로 놓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를요. 자, 1번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보다 크다. T년을 비교하고 있죠. T년의 각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40분의 20입니다. 40분의 20 곱하기 100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40분의 40인 거죠. 40분의 40이니까 당연히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보다 더큰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요거 오답이 되겠고요.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 2번에 T년의 각국의 노년 인구, T년의 각국의 노년 인구는 지금 200명이라 그랬을 때 40%니까는 80명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년의 을국의 노년 인구, T년의 을국의 노년 인구는 50명일 때 10%니까는요. 5명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8배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T년의 갑국의 부양인구는, T년의 갑국의 부양인구, 그러면 200명 중에 40%니까는 80으로 놓을 수 있겠고요.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50년 이쪽이죠? 여기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 100명 중에 10%니까는요, 10명이 되겠죠? 10명이 8배, 80명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경제 성장 동력은 뭐라 그랬어요? 부양인구 비율과 정해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각국 같은 경우는 40에서 40%.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0명에 40이었으니까는 이렇게 8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에 40이었으니까는 40명이죠? 그쵸? 어쨌든 간에 여기 물어보는 거는 부양인구의 비율과 경제성장 동력의 정해관계를 물어보는 거니까는요. 이렇게 40, 40. 이렇게 변화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각국 같은 경우는 약화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200명 중에 80명이나 100명 중에 40명이나 40%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갑국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을국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80%에서 80%보다 작아지는 거죠? 을국은 약화되겠네요. 즉 갑국 때문에 4번이 오답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5번 볼게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세대 간 갈등 정도?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령화 지수와 정해 관계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갑국 같은 경우에 20분의 40에서 지금 20분의 40인데 분모가 더 작아지고 분자는 더 커지죠. 그쵸? 그러면은 어때요? 갑국이 더 커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10분의 10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10분의 어때요?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더 커졌어요. 이쪽이 더 커지는 거죠? 이때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을국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을국도 변화할 것이고 을국도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죠. 하지만 한번더 9월 모의평가 문항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74번 가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고요. 자, 표는 갑국과 을국의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 겁니다. T년의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비율은 을국이 45%로 T년에 갑국의 0.75배이고 4분의 3이라는 거죠. 을국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는 같으며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0.25배의 4분의 1이다. 단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인구는 변함없다고 가정한다.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는 아래의 조건으로만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러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비율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유소년 인구, 그다음에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적고요. 마찬가지로 비율로 한번 접근해 볼 거고요. 갑국, 을국. 자, 얘는 이제 T년에 대한 정보를 적을 거고요. 똑같이 갑국, 을국이고요. 이건 T 플러스 30년. 예, T 플러스 30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해서 100%로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면은요, 여기 T년의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이 을국이 45%라고 하고 있어요. 그100 중에 45가 여기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그 45라고 하는 거는 갑국의 0.75배래요. 갑국의 어떤 값에 0.75배, 갑국의 어떤 값에 4분의 3만 값이 45가 나온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올까요? 60이 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60에 0.75 하면은 45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을국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는 같대요. 그러면은 지금 노년 부양비는 45분의 요거. 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이거분의 이거라는 거죠. 근데 두 개가 같대요. 같으려면은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그래서 45분의 얼마? 45분의 얼마? 근데 100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여기는 얼마가 옵니까? 10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5분의 10, 45분의 10으로 어떻다? 이 조건에 충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라고 하는 거.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0.25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을국 같은 경우는 유소년 부양비가 45분의 45, 얼마예요? 곱하기 100 하면은 100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0.25배는 25죠, 25. 25는 지금 유소년 부양비 부양인구 100명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인구가 25명. 4분의 1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100을 맞춰준다 그랬을 때, 남아있는 유소년과 그다음에 부양인구, 노인인구를 고려했을 때, 4분의 1로 유소년 부양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0분의 얼마 해야지 4분의 1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얼마 해야 돼요? 15가 돼야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0분의 15 해야지 4분의 1, 2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5고 얼마가 더 있어야 100을 맞출 수가 있어? 여기 20, 5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한번 채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좀 활용해 줘야 될것 같아. 자, 유소년 부양비 갑국은 증가. 전체 인구 중 부양인구 비율은 불변한다. 요 내용 나와 있죠? 그러면은 갑국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여기도 얼마가 온다? 60이 온다. 불변한다라고 했으니까는요, 그쵸? 똑같이 100으로 맞춰준다 했었을 때. 근데 유소년 부양비는 증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15였는데 15보다 더 값이 커지겠죠? 그쵸? 반면에 노년 인구, 요거의 비율은 25보다 반대로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을국 같은 경우는요, 전체 인구 중 부양인구 비율은 감소한대요. 부양인구 비율이 감소해요. 그러면은 45보다 더
나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유소년 부양비는 불변이래요.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45보다 낮아지는데 결국에 예분의 예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 감소 정도와 예의 감소 정도가 동일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노인 인구의 비율 이것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티년의 노령화 지수는 갑국보다 을국이 크다. 티년의 노령화 지수라고 하면은요, 갑국은 15분의 25죠? 15분의 25. 그 다음에 을국은요, 45분의 10이죠? 45분의 10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곱하기 100을 하지 않아도 갑국보다 을국이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T 플러스 30년에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50보다 클 것이다. T 플러스 30년에 갑국의 노년 부양비, 그럼 60분의 25. 그쵸? 근데 50이라고 하면 60분의 30이어야 되겠지? 그쵸? 곱하기 100 한다 그랬을 때. 근데 분자가 30보다 작은 25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작대요.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50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쵸? 작을 겁니다. 3번에 T 플러스 30년에 을국의 총 부양비는 T 플러스 30년 을국의 총 부양비 지금 45 분모로 한다면 분자는 45 더하기 10, 55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지금 요 4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접근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접근합시다. 총부양비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좀 활용해 볼게.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두 개를 더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전에 유소년 부양비는 불변한다 그랬어요. 그럼 전에가 45분의 45, 100이었는데, 불변한 애가 똑같이 100이네. 그쵸? 얘가 100이야. 그쵸? 근데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어때?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45분의 10. 분모는 작아지는데 분자는 커져요. 그쵸? 기존에 45분의 10이었는데 얘가 분모는 작아지는데 분자가 커지면 이전보다 더 값이 커지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20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120보다 크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요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총부양비 공식이 부양인구를 분모로 한 다음에 유소년 더하기 노인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도 물론 공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따로따로 생각해가지고 총부양비를 구해내는 거. 아마 그게 출제 의도가 왜 그게 맞냐면은 여기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불변한다라고 줬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얘는 그대로 가고 얘의 변화 양상만 판단해서 총 부양비를 판단할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번에 티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소년 인구와 정해 관계 유소년 인구가 많을수록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 이 말인 거잖아요. 갑국에서는 늘어날 것이고 지금 갑국 같은 경우는 15%보다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갑국에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근데 을국에서는 변함없을 것이다. 을국 같은 경우는 40인데 45%였는데 45%보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을국에서는 변함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을국에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옳은 내용입니다. 5번 갈게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라고 말하면은요, 노년 인구와 정해 관계, 노년 인구가 많을수록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도 커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갑국에서는 낮아진다. 갑국에서는 25%, 100명 중에 25명이었는데 100명 중에 10명이 되었으니까는요, 필요성 정도가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 갑국은 맞고요. 을국에서는 변함없을 것이다. 아, 지금 이렇게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20, 100명 중에 25였는데, 100명 중에 25보다 작아지는 거. 이렇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얘랑 얘를 비교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낮아질 거다. 그런데 을국은요, 100명 중에 10명이었는데, 100명 중에 10명보다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는 변함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야지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있고요. 그다음에 을곡의 스티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는 티년의 두 배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고요. 갑곡에서 티년의 유소년 인구는 티 플러스 100년의 네 배이다라는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잘 활용해 줄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또 표를 활용해 줄 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도요. 한번 적어 볼게요.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유부농, 그다음에 합계. 얘는 인구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인구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인구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국, 을국, 얘는 T년, 그 다음에 갑국, 을국이고요. 얘는 T 플러스 100년으로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서 조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갑곡의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와 을곡의 T년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그럼 을곡의 T년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한다라는 거죠. 100명으로 가정한다. 그러면은 갑곡의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와 여기랑 똑같다 그랬으니까는 여기도 100명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을곡에서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는 T년의 두 배다라고 했으니까 얘의 두 배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200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갑곡에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100년의 4배다. 요거 이따가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에서 T년의 을곡,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노인 인구 50명이니까는 2분의 1로 접근할 수 있고, 유소년 인구는,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 인구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유소년 인구 100명이어서 1분의 1이 되겠네요. 이 조건에 충족하는 거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 네, 요렇게 맞춰서 100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0분의 20,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 40분의 40, 100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T 플러스 100년에 갑곡 해보시면은요, 노령화 지수가 150이래요. 그러면은 유소년 인구를 100명이라 그랬을 때 노인 인구가 150명이기 때문에 2분의 3으로 놓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유소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요, 얘는 부양 인구 100명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인구 40명이어서 100분의 40, 5분의 2로 맞출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20, 50, 30으로 해서 100에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노령화 지수 20분의 30, 2분의 3이고요. 유소년 부양비 50분의 20, 5분의 2에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에 을곡 한번 해보시면은요. 25라고 하는 것은 자, 4분의 1로. 80은요. 이거 10분의 8. 그 다음에 5분의 4로 맞춰줄 수 있겠죠? 10분의 8, 5분의 분수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은 200에 맞춰준다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맞춰줄 수 있냐? 80, 120, 이렇게 해서 200에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분의 20 해서 4분의 1 충족하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80 해서 10분의 8, 즉, 100분에서 5분의 4로 유소년 부양비 80으로 맞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갑곡에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100년의 4배다. T 플러스 100년이 20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4배니까는 여기 얼마가 온다? 8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때 써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50이래요. 그러면은 2분의 1, 얘는 1분의 1로 접근하면은요. 얘가 2고 여기가 1이 와야 돼요. 이게 얼마가 오는 거야? 40이 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와,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가 여기분의 여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 100이래요. 그럼 여기 얼마가 와야 돼? 80분의 80 곱하기 100 해야지 100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해서 여기 다 더해주시면은요, 200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100으로 잡고 난 다음에 이러한 표를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기역 선택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역의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에 을곡의 유소년 인구 증가율은 40%이다. 40에서 80이 됐죠? 증가율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40을 기준으로 40만큼 증가했으니까 자기 자신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40%가 아니라 100%가 되겠습니다. 이 니은에 T년의 노년 인구는 갑곡이 을곡의 두 배이고, T년의 노년 인구는
갑굴은 40이고 을굴은 20이죠? 요거의 두 배가 40이니까 요거 옳은 내용이야. T 플러스 100년의 노년 인구라고 하면은요. 갑굴은 30이고 을굴은 20이니까

어때요? 예의 1.5배가 3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뒤의 내용도 맞습니다. 니은 선택지 옳은 내용이고. 디귿의 기억에 따르면 기억이 뭐였냐면은 앞에서 연구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경제성장 동력, 즉 부양인구가 감소할수록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노년부양비가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 이거를 적용하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의 기억에 따르면 갑국은 T년에 비해 T플러스 100년에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 여러분, 세대 간 갈등은 노년부양비가 커질수록 심해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갑국의 T년의 노년부양비라고 하면은 80분의 40 곱하기 100이고요. T 플러스 100년 같은 경우는 50분의 30이죠. 50분의 30. 50분의 30 곱하기 100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80분의 40보다 50분의 30이 어때요? 더큰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세대 간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도 옳은 선지야. 리을의 기억에 따르면 을국은 T년에 비해 T플러스 100년에 경제성장 동력은 지금 부양인구가 감소할수록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양인구가 감소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을국은 부양인구가 40명이었는데 40명에서 지금 어때요? 100명으로 지금 부양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력이 오히려 강화되겠네요. 그쵸? 이 반대로 표현해야지 옳은 서술이 되겠습니다. 왜? 부양인구가 늘어났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려운 숫자 나오는 문제 풀다가 살짝 쉬어갈 수 있는 문항이에요.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문항입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1에서 자료 3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중요한 거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자료 1에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의 위협을 후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전쟁과 테러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료 2는 무한할 것 같았던 에너지 자원은 미래에도 우리 사회가 현재의 경제 성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3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인해 발생한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는 다음 세대도 살아가야 할 터전의 소실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다. 환경 문제, 기후 위기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1번에 개별 국가의 자율성 강화. 아니죠. 오히려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되겠죠? 1번은 오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신기술 개발을 위한 초국가적 대응. 요 선택지와, 그 다음에 4번에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존의 문화 구축. 그 다음에 5번에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의 강화. 요 내용은 모두 다 자료 1, 2, 3번의 공통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3번이죠.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왜냐하면 후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된대. 그 다음에 현재의 경제 성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앞으로 살아갈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데. 자료 3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때요? 다음 세대도 살아가야 할 터전의 소실을 걱정해야 돼. 다 지금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워딩으로 서술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한 관심과 배려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0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표는 갑국의 연령대별 인구를 30년 전 조사 결과 대비 변화율로 나타낸 거예요.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100으로 T년 노령화 지수의 2배이다. 자, 모든 조사 연도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좀 정확히 풀기 위해서 적어볼게요. 유, 부, 노, 그 다음에 전체. 총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도가 변화율이니까는요. 지금 30년 전. 그럼 T년 적어줘야 되겠죠. T년.
그 다음에 표에 나오는 t 플러스 30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60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90년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유소년 부양비가 1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좀 쉽게 이 표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자, 부양인구를 100으로 놓으면은 좀더 수월합니다. 왜요? 얘를 100으로 놓으면은 유소년 부양비가 100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얼마가 오는 거야. 여기 100이 오면은 심플하게 계산이 되잖아. 그쵸? 그리고요, 100 이렇게 왔고요. 다, 티년 노령화 지수의 두 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유소년 부양비는 100분의 100해서 100인데 티년 노령화 지수의 두 배다. 노령화 지수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50인 거잖아. 50에 두 배여야지 100이니까. 그럼 50이 나오려면은 100분의 얼마 곱하기 100 해야 50이 나옵니까? 여기 얼마가 와야 돼요? 50이 와야 되죠. 100분의 50 곱하기 100 해야 5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50으로 채울 수가 있고요. 모든 조사 연도의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250, 여기도 250, 그 다음에 여기도 250으로 놓고 이 표를 한번 채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 플러스 30년의 유소년 인구 변화율이 25%, 4분의 1이 빠졌대요. 그러면은 여기 7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75 중에 다시 마이너스 20%, 5분의 1이 빠졌대요. 그럼 얼마가? 75의 5분의 1은 15죠? 15가 빠진 거니까 60이 되겠습니다. 60. 그 다음에 60에서 마이너스 75, 아, 4분의 3만큼 빠졌대요. 그러면은 60의 4분의 3은 얼마냐면은 45입니다. 45. 그러면은 60에서 45뺀 15가 여기에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노년 인구의 변화율은요, 50에서 50% 증가했대요. 50의 절반, 25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 75가 되고요. 75에서 20% 증가했대. 5분의 1만큼 15가 더 증가한 거니까는요, 90이 되겠네요. 90에서 50%, 90의 절반이 더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45가 증가한 거니까는요, 135가 여기에 오는 것을 알수 있죠. 전체를 아니까는 나머지 부양인구도 채워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얼마가 오냐면은 여기 100이 오고, 여기도 얼마? 100이 오고, 여기도 얼마? 10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자,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T 플러스 30년에 유소년 인구보다 노년 인구가 많다. T 플러스 30년 유소년 인구 75고요. 노년 인구 75. 동일하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2번에 T 플러스 90년의 노령화 지수. T 플러스 90년. 지금 15분의 135가 되는 거죠? 15분의 135. 그러면은 얘는 90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답입니다. 15분의 135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부양인구는 T 플러스 30년에 T 플러스 60년보다 많다. 부양인구는 다 100, 100, 100, 100. 오케이? 따라서 오답인 걸알 수가 있고요. 4번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30년이 지금 75죠? 그 다음에 T년 100이죠? 4분의 1이 아니라 T년 100에 4분의 3만큼이 7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60년이 T 플러스 60년 100분의 60 곱하기 100인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60이고요. T 플러스 90년은요, 100분의 15 곱하기 100이니까 15죠? 그거의 4배가 6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3월학력 평가 2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T년 각국의 총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25%, 노년 인구의 비율은 20%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얘도 유, 부, 노, 그 다음에 전체, 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T년이라고 하고요. 자, 전체를 100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유소년 인구가 25%라고 하죠? 여기 25 오면은 되고요. 노년 인구는 20%, 여기 20 오면 됩니다. 100을 채워줘야 되니까는요, 부양인구는 55, 이렇게 올수 있는 것을 알수 있죠?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근데 T 플러스 20년,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 되잖아요. T 플러스 20년 같은 경우는 각국의 총 인구가 20% 증가했대. 100에서 20%, 얼마야? 120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했대요. 즉 5분의 1 감소했대. 25의 5분의 1은 5죠? 5만큼 빼주는 거야. 20이 되겠네요. 노년 인구는 50%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20의 절반인 거잖아. 그러면은 10 더해서 30이 오는 걸알수 있죠? 그럼 50이야. 근데 120이야. 부양인구는 70이 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1번 선택지.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이 T플러스 20년보다 낮은가? 55분의 25와 70분의 20이야. 그럼 어디가 더 크니? 55분의 25가 더 크잖아요. 그쵸? 따라서 T년이 T플러스 20년보다 낮다가 틀린 겁니다. 자, 이번에 총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높은가 물어보고 있는데, 자, 100분의 20이랑 120분의 30 중에 어디가 더 크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때요? 120분의 30이 더큰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3번이에요.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15세에서 64세 인구, 부양 인구를 물어보는데, 55에서 70이 됐잖아? 그럼 15% 증가한 거야? 아니지. 55를 기준으로 해서 15만큼 증가해서 곱하기 100한 거. 요렇게 계산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15%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계산해 보시면 약27% 증가한 걸알 수가 있어요. 4번에 노년 부양비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증가하였다. 55분의 20, 그다음에 55분의 20이랑 그다음에 70분의 30, 요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어때요? 이쪽이 더 값이 큰 것을 알수 있죠? 왜냐하면은, 분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절반만큼 증가했는데, 분모는 자기의 절반만큼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큰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노령화 지수는요,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감소하였다. 노령화 지수 25분의 20, 25분의 20이고요. 여기는 20분의 30인 거죠? 20분의 30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큰 것을 알수 있죠? 감소한 것이 아니라 증가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9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수능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구계 T년 부양 인구는 노년 인구의 7배이며 노령화 지수는 50이다. 표는 기간별 인구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A 기간은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으로, B 기간은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50년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 A 기간과 B 기간 동안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다라는 단서도 있고요. 자, 여기 지금 나오는 노령화 지수 증가율 60, 50 기간별로 나와 있고요. 노년 인구 증가율도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요,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그다음에 노인 인구, 그다음에 전체 총. 자, 그다음에 T년. 그다음에 A 기간은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이죠? T 플러스 30년. 요게 지금 A 기간.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그다음 B 기간은요. 30년에서 50년. 요렇게. 요렇게고요. 여기가 이제 비기간이다. 이렇게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구계 T년 부양인구는 노년인구의 7배다라고 말하면은 노년인구를 만약에 10이라고 놓으면은 부양인구는 지금 70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AB 기간 동안에 전체 인구가 변화가 없다라고 말해가지고 뭐 100으로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11대 7배여서 70이고요. 또한 노령화 지수는 50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령화 지수는 50. 즉, 유소년 인구가 100명일 때 노인 인구가 50명. 2분의 1을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10이니까는 유소년 인구는 20. 이렇게 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0으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 기간에 노년 인구 증가율은요. 100% 증가해. 자기 자신만큼 증가했다고. 그럼 10만큼 더해서 2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증가율 같은 경우는요, 지금 60이야, 60. 원래 노령화 지수가 20분의 10이어서 50이었지, 50. 원래 50이었는데 60이 증가했대. 그러면 50에 0.6만큼, 그럼 30만큼 더 증가해서 80이 됐다라는 거잖아. 80은 유소년 인구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노인 인구 80명, 5분의 4를 말하는 거잖아요.
5분의 4에 맞춰주려면은 뭐분의 20 해야지 5분의 4가 됩니까? 약분해서 25가 되는 거죠. 25분의 20 하면은 약분하면은 5분의 4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럼 인구가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100일 테니까는 여기 얼마가 오냐? 55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기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노년 인구 증가율이 또50% 증가했대. 10에서 자기 절반만큼 증가했으니까 20에서 그럼 10을 더해서 여기 30이 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변화 없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10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증가율.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여기서 50에서 60% 증가해서 80이 됐지, 80. 80이 된 상태야. 80에서 0.5. 뭐 얼마? 80의 절반만큼 더 커졌다라는 거지. 그럼 80에서 절반인 40만큼 더해지면은 120이 되는 거잖아, 120. 12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걸까? 120. 120은 100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인구 100이라 그랬어. 노인 인구가 120. 5분의 6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6이야. 그럼 5가 얼마가 와야 돼? 25가 오면 되지. 25분의 30, 5분의 6.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럼 100이란 말이야. 55니까 여기 얼마가 온다? 여기 45가 옵니다.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조건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조건에 여기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인구와 부의 관계에 있다.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유소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이걸 적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A 기간에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어때요? 증가했죠? 오답인 것을 알수 있고, 노년 인구는 증가했다. 뒤 내용은 맞습니다. 앞에 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B 기간에 부양인구와 노년인구는 모두 증가했다. 부양인구는 감소했고요. 노년인구는 증가했네요. 따라서 부양인구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번 오답이고요. 3번에 A 기간과 B 기간에 증가한 노년인구는 동일하다. 10명 증가했죠, 그쵸? 10명 증가했죠, 그쵸? 정답은 3번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4번에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유소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고 했었지, T 플러스 50년은 45분의 25. 45분의 25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은요, 55분의 25. 55분의 25야. 어디가 더 크니? 이쪽이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큰게 아니라 T 플러스 30년보다 T 플러스 50년이 큰 거야. 그쵸?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노동력 부족 정도는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얘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인구와 부의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는 45.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은 55.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죠?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인구와 부의 관계. 부양인구가 줄수록 노동력 부족 정도가 더 심하다.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심하니? 때가 줄었으니까. 여기가 더 심하잖아. 그러니까 T 플러스 50년보다 30년이 아니라 30년보다 50년이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세대 간 갈등 정도라고 하는 거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가 있다라고 물어보는데, T 플러스 30년 노년 부양비 55분의 20.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은 45분의 30. 어때요?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는 T 플러스 30년보다 T 플러스 50년이 크다라고 하는 뒤의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 내용이 틀려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0번 볼게요.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이고요. 조건 보시면은 각국 티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인구의 50% 절반이고 노년인구의 3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A 시기는 티년 대비 T 플러스 30년으로, B 시기는 T 플러스 30년 대비 50년으로 인구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 겁니다. 이 시기 동안에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 갈등의 정도는 노년 부양비에 비례하고 경제 성장 동력은 부양인구에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소년 인구, 부양인구, 노인 인구 전체, 그 다음에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 요게 여러분 A 시기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요게 B 시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여기 요 조건을 활용해 줘야 돼요. 이 조건에 부합하려면은요, 여러분 여기를 100으로 가정한다 그랬을 때 30, 60, 10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유선현인구는 부양인구의 50% 절반, 절반이고 또 예의 3배가 30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에서 A식이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감소한다. T년 대비, T년 대비 감소하는 거죠. 근데 부양인구 비율은 변화가 없대요. 똑같이 60이래요. 근데 전체 인구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반대로 얘는 전보다, 이전보다 값이 커지겠네요. 이렇게 한번 표시하도록 할게요. 이 화살표는 30년은 T년 대비 기준입니다. 그쵸?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고요. 60분의 얘가 감소하니까는 분자가. B시기는요. B시기는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감소해요. T 플러스 30년 대비 여기도 감소한다. 그 다음에 부양 인구도 감소해. 그럼 얘는 증가하겠지. 전체는 일정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도 감소하고 여기도 감소해. 여러분,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잖아요.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는데 유소년 부양비가 커진다? 이 말은 결국에 뭐예요?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분모인 부양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어. 더 작아져가지고 값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얘보다 얘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지 얘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되죠? 자, 그럼 가볼게요. 1번에 자, A시기에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로 경제성장 동력이 저하될 거다 물어보는데요. 어때요? 부양 인구가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전체 인구로 동일하기 때문에 피부양 인구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 틀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B시기에는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이거예요.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했는데 유소년 부양비는 커졌다? 그 말은 유소년 인구가 감소한 정도보다 부양 인구가 감소한 정도가 더 크다. 얘가 더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얘가 증가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의 세대 간 갈등은 노년 부양비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B시기보다 A시기에 더 심각할 거다. 그런데 A의 30년에서 50년 넘어가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부양 인구는 감소해요. 분모는 작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분자는 커져요. 그럼 이때보다 이때 어때요? 노년 부양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B 시기가 아니라 A 시기보다 B 시기에 더 심각하다. 뭐가? 노년 부양비에 비례하는 세대 간 갈등이에요. 4번에 T년의 총 부양비는 100보다 작고 60분의 40. 60분의 40 곱하기 100 하면 100보다 작은 거죠? T 플러스 30년은 총 부양비가 100이다? 아니죠. 얘도 똑같이 지금 부양인구 변화 없고 전체 인구 변화 없으니까 60분의 얼마? 40으로서 얘도 100보다 작을 겁니다. 5번에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 플러스 30년보다 적을 것이다. 노년 인구가 어때요?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오답인 걸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갈게요. 자,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어른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T년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같다. 갑국에서 T 플러스 50년의 인구는 T년의 2배이고 을국에서 T 플러스 50년의 인구는 T년의 3배이다. 단, 복지 지출의 필요성은 복지 정책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 인구에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쟤도 마찬가지로 유부노 그다음에 전체 적고요. 그다음에 물어보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조금 많지만 T년 T 플러스 50년 여기가 이제 갑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이라고만 쓸게요. 여기도 T년 T 플러스 50년에서 여기도 을국이지만 을이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별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앞에서 T년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같다. 그럼 여기를 100으로 가정하면은 여기도 똑같이 100으로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갑국의 T년의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이 10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네, 1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 노령화 지수는요, 20이래. 즉, 100분의
즉,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그랬을 때 노인 인구를 20, 즉 5분의 1로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5분의 1. 그러면은 여기 50이 오는 걸알수 있죠? 전체가

100이니까는 여기 40이 온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앞에서 또 갑국에서 t 플러스 50년의 인구는 t년의 2배래요. 여기 2배가 되니까 20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 상태에서 아이고, 그 상태에서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 35%래. 200에 35%니까는 얼마예요? 70이 오는 것을 알수 있고, 노령화 지수는요, 140이래요. 140. 그러면은 100일 때 140인 거잖아요. 100일 때 140이니까는요, 여기 50이 옵니다. 50분의 70 곱하기 100 하면은 14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120이고요. 얼마가 더 필요하냐? 80이 더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을국에서 t 플러스 50년의 인구는 t년의 3배래요. 여기 얼마 온다? 30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0%래요. 10이 오죠? 그다음에 총부양비가 100이래요. 그럼 부양인구와 유소년도하기 노년인구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부양인구와 유소년과 노년인구를 더한 게 같다라는 거야. 그럼 100이라 그랬을 때 여기 얼마가 와야 돼? 50이고 여기 50과 두개 더한 50이 같은 여기 50과 두개 더한 게 같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여기 얼마가 와야 돼? 40이 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300이라 그랬었죠? 근데 총부양비가 100이래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는 수치와 여기 두 개를 더한 게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 얼마가 와야 돼? 150이 와야 되겠네요. 그쵸? 150이 오면서 노령화 지수가 100이래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얼마? 75, 75. 요렇게 오면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채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기역에 기역과 니은은 같고, 리을은 디귿보다 크다. 자, 요 디귿의 총부양비. 40에서 40분의 60인 거죠? 예, 40분의 60 곱하기 예, 100이 오는 거죠. 요거 얼마가 오냐면은 디귿에는 150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80분의 2개 더한 거 120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80분의 120 곱하기 100이 돼서 값이 얼마가 오냐면은 150이 옵니다. 똑같네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요 니은은요. 40분의 10. 40분의 10 곱하기 100이어서 얼마가 오냐? 25가 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 300 중에 75가 차지하는 게 얼마냐라고 하면은요. 2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 두 개가 똑같고 여기 두 개가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기역과 니은은 같고 얼마로 25로 같고 리을은 디귿보다 크다. 리을과 디귿도 마찬가지로 150으로 같다.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기역 오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을국의 t 플러스 50년 부양인구, 을국의 t 플러스 50년 부양인구 150이죠.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 50이죠. 그것에 곱하기 3한 값이 150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정답은 옳은 내용입니다.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옳은 내용이다. 무슨 말이죠? 이유는 옳은 내용이다. 네. 디귿에 T년 노년 부양비의 경우 갑국이 을국보다 크고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T년 노년 부양비 지금 갑국은요. 40분의 10. 그다음에 을국은요. 50분의 10. 이긴 거죠?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갑국이 을국보다 크고 앞에 내용은 맞습니다. 뒤에 T 플러스 50년 유소년 부양비의 경우, 지금,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을국은요, 150분의 75. 150분의 75. 그 다음에 갑국은요, 80분의, 그 다음에 50. 맞죠? 80분의 50. 80분의 50인 것을 알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을국이 갑국보다 큽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쪽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을국이 갑국보다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선지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선지. 갑국과 을국 모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아까 앞에 정보에서 여기 단 복지 지출의 필요성은
복지 정책의 적용이 대상

되는 인구에 비례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지 정책에 적용이 될수 있는 인구 노년 인구라고 적용해서 리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각 국가 월급 모두 T년 대비 T플러스 50년에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요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의 필요성. 그러면은 각국은요. 10명, 100명이라 그랬을 때 10명. 그쵸? 그다음 200명 중에 70명. 어때요? 커졌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요, 100명에서 10명, 100명 중에 10명이죠, 그쵸? 300명에 75. 어쨌든 간에, 얘도요, 복지 정책에 적용이 될수 있는 노인 인구가 갑국도 커졌고, 을국도 커졌습니다. 그쵸? 그걸 통해서 갑국과 을국 모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의 필요성이 어떻다?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놓은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과 리을 선택지가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출산, 고령화, 인구 부양비 관련된 문항, 그다음에 중간에 또 있었던 세계 시민,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관련된 문항 같이 다뤄봤습니다. 특히 인구 부양비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충분히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강의 끝난 이후에 넉넉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는 럭키 복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지니 이전 여러분과 함께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이것을 쓰고 나오면 나도 사실 약간 어색하고 부끄럽고 이런 면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유난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나는 그렇다고, 그죠? 근데 이거 원래 이런 거 달고 이 바지는 아니지. 이 바지는 누가 봐도 굉장히 편안한 바지입니다. 오며 가면 선생님들 뵈면 다들 오, 굉장히 편한 바지를 입으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통이 넓어서 그 바지를 제외하고 이거라든지 약간 이런 의상이 예전 가수분들 분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은 모를 거고 내가 내 기억이 맞다면 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은 배우로 지금도 유명해요, 사실. 여러분들은 아마 TV에서 보게 되면 요리하는 막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도 나오시더라고요. 이정현 배우님이라고, 지금은 배우로.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어릴 때 가수로 나왔었는데 되게 막 놀라운 퍼포먼스였어요. 아니, 심심하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냥 이런 걸 달고 노래를 하셔. 근데 너무 센세이셔널했던 게 여기 마이크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 시절에 나는 그때도 그랬나 봐. 여기에 마이크를 단다는 게 그때 이제 막 무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선을 가짜잖아 막 이런 생각을 나는 어린이 때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마이크를 달아.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고 노래를 불러요. 굉장히 친구들 거기다가 이렇게 부채를 들고 나오고 엄청났었어요. 그리고 막내 기억이 맞다면 뭔가 그 캐스터네츠 같은 거를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도 노래하셨고. 그런 것들과 착장이 비슷한데, 제가 그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좀

쓸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나오는 자체가. 아무튼, 자, 오늘도 즐겁게 공부를 시작해 볼 거고요. 자, 기분이 좋아지는 공식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려면 기분이 산들산들 좋아져야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점심 먹고 어차피 나른한 그때요. 햇살이 좋은 때. 햇살이 좋은 때. 뭐, 흐려도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치? 광합성을 해보세요. 우리가 식물도 아닌데 무슨 광합성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좀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햇볕을 쬐는 것그 자체로도 여러분들 기분이 나아지는 게 있대요. 그것도 뭐 이제 뭐 호르몬적으로가 됐건 뭐 생물학적으로 뭐가 됐건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이렇게 멍하게 햇볕을 쬐고 있으면 따사로우니 기분이 좀 좋아져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항상 그 우리 학교는 급식을 먹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 거의 화단처럼 이렇게 이쪽이 그 개발 제한 구역이어갖고 다 동산이에요. 되게 신기하지.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었어. 그래서 그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 화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 화단에 진짜 멍하게 앉아가지고 한 친구 한네 명이서 거기에 그냥 각각 떨어져 앉아요. 대화도 없어. 그냥 진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가만히 그 햇볕을 쬐고 있는 그 시간이 난 좋았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던 그 우리는 한 담벼락 안에 학교가 세 개가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랑 그냥 고등학교 하나 더 있고 중학교도 있었어. 그래갖고 그 다른 학교 친구들이 볼땐좀 이상하잖아요. 아이들이 굳이 각자 떨어져서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갖고 멍하게 있으면 좀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았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진짜 웃긴데. 근데 그러면 약간 진짜 좀 그냥 내가 식물이다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 근데 그 계절을 아는 건, 그 계절에 맞게 움직이는 건, 그리고 그 시간대에 맞게 해가 떠 있으면 활동적으로, 해가 지면 잠이 올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 자연의 섭리에 맞게 생활 패턴을 잡아주는 게또 중요하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좀 태양을 쬐는 것만으로,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기분이 좀 달라지는 에너지를 얻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알았죠? 요즘은 다들 태양을 피하느라 바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래요. 꼭 해를 쬐어야만 뭐 얻어지는 에너지도 있고 비타민이라든지. 그치? 비타민 D 때문에 내가 태양을 쬐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진짜로. 왜냐면 사람이 고3 때 공부만 하잖아요. 맨날 교실 안에 있고 맨날 그러면서 약간 좀 창백해져요. 그래서 아이 그러니까 핏기가 사라지는 그 느낌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가보도록 해요. 여러분들도 알았죠? 자,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통계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해요. 그냥 미리 얘기할게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제일 쉬운 파트예요. 버리지 마세요. 놓아서 그래. 내가 볼때 문제는 놓기 때문인데 놓지 말고 왜 놓게 되냐?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왜 여기서부터 포기를 많이 했느냐? 수학이 갑자기 러시아어로 바뀌는 기분이에요.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 제2외국어 이런 거 공부해 본적 없나요? 저막 프랑스어 막 이런 거 공부했었는데 대체 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돼요. 무슨 소린지를 알수 없고 여기가 딱 그래요. 용어도 새롭고 되게 낯설고 막 끝까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찬찬히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어가 어렵다, 새롭다라는 건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주도록 하세요. 알았죠? 보세요. 자, 일단 확률 변수가 무엇인가부터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산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까지 갈 건데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가는. 근데 그때 되면 오히려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걸로 확률 변수에 대한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괜찮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시도 이렇게 했어요. 동전 두 개를 던질 거야.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해요. 를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표본 공간으로 나타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동전이라고 생각해봐. 앞앞일 수도 있고, 앞뒤일 수도 있고, 뒤앞일 수도 있고, 뒤뒤일 수도 있겠죠. 이게 맞지? 그지?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시행. 자, 이렇게 나오는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서 내가 앞면의 개수를 기준으로, 엑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표본 공간의 원소.

가이 앞면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 뭐 원하는 실수 값을 쏘는 함수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앞앞, 앞뒤, 뒤앞, 뒤뒤가 있죠. 이들이 앞면의 개수를 몇 개씩 고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 앞앞이면 2개, 앞뒤면 하나, 뒤앞이어도 하나, 뒤뒤면 0개가 되어 줍니다. 즉 말하자면 함수 형태로 얘는 이걸 쏘고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는 이렇게 쏘는 형태로 함수가 그려지죠. 이 함수, 이 대응하는 관계, 이 자체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말을 하면서도 저도 알아요. 뭐라고요? 이렇게 되잖아. 자, 더 쉽게 말하면 사실 앞으로 우리가 다루는 확률 변수는 요 앞면의 개수 x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그 자체는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근데 확률 변수 그 자체의 정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들이 각각의 실수에 대응되는 그 관계, 그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때 함수 값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러한 x, 뭐 동전을 던져요, 앞면의 개수, 뭐 주사위를 던질 때뭐 눈, 1의 눈에 나오는 개수, 이런 거 이야기할 거거든. 그런 거 이야기하면 그걸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변수인 이유는 좀 받아들여질 걸?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그건 변수라고는 할수 있어요. 근데 왜 확률일까? 왜 확률 변수일까? 생각해봐. 앞면이 두개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한개 나올 확률은 4분의 2예요. 뭐 2분의 1이겠지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즉, 어떤 변수이냐에 따라서 확률도 달라지다 보니까 확률 변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나오는 모든 확률 변수를 전부 다 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렴풋이 알았다면 넘어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2번과 3번의 내용이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거기 예제로 친해지기 있거든. 그 내용과 함께 볼 거고, 확률 분포표라고도 이야기하고, 확률 질량함수라는 이야기도 떠요. 얘네를 그냥 하나로 같이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봤던 그 예제로 친해집니다. 예제가 뭐냐면, 동전을 두개 던졌어요. 그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동전 두 개를 던져서, 봐요.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라고 말을 해요.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일단 확률 변수 중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개수, 횟수 이런 것들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변수 중에서 방금 선생님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밖에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준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산 확률 변수가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그것이 연속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가 되고 나면 오히려 쉬워져요. 거기서 연속시키는 건. 자, 이산 확률 변수란 무엇이냐? 확률 변수가 각각 셀수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수, 횟수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 자, 그러면 요런 거 이산 이게 떨어져 있다는 뜻으로 셀 수가 있는 형태야. 지금 이 예시로 설명을 해봐요. 그러면 x로 가능한 게뭐 있지, 여러분? 동전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몇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나오거나 한개 나오거나 두개 나오거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도 안 나오거나 한개 나오거나 두개 나오거나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지는 확률이 있단 말이야.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 하나 나올 확률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고, 두개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고, 몽글몽글 이렇게 써놓은 걸 내가 좀 깔끔하고 예쁘게 써놓을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저는 표로 나타내려고 해요. 확률 변수 x가 나오는 모든 값들을 일단 예쁘게 잘 나열하세요. 없거나 하나 있거나 두개 있거나 이렇게 예쁘게 잘

나열해 놓으시고요. 그것이 나오는 확률이라고 쓸게요. x가 small x일 확률. 그치? small x에는 0 또는 1 또는 2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할 확률. 이렇게 나타내 볼게. 그러면 0일 확률이 4분의 1이고, 1일 확률이 4분의 2. 물론 2분의 1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최고의 방법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표라고 부를 거예요. 왜 확률 분포표겠어?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표여서 확률 분포표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 위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 알겠죠?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중에서 셀수 있는 형태. 무한히 많아도 상관없어요. 카운팅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카운팅이 가능하면 어떤 식이야?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값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표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좋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요상한 표현이 있어요. 이런 거막 적혀 있잖아. x가 xi일 때의 pi, i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입니다. 막 이렇게 적혀 있어. 너무 부담스러운 표현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가장 편안하게 나타내는 게 뢰로 넘어와서 확률 진량함수랑 같이 볼 거예요. 요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 우리는 부담스러우니까 무조건 어떻게? 표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x로 가능한 값들이 뭐뭐뭐 있대? x1부터 xn까지가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표로 나타낼게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거야. x값으로 가능한 건 x1, x2, x3, x4, x5, xn까지 있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할 확률은 지금 보는 것처럼 요렇게 쓸게요. small x로. 알았지? 자, 그럼 어떻게 돼? 1일 때 p1, 2일 때 p2, 3일 때 p3, 4일 때 p4, 5일 때에서 pn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제목이 뭐였어요?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가 다해. 그럼 얘가 주인공인가 봐. 근데 중요한 건 실질적 주인공이고요. 여기 네이밍에 얘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니까 확률 분포표를 제가 주인공 이름처럼 적어놨는데 확률 분포표는 내가 편하려고 그린 거고요. 실제로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진량함수 얘네 둘이가 주인공입니다. 에? 자, 이산 확률 변수가 등장을 하면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하실 일은 구할 수 있는 아니, 나오는이라고 하자. 나오는 모든 확률 변수를 구할 것. 모든 확률 변수를 구하셔야 돼. 이게 중요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구할 건, 여기에 나오는 게 x1부터 xn까지인데, 만에 하나 내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x3을 깜빡했어. 그러면 큰일 나요. 나오는 모든 확률 변수를 일단 다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구성을 갖는지 여기서 잘 보시면, x1일 때의 확률이 p1이고, x2일 때의 확률이 p2이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요 표현이 뭐냐? 확률 진량함수예요.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단어가 어렵다고. 진짜 놀라운 건, 아직 문제로 나올 하나의 내용도 설명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끝날 때 알아야 되는 건, 이산 확률 변수가 뭐고, 확률 진량함수가 뭐고, 그래서 확률 분포표가 뭔지만 알아도 돼. 그게 자기소개인데 되게 중요한 자기소개거든. 자, 확률 진량함수란 무엇이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이산확률 변수가 갖는 확률값을 대응되는 그 관계 자체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여기 확률 진량함수로 부릅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우리 이거랑 똑같아요. 자, 비교. 함수를 배우던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함수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fx는 x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로 들어가는 함수가 있었고 또 하나 더 해봐요.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들이 쏘는 y값이 1이고 3이고 5면 어떤 식으로 해요? 0일 때1 쏘고 1일 때5 쏘고 2일 때 3을 쏩니다. 이런 함수는 그래프로 그리나요? 안 그리죠. 왜? 그냥 각각 대응이 되는 것과 관계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리지 않고 우린 대부분
그 매칭이 되는 것만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매칭이 되는 것들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봐봐. 1일 때의 확률은 P1이야. 2일 때의 확률은 P2란다. 3일 때의 확률은 P3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예시로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 내용 그대로.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면 왜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인지는 묻지 마요. 왜내 이름이 정유빈인지를 묻는 거랑 비슷해. 거기까지는 이거 이름을 약속하던 때에는 내가 수학 안 했잖아. 그죠? 자,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0일 확률은 4분의 1이고 x가 1일 확률은 2분의 1이고 x가 2일 확률은 4분의 1이야라고 나타내야 돼요. 마치 아까 전에 이쪽에서 잠깐 보면 함수가 0이 1을 쏘고 2, 1이 5를 쏘고 2가 3을 쏘는 거야라고 각각 설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얘처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그래프로 나타낼 그래프를 그릴 것도 아니라면 굳이 일반화를 시켜놓지 않고 각각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이때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자, 비교해봐요. 이렇게 일일이 쓰는 게 나아? 표로 한꺼번에 정리해놓는 게 나아? 표가 나아요.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로 알려주더라도 우리는 확률 분포 표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률 분포표에 모든 게 있어요. 지금 봐봐.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산확률 변수 다 찾았죠? 그리고 그들이 x1일 때 p1, x2일 때 p2, x3일 때 p3, xn일 때 pn 이렇게 각각 매칭되는 확률들, 요 매칭되는 그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요게 확률 질량 함수라니까? 그러면 표로 나타내면 확률 변수 다알수 있고 확률 질량 함수도 다 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산확률 변수면 확률 분포표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이산확률 변수가 뜨면 나오는 모든 변수를 찾으시고 그들이 대응되는 함수, 그 확률과 대응되는 관계가 나타내지겠죠? 그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면 확률 질량 함수가 떠도 여러분들은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추가.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 있어요. 거기 있죠?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첫 번째 뭐예요? 모든 pi들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각각의 확률이잖아. 당연히 모든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대신에 2번이 중요해요. 지금 나온 p1부터 pn까지를 싹다 더하면 1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적어주면 좋겠느냐? 전체 확률은 1이다라고 적으세요. 전체 확률은 1이다. 이라고 적으세요. 자, 포인트는 이거야.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를 전부 다 구했다면 그 시행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들의 확률을 다 더한 거니까 당연히 얼마겠어요. 전체 확률이 뜨겠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그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온 확률의 합이 얼마다? 1이 된다라는 것을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거든요.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3번은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제가 체크2에 오히려 편안하게 적어 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한테 확률을 물어보는데, 누적된 범위의 확률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x2부터 시작해서, x4까지의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자, 크기가 커지는 거라고 할게요. 크거나 커지는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그냥 각각의 그 칸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각각 구해서, 각각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적된 범위의 확률로 나오더라도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 칸에 해당하는 확률을 각각 구해서 각각 더해주면 돼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자, 정리. 1.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를 다 구하세요. 2.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칸의 확률을 직접 구하세요. 3. 그 확률들의 총합은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 확률 변수와 대응되는 확률을 각각 매칭하는 그 관계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이산 확률 변수일 때의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예요. 왜 그냥 확률 함수라고 안 하는가? 이름 내가 짓지 않았어요.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짓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래, 알았죠? 자,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요. 그 문제를 풀 내용이 엄서요. 실제로 출제.

이런 걸 구할 거예요. 적어도 흐름은 알아야 될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가 뭘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산 확률 변수든 뒤에 연속 확률 변수든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을 갖는지를 알게 되면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확률을 갖는지 알게 되다 보니까 그래? 그럼 이 변수들은 어떤 분포를 가져? 그래서 평균이라든지 분산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걸 구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뭐? 평균을 구할 거라는 거지. 근데요, 평균은 이미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을 하자면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야. 이 이산 확률 변수가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이따가 다시 한번더 정리할게.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먼저 작성을 했잖아. 이제 일반화시키면 X1, X2 해서 XN까지라고 했고, 그때 해당하는 P1, P2 해가지고 PN이라고 했고, 이들의 합이 1이라고 했고, 해서 내가 되게 다잘 구해놨다고 할게요. 그러면 평균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하고, 이렇게 둘이 곱한 걸싹 더해요. X1, P1, X2, P2, X3, P3, X4, P4 해서 XN, PN 곱한 것을 싹 더해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던 평균과 다른 평균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나랑 내 친구랑 같이 먹고, 우리, 더치페이 할 때에도 평균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 평균과 갑자기 오늘부터 다루는 평균은 그럼 다른 평균인가? 이게 궁금한데 물어보질 않더라고. 궁금하면 물어보셔야지. 같은 평균입니다. 어째서?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갖고 왔어요. 우리가 평균을 많이 구하던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내 평균 구하고 이런 거할 때, 중학교 때나 이럴 때 했잖아. 자, 혜인이가 중간고사에서 8과목의 시험을 봤어요. 국어, 수학, 뭐 영어, 과학, 사회, 음악, 점수래. 자, 그럼 우리는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죠? 총 8과목인데 싹다 더해야 돼. 90점, 100점, 90점, 80점, 80점, 100점, 100점, 100점을 더할 거야. 근데 그냥 더하려고 하니까 좀 귀찮아졌죠?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그래서 100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과목 받았고요. 그래서 과목 수에다가 적을게요. 90점은 하나, 둘 받았고요. 80점은 하나, 둘 받았네요. 8과목 맞잖아, 그치? 그럼 우리 어렸을 때 평균 어떻게 계산했어요? 100 곱하기 4. 100을 4번 더 해야 되니까. 90 곱하기 2. 80 곱하기 2. 하셔서 8로 나눴죠? 그래서 평균 구했잖아. 맞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았어. 그 평균 그대로인데 신기한 일을 할게요. 그럼 8과목 중에서 100점을 맞을 확률은 얼마예요? 8분의 4. 그지? 8분의 4. 약분 안 하고 이대로 쓸게. 그러니까 90점을 받을 확률은? 8과목 중에 2과목이니까 8분의 2. 80점 받을 확률도 2과목이니까 8분의 2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그 확률 변수와 나올 확률을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계산해 놓은 확률 봐봐요. 하트로 쪼개볼까? 이렇게 3등분 하면 어떻게 돼? 100 곱하기 8분의 4랑 90 곱하기 8분의 2랑 80 곱하기 8분의 2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나랑 내 친구랑 40점, 60점 받아서 평균 내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눴지만 40점 받을 확률도 2분의 1이고 60점 받을 확률도 2분의 1이었던 거야. 그냥 각각의 그 확률 변수가 나올 확률을 곱하시면 그 확률 변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 기대하는 기대값이라는 게 생겨요. 그 기대값들을 싹 더해주는 형태인 거지. 걔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적용을 해서 확률, 평균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요? 지금 그린 거 그대로 갈 거예요. 제가 대신에 좀 멋있게 그릴게요. 83쪽에다가 표현해봐. 소심하게 적어놨잖아. 어떻게 한다고? 일단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들을 다 구하세요. X1, X2, X3, X4 해서 XN까지더라고. 그러면 그들의 확률을 각각 구하셔야겠죠? X는 스몰 X라고 하면 P1, P2, P3, P4, P5, P6, P7 해서 PN까지 이렇게 됩니다. 맞죠? 물론 확률의 합은

1이어야겠죠. 자, 이걸 들고 시작합니다. 평균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곱해, 곱해, 곱해, 곱해, 싹다 더하시면 돼요. 한글로 적을게. 곱해, 곱해, 싹다 더해. 너무 좋은 표현 아니야? 대단하게 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표현보다 와닿는 표현을 좋아하는 편. 싹다 더해. 곱해, 곱해, 싹다 더해가 뭐라고요? 네, 평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멋들어지게도 써볼까요? 시그마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XI, PI 형태로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곱해, 곱해, 싹다 더해가 되는 거죠. 이걸 평균인데 평균은 기호로 여기가 중요해요. EX라고 부릅니다. 인생 최초로 평균을 기호화한 걸 만났잖아요. EX라고 씁니다. Expectation 하는 그 E예요. 그래서 뭐 E 하고 이거 확률 변수 이름. 변수가 바뀌면 변수가 Y일 때도 있어. EY로 쓰겠지. 자, 똑같이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M. mean 할 때의 m. 그러니까 x의 평균이라는 표현을 더 강조하려면 ex로 쓰고요. 하필이면 그 평균이 정확히 뭐 50점이야, 50이야. 그러면 상수값이잖아. 그럴 때는 m으로 더 많이 써요. 자, 중요한 건 ex로 쓰나 m으로 쓰나 둘다 평균을 의미한다는 걸 알긴 알아야지. 너무 중요해요. 알았죠? 둘다 알아두시고 평균이라는 의미를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내용을 한 거예요, 오늘 사실. 엄청난. 근데 아직도 문제화 되는 내용의 전부를 배운 건 아니에요. 다음 시간까지 해야 전부 한 문제짜리를 배울 수 있어지는 거거든. 잠깐 쉬는 시간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미안, 유치하지만, 상상 속에 있는 세상 같은 소원을 비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이를 먹어도 이런 소원은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가짜 나를 만들어서 공부는 얘가 하게 하고요, 저는 놀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어렸을 때에도 왜, 로봇 같은 거막 상상하고, 과학의 날행사 막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생각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었거든. 복제를 해가지고요, 막 이런 거, 그쵸?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 그럼 걔가 공부를 하면 내 성적이 올라가고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죠. 굉장히 잘못된 소원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 이 지니가 하는 역할이 그 드라마 속에서 그 소원의 허점을 찾아요.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었어. 마트의 직원인데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이 마트의 1급 비밀을 빼어가가지고 다른 마트로 취직을 해가지고 여기를 망하게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원을 빌어요. 이 마트의 특급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니가 소원을 이뤄줘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진짜 라면을 앞에다 배치하라. 그게 마트 성공의 1급 비밀이었어.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소원으로 날리다니 막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소원이라는 거에 허점이 너무나도 보이는 허점이에요.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되면 그 친구가 공부하면 그 친구가 실력이 느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결국은 노력 없이 실력이 느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놀면 계속 여기는 야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고 얘는 야 잘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진짜의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한테 나 대신 혼나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거는 그냥 그 귀여운 초등학생 유치원생의 그냥 과학 상상의 세상으로 맡겨두고요. 우리는 이것의 허점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지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그죠? 실제로 요즘에 이거랑 저 갑자기 생각나는 재밌는 게저 되게 웃음베린 짧은 영상들 찾아놓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엄청 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로봇이 집안일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래요. 되게 비싼 로봇이라고 들었어. 근데 그 인공지능에 가진 로봇이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부엌을 진짜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 후라이팬을 떨어뜨려. 그러니까 기름이 막 떡칠이 되잖아요. 거기서 얘가 이제 중심을 못 잡으니까 자꾸 넘어져서 이것저것 다 깨놓는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해서 특히나 공부인데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 같다. 그죠? 저도 집에 청소는 내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 로봇이 하는 청소기 그걸 열심히 쓰거든요. 하,
항상 휴지통 뒤라든지 이런 데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내 손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맡겨도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가봅시다, 우리는. 자, 여기는 되게 낯설어서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입니다. 그냥 쓱 읽어보시면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핵심 출제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냥 확률 문제예요. 그냥 확률 문제가 옷을 바꿔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자,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공에는 1 또는 2 또는 3이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이 몇개 있고 2가 몇개 있고 3이 몇개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문제네. 거기에서 내가 두 개를 꺼낼 거예요. 그두 개의 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예요. 곱을 X라고 하겠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봐. X로 가능한 거몇 개, 뭐몇 가지 있을까? 일단 X로 가능한 건요. 1이라는 공이 몇개 있고, 2라는 공이 몇개 있고, 3이라는 공이 몇개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이를테면 얘가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확인을 두 개를 한꺼번에 꺼낼 거기 때문에 1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곱은 1, 2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고. 즉,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아직은 X가, 원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확률 변수 X가 뜨면 X로 가능한 모든 거를 다 구하라고 했죠. 모든 변수 다 구하기. 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를 아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체에 대한 실체가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자, 그럼 잠깐 기다려보자. 분명히 문제가 말하는 상황에서 힌트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한글로 읽어봐요. X가 4일 확률. 다시, X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개수의 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수의 곱이 4일 확률이 얼마라고? 21분의 1이라고 했어요. 잘 찾아봐. 한글로 바꿨더니 굉장히 쉬워졌어요. 두 수의 곱이 4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지? 2만 두개 뽑아야 돼. 어차피 공이 1 또는 2 또는 3밖에 없기 때문에 곱이 4가 되려면 2 뽑고 2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2를 두개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 여기에서 1이 A개, 2라는 공이 B개, C라는 공, 아니 C? 3이라는 공이 C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7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뭐에서만? 2에서만 2개를 뽑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BC이죠, BC. 그거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B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7C2가 얼마예요? 762로 나누니까 21. BC2는? 어떻게 계산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이게 1이라니까. 이거 1인 거잖아. B는 얼마겠어? 2겠지. 뭘 대단하게 계산을 해요. B가 2예요. 즉, 이걸 설마 막 B 이렇게 하고 막 2차 방정식 이렇게 한거 아니죠? 우리 그렇게 안 해. 그치? 자, B가 2입니다. 즉, 2라는 공이 두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1과 3이라는 공은 총 다섯 개 들어있는 거야. 합해서. 각각 몇개 있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조금 더 가볼게요. 여기 해석해야지. 이거 한번 보자. 한글로 풀어봐. 곱이 2일 확률. 자, 2 곱하기. 두 수의 곱이 2가 되려면 총 경우의 수는 72거든요. 그죠? 그 중에서. 곱이 2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에서 하나 뽑고 2에서 하나 뽑아야 돼요. A개 중에 하나 고르는 방법 A, 두개 중에 하나 고르는 방법은 2. AC1, EC1 이렇게 안 쓸게요. 너무 쉬우니까. 두 번째는. 3 곱하기. 이것도 한글로 읽어봐요. 곱이 6일 확률이야. 곱이 6이 되려면 여기서 하나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총 경우에서 72 중에서 두개 중에 하나 EC1, 그다음 C개 중에 하나 CC1이 될 텐데 그냥 C로 쓸게요. 요식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둘다 21, 21은 제외시키고요. 2로 나누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2A가 3C야. 2A가 3C인데 A 더하기 C가 5야. 뭘 복잡하게 가. A가 몇? 3. C가 몇? 2.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지금 확통하고 있어. 계산이 복잡할 리가 없어요. 즉, 정리할게요. 1이라는 공이 몇 개? A개.
3개. 그럼 1,

3개. 2라는 공이 몇 개? 2개. 3이라는 공이 몇 개? 2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되어준 겁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읽어봐요. X가 3보다 작을 확률. 아니, 아니, 한글로 읽어봐. 도수의 곱이 3 이하일 확률. 이렇게 바뀌죠? 거봐, 확률 문제 맞잖아요. 자, 전체 경우의 수가 21인 건 이미 알고 있어요. 72. 그 중에서 두수의 곱이 3 이하이려면 두수의 곱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로 나눌게요. 떠오르는 것들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찬찬히 정리해야 되니까. 두수의 곱이 1이려면 1만 두개 뽑으면 됩니다. 32. 두수의 곱이 2이려면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3 곱하기 2. 두수의 곱이 3이려면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3 곱하기 2. 끝. 얘를 위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죠. 3 더하기 6 더하기 6이 되고요. 3으로 나눌까요? 7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 하니까 5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7분의 5가 되는 문제가 되어주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 웃긴 게 뭐냐면, 아웃핏이 바뀌었어. 딱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럴싸한 겉옷을 입었어.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근데 실상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은 어때요? 그냥 우리가 맨날 하던 확률 계산의 문제 유형이었어요. 난이도가 3점짜리로 나왔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땐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분석을 할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요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한글로 적어봐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보고 있잖아? 되게 어려워. 뭘 하는지 몰라. 영어잖아. 곱, X가 뭐야? 곱이야. 그럼 두수의 곱이 4일 확률. 두수의 곱이 2일 확률에다가 2 곱한 거랑 두수의 곱이 6일 확률에다가 3 곱한 거랑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글로 바꿔보신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두수의 곱이 2일 확률, 두수의 곱이 6일 확률, 이런 거는 오히려 확률적인 부분에서 난이도를 올린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긴 아직 평균이라는 건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 하나 더 볼게요. 오, 저건 또 이상하게 생겼어. 그죠? 자, 여기 파트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게 확률을 각각,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구하시고 그들의 확률을 계산을 꼭꼭 잘해두세요. 그리고 그들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확률 분포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오늘의 주인공이, 오히려 숨은 주인공은 확률 분포표였어요. 이 친구가 모든 일을 다 해낸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X가 갖는 값이 0부터 4까지의 정수래요. 그러면 여기 다 알려준 거야. 어때? 변수로 나올 수 있는 게 0, 1, 2, 3, 4네. 그죠? 밑에로 써요. X로 가능한 것은. 그리고 표로 나타내야지. 표가 가장 깔끔하니까. 여기 밑에 뭘 쓴다고? X의 확률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까지 가능하고요. 지금부터 나는 그 밑에 들어갈 확률들을 계산을 하고 싶어. 근데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읽어봐요. PX는 K는 PX는 K 플러스 2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 평생 수학이 힘듭니다. 저도 저렇게 읽으면 뭔 소린지 몰라요. 그럼 나는 맨날 뭘 하는 걸까? 집어넣으세요. 뭔 소리? K가 그래봐야 0, 1, 2인데 이걸 참아? 어떻게 참아? 여기다 0 집어넣어봐요. 그럼 뭐래? X가 0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이 같아요. 아, 자, 1 집어넣어 볼까? X가 1일 확률과 X가 3일 확률이 같아요. 오! 2 집어넣어 볼까? X가 2일 확률과 X가 4일 확률이 같아요. 그렇군! 그럼 어떻게 할까? 얘를 내가 A라고 해볼게. 지금 여기가 A가 되는 순간 퐁당퐁당으로 전부 다 A가 되어요. 얘를 B를 쓰는 순간 퐁당퐁당으로 얘가 다 B가 돼요. 예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문제를 읽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거 엄청난 능력이지. 이걸 할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요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돼. 무조건 표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x제곱의 평균이래요. 선생님, 제가 간신히 2x를 알았거든요. 이건 뭔가요? 한글로 읽어봐요. x제곱의 평균입니다. 이건 사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제가 약간 미리 넣어놓은 건데, 할수 있어요. 자, 그냥 복습 차원에서 x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죠? 한번 써봐. 그러면 못 구하더라도 일단 b, 2a, 3b, 4a. 왜냐면 이거 0이니까. 요게 평균입니다. 맞아요. 근데 x제곱의 평균을 물어보고 있어. 그건 어떻게 할까? 그 전에. 모든 걸 하기 전에.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되면 습관적으로 로그가 떴을 때 진수 조건 확인하듯이 습관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합이 1이라는 거 먼저 쓰세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이거부터 하는 거야. 무조건. 자, 써봐요. 그럼 어떻게 돼? 3a 더하기 2b가 얼마야? 1이요. ab에 대한 식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치? 자,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잘 생각해봐. x가 0이야. 그러면 그걸 제곱한 값은 얼마일까? 0이겠지. 1이면 제곱하면 1, 2면 제곱하면 4, 3은 제곱하면 9, 4는 제곱하면 16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울 리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x제곱이 0이 나올 확률은요, x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a예요. x제곱이 1이 나올 확률은요, x가 1이어야 되니까 확률 그대로 b라고요.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x제곱이 0이 나올 확률은 a, 1이 나올 확률은 b, x제곱 4일 확률은 a, 9일 확률 b, 16일 확률 a라는 거야. 자, 확률, 평균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그 변수에다가 그 변수가 나올 확률을 각각 곱해서 더한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랑 누구를 곱해서 더하면 될까? 그렇지.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x제곱이 9가 될 확률은 x가 3이어야 되니까 그대로 b란 말이에요. 그럼 곱해 곱해 한번 해볼까요? 얼마가 돼요? 0은 안 쓸게. 둘이 곱하니까 b. 둘이 곱하니까 4a. 둘이 곱하면 9b. 둘이 곱하면 16a죠. 좀더 이쁘게 적어볼까요? 이게 6분의 35라고 했어요. 20a 더하기 10b가 되어줍니다. 오, 그럼 이제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지.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예요. x가 0일 확률. 그럼 여기서 알파벳 무엇을 구하면 되는 거죠? a를 구하라는 이야기네. 여기 a로 썼으니까. 그치? a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하는 우리는 b를 속어시키도록 할게요. 그럼 b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5로 나눠 놓을게. 이거는 5로 나눠서 씩 써보자. 6분의 7, 4a 더하기 2b가 되어줍니다. 5호. 이 둘이 연립하면 딱 좋겠지. 이렇게 둘이 연립할 때 어떻게? 이쪽에서 1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들은 사라지고요. a 하나 남죠? 그 값이 얼마야? 6분의 1이야. b는 굳이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a만 물어봤는데 정답은 얼마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 아니야. 근데 3점이야. 아,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낯설고 어색해서 내가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나는 누구 여기 어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 따끈따끈하게 구모에 나왔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그 클래식 문제들보다는 얘가 조금 더좀 변형이 된 부분들은 있지만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안 되면 한글로 일단 읽어요. X가 K일 확률. K는 0이야. 0일 확률. 0일 확률이랑 2일 확률이랑 4일 확률이 같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우리는 뭐 한다고?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를 구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낯서니까요. 우리 한번 키워드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개수나 횟수나 이런 것들처럼 변수가 어때요? 딱딱딱딱 떨어진 값일 때, 이럴 때에 이 확률 변수가 갖는 확률을 대응시키는 그 대응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건 확률 질량 함수인데요.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져 있는 것 또한 그 변수 어떤 대응되는 관계인지 그 확률 이런 걸 보여주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죠? 확률 분포 표입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가 나오면 나오는 모든 변수를 구한 다음에 그 변수가 나올 확률을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변수와 대응되는 확률, 이렇게

0: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로 나타낸 것은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괜찮죠? 요세 개의 용어가 어색하시면 안 되니까 요거 한번 더 다시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확률의 합은 1이 되어요. 그죠? 전체 확률의 합은 1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구할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를 다 구하면 확률의 합이 얼마가 된다? 1이 될 거다. 요거 생각하시고 밑에 있는 평균 구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곱해 곱해 곱해 곱해 싹다 더해가 평균이 되어준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되었죠? 그죠? 자, 오늘 배운 내용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복습 좀 잘하고 오셔야 돼요. 인생 최초로 만난 내용이다 보니까 부담이 되죠? 그죠?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즐겁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벌써 9강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빈칸 순서 넘어서 이제 문장 삽입까지 왔거든요. 문장 삽입도 여러분이 많이 두려워하는 유형이지만 선생님이 또 확실하게 오늘 유형의 전략까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의 포스트잇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거 일단 첫 번째입니다. 문장 삽입의 키는 GNC. 자, G와 C는 우리가 CGV에서도 배웠지만 이 GNC는 그 CGV가 아니거든요. 오늘 또 어떤 GNC가 등장을 할지 선생님이 설명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6 로직 중에 오늘은 바로 개념풀이 배울 거거든요. 개념풀이는 우리 순서 문제 봤을 때 뭐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을 풀이한 것도 보고 그다음에 예시도 봤듯이 이미 이제 여러분이 다 봤던 건데 선생님이랑 오늘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시그널까지 확실히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갈게요. 왜냐면 너무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오케이? 자, 갑니다. 오늘 우리가 볼 문제는 과학기술, 역사, 철학, 교육학습, 심리인지처럼 다양한 소재에서 또 중요한 문제들 다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1, 2, 3, 5번 선생님이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삽입의 전략갑니다. 문장삽입은 GNC가 여기 있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시험장에서 이것만 외쳐도 돼. Gap and chain.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문장삽입은 gap and chain을 해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gap은 단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문장삽입이 문제가 태어난 원리가 뭐냐면, 아주 끈끈하게 연결성이 확보된 글이 있는데, 여기서 문장 하나를 떼어내서, 여러분한테 이 문장 어디로 들어가게 너가 다시 한번 이렇게 넣어봐. 라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삭제된 앞과 뒤에는 뭐가 남아? 그 흔적이 남아서 앞뒷 문장이 연결성이 끊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gap. gap이라는 거는 단절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비어있는 흔적이 남을 것이다 라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gap and chain 그러면 gap은 어떻게 확인해야 돼? 우리 배웠잖아. 대, 지, 연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어서 이 뒷문장에 대의가 있고 뭐 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앞문장에 얘네가 가리킬 게 없어. 그럼 이 사이가 gap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됐어? 오케이? 또는 지시어. 예를 들어서 this idea가 여기 뒷문장에 있었어. 근데 이 아이디어를 가리킬 만한 게 앞문장이 없다. 그러면 이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뭐가 있다? 갭이 있고 그 자리가 삽입문장이 들어간 자리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연결사도 마찬가지로 이 연결사가 분명히 however라는 게 이건 어떻게 기출됐냐면 however가 분명히 뒷문장에 있는데 아니 앞문장이랑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but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앞과 뒤가 분명히 같은 말이야. 그랬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갭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결어가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것도 갭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견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인은 뭐냐면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갭과 체인의 체인을 말 그대로 체인이 뭐야? 고리가 걸린다는 뜻이잖아. 이 문장이 들어갔을 때 이 문장, 삽입 문장의 앞과 뒤에 고리가 걸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갭이라는 것은 그 문장이 빼고 남은 흔적이라면 체인이라는 것은 그 문장이 다시 들어갔을 때 체인이 딱 그 갭을 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까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삽입문장이 완성하는 앞뒷문장과의 연결성까지 확인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삽입문장이 분명히 앞문장에서 뭔가를 받아가거나 뒷문장으로 뭔가를 넘겨주는 그 고리가 있거든요. 그 고리까지 확인하시면서 이 문제를 완성하시면 되겠다. 됐죠? 갭과 체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갭은 어떻게 보시면 이 문제가 만들어진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체인 같은 경우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완성되는 건 체인까지 걸려야 완성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같이 풀어봅시다. 자, 오늘 6로직은 저번 시간에 봤듯이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개념풀입니다. 개념이 이제 등장할 거거든요. 영어 지문에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는 지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개념풀이는요, 낯선 개념, 용어나 이론의 뜻을 풀어주는 건데 개념을 소개하고 정의를 내려주고 예시로 쉽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개념풀이도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요. 시그널은요, 개념을 명명하거나 이름을 붙여주거나 정의하는 거는 is called, is defined as, refer to, 뭘 가리키다라는 뜻이죠. 난 mean, 의미한다. involve, 어떤 걸 수반하고 이루어져 있고, that is, 즉,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명명이나 정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개념을 딱 설명을 하고, 이걸 예시로서 설명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구체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an example is, for example, for instance, to illustrate, illustrate도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imagine, consider, 마찬가지로 우리 구체, 일반 구체에서 봤던 그 연결어들이 여기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이제 개념풀이 나왔을 때 쌤이랑 바로 그거 해결해 볼게요. 자, 갑니다. 1번 문제.
69페이지입니다. 자, 이 문장이 이제 삽입해야 되는 문장이고 어디에 넣는지를 한번 쌤이랑 같이 따져볼게요. 일단 삽입된 문장 잘 읽어봅시다. 문장에서 힌트가 있으면 반드시 얻어가셔야 되고 눈에 딱 띄는 건 뭐야? On the other hand 잡으셨을 겁니다. 자, 외쳐봐. 대지연 중에 뭐야? 연결어죠. 연결사. 그러면 이 On the other hand는 vs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뭐가 작용해? 우리가 비교 대조 논리에서 배웠던 대조가 지금 작용하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자, 뒤에 보시면 갈릴레오의 이상화라는 개념이 주어져 있고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 원스가 받는 건 이상화를 받겠죠. 앞에 있는. 그러면서 that involved deliberate distortion. Deliberate는 의도적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고요. 의도적인 distortion은 우리 distorted라는 단어에서 봤듯이 왜곡입니다. 왜곡. 의도적인 왜곡을 포함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삽입문장 뭘 줬냐면 갈릴레오의 이상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갈릴레오의 이상화는 의도적인 왜곡을 포함한다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읽으면서 아마 풀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gap and chain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니다. 자, it has become popular. 해서 이것은 널리 퍼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중적이 됐는데 언제 최근에 과학 철학에서요. 뭐 하는 것이 대중적이 됐냐면 자, 콜이라는 거 나왔죠. 콜은 이제 뒤에 무엇을 무엇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치? 자, 목적어 부분은요. certain kinds of models. 여기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고 그 뒤가 이제 idealized models가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목적어와 보호 관계는 보호는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모델들을 이상화된 모델이라 부르는 것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and to 그리고 어떤 게 이제 또 popular하게 됐냐면 divide 그걸 나눴습니다. so-called idealization 해서 이른바 이 이상화를요. 뭘로 나눴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이상화와 갈릴레오의 이상화로 나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개념풀입니다. 지금 이상화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눈 것까지 봤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이상화라는 개념을 풀어주고 있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눴대.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갈릴레오의 이상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개념을 딱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먼저 해줬고 자 1번 갑니다. On this account에서 일단 뭐 잡아야 돼? 자 우리 삽입문장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삽입문장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연결성이 확보되면 그 자리는 갭이 없지. 그럼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this로 봤어야지. 자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그럼 이 설명이 앞을 가리키는지 볼게요. 잘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화는요 consist of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면 계속 개념풀이 해주는 거죠. 자 stripping away 뭔가를 벗겨낸다는 뜻이죠. 어떤 걸 벗겨내는 거냐면 자 우리의 상상 속에서 자 여기에 벗겨낸다라는 거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모든 특성들을 벗겨내는 겁니다. 뭐로부터? 이 구체적인 사물로부터 한 다음에 대절이 어디 꾸며지 잘 보세요. That we believe are not relevant to the problem at hand. 여기가 조금 구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대시 어떤 걸 꾸며주고 있냐면 모든 특성들을 꾸며주면서 여기

해봐. We believe가 삽입절이야, 삽입절. 우리가 믿기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믿기에. 그럼 얘는 싹 지워준 다음에 뭐만 남아? 넷절에 지금 are이 동사겠죠. 그럼 봐봐. properties가 지금 es가 붙은 복수형의 명사가 뭐야? 선행사니까 그래서 are로 간 겁니다. 근데 그 성질은요. 어떤 거냐면 상관없는 성질들입니다. attend는 지금 당면한,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상관없는 성질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그게 뭐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화는 관련 없는 것들은 싹다 지워버리고 내가 지금 눈앞에 당면한 문제에서 관련 있는 것만 다루겠다라는 게 이상화 아니겠어?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상화는 뭐냐면 뭔가 제거를 하는 거야. 벗겨내는 겁니다. 어떤 걸 벗겨내? 무관한 거를 벗겨내는 거야. 당면한 문제와 무관한 건 벗겨내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디스 어카운트가 받아준 게 뭐야? 이 설명에 의하면 그럼 앞에 있는 이상화의 설명을 두 개를 나눴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설명하겠다는 거 아니야? 연결성 전혀 끊기지 않습니다. 자, 이 설명에 의하면 일단은 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해 줄게라고 하면서 개념 풀이해 줬고요. 자, 뒤에 보시면 디스 얼라우스 이것도 봐야지. 이 디스가 앞을 봤는지를 보셔야 돼. 끊기면 거기가 갭이라니까. 이걸로 계속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한테 허용을 해줍니다. 포커스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limited set of properties in isolation. 이거는 고립되어란 뜻이잖아. 그래서 고립돼서 어떤 특성의 limited set라는 건 뭐야? 제한적인 세트에만 우리가 집중을 할수 있게 한다. 왜? 관련 없는 거는 벗겨냈지. 그럼 뭐 하겠어? 관련 있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디스가 뭘 받아? 앞에 내용을 받겠지. 어떤 거? 관련 없는 거는 지워버리더라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집중할 수 있어. 라는 특성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번에 X.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이상화는 무관한 걸 벗겨내기 때문에 집중이 가능하다. 내가 관련 있는 거에 대해서. 자, 뒤에 가시면 3번지로 갑니다. 자, example. 만약에 이 예시가 우리 일반 고추 논리 배웠잖아. 이 예시가 앞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화, 즉 제거하는 거, 무관한 걸 제거하는 예시면 3번도 X를 쳐줘야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 예시가요. 어떤 거냐면 이제 고전 메카닉 뭡니까? 이 역학이라고 합니다. 고전 역학 모델인데 이 행성계의 역학 모델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뒤에서 설명해 주죠. 근데 그것은 서술합니다. 행성계를요 어떤 대상이라고 서술하냐면 only having shape and mass. 여기까지 갈게요. 뭐만 가지고 있다? 이 모양과 그 다음에 질량만 가지고 있고, 난뭘 무시하는 거냐면 다른 어떤 특성들은 무시한다.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나왔지. 무시한다? 다른 특성들을 무시한다는 건 관련 없는 걸뭐한 거야? 이거 제거한다는 거 아니야? 이걸 그룹핑할 수 있었어. 선생님이 제자수를 강조하는 이유 알겠죠? 무시한다는 건 관련 없는 걸 제거하는 거야. 지금 뭐만 따지겠다? 행성의 모양과 그다음에 모양과 그리고 뭘 따지겠다? 매스, 질량만 따지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당면한 문제에 관련된 특성이고 관련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색깔이라든지 다른 어떤 모양, 뭐 다른 것들, 모양 말고 질량 말고 색깔 뭐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됐어? 그럼 이건 예시 맞아? 맞겠지. 제거 예시 맞습니다. 그럼 뭐까지 주어졌냐면 플러스 예시까지 잘 주어졌다. 했죠? 그래서 지금 뭐만 따지겠다? 모양과 질량만 따지겠다. 나머지는 다 제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거든요. 자, 4번 갑니다. 4번 뒤에 보시면 일단 point mass라고 점질량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찰 없는 모든 것을 다 하는 단어가 많이 주어져 있었네요. 자, 물리학자는요, 어떤 모델을 만드냐면 consisting of 어떤 거를 구성하는 모델을 만들어 어떤 걸로 구성돼 있어? 점질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그 점질량이라는 것은 또 무빙의 꿈을 봤죠. 움직이는데, 잘 봐.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움직인다. 라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들은요, 어떤 걸 가정하는 거냐면, 에이전트라는 것은 주체잖아, 경제 주체를 말하겠죠. 경제 주체들이 모든 걸다 아는 주체들을 상정하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생물학자들은요, 어떤 걸 연구하냐면, isolated population, 이건 개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고립된 개체를 연구합니다, 등등등. 자, 요거는 지금 예시인 건 보이시죠? 어떤 예시야? 물리학자, 구체적으로 경제학자, 생물학자의 예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요거 지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마찰 없는 평면에 어딨고, 모든 걸다 아는 경제 주체가 어딨어. 그리고 관련 없는, 지금 혼자 고립된 개체가 어딨어. 다 개체라는 거는 환경 안에 있고, 자신들의 뭐, 적도 있을 거고, 자신들이랑 같이 살아가는 종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이거 다 말이 안 되는,
그치, 현실을 왜곡하는 예시 아니야? 그러면 요 예시는 뭐와의 갭이야? 앞에 나온 얘랑 지금 연결성이 돼안 돼. 이거는 예시가 완전 다른 예시로 갭이 발생했지. 이게 갭이야. 이걸 느껴야 돼. 여기 사이에 갭이 발생하면서. 그러면 의심스러우면 넣어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답이라는 건 아니야? 최인까지 확인하는 거야? 자, 반대로, 반면에, 갈릴레오의 이상황은요, 의도적인 왜곡을 합니다가 너무 중요했지. 이 왜곡이 어떤 왜곡이야? 왜곡의 예시가 뭐야? 이거 아니야? 마찰없는 평면. 그치? 세모로 갈게. 마찰없는 평면. 그 다음에 모든 걸다 아는 주체. 그 다음에 고립된 개체. 이게 왜곡을, 현실을 왜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인이 어떻게 걸려? 4번에 갈릴레오의 이상화가 들어가면서 이것은, 4번 뒷문장은 이것의 예시였네. 이렇게 최인이 걸리는 거야. 이해됐어? 깨뺀채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갈릴레오는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일단은 왜곡입니다. 의도적인 왜곡이야. 그리고 이 뒷문장이 얘의 예시였던 거야. 이렇게 체인이 걸리는 겁니다. 됐어? 연결성 딱 잡히죠? 이 예시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 마찰 없는 평면. 그치? 그 다음에 모든 걸다 아는 전지전능이야. 그 다음에 또 고립된 어떤 종, 개체. 이런 것들은 현실을 왜곡하는 예시니까 정답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4번에 체인이 딱 걸린다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은 깨끗하게 지워보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뭐까지 완성된 거야? 이 사이에 VS 구조까지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갈릴레오 이상화와 아리스토텔레스 이상화가 완전히 두 개가 어떻게 됐다? VS 구조로 on the other hand 사이로 꺾여 있고. 자, 그다음에 이것은요, 뭐의 특징이냐면 갈릴레오의 어프로치의 특징입니다. 뭐에 대한? 과학에 대한. 어떤 걸 사용하는 겁니까? To use simplification of this sort. 여기서 이것도 중요했지. This sort. 이러한 종류가 뭘 가리켜? 앞에 나온 예시를 받는 거잖아. 그치? 이러한 종류의 simplification은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단순하다는 것은 세상에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과학의 어떤 식을 풀이를 할때 모든 변수를 다 넣으면 계산 자체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할수 있는 것들은 다 단순화해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마찰도 없다라고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 경제 주체가 뭐 하는 거야? 뭔가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것들도 다 없다라고 심플화 해버리고, 그다음에 고립된 개체, 그러니까 개체에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다이내믹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다 없다라고 해버리고, 이게 바로 심플리케이션의 의미겠다. 그쵸? 디스솔트가 앞을 받으면서 이런 거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할 때, 뭐할 때마다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룰 수 없을 때 투투 나왔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태클은 다루다란 뜻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적절하게 찾았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is도 나왔죠? is은 가주어고 to는 진주어인 것까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to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그치? approach to니까 과학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쵸? 됐어? 그래서 to 부정사 저기 뒤에가 진주어였다는 거. 좋습니다. 자, 여기서 get Ben and Chain 선생님 이렇게 정리해봤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정의 A는 지금 뭘 말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거 먼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얘 정의 먼저 해주고 예시 나왔죠? 그 사이에 on the other hand 있으면서 정의 B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한테 물어본 뭐였어? 지금 여기 삽입 문장, 갈릴레오의 이상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 B가 체인으로 이렇게 걸리는 거지. 이해됐어? 여기가 체인이었죠? 그래서 갭앤 체인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갭은 뭐였어? 예시 A와 P가 충돌하는 예시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 갭을 발견했고, 넣어주면서 체인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코어 확인합니다. 소재의 아리스토텔레스적 이상화가 베리에이션 된거 봤죠? 그래서 갈릴레오적 이상화로 베리에이션 되면서 특성도 똑같이 같이 함께 베리에이션 됐습니다. 소재 특성, 소재 부위, 특성 부위 이렇게 짝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리는 지금 특성을 벗겨내는 거, 갈릴레오는 왜곡을 수반한다. 이렇게 지금 코어 잡으시고요. 개념 풀이 가겠습니다. 개념은 이상화는 두 종류로 나뉜다라고 처음에 딱 개념해주고, 그다음에 예시로 풀어낸 거 보이시죠? 예시, 행성계 모형 벗겨내기 예시 줬고요. 그 다음, 마찰 없는 평면, 전지전능한 행위자 이런 것들 왜곡의 예시로 주어져 있었다는 거. 일단은 개념풀이가 기본적으로 로직의 골자였고, 그 안에서 대조도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조까지 발견했습니다. 자, MI 갈게요. 이상화는 관련 없는 특성을 벗겨내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이상화와 의도적인 왜곡을 수반하는 갈릴레오적 이상화로 나뉜다라는 게 MI였죠. 좋습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get ben chain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삽입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 get ben chain. 이것만 외치고 일단 출발한다. 자, 70번 갑니다. 사인 문장 읽어볼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The statement. 자, 이 진술. 이게 너무나 큰 힌트였거든. 선생님, 더는 뭐라 그랬지? 순서 문제에서.
읽는 사람과 글을 쓴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언급이 되거나 뒤에 뭔가 수식을 받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유일하거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진술 또는 그 설명이라고 했으니 반드시 앞에 나와야 내가 이것을 지금 더 스테이트먼트인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앞에 있어야 되고. 뭔지. 그다음에 as identifying 뭘 확인시켜 주는 거냐면 the cause 이것도 있어야지. 그 원인을. 그럼 앞에는 어떤 진술과 원인이 있어야 되고요. Even though 일지라도 neither A nor B 뭐뭐도 뭐뭐도 아니다라는 뜻이죠.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도 모른다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노를 부정시켜야 됩니다. Neither A nor B니까 모릅니다. The relevant laws에서 관련된 법칙을 모른다. 모를지라도 아무튼 간에 그 진술은 뭘 밝혀준다? 원인을 밝혀준다. 그럼 나는 여기서 힌트를 뭘또 얻었냐면 The children까지. 아니 애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뒤에 넣어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힌트였다. 됐죠?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예시가 다 주어져 있고요. All causal sequences, 모든 인과적인 순서는요. Share one thing in common. 자, one thing in common은 공통적으로 하나를 공유한다. 뒤에 보시면요. That is, 근데 그게 뭐냐면 missing. 어디에는 누락되어 있냐면 모든 coincidental sequences. coincidental 같은 경우는 우연적인 거잖아. 우연적인 순서에는 다 이게 missing 되어 있는데 causal sequence에는 그게 다 있다. 그게 뭐냐면 instances of general laws. 여기서 이제 또 설명해 주네요. 그래서 그거는 대시로 설명해 주면서 예시하고 또 어떤 거에 예시냐면 일반적인 법칙의 예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여기서 말한 day는 앞에 있는 요거. 우리의 지금 소재가 얘 아니겠어? causal sequences. 그래서 봐봐. 인과적 순서. 얘는 뭐랑 다르다고 돼 있어? 우연적 순서와는 다르게 하나를 갖고 있대. 그게 뭐다? General law의 예시이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일반 법칙. 예시라는 거. 이게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겠지. 그치? 그래서 뭐 우연이라는 건 일반적 법칙의 예시라고 할수 없지만 인과적 순서는 일반적 법칙의 예시라고 할수 있다라고 지금 출발한 겁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디스라고 지금 받고 있잖아. 이러한. 그러면 1번 절대 들어갈 수 없지. 왜? 이 진술 뭐 아이들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X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확실하게 빠르게. 자, 이러한 철학적인 이론은요. 근데 그것은 오 중요합니다. 뭐뭐 덕분이다. 또는 A to B로 나오거든요. 2랑 같이 갑니다. A는 B 덕분이다.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덕분이냐면 이것의 오리진을 뭐로 돌리는 거냐면 18세기의 경험주의자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흄으로 돌리는데 자 이렇게. 그러면 this philosophical theory가 앞을 받아가지고 이 인과적 순서는 일반적 법칙 예시라는 그 말을 가리키겠지. 근데 이거는 데이비드 흄한테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쵸? 그러니까 덕분이라는 거 또는 뭐 기인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뭐뭐로부터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어우가 빚지다라는 뜻이거든. A를 B한테 빚지는 거야. 그 말은 A는 B 덕분인 것이고 또는 뭐 B한테 기인한 거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does not require 잘 보세요. 이것은 뭘 요구하지 않냐면 자, 주어는 theory. 다음 does not이 지금 동사입니다. 뭘 요구하지 않아? 모든 우리가 주장하는 causal claim에서 이 인과적인 모든 주장에 대해서 뭘 요구하지 않냐면 t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알기를 요구하진 않는다. 어떤 걸 알기를 요구하지 않아? The law or laws에서 그 법칙이라든지 법칙들을 이해하도 우리가 알고 있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은요, which connect the cause and effect. 근데 뭘 하긴 해. 일단 이게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를 연결짓긴 하지만 내가 아는 걸 요구하진 않아. 그럼 뭐가 하나 더 추가된 거야? 내가 이 법칙을 알기를 요구하진 않는다. 하나 더 주어졌네. 이거 역삼각형 가볼게. 요구하지 않아. 어떤 걸 이미 법칙을 아는 건 요구하지 않아. 근데 법칙의 예시이긴 해. 법칙이 있긴 한데 알기를 요구하진 않아. 이게 인과적 순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 아직 애기들 안 나왔네? 그러면은 children이 여기서 등장하지. 그럼 2번은 X를 일단 쳐주고 첫 등장이네? 됐어? 첫 등장이라고 바로 느꼈어야지. 아이들은요, 설명할 겁니다. 설명? 내가 분명히 그 진술이나 설명을 봐야 되는데 꼼꼼하게. 그쵸? 설명할 겁니다.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올바르게 설명할 겁니다. 껴들어가고 있고요. 왜그 꽃병이 깨졌는지 인정하면서 뭐라고 인정하는 거야? 이게 떨어졌어요. 패시브 보이스는 수동태입니다. 그냥 떨어졌습니다라고 설명할 거래.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안할 거냐면 누가 이걸 떨어뜨리는지는 혼날까 봐말안 하겠지. 말안

하면서 그냥 떨어져서 깨졌어요. 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디에다가? 이 대리석 바닥에.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거 예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시 진입했거든요? 아이들이 뭐라고 했어? 아이들의 설명. 아이들이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땅에 떨어졌어. 떨어져서 깨졌어요. 이게 바로 인과 아니야? 그치? 떨어져서 깨졌어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됐어? 자, 뒤에 보시면 일단 읽고 3번 뒤로 가볼게요. 휴의 이론은요, does not require that we do so.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게 do so였어. 여러분이 지금 2번 뒤에 나오는 건 알겠는데, 3, 4, 5번 중에 골라야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do so는 정말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휴의 이론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뭘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지? 법칙을 알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면 봐봐. 이 앞문장에 법칙을 알기를 요구한, 법칙을 안다란 내용이 있어, 없어? 있어야지만 두수가 그걸 받을 수 있잖아. 그 내용이 없지. 그게 바로 갭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휴먼은 우리한테 법칙을 알기를 요구하진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뒷문장, 3번 뒷문장에서 그렇게 하는 걸 요구하지 않았어. 그럼 이 그렇게 하다는 앞에 내용이 뭐였어? 법칙을 아는 거였지. 근데 두수가 받아주기에는 이 앞문장에 법칙을 안다라는 내용이 지금 없잖아. 그게 갭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었어? 여기 있네.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법칙을 알지 못해. 됐어? 여기, 이게 이렇게 있네? 여기에 들어가면서 두소가 뭘 가리켜? 이 no를 이렇게 받는 거지. 됐어? 그럼 다 해결되는지 봅시다. 지금 the statement는 아이들의 설명이 이걸 받고 있지. 이게 the statement지. 체인 걸리는 거잘 봐. 그 다음에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게 이게 더 커즈 아니야? 이게 원인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the children, 아이들은 여기서 the children으로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소가 받는 것까지 확실하게 지금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떨어지고 깨졌다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들이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요 말들을 예시를 받아주는 거지. 3번에 들어가면서 앞을 받아주면서. 그치? 이게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아는 것을. 지금 나도 봐봐. 여기서 이제 아이들도 우리도 법칙을 몰라. 그다음에 이 법칙을 모른다는 거, 아는 걸 요구하진 않는다. 이걸 뭐로 받은 거야? 두소로 받은 겁니다. 됐어? 이게 지금 체인이 뒷문장이랑 걸리는 거지. 그래서 휴의 이론이 그것을 요구하진 않아. 법칙을 몰라. 아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는 노를 이렇게 두소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좋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또 뭐였을까? 그래서 이것은 오직 뭐만 요구하냐면, 자, that 뒤에 보세요. There's a law. 그냥 법칙만 있거나 법칙들이 있으면 돼. 근데 이미 알거나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법칙이어도 되는데, which do so. 여기서 do so는 뭘까? 아까 맨 앞에 나와 있던 커넥트 하는 거 있지. 뭐라 그랬어? 얘네는 connect the cause and effect만 하면 되거든. 그걸 가리키는 거면 여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뒤에 do so는. 그래서 얘네는 그냥 연결 지어주기만 하면 돼. 뭐를? 인과 관계를. 그러니까 분명히 떨어져서 깨지는 거에는 어떤 법칙이 있을까? 예를 들어 뭐 중력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칙이 있었겠지. 근데 그거를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떨어져서 깨졌어요라고 해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됐지? 그 법칙을 모르더라도. 자, 이제 마무리 갑니다. The task of science. 그래서 이제 과학의 이일 자체가 밝혀내는 겁니다. 이 법칙을. 그리고 또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뭐할 때? 효과를 설명할 때 그걸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은 그걸 해야 되지만, 사람이 말할 때는 굳이 그 법칙을 몰라도 되고, 그치? 알기를 요구하지 않고, 일반 법칙은 그냥 있을 뿐이다. 존재하기만 한다. 라는 게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gap and chain 한번 설명해 볼까? 개념이 있었고, 일단 예시에 아이들의 설명이 있었죠. 그걸 뭐로 받았어? The statement.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지 않아. 그걸 두수로 받은 것까지 이 chain을 꼭 보셨어야 돼. 이거는 안다라는 요걸 받았다는 거. no를 받았다는 것까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소재는요, 휴의 이론이었고요. 특성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법칙을 이미 알 것을 요구하진 않아. 그냥 있다라는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개념풀이었죠. 개념은 휴의 이론이었고요. 모든 인과적 순서는 일반 법칙의 사례였고, 법칙을 알 필요는 없고 존재하기로 충분하다. 예시는요, 아이들의 꽃병을 설명하는 거였죠. 법칙을 몰라도 그냥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인정을 했다. 떨어졌어요라고 해도 아, 떨어져서 깨졌구나.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렇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 그런 것들은

몰라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모든 인과적 순서는 일반 법칙의 사례이며 휴메 이론은 그 법칙을 의미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만을 요구한다라는 이 MI가 만들어졌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3번 갈게요. 71페이지입니다. However, 바로 눈에 띄어야지. 대지연 중에 뭐? 연이죠. 앞뒤가 역접으로 뒤집어져야 되고요. Simple calculation에서 간단한 계산들은요, can often be done much faster, 훨씬 더 빨리 수행될 수 있습니다. 뭐 없이도, 도움이 없이도, calculator에서 계산기의 도움 없이도. 그러면 however를 가지고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계산기보다 누가 빠르다? 그냥 계산기 없이도 뭐가 빠른 거야? 그냥 간단한 계산. 이게 더 빠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however 뒤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꺾여서 나오려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읽어보면서. 자, 일단 산수 계산 주어져 있습니다. arithmetic. 자, 거의 매일 우리는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스스로를 in which we apply. 그 상황 안에서는 하고 쭉 가라 그랬죠. in which에 넣어주는 겁니다. which에.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적용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수학적인 지식을 적용하는 우리를 발견할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나라고 갈 수가 아직 없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뭐 계산기 없는 게더 빨라 하기는 지금 뭐 하고요. Basic abilities in arithmetic에서 산수에서의 이 기본적인 능력이 뭐가 되냐면 뭐 중에 하나냐면요. 그러한 이 수학적인 competencies we use most frequently에서 수학적인 어떤 능력들인데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그게 뭐다? 바로 산수 계산 능력이다. 그럼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산수 계산 능력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 중에 있다고?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수학적 능력 중에 하나라고. 뭘 다루고 싶은 거야? 산수 능력을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됐죠? 어몽은 뭐뭐 중에서란 뜻이니까.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we may estimate the time we need to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이거는, 자, 2번 뒤는 2번 앞이랑 어떻게 이어지는 거야? 우리가 산수 능력이 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다. 그거의 예시가 아니야? 우리는 측정할 수 있어. 시간을 어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간, 뭐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갈때 필요한 시간. 그다음에 뭘 합치면서 서로 다른 means of transportation은 뭘 말하는 거야? 교통수단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버스와 지하철을 합쳐가지고 얼마나 걸리지? 이런 거 그냥 산수의 예시인 거잖아. 2번은 바로 예시가 일반 구체로 이어지는 거니까 예시로 잡히니까 X 그어야겠죠. 아직 멀었습니다. 연결성 잡히니까. 자, or calculate. 그리고 뭘 계산하냐면 total cost of a product in our shopping cart. 우리의 쇼핑 카트에 있는 그 물건을 내가 샀을 거 아니야. 그거의 총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register 하면은 이게 계산대거든요. 계산대로 가기 전에 이건 뭐의 예시야? 이건 산수의 예시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지금 산수.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우고. 지금 산수 능력을 말하고 있고, 산수 능력의 예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예시 어떤 게 나왔어? 뭐, 그, 시간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계산한다든지, 예시 이렇게 지금 연결성 잡히고요. 뒤로 가시면, of course, 물론, 자, 물론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약간, 부분 인정. 야,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물론 네 말도 맞아. 그러나, 하고 싶어서 시동을 약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물론 부분 인정입니다. 물론, 물론. 그래,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얘를 반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한번, 이렇게 까는 겁니다. 배경을. 누군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mastering, 숙달하는 겁니다. 산수를 숙달하는 것은 요즘 날에는 이거 불필요하다. 라고 주장할 거야. 그럼 뭐라 놨어? 불필요하다. 산수는 우리한테는 뭐가 맞아? 코어 맞죠? 됐어? 산수를 마스터하는 거, 코어 딱 잡습니다. 오늘날에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old-fashioned, 구식이다. 왜냐하면 셀폰, 이 오늘날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셀폰이 practically는 거의란 뜻도 있어요. 실용적이다라는 뜻 말고, 실용적인 말고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다니는 이 셀폰이 is a smartphone, 스마트폰이고. 근데 그거는 뭐로 이용될 수 있어? 캘큘레이터로 이용될 수 있지 않느냐? 됐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거 산수 이제 안 해도 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however가 아직 끼기는 멀었지. 왜냐면 일단 물론 한 다음에 물론 산수라는 것이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말해. 오케이? 그거 한 다음에 그러나 산수가 더 빠를 때도 있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 지금 산수 능력 예시 나오면서 물론 라고 하면서 산수라는 게 불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어. 왜 계산기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하게 more enjoyable, 더 즐기고 즐길 수 있습니다. 뭐보다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electronic device, 전자기기에 명령 내리는 것보다. 그러면 지금 4번 뒷부분은 뭐의 이점을 설명하고 있어? 산수의 이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brain fit 자체도 산수가 머리가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플러스적인 걸 추가하려면 앞에서 일단 칭찬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무슨 내용이었어? 앞은. 사람들이 산수를 지금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었어? 근데 여기다가 얼쏘를 할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얼쏘가 나오려면 일단 앞에 장점 이런 게 있어. 또한 이런 장점도 있단다라고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정답은 여기서 4번이 여기가 갭이지. 앞에는 산수를 비판하는데 뒤에는 얼쏘로 산수의 이점을 추가하고 있잖아. 그럼 얼쏘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하게 갭이 발생한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였을까? 자, 4번 여기 넣어볼까? 그러나 어떤 심플한 계산들은요, 캘큘레이터 없이 더 빨라. 그럼 뭐야? 이게 산수 이점 아니었어? 그러면 이 그러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물론 산수가 불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어. 이 주장을 반박하는 시그널이었다.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그 뒤에 이것을 하우에버로 간 겁니다. 그러나. 오케이? 그러나 산수가 뭐보다, 계산기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 라고 먼저 반박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is로 받은 거지. 그럼 is 가리키는 건 뭐였을까? 산수 얘기를 하는 거지, 산수. 이것은 also. 또한. 그러면 여기서 계산기보다 빠르다는 게 플러스니까 이게 플러스를 더 추가해 줄수 있는 기능까지 다시 하는 거지. 할수 있는 거지, 이제. 됐죠? 이것은 또한 뭐하다? 뇌에, 뇌 건강에 좋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준다. 그럼 이게 들어가야지만 it과 also가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체인이 딱 걸리는 거지. 이게 바로 여기가 체인입니다. 됐죠? also가 만들어낸 갭을 however가 체인으로 해결을 해준다고. 됐죠? also는 그럼 뭐야? 추가. 뭘 추가해 준 거야? 플러스에 플러스를 추가한 거니까 그 중간에 계산기가 아닌 산수의 이점이 들어가야 된다. 좋습니다. 정답 4번.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산수라는 것은요 뭘 주냐 우리한테 accessible playground에서 여기 또 산수 2점 나왔네 우리한테 주는 거 그럼 지금 그이 문장이 들어가고 나서 뒤에 계속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however로 먼저 꺾어줘야지 됐죠? 그러나 또 이제 어떤 게또 있냐면 산수라는 것은 접근 가능한 놀이터를 줍니다 모두에게 어떤 놀이터냐면 to learn 배우고요 개발하는 겁니다 뭘 발달시키는 거냐면 이 수학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어떤 이점이 되는 겁니다. 놀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problem solving strategy에서 문제 해결의 어떤 전략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역시나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죠. For making decision in our everyday lives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의사결정할 때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가 의사결정에 좋다라는 좋은 점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논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 이게 뭐야? 이게 통념이야. 사람들의 착각과 통념을 바로 반박으로 하우에블로 뒤집는 로직은 통념과 반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선생님이랑 통념과 반박 배운 거 그대로 써먹어야지. 그래서 통념, 착각, 그리고 반박까지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글이었다. 자, 좋습니다. 올수까지 너무너무 강조드리거든요. 자, 깻뺀 중에 봅시다. 앞에서는 계산기가 산수보다 더 낫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그러나라고 한번 뒤집었지. 그러나 산수가 더 좋은 점이 있어. 이시 가리킹은 산수였고요. 이 장점을 also로 추가한 거니까 앞엔 장점이 먼저 나오고 장점 also를 또 추가할 수 있다. also는 정말 정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많이 기출됐어요. 꼭 아셔야 돼요. 뭐 하나가 있고 그 위에 추가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소진이요. 일상생활 속 산수였고요. 특성은요. 스마트폰 시대에 불필요하다고 구식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특성이 variation 된거 보이죠? 특성 부위. 그래서 지금 뭐였어? 통념과 반박이었습니다. 계산기 없이 더 빠르고 뇌 건강 그리고 수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의 놀이터다. 선생님이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 글을 보고 되게 슬펐어요. 수학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 그다음에 통념 반박 선생님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구식이라는 주장이 통념이고 반박이 삽입 문장이었죠. However로 반박을 해주면서 이 부분 간단한 계산이 산수가 더 빠르다가 여기가 삽입 문장이었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때는 여기가 어수였지. 어수가 나오려면 먼저 말을 해주고 나서 추가해 줄수 있어야겠죠. 요 논리가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 좋습니다. 자, 산수는 스마트폰 시대에 불필요해 보이지만 이 통념입니다. 계산기 없이 더 빠르고 뇌를 건강히 유지하는 요런 식의 뭐가 있었다? 장점이 있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73페이지. 자, 하우에버로 또 요게 내용이 꺾이는 부분 일단 대지연 중에 뭐다? 연 바로 외칠 수 있어야겠죠. 1차로 얘 확인했고요. 디스가 너무 중요했죠. 이 과정이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 이 과정은요, does not always proceed 해서 항상 뭐 하는 건 아니야? 자, not always는 부분 보정입니다. 항상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완전하게 smoothly, 그러니까 순탄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고, 이게 이제 그러나 좋아 보이지만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아 라고 좀 꺾였고요, however로. 자, 뭐로써 지금 증명이 되는 거냐면, 더 강화된 뭐가 있어? 높아진 갈등과 그리고 뭘 높여주는 겁니까? increases in rates of lying and disobedience 해서, 거짓말과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 또는 말을 따라주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거가 늘어나면서 순탄하지 않은 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떤 행동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일어납니다. 어디서? Within the parents' adolescent relationship. 아, 이런 우리한테 되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네. 부모님과 청소년 간의 관계에서의 이 행동 변화는요, primarily involve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 행동 변화는 어떤 걸 수반하냐면 발달을 수반합니다. 어떤 발달이야? 새로운 밸런스, 새로운 균형의 발달이 이제 포함된다고 합니다. Between 뭐와 뭐 사이의 발달이냐면 잘 보세요. 밸런스냐면 A and B, attachment behaviors 해서 애정 또는 애착이었잖아요. 선생님, detachment랑 핑칸 그 지문 풀때 구분해줬죠? 애착. Detachment는 고립이었죠. 자, 애착 행동과 뭐랑 지금 균형이 생기는 거냐면 이 청소년의 needs 어떤 욕구야? Autonomous 별표, 자율적인. Autonomy가 자율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율적인 탐구 사이에 밸런스가 발달하는 게 뭐다? 행동 변화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소재 코어 딱 잡아볼까? 코어는 뭐냐면 부모님과 청소년 간의 관계였어. 됐어? 그다음에 특성은 뭐야? 일단 밸런스를 찾아간다. 됐어? 뭐와 뭐의 밸런스야? 너 애착관계, 부모님과 너와의 애착관계와 너가 혼자 자율적으로 어떤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사이에서 밸런스가 형성된다는 거야. 형성된다는 거죠. 됐죠? 자, 뒤에 가시면 일단은 이것만 적어볼까? 부모와 청소년의 애착관계입니다. 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근데 이게 새로운 밸런스. 균형을 맞춰 나간다. 균형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동 변화들이 있는데 이 균형을 찾아가는 행동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뒤에 가시면요. 1번 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항상 뭐 하지 않아? 지금 이거 될수 있을까? 뭐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번 티어 한번 읽어볼까? Adolescence. 청소년들은요. 점점점 뭐할수 있냐면 그들의 own choices. 뭘할수 있어? 스스로 선택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to regulate their own behavior. 그들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and they do so. do so 또 나왔네.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들은 조절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조절하는데 앞에 있는 걸 가리켜야겠죠. do so는 앞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절하는데 more and more frequently 해서 더더 자주 이제 그들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Without their parents' watchful eyes 해서 그들의 부모님들의 watchful은 항상 보고 있는, 그치? 그들을 보고 있는 어떤 그 주목하는 시선이 없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럼 봐봐. However가 아직 들어가기에는 지금 잘뭐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율성을 발달하는 내용 나왔는데 지금 아직은 뭐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탈락입니다. 아직 갭 없고요. 자, 뒤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나왔어? 지금 청소년 관계 한 다음에 청소년의 자율성 발달 나왔습니다. 청소년 지금 자율성을 잘 발달시키고 있어. 인디 실제로 디스 잘 보세요. 디스 너무너무 중요하지. 앞을 봤는지 잘 봐야지. 이러한 늘어난 자기 조절력. 자기 조절 한다 그랬어? Regulate their own behavior 한 다음에. 그치.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더더더 자주. 이 더더더 자주 한다는 것을 뭐로 봤어? 이렇게 늘어난 자기 조절력 확실히 됐지. 그럼 이번에 X. 연결성 너무너무 잘 잡히면서. 자기 조절력은요. often sanction. sanction은 허가되다라는 뜻입니다. 허가하다. 그래서 지금 BPP 형태니까 뭐로 돼 있어? 쏭태입니다. 허가됩니다.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면 같은 내용 아니야? 부모님이 watchful eye를 조금 없애준다며. 그래서 아이들만 쳐다,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쳐다보는 걸좀 걷어주시는 겁니다. 너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자, 허가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increasing maturity. 이렇게 늘어난 maturity는 뭐야? 성숙함. 성숙도는요, 어떤 걸 지금 함의하는 거냐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더 안전하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낮춰줍니다. 어떤 걸 낮춰주는 거야? 필요성을.
뭐에 대한 필요성이야? For constant vigilance. 그래서 vigilance 경계죠.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경계하는 거는 watchful eye를 낮춰준다는 거니까 완전히 지금 2번 앞뒤 문장이 같은 내용이네. 됐죠? 경계를 낮춘다라는 것은 아이를 계속 보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믿어주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는 경계가 줄어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좀 센스 있게 이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면 이 과정 지금 순탄해 보이지 않아? 청소년은 자율적이 되고 부모님이 경계를 낮춰주고. 그치. 그러나가 나오기 딱 좋은 상황 아니야? 근데 이제 답이 바로 뒤에 있다는 건 아니야? 뒤를 읽어보셔야겠지. 자, 뒤에 보시면. 일단은 지금 배경이 깔려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요 조절. 동요라는 것은, 뭐, 진짜 동요 부르는 그 동요 아닌 거 알죠? 흔들리는 거. 마음의 동요할 때, 마음의 동요. 흔들리. 동요 부를 뻔했어, 선생님, 방금.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좋은 소식은 뭐냐면, 갑자기 좋은 소식. 일단은 부모님한테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지만, is that, 대절입니다. These. 이러한 동요들. S까지. 자, 이거 대지연 중에 뭐? 지시어지.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지시할 만한 움직임, 흔들림이 있어야 되거든. 뭔가 동요하는 거.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앞까지 어땠어? 청소년은 자율성이 늘어나고, 부모님은 경계심을 줄여줬는데, 이게 동요고 흔들림이니? 아니지. 이게 갭이야. 앞을 못 받으니까 이게 갭입니다. 그러면 의심되지? 너 보고 체인까지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그럼 뭐였을까? 이게 디스 프로세스겠지. 이 과정.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왜? 뭐가 늘어나? 갈등 잘 보세요. 갈등들, 그 다음에 거짓말.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제 자라면서 잘 순응하지 않으려고 해. 막뭐 하자고 하면은 아 싫어. 이거는 내 얘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걸 받는 것이 이거 아니야? 동요들? 그치. S까지 붙었으니까 그 앞에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부모님이 지금 사이가 관계가 삐걱거리는 거를 이러한 동요들이라고 받을 수 있지. 체인까지 딱 걸리지. 어떻게 걸려? 뒤에서 these 한 다음에 동요들이 딱 체인이 걸리는 겁니다. 뒷문장이랑. 사회 문장이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이러한 동요들. 자, these 과정들. 순탄치 않아.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 어떤 갈등. 그다음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지금 뭐가 받는 거야? 이게 these가 또 받아준 거야. 이 동요들. 그치? 여기가 이제 뭐가 나왔어? 여기가 삽입 문장. 이 동요들로 딱 받아주면서 자 이게 좋은 뉴스라고 했으니까 문제와 해결이네. 잘 보세요. 여기가 문제이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잠깐 볼게요. 문제와 해결 논리네. 이런 동요들이 왜냐하면 굿 뉴스니까 이게 해결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결책이 된다는 신호예요. 좋은 소식은 이런 것들이 자 is that in the way that teens behave with parents 여기까지가 지금 꾸며주고 있네. 자, are가 여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요냐면 방식에서의 동요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그 10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행동하는 방식에서의 동요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렇게 갈등을 저지르고 뭔가 순응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 이게 노르마티브 뭐다? 좋은 소식은 이게 이제 뭐가? 노르마티브한 건 뭡니까?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평형 상태가 어떻게 된다? 다시 얻어집니다. 어디로 갔으면 이제 성인 초기 때 다시 얻어진다. 그럼 이게 해결이 된 거네. 됐습니까? 오케이. 정답은 3번 확실하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결된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이 더 나이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10대들은요. 다시 한번 뭐 합니까? 이제 거짓말도 안 하게 돼. 부모님들한테. 그다음에 디스코스는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정보를 드러냅니다. About things that important to them. 그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막 부모님이랑 공유해. 막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막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평형 상태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균형을 찾아간 다음에 삐걱거리다가 다시 균형이 상태가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set differently는 다시 말하면 달리 말하면 재진술의 신호거든요. 달리 말하면 this 다시 받는 거죠. Return to. 이게 뭐야? 아까 했던 다시 균형 상태를 찾는다는 것을 this로 또 받았잖아. 그러니까 연결성 잡히니까 5번은 X. 이러한 더 harmonious, 뭐 균형적인 조화로운 이 상태는요. 뭐랑 일치하는 거냐면 autonomy 약간 선생님이 강조했죠. 어떤 자율성의 성취와 일치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보여? 성인의 초기 때 자율성을 성취하는 거랑 이 균형 상태랑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 아, 그러면 삐걱거리다가 청소년기 때 성인과 됐을 때 균형이 맞춰지는 거. 이게 바로 자율성을 지금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라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좋습니다.
자, 자율, 허가, 그리고 경계 필요가 줄어드는데, 그러나 이러한 이 디스 프로세스가 순조롭지 않아 하면서 갈등 상황들이 나와 있었고, 이러한 동

동요들을 D's가 이렇게 받아줬죠. 이러한 동요들, 이 D's 뒤에 있는 것들이 체인으로 딱 걸렸다는 거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개폐체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소재는 부모 청소년과 관계, 새로운 균형이 발달하는 특성을 가진다. 우리 문제 해결 다음 시간 배울 거지만 잠깐 살짝 봤습니다. 문제는 서인문장이었고 해결은 The Good News에서 나중에 해결될 거야 라는 해결점까지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자, MI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무리할게요. 관계는 이제 자율적 탐색과 애착 사이의 새로운 균형이 발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동요가 있지만 평행 상태가 회복된다는 게 주제였죠. 좋습니다. 자, 수강후기 인증 과제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0강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완성 세계사 박세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9개 강의로 세계사 개념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기로 했는데요. 자, 벌써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세계사의 개념을 모두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굉장히 방대한 세계사지만 어쨌든 제가 뭐 빼는 것 없이 좀 스피디하게 이 9개 강의에 세계사 범위 개념을 다 집어 넣었는데요. 자, 이 부분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차례 좀 반복을 하면서 또는 뭐 틀어놓기라도 하면서 이제는 이 개념이 나의 그냥 뭐랄까 몸과 일체화가 되는 언제 어느 부분을 들어도 이렇게 내용이 바로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다음 선생님이 뭔가를 말하기 전에 아, 선생님께서 이제 이거를 말하겠지. 이 키워드를 말하시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그 정도 단계까지 가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원점수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45점 이상은 그냥 이제 기본값이 돼 있고 그걸 넘어서 조금 변별력을 이제 높인 우리 흔히 말하는 좀 고난도 문항이 나왔을 때그 문항을 이제 풀어낼 때 아, 내 완전히 개념이 이제 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수 있는 또 응용력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뭐 다른 방법, 다른 스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을 더 단단하게 해서 아예 체화시켜야만이 좀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 이 틀, 이 스토리 라인 가지고 이 문제를 내셨구나. 그게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개념을 반복하는 속도를 더 높여서 많이 많이 반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수능 완성에 이 9강짜리 개념 돌려놓는 부분이 아마 그 반복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배경, 전개, 그리고 결과와 영향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 중국 현대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 현대사 보고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적인 흐름 그리고 뭐 간단히 말하면 유럽 연합 EU 창설 뭐그 정도 내용까지 보면은 총 마무리가 된다. 자, 그럼 제2차 세계대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적인 위기가 전 세계 경제와 정치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엔 그것이 또한 번의 세계 대전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929년, 자, 미국 증시의 폭락, 즉 대공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배경을 보면 1차 세계 대전 후에 이제 과잉 생산과 투자, 즉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넘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재고가 남고, 공장은 어려워지고, 결국에 직원들은 실직하게 되고, 소비는 위축되고, 그 반복, 이 현상이 반복되고요. 자, 그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말 그대로 세계의 어떤 채권국이 되었는데, 미국이 경제적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자, 미국과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정부의 통제 경제 정책이 강화되기도 했고, 자국과 이 식민지의 경제를 묶어서 이제 블록 경제로 나름대로 이렇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던 나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군사적인 침략을 통해서 그 경제 위기를 돌리려고 했던 그 전체주의가 대두됐던 나라들도 있고, 2차 세계대전은 결과적으로 이 전체주의, 즉 파시즘이 대두되었던 이 나라들이 일으킨 전쟁이 됐습니다. 자, 그 나라들이 뭐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제 위기, 대공황 극복을 위한 각국의 대응책에서, 자, 이제 미국과 뭐 영국, 프랑스 등 이서구권 국가들, 그리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을 했던 그런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 파트는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표예요. 미국과 미국의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뉴딜 정책. 그럼 이 뉴딜 정책이 출제가 될 건데, 뉴딜 정책을 어떻게 문제에서 드러내느냐? 요런 정도 내용.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와 관련된 각종 법 정비. 최저임금, 단체교섭권, 농업조정법. 요런 식으로 농업 생산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사례들, 요런 것들을 내주면서, 이제 뉴딜을 물어보는 정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루즈벨트가 되겠고요. 아, 1929년에 미국발 대공황이 시작이 되었고, 1930년대 초에 이 루즈벨트의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뉴딜 정책을 행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나온다라면, 지금 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테마로 출제가 된다라면은 요 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자, 영국과 뭐 프랑스의 뭐 파운드 블록이나 뭐 프랑스의 프랑 블록, 그러니까 자국과 식민지를 경제적으로 더 긴밀하게 엮어서 블록을 치고 그 외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그런 무역 조치를 취한다, 뭐 관세를 친다랄지 이런 것들 어렵지 않게 그냥 보면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블록이란 말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1차 세계대전에서 협상국 쪽으로 이렇게 팀을 변경을 해서 승전국 지위를 얻긴 했지만, 전후에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던 나라, 이탈리아 있고요.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가장 대표적인 독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뭐, 베르사유 조약 체제 하에서 뭐 식민지도 다 뺏겼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배상금, 요런 것들 때문에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져 있지, 독일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강한 상황이었죠. 패전국이었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경제 위기 속에서 군부가 대두가 되면서 침략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세 나라가 비슷한 모습을 띄었고, 국가와 민족의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희생을 이렇게 눈감는 전체주의가 대두가 되었다. 그러면서 대외 침략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던 거죠. 자, 2차 세계대전의 구도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세 나라를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볼 때,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제 보통 연합국,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추축국, 이런 표현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주의의 특징. 국가지상주의가 대두됐고, 일당 독재, 뭐 일본의 군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 그다음에 독일의 나치, 이들이 또 언급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군국주의, 팽창주의, 그리고 언론과 사상의 통제. 자, 먼저 이탈리아부터 보면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 지위를 가져가긴 했지만, 전후 물가 폭등과 실업자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등장해서 파시스트당을 결성하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누구? 무솔리니. 어렵지 않죠?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당을 결성했고, 로마를 진군을 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치면 1922년인데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약간 공식처럼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1929년에 미국발 대공황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마치 인과관계처럼 전체주의가 대두했고 세계대전으로 간다. 그래서 29년 이후 시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이나 독일은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데 이탈리안 아니라는 거야. 자, 이탈리아는 대공황 이전에 이미 파시스트가 대두됐고 로마를 장악을 했다. 로마 진군 22년.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예전 기출에 이런 것들을 활용했던 요거를 주의해라 했던 그런 이제 기출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당 독재 체제가 이미 대공황 이전에 구축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침략적인 모습을 이제 가감 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자, 어디?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고요. 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제국주의 파트에서, 그쵸? 19세기 제국주의 파트에서는 어땠습니까? 제국주의 시기에는 지배를 실패했었죠. 에티오피아가 뭐 메넬릭 2세도 있고, 뭐 아도아 전투의 승리, 뭐 요런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아프리카에서 라이베리아와 더불어서 독립을 유지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그러나 주의할 점, 20세기 이탈리아의 이 파시즘이 대두가 됐을 때는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침공을 당했고요. 이제 이탈리아가 단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겠으나 상관없다. 뭐 한다? 국제연맹을 탈퇴를 해버린다. 자, 그런데 이탈리아가 37년이잖아. 이미 33년에 일본이나 독일은 이미 탈퇴가 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일으키는 나라들 중에. 자, 그리고 알바니아를 침공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건 무엇이냐면 연도예요. 2차 세계대전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러한 여러 가지 2차 세계대전의 수많은 전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같이 쓰면서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 중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이야. 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야. 요거를 꼭 구분을 해서 가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독일도 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 요런 것들이요. 전쟁 중에가 아니라 전쟁 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절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독일 가겠습니다. 독일이 뭐 가장 대표적인 나라죠.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전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축이었고, 패전했고. 그쵸? 자, 바이마르 공화국.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대두가 됐는데, 베르사유 체제 하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독일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분노, 불만이 강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독일 국민들이. 네, 그런 것들을 잘 선동을 하면서 나왔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히틀러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히틀러가 앞에서 본 무솔리니처럼 어떠한 뭐 쿠데타 뭐 이런 무력으로 이렇게 정권을 장악한 게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바로 총선이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나치가 권력을 장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2년부터 뭐 그야말로 32, 33, 34, 35, 36, 37, 38. 독일은 그야말로 매년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줄곧 잘 나왔던 것이 나치를 가린 다음에, 문제에서 나치를 가린 다음에 이 정권이 존속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나치의 존속 기간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요거와 어떤 것들을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냐면 전쟁 기간이죠. 자, 여러분. 전쟁 기간이라고 하면은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수능 완성 단계니까 바로 나와야겠지? 39년 9월부터 45년 8월까지 요렇게 가는데 나치 전쟁을 일으킨 나치의 존속 기간으로 잡아버리면은 39보다 더 이전으로 가게 되죠. 요렇게. 히틀러가 총리로 한 걸로도 33년, 총통으로 34년, 전쟁 이전이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치의 존속 기간으로 물어보는 것인지, 전쟁 기간으로 물어보는 것인지, 요것도 좀 구분 포인트로 잡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아, 그랬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치 당연히 정권을

가고 히틀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독재자가 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총리에서 그 다음에 총통으로. 근데 그 사이에 국제연맹 탈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같은 해 탈퇴를 했습니다. 자, 총통으로 취임한 것이 이제 34년이고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유대 정책.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 이제 뭐 전쟁부터 전쟁 말기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홀로코스트라 일컫고 인류사에 정말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고요. 자, 그다음 재무장 선포를 했고 하고 싶은 대로 독일은 계속 움직이다가 정식으로 이제 전쟁까지 가게 된다. 자, 일본 군부가 권을 장악을 하고 만주를 침략했고 괴뢰국 만주를 수립한다. 여기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집정으로 앉혔다. 자, 다음 국제연맹 마찬가지로 탈퇴를 했고요. 자, 중국과의 전면 전쟁이 시작이 된다. 37년 그리고 역시 난진 대학살을 통해서 끔찍한 이런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자, 독일과 일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의 전개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39년부터 45년까지. 자, 갑니다. 자, 에스파냐에서 내전이 벌어졌다. 이것도 전쟁 과정은 아니고 전쟁 전이 되겠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탈리아와 독일이 군사적으로 더욱더 밀착하게 됐고, 그들의 군사적인 어떤 새로운 역량, 신무기, 이런 것들의 실험장이 되었던 무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에스파냐에서 이제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됐는데, 그거에 반발하면서 뭐 군부, 종교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랑코 군부 세력의 반란이 있었고, 이걸 우리가 에스파냐 내전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탈리아나 독일이 지원을 해주면서 프랑코 정권이 수립이 됐고요. 이탈리아와 독일의 어떤 군사적인 밀접함,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됐다는 거죠. 거기에 일본을 추가를 해서 삼국, 방공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37년 추축국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의 동맹이 완성되었다라는 건데, 자, 이 37년은 연도까지 해가지고 삼국 방공협정은 곧잘 나왔습니다. 자, 특히 명분이 뭐냐? 공산주의를 막아내겠다. 공산주의를 막아내겠다라는 명분을 띠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독일이 어떤 것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비무장지대였던 라인란트를 점령한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쭉쭉 나가는 거지, 뭐. 자, 그러면서 오스트리아를 병합했다. 요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뭐야? 전쟁 전이라는 거꼭 체크하셔야 돼요. 전쟁 중에 뭐, 전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를 합병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을 점령하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끝까지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던 유럽인들의 열망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좀 자극을 받아서인지, 뮌헨 협정이라는 국제회담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이 히틀러의 요구를 끝까지 어쨌든 들어줬다라는 거죠. 이 약속까지만 하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어쨌든 믿고 싶었던 거지. 그러나, 히틀러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한 뒤에 전쟁까지 결국엔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화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되고요. 자, 요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요게 출제가 매우 잘 되는 독소 불가침 조약이 되겠습니다. 39년 8월 달 이야기고요. 바로 다음 해부터 끔찍한 이 세계 대전이 시작이 되는데, 자,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입니다, 여러분. 자, 소련이 뭐예요?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일과 소련이라는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이두 나라가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뭐예요? 바로 앞전에 공산주의를 방어하겠다라는 이런 방공협정을 했음에도, 어쨌든 이런 독소 불가침 조약을 하면서 소련과 손을 잡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특이하다. 자, 그래서 소련이라는 독일의 배후를 안정시켜 놓고 바로 쳐들어간다. 어디를? 폴란드부터. 자, 그래서 39년 9월달 전쟁 시작됐습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대전 전개가 됐고요. 1940년 독일의 진격이 무섭습니다. 자,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등을 순식간에 속전속결로 이렇게 이제 점령을 해 나갔는데, 요건 역시 출제가 다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놀랍게도 프랑스를 손쉽게 점령을 하게 된다. 파리를 점령하고 비시 정부를 수립했는데, 자, 이 비시 정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치에 협력하는 정부가 수립이 된 건데, 여기에 수반으로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패탱 장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2차 대전 이후로는 민족 반역자가 되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겠고요. 자, 끝까지 저항하면서 드골 장군이 영국으로 망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이어갔다. 자, 요 페이지 그냥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어떠한 한 줄이 다 나와도 상관이 없다. 아시겠죠? 자, 이 폴란드가 이렇게 엮어서, 현대사와 엮어서 나온 적이 있다. 자, 독일이 이 나라를 쳐들어가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동유럽 민주화 파트의 그 폴란드의 내용, 바헨사와 이때 2차 세계대전의 폴란드를 엮어서 출제가 된 적도 있다. 41년 깜짝 놀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불가침 조약을 깨버리고 소련을 침공했다, 히틀러가. 자,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 독일의 뭐 처절한 전쟁이 이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독일의 패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요인이 되고요. 이 41년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또 벌어지니, 자, 일단 그것을 보기 전에 시기 문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이 35. 전후 처리를 위한 카이로 회담이 43, 그 사이에 요거 독소 독일의 소련 침략이 있었다라는 거 상위 시기 문제 있었고요. 자, 그다음 이탈리아가 그리스와 북아프리카 침공이 있었고, 자, 일본이 이제 뭐 동아시아로부터 동남아에서 뭐말 그대로 날뛰는데, 자, 뭐 동남아시아 침략하고 막 곳곳을 지배를 합니다. 그러자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취한다. 그들의 경제적인 밥줄을 끊자 해서 수출 금지를 했는데, 그러자 일본이 어떻게 나왔다? 에,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는 태평양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일본이 전쟁의 전선이 어마어마한 거죠. 왜? 중국 본토에서 중일 전쟁하고 있는 시기고요. 자,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4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다. 자, 요거요. 우리가 이제 붉은 수염 황제, 바르바로사 적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대서양 원장 루즈벨트와 처칠이 어떤 전후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다음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다. 태평양 전쟁의 시작. 이 모든 것이 41년이다. 41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전세의 역전을 가져오게 된다. 미드웨이 해전. 우리 동사하는 친구들은 이 미드웨이 해전에다가 과달카날 해전까지도 좀 추가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아마 이 단일 전투로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죽었던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 너무 처절했던 전투로 가장 대표적이고요. 자, 결국에는 이탈리아는 뭐 했는지 모르겠는 가장 먼저 항복을 했고, 시기 그냥 여러분들 여기에다 제가 실제 어떤 수특이나 이런 곳에 연도가 없었어도 제가 연도를 다 달면서 PT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도 우리 프랑스 혁명과 마찬가지로 항상 그 최고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쉬우면 쉽게 푸시면 되는 것이고, 어려울 걸 대비해서 연도는 마지막까지 계속 달고 있어야 된다. 자, 북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고, 얼마 안가 이제 프랑스를 탈환하게 됩니다. 자, 독일을 항복했습니다. 히틀러가 연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몇달뒤 끝까지 항복하지 않던 일본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면서 일본은 항복하면서 전쟁은 끝나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전후 처리를 위한 회담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카얄포 많이 합니다. 자, 카이로 회담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독립이 언급이 되었는데, 우리 이 세계사에서 뭐그 정도는 언급이 잘 되지 않죠. 자, 그다음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라는 키워드로 얄타가 있고요. 자, 포츠담 회담은 선언과 회담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냥 넓게 전후 처리 문제, 그다음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 또는 뭐 카이로 이 회담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 뭐요 정도 느낌으로 어렵지 않게 포츠담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전후 처리에서 요거 독일 쪽에서 뉘른베르크 재판, 일본 쪽에서 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라고도 하는데요, 도쿄 재판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쪽 파트도 도쿄 재판과 더불어서 우리 친구 동사 쪽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독일은 동서 분단, 미영프소의 독일 분할 관리, 요렇게 서쪽은 미영프가, 그 다음에 동쪽은 소련이 이렇게 했고요. 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일본 주권이 회복이 되는데, 동아시아 공산화의 위기, 바로 우리나라 6.25 전쟁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동사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겠다. 자, 대서양 원장 루즈벨트와 처칠이 만나서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이야기를 했고, 이게 향후 국제연합, 유엔 창설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유엔이 가시화되는 것이 45년.

6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였다. 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가 아닙니다. 자, 국제연합이 실제로 10월 달에 출범이 되게 됩니다. 안전보장 이사회가 존재하고 상임이사국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소련이 있죠.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러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인데 어느 한 나라라도 어떠한 그 사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라면 이게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점이 지금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연합군, 즉, 무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국제연맹은 그렇지 못했잖아. 그래서 한계가 아주 뭐 여실히 드러났는데, 국제연합은 실제로 우리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을 하기도 했었죠. 자, 이제 냉전 파트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당장 세계의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사상적, 그리고 군사적 대립, 긴장 상태가 한동안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의 양극화에서 또 다른 자극을 주면서, 냉전 완화에 영향을 준 세력이 있었으니,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움직임, 제3세계의 움직임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냉전. 직접적인 무력 사용 대신에 경제, 외교, 안보 협력 등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긴장 상태 쭉 이어졌고, 지금은 그럼 완전 냉전 체제가 아닌가요? 냉전은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우리가 종식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21세기는 신냉전 시대가 다가온 것 같아. 곳곳에서 전쟁도 있고 말이죠. 자, 자본주의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축, 그 다음에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여러 가지 뭐 사상적, 군사적, 여러 가지 경제적 대립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트루먼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원칙 발표, 그에 따라 국무장관 마셜의 계획 발표, 경제적인 움직임이었고, 요거는 우리 미국은 다른 나라에 공산화되는 거 우리가 개입해서라도 막아낼 거야. 이러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서유럽을 빠르게 경제적으로 회복을 돕는 마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공산주의 진영도 소련이 중심이 돼서 결속을 강화한달지, 그 다음에 코메콘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했다. 마셜 계획에 대응하는 것이죠. 이 코메콘이요. 트루먼 독트린을 쌤이 추가를 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나라를 가릴 수도 있고, 실제로 출제도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요런 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현 사태 일면. 자, 그리스, 그 다음 지금 튀르키예죠. 이 터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쪽 나라들이 공산화될 위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개입할 거야. 그래서 튀르키에 뭐 미사일 기지도 설치가 되는 등. 자, 이 그리스를 가려서 출제가 된 적이 있죠. 트루먼 독트린에서 언급된 이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 예를 들면 오스만의 지배에 저항해서 전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그 나라, 그리스, 이렇게 엮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을 거야, 개입할 거야, 이게 트루먼이야. 그리고 독일 내 관할 지역에 통화 제도를 도입해서 경제적으로 통합성을 강화했고, 무력기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결성됐다. 나토는 뭐예요? 현존하는 국제기구입니다. 현존. 자, 그 다음, 그거에 대응해서 소련이 베를린 봉쇄, 서베를린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모든 루트를 차단시켰다. 이게 베를린 봉쇄고요. 역시, 이 나토에 대응하는 무력기구로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라는 걸 결성했는데, 요것은 지금 유효하지 않습니다. 나토는 지금도 있고요. 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서 요런 표현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조약을 체결한 회원국들은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그럼 이제 군사 동맹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공격받은 회원국에게 즉각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냉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군사적 충돌은 없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동아시아에서는 이것이 열전, 즉 물리적인 충돌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6.25 전쟁 있고요. 베트남도 베트남 전쟁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또 위기 사례로 꼽히는 거, 베를린 장벽. 이제 독일의 분단이 사실상 뭐 아주 견고해진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 냉전의 상징이다. 베를린 장벽. 연도도 알아야 돼요. 요거 출제됩니다. 6.1에서 89까지. 그리고 89년에 붕괴되고, 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다.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설치 시도에 미국이
그 해상을 봉쇄하면서 갈등을

그랬더니, 야, 이거 새로운 핵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미국과 소련의 그러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던 대표적인 냉전기 위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어쨌든 우리 또 동사 쪽에 또 지분이 있다 보니까 요 둘은 아주 연표와도 엮여서 출제가 잘 되는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제3세계 파트 가보자. 자, 제3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우리는 미국의 축에 속한 게 아니야. 우리는 소련의 동맹이 아니야. 같은 편이 아니야. 우리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주의, 독자 노선을 표방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냉전 체제의 어떤 균열을 이렇게 좀 가져온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겠고, 유력한 여러분, 20번, 마지막, 우리 대망의 세계사 마지막 문제, 20번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요거 아니면은 유럽연합, EU가 이제 20번 확률이 될 확률이 높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20번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높은 확률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거요. 자, 일단 1954년에 평화 5원칙이 발표됩니다.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얼라이. 내용은 그냥 좋은 거야. 당연한 거 지켜야 될 것. 어떤 컨셉에? 요런 거. 비동맹 중립주의, 그다음 상호 주권을 존중해 준다라는 내용. 그런 것들이야.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확대하면서 더 많은 참가국들을 참여시켜서 발표가 된 게, 자, 뭐가 되겠습니까? 5원칙에서 이제 곱하기 2를 해서 평화 10원칙이 됩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어디?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되겠고, 29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29라는 숫자마저도 출제가 지금까지 아주 많이 되었다. 20번 확률이 매우 높다. 쌤은 여기에 걸도록 하겠고요. 자, 61년에는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자, 여기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1차 비동맹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뭐 아주 뭐 전설적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티토, 그다음 인도의 앞에 나왔던 네루, 이집트의 뭐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진 나세리가 참여를 했고, 제3세계의 결속과 협력을 강화를 선언했는데, 역시 수능 출제는 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수능은 이두 번째 게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사진이 사파로 나와서 수능 출제가 된 적이 있다. 61년 비동맹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냉전의 해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전의 완화의 배경, 미국과 소련 사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양극이지? 이 둘이 긴장이 완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래서 미국은 기존에는 군사력을 동원해서까지 다른 나라 상황에 개입을 했다라면 그 군사적 개입이 빠지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고, 소련이란 나라는 이 소련 자체가 해체가 된다라는 것, 이러한 상징적인 움직임이 있겠고, 그 다음 여기 나오진 않지만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냉전은 종식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소련부터 보겠습니다. 서독과 국교가 회복이 되었고, 후르쇼프의 평화공존, 자, 스탈린 이후의 지도자입니다. 물론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도 실권자이긴 했지만, 그때는 좀 이렇게 위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평화 공존 추구했고요. 자, 미국과 전략무기 제한협정, 우리가 썰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체결하기도 했다. 자, 다음. 이후에 소련 지도자가 뭐 브레즈네프란 사람으로 넘어갔다가, 그 이후에 우리의 주인공 고르바초프가 나오는데, 브레즈네프는 이제 교과서 개정 이후에 출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자, 미국입니다. 앞에서 뭐야? 개입할 거야? 트루먼. 이제 빠질 거야? 닉슨.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 연도도 외워야 돼.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게 됩니다. 자, 그리고 72년에 이 닉슨이 72년에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시기 문제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루먼 독트린과 그다음에 닉슨 독트린 사이에 베를린 장벽 건설이 있었다. 닉슨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 방문하고 뭐 분위기 무르익고 한창 좋았다가 정치적 이제 파문이 일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러나게 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닉슨 독트린 제가 추가합니다. 아까 트루먼도 제가 추가했듯이요. 자,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려 한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뭐핵 위협 정도가 아닌 경우 아니라면 그 나라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나라 스스로 대처를 해라. 이런 표현이 불간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독일 문제 한번 보죠. 서독과 동독으로 지금 분단이 되어 있는데, 자, 서독은 빌리브란트가라는 아주 유명한 이 세계적인 사진이죠. 세기의 사진. 자신들이 가장 괴롭혔던 나라 폴란드에 방문을 해서 정말 그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 사죄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완화가 되었고, 그다음 소련의 변화 보겠습니다. 고르바초프 출제. 냉전 완화라면 이 사람 나올 겁니다. 여러분, 닉슨과 더불어서 자, 새로운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80년대 중반 이 시기도 좀 봐주시고요. 공산당 관료 체제 강화, 통제 경제 체제로 인한 이러한 것 때문에 소련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적으로 힘들었던 침체 상황이었는데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페레스트로이카, 개혁하고 글라스노스트, 개방하면서 소련 사회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그리고 또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불간섭 이런 것들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파급 효과가 커지면서 소련의 해체까지도 결국에는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옐친이 주도하면서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느슨한 형태의 연합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그 일원으로 있는 것이고 소련이 해체됐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면서 소련은 해체되고 이제 냉전은 종식되었다. 옐친. 자, 그다음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붕괴되면서 통일이 되었다. 그래서 연도 다시 한번 말해주면 61에서 89까지가 베를린 장벽 존속 기간이고 붕괴되고 이후 통일됐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소련이 사실은 해체된 거야. 근데 교과서 순서 때문에 얘네가 먼저 나온 것뿐이지요. 그러면 지금 동유럽 상황 보면 소련은 되려고 하는 시기지, 독일도 통일되려고 하는 시기지. 그 시기에 89년을 기점으로 이 동유럽 나라들이 파도타기처럼 동유럽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꼭 하나 남겨놓는다면은 89년이다. 0289년이야. 폴란드의 민주화, 자, 바렌사의 승리,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벨벳 혁명. 그 다음에 여기 쌤이 굳이 쓰진 않지만 이 단계에서 뭐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의 사망, 루마니아 등등 뭐그 다음에 헝가리 이런 나라들의 헝가리의 뭐 다당제. 동유럽 민주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해다. 1989년. 요거 체크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사의 한 꼭지를 보면서 중국사는 이제 총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 중일전쟁이 37년부터 있었죠. 37년부터 45년까지, 일본 패망할 때까지 중일전쟁이 있었다. 그치? 중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일본이 45년 패망을 했는데, 어쨌든 이 전쟁 시기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합작 상태였겠죠. 일본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일본이 패망했고, 이제 이 중국을 또 누가 이끌어 갈 것이냐. 공산당과 국민당의 어떻게 됩니까? 대립이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떠올리셔야 되는 것이 자, 일본이 패망하고 46부터 49까지는 무슨 시기였다? 국공 내전 시기였다. 물론 이제 동사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겠지만 흐름상 모르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국공 내전에서 결국에는 예상을 뒤엎고 공산당이 승리를 했다는 거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테난먼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 선포가 되었다.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야. 그래서 토지를 개혁하고 이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를 하는 거지, 국유화를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산력의 어떤 증산을 보여주겠다. 뭐 미국, 영국 다 따라잡아 주겠다. 특히 철강 생산을 중심으로 생산력 증상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이고요. 자, 대약진 운동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인민공사를 만들었다. 1958년, 요 숫자를, 요것도 역시 근데 참 애매해요. 이거는 세계사에서도 잘 나오는데, 동사 쪽에서도 가져갈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약진 운동을 해서 철강 생산을 아주 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을마다, 토법고로라고 해서 그 아주 재래식 용광로를 또 마을마다 이렇게 고을마다 만들어가지고, 온갖 이 쇠붙이를 다 녹여버리는 거야. 녹여가지고 이제

철강 생산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뭐 얼마나 좋은 고품질의 철강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과만 이렇게 부풀려서 또 왜곡, 어떤 보고가 이루어지는 등 비효율성이 대두가 되면서, 실제적인 어떤 생산력 증강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소련이랑 또 사이가 안 좋아져. 그러면 소련의 어떤 지원 같은 게 철수가 되겠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것은 인민공사가 총괄한다. 그러면서 뭐 식량 문제, 뭐 식당 이런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너네는 오직 이 생산, 요거에 집중해라라고 하면서 식량 대비가 잘 되지 못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연재해까지, 기근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 끔찍하게 실패로 끝난 것이 여기 있는 대약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약진 운동이 대대적으로 실패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실용주의가 대두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수천만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였고 실용주의가 대두가 된다. 우리가 대두가 된다. 이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인물들이 뭐 류사오치나 그 다음에 주인공 덩샤오핑 이런 사람들이 대두가 되는데 마오쩌둥이 정치적으로 이 실패 때문에 위기를 좀 겪었겠으나 바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 홍위병을 앞세워서 이러한 반대파를 철저하게 숙청하고. 특히 류사오치 같은 경우는 이때 홍위병한테 시달리다가 결국엔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근데 덩샤오핑은 오뚜기 같이 살아났고요. 자, 이때 뭐 모든 것을 타도한다. 부르주아적인 것, 이런 것들을 타도한다라는 명목하에, 그다음에 낡은 것 타도한다라는 명목하에 뭐 전문직, 뭐 교사, 교수, 의사 뭐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은 탄압을 당했고 홍위병에게 끌려가서 그다음 전통 문화유산들이 수도 없이 많은 파괴를 입는 등 10년간의 내란이란 표현을 쓰게 되죠. 66년부터 76년. 특히 76년이 마오쩌둥이 사망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나와도 어렵진 않죠. 왜 홍위병이란 표현이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이 발생해서 큰 상처를 입었다. 자, 그러나 마오쩌둥은 사망했고 공산당도 이 문화대혁명의 실책을 인정을 했고 뭐 관련자들이 처벌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이후 자, 중국의 역사 전개는 이건 홍위병, 집결한 홍위병의 모습이고 역사 전개는 경제 성장이란 이야기로 넘어가게 된다. 자, 그 경제 성장을 이끈 것.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국 정부의 아버지라고 한다라면은 마오가 되겠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요 사람이 나오겠다. 자, 바로 덩샤오핑이 되겠습니다. 흑묘백묘.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쥐를 잘 잡으면 돼.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국의 경제 발전에 집중을 하자. 오직 그것을 위해. 그래서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마치 개혁 개방이란 말이 나오니까 러시아의 또 고르바초프 생각이 나죠. 같은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인 개방된 도시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거 하나 추가하면 되겠다. 4개 부분 현대화를 추진을 했다. 4개 부분 현대화. 뭐 농업, 공업, 국방, 그다음에 과학, 이네개 분야의 현대화, 이런 말이 나오면 덩샤오핑. 자, 다음.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성장을 뭐가 따라가지 못했다? 정치적인 민주화가 따라가지 못했다. 자, 그래서 1989년을 기점으로 커다란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다. 테난먼 사건이 되겠습니다. 학생과 지식인들이 테난먼 광장에서 부정부패 추방과 정치 민주화를 요구를 했지만, 이제 공산당 지도부에 의해서 아주 이것도 잔혹하게 진압이 되었고요. 이때 이제 지도부에는 덩샤오핑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마오와 다르다 또는 뭐 민주화가 이루어지시기다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 성장이 있었을 뿐 정치적인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이게 중국 근현대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제 세계사의 마지막 꼭지로 우리가 왔습니다. 탈냉전 시대의 분쟁, 뭐 카슈미르 분쟁, 뭐 여러 가지 아프리카의 내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직접 테마로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가져오진 않고 경제 질서 이쪽 이야기로 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때는 1944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하고 있을 때야? 2차 세계대전이 전개 중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제2차 워라고 이렇게 줄일게요. 세계대전이 전개되고 있었던 이 시기.

0: 자, 달러 국제무역의 주거래 통화로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한 나라가 경제 위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국제 경제 기구를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여기 있는 국제통화금융회의 IMF. 우리한테는 이제 국제통화기금 이렇게도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 교과서적 표현을 따랐고요. IBRD 해서 국제부흥 개발은행이 또 창설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기구가 어떠한 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구가 되겠고, 아니나 다를까 뭐 우리한테는 이 IMF가 친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997년부터 이렇게 한국도 국제 아 우리도 이제 금융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IMF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제 금융을 받았기 때문에 또 친숙하기도 하고, 그러한 내용 역시 또 뭐야? 우리 동아시아에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세계사랑 동사랑 내용이 상당히 많이 겹친다라는 것이죠. 근데 겹쳤을 때둘다 출제가 되지는 않고 이 간섭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체로 우리 동아시아사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쌍사를 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요거는 동사 쪽에 더 무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국의 이런 보호무역, 관세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낮추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 하나가 되는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1947년 GATT라고 합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있었고요.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서 말 그대로 지구촌 경제가 체제가 확립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과서 내용이 정립이 된 이후에 한 수십 년 정도, 한 10년, 20년, 한 20년 정도는 이러한 흐름, 우리가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이 있었고, 냉전이 좀 심화가 됐다가, 냉전이 해체가 됐다! 뭐, 요런 이야기로 우리가 그 유효기간이 한 20년 정도는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말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2020년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뉴스라 이런 것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급변하고 있고, 새로운 질서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 다시 또 어떻습니까? 뭐, 미국 중심으로 해서 뭐, 관세 장벽이 쳐져 있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우리가 정말 앞을 본다라는 게 어렵다. 그다음에 역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적인 내용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이런 역사를 공부를 잘 해놔야, 또 이렇게 미래를 또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 그 다음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뭐, 대처이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건 노믹스. 그러니까 그들의 경제 정책. 요런 표현이 될 텐데요. 정부의 개입을 다시 이렇게 축소하고, 민영화, 뭐, 이런 것들. 정부 개입을 축소하거나, 민영화를 하거나, 정부 개입은 축소하거나, 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7, 80년대에 다시금 대두가 되었다라고 해서 한번 정도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자, 그 다음, 세계 질서의 재편과 지역화. 요것도 끝에 있는 거, 요거 중심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출제될 확률은 결국엔 이유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쯤에 아까 나왔던 반둥회의가 나오느냐, 아니면 얘가 나오느냐, 그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라도 선지에는 서로 크리스크로스로 또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에이펙, 그 다음에 나프타, 이거 미케맥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지금 사이가 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자, 유럽연합입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트에서 먼저 조약을 초결을 했고, 이것이 발효가 되면서 정식 출범은 93년이 되었다. 바로 유럽연합이 되겠습니다. EU. 그리고 영국 탈퇴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본 상식 알고 계시죠? 영국은 브렉시트로 탈퇴를 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캡처해놓고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유럽연합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자, 요렇게 해서 9시간으로 우리 세계사 개념 다 돌렸습니다. 많은 반복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우리 수록된 모든 문항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풀이에서 뵙겠습니다.
1: 해도 용령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0: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 5회 같이 풀어볼 차례입니다. 벌써 오늘 다 풀면요 오늘 다음 강의까지 다 하게 되면 절반이 끝나게 됩니다.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5회 난도를 봤을 때는 좀 지난 3회, 4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눈에 보였죠? 근데 5회는 사실 조금 난도는 평이했다, 무난했다라는 좋은 평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처음 풀어보는 선생님이랑 수능방송에서 처음 해보는 내용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구조화하고 복습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이요. 실전 모의고사 5회 1번. 자, 1번이 상업의 주체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1회부터 4회까지 보면 상업의 주체를 풀어본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회까지 풀었을 때 뭐 경제활동의 객체, 상업의 기능, 경제활동의 주체 이런 부분에서 문제 많이 풀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상업의 주체가 등장하고 상업의 주체는 뒤에 남아있는 5, 6, 7, 8, 90에서 종종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복습할 기회가 있겠지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도식화하면서 복습해보고 이걸 잘 기억해서 이제 6회부터 계속 나올 때 여러분이 잘 챙겨서 가져갈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 상업의 주체, 상업의 객체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상업의 주체 일단 크게 몇 가지 있을까요? 크게는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도식화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영상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영상인. 내가 스스로 운영하는 거예요. 내 명의와 책임을 다하는 거죠. 내 권한도 다 나한테 있지만 책임도 다 나한테 있어서 영업의 손익을 다 내가 책임지는 형태. 자영상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영상인이랑 대등한 관계예요. 대등. 어디가 아래에 있거나 속해 있는 게 아니고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보조상인이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보조를 하는데요. 영업활동이나 상업활동을 보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네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다 특징을 다 보기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대리상 있었습니다. 대리상.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떤 뭐 핸드폰 통신사의 대리점, 뭐 어떤 자동차 브랜드의 대리점 이런 예시를 들었었죠. 그 다음에 중개인. 자, 중개인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개인 선생님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랑 사고자 하는 사람을 알선해주고 양쪽에서 수수료 받는 그런 보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중개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 매매인 배웠습니다. 자, 위탁 매매인은요. 말 그대로 매매를 위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운송주선인, 말 그대로 운송을 할 때 그 화물의 주인, 화주와 근데 운송업자를 연결해주고 운임의 차액을 보수로 받는 형태 운송주선이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 사실 뭐 거래 기간, 어떤 명의, 누구 명의로 하느냐, 뭐 예시까지 하려면 되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혹시나 이 부분에 했을 때 뭔가 딱 생각나는 특징이 잘 없다 하면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상업의 주체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 이제 자영상인과 대등한 관계는 아니에요. 아까 보조상인은 대등한 관계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디에 속하는, 영업주에 속하는 하는 상업사용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사용인의 특징은 종속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죠. 종속이 되어서 우리가 보수 형태를 받는 형태 상업사용인. 그래서 이렇게 안에 크게 세 가지 보조상의 네 가지의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재미있는 게요. 여기 짧은 제시문 안에 굉장히 많은 상업의 주체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보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제시문 천천히 접근해 볼게요.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권의 영어

법정 총괄 관리자로 이직한 A씨래요. 여기 되게 등장인물이 많거든요. 그럼 선생님 동그라미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권. 에 영업점의 총괄 관리자로 이직했대요. 이직했다는 건 내가 새롭게 계약을 해서 그 회사로 이직, 옮겼다는 얘기죠. 그 이직한 A씨는 재택과 근무지의 통근 거리가 멀어서 회사 근처로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정했대요. 이직했으니까. 자, A씨는요, 아까 동그라미 했죠. 세모세모 부동산을 방문했대요. 부동산. 부동산을 방문해서 주거 목적의 부동산 매물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이 세모세모 부동산의 중개 하에, 중개, 이미 힌트를 많이 주고 있죠? 중개, 알선, 중개를 해서 그 아래에서 개인 임대 사업자 B씨와 또 새로운 등장인물 나옵니다. 개인의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B씨와 원룸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생님, 지금 4개의 동그라미 했는데 4개의 주체가 각각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힌트 좀 찾으셨나요? 일단 한번 찾고 제시문, 선지로 가볼게요. 자, 일단 이 제시문 자체에선 사실 힌트가 조금 적습니다.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권, 뭐 어떤 느낌인지 이미 여러분 느낌을 느끼셨을 거예요. 증권 회사를 출제 의도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권회사는 사실 고객이 어떤 주식을 주문을 넣었을 때 그것을 대신하는 위탁 매매인의 대표적인 예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힌트가 조금 없지만 그래도 위탁 매매인 이내 힌트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로 이직했대요. 어디에 속했죠? 종속했죠? 어디에 해당할까요? 상업사용인. 그러면 A씨는 뭐다? 아, 상업사용인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첫 번째 이제 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세모세모 부동산. 이미 여기서 중개하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힌트를 줬던 중개인에 해당하죠? 그래서 세모세모 부동산은 보조상인 중에 중개인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마지막. 개인 임대사업자 B씨래요. 내가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내 모든 영업소유를 내가 책임지는 자영상인이죠. 그래서 얘는, 아, 자영상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제시문 안에서 보조상인과 자영상인, 상업상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에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찾았으니까 이제 선지로 가볼게요. 자, 1번. A씨는 영업손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자, 영업손익. 내가 잘 돼도 안 돼도 다내 책임인 거. 여기에 대해 뒷부분. A씨 뒷부분은 뭐에 대한 설명이죠? 자영상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A씨. 아까 우리가 A씨 뭐라고 그랬지? 상업사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기 때문에 옳지 않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B씨는 누구였냐면 자영상인이었어요. 임대사업자. B씨는 특정상인에게 종속되어, 자, 종속됐다. 특정상인에 종속됐다는 건 상업사용인을 의미하죠. 하지만 B씨는 자영상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되지도 않고요. 보수를 받는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엔 틀린 설명이고요. 뒷부분 상업사용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권은 우리가 아까 제시문 힌트는 조금 적지만 그 증권회사를 유추한 걸로 해서 위탁 매매인의 힌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권은 위탁 매매인에 해당한다라는 설명은 적절하다고 볼수 있죠. 물론 실제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를 줄수 있지만 일단 출제 의도로 보면 전체적인 상업의 주체를 이제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세모세모 부동산은 경업금지 의무를 지닌다.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상업 주체에서, 상업의 주체에서 이 경업금지 의무를 뗄 수는 없어요. 이게 상법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업이라는 거는 사실 경쟁이 되는 업무를 금지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조상인 중에서 이 대리상 있죠. 이 대리상이 되게 특별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대리상은 계속적으로 일합니다. 본인, 본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요. 이 상업사용인도요, 사실 어디에 종속이 돼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대리상과 상업사용인은 상법에서 경업금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법에 대한 조항은 조금 달라요. 이 대리상 같은 경우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허락 없이, 그 다음에 이 상업사용인 같은 경우는 영업주의 허락 없이 뭐 동종 부류에서 경쟁이 되는 업종의 영업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세모세모 부동산은 우리가 찾았듯이 중개인이었어요. 중개인은 경업금지 의무가 없습니다. 상업사용인과 대리상만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5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권과 세모세모 부동산은 모두 타인 명의로 거래한다. 자, 명의까지는 선생님이 복습을 하지 못했는데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권은 위탁 매매인이고요. 세모세모 부동산은 중개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타인 명의로 거래하는 건 세모세모 부동산 중개인에만 해당합니다. 이 위탁 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옳지 않은 설명,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옳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쨌든 짧은 제시문 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복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재밌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상업의 주체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경제 지표와 관련된 문제고요. 우리가 수능에 최근에 두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죠.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경제 성장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용 지표 관련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둘다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개다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라, 좀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여러분에게 더 다양한 부분을 복습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읽어보고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뉴스 장면에 나타난 경제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데 고르라고 했고요.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A국은 B국의 난민의 약 100만 명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증가나 임금 하락 없이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경제 성장도 나오고 실업률 고용 지표에 관련된 내용 나오고 있죠. 자, A국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은 0.1%였는데 2024년에는 난민의 경제 활동 참여와 EU 보조금 등으로 2.8%까지 올랐다, 반등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일단 문제에서 풀 거니까 미리 표시를 하자면 EU 보조금 등등으로 2.8%까지 올랐대요. 어디에서? 경제 성장률이 0.1%에서. 일단 경제 성장과 관련된 지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용률. 고용률은 경제 성장과 관련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고용 지표에 관련돼서 그 중에 일부죠. 고용률도 61%에서 69%로 상승했대요. 똑같이 올랐네요. 그래서 난민들은 수혜자가 아닌 경제 주체로서 A국의 내수 진작에 기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왠지 알아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고용률, 고용 지표도 알아야 될것 같죠. 그래서 바로 기억 선제로 가볼게요. 2.7%포인트 상승한 경제 지표는 실제 GDP를 활용해요. 산출한다. 여러분, 1.7%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퍼센트 어떤 기준을 증감을 얘기할 때 얼만큼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나왔듯이 0.1%에서 2.8%까지 올랐기 때문에 2.7%포인트 올랐다고 한 경제 지표는 뭘까요? 경제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좀 어렵게 표현했지만 어쨌든 그걸 찾아라 하는 의미죠. 경제 성장률은 실제 GDP를 활용해서 산출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풀수 있긴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공식을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제 성장률 공식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실제 GDP를 가지고 푸는 건 맞아요. 만약에 금년도, 그러니까 금년이라는 건 올해를 의미하죠? 금년도 올해의 실질 GDP 빼기, 뭘 빼는 거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죠? 전년도에 실질 GDP를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뺀 값을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에 실질 GDP로 나눠요.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경제 성장률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양의 값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1%더라도 이거는 양의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경제 성장했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음의 값이다. 그러면 얘는 경제 성장을 못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를 알아야 되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했고, 경제 성장률 공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 GDP 가지고 산출하는 거는 어쨌든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도 볼게요. 8%포인트 상승한 경제 지표는, 그럼 얘는 또 뭘까요? 선생님이 아까 밑줄 쳤지만, 8%포인트 상승한 건 고용률 지표를 의미합니다. 고용률 지표는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자, 고용률 지표나 뭐 실업률 지표나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지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전엔 잘 출제되지 않았다가 정말 재작년에 좀 거의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게 도식화를 통해서 복습하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지표에서는 도식화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일단 노동이 가능한 인구. 우리는 보통 얘를 15세 이상이라고 봅니다. 노동이 가능해. 일할 수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나는 실제로 노동이 가능한데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죠?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할 의지가 있어 하는 사람들과 나는 경제활동하고 싶지 않아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어요. 선생님이 밑에 생략할게요. 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또 나뉩니다. 나는 의지가 있는데 실제로 의지가 있으니까 취업한 친구도 있겠어? 그래서 취업자가 있고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여전히 원하지만 지금 구직 활동 여전히 하고 있어 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실업자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 활동 인구가 구성이 되고, 경제 활동 인구는 또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수로 구성이 되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다음에 고용 지표, 고용률, 실업률, 경제 활동 인구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서 도식화를 했고요. 어쨌든 8% 포인트 상승한 경제 지표는 고용률인데, 그럼 고용률의 공식을 알아야지 이 선지를 풀수 있거든요. 고용률 공식은 일단 취업자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고용이 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디 분의 취업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률은요, 노동 가능 인구 분의 취업자를 우리가 곱하기 100을 했을 때 고용률이 산출이 돼요. 기준이 뭐다? 15세 이상의 노동 가능 인구다. 자, 근데 지금 니은을 보면 8%포인트 상승한 경제지표는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용률을 뭐를 기준으로 한다? 노동가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증가되지 않은 고용 관련 지표는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적절하지 않죠.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3번. 다음은 A씨가 교부받은 운송 서류에 관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고, 얘는 연계 문제입니다. 연계 문제. 앞부분이랑 뒷부분, 무역이랑도 좀 연결이 되고, 운송수단이 연결되고, 여러 가지로 좀 통합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자, 3번 바로 볼게요. 위 자료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서 A씨가 교부받은 서류와 관련된 운송수단.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서류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운송수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서류와 관련된 건요, 여기 나와 있는 화물상환증, 그 다음에 밑에 나에 나와 있는 선화증권, 얘네 두 개를 보는 순간, 사실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되죠? 유가증권 안에 있는 상품증권, 화물증권의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딱 떠올라야 돼요. 딱 그쵸, 공통점을 찾게 된다면. 또 하나 더, 운송수단은 사실 3단원 유통단에서 나오는 거죠.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와 나를 물어보기 때문에 가가 뭔지 나가 뭔지 찾아야 돼요. 그럼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가. 운송 서류를 보니까 화물상환증이에요, 여러분. 화물상환증. 얘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육상 운송에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자, 육상 운송. 우리 육지에 다니는 건 자동차랑 철도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 육상 운송에서 이 화물상환증 갖고 있으면 내가 그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대표로 하는 유가증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육상 운송이네? 그럼 둘 중에 뭘까라고 봤더니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일단은 굉장히 중량이나 용적이 크죠? 이미 이걸로 힌트가 있겠지만 대화물 차급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이 나와요. 이렇게 역, 인천역, 광주역. 그럼 얘는 자동차가 아니라 어디다? 어떤 운송수단이다? 그렇죠. 얘는 철도 운송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힌트를 가지고. 자, 두 번째 선화증권. 얘는 보자마자 바로 뭔지 알겠죠? 우리 선화증권 무역에서 엄청 많이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파트잖아요. 자, 선화증권은 우리가 화주에 대해서 똑같이 화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얘는 해상운송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해상운송.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는 운송수단이 뭐다? 아, 선박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가와 나를 찾았으니까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 자, 1번. 가는 운송 시 항만시설이 요구된다. 자, 가가 철도였어요. 이 항만시설은 항구 이런 건데, 얘는 우리 철도 운송이 아니라 어디서 필요한 거? 오히려 나번이 선박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자, 가는 운송 시 환적 작업이 필요하다. 자, 환적 작업이 필요하다. 자, 이건 우리가 철도 운송에서 배울 때 배웠던 단어예요. 우리가 다른 걸로 옮기는 거, 환적. 그래서 가는 철도, 맞죠? 그러면 맞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나는 문전운송이 가능하다. 자, 문전운송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문 앞에서 문 앞까지, 그래서 door to door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문 앞까지 갈수 있는 건 자동차 운송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동차 운송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옳지 않은 설명. 자, 나는 공화 운임이 발생한다. 자, 공화,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운임, dead freight, 그 죽어 있는 운임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공화 운임, 우리가 철도 운송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차급 방식, 우리가 전체를 전세 냈을 때, 그 기차 하나 전체를 한량을 전세를 냈을 때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까지 운임을 내야 되잖아요. 어디 한 칸이 비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빼고 할수 없거든요. 전세로 계약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임을 감안해야 되는 게또 철도 운송의 차급 방식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얘는 철도에 관련된 거라 또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가는 나보다 운송 시 날씨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가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철도 육상 운송의 선박보다

나 영향을 더 받나요? 덜 받죠. 그쵸? 그래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송수단이 육해공해서 거기 안에 총네 가지 우리가 배웠는데, 운송수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5번처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조금 좀 초점이 운송수단에 들어가 있죠? 다음 문제에서는 이제 유가증권이겠지만, 운송수단의 특징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5번처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잘 그런 부분만 조심해서 문제 풀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계 문제. 다음 문제 또 볼게요. 4번. 자, 위 자료에서 A씨가 교부받은 서류에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아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했던 거 지워버렸지만, 저 화물상환증과 선화증권을 딱 보는 순간, 어떤 화물에 대한 증권, 내가 이걸 내면은 그 화물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권리를 표시한 증서였어요. 유가증권 중에 어떤 거? 화물증권, 상품증권이었습니다. 공통점. 그래서 공통점 먼저 풀어보고, 유가증권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공통 첫 번째 바로 나왔죠? 상품증권. 다시 말하면 무슨 증권? 화물증권. 똑같은 말입니다. 용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통점 맞죠? 1번, 아, 기여 맞는 설명이고,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다.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보는 순간 얘는 어떤 거죠? 자본증권, 투자증권, 대표적으로 주식이랑 채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따 복습할 거지만 해당이 없습니다. 자, 증권의 매매 양도 및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맞죠? 유가증권의 또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증권의 매매 양도 가능한 거. 화폐를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지급용구이다. 어쨌든 화폐와 관련된 금전증권, 화폐증권, 우리가 수표나 어음 이런 거였잖아요. 공통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만 복습해 볼게요. 왜냐하면 유가증권은 사실 선생님이 수능특강에서 설명할 때도 강조했었는데, 어느 파트에서 다 녹여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선 유통이랑 좀 녹여져서 통합이 됐지만, 다른 파트에서 계속 연계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놔야 되는 파트입니다. 우리 상업의 객체에서 유가증권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유가증권, 상업의 객체는 원래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상품, 두 번째 이렇게 유가증권, 첫 번째 상품, 두 번째 유가증권, 세 번째 무형재화 있었는데, 무형재화도 우리 여러 번 복습했었어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유가증권만 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화폐나 이렇게 대신 쓸수 있는 거, 금전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금전증권이 있었어요. 금전증권, 다시 말하면 화폐증권, 그 대표적 예시가 뭐였다? 수표랑 어음이었다. 자, 두 번째는 자본조달 목적으로 하는 자본증권 있었습니다. 이 자본은 다시 말하면 투자증권이라는 용어를 썼었고, 아까 여기 설명했지만 주식이랑 채권, 우리가 금융상품 다룰 때 주식이랑 채권 같이 연계해서 유가증권 잘 녹여지기 때문에 또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했던 상품증권, 다시 말하면 화물증권이라고도 하죠. 용어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선생님 막 여기 쓰진 않았지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 창고증권, 뭐 선화증권, 화물상환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유가증권 종류 세 가지, 그다음에 예시 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기업 집중입니다. 기업 집중 문제. 다음은 A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에 나타난 기업 집중의 형태. 우리 기업 집중이 지난 2회 때 한번 선생님이랑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없어요. 기업 집중이 6회부터 10회까지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수능 완전 풀수 있는. 그래서 복습을 한번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기업 집중은요. 선생님이 수능 특강부터 그다음 수능 완전 풀 때도 계속 뭐 여러 번 언급을 했었지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는 종종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제 최근 5개년, 6개년 봤을 때 출제된,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좀 참고해서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업 집중, 얘왜 할까요? 기업 집중. 기업 집중. 일단 불필요한 경쟁을 하기 싫다 이거예요. 기업끼리. 불필요한 경쟁 하지 말자. 기업 연합, 기업 합동, 이런 기업 결합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크게는 우리가 일반 형태가 있었고, 그거 말고 조금 특이한 특수 형태가 있었습니다. 기업 집중. 근데 우리가 일반 형태 3개, 특수 형태 2개 배웠죠? 일반 형태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3개를 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법률적으로 독립성이 있느냐,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독립성 유지가 되느냐, 상실이 되느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법률적으로, 법으로 그냥 선생님이 줄여 쓸게요. 법률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면 O, 상실되면 X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독립성이 유지가 되면 O, 상실되면 X. 자, 둘다 유지가 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다 유지가 되는 형태, 조금 칸을 넓혀서 해볼게요. 둘다 유지가 되는 거, 법률적 독립성 유지되고 경제적 독립성 유지가 되는 게첫 번째 카르텔. 우리 카르텔이란 단어는 사실 일상 용어에서 종종 쓰죠. 가격 카르텔, 가격 담합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뭐 어떤 뭐 시멘트나 아니면은 정유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경제 용어랑도 연결이 됩니다. 카르텔, 가격 담화 관련된 거. 법률적 동일성은 유지가 되는데요. 경제적 동일성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콘첼은 라고 해서 우리가 모회사, 자회사, 뭐 지주회사 이런 예시 들었었죠. 둘다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다 상실되는 건 뭐죠?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트러스트 가장 강력합니다. 트러스트 법률적으로 동일성이 상실되고 경제적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뭐 기업이 아예 합병한다던가 이런 사례 선생님 예시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카르텔, 콘첼은, 트러스트 이세 가지 예시까지 같이 알면 좋고요. 그다음에 특수 형태 네 번째가 이제 콤비나트 있었어요. 콤비나트. 그리고 다섯 번째가 컨글로머린. 좀 말이 어렵죠? 이렇게. 이제 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지역의 기술성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울산 석유화학단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공유하고 생산성을 좀 이렇게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는 형태. 컨글로머릿은 약간 문어발식 확장. 전혀 관련이 없는데 경영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막 문어발식으로 막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손을 벌리는 그런 형태. 기업 집중 형태, 특수 형태였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전체를 복습했으니까 수행평가 보고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집중 형태를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업 정관을 봤더니 일단 총칙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볼게요. 여기 밑에 부분, 위엔 설명이니까. 자, 백화점, 대형점, 슈퍼마켓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이래요. 일단 백화점, 대형점, 슈퍼마켓 이런 소매점과 관련된. 자, 그리고 신용카드업도 한대요. 신용카드업. 그 다음에 과자류 제조 및 판매업도 한대요. 이미 느낌이 오죠, 여러분? 그냥 관광사업도 한대요. 이네 가지 다 서로 관련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서로 없어요. 그런데 다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관련이 서로 없지만 문어발식, 경영 다각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하는, 아, 컨글로머리시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5번. 이 밑에 하나 더 힌트가 있어요. 사실 이것만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만 밑에 한번더 읽어보면 서로 다른 이종 기업을 결합했고요. 대규모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경영의 다각화, 사업의 다각화, 문어발식 확장.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찾았던 컨글로머릿에 적합한 거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업 집중은요, 선생님이랑 이제 앞으로 수능 완성에서는 같이 풀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는 예시까지, 그 다음에 법률적 독립성,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성까지 잘 정리해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기업 집중 봤고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A 학생이 교내 대회 작품 출품을 위해서 작성한 자료라고 해요. 가에 해당하는 기업의 부문별 활동. 자, 기업의 부문별 활동 나오면 사실 좋아하죠. 바로 좋아해야 되죠. 바로 풀고 우리가 넘어가서 다른 문제에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기업의 부문별 활동 문제는 선생님이 풀이가 없어 여러분이 잘 맞추는 난도가 어렵지 않은 문제 형태이지만 앞으로도 선생님이랑 또 풀어볼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에 처음 풀어봅니다. 수능 완성에서는 선생님이랑 처음 풀어보고 뒤에 두번 정도 더 풀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총 다섯 가지의 기업의 부문별 활동이 있죠. 첫 번째는 인적 자원 관리 활동입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은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회사에서 뽑고 확보하고 개발하고 그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게 유지해 주려면 성과급도 주고 보상도 해주고 막 해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을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라고 했고, 자, 두 번째로는 생산 관리의 활동이에요. 생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원가는 절감하고 품질은 좋게 해서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의 활동을 하는 생산 관리 파트. 자, 세 번째는 마케팅 파트입니다. 마케팅 관리 활동. 자, 마케팅은 워낙에 선생님이랑 단독 문제로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어떤 건지 머릿속에 개념이 정립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고객한테 잘, 수요자들한테 잘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STP 전략, 환경 분석도 하고요. 포피믹스도 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여러 가지 활동, 마케팅. 그다음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는 회계 정보 관리랑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재무 관리 활동이죠. 이두 가지는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회계, 재무. 이 회계는요, 우리가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진짜 많은 거래들이 막 발생하죠. 뭐 여러 가지 뭘 사야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런 활동들을 화폐 단위로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측정하고 기록해서 정리하는 활동, 모든 활동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상업계 고등학교 친구들 아니면 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회계를 많이 접했을 거예요. 회계원리,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회계실무 이런 과목 많이 배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에서는 뭐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뭐 재무제표 뭐 여러 가지 다섯 가지 그런 서류들을 잘 작성할 수 있게 배우는 게 바로 회계죠. 그다음에 마지막 재무는요, 조금 이거랑 결이 달라요. 물론 돈을 다루는 건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까, 모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투자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재무관리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안에서 우리가 사례를 찾아서 물어보는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럼 다섯 가지 정리했으니까.

바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교내 진로 포트폴리오 대회 준비래요. 이런 거 실제로 교내에서 많이 대회하죠. 포트폴리오. 참가 부문은 포스터, 취업 희망 분야 몰라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분야고요. 내용을 보니까 취업 희망 분야에 맞게 활동 이력을 이제 썼겠죠. 이제 포트폴리오니까. 회계 경진대회 금상이래요. 이미 느낌이 오죠, 회계. 그다음에 세무 처리 능력 겨루기 대회도 또 상을 받았고. 시도 자격증도 기업 회계, 세무 회계, 전산 회계 운용사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많이 땄다고 해요. 또 세무 회계 탐구반 동아리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분야 확실히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임현수님 동그라미 한 키워드를 가지고 뭐라고 찾을 수 있죠? 맞아요. 회계정보관리 활동. 그럼 우리는 4번 회계정보관리 활동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품질 중심 경영 활동으로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 품질 경영 활동으로 고객 만족. 품질 혁신으로 하는 건 생산 관리죠.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고요. 자, 2번. 신제품 판매 시장을 세분화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한대요. 너무 키워드 많이 주고 있죠. 일단 판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세분화 한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한대요. STP, 시장 나누고 하나 선정하는 거. STP, 마케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3번. 인력 수요 예측과 직무 분석을 통해 조직의 인재상을 정립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인적 자원 관리죠? 적절한 우리 기업에 맞는 사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유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1번, 2번, 3번 다 답이 아니었네요.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 나왔습니다. 5가지 우리 알고 있죠. 재무제표. 정부 이용자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 상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는 4번 회계정보관리 활동과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안정성 등을 분석해서 자본 조달하고 투자 어떻게 하는지, 자본 어떻게 조달할 건지, 투자 어떻게 할 건지 얘는 뭐에 관련된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재무관리 활동.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우리 기업의 부문별 활동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뒤에서도 나오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다음 무역 사례 보고서에 나타난 무역의 종류 나왔습니다. 자, 무역의 종류도 선생님이 사실 앞에서 회차에서 여러 번 복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복습해볼게요.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지만요. 자, 무역 사례 보고서를 보니까요. 기업명 나와 있고 업종 나와 있어요. 제조업. 자, 무역 계약 사례를 볼게요. 무역 계약 사례. 무역 계약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매월 3,000대 연간 뭐 수출을 하고 있대요. 금액 굉장히 크고요. 무역 방식을 보니까 여기가 포인트죠. 무역 방식.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자, 부품. 생산을 하면 보통 이렇게 뭐 제조업이다. 전기 오토바이다. 그럼 오토바이 자체를 수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품이래요. 부품을 A국에 수출했대요. 일단 A국에. 그다음에 거기 A국 현지 공장에서 거기에 있는 공장에서 거기서 직접 조립하고 생산한대요. 그리고 거기서 완성이 되면 이걸 다시 A국 현지에서 판매한대요. 자,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너무 여기서 하나로 다 이미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수출? 녹다운 수출. 녹다운 방식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녹다운 방식의 효과, 장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장점이 나와 있어요. 힌트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이 A국 현지에 대한 관세를 장벽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관세라는 건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기 오토바이 자체를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 그 현지국 A국에 관련된 이제 관세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부품을 수출하고 거기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를 안 내도 되는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수입 단가가 낮아지니까 좀 감가 경쟁력이 있겠죠. 자, 그다음 A국 현지에 저렴한 인건비 활용할 수 있다. 만약에 A국 현지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좀 저렴하다. 그럼 거기서 조립하면 우리한테도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밑에 기타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녹다운 방식, 녹다운 수출 3번 바로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녹다운이라는 말뜻 자체가 해체하다, 분해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해체하고 분해해서 부품을 수출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효과라는 거는 우리 이 회사 입장에서 효과잖아요. 그럼 A국 현지에서의 효과는 뭘까요? 장점. 이것도 종종 우리가 기출에서 만났던 부분인데 어떤 걸까요? A국 입장에서는 직접 그 선진 기술이 어떤 그런 거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일단 산업이 발달되고 고용이 좀 촉진될 수 있죠.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선택지 잠깐 짧게 복습해 볼게요. 자, 대응금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얘는 연계무역 중에 하나죠. 연계무역은 우리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무역 형태였습니다. 대응 구매라는 건 내가 수출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내가 꼭 수입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형태 연계 무역의 일종이었습니다. 자, 통과

무역은 간접무역 형태의 일종이었죠. 간접무역은 제3국에 끼는 건데 우리가 네 가지 형태 배웠어요. 그 중에 지금 하나만 나와 있는 거예요. 통과무역. 뭐가 통과하는 거죠? 제3국을 상품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상품이 통과했을 때 장점은 제3국의 입장에서는 보관료, 뭐 하역료 이런 것들을 이제 수수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복종의 통과무역. 이거 말고도 간접무역, 중개무역, 중개무역, 스위치 무역까지 복습해 두셔야 됩니다. 연계무역도 마찬가지고요. 뭐 구상무역 이런 제품 판매 이런 것들. 자, 녹타운 수출했고요. 그다음에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은요, 이 가공을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위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도 현지에 노동력이 좀 싸다던가 저렴하다던가 이럴 때 거기에 내가 위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공해줘라고 하는 무역 형태. 자, 그다음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이거는 이제 우리 영어로 안 나왔지만 OEM 방식이라고도 하죠. 뒤에 모의고사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내가 똑같이 가공 제조를 부탁하는 거긴 한데 결국 그 상표는 누굴 거 붙인다? 주문자. 내가 주문한 상표를 붙인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수출 방식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고 영어로는 OEM 배웠습니다. 요게 만약에 우리가 ODM이라고 한다면 그 제품의 설계나 디자인까지 같이 제조업자한테 부탁하는 방식이었죠. ODM까지. 나중에 배울 거라서 한번더 복습해봤고요. 무역의 종류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사례를 보고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문제로 활용하시면 좋은 내용 영역입니다. 자, 7번 봤고요.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자료에 제시된 경제통합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제통합 단계는 이렇게 5단계 우리 배운 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통합도 선생님이랑 이제 앞으로 좀 풀어볼 거예요. 기회가 좀 있는데 두 번째죠. 선생님 풀어보는 게 2회 이후로 좀 오랜만에 풀어보는 문제 내용 영역입니다. 일단 경제통합이 여기서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기 전에 간단하게 5단계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경제통합은 일단 서로 끈끈해지는 거죠. 경제적으로 상호 협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다섯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FTA라고 해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했었죠. 1단계. 제일 가장 기본적인. 자, 여기서 하나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관세 동맹이에요. 근데 이 경제통합은요, 또 이제 특이한 특징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1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그대로 안고 가는 거죠. 거기서 점점 결속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FTA에서는,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우리가 영내 같이 그 묶이면 회원국끼리, 영내국끼리는 서로 관세가 낮아지거나 아니 관세를 철폐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무역에도 활발해지겠죠. 자, 관세 동맹은요, 관세를 동맹 맺는 거예요. 이 아까 말했던 영내국 안에 있는 그런 관세 인하 철폐, 당연히 안고 가는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 역외국에 대해서 내가 공동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게 관세 동맹이고. 자, 세 번째 단계로 가면요, 공동시장이죠. 세 번째, 공동시장. 자, 공동시장은 말 그대로 그냥 공동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2단계에서 갔던 거 플러스 어떤 혜택이 있냐면 영내국끼리, 회원국끼리 생산 요소가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하죠. 생산 요소라고 함은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공동시장이고요. 네 번째 단계가 뭘까요? 네 번째 단계가 경제 동맹입니다. 자, 경제 동맹은요, 실제로 경제 이런 정책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은 단계. 자, 마지막 5단계 뭘까요? 완경통, 완전 경제통합이죠. 실제 이 완경통은요, 완전 경제통합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현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제동맹까지 우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 사례에 나와 있는 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알아야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볼까요? 보니까요, A는요, A 묶여 있는 게 남미 공동시장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남미 공동시장. 선생님 수첵에서 설명했었는데 되게 조그만 글씨여서 잘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띄워놨을 때는. 이 공동시장이네. 아, 그럼 얘가 3단계구나. 공동시장이라고 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죠. 얘는 이름은 공동시장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얘는 관세 동맹에 해당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장을 목적으로 원래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름이 공동시장인데 실제로는 관세 동맹에 해당하는 단계예요. 이 부분만 잘 조심했으면 또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 FTA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연합 FTA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를 보니까 유럽연합이에요. 자, 유럽연합, 유로화라는 같은 화폐단위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통합의 유형입니다. 유럽연합 어디에 해당할까요? 가장 위에 있는 양경통 말고요. 네 번째 얘는 경제 동맹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유럽연합, 유로화. 그 다음에 여기서 ABC뿐만 아니라 D가 하나 더 있긴 해요. D는 이 AB를 또 묶어서 FTA를 체결했다.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이제 우리 선지로 바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 1번. A의 회원국 간에는 공동경제정책을 수행한다. 자, A 회원국 간 볼까요? A는 지금 관세동맹끼리예요. 관세동맹끼리

공동 경제 정책을 수립한다? 공동 경제 정책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4단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여기 경제 동맹. 적절하지 않죠. 옳지 않은 설명이고요. 자, B의 회원국 간에는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롭다.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로운 건 3단계 공동 시장에 관련된 내용인데, B 회원국 FTA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니죠. 얘는 옳지 않고. 3번, C의 회원국은 C는 유럽연합 경제동맹에 해당하는 거고, D의 회원국에 대한 독자적 관세를 부과한다. 자, 이거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독자적 관세라는 건요, 이제 공동의 관세가 아니라 내 맘대로, 독자적으로, 내 개별적으로, 약간 이런 의미예요.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C를 보면요, 유럽연합이거든요. 경제동맹이에요. 경제동맹은 이 회원국 바깥에 있는 역 외국한테 공동관세를 매기는 관세동맹에서 플러스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 독자적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 4번도 볼게요. D의 체결 및 발효에 따라 A의 회원국과 B의 회원국 간의 상호 관세가 인하 및 철폐될 것이다. 자, D 볼까요? D 보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FTA예요. 지금 A랑 B를 또 FTA를 또 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A의 회원국과 B의 회원국 간의 상호 관세가 인하 및 철폐될 것이다. 이게 하나의 회원국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의 영내국이 된 회원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는 FTA의 효력을 가지고 있죠. 적절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자, 5번. 경제통합 단계를 발달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ABC다. 자, 볼게요. 일단은 공동시장, 관세동맹. 이 남미공동시장 관세동맹이잖아요. 이거 2단계예요. 2단계. 그러면, 그 다음 자유무역 협정이 1단계고요. 유럽연합이 4단계예요. 그러면 ABC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마지막 C. 이렇게 되겠네요. BAC. 적절하지 않은, 옳지 않은 설명. 정답은 아까 찾았듯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통합은 뒤에서 또 수능 완성해서 선생님이랑 풀어볼 거라서, 혹시나 헷갈리면 또 복습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두 문제 남았어요. 자, 9번은요. 9번은 사실 우리가 상업조선 기관에 관련된 문제인데, 상업조선 기관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 달달달달 어떤 업무를 외우지 않아도 사실 이 정도 문제로 충분히 어떤 기관인지 유추할 수 있고, 그 유추한 걸 바탕으로 찾을 수 있는 난도가 높지 않은 형태예요. 사실 우리가 무역 파트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지난 모의고사 풀이할 때도 한번 설명했었죠. 상업조선 기관 가에 관한 법률의 일부이다. 민원 상담을 위해서 가 기관에 이제 문의할 내용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소비자 기본법. 이미 이름 자체가 소비자란 키워드를 두고 있어요. 소비자 기본법. 업무를 보니까 이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가와 코와 같다. 첫 번째, 소비자의 권익. 소비자를 계속 나와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연금의 권익이 관련된 거. 두 번째, 세 번째 있겠고, 다섯 번째, 소비자의 불만 처리해주고 피해를 구제해준대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비자의 권익 증진. 계속 소비자 나오죠? 소비 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나 연구를 한다.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그럼 소비자와 관련된 상업 조성 기관 뭘까요? 한국소비자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찾는 거는, 정확한 저기 이름은 한국소비자원이구나라고 찾을 수 있는 문제. 물론 이렇게 구체적인 명칭이 기억나지 않아도 소비자란 키워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선지 유추해서 풀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기업. 무역 투자 컨설팅 서비스의 신청 방법. 무역 투자와 관련된 거, 우리 투자 업무와 관련된 거, 사실 무역과 관련된 건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그 다음에 이제 한국무역협회, 기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투자와 관련된 거는 코트라였죠. 그래서 우린 코트라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 한국무역협회 기타는요, 이렇게 투자와 관련된 게 아니고, 그 무역협회잖아요. 민간단체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아닌 뭔가 이제 무역에 관련된 뭐 제도, 권 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같이 도와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코트라입니다. 관련된 건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 니은. 수입품의 세관 검사로 인한 손상 보상 절차. 세관이 나왔어요. 이미 세관. 우리가 이제 관세를 매기고 이런 것들 수입품의 세관 검사하는 거 얘는 세관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얘도 이미 적절하지 않네요. 자, 디귿. 국제선 항공기의 출발 지연에 따른 배상 여부. 국제선 항공기가 출발이 지연돼서 거기에서 배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 항공기를,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한 소비자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권익 증진, 불만, 뭐, 피해 구제와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아, 디귿은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 맞구나. 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릴. 폐업했대요.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헬스장 이용료 환급 요구. 그래서 실제 이것도 많이 있는 사례죠. 이렇게 뭔가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이런 데가 많이 폐업을 했어. 그럼 이용료를 환불해줘요. 환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상고 소비자원에 이런 걸 요구해서 사례를 올리거나 민원 내용을 넣거나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디글리을 5번, 이렇게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소비자 원을 자체로 단독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기회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혹시 다른 것들 어떤 게 있었지라는 상업 조성계 뭐가 있었지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면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쭉 보는 것도 추천하고 이제 앞에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상장중재원처럼 무역이랑 엮어서 자주 출제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0번은요, 여러분, 문제가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혼란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부분이 수정이 되었냐면요. 환율 문제, 우리 사실 많이 풀어보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환율의 원인은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환율을 선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 따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나오는데, 환율 원인 변동 사례 밑에 동그라미 부분이,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면, 선생님 잠깐 볼게요. 10번. 10번을 보면 여러분 교재에는 국내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의 투자자 자금 회수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 자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 원화에서 이제 원화로 갖고 있는 거를 달러로 바꿔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수요의 증가와 좀 관련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풀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어 좀 교체가 되었고 이 부분은 나중에 PDF 정오표에 다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기준으로 문제를 선생님이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환율 개념 형성평가지 일부이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물어봤고, 수요와 공급만을 고려하고, 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변동 원인 사례만 고려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환전을 전제로 한다. 환전. 뭐, 원화에서 달러로, 달러로, 원화로 이렇게 환전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보니까 이 원인 사례를 통해서 그래프 이동 방향을 추측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수요 공급 배웠잖아요. 이렇게 반비례 곡선이 D 수요 곡선, 여기가 S 곡선.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죠. 이 둘이 만나는 기준점이 환율인데 이게 지금 기준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변할 건지 이두 개의 사례만 가지고 여러분 유추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환율 변동을 가정했을 때 환율 변동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게 나. 그다음에 기준점에서 변하는 게 가. 이렇게 두 개를 찾는 문제. 자,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볼게요. 원인 사례를 보니까 한국인의 미국 관광 수요가 증가함. 한국인이 미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로 우리가 환전을 해야 되죠? 그럼 얘는 뭐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점은 이렇게 있는데 달러가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갔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거죠? 수요가 증가. 자, 두 번째 동그라미.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 물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했대요. 결과적으로 수출액이 감소했다. 수출액이 감소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외화의 공급이, 수출을 해 외화가 들어오는데 외화의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 곡선이 있을 때 얘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줄어든다. 이쪽 줄어든다. 그럼 얘네 둘이 줄어드는 위치를 봤더니 아, 어디로 간다? A로 갔구나. 라고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일단 A. 1번, 2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어떤 이제 결과로 해야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1달러를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었다면 지금처럼 1,500원이 되고 있는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으로 출장 시기를 늦춘다. 미국으로 출장 시기를 늦추면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점점점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1,000원이면 1달러 살수 있는 걸 1,500원, 2,000원, 3,000원, 말도 안 되는 뭐 상상이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출장 시기를 늦춘다는 거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죠. 미국으로 수출 시 후급으로 결제한다. 후급으로 결제한다는 건 나중에 결제한다는 건데, 미국으로 수출해요. 그럼 우리가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달러 받은 걸 원화로 환전해서 가져올 거잖아요. 우리가 빨리 가져오면 이제 1달러에 1,000원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받으면 1,500원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한다면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가 있죠? 후급으로 결제하면 나한테 유리한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2번.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 좀 수정이 있었지만 선생님이 지금 한거 바탕으로 여러 문제 푸시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환율 문제도 또 어렵지 않게 같이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5회 문제 이렇게 10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10문제 풀어볼 거예요. 오늘 선생님의 명언 보고 같이 끝낼게요. 오늘도 여러분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짧은 강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조그만 시간이 쌓여서 여러분의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1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너들 119입니다. 약점 공략이고요. 우리들의 취약점을 찾아내서 강점으로 바꾸자는 9강의 내용을 열심히 담아서 진행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랑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봐주고 와주세요. 그럼 오늘 약점이 강점되는 생활관리 119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은 감각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가? 가 강의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 생윤너들은 느낌적으로 압니다. 아, 자연과 윤리 문제구나. 아, 내가 고민했었던 그 선택지이구나. 그걸 6월 이후에 약간 긴장이 풀렸거나 살짝 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 생윤너들 있다면 다시 한번 수능을 목표로 나는 모든 문제를 정확히 맞춰서 만점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이 선지에 다시 한번 자극받아 자연관리 클리어해보는 한강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1강에 자연관리 이 선지를 넣었는지 잠깐 설명해드리고 가죠. 이번 육모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집계가 된 오답률 분석표입니다. 자, 이 가안을 바탕으로 1순위부터 쭉 분석을 해보니 문항번호 14번이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보여드릴 바로 이 자연과 윤리 문제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 문제를 학생들이 왜 어려워했는가로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어라? 1번, 3번, 4번 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정답인 건 피해가고 1번에 답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조합이 기니, 니디, 닐이에요. 아하!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니은 선지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니은을 빼고 기, 디리가 다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3, 4번에 그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준 거예요. 자, 그럼 대체 이거 내가 어떤 개념이 약해서냐? 그리고 문항에 어떤 지점을 잘못 지적해서이냐? 이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인 우리들의 취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도 안 할 수 없다. 잠깐이라도 개념 핵심적으로 한번 탁 짚어보고 가자. 핵심 중에 핵심을 골라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갑니다. 옆에 미리 메모해놨어요.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으니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자연과 윤리 문항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소스는 11명의 사상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인간과 윤리에는 거의 많은 비율로 칸트가 나오고 있고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네스보다는 레오폴드가 나오고 있으니 이 구도로 두고 만들었을 때 사상가의 소스는 여기 위. 그럼 이 사상가를 두고 선지 4개, 대개는 4개죠. 자연과 윤리 문항이. 아니면 5개를 만들었을 때 그 문장 안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이거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계속 설명하게 되던데요. 이 말은요. 계속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계속 와서 물어봐요. 아, 이거 기본적인 말 바꾸는 것부터 훈련을 하면 좋겠어. 라고 해서 다시 한 번만 반복드릴게요.

도덕적 의무의 주체라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도덕적인 사고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까지를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게 옳은 걸까요? 이게 큰 화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생태 중심주의까지 도덕적 고려 혹은 도덕적인 의무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칸트까지를 우린 인간 중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레건부터 레오폴드까지를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하잖아요. 선지에 이 말을 쓰진 않죠. 하지만 이 구도가 들어가요. 이 구도가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 세 사람의 조합 중에서 혹은 두 사람의 조합 중에서 아, 이 사람은 인간 중심이구나. 아, 이 사람은 탈인간이구나. 이거 하나 걸러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다 또 하나의 걸러내는 틀이 있어요. 아시죠? 네. 레오폴드를 주축으로 봤을 때요. 레오폴드, 자, 이거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테니까, 요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찰떡같이 딱 알아보실 수 있죠? 여기에다가, 레오폴드에게는 전일론이라는 중요한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개체론이기 때문에 선지예시 들어갑니다. 생태계 자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까? 다시 한번. 생태계 자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까? 라고 하면 이 중에 예스라고 말할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요. 나머지의 부류에 들어가는 분들은 생태계 자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러한 유가 말이 바뀌면서 계속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나 존중, 도덕적 존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건 기본에 깔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확대되어 가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권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 중에서, 제가 이것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갑을병의 벤다이어그램 조합이거나 갑을의 조합에서 꽤 높은 확률로 나오는 사상가가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생태중심주의가 전일론이라는 관점으로 하나 들어가야 되려다 보니 꽤 높은 비율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레오폴드가 존속할 권리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은근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나, 생명 공동체 자체가 생태계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에요. 라고 레오폴드가 말을 하고 보니, 어머, 그러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생태계, 자연은 이용하면 안 되겠군요. 라는 어마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대상물을 어떻게 이용 안 해요? 인간의 삶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죠. 아, 여기다 적어 볼게요. 여기다 여러분. 자연의 대상물을 이용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제가 말을 완곡하게 바뀌었어요. 이 말을 이 중에 누가 부정할 수 있어요? 생태계 내에서도 생태계 내에 있는 자연에 있는 존재들끼리 서로 그 안에서 이용하는 관계들이 형성되는데 인간이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자연의 대상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종종 말하는 얘기지만 나무 베어다가 종이 쓰는 것도 그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육식을 하는 것도 일절 되지 않는 일이겠어요. 굉장히 폭은 다양, 스펙트럼은 넓어지지만, 이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범주를 갖고 있는 것인데, 레오폴드조차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어머나, 근데 계속 틀려요. 이거 확실히 짚고 가요. 자, 거기에다가 이런 모든 얘기들을 할 때요,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재적인 가치를 갖느냐, 도구적인 가치를 갖느냐의 문제인 건데, 그리고 보니까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내재적 가치를 갖는 건 인간만이겠죠. 그러면 인간 아닌 존재는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겠죠? 띠, 아니요. 인간 아닌 존재는 도구적 가치를 갖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제가 지금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지금 평가원 선지들이 탈탈탈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산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울 정도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다 연결돼서 실제로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줄줄이 줄줄이 개념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백지노트라고 생각하시고 이큰 틀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저랑 같이 시작할 때 메모 끄적이셨잖아요. 끝나고 나서 나의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가, 잘못 잡혀 있는가를 바로잡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수업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될것 같아서 이거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 개념이면요. 이걸 두고 문풀할 때에는 특히 자연과 윤리에서는 이두 가지 기억하세요. 대개는 법률 판단이에요. 벤다이어 그램이어도 순서도여도 갑과 을 구도여도 법률 판단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야, 이거 갑의 입장 맞아? 둘째, 갑만의 입장 맞아? 세 번째, 혹시 을이나 병도 들어가진 않아? 이거 꼭 생각하세요.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이 길고, 이거 뭔 말? 헷갈리죠? 헷갈리라고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그거 훈련하셔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이번엔 이렇게 바꿔볼까? 저번엔 저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 더 매력적일까? 이렇게 하면 좀 새로워 보일까? 계속 바꾸는 거거든요? 그 바꾸는 말에 원래 기본형과 상위 버전은 똑같아요. 그걸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엄청나게 진지하게,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 보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바꿔놓은 이 말에 원래 기본형이나 상위 버전의 말이 뭘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환하기. 자, 이거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지금 한 번만 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말로 따다다 할 테니까 여러분 몇 배속 틀리지도 말고 제가 오늘 빨리 열심히 달릴 거예요. 이두 가지 내용 머릿속에 딱 넣어놓은 상태에서 그럼 평가원 문항 분석부터 시작해 보기로 해요. 그냥 문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분석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레오폴드가 핵심적으로 나옵니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리 심어 놓고 가요. 레오폴드에게서 제가 강조드린 것 중에 자, 이세 줄을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토지윤리가 이들 자원의 변경, 관리, 사용, 적어요. 변경, 관리, 사용, 막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토지윤리는 그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좁은 구역이나마 자연 상태로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 적어요. 존속할 권리. 자, 이거 레오폴드가 이 말을 자신의 저서에서 딱 박아서 했다는 거, 이렇게 번역되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소스가 됐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요. 메모해 놨죠? 자, 다음 갑니다. 간단히 말해서 토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켰고, 토지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여기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 어머나, 이거 누구밖에 얘기 못한다? 레오폴드. 왜? 전일론자란 뜻. 이거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내용들은 제시문에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개념들 체크해 놓고, 자, 이거 어디에 나왔었어요? 이런 말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도장 꽝 박아놨어요. 그럼 평가 문항 분석 이 내용 토대로 가보겠습니다. 27학년도 6월, 이번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기니들이 풀기 전에 전체 큰 그림 한번 보면서 갈게요. 개념 말씀드린 대로. 기니디리의 핵심 주제어 단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 의무의 대상, 정당화예요. 다양하게 하지도 않았고요. 특히나 이번 육모에 제가 매우 크게 느끼는 점은 선지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의 추측컨대 그 사상가의 텍스트에서 그가 한 언급을 되도록 그대로 가져와서 살린 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상가들 간에 정오 판단을 추론해야 되는 선지로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장 지난해 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선지가 매우 짧아졌어요. 자, 그럼 그런 상태에서 핵심 주제어 골랐잖아요. 문장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변형된 그 대상을 이야기하는 걸 기본형으로 바꿀게요. 변형된 표현을 기본형으로 기억법. 감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 뭐예요? 동물. 니은범. 개별 생명체 중 의무의 주체. 여기 써놨어. 걸려 있어요. 그쵸? 의무의 주체. 누구예요? 인간.
됐죠? 됐죠? 자, 그럼 기역과 니은에서 선지 안에 있는 변형된 문장을 상위 보존으로 바꾼 상태에서 가볼까요? 기역.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에요. 아, 짧고 확실하다. 싱어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싱어만 이니? 혹시 을도 들어가지 않니? 이것도 판단하라 그랬죠? 을도 들어가지 않니? 여기에서 실수한 거예요. 왜? 아, 근데 싱어 동물 중심주의 이거 완전 쾌구간수 능력 이입형 등 고려한지 엄청 했잖아. 싱어 맞아. 아, 맞아 맞아. 기분 좋아. 그리고 눈으로 확 돌아가거든. 안 돼요. 레오폴드 입장에서 동물 존속할 권리 있잖아요. 도덕적 고려 대상 들어가잖아요. 그럼 법내 판단에서 레오폴드 넣어줘야 된다고요. 기억이 얘를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 뺀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기니, 니디, 니리에서 요거 판단 못한 친구는 1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니은범. 인간은 의무의 대상이다. 인간은 의무의 대상이다. 말해 뭐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인간들 간에는 도덕적으로 존중해야죠.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은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죠. 존중 안할 거예요? 도덕적인 의무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당위적인 거예요, 윤리에. 그러니 니은 번은 싱어도 레오폴드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 니은 번은 다 맞는 말, 맞말 잘 판단하셨어. 좋아. 하트 하나 치고 갑니다. 얘는 사랑스럽게 프리패스했어. 그럼 디귿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포인트는 이용이라는 거죠. 인간이 동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거 정당화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죠. 전일론자 레오폴드도 부정하지 않는다.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 변경을 막을 수 없다. 분명 말했어요. 싱어는요? 비용 대비 혜택 분석을 해봤을 때 동물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그 이익이 엄청 크고 동물에게 주는 뭐 고통이나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적었을 때 정당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싱어도예요. 그런데 어머, 이거는 레오폴드 내지는 싱어한테 틀린 말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뭔가 이 기니, 니리 중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겠죠. 얘도 맞다는 거예요. 1번. 생태계 균형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어머, 레오폴드가 생태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어머, 생태계에 개입을 해도 되나? 어머, 그런데 균형을 위한? 어? 근데 인위적? 인위적이라는 말은 왠지 좀 틀린 말 같은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생태계 균형을 위한 거니까.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네? 근데 싱어는? 공리주의자예요. 결과론자. 비용보다 혜택이 더 크면 고!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인간이 생태계에 인위적 개입을 했는데 그것이 이 생태계 전체 혹은 인간에게 더큰 이득과 혜택을 가져다 줘요. 정당화될 수 있어요. 싱어를 빼놓으면 안 돼요. 근데 싱어를 빼놨으니까 리을을 뺀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까 표 썼을 때에도 줄거리 줄거리 줄거리 쓰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한 어떤 말, 특정 문장 자체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가치 판단의 그 호환 버전들, 상위 버전들, 법내 판단하라는 거예요. 점점 더. 이건 아마도 9월과 수능에 그대로 갈 사인이 아닐까 싶어요. 괜찮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딱 워밍업 됐죠? 그럼 우리 속도 조금 내볼까요? 작년도 문제를 소환해 볼게요. 그럼 작년도 문제를 볼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될까? 선택지가 조금 길어져요. 여기에서 비판 구도로 가니까 조금 더 복잡한 형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이때의 포인트는 자연물의 활용,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거. 의무, 의무, 의무.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두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건요. 아, 이 문제 센터가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칸트쌤이에요. 칸트가 비판을 받을 거냐? 칸트가 비판을 할 거냐? 그래서 칸트쌤을 센터에 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3원형 비판구도 놓고나 벤다그램 보면은 복잡해서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아, 칸트가 센터구나가 훨씬 더잘 보이실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자, 1번.
자연물의 활용은 도덕적 행위자, 말 바꿔요. 누구?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임을 간과, 칸트가 간과하겠어요? 자연물의 활용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인간 중심주의자도 인정할 것이고 다른 사상가라고 해서 이걸 부정하기는 쉽지 않죠.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2번. 자연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것은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칸트,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연에 대한 의무는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의무로서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는 간접적 의무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간과하지 않아요. 세 번째,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자들 사이에서도 의무가 존재할 수 있나요? 칸트에게서 대체 이게 무슨 말? 바꿔봐요. 칸트 입장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자들 중에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덕 법칙의 입법자이자 그 실행자, 명령자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져요. 그러면 인간들 사이에서 의무가 존재할 수 있나요예요? 아, 이게 당연하다니까요. 첫 번째 쓴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에요. 칸트 입장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간과할 리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칸트에게서 비판의 구도로 나가는 거예요.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를 의무로 규정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왜안 돼요? 간접적 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 없음이 칸트에게서 나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생물에 관련된 의무는 모두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이 말이 뭐예요? 무생물이건 자연이건 아니면 인간의 대상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즉, 간접적 의무는 있어. 왜?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니까. 라고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칸트가 레오폴드에게 할 진술로 비판의 진술로 적절한 걸로 이게 정답인 거예요. 괜찮아요? 예, 네, 확실하죠? 그래서 보시면 특히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 제가 추측만 해보는 거예요. 현상만 사실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환원 그리고 여기 있는 환원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면 귀속 이 표현이 유독 1년 동안 지속됐어요. 환원, 환원, 귀속. 쉽지 않죠. 근데 지금까지 안 나왔던 말이죠. 이렇게 한번 표현할까요? 이런 기술 한번 들어가 주는 거예요. 난도 한번 더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비판 구도인 건데 5번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 잡아먹죠. 그럼 여러분들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에도 영향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이게 작년 수능이에요. 9월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제시문 속에 있는 변형된 문장을 상위 버전, 기본형으로 바꿔라. 기억법.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 얘를 바꿔야 되겠네. 이거 뭐예요? 아유, 동물이네요. 좋아요. 그러면 동물은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싱어만의 입장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아!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떠올리는 건 우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2차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똑같은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하라는 건 아니었었던 점 때문에 싱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기억을 먼저 빼낼 수 있네요. 그 다음, 니은범. 동물학대 금지는 모두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환원, 귀속이라는 작년 버전의 어려운 제가 생각한 장치,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칸트에게서 동물 학대하지 마. 그건 동물에 대한 의무는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의무로서 인간과 관련돼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맞죠? 즉,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의 도덕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동물학대도 함부로 하지는 말아야 돼. 학대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니까 칸트라는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에서만 할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탈인간중심주의자 두 사람이 아닌 인간중심주의자가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다 인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칸트만의 입장인 거예요. 디귿 번.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

싱어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건 아닌 게 맞죠. 왜? 기억벌이 샜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할 테니까. 그럼 그걸 짧게 한번 동물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그럼 아니야. 동물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인 거지. 동물 아닌 생명체까지, 모든 생명체까지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은 아닌 걸? 그러면 칸트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은 인간뿐인 걸?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야. 맞죠? 그럼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해. 자, 개념 소환. 존속할 권리. 생명 공동체 안에서 존속할 권리를 갖고 있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니 그 존속할 권리를 가진 생명체로서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할 때,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존속할 권리로서 존중해줘야 해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의 입장은 싱어와 칸트만 네라고 말하는 구도가 맞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리을에 존속 권리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할 권리를 지니는 건 아니야. 지금 이야기한 대로 레오폴드가 존속할 권리를 지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오폴드 생각해 본다면 존속 권리를 지니는데? 라고 레오폴드가 말을 해야 되니까 레오폴드가 여기 예수로 들어가면 포함 관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빼줄 수 있는 구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잘 찾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방법에다가 그저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이거 하나 걸러냈잖아요. 이때 문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선지는 짧은데 좀더 사악해요라고 느껴지는 건이 하나의 장치가 더 들어가서요. 선지 4개에 알죠? 우리 생윤여들이 살짝 떠는 모든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를 엄근진으로 접근하며 그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판단 근거가 자꾸 헷갈리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 안에 있는 문장의 기본형이나 상위 버전에서 생각하면 저 모든이란 말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6월 가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기역번에 가치, 니은번에 권리, 디귿번에 의무, 리을번에 의무, 단 이때부터 귀족이란 단어가 들어왔네요. 그럼 새 사상가 입장에서 기역번 갑니다. 기역번의 문장에서 상위 버전으로 바꿔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녔다. 그럼 이거 뭐게 해요? 네, 내재적 가치입니다. 그럼 줄여보죠.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없어. 라고 테일러가? 설마요.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자인데. 식물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유기체로서의 가치를 지녀요. 그러니까 테일러의 입장으로도 맞지 않아서 빼줬네요. 니은범, 개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만이 권리를 지닐 수 있다라면서 레오폴드만의 입장이 맞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가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말할 것은 맞겠지만 그 생명 공동체 안에 또 개념이 동원되네요. 생명체들이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말했으니까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개체들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존속할 권리를 갖는 존재로서 권리를 지닐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 레오폴드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개체가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존속할 권리라는 개념의 동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만의 입장이다라고 할수 없다는 거죠. 디귿번.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생태계를 보호해야 돼. 그 이유는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생명체들 때문이야.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테일러의 입장. 혹은 동물 중심주의자인 싱어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생태계 자체가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생태계에 있는 유기체이거나 혹은 동물 중심주의자 입장에서 간접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의무

말이 두번 들어갔고요.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인간이란 말이 두번 들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인간이 아닌 동물. 그러면 인간 외의 동물들이요. 그냥 그 동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즉,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동물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건 인간에 대한 의무 때문인 거야. 동물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간접적 차원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라는 건, 아니, 저 생명체가 소중하기 때문이지. 아, 저 동물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이지. 와 같이 탈인간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아닌 동물 중에서, 동물 중에서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으로서 탈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 존재 자체를 직접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생명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그리고 레오폴드가 위에서 말했었던 존속할 권리까지 생각해 본다면 세 사람이 모두 예스라고 답할 부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 1년을 거슬러 가본 거예요. 그 패턴이 훨씬 더 훈련이 잘 되시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 연계교재 열심히 한 친구들 물론 있지만 꼼꼼히 안 봤거나 다안 봤다라는 거 알아요. 이것도 오티에서 얘기했어요. 다안 봤다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석하면서, 아, 나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 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거 꼼꼼히 공부하는 거 숙제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번 연계교재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보시죠. 알고리즘 문제인데요. 쾌고감수 능력의 유무가 동물에 대한 도덕적 존중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 싱어의 입장에서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존중이 인정되죠. 정당화되고, 그 정당화 근거는 쾌고감수 능력의 유무로 인해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레오폴드는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물,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물이 있다면, 지금 방금 요 동물 말했잖아요? 이 동물이 있다면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존속할 권리를 갖기 때문인 것이지 쾌고감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 자체의 문제로 정당화 판단을 하는 그 구도는 또 아니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예, 아니오의 구도에 적합하겠네요. 그럼 니은번,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에 의무가 있나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칸트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라는 답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지점에서 틀렸다는 걸 바로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과 관련한 인간의 의무로서 간접적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데 노라고 답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변형해요. 디귿번,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인간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나요? 개입. 2번 선지에서는 인위적 개입이라고 나온 거예요. 정당화라는 말도 그대로 썼어요. 어때요? 인위적 개입이건 개입이건 인간이 들어간 거니까 인간이 그것에 작동 그 생태계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같은 의미죠. 그래서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육모로 보자면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라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전성, 심미성을 위해서라면 가능하겠는데? 1번. 비이성적인 존재는, 말 바꾸면, 인간 외의 존재는, 어떠한 가치도 없으므로, 칸트, 땡! 도구적 가치는 있지. 그러니까, 리을 선지에서 예스라고 답하는 구도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리을 선지 같은 거, 이렇게 한 번만 더 훈련해 보면서 자신감을 얻어봐요. 인간 외의 존재는 수단적 가치가 없으므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 이게 뭐야? 틀렸지라고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바꿔놓으면 어느 한 부분 매력적인 포인트로 바꿔놓으면 거기서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태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능 특강 문제를 통해서 기역 디귿 선지 같은 것은 정진술, 그러니까 맞는 구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왜 그런가? 그리고 뭐 문제 풀다가 개입 같은 단어들이 나왔을 때 뭔가 찜찜했다면 지금까지의 기출의 구도나 우리의 연계 교재 등에서 풀었었던 문제에서도 이 접근들이 있어.

왔다라는 자신감도 한번더 가지면 좋겠어요. 다음 준비한 문제는 수능 완성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요, 좀 특이하게 네스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데 생태 중심주의적인 관점이고 이번 수능 완성에서 네스 들어간 문제가 또 있었어서 이제 이번 수능 완성의 특이점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큰 부담은 갖지 않고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 자체에 보시면요, 아마 제가 출제 선생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생명 공동체의 개입. 지금 앞에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기에 있는 개입과 이번 용무에 나온 개입처럼 이 개입을 매력적으로 쓰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좀더 확실하게 딱 닫아놓은 느낌이에요. 왜? 과도하게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 윤리적인 정당성 판단하는 게 우리 과목이잖아요.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잘못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생태 중심주의자 네스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문제에서 생명 중심주의자 테일러의 입장에서 인간이 생명 공동체, 즉 생명체들의 삶의 터전인 자연과 생명 공동체에 만약에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 그 생명체들의 보호나 생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입하는, 지금 말이 길어지죠? 이유가 뭘까요? 초심스러우니까요. 한정어를 잘 달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선지로 나려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개입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과도하게 개입해서 심지어 뭐가 들어갔어요? 통제까지 했다. 그럼 잘못이냐? 잘못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테일러가 예스라고 해야 되는데 구도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이 선지를 또 붙여놓은 것은 출제 선생님들의 입장이 들어서 나오는 문제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어떤 장치가 붙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오답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매력적인 장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2번. 인간 이외 생명체의 안전과 번영은 인류 보존에 기여할 때만 가치를 지닙니까? 그럼 이 가치는 뭡니까? 도구적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외의 생명체들,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이 도구적 가치를 지니나요? 라고 했을 때 테일러 다시 한번 소환하죠. 테일러는, 어우,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져요. 니까 노인 게 맞겠고. 또 하나 판단해둘게. 생태 중심주의자 네스에서도 아니 그 생태계에서의 생명체들은 내재적 가치를 가져요라고 말해야 되니까 여기가 틀렸다는 거죠. 아, 좋습니다. 그럼 3번 선지 갑니다. 인간의 사소한 쾌락을 위해 덫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거 옳지 않은 일인가요? 라고 생명 중심주의자와 동물 중심주의자에게 물었는데 이건 두 사람 다 예스 예스라고 할 대답이에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선 개념이 필요한 거였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테일러를 약자로 T라고 쓰겠습니다. 이 개념을 위해서는 인간이 자연을 존중해야 되는 의무로서 네 가지 외우시죠. 불침해, 불간섭, 성실, 혹은 신의, 보상적 정의. 이것 때문에 이 개입이라고 하는 선지가 테일러 혹은 레오폴드에게도 엮어서 연결시키는 선지가 이 불침의 항목 때문에 잘 나오기도 하고 이 선지에서는 성실과 신의의 의무 때문에 테일러는 이런 사냥에 대해서 낚시에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거 맞습니다. 그런데 싱어에게서는 어떻게 할까요? 싱어에게서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 봤을 때 이런 말왜 들어갔을까요? 사소한. 인간에게 쾌락이긴 쾌락이야. 쾌락은 선이긴 한데, 그게 사소한 쾌락인 거고, 위에서 말한 대로 야생동물을 사냥했다면, 야생동물에게는 큰 고통이 따르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사소한 쾌락을 위해서 야생동물의 큰 고통이 따라온다면, 이익평등 고려 원칙과 이것까지 동원해 봅시다. 그 고통과, 쾌락을 비교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냐?
고통이 더 크지 않냐? 이러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예스로 해야 되는 건데 구도는 맞지 않습니다. 개념을 동원해서 복습해 봤습니다. 다음, 생명체 간 종의 차이가 도덕적 고려에 차이를 두는 근거가

테일러 입장에선 될수 없죠. 생명 중심주의자니까. 유기체라면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테니까. 그래서 구도에 맞지 않고. 5번. 이건 그냥 산뜻하게 준 느낌이죠?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 모든 애 떨어요. 아유, 떨지 말아요. 뭘로 바꿔요? 동물이요. 그러니까, 센티언스 빙으로서의 그 동물이라면 이익관심을 갖나요? 네? 틀릴 리가 없죠. 그래서 앞에 선지에서 많이 고민하고 5번을 가져가렴? 이런 구도처럼 보여요. 우리가 긴장만 안 하면 돼. 자, 그럼 다음 거한번더 가볼게요. 이 문제는요, 제가 픽한 이유가 세 사람 다 노를 하라는 거예요. 구도는, 요구 조건은요. 그러면 이 문제 풀때 핵심은 한 사람이라도 예스를 하면 빼줘야 되는 구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사람에게서 다 판단을 해서 15개의 선지로 벌려놓기보다는 어느 특정 한 사람이 정확하게 예스라고 할게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 지금 대학교에서 철학 강의 듣는 거 아니죠? 수능이죠? 이거 거의 패턴화가 된 시험이잖아요. 이 수능 수험생으로서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 약자를 한번 써볼게요. 테일러, 레오폴드, 싱어, 편의상 이렇게 약자 쓰고, 어떻게요? 한 사람에게서 정확히 예스인 거 빼내는 거. 1번. 아, 또 나왔어. 존속할 자격 혹은 권리.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러면 레오폴드가 예스. 2번.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니,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니, 에어. 그러면 싱어, 예스이잖아요. 테일러는요, 예스죠. 레오폴드는요, 존속할 자격을 지녔으니까 도덕적 고려 대상이겠는데요? 요런 거 매력적일 수 있죠. 세 번째.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자신의 선을 지니니? 라고 할 때, 테일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 되겠죠. 그외 사상가들한테서 얘기하자면 깐깐히 비껴가야 되는 설명이 필요한데, 싱어의 관점에서는 뭐 굳이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는 가치를 지니는 존재라면 센티언스 빙이어야 되고, 쾌고 감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레오폴드의 경우에는 생명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존속할 권리를 갖는 구성원들, 이런 표현일 테고, 가장 확실하게는 위에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라도 정확히 그의 이론에 근거하여 예스라고 할수 있으면 빼내라고 했으니 테일러에게서 정확하게 그 판단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므로 빼내는 거 문제 없죠. 4번. 도덕적 지위를 지닌 대상을 이성적 존재로 제한해야 하나요? 이 말을 간단히 바꾸면 요 개념이잖아요. 넌 인간 중심주의자니?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세 사람 다 높. 나는 탈인간 중심주의자임. 이라고 말할 테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5번. 동식물은 물론 생태계 자체가 인간에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가요? 생태계 자체가 동식물은 물론이라고까지 쓴 이유는 뭘까요? 생태계에다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동식물까지 넣으면 이 사람은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을까? 그치. 레오폴드에게서. 그래서 아마 여기랑 이 표현이 1번과 5번 안에서 통하고 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레오폴드 엄청 나온다. 이거 개념을 확실히 박아도, 그래서 이번 강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도덕적인 지위, 존속할 권리, 도덕적인 의무, 도덕적인 지위라는 핵심적인 문장으로 명확하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선지 보겠습니다. 생태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아. 라고 하는 건 나는 전일론자가 아니야. 라는 얘기일 것이고, 그러니, 레오폴드, 나는 전일론자 입장에서 생태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데? 라고 말할 테니까 포함 관계에 빠져야 되고, 칸트와 테일러가 아니, 지니지 않아. 라고 하는 이 구도가 맞겠습니다. 니은번. 동물과 식물이 존속할 권리를 갖는 건 아니야. 또 나오네요. 레오폴드 입장에서 봤을 때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물과 식물은 존속할 권리를 갖는다. 라고 보고 있으므로 맞지 않는 선지가 되겠네요. 레오폴드에게서 중요한 정오 판단 근거를 심어둔 선지라고 분석이 됩니다. 디귿번. 동물학대는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칸트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차원에서는 그 의무가 성립되니까 학대하면 안 되지, 의무에 위배될 수 있어.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생명체를 중시하는, 유기체를 중시하는 입장이니까

0: 생물학 때는 그런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일 수 있어. 라는 생명 중심주의자의 입장.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는 존속할 권리를 갖는 동물을 학대한다면 도덕적 의무에 위배될 수 있어라는 관점에서 또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부분은 새 사상가 입장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 내지는 특히나 이 칸트의 입장에서 간접적 차원에서 이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둬야 된다는 게 열려 있는 선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칸트에게서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 1번. 도덕적 행위 능력을 가진 존재. 말 바꾸죠? 뭘로요? 인간이요.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가져. 도덕적 행위 주체인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가져. 맞죠? 그러니까 세 사람 다 공통점으로 얘가 들어간 게 맞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짧지만 확실하게 정오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할수 있는 선택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하면 기역, 리을 나오는 거였는데 요거는 여러분 문제 전체 구성 내에서 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저와 이렇게 개념과 문항을 보는 눈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눈을 키우는 마지막 한 문제. 기역번부터 보면 비슷한 얘기예요. 이 얘기잖아요. 그럼 기역번에서 인간에 대한 의무로부터 동물 학대를 금지해야 되는 의무가 도출된다라고 하면 인간 중심주의자가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 간접적 차원의 의무다라고 인간 중심주의자만 얘기할 부분 맞죠? 니은번 의식이 없는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어라고 테일러가 포함 관계에 들어갔는데 테일러는 유기체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테니까 의식이 없는 생명체 식물 같은 생명체, 도덕적 지위 지니잖아요. 그러니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죠. 디귿번.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니야. 테일러가 빠지는 게 맞아요.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니까요. 위에 말한 그 이유죠. 그럼 칸트는 어떻습니까?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야.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야. 라고 하니까 두 사람만 포함 관계에 들어가는 게 맞죠? 1번. 생태계 그 자체는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될수 없어. 라고 하는 건난 전일론자가 아닌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레오폴드 없는 상태에서 칸트, 테일러, 싱어라면 생태계 자체는 직접적 의무 대상이라고는 생각 안 해. 이게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빼고 나머지 선지가 왜 맞는지 판단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 메시지들. 개념과 문항에 접근하는 방법들까지 다 소개해드렸잖아요. 꼭내 걸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과 윤리 혹시 찜찜하고 불안한 부분 있으셨나요? 자, 제한된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불안함을 저는 구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득점 바랍니다. 그럼 득점이 될수 있을지 다시 한 번만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감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입니까? 1단계 말 바꾸기.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입니까? 싱어 예스, 레오폴드 예스. 여러분 1강 클리어했습니다. 꼭 득점하기. 그럼 우리 2강에서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오늘은 이면각이 다는 제목이에요. 그렇죠? 이면각. 근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면각 말고 삼수선의 정리 한 문제 남았잖아요. 그거 하나 마무리 짓고서 이면각으로 넘어갈 건데 저번 시간에 계속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거라고. 이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 주로 가장 많이 하게 될 일이다. 뭔지 한번 삼수선의 정리 마무리 짓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9번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하는 9번 문제. 좌표 공간에서 평면 알파 위에, 그래서 그림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림을 안 줬어. 심으로. 어쩔 수 없지. 뭐 그려야지. 알파 위에서 AB랑 BC랑 같은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우리 보통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거든. 근데 평면 위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수선의 발 막 이런 것들을 할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에 B가 지금 AB랑 BC랑 같으니까 여기에 B가 오게 될 것이고 얘는 직각이 될 것이고 너를 A라고 너를 C라고 한번 이름을 불러보자. 그러니까 ABC에 대해서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내가 D라고 불러주고 B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내가 E라고 불러주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는데 P에서 선분 AB,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 각각 D2래요. P라는 지점이 여기 평면 밖에 있어. 그럼 이제 요 평면을 이제 이렇게 지우고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평면 밖의 점에서 내가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서 지금 AB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 D 그리고 BC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 E가 되더라 라는 거죠. P라는 평면 밖의 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궁금할 법도 한데 일단은 오케이. 그리고 PD가 평면 알파랑 이루는 각의 크기는 3분의 8이래요. 그때 P에서 DE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의 H에 대해서 PH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 우린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찾아줘야. 지금 PH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H를 했으니 평면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찾아서 3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어준 다음에 너의 길을 가지고 너의 길을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그럼 수선의 발을 어떻게 찾을까? 해서 봤더니 지금 여기서 여기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된다면은 3수선의 정리에서 얘를 이었을 때 여기가 직각이 될 것이고 3수선의 정리에서 얘를 이었을 때 직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평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여기에 2대1 내분점에 D가 있고 2대1 내분점에 E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가 P'이라고 불러준다면 이 P'이라는 녀석은 D를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직선상에 P'이 올 거야. 그쵸? 마찬가지로 P'은 BC의 수직이면서 E의 수직인 직선상에 P'이 올 거야. 2대1이고 2대1이라고 했으니 그 교점은 여기 AC 위에 2대1 되는 지점이 오겠죠. 여기 위에 있고 여기 위에 있다. 뭐야? 교점이 바로 P'이구나. 아, 지금 우리가 이 P'이라는 녀석이 어디에 들어오게 된다? 여기 있는 AC의 2대1 내분점에 수선의 발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은 수선의 발을 내려주었을 때 그게 AC 위에 오게 되고 이 2대1 지점이 되는 AC 2대1 지점에 되는 여기에 이제 오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수선의 발 P'의 위치를 내가 찾아줬기 때문에 최종 필요한 녀석은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여기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직각 3수선의 정도에서 직각 요 PH P' 저 삼각형을 뜯어내자. 저 직각 삼각형을 찾아내서 P'H에 대해서 이 PH의 길이를 우리 구해주기 위해서 너랑 너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럼 나의 조건에서 PD가 평면 알파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8이 됐는데 여기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P'이니까 요 각이 뭐가 돼? 3분의 8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가 6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고 2대1 내분점이니까 너가 2, 너가 4. 너가 4, 너가 2거든. 그럼 B, E가 4니까 DP'이 4란 말이지. DP'이 4니까 요거 뜯어내보면은 3분의 파이에 너가 4예요. 그럼 1대
2 대 루트 3이 나오게 되겠죠? 즉, PP 프라임이 4 루트 3이라는 게 나옵니다. 워낙 간단한 도형이니까 그냥 이 그림에서도 따로 떼어내지 않고 바로, DP 프라임이 4인데, 너가

60도니까 PP 프라임은 4루트 3이 되겠구나. 직관적으로 바로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린 뭐만 찾으면 돼? P 프라임 H만 찾아주면 돼. P 프라임 H라는 것은 P 프라임에서 D2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D2를 요렇게 이어주었을 때, 요 P 프라임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그 녀석 우리는 뭐라 부른다? H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거의 길이는 4, 요거의 길이는 2, 요거의 길이는 1대 2대 루트 5, 2루트 5.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럼 P'H의 길이는 누구? 2루트 5분의 2 곱하기 4죠? 짠짠! 루트 5분의 4죠. 그럼 루트 5분의 4라는 녀석을 어디로 끌고 와? 여기로 끌고 와.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최종 정답 누구는? PH는? PH는 루트 속에 요거의 제곱 16 곱하기 3에다가 요거의 제곱 5분의 16이 되겠죠? 16 밖으로 쫙 뽑아내게 되면은 4루트 속에 3 플러스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6이겠죠? 그럼 루트 5분의 4, 4, 16이 되겠죠? 유리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5분의 16 루트 5가 정답이 되겠죠? 3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수선의 발이 어디 오는지 찾고 싶었던 거거든. 근데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뻗어나가는 라인에 수선의 발이 있겠구나. 두 직선의 교차점이구나. 2대1 내분점, 2대1 내분점. 교차점은 AC 위에 2대1 내분, AC를 2대1로 내분한 점이구나. P'을 찾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필요한 평면 뜯어내서 길이들 내가 찾아내는 거 계속해서 해주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요한 평면 뜯어내서 평면 도형의 문제 연속으로 끌고 간다는 거 계속해서 유효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면각.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이면각이요. 방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근데 뭐 이면각의 엄연이라는 정의를 보면은 뭐부터 하냐면은 반평면부터 얘기를 하긴 해요. 반평면이란 뭐다? 평면을 반으로 뚝 잘라. 이게 반평면. 반쪽만 뻗어나가는 게 반평면이야. 그래서 원래 이면각의 정의를 얘기를 할 때는 반평면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정의를 합니다. 해서 이 교선에 대해서 이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이 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면각이라고 하고 이 녀석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이면각은 이 도형 자체를 이면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 말이 조금 개념, 뭐 엄청 중요하게 뭐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엄청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념을 정확하게 보면은 이면각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반평면 두 개로 만들어지는 도형. 그리고 이 이면각의 크기는 이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공간 도형 문제를 풀면서 반평면을 얘기할 일은 그리 많이 없거든. 결국 우리는 어떤 거?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럼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교선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이면각이 이쪽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 중에서 작거나 같은 쪽, 이걸 우리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는 좀더 명확하게 하려고 두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문을 명확하게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각의 크기를 찾는 게 우리 할 일이다. 그럼 뭘 해줘야 된다? 좀 전에 얘기했죠? 텍스트로 말하면 되게 길어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텍스트는 뭐야?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첫 스텝은 뭐다? 교선을 찾아주는 겁니다. 교선을 찾아주어서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줘야 돼. 근데 그게 되게 나이스한 도형, 뭐 이렇게 뭐 정육면체, 정사면체, 뭐 이런 데서는 이런 도형을 찾기가 쉬워. 근데 얘가 좀 삐딱하게 있고 길이가 선분의 길이가 막 모서리 길이가 죄다 다르면은 찾기가 어렵거든. 그때 쓸수 있는 친구가 누구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었죠. 바로 3수선의 정리.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내가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얘를 이었을 때 직각이 된다고. 그럼 3수선의 정리를 써주면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가격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은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면 가격 크기,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가격 크기를 얘기할 때 교선을 먼저 찾아주고 삼수선의 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도형이 나온다는 거고, 그럼 그 직각선

경을 뜯어낸 다음에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를 문제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뭐 닮음, 합동, 뭐 갖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길이들을 찾아내면은 끝이라는 거죠. 평면 도형의 연속으로 끌고 가는 거다. 이게 다예요. 예. 네. 문제 풀어보면서 보자고요. 필수형 3번 보시면은 선생님이 이 이면각 그리고 삼수선의 정리를 얘기할 때 항상 예시로 드는 문제거든요.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면각의 크기 그리고 삼수선의 정리,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잘 복습하기 되게 좋은 그런 문제라서 선생님이 수능 개념이나 이런 데 어떤 그 설명할 때도 항상 예시로 드는 문제인데 수능 완성 제작진이 선생님이랑 마음이 통했네요. 이거를 꼭 한번 연습하고 넘어가라고 한것 같아요. 보자고요. 좌표 공간의 직선 AB를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있어. 평면 알파 위 있지 않은 점 C에서 AB와 AC가 이루는 AB와 AC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터 1이라 하자. 세터 1에 대한 사인값을 알려줬고요. AC와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터 1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그때 ABC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 세타 2에 대한 코사인 세타 2를 계산을 해 달래요. 조금 더 크게 그려놓고 보면은 AC가 AB랑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는데 만나 세타 1이라고 했는데 만나니까 얘는 그냥 그리면 돼요. 그다음 AC가 평면과 이루는 각,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줘. 이어줘. 이어주게 되면은 얘가 우리가 둘이 이루는 각이라는 거죠.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1이다. 그럼 직각삼각형이 보이면서 너가 세타원이라는 게 눈에 빤히 보일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야? 이 삼각형 ABC가 알파와 이루는 각이야. 그럼 ABC라는 평면이 알파랑 이루는 각을 얘기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Find 교선. 교선이 누구냐? ABC와 알파의 교선은 AB거든.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교선이의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면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아줘야 돼. 그때 누구를 쓰자? 삼수선의 정리를 쓰자. 평면 박계점에서 평면에다가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평면의 수선의 발을 우리는 저기 H라고 이름을 불러줄게요.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에 교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그 녀석 I라고 불러준다면은 삼수선의 정리에서 너도 직각이 된다는 거지. 그래주면 교선 이의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았어. 얘가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된다? 세타 2가 된다.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된다. 그러면 얘 필요한 도형을 뜯어내면 우린 최종적으로 누가 필요한 거야? 직각삼각형 C, I, H에서 요 세타 2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아내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런데 지금 길이를 문제에서 준게 있나 없나 봤더니 길이를 준 거는 하나도 없어. 오직 누구? 세타 1에 대한 사인 값이 5분의 4라는 것만 주어졌거든. 그럼 얘를 적당하게 늘려주거나 줄여줘도 길이의 비율, 우리가 삼각비는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길이를 내가 적당하게 세팅을 하자. 요 세타 1이라고 하는 각에 대한 사인값이 5분의 4니까 AC의 길이를 저는 5로 잡을래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ACIC가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ACI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세타 1에 대해서 얘가 AC가 5가 되면은 CI는 4가 되는 거죠. 5분의 4. CI가 여기 있잖아. 이 녀석을 여기다가 끌고 온 거죠. 그쵸? 그럼 IH나 CH 중에 하나를 구하면 내가 코사인 세타 2를 구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 2를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CAH가 또 보여. CAH가 또 보여. 여기가 세타 1이래 이번에는. 그럼 CA가 5라며. 그럼 여기서 얘는 4가 되는 것이고 CH는 3이 되는 거네. 그럼 CH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여기에 등장을 해버렸네.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루트 7이 되겠네. 그쵸? 16에서 9 빼주면 7, 루트 7 빼주면 루트 7. 게임 끝났죠? 코사인의 세타2는 뭐야? 4분의 루트 7이 되는 거야. 정답 나왔어요. 그쵸? 선생님이 필요한 평면을 조각조각 뜯어냈지만 이게 익숙해지고 이 문제가 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 직각이 그렇게 안 헷갈리거든. 그럼 얘가 5야. 너가 4야. 사인값이 5분의 4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는 4, 5, 4니까 3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 세타원이 이쪽이니까 여기가 4인 거죠. 여기가 4야. 그리고 여기가 3이 되겠지. 이 세타원에 대한 사인값이 5분의 4. 그리고 이쪽 세타에 대해서 5분의 4니까 너가 4가 되겠지. 4, 3, 피타고라스 피타, 너 루트 7이 되겠지. 코사인 세타2는 4분의 루트 7이지. 그냥 선생님 여러 번 많이 쓰는 편이죠. 끄적끄적. 여기다 길이들을 내가 하나 끄적끄적 써놓아 나가니까 4분의 루트 7 그냥 답이 나온 거죠. 그쵸. 그 스타트는

당면 PAC와 ABC가 이루는 가격 크기가 6분의 8. PAC와 ABC가 이루는 가격.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가격 크기를 알려줬어. 그 도형을 찾아야지. 뭐? 이면각의 도형을. 그럼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도형을. 그때 누구를 쓴다? 삼수선의 정리를 쓴다. 평면 밖에 점에서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교선 PAC와 ABC의 교선은 AC잖아.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삼수선의 정리에서 너도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H,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I라고 한다면 요 녀석의 가격 크기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가격 크기다. 두 평면에 각각에 포함되며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교선이 수직이 되는 직선 두 개. 이 가격 크기가 얼마나? 6분의 파이라고 말을 해준 거죠. 그림이 나타낸 거예요. 그때 직선 CP가 평면 ABC가 이루는 각. 그럼 CP라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평면 밖의 점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냈을 때 얘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각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최종 필요한 도형은 어떤 도형? 요 도형. P, H, C에 대해서 길이 B를 찾아서 탄젠트 값을 계산해서 제곱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길이들을 하나하나 가져가 보자고요. AB의 길이는 4루트 3. 요 CD의 길이와 같은 4루트 3이 되고요. AD의 길이는 4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뭐가 있어요? 1대 루트 3대 2. AC의 길이가 8이라는 걸 알았어요. 종이 접는 문제는요. 아주 당연한 논리. 접기 전과 접은 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삼각형이었는데 정삼각형이었던 걸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이렇게 네모가 됐어요. 이런 일은 없단 말이지. 요 직각삼각형이 ADC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APC도 동일한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직각 부분에 P가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는 요런 상황이라는 거죠. P에서 AC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I라고 얘기를 했을 때 AP는 접기 전인 4가 되는 것이고 PC는 접기 전인 DC가 돼서 4루트 3이 되는 것이고 AC는 8이 되는 것이고 그럼 내가 PI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PI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분의 8분의 4 곱하기 4루트 3이 되어서 2루트 3이 될 겁니다. 너의 길이를 2루트 3으로 가져오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 삼각형의 6분의 파이에 대한 6분의 파이짜리 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따로 떼내지 말고 그냥 끄적끄적 대볼까요? PI의 길이가 2루트 3이에요.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3이 되죠? 그럼 너의 길이는 뭐가 되는 것이고 1대 2니까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 3배인 3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일단 PH의 길이가 뭘로 나와? 루트 3으로 먼저 등장을 해버려. 그럼 PC의 길이나 HC의 길이를 우리가 알면 되는데 PC의 길이는 그냥 DC의 길이랑 같아요. 끝. 그럼 너는 뭐야? 4루트 3이야. 그럼 우리가 숫자를 좀 줄여서 삼각비를 계산하면 편하지 않을까? 루트 3으로 나눠주면 1대 4죠. 그럼 여기서 피타피타 루트 15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탄젠트 값의 제곱이야. 그럼 탄젠트 제곱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뭐지? 루트 15분의 1이네. 제곱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다? 15분의 1이 되는 거다 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죠. 끝났죠. 그러니까 종이를 접기 전과 접은 후 이 도형은 이 도형이랑 똑같은 거다. 여기서 내가 직각이라는 게 뭐 잘 안 보인다거나 헷갈리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4야. 너가 4루트 3이야. 너가 8이야.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해서 2루트 3을 그냥 쓸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고 그러면 잘 안 보인다? 뜯어내 보는 거지. 눈에 잘 들어오잖아. 우리 여기서는 잘하는데 여기서는 좀 어려워? 가져오면 되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이것마저도 필요가 없는 거지. 이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여기서 너가 4야. 너가 4루트 3이야. 그럼 2 곱하 이거는 2 곱하니까 너가 2루트 3이야. 너가 2루트 3인데 6분의 파이야. 1대 2야. 너 루트 3이야. 너 루트 3이야. 너가 4루트 3이야? 끝! 된 거죠. 또 얘기하는 거. 이제 슬슬 무슨 말 할지 알겠죠?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라. 그쵸? 아주 그냥 잠잘 때 꿈에 나오겠어, 이제. 그죠? 예. 잠자다가 꿈에서 필요한 평면을 그만 떼어내. 그죠? 예. 왜 그만 떼어내? 계속 떼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차원 문제를 끌고 갑니다. 11번 문제도 봅시다. 11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 공간에 직선 L을 포함하는 두 평면 알파베타가 있다. 또 그림 안 줬어. 그림 되지. 뭐가 문제야? 알파베타가 있는데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이야. L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베타가 있다는 것은 알파가 이렇게 있으면

베타도 이렇게 있다. 즉 뭐다? 둘의 교선이 된다. 둘의 교선이 L이 된다. 그 교선을 L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때 평면 알파 위의 점 A와 베타 위의 점 B, 직선 L 위의 점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정삼각형 나이스. B에서 알파에 대한 수선의 발은 ACD의 무게중심이다. 한번 그림을 그려나가 봅시다. 평면 알파를 요렇게 내가 그려주고, 베타라는 녀석이 요렇게 베타라는 녀석을 그려주었을 때, ABC, CD는 지금 교선 L 위에 있는 거거든. 근데 ABC가 아니라 ACD. ACD가 정삼각형이래. 그럼 정삼각형을 보통 우리 이렇게 그리지만, 공간, 너무 정삼각형 같이 안 그렸나? 못본 척? 뭐 왔어요? 그쵸? 잘못 봤죠? 그치?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입체에서 우리가 이제 요런 느낌으로 정삼각형을 조금만 더 크게 그릴까? 여기서 한 요런 느낌으로 큰 차이가 없나? 예. 요렇게. 정삼각형이 너무 정삼각형 아닌 것 같아. 아, 2트 실패해서 3트. 한번 더. 요렇게. 아, 이제 조금 그 공간에서 정삼각형을 그린 느낌이 조금 나죠? 나잖아. 그죠? 예, 나요. 예. 그럼 여기서 얘가 ACD가 이렇게 왔어. 근데 정삼각형이래. 근데 B에서 알파에 내리는 수선의 발이 무게중심이었는데, 정삼각형은 참 나이스한 친구입니다. 무게중심이 내심, 외심, 무게중심 다 일치하거든. 그럼 여기 중점에 떨어지고 여기에 몇대 몇? 2대1 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줬을 때, G라고 불러줬을 때, 여기에 점 B에서 평면 알파에 내리는 수선의 발이 여기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가격 크기,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가격 크기 몇 도? 몇 라디안?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AB의 길이를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지금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 수직이 됐는데,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교선의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삼수선의 정리 냄새가 술술 나죠. 얘를 이으면 우리는 뭐야? 너는 직각이야.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AB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럼 AB를 이렇게 물어보고서 너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럼 필요한 평면을 우린 뜯어내야 되겠다. 여기 중점을 M이라고 불러주면 BMA를 뜯어내봐야 되겠다. 여기다 그려봅시다. 그럼 B가 여기 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줬을 때 수선의 발이 G에 오게 되는데 1대 2. 여기쯤에 내가 A를 그려주고 이렇게 BA의 길이를 우리는 궁금해하더라. 지금 여기서 ACD가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이니까 너의 길이는 6, 높이는 6루트 3.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마? 2루트 3과 얘가 얼마? 4루트 3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3수선의 정리에서 너도 직각이니까 지금 직선의 교선 위에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은 두 직선. 얘가 바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가 몇 도? 45도, 4분의 파이 라디안. 요 각이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조금 더 수정해서 그릴까요? 좀더 45도 느낌 나게. 여기서 45도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여기에 B가 온다라는 거지. 4분의 파이 라디안. 그럼 여기서 얘가 2루트 3이면은 너도 2루트 3이 되겠죠?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 속에 피타고라스 피타. 12. 요거 제곱은 4. 그냥 뭐뭘 피타 그냥 1대2잖아. 그럼 1대2 대 루트5로 곱하면 되겠는데, 여기다 루트5 곱해주면은 2 루트 15가 되겠네. 그냥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그죠? 1대2 대 루트5 답끝. 2 루트 15. 2 루트 15. 10 어디 갔어? 2 루트 15. 그죠? 예, 해서 답 나왔어요. 간단하죠. 그림이 안 주어져도 우리는 그릴 수 있다. 교선 얘기를 했고, 무게중심 얘기를 했고, 차분히 그려봤더니 삼수선의 정리 보이고, 각 집어넣을 수 있고, 필요한 평면 뜯어냈잖아요. 필요한 평면 잘라내가지고 내가 공간 도형의 문제를 2차원의 문제를 가져왔잖아요. 계속해서 이거 우리 반복하는 거죠. 하나 더 보자고요. 12번 문제 보시면은. 12번 문제. AB랑 AC랑 AD는 6이야. 또 그림을 안 줬어. 아, 계속 그림을 안 줘서 좀 이렇게, 아우, 좀 기분 좋지 않아. 뭐, 그래도 해야지. 뭐, 별수 있나? 자, AB, AC, AD가 모두 6인 사면체입니다. 사면체. 사면체, 일단 대략 느낌을 그려보면은, 대략적인 느낌은 AB랑 AC랑 AD랑 모두 다 같은 사면체예요. 근데 아래쪽까지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을 땐 얘만 같은 거야. 그 상황에서 A에서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이 선분 BD 위에, 여기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 녀석 우리는 A'이라고 이름을 불러줍시다.

그때 직선 AC와 직선 AC와 평면 BCD가 이루는 각은 여기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이렇게 이어주면은 요게 세타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평면 ABC와 BCD가 이루는 각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뭐 해줘야 돼? 이면과 그 각크기를 찾아줘야지. 그때 누굴 쓰겠다고? 3수선. 평면 밖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3수선의 정리에서 너도 직각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세타2라고 부르겠다. 그때 사인 세타1과 사인 세타2를 알고 있어. 근데 ACD와 평면 BCD가 이루는가? 그럼 또 마찬가지로 평면 밖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여기를 이었을 때 얘가 역시 3수선의 정리에서 세타가 돼, 직각이 되고 얘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으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려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A, B, A, C, A, D가 같답니다. 6으로 같답니다. 평면 박계점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답니다. 뭐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가 난 시간인가 지지난인가 살짝 헷갈리는데 요거 너랑 길이 같아. 수선의 발 내리면 정가운데 떨어진다고 그랬어. 왜?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아. 근데 이걸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일정한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면서 너의 길이 제곱해서 빼주면은 너의 길이 제곱이 나오는데 이쪽에서도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거든. 근데 너랑 같으면 얘가 일정하니까 너랑 같은 거였어요. 즉 여기서도 너랑 같으니까 이거 제곱에서 높이 제곱을 빼주면 요거 제곱. 이거 제곱에서 높이 제곱을 빼주면 요거 제곱. 이거 제곱에서 높이 제곱을 빼주면 요거 제곱. 그래서 이 수선의 발 A'에서 B까지, D까지, C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라는 것을 캐치했어야 되고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막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각형의 BD라고 하는 한변 위에 있는 점이잖아, A'이. 그럼 삼각형의 한 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요. 그럼 어때요? 중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아. 이거 어디서 우리 봤더라?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 특강과 수능 기하에서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공부를 했던 친구들 하면은 직각삼각형이 떠올랐겠죠, 그쵸?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외심이다.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외심이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빗변의 중점에 이거 거리 같으면 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거를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가 직각삼각형이고 BD의 중점에 A'이 떨어진다. 그걸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럼 그림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BD를 이렇게 그려주고, 조금 크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BC를 이렇게 직각 느낌 나게 조금 이렇게 그려주고, 이 평면 박계점 A에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BD의 중점에 떨어지고, 너의 길이가 모두 다 6으로 같아진 거죠. 그럼 여기 중점이니까 중점 이름 느낌 나게 M이라고 수선의 발의 이름을 다시 한번 지어봅시다. 그럼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대로라면은 여기서 지금 M에서 여기 C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AC가 왜 이렇게 삐딱해? 너 다시 그려. 그냥 이 색깔로 그냥 그려버릴까요? AC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요 녀석이 내가 세타 1이었고요. 여기서 내가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얘를 이어주게 되면 직각이 되면서 너가 세타2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 얘를 이어주게 되면 너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였고 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죠. 너의 길이는 모두 같으면서 6이었다고 합니다. 할수 있는 거 하나하나 해봅시다. 너의 길은 내가 몰라요. 너의 길이도 몰라요. 근데 너의 길이 알잖아. 누구? 삼각형 AMC부터 가져오자. 뭐 그림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안 뜯어내도 할 만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AC가 6이잖아. 근데 세타1에 대한 사인 값이 뭐라 그랬냐면은 3분의 2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6대 4. 그리고 3, 얘는 2루트 5의 비율을 가지게 되겠죠. 그 길이를 여기다 써봅시다. 너가 6이에요. 너가 4예요. 그럼 너는 2루트 5예요. 찾았어요. 그럼 얘 2루트 5. 2루트 5 좀만 더잘 보이게 써볼까? 자, 수줍어하지 말고.

나와. 자, 1투. 이렇게 우리가 잡아준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지금 너의 길이가 4라는 걸 알았거든. 그럼 A, M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가 뭐라고 할까? H1, H2라고 불러줄까? A, M, H1을 또 뜯어보면은 너 직각 A, H1, M이에요. AM의 길이는 4라고 말을 했거든.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우리 뭐 세타2였고 세타2에 대한 사인 값이 5분의 4니까 5분의 4.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H1N의 길이는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표현을 해보자. 너의 길이가 3이 되는 것이고 너의 길이는 5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세타 요쪽 각. 요쪽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저 직각삼각형 누구? A, M, H2에 대해서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을 건데 AM의 길이는 4라는 게 금방 나왔었어. 그럼 MH2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 이거의 길이 같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게 잘안 보일 것 같아 하면은 역시 또 그림을 그려 나가면 되지. 너가 M이야. 수선의 발 내려주면 H1이야. 수선의 발 내려주면 H2야. 너가 2루트 5고 너가 3이면은 피타고라스 피타 너는 루트 11이 되겠지. 그 H1C가 MH2랑 같으니까 너가 루트 11이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16에다가 11을 더해주면은 27, 루트 씌워주면은 3루트 3이 되겠지. 게임 오버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3루트 3분의 루트 11이 될 것이고, 분모 분자에다 뭘 곱혀주면은 루트 3을 곱혀주게 되면은 9분의 루트 33이라고 답을 내어줄 수가 있겠지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시면은 이 문제 듣고 나면 쉽죠. 듣고 나면 그러네. 필요한 평면 떼내서 직각삼각형 파티잖아요. 너무 좋잖아.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피타. 너무나 좋죠. 근데 이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여기 수선의 발이 이 중점이 여기 거리 같다라는 것에서 이 직각을 찾아내는 거. 그거를 못 했으면은 난항을 겪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개념의 그첫 스타트에 뭐가 있었던 거야?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이 그림. 그럼 이제 우리는 거꾸로 한 점의 삼각형의 한 점에서 세 점까지의 변위의 한 점에서 세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게 나오면은 너가 직각이구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여기서 기하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너의 각이랑 너의 각이랑 같고 너의 각이랑 너의 각이랑 같으니까 얘네 모두 다 넣으면 180도, 너네들이 넣으면 90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외심을 떠올리면서 저기가 여기 거리 같아? 너 직각 그냥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 눈썰미, 기하적인 그 느낌적인 느낌,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12번 문제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찾아내고 3수선의 정리 써주고 필요한 평면 뜯어내고, 근데 선생님이 필요한 평면 뜯어내는 거 해봤지만 이 도형은 그림을 잘 그려나갔다면 사실 여기서 그냥 끄적대면서 풀만한 정도의 그림이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너가 6이었어. 세타1에 대한 사인값이 3분의 2야. 그럼 너가 4가 되고 너가 2루트 5가 되겠지. 끄적. 여세타2에 대한 사인값이 5분의 4야. 5가 되고 4니까 5가 되고 3이 되고 끄적. 그럼 너가 4고 너가 3이고 2루트니까 너가 루트 11이네. 끄적. 그럼 너가 3루트 3이네. 끄적. 3루트 3분의 루트 11이네. 9분의 루트 33이네. 끄적. 되다 보면 그냥 답이 툭 나와버리는 그런 문제 드린 거죠. 그래서 12번 문제까지 그림이 없어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그려나가면서 해결했습니다. 해서 그림이 없어가지고 오늘 지금 문제 풀면서 계속 툴툴댔더니 그래 그림 줄게. 아니 좀 그렇잖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거 뭐 그림을 보고도 한참 보통 그림이 주어지는 문제는 이 그림에서 얘가 정삼각형이고 얘가 어떤 느낌이고 뭐 알겠는데 이건 그림 봤을 때 되게 뭔 상황인지 잘야 텍스트를 명확하게 한번 텍스트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림과 같이 좌표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베타의 교선 위에 AB는 12루트 3인 두점 AB가 있다. 이거의 길이가 12루트 3이야. 오케이. 여기다 써둡시다. AB의 길이는 12루트 3이라고 했어요. 알파 위에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고요. 너는 원이야. 그 다음에 베타 위에 F를 초점으로 하고 AB를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 초점과 준선이 있는 포물선이에요. 오케이. 원 위의 점에서 베타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하면 Q는 포물선 위의 점이고, 원 위의 점에서 수선의 발을

바를 내렸는데 평면에다가 그게 포물선 위에 있대. 원 이해점에서 수평면에 수선을 발렸더니 그게 포물선 위에 있대. 오케이. 그다음 직선 BQ는 포물선 C2의 초점 F를 지난다. 이 B, E, Q랑 여기 이 아까 그이 교선 위에 있는 점 B랑 얘를 이었더니 초점을 지난대. 그리고 그 지나는 직선이 얘랑 만나는 걸 R이라고 부르겠대. R이라고 부르겠대. 그때 FQR이 저런 관계를 갖는다. FQ 대 FR은 FQ 대 밑에다 써놓고 봅시다. FQ 대 FR은 1대 3이다. 그 다음 각 AFB는 3분의 2파이다. 그리고 BAR은 각 BAR은 90도다. 2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알파베타가 이루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가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문제 싹 읽어보고 그림을 싹 보고서 문제를 다 이해하고 나니까 처음 보는 친구가 아니죠. 수능 완성을 공부하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서 본적 있는데 이러셔야 돼. 어우 낯선데 반가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이거 본적 있어. 언제? 2024 수능 28번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때도 평면 두 개를 이렇게 크로스 시켜놓고 한쪽에서는 원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때 여기가 타원이에요. 타원, 타원. 그래서 수선의 발이 타원 이해점에 들어가게 되고 해서 두 평면에서 원과 타원을 가지고 각각의 평면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문제가 있었어요. 듣고 보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안 돼. 이거 보자마자 느꼈어야 돼요. 그쵸? 뭐랄까. 리버스 연계죠. 그쵸? 이미 나왔던 수능 문제랑 유사한 문제. 리버스 연계.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 결국은 필요한 평면을 또각또각 뜯어내는 건 동일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포물선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포물선이 있는 평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베타라는 한번 평면을 그려보게 되면은 베타라는 평면에서 포물선을 얘기를 하려면 일단 초점과 준순을 잘 그려주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X축, Y축을 적당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너 X축, 너 Y축. 포물선을 내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봤어요. 여기에 초점을 내가 F라고 불러주었어요. 그 다음 준선을 그려주었어요. 준선이 여기 저 교선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어딘가에 Q에 떨어진다. 그럼 여기 어딘가 내가 적당히 지금 Q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 Q랑 F에 대해서 이 녀석의 연장선에 자,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B가 있었다는 거야. BQ가 F를 지난다는 거는 QF의 연장선에 B가 있다는 말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녀석의 연장선에 누가 있다? 여기에 R이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조건 중에서 BAR이 2분의 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A는 요 준선위의 점인데 BAR이 2분의 파이다.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에 A가 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포물선 문제니까 네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R에서 여기다가 Q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낼 건데 여기는 찾았어? 그럼 여기다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자. H예요. 이름을 불러줄게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였더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였어요. 그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하려면은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그 도형을 찾아줘야 돼. 이면각의 도형을 찾아줘야 돼. 그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불렀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줘? 직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찾아줘야 되거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해? H라고 불러주기로 해. 그럼 삼수선의 정리에서 너도 뭐가 돼버리는 거야? 직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서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여기서 이었을 때 얘가 직각이 돼버려.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 얘 이었을 때 직각이 돼버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도형이 나온 거지. 그럼 우리는 최종 목표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요 도형을 끌고 와가지고 어떤 직각삼각형, 요런 직각삼각형, P, Q, H를 찾아주고 너가 세타라는 거죠. 그럼 너네들의 길이 중에 두 개만 알면 우리는 정답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길이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AB의 길이가 12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어. 너의 길이가 12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중점이네요.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돼요. 결론을 먼저 이제 스포일러를 하면은 결국 얘가 여기가 이제 이 AB의 중점이 되기는 해.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어디도 없거든. 한번 확인해 봅시다. FQ 대 FR이 1대 3이래. 그럼 FQ 대 FR이 1대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얘네들의 길이를 L과 3L로 세팅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포물선이니까 너의 길이도 뭐가 되고 3L이 되고 너의 길이도 L이 된다라는 것을 반사적으로 쓰고 출발을 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AFB의 가격 크기가 3분의 2파이래. AFB의 가격 크기가 3분의 2파이 120도래. 그럼 여기가 몇 도야? 60도예요.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너가 60도면 너도 60도예요. 어라? 정삼각형이네. 너의 길이도 3L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오, 3L 정삼각형이 예쁘게 딱 나와 버렸어. 그리고 여기서 얘가 120도라고 말을 했어. 그럼 여기서 얘가 3분의 파이가 이렇게 정삼각형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얘도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여기도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되겠네?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너가 3L이면서 너도 3L이니까 너의 길이는 2L이 나타나겠네? 그리고 여기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요 녀석을 내가 F'이라고 불러주면은 이 녀석은 중점이 되겠네? 그럼 너의 길이가 6루트 3. 그리고 너의 길이가 6루트 3으로 쪼개지게 되겠죠? 그쵸? 우리는 아까 여기서 HQ의 길이가 궁금하다라고 했었어. HQ, L의 길이가 궁금한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서 얘가 3L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2L이고 L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1대 2대 루트 3, 루트 3의 L이 되는 거잖니. 근데 얘가 지금 2대 3이잖아. 그러면 얘가 6루트 3대 4루트 3이 되겠지? 얘가 4루트 3이 될 거예요. 4루트 3이랑 루트 3L이랑 같아. 4루트 3이랑 루트 3L이랑 같아. 이렇게. L의 값이 4로 나옵니다. 오, 예! L의 값을 찾았어. HQ의 길이가 4라는 걸 찾았어. 너 찾았어. 그럼 PQ를 찾거나 PH를 찾아주면 되거든? 근데 PQ는 공간에서 평면 바깥에서 평면에 내는 수선의 발이야. 얘의 길이를 얘기하기가 쉬울까? PH는 알파라는 평면 위에 있는 선이야. PH를 계산하는 게 쉽겠지. 그 알파라는 평면을 또 뜯어내. 이 원의 중심을 내가 O라고 이름을 불러주자. O라는 이름 어디도 안 썼죠? 그러면 저 O에 대해서 평면 알파를 또 뜯어내. 그 알파라는 평면은 원을 그려요. 알파. 약간 찌그러진 감자 같지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아. 예. AB가 이렇게 있어. 그 AB의 중심 O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H라는 점이 있어서 저원 위의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게 H였던 거거든. 그럼 OP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잖니. AB의 길이가 12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요 12루트 3이었으니까, 그게 여기 와서 얘는 6루트 3으로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PH가 궁금하다라고 했어. 그럼 OH를 알면 되겠네? OH가 어디 있는 녀석인가 봤더니 여기서 OH예요. 그럼 O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의 중심이 AB의 중점. 즉, F'이 O랑 똑같은 거죠. 야, 그러면 너 헷갈리지 않게 이름 통일해. 너 F'이야. 너 F'이야. 이 F'H, 아까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F'이라고 두겠다라는 거죠. 그래 주고 나면은 F'H는 F'H 요만큼의 길이죠? 얘가 6루트 3인데 얘가 4루트 3이야. 그럼 요만큼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루트 3이 되는 거야. 이 2루트 3이 어디로 가지고 와? 여기로 뾰로롱 가져와. 너 2루트 3이 되어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열심히 해줘야 되겠지만 1대 3의 비율 아닙니까? 그쵸? 1대 3대 2루트의 비율이겠죠? 그럼 요 녀석의 길이는 2루트 3에다가 2루트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 녀석 뭐야? 4루트 6이 되네요. 맞나요? PH가 4루트 6이에요. 이 녀석을 우리는 어디로 끌고 와? 여기로 끌고 와야 되겠죠? PH 4루트 6이요. 우리가 원했던 녀석이니까.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게임 끝났죠? 4루트 6분의 4, 루트 6분의 1이 될 것이고, 유리화 해주면은 6분의 루트 6이라는 정답이 나왔어요. 어때요? 풀어보고,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나니까, 기억이 나죠? 이거 언제? 우리가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하다는 거. 그때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평면의 타원을 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저렇게 따로 그려가지고 두 평면을 그려서 평면 문제 연속으로 끌고 간 거죠. 베타라고 하는 평면 위에 포물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베타라고 하는 평면에 포물선을 먼저 그려보고 포물선을 그릴 때 좌표축을 적당히 그려가지고 내가 주준선 이런 걸 그려내면 좋겠죠. 지금 포물선은 근데 결국 방정식이 문제에서 필요한 건 아니었잖아요.

0: 선에 뭘 이용했어? 정 이용했죠. 여기서 초점까지 이어놨으면 준선까지 이어봐라. 초점까지 이어놨으면 준선까지 이어봐라. 그러니까 이 그림은 문제에서 안 줬단 말이지. 내가 그려야 되는 거지. 그 그릴 때이 차곡선에서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거. 초점과 이어놨으면 준선까지 그려봐라. 이거 안 하면 불법이다. 응? 잡혀간다. 응? 경찰 출동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려봤더니 닮음인 도형들이 보이고, 문제 주어진 각 3분의 2 파 해가지고 30도를, 60도, 60도를 찾았더니 정삼각형의 60도, 60도 각같은 거 찾았더니 이등변 삼각형, 수선해발, 중점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내가 길이들을 한땀한땀 찾아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HQ, 얘 중에 두 개였으니까 HQ 이 그림에서 찾아주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PQ를 구할까? PH를 구할까? 뭐가 더 구하기 쉬울까? 고민할 때 PQ는 공중에서 뚱 떨어진 이 수선해발을 얘기하니까 얘를 구하는 어떤 도형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PH라는 것은 알파라고 문제에서 예쁘게 세팅해 놓은 그림, 거기서도 원이 있는 원위의 점 P에서 그 AB라는 지름에 내린 수선해발이니까 그 원의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서 원 그려서 원위의 점에서 AB라는 지름 수선해발을 내려주는 거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PH를 어떻게 했냐? PH를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주고 나면은 그냥 정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쉽지는 않았어. 이거를 풀라고 한다면은 시험장에서 접한다라면은 쉽진 않았지만 시간의 문제지. 뭔가 그 풀이 과정의 아이디어가 야,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문제가 아니었죠. 그냥 우리가 해오던 거. 해오던 걸 그냥 여러 번 나눠서 단계를 나눠서 했을 뿐인 거잖아요. 기하가 그렇습니다. 네.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단계가 하나 더 있냐, 두개더 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연습 많이 했다고요. 우리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다 보면은 이 되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실도 곧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더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그날까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만나보자고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복습 꼭 하고 여러분 걸로 가져가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물리학 1을 함께 공부할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강좌에서 선생님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OT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중요한 수험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OT 숙지하시고 선생님이랑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숙지되어 있다라면 가정하에 바로 실전 모의고사 1회 1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항부터 보면은 지금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A, B, C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례이냐? 전자레인지, 암치료기, 의료기구, 소독기라고 제시되어 있어서 전자기파의 분류와 이용과 관련된 문항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를 읽지 않고 빠르게 A, B, C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각 전자기파별로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보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 문항인데 함께 읽어보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전자기파 ABC가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감마선, 자외선, 마이크로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보았을 때 A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로 마이크로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B 같은 경우 암치료기라고 했기 때문에 감마선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C 같은 경우 의료기구 소독기라고 했으니까 자외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 외에도 우리가 보기를 체크하기 전에 다른 전자기파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우선 진동수 혹은 파동의 파장의 길이별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파동, 전자기파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진동수라는 것에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바로 이 전자기파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진공에서 빛,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파장이, 파동이, 선생님 말 실수했죠? 진동수라는 것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생님 쪽으로 올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더 옆에 쓸게요. 왜인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전자기파의 속력은 C로 일정하고 이 값은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왼쪽에서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가 큰 전자기파를 우리는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X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자, 그리고 바로 마이크로파 그리고 바로 선생님이 잠깐 까먹은 라디오파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왼쪽부터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암치료에 이동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X선 같은 경우는 공항 검색대, 그리고 인체를 투과하는 의료 장비에 이용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태울 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독기에 이용된다라고 할수 있고,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동으로 광학 현미경에 이용된다라고 할수 있고, 적외선은 적외선 체온계, 처럼 열을 측정하는 기구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라디오파는 통신에 이용된다라고 해서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갖고 있어야 할 개념은 전자기파의 분류, 그리고 분류된 이 전자기파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A는 자외선이다라고 하는데 자외선이라는 것은 뒤에서 C라고 선생님이 써놨기 때문에 기억은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니은, 진공에서 파장은 C가 B보다 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외선은 감마선보다 파장이 긴 것이 맞기 때문에 니은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B는 주로 뼈 사진을 찍는데 이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B가 아니라 아래 선생님이 썼던 것처럼 누구? 바로 X선이 뼈 사진을 찍는데 이용된다라고 돼야 돼서 디귿이 오답이 되고 1번 문항의 정답은 2번에 있는 니은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되는 문항이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하는 문항이니까 반드시 아래 선생님이 한번 체크해 준것 외우고 외우기만 하면 풀수 있으니까 꼭 잡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정답 체크되었으면 바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 지금 가나다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가 A, B, 그리고 나는 A와 B가 따로 운동을 하고 있고, 다는 A, 그리고 B, C가 함께 운동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A만, 그리고 B, C가 따로. 자,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우리는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문항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각각 m, 3인 물체 A와 B가 용수철을 압축한 후 실로 연결되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실을 끊은 후 A와 B가 각각의 운동량의 크기가 P, 그리고 4P인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림 다는 B가 정지해 있던 물체 C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B와 C가 충돌한 후 A와 B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문제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 다 상황에서 지금 마찰 공기저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에서, 나에서, 다에서 물체의 총 운동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B와 C는 그림에서처럼 한 물체로 이동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 물체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B와 C가 함께 움직인다. 움직임을 같이 한다. B와 C의 속력이 같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운동 방향 당연히 같아야 되니까 사실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더 있어요. A와 B가 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가 무엇이냐? A가 보았을 때 B와 AB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은 A가 볼때 속력이 계속 0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A가 바라본 B의 속도가 0, 즉 상대 속도의 크기가 0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A의 속도와 B의 속도가 다의 상황에서 같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물체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B와 만약에 C의 속도가 VC다라고 얘기하면 C의 속도까지 모두 같은 상황이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까지 기억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 하나 다 각각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에 쓰면 가에서 A와 B의 총 운동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총 운동량은 A와 B의 총 질량 몇? 4m. 그리고 함께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V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에서도 총 운동량의 크기는 몇이다? 도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A와 B의 각각의 운동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모두 더한 P 플러스 4P라고 하는 이 값, 총 5P라고 하는 값이 나에서의 운동량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에서의 운동량은 알 수가 없지만 가나 다로 가는 이 과정에서 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세 개의 값은 모두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에서 다로 가면서 A라고 하는 물체는 운동량 P로 자신의 속도로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B라고 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4P라고 하는 이 운동량을 다로 갔을 때 B가 C와 나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질량이 M인 물체가 이 VA, VB, VC의 속력을 그냥 V'이라고 놓았을 때 V'이라는 속력으로 이동을 할때 갖고 있는 운동량을 P였다라고 얘기하면 B라고 하는 질량이 3m인 물체가 같은 V'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이동을 했을 때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P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4P라고 하는 운동량을 B와 C가 나누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다에서 C가 갖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가 P가 될 것이고 그리고 C의 속력 역시 V'이 되기 때문에 C의 질량은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과 주어진 힌트를 적용하여 M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기억니은 디귿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 나에서 B의 속력은 EV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구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아래 쓴 운동량 보존 법칙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서
A의 운동량은 P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M과 V로 표현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위의 두 식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OP라고 하는 값은 4mv라고 쓸수 있고 P라고 하는 값은 5분의 4mv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은 나에서 A의 질량 m, 여기에 A의 속도, 나, 다가 동일하기 때문에 V'이라고 쓴다면 V'이라고 하는 이 값은 그대로 5분의 4V가 되어야 돼서 기억에 2V가 아니라 5분의 4V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오답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보도록 할게요. B와 C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5분의 4MV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았을 때 이걸 하나하나 구해낸다? 바로 1분을 쓰겠다는 얘기야. 1분을 여기서 쓴다? 마지막 4페이지에 나의 시간을 여기다 할애해서 나의 정답률을 좀 낮추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B가 누구랑 충돌을 했을까? 자, 그렇다면 충돌을 한두 물체의 충격량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바꿔서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B와 C가 충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럼 C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같다?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에서 B와 C가 충돌하기 전 C는 정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C의 처음 운동량의 크기는 0이 되어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결국 C의 나중 운동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B의 처음 운동량에서 B의 나중 운동량의 차이로 충격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C의 현재, 바로 나중 운동량을 그대로 구해내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할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은 뭐가 돼? 위에서 구한 것처럼 P라고 얘기했었고, P라고 하는 값은 바로 아까 가와 나에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5분의 4mv라고 찾아냈기 때문에 바로 니은은 정답이라고 체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디귿. C의 질량은 m이다라고 했는데 가장 처음 우리가 C의 질량은 m이라고 구현했으니까 그대로 디귿도 정답이라고 체크하면 2번 문항은 정답이 4번에 있는 니은 디귿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문제의 보기 배열이 생각하는 과정의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만약 문제를 내가 교과서적인 풀이로 정석대로 풀었다라고 얘기하면 가와 나의 운동량을 비교를 해서 B의 속도를 구하고 그리고 B와 C가 충돌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니은과 디귿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어진 힌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캐치를 해내면 역으로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계산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면서 해야 될 것은 어떤 힌트를 뽑아낼 것이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문제를 풀면서 보았던 속도 비교하는 것, 그리고 운동량 보존 체크하는 것 이용해서 한번더 풀어보고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자성체와 관계되어 있는 문항인데 문제를 읽기 전에 또 봐야 될 것이 가나 다 중에 나를 봐야 돼요. 자, 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을 했기 때문에, 노출됐기 때문에 바로 알수 있으니까 나만 잠깐 보고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를 보면 자성체의 종류는 알수 없지만 이 자성체를 구리관을 통과시켜 떨어뜨린다라고 할 거예요. 자, 구리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균이란 자기장에서 꺼낸 A 또는 B에 강자성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A 또는 B는 자성 역할을 할 것이고 전류가 잘 흐르는 이 구리관은 도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선을 자석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도선에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를 만드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리관이 자석, 쉽게 말하면 강자성체의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에서 판별할 것은 A 또는 B에 강자성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낙하 시간을 이용하여 강자성체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읽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와 같이 균

이런 자기장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체 ABC를 자기화시킨다. 그림 나는 가에서 AB를 꺼내어 동일한 구리관 위에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구리관을 큰거하는 데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A는 지금 구리관 위에 같은 높이에 가만히 놓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유낙하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은 이 B라고 하는 물체가 구리관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구리관에 의해 B의 낙하하는 이 운동이 방해를 받아서 걸린 시간이 더 길어졌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는 자연스럽게 강자 성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림 다와 같이 가에서 C를 꺼내어 강한 자석 위에 놓았더니 C가 떠 있다. 자, C가 떠 있다라는 것은 자석과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다? 밀어내는 청력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청력, 배척하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바로 C가 반자 성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는 강자 성체, 상자 성체, 반자 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이렇다면 A는 자연스럽게 상자 성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강자 성체, 상자 성체, 반자 성체, 이 문항 역시 사실 1번처럼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개념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 각각의 자성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자 성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상자 성체라는 것이 있고, 반자 성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세 가지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자, 첫 번째, 강자 성체 같은 경우,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기 구역이 있느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강자 성체만 자기 구역이 있고, 상자 성체, 방자 성체는 자기 구역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 구역이 있다라는 것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꺼냈을 때 자기적인 성질, 이 자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자기 구역이 존재하는 강자 성체만 자성을 유지할 수 있고 상자 성체와 반자 성체의 경우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꺼내었을 때 즉시 자성을 잃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기와의 방향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자기와의 방향을 논한다라는 의미는 인력이냐, 청력이냐라는 것을 얘기해요. 쉽게 생각해서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자기와의 방향이 외부와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자, 그때 상자 성체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자 성, 선생님 조금 전에 말 잘못했죠? 강자 성체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자 성체 역시 자기와의 방향이 외부와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서 자석과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반자 성체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내용을 바탕으로 다에서 자석과 C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자 성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시만 몇개 보도록 할게요. 자, 강자 성체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철과 니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자 성체에 해당하는 것은 종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반자 성체에 해당하는 것이 구리, 유리, 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표딱 외우고 문제를 푼다면 우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역시 잠깐 정지하고 옆에 쓰고 만약에 못 외웠다면 외우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정리가 끝났으니까 보기 기억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에서 A는 균일한 자기적 영역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표를 그렸던 것처럼 이 A 대신에 바꾸어도 맞는 말은 B로 바꾸어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나에서 B가 구리관을 통과할 때 구리관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선생님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디귿 볼게요. 가에서 A와 C를 꺼내어 가까이 하면 서로 밀어내는 작용이 작용한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썼던 표한두 번째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유지하느냐를 생각해 보자란 얘기예요. 자, 자기장을 유지해야 자석처럼 역할을 해서 서로 힘이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A는 상자 성체, C는 반자 성체라고 해서 자기 구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화된 상황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돌멩이 두개 놓은 것과 같은 효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 디귿보기는 오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바꾸면 맞는 보기로 바꿔줄 수 있느냐? A 대신에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기 구역이 존재하는 B로 바꾸어 준다면 B가 자석 역할을 하여 C와 청력이 작용하여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을 작용한다라고 하면 말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 고쳐주고 기억에 A 대신 B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 정답 3번 기억니은 체크하고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핵 반응식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핵융합 혹은 핵 분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문제 한줄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가와 나의 경우를 봤을 때 모두 핵융합 반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와 나처럼 지금 핵융합 반응을 했을 때 에너지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 후에 총 질량의 합이 줄어들면서 질량 결손이 되어서 그만큼 에너지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가핵 반응식을 이용해서 기억에 들어갈 원자 핵을 찾고 이 원자 핵을 이용해서 나에서 반응 후에 수소 원자핵 앞에 이 개수에 해당하는 A를 찾으면 바로 보기 기억니은 디귿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의 원자핵을 편의상 지금부터 X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X의 원자 번호를 소문자 X, 그리고 지금 위에 들어갈 질량수를 Y라고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반응 전후에 총 전하량이 보존이 되고 반응 전후에 총 질량수가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에서 반응 전총 질량수 2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 값이 y 플러스 1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y에 해당하는 값은 바로 3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전하량 보존 이용해서 1 플러스 1은 x 플러스 0이 되기 때문에 x는 몇이 된다? 그대로 2가 된다라고 되겠죠. 자, 그럼 이두 가지가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x라고 하는 원자핵은 원자번호 2, 질량수 3에 해당하는 헬륨 원자핵이라고 써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라고 하는 반응은 두 개의 헬륨 원자핵, 질량수가 3인 헬륨 원자핵이 핵융합 반응을 하여 질량수 4의 헬륨 원자핵 하나, 그리고 지금 수소 원자핵이 A에게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건 역시 위와 동일하게 질량수 보존, 전하량 보존 이용해서 구한다면 자, 2개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이 값이 4 플러스 A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A라고 하는 값은 2라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기역,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역, 중성자 수는 기역과 지금 중수소가 같다라고 합니다. 자, 중성자 수는 바로 질량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이 기역, 질량수 보도록 할게요. 질량수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양성자수는 아래에 있는 원자번호, 바로 전하량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의 중성자의 개수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수소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아래 과정으로 구한다면 어떻게 구해줘, 얘들아? 양성자수가 바로 원자번호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성자수가 1이 되어서 지금 기억과 중수소는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의 A는 2이다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구해냈기 때문에 그대로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빈출되는 지금 정답 보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가에서 두 개의 중수소 질량, 중수소 원자핵의 질량의 합은
기업과

자, 그리고 마지막은 포물선으로 이라고 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해봅시다. 자, 우선 구간 2부터 보도록 할게요.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가속도의 크기가 0인 운동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체는 변화가 없죠?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에 해당하는 힘이라고 하는 값 역시 그대로 0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수평으로 딱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물체가 운동하는 곳은 바로 지구 위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물체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기한 것처럼 중력가속도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언제나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가 g, 중력가속도로 일정한 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포물선 운동은 바로 등가속도 운동을 뜻한다란 얘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기역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역. 이래서 물체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자, 평균 속력이라고 제시된 이 물리량은 시간분에 이동한 거리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평균 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은 시간분에 변한 위치를 뜻해요. 자, 변한 위치는 운동을 처음 시작한 지점에서 도착한 지점까지 직선 거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물체의 운동을 보았을 때 물체가 곡선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 거리는 이거보다 짧은, 자, 이 길이겠죠. 자, 그럼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더큰 값을 가져서 결국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보다 큰 값이다가 되어야 돼서 작다 대신에 옳은 단어는 크다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역은 오답이라고 체크를 또할 수가 있겠죠. 니은 볼게요. 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등가속도 운동 아닌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위에 표기된 것처럼 힘, 그리고 가속도가 0이 되어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귿. 3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자,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일정한 방향에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서 디귿 역시 정답이 되어서 5번의 문항은 바로 4번의 니은 디귿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문장이니까 잘 체크하시고 6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항 같은 경우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 문항들이 많으니까 관련된 문항 꼭 풀어보고 어떻게 하면 빨리 풀수 있을지 잘 체크해가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파원 S1 그리고 S2에서 발생시킨 진동수, 진폭, 위상이 같은 물결파의 시간이 0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평면상에 고정된 세 지점 P, Q, R 중한 점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화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이에 대한 학생 A, B, C가 대화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그림부터 보면 실선은 마루, 그리고 점선은 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자, 마루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진동을 할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지점, 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래에 있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P, Q, R이 어떤 간섭을 하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P 같은 경우는 골과 골, 같은 위상이 만난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우리가 바로 보강 간섭을 한 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아래 지점이 만난 간섭 지점이기 때문에 그 어디보다 지금 변이가 가장 아래인 지점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바로 시간이 0인 상황에서. 자,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마루, 골이라고 하는 반대 위상이 만난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R 같은 경우는 마루와 마루라고 하는 같은 위상이 만난 지점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P와 R의 차이점은 R은 변이가 가장 위에 있는 지점끼리 만난 지금 간섭 지점이기 때문에 변이가 이 시간이 0인 상황에서 가장 위인 지점이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를 이용해서 나로 넘어가서 체크를

한다면 이 변이는 시간이 0일 때 가장 밑에 뭐 골과 골이 만났을 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는 바로 피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만 체크하면 사실 학생 A, B 바로 체크가 되는데 학생 C를 빠르게 체크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여기다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딱 중앙 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중앙이냐면 S1과 S2 사이로부터 딱 중앙인 지점이란 얘기야. 자, 그렇다면 S1으로부터 선생님이 체크한 이 지점, S2로부터 선생님이 체크한 이 지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어때? 같은 지점이죠. 자, 그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경로, 여기까지 경로, 이 경로의 길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값이 0인 지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러한 지점을 쭉 연결하면 그대로 이렇게 선으로 그어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떤 지점이라고 얘기하냐면 경로 차이가 0만큼 차이 나는 지점을 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다 이제 지우고. 자,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경로차가 반파장의 1배만큼 차이 나는 지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가 그림을 봤을 때 S1과 S2에서 만들어지는 이 물결파의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경로차가 0인 지점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결국 Q라고 하는 지점이 포함된 이렇게 선을 그은 이 라인 역시 경로차가 반파장의 1만큼만 차이 나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반파장이라고 하는 것까지 써버리면 자리가 부족하니까 지금 또 숫자 몇 배가 곱해졌는지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번에 R이라고 하는 지점을 체크하면 여기는 자, 이렇게 그었을 때 경로차가 반파장의 2배만큼 차이 나는 지점이다라고 볼수 있고 이 P점 역시 그대로 표현을 하면 반파장의 경로차가 2배만큼 차이 나는 지점이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표기한 이 지점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선에 포함된 것들이 다 같은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간섭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노란선이 그어진 이 지점이 다 R처럼 어떤 간섭이 일어나요라고 묻는다면 모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묻는 것이고 이 핑크색 선으로 그은 것은 Q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Q점처럼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물은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A, B,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A. 나는 P에서 충접된 물결파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야. 라고 하는 이 학생 A의 얘기는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학생 B. Q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 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핑크색 선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학생 B는 오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C 같은 경우, R에서 S1, S2까지의 거리의 차이는 물결파의 한 파장의 2분의 3배다라고 하는데, R점은 위에 표기한 것처럼 반파장의 몇 배라고 써서 숫자 선생님이 반파장의 2배라고 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C도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사실 정답은 1번에는 학생 A만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굳이 이 선을 그려가면서 표기한 이유가 요새 잘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잘 나오냐? 옆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자, P와 R 사이의 보강 간섭의 개수는 혹은 상세 간섭의 개수는 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조금 잘 묻더라고요. 자, 어떻게 체크해? 그대로 P와 R을 쭉 이어 얘들아. 이렇게 이었을 때 P 제외, R을 제외하고 P와 R 사이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개수는 바로 여기, 이 노란 선이 통과하는 이한 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표기한 이 노란색과 핑크색 선을 한번 직접 해봐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하나라고 찾았고, 두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Q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Q를 통과하는 핑크색 선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Q를 포함하지 않죠. 결국 P와 R 사이의 상세 간섭의 개수는
두 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학생 ABC의 대화에는 없지만 P와 R 사이의 보관간섭의 개수, 그리고 상세간섭의 개수를 저렇게 선을 그어서 표기한다라는 것꼭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데카크로마니처럼 양쪽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관간섭, 상세간섭, 보관간섭, 상세간섭, 이런 식으로 보강상쇄, 보강상쇄, 간섭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줘야 돼요. 그리고 파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선이 지금 곡선으로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거 보이지, 얘들아? 간섭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고난도 문항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의 학생 A 정답 체크하고 이 내용 잘 기록을 하시고 7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은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선생님이 요 근래 좀본 문항 중에 가장 신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학생 A에 대해 관찰자 B 그리고 관찰자 C가 탄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력 V1 그리고 V2로 서로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는 S이고,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 자, 그리고 C 관성계에서 광원으로부터 우주선의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에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는 ES이고 걸린 시간은 라지 T이다 라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라고 하는 거리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몇 도? 90도 수직이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이 우주선이 광속에 가깝게 빠르게 운동한다라고 하여도 이 수직인 길이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B가 보아도, C가 보아도, A가 보아도 모두 같은 거리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C가 보았을 때 광원에서 거울까지 갔다 되돌아오는 동안 이동한 거리가 ES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만일 속도의 차이가 있다면 빛이 이동한 거리가 달라져야 돼요. 자, 그 말은 C가 보았을 때 빛이 이동한 거리가 ES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말은 기억 보기에서 둘의 속도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이 B가 탄 우주선, C가 탄 우주선을 하나로 체크해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우주선을 B는 1층, C는 2층에 앉아서 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가 이 광원에서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이 T라고 한 것은 이 전체에 지금 관성계로 취급해도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게 고유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 고유 시간이란 얘기는 누가 보아도, B가 보아도, 같은 우주선의 1층에 탄 B가 보아도 C가 측정한 것처럼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A가 보았을 때이 B가 탄 우주선의 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L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바라본 B의 길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보겠죠. 자, 그렇다면 B가 측정했을 때는 어떤 이 L보다 큰 고유 길이라고 하는 L0라고 하는 더긴 길이를 측정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B 위층에 타 있는 C가 보아도 측정한 B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B 또는 C가 측정한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단에 바로 기역 니은 ㄷ 보도록 할게요. 기역, V1은 V2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니은,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어 광원으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T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유 시간보다 다른 관찰자,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은 더 길어지게 팽창된 것처럼 측정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은 보기 역시 그대로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보기 보도록 할게요. C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 위에 썼기 때문에 그대로 맞는 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7번 문항의 정답.

정답은 그대로 몇 번이다? 5번에는 기역류는 디귿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동일한 우주선에 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잘 해결해 보시고, 이 문항을 풀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문제의 내용이 그림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문항은 문제를 좀잘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어떤 관찰자가 보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라고 하는 것을 형광펜 밑줄 쫙쫙 치면서 읽으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해봐요. 자, 그럼 바로 5번 체크됐으면 8번 문항 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항은 힘의 평형,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 결국 뉴턴 운동 3법칙과 관련된 문항인데 하나씩 조건 확인하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학생 B가 올라타 있는 받침대에 연결된 줄 P를 학생 A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A와 받침대는 수평면 위에, B는 받침대 위에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장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A, 그리고 B, 그리고 받침대까지 정지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정지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A에 작용하는 총 알짜 힘도 0이고 B, 그리고 받침대에 작용하는 총 알짜 힘도 0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 볼게요. B와 받침대의 무게는 각각 W, 그리고 3분의 1W이고 수평면이 A와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6분의 7W로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하기 전에 우리 한번 먼저 자유물체도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에는 A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한 점에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A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지구에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을 거예요. 자, A의 무게를 WA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평면과 A가 지금 닿아 있기 때문에 A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힘, 우리는 그걸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있을 거예요. 수평면이 A를 떠받쳐주는 힘. 자, 그리고 여기에 A가 실 P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실 역시 A를 잡아당겨주고 있겠죠. 그걸 우리는 장력이라고 해서 TP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A에 작용하는 총 힘이고, 지금 이 힘은 모두 더했을 때 몇이 되어야 된다? 정지된 상태니까 0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B와 받침대 중에 받침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받침대 역시 수평면에 닿아 있죠. 자, 그렇다면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받침대에 무게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윗방향으로 수평면과 닿아 있기 때문에 수평면이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 받침대는 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받침대가 지금 위쪽으로 실에 의해 당겨주는 힘, TP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받침대 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받침대를 누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힘을 편의상 그냥 N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B에 작용하는 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느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B의 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받침대와 B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받침대가 B를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윗방향으로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N이라고 쓴 것은 받침대가 B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여기서 N이라고 쓴 힘은 B가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서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 정리가 됐으면 이제 하나씩 아까 문제에 있던 조건 이용해서 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받침대의 무게가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3분의 1W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수평면이 A와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이 수직항력이 되겠죠. 이게 6분의 7W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6분의 7W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B의 무게가 W라고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해결이 돼서 보면은 B를 보았을 때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과 B의

무게가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비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가 바로 W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직 항력과 같은 크기의 반작용 역시 W가 되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은 3분의 4W가 될 것이고, 그러면 TP는 그대로 6분의 1W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 값이 6분의 1W가 돼서 결국 이 값은 3분의 4W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아서 각각의 주어진 힘 모두 구했으니까 기역, 니은, 티귿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기역. A가 피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6분의 1W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주어진 이 힘이 되기 때문에 기역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피라고 하는 것은 A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받침대도 당기기 때문에 A가 피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것을 받침대가 피를 당기는 힘의 크기로 고추어 줘도 기역은 맞는 보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은, A의 무게는 3분의 4W이다라고 하는 값 역시 위에서 구현했기 때문에 니은 역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지구가 B를 당기는 힘과 받침대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라고 하는데 앞에 나온 이 힘은 두 글자로 뭐가 될까요, 얘들아? 지구가 B를 당기는 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중력의 반작용은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힘은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작용점이 하나인 힘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평형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평형, 작용 반작용. 어떻게 구분하느냐? 평형은 반드시 작용점이 하나에 작용하는 힘이고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에게 작용점이 있다라는 것으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어 두 힘이 작용과 반작용이 될 뿐이지 이처럼 B라고 하는 한 지점에 작용하는 이 힘은 작용과 반작용이 될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디귿 오답 체크해서 이 문항은 정답 3번이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항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항도 에너지 준율과 관련된 문항인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 궤도의 일부와 전자 궤도에서 전자 에너지 준이 E1부터 E4까지, 그리고 전이 A, B, C를 나타낸 것으로 A와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각각 F1, F2이고 C에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F3이다. 여기 F2 여기 있었죠. 그림 나는 가의 A, B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선생님은 이가 그림이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평선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가장 아래 E1. 자, 그리고 E2, E3, 그리고 E4. 자, 선생님이 그린 이 간격을 보면 간격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4에서 2로 전자가 전해는 이 경우가 A, 그리고 3에서 2로 전자가 전해는 경우가 B, 그리고 가장 짧은 경우가 C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화살표의 길이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빛의 진동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진동수를 비교하면은 A가 가장 크고, 그리고 B, C 순으로 작아진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빛의 진동수의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에너지의 값이 되기 때문에 EA, EB, EC, E 순으로 될 수가 있고, 진동수와 반비례하는 값이 파장이기 때문에 람다 A가 가장 작고, 그리고 B의 파장, 람다 B가 그 다음 람다 C가 가장 큰 값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에서 파장에 따라서 A와 B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A의 파장이 더 짧은 값을 갖기 때문에 기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A,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B라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린 이유는 딱 하나야. 이 B와 C의 길이 차이를 직관적으로 실수 없이 하라고 그린 것이니까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겨우디언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기역은 A에 의해 나타난 스펙트럼 선이다. 맞는 얘기죠. 니은, F1 플러스 F3는 F2이다. 라고 하는데, 화살표의 길이를 보았을 때, FA에 해당하는 F1은
F

0: 플러스 F3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뉴는 오답이 됩니다. 디귿.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기억에 해당하는 A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디귿도 오답 체크해서 이 문항은 정답이 기억에 있는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10번 문항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항 역시 지금 A, B라고 하는 벽에 수레가 운동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 대신에 이것은 충격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수레가 물체 A와 충돌한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여 물체 B와 충돌하여 정지한다. 그림 나는 수레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수레가 A, B와 충돌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ET 그리고 T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딱 볼 것은 바로 충돌하는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자, 물체의 질량, 이 수레의 질량을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 A와 충돌할 때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만큼? 그 크기가 바로 5V0만큼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B와 충돌할 때는 속도의 변화량이 2V0만큼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수레의 질량이 M이었다라고 하면 M을 곱한 이 값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기억 보도록 할게요. 기억. 수레의 운동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하기 직전이 B와 충돌하기 직전의 2배이다라고 하는데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충돌 직전의 속도를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A와 충돌하기 직전은 수레 질량이 M이라고 얘기했을 때 속도가 3V0, B와 충돌하기 직전은 질량이 M의 속력의 크기가 2V0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배이다가 아니라 2분의 3배가 되는 것이 옳아서 기억은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의 2분의 5배이다라고 합니다. 자, 위에 표기된 것처럼 A와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5mv의 제로, B와 충돌하는 경우 2mv의 제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분의 5를 곱하면 앞에 있는 값이 나와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디귿,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한 경우가 B와 충돌한 경우의 3분의 4배이다라고 합니다. 자,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혹은 충격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럼 각각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준다면 4분의 5배를 해야 A와 수레가 충돌했을 때 값이 나오기 때문에 3분의 4배라고 나온 이 디귿 부기는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에 있는 니은이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항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고체 ABC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B의 전도 D의 전자가 전자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된다. ABC는 순수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았을 때 D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A, B, C 중 D 간격이 가장 큰 A가 전기 전도도가 가장 작은 물질인 누가 되느냐? 바로 절연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B와 C를 보았을 때 C의 경우 전도 D 아래 전자의 도핑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도핑을 했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불순물을 첨가했다라는 것이 되어서 C가 불순물 반도체, B가 순수한 반도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전자의 도핑에 의한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C는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N형 반도체라고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상온에서 전기전도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전기전도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D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작아진다라고 얘기했어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오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비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진동수는 h분의 e3이다 라고 합니다. 자,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부터 구한다면 바로 e3에서 e1을 뺀 d 간격의 차이만큼이 방출된 에너지겠죠.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자, 이 값을 플랑크 상수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진동수가 되기 때문에 니은 역시 오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C는 도핑한 원소의 양에 따라 전기전 도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순물 반도체가 되어서 디귿은 오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그대로 2번의 디귿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2번의 가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그림은 영역 1과 영역 2를 진행하는 파동의 위치에 따른 변이를 나타낸 것이고 나 같은 경우는 위치가 5m인 지점에서 파동의 시간에 따른 변이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가나를 볼 때 중요한 것은 파동이 영역이 바뀌어도 매질이 바뀌어도 파동의 속력, 파동의 파장은 변하지만 파동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걸 바탕으로 영역 1 그리고 영역 2에서의 파장 그리고 주기 그리고 속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파장부터 가 그래프로 구해본다면 영역 1에서는 바로 0에서 2m 해당하는 2m가 영역 1에서의 파장이 될 것이고 영역 2에서는 3에서 7m 사이에 해당하는 4m가 영역 2에서의 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 보았을 때 바로 주기라고 하는 것은 2초가 되기 때문에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동수가 영역 1과 영역 2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진동수의 역수에 해당하는 주기 역시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 되어서 1에서의 주기도 바로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이용해서 속력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1에서 파장이 2m,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1m/s, 영역 2에서는 2m/s라고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기역, 파동의 진행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다 라고 하는데 나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살짝 지난 후에 위쪽으로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은 마이너스 X방향으로 진행한다 라고 해서 기역은 오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1에서 파동의 진동수는 1Hz이다 라고 하는데 주기가 2초이기 때문에 2분의 1Hz가 되어야 돼서 니은도 오답이라고 할 수 있고 디귿은 아래 구한 대로 진행 속력이 영역 1에서는 1m/s니까 디귿은 정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면 정답은 2번에 있는 디귿 하나라고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번 문항까지 풀어봤는데 우리가 2회에서 2강에서 바로 13번 문항부터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또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제1회 실전 모의고사를 저랑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풀이 시작 전에 우선 문제 풀고 오셨겠죠? 정확히 30분 재고서는 문제 풀고 오기 약속입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핵심 개념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 자 4번에서 동적평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문항에서는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문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피가 다르다라는 것은요, 물의 질량이 같더라도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오랜 시간 동안 걸렸다라는 것은 그 안에 수증기로 채우는데 오래 걸렸다? 다시 말해.

그래서 용기 부피가 컸구나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 용기가 나왔다. 그러면 도달 시간이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피가 더 컸는지, 그리고 물의 질량 누가 더 많은지, 수증기의 양은 누가 더 많은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개념은요, 제가 딱한 번, 바로 1회 때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2회, 3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갑니다. 자, 3번과 5번은 모두 다 산화하는 반응이고요. 산화하는 반응에선 전하량 보존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이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9번에서 동위원소 나왔어요. 동위원소는 우리가 평균 원자량 구해야지라는 것만 보통 집중적으로 생각하는데, 평균 원자량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해볼 거냐면요. 평균 원자량이다? 사실은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가 있구나. 자, 그렇다라는 건 평균 원자량에서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 바로 중성자 수의 평균 값을 양성자 수랑 더해준 게 평균 원자량이구나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회차에서도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요. 평균 원자량이다, 평균 중성자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활용하자. 자, 그 다음은요. 바로 10번에서 오비탈과 양자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럴 때 부양자수가 1인 오비탈과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에서요. 이거를 사실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무엇을 돌려서 표현했냐?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이다. 다시 말해서 s 오비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부양자수가 1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p 오비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야. 그러면은 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거면 일단 s 오비탈의 전자를 채워야지 p 오비탈을 채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서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근차근 우리는 채워간다. 싸움 원리를 떠올리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핵심 개념 설명했지만 사실은 모든 게다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들으면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이거구나, 포인트가 이거구나, 이걸 잘 기억해 보자라고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항상 1번은요, 화학의 유용성이 나오고요. 화학의 유용성과 그리고 4단 안에서 열의 출입이 묶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문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 기억과 뒤에는 모두 탄소 화합물이다. 기억. 설탕은 음식의 단맛을 내는 주성분이다. 설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았더니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와 산소가 있고요. 두 번째, 니은 갑니다. 뷰테인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연료로 사용된다. 뷰테인이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니까요. 바로 탄소 화합물이다. 탄소 기본 골격으로 수소나 산소나 질소 등과 같이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선지다. 니은 갑니다. 디귿이 산화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산화되는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휴대용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가루는 산소와 반응하여 산소와 반응한다라는 것은 산화 반응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산화 반응은 열을 발생시켜서 손을 따뜻하게 해준다, 주위의 온도를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니은, 산화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그렇죠. 철가루가 산화되는 반응은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디귿 갈게요. 리을은 천연 섬유다. 폴리에스터는 구김이 적고 질겨서 와이셔츠나 운동복의 소재로 널리 사용됩니다. 구김이 적고 질겨서, 이것은 바로 뭐다? 합성 섬유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폴리에스터는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의 소재였습니다. 폴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며 고분자 화합물에 붙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폴리에스터는 뭐다? 합성 섬유다. 답은 기억과 니은이니까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1번 탄소 화합물, 그리고 화학의 유용성, 바로 열의 출입과 묶어서 나온다. 기억하세요. 2번 갑니다. 2번에서는 화학 반응식이 출제되었고요. 화학 반응식 문제는 2번과 20번 한 회차에 거의 항상 두 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번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본을 튼튼하게 잡아줘야 되는데요. 바로 한계 반응물을 찾아서 반응 개수를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발문 갑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여기와 같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건데 B와 C는 가려져 있고요. 표는 용기 1과 2에 A와 B의 양을 달려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후 반응 전과 후 용기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을 나타냈고요. C라는 이 반응 계수는요. 4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기억을 풀기 위해서 반응 계수 찾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1과 2에서 어느 값부터 건드리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정보가 많은 1을 건드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둘 중에 하나는 함께 반응물이에요. 얘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다라고 하면 0.2몰 반응에 참여할 때 C라는 거는 0.3몰이 생성되었어. 반응 계수 B가 1대 2야 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만약에 B가 한 개 반응물이면 0.3몰 반응에 참여했어. 0.3몰의 C가 생성돼. 그럼 반응 계수 B는 3대 4예요. 근데 4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우리 이거 돼요? 안 돼? 3대 4?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 A가 한 개 반응물이요. 그래서 1대 2에 대한 반응 계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 B라는 건 반응을 해서 남아있는 반응물이 바로 0.1몰이래요. 그래서 0.1을 빼줬더니 0.2만큼 반응에 참여하였더라. 그래서 반응 계수 B가 1대 2여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써줄까요? 여기가 1, 여기가 2여. 기억, B는 3 아니고 1입니다. 틀렸다. 니은 갑니다. 반응 후 1과 2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일단 1에서 우리가 B다라는 거 찾아냈으니까 2에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0.5몰, 0.3몰 우리는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응물의 양이 적은 B를 기준으로 0.3몰이 반응할 겁니다. 자, 그럼 0.1몰이 남죠? 그래서 A는 0.1몰 남고 C라는 것은 바로 B에 대한 2배만큼 0.4에서 2배, 0.8이 생성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 갔을 때는 바로 1과 2에, 1에선 B가, 2에선 A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D극 갑니다. 기억이다 라고 하는 건 0.1몰이었고 니은이다 라고 하는 건 0.8몰이라고 찾아냈기 때문에 나눠주면 8. 맞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 포인트, 우리는 한 개 반응물을 가지고 바로 생성된 물질과 그리고 반응에 참여한 물질들의 양을 딱딱 찾아줘서 반응 계수를 찾아주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3번과 5번은요. 앞서서 제가 핵심 개념으로 바로 전화량 포존을 기억하자라고 했었거든요. 3번에서는 산화하는 반응이 반응 계수 맞추기고요. 5번에서는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전화량 포존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원소 X와 Y에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쭉 반응이 주어졌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누가 산화되었는지 반응 계수 맞춰봐라 라는 문제들이니까요. 위에서 한번 반응 계수도 맞춰보고 산화, 환원 누가 하는지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지만 여기 지금 M이라는 게 가려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밑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Y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2다 라는 뜻은 산소의 산화수는 다양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2로 줬기 때문에 -2야? 근데 4개 있어 -8. 다 더해서 -1이 돼줘야 되니까 Y는 7. 그때 Y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이온의 전하고 산화수 2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Y다 라고 하는 건 7에서 2로요. 얼마만큼 감소했다? 5 감소요. 다시 한 번 더 감소다 라고 하는 건 산화야 환원이에요. 감소는 환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산화제다 라고 하는 건 본인은 환원을 합니다. 남을 산화시키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본인의 산화수는 감소를 하는 거고 환원제다 라고 하는 건 본인은 산화가 되죠. 그럼 본인의 산화수는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Y라는 건 감소를 했기 때문에 환원이 되었고 그렇다라는 것은 본인은 지금 무엇이다? 산화제로서 지금 역할을 하였다. 그럼 우리는 찾았습니다. Y와 그리고 산화된 애 찾아줘야 되는데 변하는 애들은 수소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 X가 변하고 있죠? 바로 이 Y와 X에 대한 반응 계수, 이 B 대 A가 2대 5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A라는 거 5, A라는 거 5, B
B라는 거 A, E, 여기에서도 E. 그럼 다시 오감소인데 여기 반응 개수가 지금 2가 붙었네요. 그렇다는 건 두 배를 해줘야 된다. 총 감소량 몇이다? 10이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럼 얘가 10만큼 감소해서 하나 수가 그럼 반대로 증가는 얼만큼 해야 돼요? 총 10만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X가요. 2에서 M으로 2에서 M으로 얘네가 얼만큼 증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10만큼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X라는 거는 바로 2에서 M으로요. 얼만큼 증가해야 돼? 총 10만큼 증가해줘야 돼요. 자, 근데 반응 개수가 몇이에요? 5예요. 그럼 얘네가 5배 해줬다라는 건 얘네 자체의 이 산화수 변화를 우리가 N값이 몇이냐라고 했을 때 10이 되기 위해선 2 곱하기 5겠죠? 그래서 아, 2에서 4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변화량이 2이기 때문에 이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반응계수 5가 붙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소와 증가를 맞춰준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N값이 몇이라고요? 4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냈네요. 기억갑니다. 자, X의 양이온은요. 바로 2에서 4로요.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된다라는 것이 맞았고요. 니은 갑니다. 니은에서는요. 반응 개수를 A는 5, B다라고 하는 건 2로 저희가 찾아냈는데 사실 C랑 D는요. 무슨 관계냐면 반응물에서 수소는 바로 여기 수소이온만 있어요. 그래서 요 C가요. 생성물에서 이 수소는 물에만 있기 때문에 이 D에서 이 원자죠. 두 배 해준 거. ED가 바로 C예요. 그래서 ED가 C. 오, 그럼 여기는 D. 요거 사라지네. 그래서 O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한테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량 보존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전화량 보존 활용할 때는 우리가 2 곱하기 5, 10. 여기에서는 1-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여기서 플러스 1과 10 곱해주면 플러스 C는 여기서 4 곱하기 5니까 20에다가 2 곱하기 2죠? 4. 그럼 여기 다시 한 번 더 C를 구해주면 몇이 나온다? 16이 나오게 되고요. D는 그러면 8이 되겠다.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봤더니 사실은 산소라는 게 딱 반응물에 여기만 있거든요. 4, 2, 8. 생성물에선 딱 여기만 있어요. 그럼 여기가 8이네. 그럼 여기 2배에서 16이다. 라고 가져도 됩니다. 산소 원자의 개수는 같아야 되니까 디귿 갈게요. 자, M이다 라고 하는 건 4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M은 4다도 맞다. 기억님 디귿 모두 정답이니까 5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요. 바로 산화하는 반응에서 이 전화량 보존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산화수를 맞추도록 하기 때문에 이 변화량도 같도록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4번도 앞서서 우리 개념 정리 때 제가 핵심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는 25도에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가 나왔습니다.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에서는요. 부피가 다르다? 부피가 크면 클수록 이 안을 수증기로 다 채워줘야 되니까 동적표형 상태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한 문제다. 바로 가와나에 각각 같은 질량의 물을 넣은 후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이라는 건 시간이 지났을 때 바로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다시 응축되어서 물이 된다. 그래서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는 물의 양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가에서 T1일 때 가에선 T2네요. T2일 때 동적표형 상태에 도달하였고 그리고 나에서는요. T1일 때 동적표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가볼까요? 자, 가에서 T1일 때 물의 응축 속도분에 증발 속도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는요. T2일 때 동적표형 상태에 도달해야 돼요. 그럼 아직 T1일 때 동적표형 상태에 도달 전이기 때문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 증발 속도가 아직은 더 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가주시면 돼요. 니은 가보도록 할까요? 니은에서는요. 물의 양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피가 더 큰 용기에서는 더 많이 동적표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걸린다.
자, 그럼 누가 더 오래 걸렸죠? 바로 시간 순서대로 나타냈기 때문에 바로 T2의 동접형 상태 도달한 가에서 부피가 더 클.

겁니다. 부피에 대해서 나타냈다, 가가 더 크다. 그 말은 동적 표현 상태에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럼 그만큼의 부피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수증기는 어떻게 되었다? 많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물의 양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아졌다라는 건 물의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럼 물의 양은 줄어들었을 거야. 이건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나에서 비교하면 수증기 양은 많고 물의 양은 적어. 이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니은을 가주셨을 땐 A와 B를 비교해보자. 그럼 A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의 양을 비교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물의 양은 당연히 가에서는 적어요. 그럼 나에서는 남아있는 물의 양이 많아란 뜻입니다. 그래서 B가 더 크다. D급 갑니다. T2일 때, 모두 다 T2일 때 확인을 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수증기 양을 비교해 볼 건데요. 어차피 나에서는 T1일 때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물의 양이나 수증기 양은 일정하게 각각이 유지될 겁니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각각은 일정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해봐 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수증기 양은 상대적으로 가에서 더 많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는 건 틀렸다. 가에서가 더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요. 1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요. 지금 회차뿐만 아니라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가 다른 두 용기에서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를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갑니다. 5번에서는 아까 핵심 개념으로 전화량 보존을 활용하자라고 했었죠. 바로 3번과 5번을 묶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바로 가봅니다. 다음은 금속 A에서 C의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실험 과정을 보니까 A 양이온이 9N몰만큼 각각이 들어있었대요. 자, A 양이온이 9N몰만큼 있었는데요. 1에다가는 B, X, N몰을 넣어줬고요. 2에다가는 C, Y, N몰을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결과를 봤더니 나와 다에서 이 B랑 C의 금속 모두 다 B양이온, C양이온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었다, 산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또 알 수 있냐? 바로 각 과정 후 수용에 들어있는 모든 금속 양이온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 A라는 게 모두 다 남아있어요. 그럼 B금속과 C금속이 한 개 반응물인 거. 이 반응이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이 금속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았어. 이 양이온이 남아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 우리는 이 B라는 것이 금속 들어갔을 때 B, B 플러스로 모두 다 XN물이 되었을 거고 C 금속은 C3+로 모두 다 양이온이 되었을 거야. 금속이 양이온 되었을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말한 것도. 그래서 B 양이온, C 양이온으로 모든 금속이 다 양이온 되었을 거야. XN물, YN물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어서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원래 A 양이온이 9N물만큼 있었거든요. 그럼 얘가 9N물만큼 있었는데 전체 양이온이 2N몰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다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9N몰이 원래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에서는 2N몰만큼 감소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수능 개념에서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 수행 속에 있었던 이 A라는 애가 양이온이 있었는데 B나 C가 들어와서 양이온이 되었을 때 들어온 애가 지금 이 전하 자체가 2보다 작다면 이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 변화는 증가할 거고요. 만약에 2보다 크다면 수용액 속 이온수 변화는 감소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선 지금 증가했다? 그럼 2보다 전하가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자, 그럼 B가 몇이다? 2보다 작은 숫자는 딱 하나 자연수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이요라는 걸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으니까 2보다 전하가 큰 애가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라는 건 이 A라는 애가 1몰 반응할 때 지금 B라는 애가 산화되어서 1가 양이온이 되었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전하량이 보존되어야 되니까 얘가 지금 2 플러스야? 여기도 2

플라스틱에서 반응 계수 2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한번 진행될 때는 1몰의 A가 사라져 2몰의 B가 생성돼 다시 말해서 1만큼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2인물만큼 증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이 좀 몇 번 일어났다? 두 번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A 양은 얼마만큼 사라졌다? A 양이온은 바로 2몰만큼 사라졌다. 그럼 우리는 9N에서 2N만큼 사라졌어요? 7N만큼 바로 A 거. 그럼 B라는 건 두 번 진행됐으니까 몇 N몰만큼 생성돼야 돼요? 바로 4N몰만큼 생성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둘을 더해줄 때 11이 되는가? 된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다에서 이제 볼 건데 이번에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식을 써주면 A라는 거 1몰이 반응했을 때 자, C라는 거 지금 1몰에 대한 양이온이 생성되는가 봤더니 아니요, 전하량 2 플러스 3 플러스 그럼 맞기 위해서 반응 개수가 3대 2여야겠죠? 그러면 3몰의 A 양이온이 사라질 때 2몰의 C 양이온 생성돼요. 다시 말해서 1만큼 감소하는 반응이다. 그럼 우리가 총 2N만큼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반응 몇 번 일어나야 된다? 두 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 적용해 볼까? 두 번 일어났어. 그럼 얘가 지금 6N몰만큼 사라졌겠죠? 그럼 9N에서 6N 빼주니까 3N이 남을 거고요. C 양이온은 2 곱하기 2라서 4N이 되겠다. 4N몰만큼 생성될 거예요. 그래서 3N과 4N 더해주면 7N이다 라는 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을 설명하느라 오래 걸렸을 뿐이지 보자마자 증가하였다, 전하 작도록, 감소하였다, 그리고 크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갑니다. 나와 다에서 A 양이온은 모두 환원제로 작용하였다. 환원제로 작용하였다라는 건 본인은 산화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결과를 통해서 뭐라 설명했냐면 B와 C에 대한 금속은 모두 양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산화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화를 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맞아 드려요? 틀리다. 환원제라는 건 남을 환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을 산화시켰기 때문에 A양이온은 산화제다라고 가져야 돼요. 본인은 뭘 한 거예요? 금속으로 석출되었기 때문에요. A양이온은 환원되었다라고 가져야 돼요. 니은 갑니다. 나에서 반응 후 B양이온은요. 4인몰만큼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인몰 생성된다라고 찾아놨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갑니다. 디귿에서 Y는 4다. 이 Y라는 건 처음에 넣어준 C에 대한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모두 다 반응하여서 C의 양이온이 되었을 거야. 그게 바로 몇 N몰? 4N몰이다. 그럼 얘가 4N몰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금속 얼만큼 넣어줬다는 뜻이에요? 4N몰만큼 넣어줬다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Y는 4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요. 바로 전하량 보존이 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응 개수를 맞추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이 전하에 대한 게 몇이다라는 게 보이도록 되는 힌트거든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6번이에요. 자, 화학결합 모형이 출제되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모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원소에 대해서 정확히는 찾을 필요 없고 아, 얘가 전자 몇 개 부족하다. 아, 몇 개가 지금 사실은 잃은 상태다라는 것들을 빠르게 파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발문 읽고 시작해볼게요. 그림은 화합물 HX와 YZ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는데요. 여기 수소다라고 지금 알려준 상황이에요. 그럼 수소 거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 하나는 X 겁니다. 다시 말해서 X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네. 자, 그럼 여기 Y랑 Z를 봤더니 Y라고 하는 거는 전자 두 개를 잃은 상태죠. 그러니까 원래 전자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잃은 거. Z라는 거 전자 두 개 본인 게 아닌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 거고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기억갑니다. Y다 라고 하는 건 금속 원소다 라고 했어요. 바로 금속 원소의 특징이 뭐냐? 전성 표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라는 걸 찾지 않아도 금속 원소는 전성 표진성이 있다는 특징이 딱 끝. 떠올릴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얘는 사실은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전성 표진성이 있습니다.

풀이었기 때문에 X에서 하나가 와주고 또 하나가 와줘서 바로 ZX2를 만들었는데, 전자쌍을 비금속 원소기 때문에 공유함으로써 형성된 결합,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틀렸구나라고 가주시면 돼요. 사실은 X라는 건 플로린, 그럼 Z라는 건 산소기 때문에 OF2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화학이라는 것이 시간이 조금 부족한 시험이다 보니까요. 화학결합 모형에서는 원소를 찾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다라는 특징으로 매칭시켜서 가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화학식량과 몰 파트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부분은요. 분자량이 같다, 질량비가 곧 몰비다라는 뜻입니다. 분자량이 같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분자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분자에선 분자량이 같기 때문에 질량비가 곧 몰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거는 이 몰비와 여기에서 몰비를 내가 가정했을 때 둘이 같다라고 가선 안 된다. 여기 문제에서 특징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전체 기체의 밀도입니다. 전체 기체의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혼합 기체예요. 가실린더에서 지금 두 기체가 있고 나실린더에 두 기체가 있기 때문에 혼합 기체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개념 정리할 때는 단위 기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자량이야, 비례관계야 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얘네들을 만약에 분자량 볼 거면은 혼합기체이기 때문에 평균 분자량이야 라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T도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나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은 어떻다?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Y의 질량 지금 같은 상황. 그럼 Y의 질량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볼까라고 했더니 여기 B 요거 구해줘야 되고 이 분자량에 대한 B를 구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았더니 지금 이 분자가 질량비가 2대 1이에요. 소수점이니까 2대 1로 해볼게요. 그럼 우리 노란색으로 2대 1이다라는 질량비를 써놓고 어차피 같은 분자니까 분자가 같네? 그럼 질량비가 몰비다 라고 해서 2대 1에 대한 몰비라고 이제 딱 써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도 동일한 지금 뭐예요? 분자예요. 그럼 이 질량비가 뭐다? 몰비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1대 2요 라고 써놨어요. 제가 일부러 색깔이 다르게 한 거겠죠? 노란색과 주황색에서는 이 몰비, 이 2대 1과 1대 2가 서로 같은 비율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얘네가 만약에 같아졌을 때 2대 1대 2대 4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색을 다르게 표기해 놨거든요. 자, 그럼 맞춰보는 연습해 볼게요. 분자 내에 비계수, 여기도 분자 내 비계수로 서로 지금 하나의 분자 내에 이 y에 대한 양은 같아요. 비계수 똑같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제가 임의로 이 노란색에 대한 거를 2와 1에 대해서 n이라는 상수를 이용해서 얘는 사실 2n몰, 여기는 n몰이 있어. 근데 우리가 가와 나에 대한 y의 질량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n몰 있고 여기선 2n몰이 있어. 얘네 둘이 지금 같아야 돼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여야 돼요. 아, 사실 m과 n은 어떤 상황이다? 같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색을 다르게 썼지만 아, 같은 비율로 존재하는 거구나. 얘 2몰 있대, 얘 1몰, 얘 2몰 있어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Y의 질량이 같다라는 걸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원자수를 가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 원자수는 X가 2개, Y는 여기에서 B, 여기에는 Z가 3개, 여기서 Y가 B. 그럼 이때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19N이다라는 걸 이제 넣어볼게요. 그럼 가에서는 2몰. 2 곱하기 2 플러스 b 더하기 여기에는 3 플러스 b죠. 이것이 바로 뭐다? 19N이다라는 뜻이고요. 나에서는요, 2 플러스 b에다가 그리고 3 플러스 b에서 지금 2몰만큼 이것이 바로 20N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풀어주도록 할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19대 20으로 해서 얘네들의 비례식을 세워주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비리세우기 귀찮아서

옆에다가 한번 눈대중으로 위아래 맞추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4, 그러면 여기 3이죠? 그리고 여기는 2B니까 3B 더하기 7이 바로 뭐다? 19입니다. 자, 밑으로 이제 가봅니다. 밑에서는요, 여기에선 6이고, 여기 2죠? 8. 그래서 3B 더하기 8이다. 그러면 얘네가 3B, 3B 같은 상황이 지금 딱 1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1만큼? 그럼 여기는 얼만큼 차이 나냐면, n만큼 차이가 나요. 그럼 n이 바로 몇이다? 1이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19는 바로 3b 플러스 7이다. 그래서 b는 몇이다? 12가 됐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4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넣도록 할게요. b는 몇이라고요? 4라고요. 여기도 4라고요. 그럼 다 찾아냈으니까 이제 전체 기체의 밀도로 해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 기체의 밀도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 있는 거 지우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얘네가 바로 부피, 2몰과 1몰, 바로 부피와 분자수는 필요한다라고 해서 3분의, 그리고 W1 더하기 W2. 동일하게 여기도 3분의, 여기서 0.5W1, 그리고 여기 2W2, 얘네가 13대 14야 비례식을 세워주면 돼요. 자,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평균 분자량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분자량을 이제 한번 평균 원자량 나타내듯이 내분점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둘 중에 누가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더 큰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X2, Y, B가요. 여기 2몰 있고 이 분자는 1몰 있었을 때 13이었거든요. 평균 분자량이. 근데 여기에서 2몰이 1몰 되고 여기서 2몰 되는 순간 평균 분자량이 증가해요. 그럼 얘가 지금 평균 분자량이 증가시키는 요인은 요 분자네. 그래서 알수 있는 게, 아, X2, Y4가 적어도 Z3, Y4보다 작다라는 거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가 13이 나왔던 이유는 2대1로 있다? 바로 평균 분자량이 X2, Y4에 가깝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에 대한 비율이다. 여기 1, 여기 2에 대한 비율. 이 시점이 바로 몇이다? 13이요. 자, 그럼 한번 더. 밑에도 구해줘야겠죠? 1대2예요. 그럼 이쪽에 가깝다라는 거네? 그럼 여기가 이번엔 1. 여기가 바로 여기 이번에 2. 그럼 여기 시점 바로 몇이다? 14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13과 14에 대한 차이는 요 차이는 1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율을 세워준 게 바로 1대 2, 1대 2로요. 얘네들 모두 다 지금 1, 1, 1 이렇게 해서 세 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실제 비율과 우리가 세웠던 비율에 대한 이 비례식에 세웠던 1대 2에 대한 1에 대한 비율과 같아져 버려요. 그럼 이한 칸에 대한 의미가 뭐라고요? 1이라고요. 그럼 13에서 1이 줄어들었으니까 몇이에요? 12. 여기 14에서 1만큼 증가했으니까 몇이에요? 15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분자량이다. 그럼 얘네들 비율은 몇대 몇이에요? 4대 5다. 그래서 4대 5고요. B라는 건 3이다. 그래서 5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이게 친숙해진 풀이가 되면은 눈으로 봤을 때, 얘네가 지금 2대1이야? 1대2야? 아하, 그럼 여기에서 실제값 1에 맞네? 그래서 이거 줄여주고,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피분의 질량과 평균 분자량으로 어떤 것을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나한테 익숙했을지. 숫자가 복잡하면 부피분의 질량으로 쓰는 게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나을지 두 가지 모두 다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바로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서는 용액의 농도 문제입니다. 용액의 농도 문제에서는 보통 혼합, 취함, 희석이 세 가지가 나올 텐데요. 보자마자 아, 나는 용질의 양의 관점으로 갈 거야. 난 용액의 농도 관점으로 갈 거야. 라는 본인만의 풀이가 빠르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다음 A수 용액을 이용한 실험이고요. X 곱하기 Y, X 곱하기 이 Y를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0.1몰 농도, 바로 100ml에다가 A 0.4g 녹였고요. 물을 넣어서 X몰 농도 0.5리터를 만듭니다. 물을 넣었어요. 용질의 양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관점? 용질의 양이 일정하다 관점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용질의 양 0.1에다가
바로 리터로 바꿔주면 0.1리터 더하기 여기 0.4g인데 화학 식량이 40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0.01 여기 0.01 더해주면 0.02 이게 몇이라고요? 바로 x 곱하기 0.5라고요. 그럼 x 나왔네. x란 값은 몇이란 뜻이에요? x는 여기에서 0.5분의 0.0이니까 25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y 한번 구해볼까요? y 보니까 가해 수용에 물을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0.0325 모유농도 y리터가 되었어요. 물을 추가했어요. 용질의 양은 어때야 돼요? 계속 일정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뭐야? 얘가 바로 0.032 곱하기 y랑 같다. 근데 이 값이 몇이에요? 0.02몰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같구나. 그래서 이 y다라고 하는 거는 0.032분의 바로 0.02. 자, 그럼 얘네들은 16분의 12구나라는 게 나오니까 8분의 5입니다. 그럼 이거 뭐 하라고요? 곱해주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5, 5 사라지고 5 곱하기 8은 40분의 1이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제 습득해야 되는 것보다 용액의 농도로 가는 게 나을지, 용질의 양이 일정하니까 그냥 한번 우리가 0.02몰 구해놓고 나머지 같다라고 세우는 게 나을지, 이거를 빠르게 캐치해 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여러분들과 동의 원소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9번입니다. 자, 9번은 제가 아까 핵심 개념으로 평균 원자량을 통해서 평균 중성자의 양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 디귿선지입니다. XY3 1몰에서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은 무엇이다? 바로 여기서 아까 말한 평균 원자량을 통해서 평균 중성자의 양을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설명 갑니다. 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인데요. 일단 XY를 구하래요. 존재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 원자량을 이용해서 각각이 몇 퍼센트 있는지 이 존재 비율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분점 아까도 활용했으니까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 선 그대로 구워주고 평균 원자량이 n 플러스 0.8. 그러면 가장 작은 n, 그럼 여기에서 0.8만큼 작은 이 위치에서 n이 있고 0.8만큼 반대로 n 플러스 1이니까요. 바로 여기에서 얼만큼 증가? 0.2만큼 증가한 곳에 바로 n 플러스 1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몇대 몇인 거예요? 8대 2. 중요한 거는 어디 쪽에 가까워요? n 플러스 1이요. 그럼 여기까지 몇 퍼센트란 뜻이에요? 80%. 그럼 여기는 몇 퍼센트야? 20%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y 가볼 건데요. y에서는 바로 사실 보여야 돼요. 이 8m을 기준으로 해서 1만큼 작아진 위치, 1만큼 증가한 위치거든요. 그러면 얘가 왜 1대1로 딱 정확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존재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보여야 된다. y는 몇이다? 50%구나. 그래서 20과 50 더해줘서 70이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중성자 수는요, 8n 플러스 1인 y와 8n 마이너스 1인 y보다 이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차이는 딱 이만큼 벌어진 게 맞아요. 근데 왜 벌어졌냐면, 동위 원소라는 건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니까. 그럼 중성자 수가 다른데, 얼만큼 얘가 크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크다라는 뜻이니까, 중성자 수가 이만큼 크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갑니다. 자, XY3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인데요. 우리는 평균 원자량 알아요? 그럼 여기서 양성자 수는 몇이라는 거예요? 바로 얘가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 수 A다. 그럼 A를 빼준 게 뭐다? 얘에 대한 평균 중성자 수, 중성자의 양. 자, 그럼 바로 여기도 가봅니다. 여기에서 7A다.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의 양이다. 그럼 여기에서 7A 빼주면 이것이 바로 평균 중성자의 양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산합니다. X라는 거 하나죠? n 플러스 0.8 마이너스 A이고요. Y라는 거는 바로 3원자이기 때문에 3배 해줘야겠다. 그래서 24m, 여기 21, 마이너스 21a 가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줬더니 25m, 그리고 마이너스 22a,
플러스 0.8이 됨으로써 이 값과 어떻다?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디귿 또 봤다. 그럼 기역님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계속 출제됩니다. 평균 원재량을 통해서 중성자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이 중성자의 양은 평균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위원소란 개념 자체는 양성자 수 같은 애들, 양성자 수는 바로 원자번호랑 같아. 그래서 요거를 빼주면 된다 라고 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10번도 제가 앞에서 유니크한 개념 청해요. 핵심 개념으로 이 L은 부양자 수는 0인 오비탈. 그럼 L은 1인. 오비탈 해서 S오비탈과 P오비탈을 돌려서 표현한 거야 라고 했고 S오비탈이 다 채워야 P오비탈로 갈 수가 있어 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2, 3주기다. 그리고 또 주어진 힌트가 뭔가 봤더니 홀전자수는 X와 Z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전자수가 X랑 Z랑 같구나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부양자수 0인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이라고 했어요? S오비탈이요. 그럼 부양자수가 1인 오비탈은요? P오비탈이요. 그러면 아까 왜 S를 다 채워야 P로 갈 수 있다라고 한 걸까요? 바로 1S 전자 두 개 다 채우고 2S에서 전자 두 개 다 채워야지 그 다음에 2P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3P로 가고 싶어요. 자, 3P로 가려면 2P도 다 채우고 3S까지 다 채워줘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워서 간다. 그것이 바로 바닥 상태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1과 1이다라는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해석해줘야 되는 건 아, 그럼 1과 1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는 1s 2개, 2s 2개 다 채웠고 전자 4개죠. 2p가 4개인 일 것이다. 자, 또 가능한 애는 1s에서 전자 2개, 2s에서 전자 2개, 3s에서 전자 2개. 그럼 총 전자가 s오비탈이 6개, 2p에서 전자 6개 채우면 된다. 그럼 2p6, 3s2 누구다? 3s2이네. 바로 얘가 둘 중에 하나 3s2, 둘 중에 하나는 2p4다란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맞춰줘야지 홀전자수 같은 애로 해서 x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를 봤더니 Z라는 건 바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에도 두 배가 P오비탈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1S에서 2개, 2S에서 2개, 4개인데 그 두 배는 8개예요. 근데 2P에서 전자 들어갈 수 있는 건 최대 6개거든요. 그래서 성립이 안 돼서 무조건 3P까지 가야 돼요. 그럼 1S, 2S, 3S 채웠다? 그럼 전자가 6개, 12개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3P까지 모두 다 채워줘야 되죠. 그래서 3P6다라는 게 나옵니다. 아, 그럼 Z라는 건 누구다? 3P6이네. 그럼 얘 홀전자수는 지금 0인데요. 그럼 0인의 누구예요? 3S2요. 그게 바로 X고요. 나머지 Y는 2P4다라고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풀이를 보시면 사실은 개념 때 제가 다 외우라고 시켜놓고 저는 풀 때 항상 누가 가능하지라고 하면서 얘네를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암기를 잘 못해서 이 풀이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암기를 해서 빠른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 안에서 찾는 게 더 빠른 친구들이 있거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두 가지 풀이다 한번 해보시고요. 본인한테 빠른 걸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문제를 풀 때 이 원소에 대한 거를 찾진 않고 이 전자 배치에서 이거 누군지만 이렇게만 써놓으면 바로 기억부터 가능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 풀고 있는 10번과 그리고 12번에 대한 차이입니다. 12번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서 어떤 원소인지 찾아줘야지 우리가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실래요? 원자번호는 Y와 X 비교하면 X가 더 에너지 준이 높은 애로 끝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더 크다? X가 더 크다.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누군지 찾지 않고 계속 가볼게요. Y에서 바로 EP4에서는요. N-L이 1인 거? 그럼 주양자수, 부양자수 뺐을 때 1이 되는 건 바로 1S와 그리고 EP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전자수는 EP4까지 얘가 가능하기 때문에 1S2, EP4 총 몇 개? 6개다. 이게 맞고요. 디귿. Z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3P6죠. 그럼 3P6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더한 값이 가장 큰 오비탈. 그럼 3S와 3P
누가 더 커요? 당연히 3p가 더하면 4가 되죠. 그럼 3p에 들어있는 전자수 몇 개다? 6개다? 맞습니다.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 배치만 찾고 원소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할 번 해보시고, 그리고 11번에서도 연습을 해보면서 두 문제에 대한 차이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풀때 암기가 편한 친구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서 같은 전자수를 빠르게 떠올리는 게더 빠른 친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이고요. 바로 전자 배치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사실 싸움 원리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발문 갑니다. 그림은 학생 A가 그린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 가에서 다를 나타낸 겁니다. 모두 다 탄소여야 돼요. 자, 근데 기어, 가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하나의 오비탈이에요. 최대 전자가 두 개. 절대 두개 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스핀장의 양자 수가 서로 달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1s에서 최대 두개잘 지켰고, 방향이 지금 어때요? 서로 화살표 방향 반대로 다르게 되어 있고, 여기 모두 다 하나씩 들어가 있다.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니은 갑니다. 나는 싸움 원리 어긋난다? 자, 나를 봤더니 싸움 원리 어긋나려면 1s 다안 채우고 2s로 가든가, 2s 안 채우고 2p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1s 다 채웠고 2s 다 채우고 2p 갔다. 너무 잘했다. 에너지 주인 낮은 거 오비탈부터 너무 잘 채우고 있죠. 그래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디귿. 자, 훈트 규칙에 어긋난다. 다가 훈트 규칙에 어긋났다면 같은 준위에,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에요. 홀 전자 수가 최대가 아닐 거예요. 봤더니 2p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다 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쌍을 이루고 있어요. 홀 전자수 최대가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긋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이 마지막 문제에선 중요한 게 바로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 내가 예외적인 구간이라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 커져야 되는데 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선 이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림은 2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에 대한 겁니다. 2주기예요. 2주기다라고 했고, 거기에서 XZ의 홀 전자 수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습니다. 자, 2주기에서 홀 전자 수가 3이내는 딱 하나뿐입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질소예요. 그럼 내가 이제 질소라는 건 얘를 딱 정해놨어요. 얘가 질소야. 근데 질소보다 제2이온화 에너지가 X와 Y 모두 다 크네요. 그래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예외적인 애가 없었으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군데 예외적인 게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 주의할 건 제2이온화 에너지예요. 원래 질소와 산소를 비교했으면 질소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제2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가 크고 플로린도 질소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XY에 대한 후보는 산소랑 플로린이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산소랑 플로린은 당연히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 누가 더 커요? 원자 번호 클수록 더 커지니까 플로린 더 커요. 근데 산소와 플로린에 대해서 제2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게 되면, 산소라는 건 질소에 대한 전자 배치, 플로린은 산소에 대한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어머, 반대로 가버린다. 그래서 여기 주의하자. 바로 제2이온화 에너지에선 산소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Y다라고 하는 건 산소, X다라고 하는 건 플로린으로 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제2이온화 에너지다. 그래서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질소와 산소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그리고 산소와 플로린이 서로 달라지는구나 주의. 두 가지를 꼭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예외적인 구간이었던 애가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아닐 수도 있고, 원래 아니었던 애들이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예외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잘 찾아내 줘야 됩니다. 기억 갑니다. 자, Y는 산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원자 번호는요, Y다라고 하는 건 산소, X다라고 하는 건 플로린이라서 당연히 플로린 더 크기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Z다라고 하는 건 질소, Y다라고 하는 건 산소입니다. 그럼 누가 더 커야 돼요? 이건 예외적인 구간이

바로 15족과 16족이었으니까 질소가 더 크다. 그래서 디귿선지가 맞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과 디귿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볼 건데요. 아까 10번과 제가 12번을 같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바로 10번에서는 얘네들에 대한 전자배치만 알면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원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얘네들은 무조건 질소보다 큰 애들을 찾아줘야 되고 이주기니까 원소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얘네 가능한 애가 산소와 플로린이야 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넣어줌으로써 아, 10번과 12번의 차이는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굳이 전자배치까지 찾았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원소까지 찾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소모되네. 굳이 그러지 말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소를 찾도록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찾을 수밖에 없다. 원소를 찾아야지 이온화 에너지가 15족과 16족에서 예외적인 건데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찾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뒤에서 복습을 청해요 중에 하나 이 문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이 제2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기선 질소보다 큰 애들 후보를 정해주시고 이 산소다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는 원자번호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예외적인 구간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지 말자. 그리고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는 이 홀전자 수와 같이 전자배치와 같이 묶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양자수와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배웠던 부분과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 복습 청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제가 앞서서 바로 유니크한 개념 청해요에서 이 동적평형을 언급을 했는데요.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요. 지금 1회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2회에서도 3회에서도 계속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적평형에서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시점이 바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와 같아진 시점이었죠. 이 같아진 시점에 대해서 찾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문제 뭐냐면 용기의 부피, 다시 말해서 밀폐된 진공 용기다라고 끝내지 않고 부피가 다른 이라고 했을 때 이 바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아지는 동적평형 상태의 도달 시간이 어떻게 된다?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도달 시간이 달라졌다? 그럼 더 오래 걸리네.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오래 걸린 그 용기는 부피가 더 클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래요? 그럼 그 안에 수증기 양은 당연히 서로 부피가 서로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수증기가 다르다? 처음에 같은 질량의 물을 넣어줬으면 수증기가 달라졌어? 그 물의 양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이 물의 질량, 이 수증기의 양뿐만 아니라 이 물의 양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 시간이 다르다. 그걸 통해서 부피가 무엇이 더 컸는가 이거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자, 7번에서는 뭘 했냐면요. 화학식량과 몰에서 전체 기체의 밀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사실은 부피분의 질량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됐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건 혼합기체였기 때문에 제가 평균 분자량 구한다 라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20번 문항을 다루게 될 건데 그때도 전체 기체 밀도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 전체 기체 밀도는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때 20번에선 제가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밀도다. 그러면은 밀도랑 질량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네. 그래서 부피는 바로 밀도분의 질량이야 해서 부피비를 구해 볼 겁니다. 아까랑 풀이가 달라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지 유리한가 이거를 빠르게 판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기체의 밀도가 나왔을 때 우리 여태까지 풀었던 문항들 정말 많아요. 각각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가를 꼼꼼하게 봐주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보자마자 이 문제에선 내가 평균 분자량보다는 부피와 질량을 활용해서 부피비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안목을 조금 키우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입니다.
자, 8번은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우리가 희석에 대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수월했지만 보통 희석뿐만 아니라 취함 아니면은 여기에서 혼합이 분명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용질의 양을 이용할 건지 몰 농도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갈 건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해 줘야 돼요. 근데 오늘은 희석이에요. 계속 물을 첨가를 해줬기 때문에 용질량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보통은 취한다라고 하면 10ml 취했어? 100ml였다가 10ml 취했으니까 100분의 10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배를 해줬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희석이다, 용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관점으로 갔기 때문에 용액의 농도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것으로 가야지 수월한지 이거를 키우는 안목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용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걸 활용해서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한 값, 용질의 양, 이게 지금 예량도 같고 예량도 같네 라고 해서 구해주는 관점으로 갔다. 자, 12번 갑니다. 자, 12번에서 이온화 에너지고요. 제가 방금 마지막으로 풀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주어졌던 조건은요. 바로 제2이온화 에너지였어요.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우리한테 주어졌고 우리한테는 역으로 이제 제1이온화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누구다? 바로 질소와 산소 같은 애들, 또 여기서 추가로 산소와 플로린과 같은 애들이다. 왜냐하면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얘네들은 바로 역순, 바로 예외적인 구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2이온화 에너지를 주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산소와 플로린이다? 여기선 얘네가 이 제1이온화 에너지는 예외적이지 않았다가 제2이온화 에너지는 예외적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가지 경우, 바로 제1과 제2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꼭 주의해서 문제에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네 가지 문항을 한 번 더 콕콕콕 집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항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볼게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만났고요. 제가 이제 21번째부터는 제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마지막까지 제가 완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의 제목은 이제 기출의 미래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었던 그 기출 문제들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기출과 요즘 기출이 좀 다르고 그 문항의 어떤 배치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기출의 트렌드. 와, 이 기출이 어디에 배치되는지, 몇 번에 배치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저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일단은 시작에 앞서서 이 강의 계획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강좌에서 제가 이제 20강부터 나머지 쭉 완주시킬 건데요. 그러니까 21강은 화학결합을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은 문항들, 33문항을 제가 두 차시에 걸쳐서 이제 문제들을 다 풀어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풀어드릴 때 순서를 어떻게 풀어드릴 거냐면, 일단은 요 두 강좌에, 그러니까 이 33문항을 관통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기초 문항들 좀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편 문항들을 제가 전문항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 화학결합의 첫 차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저하고 33문항을 다 풀어드릴 건데, 이 풀다 보니까 이거를 관통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야.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전기분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결합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다시 찢는 과정이 우리가 분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걸 좀 빠르게 푸시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분해를 시킬 때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무엇이 얻어지냐면, 마이너스극에서 수소기체가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외우실 때는 수리수리 마수리, 내가 이렇게 외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극에서 수소기체인 거니까 마수리,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 산소기체가 얻어지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얘가 몇 대 몇으로 분해되는지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둘, 그렇게 외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대 2의 비율로 얻어진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밑줄 가볼게요. 그러니까 개수비와 몰수비를 물어보면 하나, 둘이

맞는데, 만약에 질량비를 갖다 물어보면 요 분자량을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자량은 31을 곱하면 32g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건 2g을 여기다가 곱해주면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가 4g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과학에도 여러 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몰수비를 물어보면 한나 둘이 되는 거고, 질량비를 물어보면 8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개수는 여기가 많지만 질량은 이쪽이 많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산화, 이쪽에서 환원, 그런 것들은 좀 즉각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이 수소기체라는 거,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한나 둘, 그런 것들. 그 다음 만약에 이 과목을 내신 때문에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거를 왜 집어넣는지를 아마 학교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황산나트륨을 넣는 이유는 물을 갖다가 전기분해를 하려면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전해질을 넣는다. 이제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넣는 이유가 뭐냐면 전해질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시면 퍼펙트합니다. 여기까지 하나.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OH-를 너 그릴 줄 알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출제를 일단 그림을 먼저 딱 주는 상태죠,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자를 하나 버린 상태에서 10개라는 뜻은 원래는 11개였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그렇죠, 11번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트륨의 11번이었는데 전자 하나를 버렸으니까 요 물질이 누구냐 물어보면 그렇죠, 나트륨이라는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근데 지금 요 자리를 못 찾는, 그러니까 찾더라도 시간이 좀 버퍼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빠르게 찾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갖고 있는 전자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얘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면 1번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끌고 와서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체크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끌고 온 거죠. 그럼 이제 이 자리가 노출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세볼게요. 둘,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전자가 8개였다라는 것들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8번이란 뜻이에요. 8번이라는 것은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합쳐서 원래는 OH였는데 전자 하나를 끌고 와서 OH-가 됐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NaOH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첫 번째는 이게 OH라는 것을 제가 문제 풀이할 때는 따로 설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도구를 정리하고 가는 거니까 지금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문제 풀 때는 이제 막 스무스하게 풀 거예요. 그래야 제가 시간 안에 다풀수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보시면 뭐냐면, 자, 이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자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전자를 세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하나의 어떤 영민한 생각을 한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자,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전기적으로 중성을 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전자의 숫자는 얘가 갖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다는 뜻이고요. 양성자의 숫자는 원자 번호와 같은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원자 번호의 합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출제자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전자를 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성자를 세는 뜻이에요. 양성자의 개수는 원자 번호이기 때문에 구성하고 있는 원자 번호를 시그마는 다 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를 그냥 싸그리 다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 가보죠. 자,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1번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8번이 되는 거고 여기 1이 되는 거니까 다 합쳐보면 얼마가 나오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 전반적인 얘기들은 이제 요두 가지 이야기가 이 33문항을 전체를 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 문항들을 좀 풀어드릴 건데요. 바로 기출을 풀면은 조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연착륙을 시키려고 저 기출 문항을 좀 풀어드릴 겁니다. 쉬운 문항들. 근데 이게 여러분 교재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교재 잠깐 펴보면 100쪽을 잠깐 펴볼까요? 아, 100쪽. 아, 네, 기다릴게. 해서 바로 풀지 마시고 100쪽을 잠깐 보시면 이 100쪽에 이제 요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을 천천히 제가 채워가면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게 좀 바꿔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번부터. 자,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인 거니까 이제 이온 결합이 되겠죠. 이온 결합. 자, NaF와 비추어 보죠. NA는 번호가 11번이에요. 11번인데 전자 하나 버린 거니까 그렇죠, 10개가 되는 거고요. 얘는 9번인데 전자 하나 얻은 거니까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와 전자 배치 같은 거니까 네온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온 결합은 고체일 땐 전기가 흐르지 않죠. 근데 액체나 수용액일 땐 전기 흐르고, 자, 이온 결합일 때 힘을 가해주면

같은 전화를 뛴 라이들은 서로를 밀어냅니다. 반발력.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별표. 요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선 수소기체, 수리수리 마수리. 그럼 여기서는 산소기체. 요렇게 가면 됩니다. 자, 다음. 자, 물의 전기분해를 할때 화학결합, 공유결합이죠?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무엇이 관여하냐면 전자가 관여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을 형성할 때,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가 왜 관여하냐면 전기를 가해서 이걸 찢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가해서 찢었다는 건 결합할 때도 전자가 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선지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쌍따옴표 하듯이 그냥 아예 그냥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자, H2O에서 산소 원자 한 개와 두 가지는 공유 전자쌍을 몇 개씩 공유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산소 원자 한 개가 있고요. H 원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전자 하나와 얘가 갖고 있는 전자 하나가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쌍을 몇 개를 공유하느냐 이렇게 얘와 얘는 전자를 한 쌍을 공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합치면 이제 두 쌍이 되겠지만 이제 각각 몇 쌍씩 공유하냐 물어봤으니까 한 개씩을 전자쌍을 공유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CO2에서 구성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무엇을 갖냐 물어보면 10번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래서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습니다. 자, 금속 결합은 시험에 잘안 나오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죠. 양이온과 그렇죠. 자유전자 간의 결합이다.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10번. 자, Na+와 F- 가 결합을 할때 형성되는 지점에서는 서로를 밀어내는 힘과 땡기는 힘의 균형을 이루죠. 그러니까 붙어있죠. 그죠? 요거는 정답이 되겠고. 자, 전기분해에서 생성되는 체크하시고. 비율이 얼마예요? 라고 지금 물어보네요. 여러분, 비율이 몇대 몇이죠? 자, 지금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 이래야 돼요. 선생님. 몰수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질량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수비냐, 질량비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수비를 물어봤죠, 그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니까 하나, 둘 이렇게 풀어야 돼요. 1대2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자, 쭉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다음. 자, 그림은 AB와 CD3. 화학결합을 나타냈다.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건 지금 이온 간의 결합인 거니까 여기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고체일 때는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일 때 전기가 흐르죠. 정답이 되겠고. 자, 고체일 때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저런 금속은 얇게 펴집니다. 정답. 자, 원자가 전자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얘는 전자 두 개를 얻었다라는 것은 원래는 여섯 개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C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결합선을 이렇게 형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질소라는 걸알수 있고요. 질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냐면 5개입니다. 여기는 5이라고 쓰고, 여기는 6 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2개가 있었으니까 버린 거죠. 최외각 전자가. 지금 요건 2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는 여기 있네요. H인 거니까 요거는 1이 됩니다. 딱 들어맞네요. 정답. 다 맞네. 넘어갑니다. 15번. 자, 공유 전자 쌍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O2 같은 경우는 이중 결합이니까 2가 되겠고요. 여긴 1이 되는 거니까 두 배다 정답이 되겠고. 자, OF2와 O2에서는 모두 이중 결합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요. OF2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일 결합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테마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100쪽은 좀 이따가 다음 강의에서 또 돌아오니까 그때 또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어떤 연습들을 좀 하신 거냐면 기본적인 어떤 개념 짧게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연약한 문제도 한번 싹 풀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템이 지금 몸에 딱 구축이 된 거거든요. 저하고 이제 사냥을 떠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기출은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자, 이게 이제 올 수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3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부터 갑시다. 자, 얘는 전자를 두개 버렸으니까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2 플러스. 자, 이런 경우는 결합선을 형성하는 것이 좋아요. 결합선을 형성하면 이 자리 5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껍질이 3개이기 때문에 껍질이 2개라면 F겠지만 껍질이 3개니까 C이 되겠죠. 여기 CL, CL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자, 전기가 흐르죠. 그죠? 정답이 되겠고. 자, X와 Y는 둘다 삼중이죠. 정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X하고 Z는 이 벌써 이 이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속이 섞이면 이온 결합일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공유 결합이라는 게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린이어서 답을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건 좀 어렵죠. 잘 체크하고. 자, 구성요원에서 이제 요런 얘기들이 좀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밑줄.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5대 5대 9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값이 아니라 비율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찐으로 바꿔야 됩니다. 진짜 값을 딱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10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10개가 되는 거고, 얘는 18개가 되면서 마치 18초인 것처럼 행동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두 11번에서 20번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주고 있고, 얘하고 얘가 결합하는데 한 몰에 이온이 두 개씩 있다라는 건 뭐냐면 X 하나와 Z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고, 얘 같은 경우는 Y 하나에 Z2이거나 Y2에 Z1이거나 이제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B가 A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B를 뭐 2라고 설정을 하면 1, 뭐 이런 정도의 비율이 되겠죠. 여기다 놓으면 지금 보니까 B에다가 지금 보니까 만약에 이제 2라는 값을 넣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2를 갖다 넣게 되면 요게 1이 되어야 요게 3을 만져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Y 하나에 Z2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가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C가 지금 노출이 됐죠? 그러니까 C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A도 지금 뭐냐면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얘와 얘가 딱 결합을 하는 거니까 들어맞습니다. 자, XYZ에서 모두 3죽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죽을표 그려보죠. 한요 정도라고 놨을 때. 자, 얘는 지금 보니까 A가 1이에요. 전자를 하나를 버려서 10개가 됐다는 건, 그렇죠. 11개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나트륨이었다라는 뜻이고, 그럼 요게 X가 되겠고요. 그다음 Y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이제 Y가 되겠고, 그다음에 Z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18개가 됐다는 건, 그렇죠. 염소가 됩니다. 염산 요 정도 있죠. 그죠? 요렇게 Z가 되죠. 그럼 XYZ는 모두 3죽이다. 정답이 되겠고. 자, CB의 관계가 물어보는데 C는 1이고 B는 2인 거니까 요거는 거짓이 됩니다. 자, 요거 별표.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자, 가에서, 여기에서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X하고 Z인 거니까요. X와 Z의 합인 거니까 NaCl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전기적 중성을 띱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와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가 같다는 뜻이고요. 결과적으로 전자의 개수를 물어봤지만 이건 양성자의 숫자로 답변해야 되겠고요. 양성자의 숫자는 원자 번호와 같은 거죠. 원자 번호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과 17번을 건조하게 더해야 돼요. 정답은 28이 되겠죠. 답은 기역 띄으셔서 3번에 마킹하시고, 아마 강의를 본다면 2번부터 볼것 같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3번. 자, 9월달에 나왔던 이제 문제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문항은 전자 하나를 버려서 10개인 거니까 여기는 Na 플러스, 여기는 F 마이너스 1가죠. 네, 여기는 Na 플러스. 자, 요걸 잘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얘, 이 그림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전자는 얘가 갖고 있는 거니까 H가 되겠고요. 요 전자는 외부에서 끌고 왔다라고 카운트 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가 갖고 있는 전자를 쭉 세보시면 몇 개가 될 거냐면 8개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8번이었다는 뜻이야. 8번인데 이렇게 지금 결합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무엇이라는 걸알수 있냐면 OH 마이너스라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 그림이 딱 보이면, 아, 이거는 OH 마이너스라는 것을 이제는 암기하시는 것을 이제 강하게 추천합니다. 자, X는 뭐 그렇죠, 금속이니까. 자, XYZ에서 2주기인 걸 골라라. 그러면 Y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산소 하나 있네요. 산소 하나. 요건 두 가지 다 정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Z 하나에, 지금 Z는 이제 5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Y2 FF인 거니까 요렇게 결합돼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유결합이죠. 그죠? 정답. 답은 다 맞네.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4번. 자, 별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은 밑으로 갈수록 점점 흘러간다라는 건 분해가 많이 될 거니까 물질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해 보면 밑으로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뜻이고, 그럼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역시 밑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시험지는 요만큼만 지금 딱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뭘 물어보냐면 질량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개수비인지 질량비를지를 제가 잘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마이너스니까 수소기체입니다. 그럼 여기는 산소기체죠.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소기체인 거. 근데 지금 개수비가 아니라 질량비를 물어보면 8대1이에요. 8대1. 8대1. 체크.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 y는 4w보다 커야 되고요. x는 w보다도 작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질량을 따지면 누가 더 많아야 되냐면 A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럼 요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비교했을 때 A에서 얻어지는 질량이 이거의 8배네요. 그죠? 거꾸로 8분의 1배인 거니까 그럼 이 값은 얼마라는 걸알수 있냐면 8분의 4W라는 걸 시험지에 쓰셔야 됩니다. 자, 거꾸로 이것의 8배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8W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문제는 x분의 y예요. 그럼 요건 2분의 1인 거고요. 그럼 2분의 1과 8을 갖다가 조합을 하면 이 값은 이제 16이 나오겠죠? 틀렸고. 자, B에서 얻어지는 것은 무슨 기체냐면 수소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현장에서는 2번 마킹을 바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물을 이루고 있는 것에서는 화학결합. O와 H에서 이루어지는 화학결합에서는 서로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니까 관여합니다. 정답. 답은 디귿이니까 답을 2번에 마킹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자, 뭐 이온결합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이온결합을 지금 형성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못 봤죠? 다시 요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요렇게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Na 플러스와 X 마이너스일까? Na 플러스가 같군요. 아,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같기 때문에 요두 개를 비교해 보면 X의 사이즈와 Y의 사이즈를 비교합니다. 근데 지금 거리가 멀다는 건 Y의 사이즈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K하고 Y인 거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이번에 Y가 같지만 나트륨보다 칼륨이 더 벌크하잖아. 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더 커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282보다 크다. 정답이 되죠. 자, 음이온의 반지름은 X하고 Y. 딴 거를 보지 말고 음이온만 보란 뜻이에요. 얘만 보란 뜻이죠. 얘와 얘를 봤을 때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전에 Y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틀립니다. 틀렸고. 자, KX의 녹는 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KX는 996이 얘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KX를 여기다 한번 놔볼까요? KX는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얘하고 얘는 X는 동일하니까 나트륨하고 칼륨 관계만 보면 되겠죠? 나트륨보다 칼륨이 더 벌크하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쉽게 녹습니다. 크기가 콤팩트하잖아? 안 녹아. 근데 크면 잘 녹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해보면 얘가 더 얼기설기 묶여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쉽게 녹아요. 그래서 얘가 더 녹는 점이 낮다라고 해야 돼요. 정답이 되겠죠? 답은 지금 몇 번이냐면 기역 디귿이니까 답은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푸는 속도가 요 정도 돼야 돼요. 다음 넘어갑니다. 6번 별표. 아주 중요하네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잘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쉽게 찾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얻었으니까 요거는 원래는 17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7번인데 전자 하나 얻은 거죠.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 자리가 H예요. 요 자리는 H. 여기 다 H입니다. 그럼 요 자리는 얘 거예요. 다 H가 갖고 온 거야. 갖고 온 거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전자 하나를 버린 거예요. 그럼 전자 원래 하나가 더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꾹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X의 정체가 노출이 됩니다. X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였던 거죠. 질소란 얘기네요. 질소. N. 그래서 얘를 갖고 뭐라 할수 있냐면 얘는 N의 H4+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가 더 중요한데 이런 애들은 전부 비금속들로만 되어 있지만 이온결합의 예외라는 것들도 잘 써두세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원래는 금속이 포함되어야 이온결합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수능에 나옵니다. 이렇게 비금속들로만 되어 있는 이온결합도 있으니까 한쪽에 딱꼭 써두시고 자 기억부터 자 이온결합은 전기전도성을 물어보는데요. 요거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체크. 이게 고체면 안 움직입니다. 전기 흐르지 않죠. 그죠?
틀렸고. 자, X는 몇 쪽이냐면 14족이다. 거짓이네요.

얘기는 15족이니까 틀렸고, 현장에선 바로 디귿 마킹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Y2와 Z2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Y2는 H2죠. H2. 와, 그다음에 Z2는 CL2예요. 둘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 7번. 자, 하나는 XY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XZ2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풀려고 했나요? 이걸 먼저 풀려고 했나요? 이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X는 무조건 하나인데 Y가 둘이죠. 그럼 이런 거 올라갈 때 얘는 하나당 플러스 2가라는 뜻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가다라는 방증이 됩니다. 요거까지는 좀 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자, X에 Z3이다 이렇게 놓으면 앞에는 플러스고 뒤에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과학자들이 연습을 했는데, 올라갈 때는 크로스로 올라가요. 이렇게. 얘는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1이 생략된 거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대 2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이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전자를 두 개를 버려서 10개가 됐다는 건 마그네슘이었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10개가 됐다는 건 F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Mg, F2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A를 물고 와야 돼요. A가 얼마냐면 여기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역시 Mg, E+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긴 보면 지금 보면 B가 보여주진 않지만 이게 1대1로 결합하고 있다는 건 E 플러스 E 마이너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갖고 얘가 이제 2라는 걸 찾죠. 자, C는 얼마였냐면은 아까 전에 마이너스 1가였죠. C는 1. 그다음에 A 더하기 B인 거니까 4여서 정답은 뭐 요런 느낌으로 기억은 정답. 자, X는 금속이니까 뭐 퍼지죠. 그죠? 정답. 자, YZ2. Y가 어딨죠? 저기인데요. 그래서 Y는 5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Z2인 거니까 FF가 돼요. 이렇게 좋아요. 그 중에서 Z 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전자상을 끌고 오죠. F는 전기 음성도의 왕이에요. 쭉 빨아옵니다. 음전하를 띄죠. 정답입니다. 답은 기역니은 ㄷ이시니까 답은 5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 두문항 중에 자기 스스로를 복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국 책은 다 왼쪽 서부터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기부터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1가 1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경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럴 때는 요걸 먼저 푸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죠? 한번 더 합시다. 8번. 자, XY는 3주기다라는 말을 줘요. 그럼 3주기는 다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요렇게 포지셔닝을 해서 푸면 돼요. 3주기다. 자, 그중에서 X는 퍼진다. 뭐 금속이란 뜻이죠. 그죠? 금속. 그럼 금속의 포지션이 어디냐면 한 대충 요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Y 이거 노출시켰네요. Y는 17쪽이란 뜻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Y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CL이라는 것을 바로 노출시켰어요. 자, 홀전자수가 이게 히트네요. 홀전자수는 10, 123, 210 그렇게 푸는 거죠. 그죠? 10, 123, 2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홀전자가 1이 됩니다. 그래서 Y의 홀전자는 1이 되는 거니까 그거보다 작으려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10, 그러니까 요거는 2족이라는 뜻이고, 그럼 여기가 마그네슘이라는 것을 바로 노출시켰어요. 그럼 얘와 얘가 결합을 하려면 Mg는 플러스 2가가 되려고 할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가가 되려고 할 거니까 그런 게두 개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가짜리와 마이너스 1가짜리가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건될 리가 만무한 거예요. 바로바로 지워야 됩니다. 그럼 요런 것만 좀 조심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CL은 그렇죠. 원래는 17개인데 18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는 지금 10개밖에 안 됐으니까 정답은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문제 좋습니다. 답은 4번. 넘어가. 9번. 요거는 이제 작년 수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인데. 자, 근데 이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도 한번더 정리를 해드렸지만, 지금 화합물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은 무엇과 같냐면 양성자의 수와 같아요. 저 물질이 이제 전기적 중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양성자가 10개면 전자도 10개인 거죠. 양성자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원자의

염소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Y는 뭐냐면 염소가 됩니다. 여기다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니까 번호를 노출시켰어요. 20번과 8번, 20번과 8번. 그럼 여기는 얼마 되냐면 28이 되죠.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디귿은 28이다 정답이 되겠고요. 기역리에는 서로 같죠, 그죠? 틀렸고. 자, Y는 3주기 17쪽 정답. 답은 기역 디귿이어서 답은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빨간 펜. 그래서 요 표현을 좀잘 기억하세요. 요 표현은 원자 번호의 합과 같다라는 거. 이렇게 다시 제가 한 번씩 짚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넘어가. 10번. 자, 역시 이 표현, 2년 연속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잘 보라 그러냐면, 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면 이게 OH-라고 왜인지는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X는 전자 하나를 버려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 그렇죠. 원래 3개였다는 뜻이죠. 그러면 3번이었다는 뜻인 거니까 Li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OH가 될 거고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얘는 이렇게 공유결합이 돼 있잖아? 그럼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얘는 결합선이 하나인 거니까 H란 뜻이고요. 결합선이 하나니까, 그렇죠. 17쪽인데, 껍데기가 3개 있다는 건 3주기란 뜻.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입부를 막 지금 뱉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현장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애들이 보이니까 막 시킨단 말이에요. 어? 이름도 막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도 내 이름이 언제 불려질지 모르니까 막 긴장한단 말이야. 근데 인강은 어때?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으면서 내가 지금 자꾸 막 잘한다, 잘한다 하잖아. 그리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입으로 막 뱉으시면서 틀리시는 게더 좋아요. 절대 그럼 시험장에서 안 틀립니다. 자, 껍데기가 몇 개죠? 세 개. 몇 주기죠? 3주기. 그런 느낌. 근데 지금 결합선이 하나니까 17쪽. 17쪽에 3주기니까 그럼 요 자리는 뭐라는 걸알수 있냐면 C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X하고 Y가 결합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Li 하나랑 CL이 결합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합치면 이제 H2O가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게 중화 반응이라는 것들이 좀 보일 거예요. 얘는 플러스일까와 마이너스일까, 염기성과 H 플러스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하시고. 자, 기억. 자, X는 이거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금속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전성이다. 정답이 됩니다. 요 전성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요 말이, 이 표준성이란 말을 빼고 주는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같이 주죠. 이 전자가 무슨 전자냐면, 달일 전자입니다. 파전. 들어봤나요? 파전. 파에다 놓고, 제가 있는 곳에선 파전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 밀가루 반죽을 넣고, 파를 넣고, 오징어 넣고, 이렇게 누릅니다. 파전. 그때 쓰는 전자예요. 그러니까 이 전이 뭐냐면 얇게 펴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속은 망치로 치잖아? 얇게 펴집니다.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억은 정답입니다. 자, X하고 Y는 이온결합 물질이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된 거니까 이온결합 정답. 자, X와 O.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X는 Li가 되겠고요. 자, O 같은 경우는 얘가 되죠, 그죠? 그럼 얘는 플러스 1가, 얘는 마이너스 2가가 돼요. 일단 써놓고. 그럼 이런 애들이 전기적 중성을 띠려면 이런 게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거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몇대 몇으로 결합하냐면 2대 1로 결합한다.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다 맞네. 답은 5번에 마킹. 요 정도. 다음. 11번. 자, 가설 문제가 유독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는 다 풀고 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이 전체 한 거를 다 풀면, 아, 유독 가설 문제가 수능에 많이 나왔구나. 이런 것들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가설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밑줄 그어볼게요. 가설 문제가 나오면 결론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현혹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가설을 보면 옳지 않다로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입니다. 가설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옳다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를 고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옳지 않다라고 결론이 냈으면 헛소리가 정답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정답이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은 옳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지만 옳지 않다로 끝나면 거짓말이 정답이 되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뒤에 나와요.
가설이 옳다고 했습니다. 자, 요 실험

실험 참 많이 나오는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을 구분하는 실험인데, 첫 번째는, 자, 얘는 이제 이온 결합이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 얘는 뭐냐면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 이 공유 결합은 고체일 때는 티안 납니다. 그러니까 둘다 고체일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진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흐르고 공유 결합은 전자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안 흘러.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둘다 흐르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흘러요. 그러니까 요게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계속 흐르지 않는다는 건 전자가 공유돼 있다는 뜻이에요. 안 흘러. 딱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뭐냐면 공유 결합. 자, 기억부터. 자, 수용액에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다. 맞아요. 수용액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억 정답. 자, A는 KCl이죠? 정답이 되겠고요. 디귿. 자, B는 공유 결합하고 있냐? 정답이죠. 뭐, 그죠?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에 마킹한다. 가설 문제 포인트는 결론을 먼저 본다. 그런 것들을 딱 슬로건처럼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 12번. 또 가설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가설에서 여러 가지에 따라서 뭐 문제들을 쭉 확인하고 있고, 자, 다음 중 가설을 검증하는 거야. 아, 지금은 이걸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한번 골라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X를 하려면 일단 금속 결합이어야 돼요. 금속 결합. 두 번째는 Y를 하려면 요건 이제 이온 결합이면 되겠죠. 그죠? X는 금속 결합에 해당하는 걸 고르면 되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보죠. 그첫 번째는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죠. 금속이니까. 자, 두 번째는 이온 결합이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1번은 날라갑니다. 2번도 날라가죠. 왜냐면 공유 결합이에요. H2는. 그래서 3번. 그래서 YLIF 같은 경우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니까 딱 충족을 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별표.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계속 전조를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낼 거라고 지금 계속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 트렌드 빨리 따라가셔야 됩니다. 요 쌍따옴표.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전체 전자수를 더해라 라는 뜻은 전자를 세면 큰일 나요. 그거 세면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같은 거냐면 양성자의 숫자와 같아요. 양성자의 숫자를 무엇과 같냐면 원자 번호와 같아요. 그러니까 구성하는 원자 번호를 싸그리 다 더하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얘와 얘가 몇 대면수로 결합을 하냐면 요런 거 하나와 요런 거두 개가 결합을 해요. 그럼 얘네들의 원자 번호는 17번, 17번, 17번, 17번, 34번이죠. 그죠? 그럼 여기 34번 쓰고 원자 번호를 합쳐서 46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12가 되면 돼요. 그럼 번호 12번 누구죠? 빨리 뱉어. 12번 누구죠? 마그네슘. 딱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무엇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요게 마그네슘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애들 1몰에 들어있는 이온은 요거 하나, 요런 거두 개가 같이 다니거든. 그러니까 합치면 몇 몰이냐면 3몰. 기억 정답. 자, 이거 파전 또 나왔어요. 그죠? 얇게 펴지는 게 전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X 같은 경우는 금속은 얇게 펴지는, 망치로 치면 펴집니다. 정답이요. 자, X는 3주기다. 그쵸? 3주기죠. 정답이 됩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네.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한번더 강조합니다. 자, 문제에서 전체 전자의 합, 이렇게 하면 양성자를 더해라. 양성자라는 건 번호를 더해라. 이러면 거의 뭐 5초 컷입니다. 그렇게 푸셔야 돼요. 자, 다음. 14번. 자, 가나다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요렇게, 공유 결합 물질일 때는 이렇게 결합선을 그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결합선을 그어놓으면 요게 H라는 것이 노출이 일어나요. 자, 여기는 뭐냐면 결합선이 하나인데, 껍질이 몇 개죠? 세 개요. 세 개입니다. 몇 주기죠? 3주기입니다. 몇 쪽이죠? 17쪽이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쪽인데 3주기인 거니까 뭐냐면, 요거는 CL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몇 번이죠? 그렇죠. 17번입니다. 그러니까 번호까지 이제는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1번이고, 얘는 17번이니까 보유하고 있는 양성자 수의 합은 18이고, 전자도 18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나를 갖다 결합을 시켜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두 개 버려서 열 개인 거니까 12번 마그네슘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얘는 몇 개냐면 18개입니다. 하나를 데리고 와서 18이라는 건 17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CL이 몇 개가 지금 양쪽으로 붙어 있는 거냐면 두 개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B는 염소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일단은 요 식을 한번 정도는 쓸줄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봅시다. 자, A가 있어요. 카메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자, A는. 자, 가와 결합을 하는데 뭐냐면 HCl과 결합을 하는데 여기다 2라고 놓을게요. 요렇게 지금 식을 써보는 거예요. 그때 나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Mg의 Cl2가 만들어져요. 아, 그러면 요 자리가 한번 써보니까 노출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없던 마그네슘이 생겼다라는 건요 자리에 마그네슘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어떤 방증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이 자리를 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바깥쪽으로 쫓겨난다라는 패턴이야. 요게 어떤 화학을 관통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센 것이 들어가면 힘이 없으면 쫓겨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H 자리를 치고 들어가면 H는 쫓겨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H가 바깥쪽으로 쫓겨나는데요. H는 혼자 안 다녀. 그러니까 둘이 다녀. 그래서 H2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블랭크를 친 건데요. A는 지금 드러난 거고요. 그다음에 가는 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라고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얘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라고 놓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2라고 놓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따라오고 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기억도 갑니다. 자, B는 염소냐 물어보죠? H2예요, 그죠? 그러니까 B는 H입니다. 기억 틀렸고. 자, 니은 갈게요. 자, 전기 전도성이 있냐? 자, A는 금속이죠. 그래서 금속은 전기가 짜릿짜릿 흐릅니다. 니은 정답이 되겠고. 자, 나를 구성하는, 나가 얘죠, 그죠? 그래서 원소는 모두 얘도 3주기, 얘도 3주기. 다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답을 4번에 마킹 꾹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넘어가. 15번. 자, 24년도 3월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되겠고요. 자, 한번 보죠. 자, A하고 B는 같은 주기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제 어디부터 건드리는지 봅시다. 자, 저는 이제 뭐 상관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욕심 같아서는 이걸 먼저 해라고 저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공유결합 물질은 결합선을 긋기가 아주 좋아요. 그어놓으면 얘가 바로 산소라는 게 노출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얘는 결합선이 하나니까 몇 쪽이죠? 그렇죠. 17쪽. 몇 주기죠? 3주기. 누구죠? CL. 몇 번이죠? 17번. 바로바로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CLCL이 돼요. 그래서 요게 OCL2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A라는 거, 요게 C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C라는 거 확인하고, 여기를 B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얘는 이제 정체를 밝혀야 돼요. A하고 B가 누구냐? 지금 보면 전자를 두 개를 버려서 열 개가 됐다는 건 마그네슘이란 뜻이죠. 여기는 마그네슘에다가 그다음 얘는 지금 전자 하나를 얻어서 18이 됐다는 건 CL이 두 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A하고 B는 같은 주기냐? 맞아요. 같은 3주기니까 정답이 되겠고. 자, A하고 C는 전기 전도성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A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고. 그다음에 C는 뭐냐면 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기가 흐르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작은 첨자에 동그라미 지금 돼 있다. 손 돼야 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 자리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체크. 그러니까 요 자리가 L이냐 솔리드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거든. 근데 지금은 고체입니다. 고체는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이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건 틀렸습니다. 요거 좀잘 체크하시고,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수능 보러 가기 전에, 아이들 그 학교에서, 야, 요거 잘 체크해라,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마음하고 시험장에서의 마음은 또 다르거든요. 왜냐면, 막, 촉각, 초시계를 갖다 대면 막 떨려.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습관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죠? 차라리 양적 관계 한 개를 틀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틀림이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지금은 고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틀렸고. 자, CB2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적 음전하에 대한 개념은 뒤에서 이제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능 문제이다 보니까 좀 미리 차용해서 섞여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음전하를 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카메라 이쪽으로 한번 살짝 가볼게요. 한쪽에다 잘 써두세요. 자, CF라는 말을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쓸 건데요. 참고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스무스하게 풀리니까 참고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CF. 자, 어떤 개념을 좀 알아야 되냐면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들을 조금은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이 전기 음성도는 뭐냐면 전기적, 일렉트로, 음성, 네가티비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EN 뭐 이렇게 아마 부를 텐데 고등과학에서는 그냥 뭐라 부르냐면 전기 음성도 이렇게 불러요. 전기 음성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디로 갈수록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그래서 제일 베스트가 누구냐면 F예요. 18쪽이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18쪽은 전자를 주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할 때는 18쪽은 아예 빼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1등을 하는 거냐면 F가 1등입니다. 그래서 F를 4.0 만점으로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F 옆에 무엇이냐면 O가 있어요. O가 있고 여기 뭐가 있냐면 질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O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전기 음성도가 3.5를 갖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여기가 3.0을 갖습니다. 그래서 0.5씩 등차 수열을 띈다는 것들도 한 번 더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무엇이냐면 CN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CN이 대략적으로 얼마를 갖냐면 요것도 3.0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개정판화학에서는 이 숫자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한 방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판이 되면 이 숫자가 다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판 전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딱 한쪽에다 써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CB2에서 C는 부분적 음전하를 띈다라고 부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셀수록 전자를 끌고 와요. 갖고 와.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를 띄게 되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욕심을 많이 부리니까 음성을 띈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C와 B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C와 B. 그럼 누구와 누구를 따지라는 거냐면 요거 지우고 C와 B인 거니까 요거 지우고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갖다 물어보냐면 요 두 개가 둘 중에 누가 더 욕심을 많이 부리는지를 너 알아?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냐면 얘가 더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려는 정도가 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해보면 요 공유하는 전자쌍을 같이 써놓기로 해놓고 그게 공유잖아요. 그죠? 같이 쓰기로 해놓고 한 녀석이 그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잘 끌고 가냐면 얘가 3.0 정도 끌고 가는 거고 얘가 3.5 정도 끌고 가니까 전자쌍을 5가 끌고 갑니다. 갖고 와. 쫙 갖고 와요. 그래서 얘가 뭘 띠냐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띈다라는 뜻이에요. 이 앞에 이렇게 숫자 8을 쓰다 말죠.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는 그 델타라고 있습니다. 델타.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라는 건 화끈하게 가져오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끌고 온다.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C냐, 그렇죠. C가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니까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답은 3번 마킹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문제들이 뭐 전체적으로 기출문제이긴 한데, 앞부분에 주로 이제 요즘 기출을 많이 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재 구성이 앞부분에 최근 기출이 좀 많으니까, 좀 트렌드를 파악하기에는 참 좋은 교재인 것 같으니까 믿고 한번 가봅시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런 얘기들 좀 해볼게요. 적자 생존에다, 뭐 이런 걸 제가 써놨는데요. 이 적자 생존은 이 적합한 자가 생존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강후기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힘들게 로그인을 하게 한, 여러분을 로그인을 하게 한 문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후기에다가 쓰는 거죠. 몇 번, 몇 번, 몇 번. 그렇게만 쓰셔도 되고, 풀면서, 아, 이거를 내가 몰랐는데, 알았다. 그런 것들을 마치 일기식으로 써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을 해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탁 검색을
이제 수능 보기 전이죠. 수능 보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탁 검색을 해보면 내가 여태

때까지 뭘 갖다 썼는지 마치 아카이브처럼 여러분들 일기장을 쭉 보면서 그 문항들을 다시 보면 잘볼수 있는 모르는 것이 떠오르는 그런 기적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고 저는 여러분들 또 뒷강에서 연결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라의 고종남입니다. 자, 오늘 8강이죠. 8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사회분죠. 11번부터 20번까지 저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수업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아, 누가 한 이야기인 줄 아세요? 예. 일본의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책이 있는데 그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문장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가이면서 아주 유명한 러너이기도 합니다. 뭐 100km 울트라 마라톤부터 해서 철인 3종까지도 뛰신 후 그다음 매일 하루에 10km씩 뛰는 러너입니다. 제가 또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인데요. 아,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지지난주에 마라톤 대회에 나갔었거든요. 날이 30도였어요, 거의. 아, 제가 한 15km 넘어가니까 진짜 걷고 싶더라고요. 뛰고 싶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너무 다 막 지쳐가지고 걷고 있는데 아, 이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라는 문장이 생각나서 저도 끝까지 걷지는 말자 해서 완주를 걷지 않고 뛰어서 완주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떠한 한 책을 읽으면서 그 문장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러한 긍정의 한 줄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매 수업 시간마다 제공할 때 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패스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이 한 줄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의 힘으로 끝까지 완강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그러면 11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11번. 다음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봤어요. 자, 채용 인원 나와 있어요. 고졸. 자, 6명. 채용 절차 봤더니 서류 전형. 자, 서류 전형에서는 입사 지원서 자격증. 그 다음에 필기 전형에선 직업 기초 능력을 시험 본대요. 자,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과 기술 능력에 대해서 필기로 보겠다라는 거고, 면접 전형에서는 롤플레잉 면접하고 인성 면접을 하겠다. 자, 직무 기술서가 나왔네요. 직무 기술서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 맨 밑에 보니까 전체 전형에서 NCS 기반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함 했으니까, 아,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본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블라인드 채용이 나오면은 분명히 답지에 어딘가 그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답지가 항상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 패턴을 여러분들 이제 익혔죠, 조금. 자, 1번. 채용 정보 중 기업 정보를 알 수 있다? 자, 여기 기업 정보는 없어요. 어떤 기업이고, 어떤 뭐 판매하고 있고,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서류 전형에서는 인적사항, 학력, 수상 경력 등의 모든 스펙을 나타낸다. 자, 블라인드 채용이잖아. 이게 바로 이거지. 블라인드 채용은 이러한 것들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다음 3번. 서류 전형에서는 직무 관련 활동에 대한 경험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이 경험 기술서잖아. 보니까 서류 전형에는 경험 기술서가 없죠. 없죠. 4번. 필기 전형에서는 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학적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평가한다. 이거 수리 능력이잖아. 자, 직기초 보니까 수리 능력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면접 전형에서는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고 지원자에게 행동과 말을 관찰한 평가는 면접한다. 이거 상황 면접이죠. 면접 방법에 롤플레잉하고 그 다음에 인성 면접이다 보니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11번 문제 해결해 봤고, 자, 12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한 보도 장면이다. 이에 나타난 창업의 요소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업의 3요소 하면은 창업자, 그 다음 창업 아이템, 창업 자본. 플러스 하나 더 한다면은 이제 3요소에다 플러스 하나 더 시장. 우리가 판매할 그 시장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창업의 요소 하면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3요소 하면은 창업자, 창업 아이템, 그 다음에 창업 자본이다라는 거. 자, 공공기업은 인터넷에서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작은 커뮤니티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지역별로 패션을 공유하는 방식에서 멀티샵을 운영하며, 그렇죠?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한정된 독립 브랜드의 스니커즈를 판매하며 패션 매니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독립 브랜드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소규모 브랜드 판로를 제공하고 정품만을 취급하며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창업 요소는 결국 이러한 것들 아이템이죠. 아이템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스토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즉 고객들에게 이러한 정품만을 취급하는 걸로 판매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거알수 있죠. 그 외에 이 창업자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창업자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던 창업자는 나타나 있지 않고, 얼마의 자금을 투입해서 우리가 창업을 했는지의 창업 자본도 나타나 있지 않죠. 결국 이 제시문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아이템과 시장, 즉 니은과 니을만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창업이 요소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내용 결합형 형태, 즉 다른 내용들과 결합해 가지고 같이 이제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창업만 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타났냐, 이런 형태, 12번 문항의 형태보다는 제시문에서 뭐 다른 어떤 내용수와 결합해서 그 중에 하나의 답지로서 제시문에 나타난 뭐 창업의 요소는 뭐다라고 이런 형태로 답지로 구성되는 형태로 지금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노측 대표와 사측 대표의 대화이다. 즉 노사 간의 이제 대화이에요.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냈어요. 자,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후 파업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했습니다. 조합원이 650명 중에서 60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20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네, 다만 쟁의 행위는 절차, 목적,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정당하게 이제 과 관련된 정당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기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사측은 대화 종결 직후 직장 폐쇄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직장 폐쇄는 선제적으로 할수 없어요. 직장 폐쇄는 뭐예요? 대항 행위예요. 대항 행위. 그래서 노조 측에서 이제 쟁의 행위가 발생되면 그 후에 이제 대항 행위로서 할수 있는 게 직장 폐쇄다, 사측에. 그래서 선제적으로는 할수 없다라는 거죠. 자, 니은 노조는 파업 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적법한 파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얼핏 보게 되면 600명 중에 과반이 이상인 320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거를 답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가 과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이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전체의 과반이에요. 결국 650명이니까 325명 이상의 찬성이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600명 이렇게 요 부분을 준 게, 좀 혼동을 줄수 있겠죠. 그죠? 600명이 아니라 650명 중에 과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기억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구모라든가 본수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다뤄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조합원 가입 전체 조합원 중에서 과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티귿, 노조가 공장 내부의 주요 생산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는 사측 대표가 이야기한 요건에 위배된다. 당연하죠. 이거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42조에 보게 되면은 생산 시설이라든가 뭐또 주요 시설들, 그다음에 뭐 폭력이라든가 파괴 행위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요 생산 시설에 우리가 를 점거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 이 디귿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건 위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당하지 못하다 한 거죠. 그래서 위배한 행위는 바로 디귿. 그래서 디귿 하나니까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도 충분히 낼수 있겠네요. 니은하고 디귿은 본수능에서도 충분히 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가보도록 하죠. 14번. 다음은 노무사의 특강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단,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인 사업장에서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것을 우리가 찾아라라는 거죠. 답지에서. 우리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어떤 최저 기준인 거죠. 사실 그 이상으로 주는 것들은 문제되지 않아요. 적어도 그 근로기준법만큼은 최소한 지키라는 거. 그다음 최저임금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조건의 어떤 기준을 이 되는 그런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이다라는 거죠. 1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게 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경우, 이건 위반됐나요? 아니죠. 휴게 시간은 제외죠. 우리가 근로 시간에서 휴게 시간은 제외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휴게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쵸? 이거는 규정에 위반한 사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2번. 사용자가 6개월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만이 지급이 가능하죠. 1년, 1년.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답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3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하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30분씩 분할하여 주는 경우, 분할해서 줄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죠. 않았죠. 결국 1, 2, 3번은 전부 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4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사용자가 1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1월 1일까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11일 주었던 경우. 자, 이거 지금 1년을 초과했잖아. 그쵸? 그 다음 연도 1년. 그러니까 전년도 1월 1일에서 너 10월 30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 1월 1일이니까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며칠을 주도록 돼 있죠? 11일이 아니라 며칠? 15일을 주도록 돼 있죠. 그쵸? 연차 유급휴가 15일이. 그러니까 11일이 아니라 15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라 2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친 근로자를 해고 예고 없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고 예고 부분이에요. 자, 해고 예고는 우리 일반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외 조항이 있죠. 뭐 있죠?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몇 개월? 3개월 미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2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충분히 이번 본 수능에서 낼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죠. 앞으로도 낼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사례 형태로 제시해서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례를 찾아라라는 문항이었다라는 거죠. 자, 14번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해 봤고, 자, 1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국가데이터처 통계 분류 포털 누리집에서 소방관을 검색하여 얻은 결과의 일부이다. 검색 결과에 나타난 분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지금 분류한 거 보니까 한국 카테고리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예요. 사실 우리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는 요게 옛날에 그 생활 서비스 이해인가 뭐그 과목이 있었죠, 예전에. 거기에서 이제 냈던 형태이고, 우리가 성공적인 직업 생활은 NCS 분류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한국 표준이라든가 고용 직업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문제상에서 잠깐만 언급될 뿐이지 굳이 우리가 그 디테일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한국 표준 분류에 대한 아주 분류 그 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풀수 있는 문항이라서 15번 문항 같은 경우는 본 수능에서 좀 출제할 수 없다는 아니지만은 출제할 빈도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그냥 15번 문제야. 그냥 이 문제상에서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아니, 학생들이 꼭 이러거든요. 아, 이거 한국 표준 분류까지도 우리가 다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거 지금 연습하는 형태의 어떤 모의고사 형태다 보니까, 그 특강책에 나와 있는 한 줄이라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구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나갔고, 요 부분에 한국 표준 분류, 직업 분류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우리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분류표가 언제 다 해요? 우리는 NCS 분류 체계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특강책에 안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표준 분류, 직업 분류에 대해서는, 이거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대해서는 언급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 15번은 문제를 풀고 그냥 넘어가자. 아, 요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차수 08은 중분류 코드에 해당한다. 이 차수 08이 뭐냐면요. 계정 차수예요. 계정 차수. 이거 8차 계정이라는 뜻이에요. 8차. 8차 계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분류 코드가 아니라, 계정에 대한 차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1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대분류상 단순 노무 종사자에 속한다. 요 대분류는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분류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 표준은 한 자리씩이에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형태의 한 자리씩. 한 자리씩 돼요. 한 자리씩. 우리 NCS에서는 두 개씩이었죠. 그죠? 01, 뭐 02,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이었다면 이건 4. 대분류 4. 이렇게 이제 한 자리씩 분류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류되게 되면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돼요.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 이거 다 외워야 돼?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이 문제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3번 볼게요. 대분류 항목 개수는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분류법과 동일하다. 이 대분류 항목은 동일해요. 요 개수는. 대분류 항목의 개수가 한국 고용 직업 분류랑 동일하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3번이 정답이에요. 그다음 대분류 코드는 09부터 09까지 총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대분류 코드는 1에서 9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1에서 9,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이제 알파벳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10개로 구성되는데, 이건 아니다. 요거는 0에서 9까지 분류된 게 바로 이제 한국 고용 직업 분류예요. 0에서 9까지 분류된 게 바로 한국 고용 직업 분류다. 그래서 틀렸다는 걸알수 있고, 소분류상 236 소방 방재 산업 안전 기술자 및 시험원. 아, 이거 딱 봐도 그냥 좀 소방자만 들어갔지, 이 소방관하고는 좀 별개이죠. 소분류상으로 보게 되면은 경찰 소방 및뭐 교도 관련 종사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소방하고 경찰하고 교도관이 같은 어떤 종사자로서 분류되어 있는 게 소분류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15번 문제는 너무 이게 모른다고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제이고, 이러다 보니까, 와, 이거 다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요 정도 그냥 수준에서만 이런 문제도 있구나 정도만 해서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 자, 1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우리 완성은 이제 모의고사 성격이다 보니까 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내요. 그래서 본 수능에서 우리가 잘안 다루는, 수능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까지도 문제들이 간혹 가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특강이든 완성이든 우리가 연계라는 게 충분히 이제 연계, 50% 연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완성의 문제에서도 그냥, 안 배운 내용, 그다음 잘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한번 정도는 보고, 아,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구나, 그다음 정답이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자, 16번. 다음은 기업조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공공기업의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요율,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력개발사업에 관련돼서 이 요율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여기서 요율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업급여는 공통적이야.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동일하게 납부하죠. 그죠? 동일 퍼센트, 0.9%라는 거. 0.9%라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아니면 이제 5번. 3번, 3, 4, 5번 중에 하나일 거야. 그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요율할 때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력개발사업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고용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보면은 요거예요. 105명이 요게 핵심이야. 요거. 핵심. 핵심은 요거야. 요거. 150명 이하.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냐. 그다음 150에서 1000명. 그다음 1000명 이상 및뭐 공공기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형태로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율 부분은 여러분이 표에 있는 거 암기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근로자가 있고, 다음에 사업주가 있어요. 실업급여 부분은 요율이 똑같아. 어떻게? 0.9%씩, 0.9%씩 똑같아. 절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부분은. 그럼 근로자는 실업급여만 납부하면 돼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납부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력 개발이에요.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요 부분이 우리가 규모에 따라서, 즉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우리가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150인 미만이야, 미만. 150인 미만은 요 부분은 근로자 납부하지 않죠? 사업주만 부담하는 거야. 몇 프로냐? 0.25%예요. 0.25%. 그 다음에 150인 이상이면서, 150인 이상이면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우리가 우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0.2가 더해진 0.45%야. 그러니까 계속 0.2씩 더해지는 거야.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는 150에서 1000명, 1000명 미만. 미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0.2 더해지니까 0.65%가 적용된다라는 거. 이렇게 0.2씩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1000인 이상. 그리고 공공기관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0.85다라는 거죠. 0.85%를 부담하고 있다. 부담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퍼센트를 좀알 필요가 있다.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거다라는 거. 계산하는 문제도 되기도 수월해요. 계산하는 문제도 되기도 수월해요. 뭐 급여에다가 곱하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알고 있어라. 결국 여기에서 정답은 105명이니까 요거에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몇 퍼센트야? 0.25%지. 그치? 요거는 0.9%씩 동일하니까. 결국 정답은 0.9, 0.25.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놔두세요. 단순하게 퍼센트로 이렇게 답지도 이렇게 구성될 수 있지만 이렇게 구성되기보다는 이거를 난이도를 올리게 되면은 실제 납부할 어떤 고용보험료 부분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계산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계산한다면 고난도 문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제가 특강 시간에 실제 사례를 통해서 계산한까지도 아마 진행했어요.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접해서 이제 실제 선생님하고 같이 계산해 본 적이 있죠. 그걸 기억한 학생들은 이거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수업 장면이다. 가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업무상 재해하면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혹은 출퇴근 사고 이렇게 되죠.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어느 거냐? 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 봤더니 자, 2호 이 가예요. 자,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뭐래? 질병이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야. 그래서 요걸 가에 들어갈 건 뭐야? 업무상, 뭐? 그렇지. 질병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이번 시간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중 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사례로 찾으면 되겠지. 자, 출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어. 이거는 출퇴근 사고지. 출퇴근 사고. 출퇴근 사고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업무상 질병이 아니다. 사내 체육대회 축구 경기 중 근골격계 부상이 입었다. 이거는 뭐야?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죠.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대회, 등산회 이런 것도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거와 동일하게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밀린 가공 업무 중 비상정지 버튼이 고장으로 인해 손가락이 낌. 이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이것도. 이것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라는 거. 일하다가 다쳤으니까. 자, 민원 처리 업무 중 고객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성 수면 장애가 생겼어. 요즘 이런 거 많죠? 결국 뭐야? 이게 질병에 해당돼요. 업무상 질병. 그래서 우리가 사무직이라든가 어떤 고객 응대하는 그런 직종들에서는 주로 나타나는 게 사고보다는 업무상 질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돼. 이것도 스트레스성 수면 장애가 생겼다는 것은 질병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사무직에서 일하는 그 콜센터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서 부분들이 이렇게 업무상 어떤 재해로서 옛날에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또 그런 어떤 사무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강화됐고 업무상 질병에 다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부서장의 지시에 의해 직장 동료 부친상의 조의금을 전달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 발생했어. 이것도 업무상 사고에 이제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업무상 사고. 이것도 업무상 사고예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는 뭘로 보냐면은 어떤 일의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간게 아니라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냐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따질 때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가령 이런 것도 업무상 사고로 이제 보냐 안 보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업무상 사고로 이제 판례에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래처 직원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당했다든가 이런 것도 거래처 만나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장의 지시라든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거래처 직원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업무의 연장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연장으로 볼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업무상 재해로 봐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이 부분도 제가 특강 시간에 다양한 사례도 얘기했었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었으니까 그리고 본 수능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봐놔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8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8번 문제. 다음 A 기업의 노사 협상 일지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3월 1일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요거 답을 보면서 역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3월 1일 노동조합의 활동은 참모 책임에 해당한다. 자, 참모 책임일까요? 봐볼게요. 3월 1일에 봤더니, 단체 교섭, 교섭 진행했대. 요거는 가장 기본 책임이 뭐야? 집행 책임이지. 교섭 활동 진행하는 것은 집행 책임이다라는 거. 자, 2번. 3월 4일 조정 신청은 관계 당사자인 사측과 함께 신청해야 성립된다. 3월 4일 뭐 했나 봤더니 조정 신청했어. 함께 신청해야 성립되는 거 아니지. 일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일방이 신청하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고. 3번. 3월 15일 쟁의 행위는 조합원 투표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할 수 없다. 이거는 보지 않아도 돼. 자, 2분의 1이지, 2분의 1. 과반 이상 찬성이야. 과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투표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이 행할 수 있는 거지. 3분의 2가 아니다라는 거. 2분의 1이지. 과반이니까 절반 이상. 자, 그래서 틀렸다는 걸알수 있고. 자, 4번. 3월 17일 봤어. 직장 폐쇄. 직장 폐쇄했네. 직장 폐쇄는 노동자의 쟁의 행위로 미리 노동위원회 신고해야 된다. 노동자의 쟁의 행위가 아니지. 사용자지, 사용자. 사용자의 무슨 행위? 대항 행위지. 행위야. 쟁의 행위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쟁의 행위로서 대항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5번. 3월 19일 작성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3월 19일 봤더니 노동위의 조정위원회 개입하여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조정서가 작성됐네요. 법적 효력 동일해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재 안이 나와서 중재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조정 안이 나와서 그게 양쪽이 오케이 서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단체 효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18번 문제도 굉장히 고난도 문화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18번도 잘 봐놨더라라는 거. 우리 이제 알잖아. 고난도 문항 어디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지. 그다음 어려운 부분이 어딘지. 근로기준법. 그다음 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산재보험. 그다음 고용보험. 요네 파트에서 고난도 문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어렵고 법령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면 결국 내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이네 파트, 이네 가지의 파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여러분이 소화를 하고 한번더볼 뿐만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더 많이 봐놔둬야 여러분들이 고난도를 다 맞아서 좋은 성적을 받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9번 문제. 다음은 NCS 분류 체계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능력 단위를 탐색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앞에서 우리가 그 다른 어떤 분류 체계에 대해 나왔는데, 거기보다 우리는 뭐의 핵심은 바로 19번처럼 NCS 분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아낸 게, 여기가 더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쵸? 자, 봤더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치? 세분류. 세분류를 뭐라 그런다? 직무라 그런다. 그럼 가에 들어갈 직무는 뭐다? 한식 조리가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정의 봤더니 한국 음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메뉴 계획, 그 다음에 식재료 손질 및 관리하여 정해진 조리법에 의해 조리하는 일이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능력단이 나와 있어. 능력단이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 NCS의 분류 코드는 두 자리씩이라는 거지. 대분류 두 자리,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 다음에 이렇게 능력 단위까지 해서 둘둘둘해서 이렇게 나온다. 총 10자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언더바, 이건 뭐야? 21년, 21년 연도지, 연도. 연도에 버전 4니까 이거 수정 보완된 거네. 그지? 이때 수정 보완됐다라는 거알수 있지. 자, 이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은 한식 조리이다. 1번이 정답이네. 그죠? 한식 조리가 직무잖아.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지. 이게 직무지. 그래서 세분류다라는 거알수 있지. 제시된 모든 능력 단위는 21년도에 처음으로 개발됐다? 아니야. 21년도에 처음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V4잖아. 수정 보완된 거지. 21년도에 수정 보완된 거지. 우리가 수정 보완이라는 말이 이제 가장 큰 총칭된 단어이고, 어떨 때는 이제 보완할 수도 있고, 일부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정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어요. 추가될 수도 있고, 내용이, 능력 단위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죠? 내용이 추가될 수 있어. 그러한 단어를 총칭해서 우리가 수정 보완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정됐다, 수정됐다, 다 똑같은 어떤 표현 방법인데, 이제 총칭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공인 음식 조리. 공인 음식 조리는 소분류네.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핵심 하의 능력 기술이다. 이건 뭐야?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개념이지. 능력 단위 요소는 나와 있지도 않아. 그치? 응. 그래서 틀렸다. 한식 국탕 조리는 한식집 선조리보다 산업 현장 직무 수준이 더 높다?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이라고 했잖아. 보니까 국탕조리 보니까 요거야 2 수준이야. 그다음에 찜선조리는 4 수준이야. 이게 더 높은 거지. 그치? 요게 더 높대 않지. 더 낮지. 그래서 더 높다가 아니라 더 낮다로 가야 되는 거지. 직무 정의에서 능력 단위의 성취 여부를 평가 방법 및 평가 시 고려 사항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 당연히. 이거는 별도로 이제 제시가 되잖아. 그래서 이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다라는 거야. 문제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분석하기는 좋은데 답이 너무 딱 1번에 딱 나와가지고 금방 해결돼 버리는 그런 문제였죠. 자, 19번 문제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 항상 나온다는 데서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NCS 분류 체계에 잘 반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자, 다음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조사한 직업윤리 덕목의 상대적 중요도 추이이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보니까 여기 창의성 대 책임감. 18.1에서 81.9. 그러니까 책임감이 81.9로 더 높다는 거알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 23년도 와봤더니, 창의성은 18.9인데, 책임감은 81.1. 좀 낮아지고, 창의성 좀 올라간 거알수 있죠. 0. 몇 퍼센트로. 그지? 그 다음에 자발성, 소중함,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쵸? 색칠된 부분들은 이쪽 부분인 거고, 요 연한 부분들이 이쪽 부분이라는 거 비교해서 분석해서 이제 답을 찾으라는 거죠. 자, 기억. 조직 순응이 가장 많은 상승률 12.2%.

우리가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상승률이죠. 상승률이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죠. 5.2%가 정답이다. 자, 니은. 시간이 변함에도 책임감을 창의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시간이 변함에도 책임감이 창의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또 비교해보면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알수 있죠. 니은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조직 수능보다는 자발성이, 그리고 청렴성보다는 직무 능력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직 수능보다, 자발성. 그쵸? 조직 수능보다 자발성? 조직 수능보다 자발성. 그 다음에, 청렴성보다 직무 능력. 청렴성보다 직무 능력이 더 크죠. 그죠? 여기도 청렴성보다 직무 능력이 더 크다는 거알수 있죠. 이거, 이것은 뭐야?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프 차트만 보고 비교 분석 가능한 그런 형태의 일반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해석 능력을 우리가 측정하는 어떤 문제 형태였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까지 이제 다 해결해 봤고, 선생님이 저 추가적 자료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제 다음에도 문제 계속 나오는데, 근로자 권익 침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부당해고랑 부당노동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주 출제되고, 그렇죠. 그래서 부당해고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그다음에 뭐 단체협약 취업 규칙에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 경우 등을 우리가 말해요. 그래서 근데 징계해고라든가 경영상의 어떤 이유에 의한 경영상 해고는 가능해요. 그러나 엄격히 이것도 우리가 잘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특히 경영상의 해고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굉장히 그 경영상의 이유로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특히 해고하기 전에 해고에 대한 회피 노력을 기업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최근에 보면 코로나 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들이 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절차적으로 바로 해고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피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회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기업들이 전체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임금을 뭐 5%, 10% 삭감하고 전체 직원들한테 이제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 협약이라든가 혹은 직원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전부 다 같이 노력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우니 임금을 살짝 좀 줄이더라도 이 고용 상태는 유지하고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고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너무나 지나치게 악화돼서 회사가 진짜 존폐 위기에 놓여져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해고하는 게 바로 경영상의 해고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부당노동행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단어 꼭 기억하라 그랬죠? 이거죠. 노동조합과 연계되어 있구나. 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가입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시키거나,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이 모든 행위를 우리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제 절차,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3개월 이내, 몇 개월? 3개월 이내 구제 신청을 어디? 진호위, 즉 지방노동위원회 하고, 지방노동위원회 결과에 불복 시에는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해요. 어디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의 어떤 판단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 판단에도 불복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뭘 한다? 행정소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은 우리나라는 삼심제죠. 그래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라는 삼심제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특강 시간에도 강조했죠. 아마도 이번 본 수능에도 이와 관련돼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제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놔둬라라는 거. 그래서 진호위 중앙노동위원회 여기에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간다라는 이 절차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놔둬라라는 거.
이거 중요하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임금체불 같은 경우, 임금체불. 자,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임금을 정기지급일 단 1일이라도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퇴사 후에 뭐 퇴직금 같은 걸 지급하는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임금체불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액 같은 경우에 소액사건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체불 임금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법원에 소액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민사소송, 즉 체불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다음 보전 처분 한 후에 민사소송에서 이제 우리가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전 처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회사는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업 활동에 제한이 생기거든요. 말 그대로 회사의 어떤 자산적 부분에 대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보전 처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 임금체불을 어떻게든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임금체불, 즉 내가 받을 돈이 채권이죠. 받을 권리를 우린 채권이라고 하고, 갚을 의무를 채무라고 하거든요. 그 임금에 대해서 받을 권리니까 임금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돼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이러한 절차들을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진전 제출하였으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기간 동안에선 민사소송을 통해서 제기해야 된다라는 거. 3년이라는 숫자 꼭 기억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제신문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한번더 꼬여가지고 이제 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금 채권에 대한 부분, 요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봐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임금 체불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는 거. 재작년인가 거기에도 이제 모평이랑 본수에도 관련된 것도 나왔었죠. 그다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성희롱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봐놨두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뭐 부당 해고라든가 부당 노동 행위는 굉장히 자주 나왔었고,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때 보면은 숫자 가지고 좀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좀 아주 뭐100%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만큼 이 성직에서 나타나는 숫자들, 왜 그러냐면은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료 계산할 때도 보면 우리가 퍼센트를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일단 절차상에서 며칠 이내에 뭘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강, 지난번 6모 때도 보면은 뭐 숫자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특강 시간에 강조했던 거 이외에 나온 적은 없어. 물론 이제 뭐 사대보험이나 이런 거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죠. 그렇지만 어쨌든가 우리가 사대보험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배웠잖아. 지난번에 문제 이제 답지에 사대보험이니까 이게 뭐 특강에 나왔나요? 뭐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특강 안에 사실은 그게 사대보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도 역시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 보대 문제의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번 6월 모의평가 때 가장 큰 특징은 뭐였어요? 제시문이 뭐였다? 길어지고 제시문 안에서 한번더 꼬였다. 그러니까 실제 딱 문제를 풀어보고 나중에 이제 쭉 천천히 차근차근 풀어보게 되면은,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네. 이번 6월 모의평가 그랬거든요. 제가 풀어보고 나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 뭐 최고난도 문항 없는데? 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했다예요.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어렵게 느껴졌다. 그걸 결국 뭐냐? 제시문에서 우리가 얼만큼 잘 효과적으로 파악을 빨리 하느냐. 거기가 관건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지금 우리 완성 풀 때도 제시문을 잘 이해하는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리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 특강 물리학원 이번 시간은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3점 테스트 2번까지 풀이했고요. 자, 3번 문제부터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플러스 X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A 관성계에서 광원 X와 검출기 P는 점 O로부터 각각 L1인 지점에 광원 Y와 검출기 Q는 O로부터 거리가 각각 L2인 지점에 정지해 있고 X, Y에서 PQ를 향해 각각 플러스 X방향, 플러스 Y방향으로 빛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관성계가 바뀌어요. B의 관성계에서 X, Y에서 동시에 빛이 방출된대요. 그러면 X하고 Y는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잖아. 그럼 A가 볼 때 동시였으면 아니죠. 관성계가 B로 바뀌었지. 죄송해요. B가 봤을 때 동시였으면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는 A가 봤을 때는 동시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B의 관성계에서 X, Y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이 PQ에 동시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럼 B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왼쪽으로 V의 속도로 지금 운동하고 있어. B는 이렇게 관측하는 거죠. 자, 그리고 X에서 빛이 방출이 됩니다. 자, X에서 P까지 빛이 방출이 되는데 B가 볼 때는 좌표계가 왼쪽으로 진행을 하니까 P가 왼쪽으로 진행해 오겠죠. 그래서 X에서 방출된 빛은 P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고 자, 동시에 B가 볼 때 X에서 빛을 쏘는 동시죠. Y에서 빛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Y에서 쏜 빛은 Q를 향해 가는데 B가 볼 때 이 좌표계가 왼쪽으로 진행하니까 P의 위치도 왼쪽으로 진행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Y에서 쏜 빛이 Q에 도달하려면 B가 볼 때 빛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B 관성계에서 X에서 쏜 빛은 P에 이렇게 도달하고 Y에서 쏜 빛은 Q에 대각선 경로로 직선 운동해서 도달해야 돼.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동시에 빛이 방출이 돼서 동시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만약 X에서 P 그리고 Y에서 Q까지 거리가 똑같았다고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빛이 P에 도달하는 거리보다 Y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거리가 대각선 경로라 더 크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할 수가 없죠. P에 먼저 도달하고 Q에 나중에 도달해야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동시에 도달한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X에서 P까지의 거리가 Y에서 Q까지의 거리보다 더 컸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동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는 X에서 P까지의 거리가 Y에서 Q까지의 거리보다 컸다는 얘기는 L1이 L2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게 비관성계에서 본 내용인데 자, 그럼 중요한 것은 X에서 쏜 빛이 P로 갈 때 Y에서 쏜 빛이 Q로 갈 때 여기서 빛이 교차를 합니다. 만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빛이 진행한 경로가 B가 볼 때 똑같아요. 그러면 이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 빛이 진행하는 경로의 2분의 1 지점이죠. 그럼 각각 X, P, Y, Q에서의 절반 지점에 뭐가 있었어요? O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B가 볼 때 좌표계가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O도 왼쪽으로 진행할 텐데 바로 이 O 지점에서 B가 볼 때 X에서 방출된 빛 그리고 Y에서 방출된 빛이 같은 거리까지 이동해서 동시에 만나고 그리고 다시 같은 거리 나머지 절반씩 이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O라고 하는 지점에서 X, Y에서 출발한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 B가 볼 때. 근데 O라고 하는 것은
한 지점이잖아.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도 동시에화죠. 따라서 A가 볼 때도, 아이고, 맞네요. 이게 보통은 우주선에 A가 타 있고 여기 B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B가 볼 때 동시였다면 A가 볼 때도 XY에서 방출된 빛이 O에 도달하는 것은 뭐여야 돼요? 동시여야만 된다. 자, 근데 사실 요 O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숨어있는 내용의 것을 우리가 가시화시켜야 되는구나. 숨어있는 내용도 찾아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3점 테스트 문항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을 꼽으라고 하며 바로 이 3번 문항을 꼽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된 거니까요. 이제 보기를 보시면 돼요. 보기의 내용은 A 관성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 Y에서 방출된 빛이 X에서 방출된 빛보다 O를 먼저 지난다? 아니죠. B가 볼 때 동시에 지나니까 A가 볼 때도 동시여야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L1과 L2의 관계는 L1이 L2보다 큽니다. 자, 그리고 3번 A가 볼 때 빛은 Q, P 어디에 먼저 도달할 거냐? B 입장에서는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X하고 Y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각 P하고 Q에 동시에 도달한다는 조건이 있어. 근데 A에 대한 건 아무것도 조건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빛이 Q보다 P에 먼저 도달하는지 이거는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기억번이에요. 왜냐하면 A의 입장에서는 자 얘네들이 자기랑 같은 좌표계이고 O 지점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X에서 쏜 빛과 Y에서 쏜 빛이 O에 도달하는 것이 동시에 도달한다고 돼 있었어. 동시에 도달인데 L1하고 L2를 비교해 보면 L1이 L2보다 더 길단 말이죠. 자, 그럼 뭐야 얘들아? 출발점을 O로 보면 돼. O에서 빛이 동시에 각각 P, Q로 출발했는데 P까지의 거리가 Q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P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Q에서보다 더 길은 거니까 먼저 도달하는 건 어디에 먼저 도달해요? Q에 먼저 도달하겠죠. P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Q에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아직까지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도 이렇게 두 빛이 진행하면서 만나는 것에 대한 문제 상황은 없었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이 연계 교재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출제된 유형이 아니라고 보았을 때 이 3번 문항이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문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빛이 교차해서 만날 때 이것이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지점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동시에 만난다면 다른 관성계에서도 이 빛이 동시에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다른 좌표계에서도 동시니까요.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우주선이 두 대가 있네요. 관찰자 A, B가 있고 관찰자 A, B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C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데 A가 탄 우주선의 속력 V이고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주어져 있어요. Y같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Y축 방향과 나란한데 어느 방향인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C의 관성계에서 C가 보는 거죠. 광원, 검출기 PQ, 정지일 때 무슨 얘기예요? C와 이 녀석들은 같은 동일한 좌표계이다. 빛은 광원으로부터 PQ를 향해 플러스 Y 그리고 플러스 X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다. 여기까지가 C의 관성계에서의 내용이에요. 동시에 P, 동시에 Q로 빛이 방출된다. 자, 표는 A 그리고 B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A 관성계 한번 볼까요? A 관성계에서 보니까 광원에서 P까지 그리고 광원에서 Q까지 빛이 진행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C가 볼 때는 A가 운동하지만 A가 볼 때는 그쵸 이 좌표계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V로 운동하는 것으로 관측될 거 아니야. 그럼 광원에서 빛이 각각 진행하는 동안에 Q는 왼쪽으로 이동해 있을 거고요. P도 왼쪽으로 이동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광원에서 쏜 빛이 A가 볼 땐 어떻게 가야 돼? 자, Q까지는, 자, 여기까지 오면은 도달이고요. P는, 그치, 대각선 경로로 가야 되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광원에서 Q까지, 광원에서 Q까지 거리가 똑같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A 관성계에서는 광원에서 Q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광원에서 Q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더 짧아야죠. 근데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애초에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었다는 거지. 더 컸다는 거지. 그러니까 P가 빛의 진행, 아니 죄송해요. Q가 빛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와서 빛이 진행하는 거리가 애초에 Q 위치보다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원에서 P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B의 관성계에서 걸린 시간을 보니까 B의 관성계, 자, B는 Y축에 나란하게 운동하는 우주선이죠. 광원에서 P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빛이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A 관성계에서 걸린 시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A로 가봐. 자, A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에 도달하려면 대각선 경로로 와야죠. 원래 P의 위치보다, 그렇지, 빛이 진행한 경로가 더 길어졌어요. 그러면 P 입장에서도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원래 P까지 이동하는 거리보다 빛이 진행하는 거리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야? 만약 B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운동할 때 그럼 B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고 얘들아 니네들이 윗방향으로 운동하네 이렇게 되니까 광원에서 쏜 빛이 P를 향해서 진행하는 동안 P의 위치는 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B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A가 볼 때 대각선 경로로 진행한 빛의 진행 경로와 B가 볼 때 원래 광원에서 P까지보다 더 길어진 P까지 진행하는데 빛의 진행 경로가 같아져서 시간, 도달 시간도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P가 P 입장에서 더 길어지게 위쪽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동하려면 B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어야 되고 만약에 B가 플러스 Y 방향으로 운동하는 우주선을 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B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오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운동하는구나. 그러니까 광원에서 빛이 진행할 때 P가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이 A가 봤을 때 광원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보다 더 짧아져야지. 만약에 B같은 우주선이 플러스 Y 방향으로 운동한다면. 따라서 이 표를 갖고 B의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

Y방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C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 P하고 Q하고 어디에 먼저 도달하느냐? 우리 이거 결정했잖아요. A의 관성계에서 걸린 시간으로부터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Q보다 P에 먼저 도달하네요.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C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고 T1 그리고 기역을 비교하라고 합니다. 자, 기역이라고 하면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Q까지죠. 그럼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는 자, P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고 너희들이 이 좌표계가 위로 운동하니까 Q의 위치가 윗방향으로 옮겨져 있을 거야. 그러면 B가 볼때 광원에서 Q까지 빛의 진행 경로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B가 볼 때예요. A가 볼 때는 뭐였어요? A가 볼 때는 광원에서 쏜 빛이 Q를 향해 가는데 A 입장에서는 이 좌표계가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Q가 광원 쪽으로 이동하면서 A가 봤을 때 빛의 진행 거리는 요거였었죠, 요거. 그랬더니 빛의 진행 거리가 A가 측정한 빛의 진행 거리가 B가 측정한 빛의 진행 거리보다 짧네요. 그러면 빛의 속력은 A가 보든 B가 보든 똑같으니까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1이 기역보다 작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역,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 우주선의 운동 방향이 주어지지 않을 때 표를 보면서 이 표를 해석하는 방법. 특히 같은 관성계에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한 빛의 도달 시간이 같다. 이런 것은 굉장히 큰 힌트가 될수 있죠. 그리고 각각 다른 관성계인데 도달 시간이 똑같아. 이거 역시도 큰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 87쪽으로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X축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A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PQ 정지하고 있고, 그리고 광원에서 PQ를 향해 각각 플러스 X,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 빛은 P, 그리고 Q에서 반사해서 광원에 도달한다고 해요. 자, 이게 무심하게 그냥 써 있는데, 광원에서 P까지, 그리고 광원에서 Q까지 A 관성계에서 거리가 L로 똑같아,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광원에서 Q까지, 광원에서 Q는 여기 있네요. 광원에서 Q까지, 광원에서 P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똑같겠죠?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각각 거울에서 반사해서 광원까지 빛이 되돌아오게 되면 되돌아온 두 빛은 광원에 동시 도달하죠. 이 동시 도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지만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왜?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럼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 A가 볼때 동시야. 그러면 다른 관성계에서도 무조건 한 지점에서 동시는 동시여야 된다. 그러니까 B가 볼 때도 각각 PQ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에 동시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는요, 누구 관성계에 대한 표냐? B 관성계에 대한 표예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각각 P, Q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P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이 우주선이 어느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 마이너스 X 방향 이게 없어요. 그걸 결정을 해야만 돼. 그럼 뭘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냐? 일단 나와 있는 정보를 보니까 자, B 입장에서 광원에서 P까지 그리고 광원에서 Q까지, P에서 광원까지에 관련된 시간, 요건 지워져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광원에서 P까지 한번 볼까? 누구 입장에서? B 입장에서. 그럼 만약 이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광원에서 P까지 빛이 진행하는 동안에 P가 오른쪽으로 어떻게 돼 있지? 이동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광원에서 P까지
빛이 도달하려면 이만큼 와야 돼. 근데 반사돼서 이제 빛이 광원으로 가려면 이때는 광원도 우주선에 붙어 있으니까 빛이 진행하고 피가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광원도 오른쪽으로 진행해 있겠죠. 그래서 광원이 이쯤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광원에서 피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피에서 다시 광원까지는 짧은 시간이 걸려요. 무슨 얘기예요? 광원에서 피까지, 피에서 광원까지 같은 시간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플러스 X 방향이 아니라 우주선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자, 그때는 피가 왼쪽으로 이동할 테니까 이번에는 광원에서 피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피에서 광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겠죠. 근데 기억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단서로는 우주선의 운동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빛이 광원에서 Q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B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운동한다고 쳐봐. 그러면 Q가 오른쪽으로 진행해 있을 테니까 B가 볼때 빛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대각선 경로죠. 광원에서 Q까지 왔다가 다시 Q에서 광원까지 가는 거지. 대각선 경로예요. 그리고 이 거리는 어때? 같아요. 우주선이 등속도 운동하니까. 자, 만약 우주선이 왼쪽으로 진행하면 Q가 왼쪽으로 진행해 있을 테니까 그때는 왼쪽 방향으로 대각선 빛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든 대각선 경로의 길이가 어때? 똑같아. 그래서 얘도 숨어 있어. 광원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이 0.5t잖아요? 그러면 and Q에서 광원까지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 역시 똑같이 0.5t0예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야? 빛이 광원에서 Q까지, Q에서 광원까지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t0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광원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거울 PQ에서 반사돼서 다시 광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A가 보거나 B가 보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A가 보든 B가 보든 P로 간 빛, 그리고 Q를 향해서 간 빛, 동시 출발, 동시 도달. 그러니까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광원에서 P, P에서 광원까지의 한번 왕복 시간과 광원에서 Q, Q에서 광원까지 한번 왕복 시간이 어때야 돼? T0로 같아야 돼요. 그럼 광원에서 P까지가 0.4T니까 P에서 광원까지, 즉 기억은 0.6T0여야겠죠. 선생님 방금 0.4T라고 했죠? 0.4T0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0.6T0예요. 그럼 이두 개의 상황을 갖고 우주선의 운동 방향도 결정할 수 있어. 자, 왜냐? 광원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짧아. P에서 광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길어. 그렇다는 얘기는 광원에서 P까지 빛이 진행하는 동안 P가 왼쪽으로 와주면 되겠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주선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다. 따라서 기억번 보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고요. 기억에 들어갈 것은 복잡한 부동호 식 아니죠? 그냥 0.6t0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t0를 물어보는 건데, t0를 가만히 보면 얘네 두개 더해도 t0지만 광원에서 Q까지, Q에서 광원까지 빛이 한번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도 t0예요. 빛의 한번 왕복 시간. 자, 무엇을 이용하면 쉽다? 고유 시간. 빛의 왕복 시간은 고유 시간과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으로 비교하는데,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보다 항상 크죠. 그럼 지금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 우주선. 그러니까 A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 B가 측정한 시간은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했으니까 A가 측정한 고유 시간보다는 더 길어져야죠. 자, 그럼 B가 측정한 시간, 광원에서 Q, Q에서 R까지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빛의 이동 거리를 빛의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고,

빛의 이동 거리는요, 광원에서 Q, Q에서 광원까지 대각선 경로죠. 그러니까 L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고 한 번, 두번 왕복이니까 이 L보다 빛의 진행 경로가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B에서 측정한 시간이 A가 측정한 고유 시간보다 커야 되고 B에서 측정한 시간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원에서 Q, Q에서 광원, B시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 따라서 T0는 C분의 2L보다 어떤 값을 가져야 돼? 큰 값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제. 옳은 것은 기억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는 표가 나와 있을 때이 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진행한 방향 왔다 갔다 할때그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은 달라지지만 수직 방향에 있는 거울로 가는 그 시간은 가거나 오거나 대각선 경로로 갔죠. 그래서 아, 요거 먼저 힌트를 삼아야 되겠다. 5번 문제에 그 힌트를 무엇을 참을 것이냐, 무엇을 찾을 것이냐, 우리가 수능 보기 전에 그 연습으로 연계 교재를 본다는 것은 진짜 큰 행운,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3번 문제 어려웠다고 선생님 이야기했었죠? 5번 문제 역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아, 이러한 패턴의 문제가 얼마든지 평가원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출제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꼭 반복해서 익혀주시고요. 자, 6번 문제 가볼게요. 이 6번 문제는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 16강 개념 수업할 때 수특 미리 보기로 소개했던 문제예요.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우주 정거장 P, Q, 검출기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0.8C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B의 관성계에서 P, Q, 검출기는 정지했다. 그러면 아, 얘네들은 같은 좌표계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P와 검출기 사이 그리고 Q와 검출기 사이는 8광년으로 같은데 단서를 보면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에 진행하는 거리이고요. A가 P를 지나는 순간에 PQ 광원에서 동시에 검출기를 향해 빛을 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구의 관성계에서 보는 내용이에요? B의 관성계에서 보는 내용. 그럼 일단 PQ의 광원은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니까 아, A가 볼 때는 PQ 광원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하지 않겠구나.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거알수 있고, 이게 문제 제시문이 다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숨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왜냐면 광원에서 검출기, 광원에서 검출기, 각각 PQ. 근데 PQ에 있는 광원인데 PQ에서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요. 그럼 비관성계에서 PQ로부터 더 방출된, 정확하게 말하면 PQ에 있는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동시 도달하겠죠. 왜? 같은 거리만큼 같은 속력의 빛이 진행하니까. 누가 볼 때? B가 볼 때. 근데 검출기라고 하는 것은 한 지점이잖아요.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무조건 다른 관성계에서 보더라도 동시여야 돼요. 요거를 찾아내야 돼. 쉽지 않은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 요거 동시에 한 지점에 도달하는 거, 아, 요거 이용해야겠다.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반복을 하셔야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볼까요? 기억번. P의 광원에서 방출한 빛의 속력, B의 관성계, A의 관성계 볼 것도 없죠? 빛의 속력은 광원이나 관찰자의 운동 여부에 상관없이 누가 보더라도 똑같아야죠. 기억은 틀린 문장. 니은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을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우주선을 지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자,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는데 A 관성계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고 니네들이 왼쪽으로 0.8C로 운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주정거장 P가 나를 스쳐가고, 즉 A를 스쳐가고, 잠시 뒤에 Q가 A를 스쳐가겠죠?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0: 상황을 묻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하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좌표계의 속력 0.8c. 자, 그리고 얘네들이 스쳐 지나간 거리는 결국 우주정거장 PQ 사이의 거리, 심유 광년이죠. 광년은 빛의 속력 c, 그리고 년 이렇게 써주세요. 근데 16광년은 PQ까지의 거리 B가 측정할 때고요. A가 측정할 때는 얘네들이 운동하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따라서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16광년보다 짧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C하고 C하고 약분하면 결국 A 관성계에서 측정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20년보다는 작죠. 니은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디귿으로 가볼게요. A의 관성계에서 빛은 P, Q 어디에서 먼저 방출할 거냐? 자, A 관성계 입장에서는 각각 PQ에 있는 광원에서 빛을 쏴 빛이 진행해 그동안에 이 좌표계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만약 동시에 A가 볼때 PQ에 있는 광원에서 빛을 쏘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P 광원에서 쏜 빛이 검출기에 먼저 도달하고 나중에 Q에서 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해. 동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시가 되려면 먼 거리를 진행해야 되는 광원, Q에 있는 광원에서 빛이 먼저 방출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A 광원에서 빛은 P의 광원에서보다 Q의 광원에서 먼저 방출됩니다. 따라서 6번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개념 수업할 때 한번 해보니까 크게 낯설거나 어려운 느낌이 안 들죠? 그게 바로 반복의 힘이에요. 7번 가볼게요. 관찰자 AB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C에 대해 플러스 X 방향으로 각각 VA, VB로 운동하고 있고요. C의 관성계에서 광원 XY에서 검출기 PQ로 향해 각각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빛이 방출이 된다. 자, 가나다. 가. B의 관성계에서 PX 사이의 거리가 QY 사이의 거리보다 크고, 나. C의 관성계에서 X와 Y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다. C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이 답원이 일단 굉장히 결정적 힌트가 될수 있네. C가 보면 A하고 B 둘다 운동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야 돼? 다 느리게 가야 돼. 그런데 누구의 시간이 더 느려요? B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 더 느려. 그 얘기는 A의 속력보다 B의 속력이 더 빠르다. 속력이 빠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가니까. 자, 그럼 다시 가번으로 와서 이제 A하고 B하고 속력의 차이가 나. 그럼 B의 관성계 가번에서 B가 볼때 무조건 A는 운동하죠.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A가 운동하니까 길이가 수축해야죠. 그래서 B가 보는 X에서 P 사이의 거리는 수축한 거리야. 근데 그 수축한 거리가 B 입장에서 자기는 정지하고 있는데 QY 사이에 거리보다 크다는 거야. 수축한 거리가.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정지 상태에서의 우주선의 길이. 이것이 A가 타고 있는 우주선. 즉, 문제에서는 PX 사이의 거리, 그리고 QY의 사이 거리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길이 수축된 결과가 크다는 거지. 그 얘기는 정지의 길이 자체가 이미 컸다는 거죠. PX가 QY보다. 자, 그럼 다시 나번으로 와서 C의 관성계에서 XY에서 방출된 빛이 P하고 Q에 먼저 도달하려면 PQ 사이의 거리가 QY의 사이보다 더 길어요. 근데 동시에 도달하고 싶어. 그러려면 X에서 빛이 먼저 방출되고 Y에서 빛이 나중에 방출되면 되겠네요. 자, 보기 가보도록 할게요. VA보다 VB가 크다. 우리 답원으로 파악했죠? 옳은 문장이고. 니은, C의 관성계에서 PX 사이의 거리는 QY 사이의 거리보다 크고. 자, 이러한 거리의 관계는 길이 수축으로 전체 길이가 줄어들었냐라는 것뿐 C가 볼 때도 이 관계는 성립해야죠. 따라서 C의 관성계에서 빛은 X에서보다 Y에서 먼저 방출되면 안 되고 X에서 먼저 방출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기역을 니은,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C 같은 우주선이 VB, VC로 각각 플러스 X방향, 마이너스 X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고요. A관성계에서 PQRS 사이의 거리는 L로 모두 같고, 중요한 내용, B가 탄 우주선이 P를 지나는 순간, B가 탄 우주선이 P를 지나는 순간, C가 탄 우주선이 S를 지난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지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B가 탄 우주선의 앞이 S를 지난 후 B가 탄 우주선의 앞과 뒤가 각각 S와 R을 동시에 지나는 순간. 자, 그러면 B의 앞이 S를 지나는 순간에 C가 탄 우주선의 앞은 Q를 지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B가 이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C는 이만큼 이동한다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따라서 B는 3L만큼 이동하고 C는 2L만큼 이동하니까 이 문제의 내용으로부터도 아, B의 속력이 C의 속력보다 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보기 바로 가볼게요.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 C의 시간 비교하라고 하는 건데 B의 속력이 더 빨라. 그러니까 B의 시계가 C의 시계보다 더 느리게 가야죠. 기역은 틀린 문장이고 니은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우주선의 고유 길이.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무슨 상태의 길이와 똑같아? 정지 상태의 길이와 똑같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생략된 것이 뭐가 있냐면 요렇게 C의 앞뒤 QR 위치할 때 B도 마찬가지로 RS 이렇게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볼때 B하고 C는 운동하니까 각각 길이 수축이 되는데 길이 수축이 된 결과가 B하고 C가 똑같아. 근데 속력은 B가 빠르기 때문에 B의 길이는 C의 길이보다 길이 수축이 더 심하게 됐겠죠. 심하게 길이 수축이 된 길이가 C의 길이 수축의 결과와 똑같다는 얘기는 정지 상태에서의 길이는 B의 길이가 C의 길이보다 더 길었다. 길이가 더 길었는데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C보다 더 길이가 짧아지면서 길이가 같게 된 거죠. 따라서 니은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우주선의 고유 길이, 정지 상태 길이는 B가 탄 우주선이 C가 탄 우주선보다 크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B의 관성계에서 R이 B가 탄 우주선의 뒤를 지나고 그리고 B가 탄 우주선의 앞을 지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A가 볼 때는 B가 탄 우주선이 운동하지만 B 입장에서는 오, 나는 가만히 있는데 PQRS 너희들이 왼쪽으로 운동하는구나. 그러면서 B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운동하니까 뭐가 일어나야 돼?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다가 B는 자기가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 우주선의 길이는 A가 본 길이 수축이 된 우주선의 길이에요. 그럼 원래 정지 상태의 우주선의 길이는 더 길었을 거고 이 우주선의 길이가 바로 뭐냐면 B가 측정하는 우주선의 길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R하고 S의 간격은 어때야 돼? L보다 작아져야 돼. 그러면 R하고 S 간격이 좁아졌어? 좁은 상태로 자, 와보세요. 쭉쭉쭉쭉. 자, 그랬더니 쭉 진행할 때 R이 여기 있으면 S 여기 있겠죠. 쭉 진행하다가 R이 우주선의 앞을 지나치고 이만큼 갔을 때 S가 지나가겠죠.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리면 어떻게 돼? R이 우주선의 뒤에 도착하고 S는 여기 도착하겠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S가 우주선의 앞을 먼저 지나고 R이 우주선의 뒤를 나중에 지난다는 얘기죠. 따라서 디귿번과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8번의 옳은 문장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 8번 문제가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최근에 출제된 예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관성계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는 조금 좀 마음이 편안해지죠? 핵 반응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XY 원자 핵이고, 기억 이유는 XY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런데 기억을 보니까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가 1이고요. 중성자 수가 1이야. 그럼 두개 더한 게 질량수. 그래서 기억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구했고, 그럼 같은 방식으로 니은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 구했습니다. 자, X, Y를 보니까 이게 뭔가 공통점이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열릭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X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 A, B, Y는 C, 그리고 D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A하고 B, C하고 D가 될 거고, 그럼 열릭 방정식 4번. 자, 원자 번호부터 해볼게요. A 더하기 1은 C 더하기 0. 그러니까 그냥 A 더하기 1은 C이고. 자, 그럼 나번으로 와서 원자 번호 A 더하기 3. 이것이 C, Y가 하나 더 있네. EC 되겠네. 그럼 빼버릴까요? 그럼 A 지워지고, 마이너스 E equal 마이너스 C. 따라서, C가 뭐다? 2다. C가 뭐였어요? Y의 원자 번호였어요. 그럼 얼른 대입해주고. 자, 그럼 결정됐네. 이것만 봐도. 원자 번호가 2인 것. 요게 바로 니은이죠. C. 니은이 Y. 자, 그러면 기역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이 XY가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C가 2이면 A는 1이어야죠. 그래서 A 자리에 1 대입하고. 자, 원래는 B하고 D에 관련된 정보가 없으면 다시 질량수에 대한 열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지만 우리 기역 니은의 정체를 파악했잖아요. 기역이 X. 근데 X가 뭐라고요? 1, 2. 그리고 니은이 Y인데 Y는 2, 4.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가는 핵융합이냐? 질량수 가지고 따지는 거죠? 핵 반응 전에 질량수가 각각 2, 3인데 핵 반응 후 질량수가 커졌어요. 핵융합이고, 니은 X 아니고 니은은 Y입니다. 질량 결소는 핵 반응 시 방출된 에너지가 클수록 질량 결손이 크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것이 아니고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두 가지 핵 반응이 나와 있고 XYZ는 원자 핵이고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질량수가 X하고 Y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는 정보가 없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질량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A하고 B의 원자 번호를 A, B라고 둘게요. A하고 B의 원자 번호가 아니라 X와 Y의 원자 번호. 자,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 X하고 Y의 질량수가 같다며. 그럼 질량수를 비교해 보니까, 질량수가 핵 반응 후에 6이야. 그럼 질량수가 같으니까, X하고 Y의 질량수는 3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나번으로 와서, Y의 원자 번호 모르지만 질량수가 3이야. 3에서 1 더하면 4고, 그러면 G의 질량수는 2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 무엇만 구하면 돼? 각각 X, Y, G의 원자 번호만 구하면 돼요. 그럼 원자 번호에 관련된 식을 써보는 거예요. 그럼 가번에서는 A 더하기 B 한 것이 3 나와야 되고, 나번에서는 EC가 얼마가 나와야 돼? B의 원자, 아니, Y의 원자 번호를 B라고 했으니까 B 나와야죠. 식은 두 개밖에 없는데, 변수가 세 개예요. 자, 근데 이때 만약 첫 번째, C가 1이라고 쳐봐. C가 1이면 B는 얼마일까요? B는 2. 자, 그럼 B가 2면 A는 1이 되겠죠. 그럼 선생님, C가 1이 아니고 C가 2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C가 2가 되면 이 원자 핵은 양성자가 두 개인데 질량수도 두 개야. 즉, 중성자가 없어요. 양성자만 두 개야. 존재하지 않는 원자핵이에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 C가 3이면 어떻게 돼요? 양성자는 3개인데 질량수가 2야. 양성자고 중성자고 합한 게 3개보다 작은 2야.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C가 1인 경우만 성립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기억번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핵융합이냐 분열이냐는 질량수 갖고 따지는 거죠. 핵반응 전의 질량수보다 핵반응 후 원자핵의 질량수가 커요. 핵융합 반응이고 중성자 수는 헬륨의 중성자 수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뺀 두 개. 자, X는 우리 결정했죠. X의 원자 번호가 1, 질량수가 3. 그러면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뺀 게 중성자 수니까 헬륨과 X의 중성자 수는 서로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번이에요. 디귿을 보니까 뭔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질량들의 관계식이죠. 그럼 얘는 무엇을 물어본 거냐? 바로 핵 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질량 결손에 비례한다. 질량 결손을 묻는 문제예요. 자, 그 전에 각각 어떤 입자들의 질량이 얼마인지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가 1이고 중성자가 없어요. 얘가 누굴까? 이거네. H11의 질량이 M1이라는 거죠. 양성자가 1인데 중성자가 하나 있어. 그러면 얘는 양성자 1이면서 C가 1이니까 이거 G. 질량수가 2인 거네. G고. 그 다음 역시 양성자 수는 1.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1인데 중성자 수가 2야. 자, 그러면 X에 해당하겠죠? 왜냐면 A가 1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X의 질량. 그 다음 양성자 수가 두 개인데 중성자 수가 하나예요. 그럼 얘는 헬륨 2, 3에 해당하는 거고 B가 2니까 아, 얘가 바로 헬륨 2, 3, Y이구나. 양성자 수가 두 개고 중성자 수가 두 개예요. 그럼 얘는 헬륨 2, 4겠죠? 그래서 얘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헬륨 2,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량 결손이 가번에서가 나번에서보다 더 크죠? 왜? 발생한 에너지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니까. 그럼 가에서의 질량 결손은 핵반응 전 X의 질량 M3 더하기 핵반응 전 Y의 질량 M4 빼기 핵반응 후 헬륨 2,4의 질량 M5 빼기 H11의 질량 빼기 중성자의 질량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 아 요거는 나중에 속어 된다는 얘기예요. 겁먹지 말고 쓰시고 이게 결국 뭐예요? 핵반응 전 입자들의 질량에서 핵 반응 후 입자들의 질량을 뺀 가번에서의 질량 결손. 이것이 뭐하고 커야 돼? 나번에서의 질량 결손. 나번에서는 G가 두 개 있어요. EM2. 이게 반응 전 입자들의 질량, 반응 후 Y의 질량, M4 빼주고 또 빼주길 중성자의 질량. 그러니까 중성자의 질량은 지워지고 정리하면 보기 디귿처럼 M4 더하기 마이너스 M4 이항하면 EM4 그리고 나머지 우변으로 이항하면 M1 더하기 EM2 이항해서 더하기 M5 따라서 디귿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뭔가 질량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대소관계를 비교하게 되어 있다. 핵반응에서 질량관계를 비교하는 것은 결손질량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점 테스트 이번 시간 10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 11, 12번을 풀고 그리고 여섯 번째 주제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 관련된 개념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자, 권유편 오늘 들어가요. 16강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는 125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뭐야 이게? 권유 다 권유네. 권유가 이렇게 중요했던가 할 정도인데 권유 뭐 하자 뭐 이런 거죠. 별거 없어요. 뭐 하면 어때요?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어떤 권유 표현들이 있는지 보면 아 쉬워요. 사실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뭐가 걸려 있냐면 이 존경 표현이 살짝 걸려 있어요. 선생님이 특강에서 존경 표현에 대해서 살짝 다루긴 했는데 여기서도 조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고요. 수수 표현이라는 걸 합니다. 수수가 뭘까? 무슨 곡식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수수는 뭐 금품 수수하다. 뭐 정치인의 뭐 금품 수수 뭐 이런 말들 뉴스에서 뭐 봤을 텐데 주고 받는 걸 수수라고 하죠. 접두어는 앞에 붙는 게 접두어겠지? 그러니까 문제 10개 풀고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어떤 권유 표현부터 나오는지 볼게요. 나이 원마지 않을래?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에나와 수빈의 대화. 이마 오모시로에가 야떼르 때, 으때 뭐뭐래? 뭐뭐라고 해? 전원 표현입니다. 재밌는 영화인데 미니까나이? 같이 안 갈래? 이어 있지 언제 아시다노요를 받아와 내일 어때? 이렇게 약간 뭔가 예, 제안을 하고 있죠. 아시다와 목요가 선생님 여기 목요비에 비 빠졌는데요.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이제 목요가 내일은 목요일인가? 도모다치도 약속국 아르나 아 친구랑 약속 있네. 와 히르나라 이게도 점심이면 괜찮대. 자 주이지지가라노 에이가 미어요. 11시 거에 영화 보자. 자 이지진이와 와리요 한 시에 끝나 라고 얘기합니다. 못 맞지 않을래 나이 붙였습니다. 자 이건 친한 사람끼리 말하고 그럼 친하지 않으면 마시오까 뭐 할까요? 마생까 멋맞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정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마시오까보다. 그러니까 이키마시오까 갈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키마생까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훨씬 더 상대방의 의향을 존중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모양이죠. 자, 에키마엔이 데키다 생긴 케이키노 오미세 케이크 가게에 오이신다떼 은다떼를 써도 되고 은다를 빼고 으떼를 써도 돼요. 은다떼나 으떼나 다 뭐 뭐래? 카이린이 돌아올 때 이때미나에 가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합니다. 이네 있고 좋아 가자 아시다 민나데 모두 다 같이 오마츠리니 이끈다께도 축제 가는데 요까따라 이쇼니 이키마센까 마센까 의향을 존중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스이마센 아시다와 쪼또 요지가 때 내일은 좀 용건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권유 제안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권유 표현은 뭘까요? 마시오네요. 자, 마시오. 아까 나왔죠? 뭐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환경 얘기가 또 나옵니다. 강껴어 마모르 따메니 뭐뭐 하기 위해서 의지형에다가 타메니를 써가지고 엄마기 위해서 와타시타치니 나에게 이게 뭐예요? 행위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난데시오까? 자, 어떤 가능 동사의 행위 주체가 됐을 때 니를 쓰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간단히 데키루 간단하게 여기는 나형 용사의 몸하게 동사 수식형이고요. 데키루 것도 이션이 강가에 때 미마쇼 생각해 봅시다. 다 또 해봐. 예를 들면 밑에 이나에 보고 있지 않는 테레비를 끊는다. 그 전기 너무 많이 켜놓잖아. 그치 선생님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환하게 켜져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불필요한 전기를 끈다라는 거예요. 미즈오 나시다마마니 타마마 뭐뭐 한 채. 아, 선생님도 그 막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막 물 틀어놓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보면 막 할머니인데 막 지도하고 싶어요. 할머니, 물을 아껴 쓰시죠.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물을 이렇게 틀어둔 채 그렇게 해두지 않는다. 요즘 물 다 낭비잖아. 그지? 자, 카와야 우민이 고미오세나이. 그쵸, 우리 그 해양 쓰레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제주 갔다 왔는데, 어휴, 쓰레기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자, 나도가 아리마세, 진짜 환경에 좀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나요? 또, 쇼쿠지노 토끼 사이고마데 끝까지 식가리는 뭐야? 철저하게 제대로 먹고, 그러니까 뭐 남김없이 잔반 처리 이런 거, 고미오 나사나이, 쓰레기, 음식 쓰레기를 내지 않는다. 요니스로 뭐 하도록 하다. 노력하다.

는 것이 다이세트데스. 중요합니다. 데키르 코토카라. 할수 있는 것부터 스코시 즈즈 조금씩 야금야금 야떼이기마쇼 해 나아갑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 좋은 얘기 너무 많다. 자, 텔레비전 전력을 줄이고 물을 아끼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이제 해양 쓰레기 그 다음에 식사는 끝까지 해서 음식 쓰레기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자라는 권유입니다. 무슨 문법은 별거 없는데 내용이 너무 좋다, 그치? 자, 여기 아까 나왔던 거 마쇼 하면 뭐 합시다. 강제적이기 때문에 손윗 사람한테 쓰면 조금 어색할 수 있고요. 마쇼가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남아서 뭐 할까요? 자, 마생가는 뭐 하지 않겠습니까? 의향을 존중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했죠. 야마다 상가 파소코니 쿠아시카라 나니나니니 쿠아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어디 어디에 정통하다, 즉잘 알고 있다. 자, 파소콘 컴퓨터를 잘 알기 때문에 가리니키 때 미르 노아도 데스까 노아도 데스까라고 하는 거는 제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 데스네 그렇군요. 소 시마쇼 그렇게 하죠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권유라기보다 소 시마스 맛을 시마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약간 결의가 느껴지잖아요. 결의가. 그러니까 소 시마쇼 그렇게 하죠라고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아들이면서 가볍게 얘기하는 표현으로도 마쇼를 씁니다. 쭉쭉 나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시와 한의 대화입니다. 권유. 이번엔 이가가 됐을까? 어떠세요? 하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제안, 권유. 되게 애매하지. 권유라는 게 뭐고 제안이라는 게 뭘까? 그치? 지시, 권유, 명령, 의뢰, 제안. 다 비슷비슷한데 약간 뉘앙스에 살짝살짝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이킨 가라이모노 바카리 데. 가라이모노. 매운 것. 만 되시다 노데 나 매운 것만 먹어 빨간 것만 먹었나 보다 떡볶이 뭐 이런 거자 쿄와 카라쿠나이 모노가 다베따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안 매운 거 먹고 싶네요. 소 데스까 그래요. 자 그치 이 시상이 너무 이제 한국에 와서 빨간 것만 먹었나 봐. 삼계탕 난까 이강아 데스까 난까라고 하는 거는 따위라고 해석이 되는데 따위라고 하면 너무 어감이 강하니까 같은 것이라고 해석합시다. 라이크 삼계탕 뭐 이런 거죠. 오이시미세요. 시테이룬 데스가 맛있는 가게 알고 있는데요. 이 데스네. 이치도 타베테 미타이. 테 미타이. 뭐뭐 해보고 싶다. 또 오모테이탄 데스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와 오 플러스 고 플러스 또는 맛형 플러스 또는 명사 플러스 스르라고 하는 건 뭐죠? 겸양 표현. 그지? 겸양. 나의 행동을 낮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뭐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의역이 된다. 내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르이 때 도보로 고 훈그라이데스 5분 정도입니다. 삼계탕 먹으러 가겠네 이시하고 하는 자, 너 어때? How about? 이런 겁니다. 너 데스까? 데스까 붙여가지고 조금 더 정중하게 이가가 데스까? 자, 도보다 이가가가 더 높으니까 손윗 사람한테 자, 어때?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 점원과 손님의 대화 봅니다. 코히노 까와리와 이강아 데스까? 커피 리필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라이겠지. 다음 달 이촌이 도쿄니 요코니 이쿠노와도 이랬습니다. 목적지에 목적으로 가는 것은 어때? 라고 노와도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도쿄가 동경인가? 도시오카나 어떻게 할까? 동경 간다는데. 쪼도 사쿠라가 사쿠고로다까라 동경에서 마침 예, 사쿠라 벚꽃이 필 즈음이기 때문에 오하나미 뭐 데키소다 마시앙 플러스 소다 뭐할것 같다 할수 있을 것 같다 너 어때 소레나라 이코카나 그렇다면 가볼까라고 얘기합니다. 아, 진짜 일본의 그 햇빛은요 우리나라의 그 햇빛의 각도랑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특히 4월이나 3월 말 정도 신학기가 이제 다가오면 그런 느낌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사선으로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더 조금 더 예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어떤 차, 이렇게 햇빛 느낌이? 예. 그래서 사쿠라를 진짜 실제로 보면 너무 좋죠. 그죠? 더 이렇게 빛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벚꽃이랑. 자, 일단 권유 두 번째 갑니다. 노조노 이스. 이거 사실 진짜로 있는 그 동화예요, 동화. 동화 보면은 사실 얘가 지금 고양이가 있는데 실은 토끼가 했던 그런 내용인데 약간 이거 막 바꾼 것 같아. 스턴트강 하면서. 도조노 이스 찾아보면 나와요. 도조의 의자라고 하는 애혼 시테마스까? 애혼이 뭐야? 그림체. 그러니까 어서요 의자. 플리스 의자 뭐 이런 거야. 도조의 의자를

알고 있나요? 치이사이 이스오 츠쿠타네코가 작은 의자를 이렇게 의자를 이 네코가 만들었어. 아유, 왜또 갑자기 의자를 그리고 난리죠? 의자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의자를 만들었는데 이걸 도우조노 이스라고 이렇게 쓴 거야. 도우조노 이스 이렇게 쓰고 팻말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카이테 키노시다니 오이테 오키마시다 이렇게 하고서 이 나무 밑에다가 두고 갔다는 거지. 오이테 오키마 두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놓아두었습니다. 그 얘기죠. 하지만 도모다치노 노부츠타치. 그러니까 이 동격이지. 뭐뭐인 친구인 동물들이 스와르노 대화다꾸. 여기 앉는 게 아니라 대화다꾸. 뭐뭐가 아니라 부정하고 있는 거죠. 부정 정정. 이스노 우에니 이 의자 위에다가 타베모노 오이타노 데스. 먹을 걸 올려두었대. 의자에다가 동물들이. 그래서 노조 스와테 쿠다사 여기 앉으세요라고 하고 만든 의자인데 여기 앉으세요가 아니라 노조 타베테 쿠다 드세요 약간 사과 막 이런 거 놓고 간 거야. 드세요 어서 드세요라고 하는 의자가 되어버렸다 또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조의 의미가 하나가 아니라 또유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아, 몰라, 뭐, 토끼인지 고양이인지가 이 의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고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어저너이시라고 팻말을 딱 붙이고 갔어. 그랬더니 다람쥐가 와가지고 자기가 먹던 그 도토리 같은 걸 위에다 올려놓고 간 거야. 그랬더니 누가 왔다 그랬지? 곰이었대. 곰이 와가지고 도토리 조금 가져가고 밤을 놓고 가고, 그 다음에, 밤을 가져가고 또 여우가 빵을 놓고 가고, 뭐 이러면서 막 그랬다는 거야. 이런 이제 뭔가, 이제 애들이 읽으면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동화가 실제로 있고 꽤 유명한 동화라고 하네요. 자, 일단 도전을 했어요. 다양한 상황에서 쓰는 권유 표현 도우조가 나왔습니다. 오짜오 도우조 그러면 찾으세요. 거치라이 도우조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거래 도우조 자 드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드세요. 마시세요. 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거래 히토츠 도우조 이거 하나 드세요. 아, 이인데스까? 괜찮아요?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상대방이 허락을 구할 때 이를 허락해주는 표현으로. 고래, 이따다이테모 이데스까? 이거 받아도 돼요? 테모 이데스까? 그랬더니, 에, 노조 고지유니 오모치쿠다사 이랬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지고 가다. 못돼 있고죠. 그런데, 가지고 가다라는 거를 여기에다 오 플러스, 마시용 플러스 쿠다사에 넣으면 이두 개를 다 넣을 수가 없어. 가지다와 가다를. 그래서 여기 중에 이거 하나를 대표적으로 뽑아서 오, 모찌 쿠다사이만 해도 가지고 가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까지 줄여져 버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고 그렇게 의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수습편 빨리 해야 돼서 그래. 자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128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별거 없어 진짜 이거 진짜 별거 없는데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주다라는 게 일본어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주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가 나한테 주건 내가 너한테 주건 걔가 걔한테 주건 다 주다잖아요. 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일본어에서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주다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아게루와 쿠레루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야? 아게루를 조금 격식이 없게 말하면 야루가 되는 거고. 쿠레루를 높여서 말하면 쿠다사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게루부터 갈게요. 내가 남한테 줄 때, 남이 남한테 줄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한테 줄 때, 너가 걔한테 줄 때, 내가 걔한테 줄 때는 다 아게루야. 또, 걔가 걔한테 줄 때, 이게 제3자예요. 이게 다 뭐라고? 아게루라고. 아게루야. 쿠레루는 뭐야? 주다, 주시다잖아, 우리가. 이거의 명령은 뭐야? 쿠다사이 그랬잖아. 테 쿠다사이 해주세요잖아. 남이 나한테 주는 순서대로 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주는 거, 그분이 나한테 주는 거. 다
후레루입니다. 아시겠죠? 안 어렵죠? 자, 야루 갑니다. 야루는 좀 격식이 없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누가 누구한테 보자. 오늘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줄 작정이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손 아랫사람한테 던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좀. 네르마엔이 자기 전에 무슴의 딸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테 아게루 대신에 테 야루를 쓴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동식물, 손아래 친한 친구, 가족에게 이렇게 주는 게 야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게루는 그러면 내가 상대방, 제3자, 3자가 3자. 이렇게 내가 상대방, 내가 3자, 3자가 3자. 이게 뭐라고? 아게루라고. 자, 도모다치니 오키나와노 오미야게요 아게마시다. 내가 친구에게. 자, 내가가 아니라 여기는 사또오시는 스즈키씨에게, 삼이삼에게 줬다. 내가 친구에게 준 거죠. 이렇게. 여기는 삼이삼에게 준 거지. 히코시오 테츠다테 아게마시다. 이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쿠레를 봅니다. 친구가 나에게,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야마다 씨가, 이모또가 아니라 오또오또지, 오또오또. 오또오또가 제3자 아니야? 왜 여기 나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또오또라고 하는 거는 누구야? 나의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또오또도 이거는 사실은 나야, 나. 일본어에서 그 함축된 게. 그래서 3자가 1인칭한테 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어에서는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회사에 이렇게 약간 나에 소속되어 있는 거는 남에게 비해서 우리 쪽 사람은 1인칭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수학을 가르쳐 주었다. 테 구레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난번에는 크루마데 오쿠테 쿠다사테 데려다 주셔서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그 사람이 나에게, 너가 나에게 주다. 다 뭐라고? 쿠다사루. 쿠레류. 자,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아게루 볼게요. 내가 남한테 줄 때, 남이 남한테 줄 때. 자, 내가 남한테 줄 때, 내가 삼자한테 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삼자가 삼자한테 줄 때도 다 아게루다. 오차오 카떼 기마시오까? 그러니까 차를 사올까요? 예, 기노 도쿄에 도착한 선생님이 오미세시마스 이런 식으로 바꾼 이유는 뭘까를 볼게요. 이것 때문이에요. 자, 손윗 사람이네 손님에게 쓰면 은혜를 베풀고 생생을 내는 것처럼 배워서 신뢰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 아게마스 대신에 마시오카나 오 플러스 마스 영 플러스 스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문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아게루가 없는데 이거 왜 나왔을까 싶으면 12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당구장 표시 다음에 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게루라는 말이 주다인데 이 아게루라는 말이 주다인데 뭐 주다에 뭐 이런 뜻까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야, 해줄게. 자, 받아. 이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야, 아게루에. 그러니까 일본은 그 사무라이의 문화이기 때문에 아게루라고 하는 건 주다라고 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은혜 같은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게 약간 아게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손윗 사람한테 내가 아게루 한다는 게 낮은 놈이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준다는 게 되게 생색을 내거나 해줄게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자, 제가 차를 좀 사드릴까요? 차를 사올까요? 라고 하면 사 카테키테 아게마시오까 이런 식으로는 안 쓰고 카테키 키마시오까라는 식으로 내가 그걸 할까요? 자기 의지를 그냥 얘기하면 돼. 어제 동경에서 찍은 사진을 선생님에게 미세떼 아게마시다. 보여줬다. 짜잖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한테 아게로 하면 이상하다는 거지. 그럼 뭐 했다고? 미세마시다. 그냥 보여줬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써요?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루의 형태로 쓴다는 거지. 이게 좀, 봐봐. 우리가 미세로 하면 보여주다잖아. 쇼 하는 거예요. 근데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루를 쓰면 어떤 동사를 나의 행위를 낮춰서 나를 낮추니까 남의 행동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는 것이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루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상대방이 없을 때는 이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 나 혼자 뭐 누가 상대방도 없는데 혼자 존댓말 하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이 수르라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끼쳐지기 때문에 남을 올려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오 미세시마스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뭔가를 보여드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해드리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가 뭐뭐 해드리겠습니다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지.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자진하는 표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쿠레르와 쿠다사를 볼게요. 남이 나한테 줄게. 일본어에서 나와 남은 다소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는 자신과 같은 그룹에 있는 가족이나 회사 직원을 포함하며 남은 그외 집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12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예문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이걸 가지고 왔어.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거야. 요것만 좀 보면. 그러니까 일본의 우찌소토 개념 있잖아요. 아, 그거 아나? 우찌와 소토의 개념이 있단 말이야.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말을 써도 되고 이 밖은 무조건 존댓말을 써야 되는 안팎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나의 가족이나 회사 직원, 나한테 속해 있는 이 그룹은 다 우찌야. 여기는 뭐야? 내 쪽이라서 여기서는 존댓말을 안 쓰고 이 밖에서 존댓말을 쓰는 거지, 소토 쪽에. 그래서 상대 경어라는 말 씁니다. 친소관계에 따른 그러니까 내 쪽에 있으면 반말 써도 되고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린 절대 경어잖아. 그래서 우리가 너몇 년생이세요?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언어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나이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친한지 안 친한지 본인이 아니까. 그래서 나 쪽에 속해 있으면 다 반말, 바깥쪽에 속해 있으면 존댓말을 써야 되는 상대 경어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보세요. 미나미은행 다카시라고 합니다만 예, 마에다 히로시 씨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에다 히로시가 우리 아빠야. 그랬더니 치치와 이마 이라샤이 마세. 아버지 안 계시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아빠는 지금 나가 있습니다. 데카케테 오리마스. 그러니까 오리마스를 쓰는 거야. 이루가 있다고 계시다가 이라샤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낮은 나의 쪽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아빠가 됐건 누가 됐건 내 쪽이란 말이야. 나의 그룹에 속해져 있는 이 사람은 오루를 써야 되는 거지. 나의 그룹. 남의 그룹. 하시다 쪽.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대 경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어렵지 않아요. 자, 모라와 이타다쿠는 자, 낮은 곳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게 일본어야.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게루 하는 거는 높은 사람이 이렇게 낮은 사람한테 주는 그런 느낌이고 모라우는 받는 쪽이기 때문에 모라우는 하사 받는 거잖아. 그래서 존경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받으시다라는 말은 일본어에 없다는 거야. 왜? 낮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받는 거는. 높은 사람은 주기만 하는 거야, 일본어에서는. 그러면 높은 사람은 받으시다를 어떻게 해야지? 취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손다른 사람이나 가족을 표현한 친한 사람에게 받을 때는 그에게 영화 티켓을 사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윗사람으로부터 받을 때는 이다다코 삼가받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밥 먹을 때 뭐라 그래요? 이 만물의 이 자연을 혜택을 받은 이 농부의 마음 어쩌고 해가지고 이 모든 밥상에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따다키마스라고 하잖아요. 잘 받겠습니다. 그 얘기가 잘 먹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선생님에게 책을 카시데 이따다키마시다 빌려주는 거를 이 행동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그래서 나를 낮춰서 남을 높이는 겸양어가 이따다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부터 뭐뭐를 뭐뭐 해봤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뭐 해봤다라는 의미이지만 사실은 뭐뭐가 뭐뭐 해주시다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말에는 뭐뭐 해봤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사세테 이다다쿠 사용에 주의하라는 말은 원래 순특강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막 이게 막 이렇게까지 박스까지 처리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헐 이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맨날 그 가르칠 때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좀 솔직히 말해서 되게 그 꾀를 내가지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사세떼 이따다쿠는 사세떼 모라우의 겸, 모라우가 이제 이따다쿠가 이제 겸양어니까 같은 말이야. 좀 더 정중하게 말하려면 이따다쿠를 쓰겠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상대방 또는 제3자의 허가를 받아 자신에게 혜택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볼게요. 복사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코피 시테모 이 데스까라는 식으로 뭐뭐 해도 되나? 라고 하는 테모 이를 생각할 거야. 그지? 허가니까.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 봐봐. 사세떼 이따다쿠를. 코피 사세떼 이따다케마스까? 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세떼 이따다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세떼 이따다쿠는 결국에는 뭐라고? 스르라는 거야. 스르.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피 사세떼 이따다케마스까라고 하는 거는 복사합니다. 해도 될까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모레 휴가를 내도 될까요? 모레 휴가를 내겠다는 거야. 근데 마치 내가 당신한테 허락을 받아서 휴가를 내는 것처럼 하면은 테모 이 데스까를 안 쓰고 뭐 썼어요? 사세떼 이따다이 테모 이 데스까? 이런 식으로. 토라세떼 이따다이 테모 요로시 데스까? 이 데스까? 낮추면 모라 테모 뭐 받아도 될까요? 뭘? 테 모라 테모 이 데스까? 근데 이테 모라우는 어떤 걸 받는 거야? 토라세루를. 토라세떼 모라우. 그렇지. 사세떼 모라우 사세떼 이따다쿠는 결국 뭐다? 스루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당신이 허락을 해서 내가 그걸 받겠다라는 거는 내가 하겠는데 이 행동이 뭐야? 나한테 약간 이득이 있는 행동. 그러니까 휴가를 내는 건 나한테 이득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일 휴가를 내도 될까요? 시데모 이데스까를 뭐라고 해서? 사세떼 모라떼모 이데스까요? 사실 토떼모 이데스까 해도 되는 거잖아. 어? 약부담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서 마치 상대방한테 내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자, 잘못 사용된 예까지도 한번 여기 볼게요. 나이 갖고 소지교 사세떼 이따다키마시다. 그러면 나이 갖고 소지교 시마시다예요. 선생님 이걸 이렇게 되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자기한테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서 내 행동에 이득을 보겠다, 혜택을 보겠다 그런 내용인데 졸업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그 이수 과정을 하면 졸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앞에 나와 있던 거는 복사해도 될까요? 아니면 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뭐 먼저 복사를 하고 있다거나 아무튼 상대방한테 뭔가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잖아. 휴가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뭐 휴가할 수 일수가 남아있으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면서 자기가 내겠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건데 여기는 졸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서 한다기보다 그냥 학점이 채워지고 이상이 없으면 합격하면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이따시마시다라는 식으로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이중으로 하는 건안 된다. 우카가우라고 하는 거는 여쭙다, 찾아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찾아뵙다랑 여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타즈네르라고 하는 동사의 겸양어란 말이야. 원래 한번더 나를 낮췄는데 이 겸양어에다가 또 사세떼 이따다쿠를 쓰면은 이중이 되는 거예요. 우카가오는 겸양으로 사세테 이따다쿠와 함께 쓰면 경어를 이중으로 중복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카가이 말씀을 쓰면 되겠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존경 표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수수동사가 끝났고요. 이제 존경 표현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존경과 겸양 이렇게 선생님이 피라미드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약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존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시다예요. 존경동사는. 그리고 겸양 우리나라 말로 없어요. 삼가 뭐 하다예요. 뭐 삼가 뭐 하다. 예를 먹다면 드시다가 되는데, 먹다를 겸양해서 삼가 먹다. 좀 이상, 처먹다. 이렇게 하기도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근데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물으시다. 질문을 하시다. 근데 여기는 여쭙다. 내가 나를 낮추면 이제 여쭙다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한 번씩은 있긴 해요. 그러나 보통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게 이제 겸양, 나를 낮추는 거. 나를 낮추고 얘는 남을 높이고. 자, 이 피라미드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조금 더 위계를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VIP 동사들이 있습니다. 몇개안 돼. 한 10개밖에 안 돼요. 얘네들은 따로 외워줘야 돼. 그래서 뭐뭐 하시다라는 또나 삼가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까가오라든가 이런 게 그게 어디 나와 있어? 129페이지에 경어 동사 아루부터 시작해서 쿠레루까지 끝나는 나이. 얘네가 이제 이 얘네들이 제일 뭔가 존경도가 높은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존경은 3단계입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1번. 1번 이거는 이제 테쿠다사이니까 1번입니다. 그다음에 3번입니다.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어볼게. 1번은 공식이야.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니 나루라고 하는 하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쿠다사이는 이것에 뭐가 되는 거야? 테이크 쿠다사이, 뭐뭐 해주세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루 라레루의 이 존경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무라는 동사를 봅시다. 일다예요. 그러면 이 스페셜한 VIP 동사에는 없어요. 아, 그럼 얘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 요미니 나루 읽으시다. 요마레루 읽으시다. 이두 가지의 경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겸양어는 뭐야? 여긴 없어요.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네. 뭐가 있지?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루가 있는 거예요. 오요미스루. 그럼 제가 읽어? 아까 했지? 내가 어떤 거를 하는데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해 드리겠습니다로 해석된다 그랬잖아. 읽어드리겠습니다가 되는 거야. 아다시가 오요미시마스. 그럼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경어입니다. 자, 보시면요.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니다로 보면 선생님은 벌써 오카에린이 날이 맛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 이거 위에 건 없고 카에루의 그 경호 동사는 없잖아. 그럼 얘 두 번째 개가 되고 세 번째 건 어떻게 될까? 카에? 그렇지. 나레루가 되는 거야. 돌아가시다가 두 개가 되는 거지. 고 슈빠즈니 나리마스도 오나 들어갈 자리에 고 들어가고 마스형 들어갈 자리에 명사 들어가고 니 나루라는 식으로 써서 9시에 출발한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쿠다사이, 테쿠다사이보다 높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쿠다사이 대신에 오 대신에 고, 마스형 대신에 명사 들어오는 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루 라레루를 보시면요. 선생님이 쓰신 책. 자, 그러면 이게 쓰다라고 하는 건 VIP 동사에 없으면 이두 번째, 세 번째를 쓸수 있는 거지. 여기는 이걸 쓰면 여기는 뭘 쓸까? 그렇지. 오, 카, 키니, 나루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쓰시다라는 거는 오카키니 나루나 카카레루나 두 가지를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마스형이 못 들어가는 건 뭐라 그랬지? 그렇지. 마스형을 만들었을 때 글자가 한 개인 건못 들어가요. 쿠루의 마스형은 키안 되지? 수루의 마스형은 시, 이루의 마스형 이, 네, 미, 키다한 글자씩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스형은 두 글자부터 가능하다. 여기 공식에 넣을 때. 자, 이제 경호동사 들어왔습니다. 자, 아루라고 하는 것은 정중이에요. 잇따라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겸양어는 고자루. 있다. 펜과 고자이마스. 펜이 있습니다. 펜과 아리마스. 둘다쓸수 있겠죠. 자, 있다는 계시다. 가시다. 오시다. 이라샤루가 되죠. 이라샤루는 계시다. 가시다. 오시다. 세 개의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내가 있는 거는 오루. 여기는 마이루. 그래서 전철이 들어옵니다. 전철이 옵니다. 덴샤가 마이리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마이루 예외 일류 동사입니다. 자, 이유 말씀하시다. 오시자루. 말하다. 모스. 그래서 뭐라 그래? 아타시와 권해용 또 모시마스. 모스 말하다라고 하죠. 스루에 하시다는 나사루. 얘는 이타스. 자, 우리가 먹다 봤다는 이타다쿠였죠? 겸양동사입니다. 나를 낮추는 말이에요. 자, 상대방이 뭐라우라고 하는 거는 받을 수 있는 거는 낮은 사람만 할수 있어요. 높은 사람은 하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키쿠나 타즈네루도 존경어가 없는데 그럼 겸양어는 뭐야? 울까가우.
찾아뵙다, 묻다, 듣다.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그런데 이거는 존경어가 아예 없나요? 왜 없나요? 이거는 존경어가

단어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두 번째부터 또는 세 번째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키키니 나루 키카레루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없으면 이 다음 단계로 내려가면 되는 거야. 쿠레루는 남이 나한테 주는 거죠. 3이 2에게, 2가 1에게. 나의 행동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돼? 아게루는, 아게루란다. 견명어는 없고 나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다밖에 없지. 쿠다사루. 그래서 이 박스를 여러분 한번 지워보고, 선생님이 이거 자료실을 올렸거든? 이 박스 이렇게 지워져 있는 박스 올렸단 말이야. 여러분이 한번 써봐. 내가 쓸수 있는지, 쓸수 없는지. 존경어는 하시다. 남의 행동을 높이는 거고요. 겸양어는 하다. 나의 행동을 낮추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도저, 아따따까이 우찌. 즉, 아쯔이 우찌. 여기는 뜨겁다다. 뜨거울 때 메시아가 때크다사의 메시아가루는 뭐야? 여기 안 나왔는데요. 타베루의 높임 표현입니다. 메시아가루. 선생님 안 썼나? 여기 메시아가루인데? 여기 메시아가루. 여기는 이따다크. 아, 빼먹었나 보다. 자, 하여간에 드세요. 이야기는 우가가테 오리마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우가가이타이코토가 아룬데스가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로시 데스까?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가가오는 듣다. 여기는 찾아뵙다. 그 다음에 방문하다. 찾아뵙다, 묻다, 듣다. 세 가지가 다 되는 우가가오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접두어예요. 접두어는 오나 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사나 형용사 부사 앞에 붙는다고 했어요. 존경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냥 말을 부드럽고 품위 있게 하려고 하는 미화어. 환경 미화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쁘게 꾸미는 말로도 쓸수 있습니다. 오는 보통 고유어에 붙이고 고는 한자어에 많이 붙는데 예외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를 좀 외우면 좋아. 나머지는 사실 시험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나오는 건데 예외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쿠니 나라 오하나시 이야기. 자, 이 말, 일, 현지, 이름, 방, 여유, 아이, 바쁘다. 이런 약간 고유어에 오가 붙고요. 고안나이, 안내, 가족, 결혼, 주소, 소개, 친절, 걱정, 상담, 졸업, 양친, 부모님, 낸 연락. 이런 것들이 다 약간 한자어에 똑똑똑 떨어지죠. 고유어에 비해서. 이런 거는 고가 붙는다. 그런데, 오키아크 아니고요. 오타쿠 알죠? 매니아도 오타쿠라 그러잖아. 오겐키, 건강. 오산뽀, 산뽀. 오직강, 시간. 오쇼크지, 고쇼크지 아니고 오쇼크지. 오덴와, 전화, 오벤토, 오약소크, 오요리, 고유끄리. 자, 유끄리라고 하는 히라가나에다 고가 붙는 게 조금 특이하죠? 자, 이런 식으로 마치 고가 붙을 것 같은데 오가 붙거나, 오가 붙을 것 같은데 고가 붙는 예외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잘 해두자. 접두어까지 한번 싹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풀어봐요. 위출진 부분의 쓰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 30번 문제 많이 나옵니다. 쓰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30번 문제가 밑줄 친이라고 들어가면 약간 조사 문제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존경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私は 스즈키도 오시자이마스. 나는 스즈키라고 합니다. 말씀하시, 나는 스즈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면 안 되죠? 모시마스를 쓰겠죠. 처음부터 나오네요. 답은 1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나는 스즈키라고 합니다. 자기소개하는 거니까. 3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우카가이마스. 맞죠? 20분 후도 돼, 마이리마스, 버스가. 선생님, 버스는 뭘 낮춰야 되나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 입장에서 우리의 제품이 고객 앞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마이리마스, 키마스 대신에 마이리마스를 써서 이렇게 낮추기도 합니다. 오케악사마, 오노무이모노와 나니니 나사이마스까? 자, 스루의 존경어, 하시다가 되는 거죠. 자, 아찔한 이라세루 카타가 모리센세데스. 저쪽에 계시는 분이 모리 선생님입니다. 이제 뭐 뭔가, 예, 다 자연스러운데, 잘못된 건 1번. 자, 수수동사 나옵니다. 자, 마리와 하나. 하나상, 고래 스테키다네. 소래 스테키다네. 그거 참 멋있다. 고래네. 마유상가, 마유라고 하는 제3자예요. 제3자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럼 남이 나한테 준건 뭐지? 남이 나한테, 쿠레루를 쓴 거지. 아게를 쓰면 안 됩니다. 남이 나한테 준, 쿠레타노요. 준 거야. 마유상와, 자, 마유사가 3이야. 수지사님, 뭐, 제3자, 말이 하나 아니지, 둘다 3자야. 3자가 3자한테 주는.

거는 아게루. 아겠답니다. 그랬습니다. 준것 같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아게루를 쓴 거죠. 마요산테 야사시요네. 마요산테. 주격조사 대신에 쓰는, 으떼. 와타시모 고노마에. 나도 이전에 펭원 모랐다. 받았다. 나도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수동사로 이루어진 좋은 문제 풀어봤고요. 3번 들어왔어요. 시즈오카노 오자데스. 시즈오카 뭐죠? 후지산이 있는 현이잖아요. 거기 차가 유명합니다. 자, 고노오카시토 이쇼니 뭐죠? 남의 행동을 촉구한 노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따다키마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4번 들어왔습니다. 그르마데 키마시타카라. 차로 왔기 때문에 에키마데 역까지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모셔다 드릴게요. 아, 스이마셍, 오네가이시마스. 아,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이따시마스 써도 돼요. 근데 시마스로 썼네요. 제가 뭐 하겠다고요? 오쿠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남의 행동을, 아, 남한테 나의 행동을 낮춰서 하는 표현은 뭐라 그랬어?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르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내가 데려다 주는 행동을 하는데 남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르가 되는 겁니다. 오크리마센까? 오, 여기 그게 없네? 오크리마센까? 데려다 주지 않겠습니까? 오크리마시오까? 데려다 줄까요? 이렇게 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마시오까? 자진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오 플러스 마스형 오크리 시마시오까? 여러분, 그 일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この 방금이와 나니나니노 테이쿄데 오크리시마스, 오크리시마스, 이런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오크리시마스, 오크리시마스.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시마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내드립니다, 데려다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마시오카는 뭐뭐 할까요? 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보통 오크리 시마시오카, 오크리 시마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오쿠테 쿠레마센까? 데려다 주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을 얘기해야 됩니다. 오쿠테 모라에마스카는 의뢰하는 거고요. 오쿠테 이따다케마스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남한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가 있으니까 당신을 데려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크리마시오카, 오크리시마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뭔가 과자를 들고 와서 하나 먹으라고 합니다. 히토츠 도우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따다키마스. 타베타이 데스까? 먹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뭔가 상대방의 욕구를 물어보는 거는 신뢰가 됩니다. 타베테 모이 데스까? 먹어도 됩니까? 가 아니라 드세요 라고 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우저 메시아가테 쿠다사이. 자, 드세요. AD가 답입니다. 2번 되겠네요. 자, 6번 들어왔습니다. 모리상, 아타라시 지텐샤 대신에 새로운 자전거네요. 도코데 갔단데스까? 어디서 샀어요? 물어봤어요. 고노 지텐샤 데스까? 이 자전거 말입니까? 고래와 박상까라, 박상으로부터 자전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카시테 모이데스. 빌려줘도 좋습니다. 카시테와 이케마센.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카시테 모라이마시다. 그치? 요 앞에 있는 행동을 내가 해 받았습니다. 그니까 이 행동은 남의 행동이야. 모리, 누구의 박상이 한 행동을 내가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카시타 빌려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시타 호가이데스. 빌려주는 편이 좋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7번 들어왔습니다. 자, 마리산와 마리씨는요 도케요 가이타이토 오모테이마시타. 마리씨는 시계를 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소레데, 그래서 도코데 갔다라 이까, 어디서 사면 좋을지 누구한테 다나카상에게 소단시마시다. 다나카씨에게 상담했어요. 다나카상와 마에니 기무라상까라 이 땡어 오시에테 몰았다 고토가 아르노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기무라씨한테 좋은 가게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노미세오 쇼카이시마시다. 아, 이 사람이 마리씨에게 소개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어? 기무라 씨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거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마리산와 건슈와 시겐가 아르다메 라이슈노 니치오비니 다음 주 일요일에. 왜? 이번 주에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다나카상
또その店に行ってみることにしました。 동생 기본형 플러스 고토니스를 뭐뭐 하기로 하다가 된 거죠. 자, 마리는 다나카에게 시계를 사줬다 아니고 기무라는 다나카에게 가게를 가르쳐 줬죠.

그래서 다나카가 다시 마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리는 한가해지면 상담 아니고요. 시험이 끝나면 가기로 한거 아니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 김우라는 다음 주 일요일에 야마다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김우라가 야마다랑 왜 만나? 그러니까 야마다가 마리상을 만나서 일요일에 시계를 사러 가겠죠. 좀 헷갈리네요, 갑자기. 답은 2번입니다. 선생님한테 오미야게를 받았는데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소리가 좋았다. 그거 잘 됐네.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뭘 받았을까요? 이따, 나 이따. 자, 받았다 하니까 낮춰야겠죠. 자, 오늘 메뉴가 뭘까요? 망고함 노 메뉴가 마다 기맛때 이나이, 아직 테 이나이, 하고 있지 않은 미완료의 상태인 분. 오야코동와 어떠세요? 라고 권유합니다. 이카가 데스까? 이쿠라 데스까? 아니고요. 이카가 데스까? 이카가 데스까? 자, 그랬더니 타마고 또 도리니크가 아레바. 달걀과 닭고기가 있으면 오야코동가 데키마스요. 오야코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다시 아주 간단하기도 하고요. 오이시 데스까라 맛있기 때문에 제히 꼭뭐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제히 오네가이시마스 부탁드립니다. 제히 치쿠라세테 쿠다사이 만들게 해주세요. 치쿠테미테 쿠다사이 만들어 보세요. 라고 권유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들어왔어요. 밑줄치 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거 찾아봅니다. 자, 이거 존경 겸양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도록 해요. 이라싸이마세, 어서 오세요. 오늘 6시에 예약한 야마다라고 합니다. 토 모시마스, 오시아이마스 안 된다 그랬어. 토 이마스 써도 됩니다. 그냥 보통 기본형이 이유가 오시아루 모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스를 써야 되는 거다. 내가 나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낮춰서 야마다사마 데스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세키니고 안나이 이타시마스 써야 되죠. 자, 우 플러스 또는 고 플러스는 똑같아. 마스형 플러스 또는 명사 똑같아. 니 나루를 쓰면 존경어. 스루를 쓰면 겸양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로시코 오 내가이 시마사면 겸양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선 내가 안내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겸양을 해야 돼. 자기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고 안나이 시마스를 써야지. 미나리마스는 안내해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루핀이 안 되겠죠? 자, 쇼쿠지는 와 또. 쇼쿠지 앞에 오를 붙였습니다. 식사 후에 케이키 오모치 시마스가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스루가 뭐야? 나의 행동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요? 케이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오노미모노와 나니니 나사이마스까? 자, 나사루는 스루의 존경어 하시겠습니까? 자, 코히 오네가이시마스. 커피를 부탁드립니다. 하이, 네와 쇼쇼 오마치 쿠다사이. 그러면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쿠다사이. 자, 마떼 쿠다사이보다 높이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오 플러스 마스형 플러스 쿠다사이로 바꿔주면 된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 뭐예요? B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 플러스 마스형이 똑같고 그 뒤에 니나루가 오는지 스루가 오는지에 따라서 남을 높이는지 나를 낮추는지에 대한 존경 겸양 공식이 됩니다. 존경어 겸양어는 일본 사람들도 회사에 가면 학원에 다녀서 공부를 할 정도로 조금 어려운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공식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원리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미나상 고쿠로우사마데시타. 자, 맞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상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교재 기준 16강이죠. 마케팅에 이어서 판매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려운 금융을 끝내고 마케팅, 판매 방식에 살짝 쉬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오늘 끝나면 우리가 문제풀이 한 시간 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무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금융과 무역이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금융을 잘 여러분 끝냈다 무역은 그거랑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잘 끝내면 5분의 4, 우리가 상업경제 배우는 5분의 4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오고 있고요. 오늘 한눈에 보는 프리뷰 보면서 또 복습도 해보고 천천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 경영과 판매,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기출 분석 봤죠? 그거 똑같은 표고요. 기업가 경영에 이어서 우리가 기업의 부문별 활동 안에 있는 마케팅 꼼꼼하게 한 시간 동안 봤었어요. 그래서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우리가 환경 분석했었고요. 환경 분석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3C 분석이랑 SWOT 분석 있었습니다. 환경 분석 다 하고 그다음에 STP 전략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 기준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 표정 시장 정하고 하나든 여러 개든 뭐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에 따라서 정하고 그다음에 포지셔닝 했었습니다. 포지셔닝은 우리가 어떻게 기업의 이미지와 그 브랜드 를 각인시킬지 위치시킬지 정하는 거였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마지막에 포피 믹스, 제품 가격, 유통, 그다음에 마지막 촉진 네 가지를 적절하게 믹스하는 거 마케팅 믹스 전략까지 전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조금 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파트예요. 여기 앞에가 판매죠. 판매. 교과서 기준에 판매라는 단원으로 묶여 있을 텐데 판매 안에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촉할 때 선생님이 방문 판매랑 인적 판매 다음 시간에 교재 기준 16강에서 배울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파트가 바로 오늘 배울 파트예요. 그래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건 매장 판매. 그리고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 판매가 있어요. 전자상거래라는 거는 전자적인 뭔가 매체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상거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판매 방식이 기출 전체적으로 5개년을 봤을 때는 이렇게 3번 출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되게 뭔가 이 위에 마케팅 활동에 비해서는 좀덜 출제되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 출제 비율은 똑같이 거의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치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마케팅이랑 이 판매 방식 세 가지 판매 파트는 난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신호 수능 문제 나온다면 꼭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초점 맞출 거고요. 오늘은 좀 지난 시간도 그러긴 했지만 앞에 배웠던 금융 파트보다는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되거나 그런 파트의 내용이 분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마케팅에서 기출 한 문제 풀어봤잖아요. 오늘은 기출 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기출 두 문제까지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프리뷰 목차 볼게요. 판매 방식.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이세 가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놔야 됩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라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수능에 나와 있는 상업경제 기준으로는 세 가지다. 라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첫 번째는 매장 판매. 어디서 판매하는 거예요? 매장에서. 여러분 실제로 가장 많이 여러분이 사실 뭔가 상거래를 한다. 뭔가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긴 할 거예요. 사실 선생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매장 판매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옷을 사러 간다면 매장에 들어가서 직접 옷을 입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우리가 Q&A나 어떤 이런 다른 채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매장 판매할 곳에 직접 가게 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궁금한 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점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매장 판매 유형 하나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방문 판매예요. 자, 방문 판매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선생님이 상업경제 수업할 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방문 판매가 뭔지 아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잘 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어리둥절한 표정을 선생님 쳐다봤었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방문 판매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초인종을 누른다던가 뭐 똑똑똑 노크해서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상품 관심 있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선생님 어렸을 때 기억이 좀 있는데 사실 지금 크고 나서 선생님 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방문 판매를 접했던 기억이 많진 않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상품을 권유하거나 이런 판매 유형 활동을 많이 못 봤고 대신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방문 판매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의 사례 예시 들면서 같이 볼게요. 전자상거래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거 인터넷이나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서 뭔가 물건을 구입하는 활동

활동 가장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유형 부분 파트를 빼고는 대부분의 특징이나 장단점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아, 맞아, 그렇지라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방식 몇 가지? 세 가지. 이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특징과 장단점도 알아야 되고요. 각각의 우리가 들어가 있는 요소들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매장 판매. 매장 판매라는 거는 어디서 판매하는 거라고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했습니다. 접점. 고객을 직접 만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객을 직접 만나서 판매원이 직접 고객을 대면합니다. 고객을 대면해요. 직접 만나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상품도 제안할 수 있고, 설득도 적극적으로 할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언어적인 것도 가능하지만 비언어적인 거, 행동이나 제스처나 표정 같은 걸로 되게 다양하게 구매를 설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장 판매. 전체적인 흐름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이 페이지 다음에 꼼꼼하게 표로 보겠지만 여러분 이 단계가 이 6단계죠. 6단계 하나하나 무슨 단계야? 라고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 이런 흐름으로 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라는 걸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만약 문제 출제됐을 때 충분히 그 부분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는 크게는 아니면 영업 준비예요. 영업 준비. 이제 아직 고객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고객을 만나요. 상품을 판매하고 설득해요. 그게 두 번째 파트, 상품 판매 절차입니다. 일단 영업 준비는 말 그대로 첫 번째 판매 지원 점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걸 점검하는 거예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환기를 시킨다던가 완전한 시설들이 있는지 확인한다던가 이런 것들. 판매 준비 점검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재고가 있는지, 없으면 주문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서 고객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파트, 상품 설명해야죠. 이 제품이 어떤 게 좋고,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가성비가 좋고, 뭐 등등등등. 내가 구매를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품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 확정을 해요. 이제 고객이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구매할게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결제 수단까지 연결해서 결제까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상품 포장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배송 의뢰까지 하면 모든 매장 판매 절차가 끝이 납니다. 선생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했던 내용 어떤지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 가시죠?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시죠? 그거를 표로 하나 꼼꼼하게 볼게요. 자, 영업 준비.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두 개의 파트. 1단계, 2단계가 영업 준비였어요. 판매 지원 점검은 아까 말했듯이 실내 환기도 시키고요. 청소도 해요. 깨끗하게 준비해야죠. 그래서 고객을 맞이하기 전에 전체적인 매장을 점검하는 거. 그게 판매 지원 점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안전시설 같은 것도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판매 준비, 본격적인 판매 준비를 합니다. 일단 판매 준비한다는 거는 우리가 고객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상태를 봐야 되죠. 판매원이. 내가 지금 용모가 어떤지, 뭐 옷은 깨끗하게 입었는지, 명찰은 했는지, 뭐 등등등등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다 체크하는 게 판매 준비 점검이에요. 그래서 용모 복장, 업무 전달 사항 확인한 후 매장 진열 상태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중요한 거, 우리가 상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인기 있는 상품은 재고도 많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재고 파악해야 되고, 부족하면 추가 주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준비 사항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객 만나요. 고객 본격적으로 만나는 게 상품 설명. 매장에 방문한 고객의 특성을 우리가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방문 목적, 왜 왔는지 그냥 살펴보러 왔을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특정 제품을 원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와 욕구를 나와 있는데 필요 욕구라는 건 필요라는 건 내가 진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뭔가 지금 필요한 상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배가 고프다던가 뭐 배가 고파서 먹으러 왔다던가 뭐 등등등. 이 욕구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내가 기대하는 결과값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라는 게 욕구예요.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우리 고객의 특성을 고려할 때 뭐가 필요한지도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 도대체 어떤 성취를 원하는지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그에 적합한 상품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매력 당연히 중요하죠. 구매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맞춤형 상품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쟁 제품 비교도 하고 자사 제품의 기능과 편익 같은 구체적으로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품 설명 단계고, 상품 설명을 끝내서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판매 확정 및 결제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에 따른 부가적인 혜택도 설명해줘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하게 된다면, 우리 이렇게 뭐 얼마 이상 넘었을 때 상품권을 준다던가, 뭐 등등등 이런 혜택을 설명하고, 결정을 유도한 다음에 구매 확정 시 구매 내용을 고객에게 확인까지 하고 결제하는 게 바로 이번 파트예요. 자, 마지막으로 상품 포장과 배송 의뢰가 있는데, 포장은, 물론 상품이,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오실 수도 있고요. 먹을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같은 걸 수도 있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당연히 매장에 뭔가 상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다던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매출을 올릴 수, 사람들을 통해 매출 올릴 수 있다던가 그런 거를 다 계획해서 상품을 매장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요, 품목에 따른 거예요. 품목이라는 거는 상품의 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장 배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매장 내 모든 상품을 효과적으로 둘러보길 원해요, 고객들은. 여러분이 가장 이제 접근이 쉬운 거는 큰 마트 갔을 때, 뭐 여러분이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장 보러 갔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는 큰 마트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갔을 때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길 원하잖아요. 물론 목적이 딱 하나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매장 구조를 분석해서 품목에 따라 적절히 상품을 배치하는 건데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주통로. 통로가 조금 넓죠. 우리가 개방감이 있고 주통로. 여기 안에 주통로가 있어요. 짧은 진열대 조금 좁은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력 상품, 우리 이거 꼭 팔아야 돼. 사람들이 좀 넓게 다니면서 시야에 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주력 상품은 어디에 배치한다고요? 중앙 통로, 주통로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더잘볼수 있겠죠? 이렇게 안쪽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잘 다닐 수 있는 통로에 둔다는 거예요. 자, 주변 통로를 다른 말로 우리는 부통로라고 해요. 부통로, 주통로보다는 조금 좁고 짧은 진열대를 보통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편의품이나 이벤트 행 상품을 배치합니다. 자, 편의품이 뭐였죠? 우리가 편리하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디 샴푸, 아니면 바디워시 샴푸, 아니면 치약 칫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보통 부통로에 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가서 사고, 주통로에 주력 상품이 아니더라도 사람 필요에 있을 움직이면 사기 때문에 보통 부통로에 많이 놓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부분이랑 같이 연결이 돼요. 어쨌든 품목에 따른 상품 배치다. 중요한 건 어디에 놓고 주통로, 중요하지 않은 편의품이나 이벤트 상품은 어디 놓는다? 부통로에 놓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보관 기간이에요. 보관 기간. 자, 보관 기간이 짧은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신선식품,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거 보관 기간 짧죠. 그래서 보통 냉장고 안에 넣어 놓거나 좀 신선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공산품 같은 거, 선생님 아까 말했던 뭐 예를 들었던 바디 샴푸 같은 거 있죠. 바디워시 샴푸나 치약 칫솔 같은 거는 조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산품 보관 기간이 긴 상품에 속합니다. 그 보관 기간이 짧은 식품류, 보통 아까 말했던 뭐 채소나 과일 같은 거는 계절감이나 신선감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트 가면 보통 어디서 살수 있는지 유의 깊게 본적 있나요? 우리가 보통 그 카트를 끌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바로 이 신선식품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배우고 나서 마트를 가보면 실제로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여기 옆에 냉동고 있고 야채 같은 거 넣어놓고 옆쪽에 과일 코너 크게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절감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일단 매장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해놓으면 사람들이 인식이 되게 심리적으로.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신선하니까 그때그때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잘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장 입구에 있는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보관 기간이 짧은 식품류는 어디에? 매장의 입구에서 잘 보이는 곳에 보통 배치를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보관 기간이 길어요. 일반 공산품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예시들, 편의품 같은 게될수 있겠죠? 고객의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상품을 그룹별로 배치하고요. 보통 안쪽에 배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점 상품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우리 보통 사람의 심리가 중요한 거, 꼭 사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꼭잘 보이는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내가 꼭 찾아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배치한다는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품목에 따른 배치 방법. 두 번째, 보관 기간에 따른 배치 방법. 세 번째는 또 뭘까요? 상품 정보 제공에 따른 상품 배치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는 상품 배치 방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판매원이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떤 판매 기법을 써야 되는가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품 배치도 연관되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품 정보 제공,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서 구매를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에요. 판매원이 고객의 구매 설득을 위해서 업셀링, 다운셀링, 크로스셀링, 번들링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안에 키워드에 다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셀링 뭐예요? 업셀링. 영어로 업자죠. 올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뭔가 고객이 더살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고가의 상품을 살수 있을 것 같다거나 더 많은 양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판매원이 그걸 잘 살펴본 다음에 자연스럽게 구매를 유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매출, 영업수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게 바로 업셀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희망하는 상품 가격대나 구매량보다 더 고가, 더 비싼 거 아니면 더 많은 양을 자연스럽게 구매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대표적인 예시로는 일반 우유 대신 좀더 비싼 고단백 우유 이런 거를 권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핸드폰
핸드폰 사러 갔을 때 뭔가 더 사양, 더 좋은 사양

권유한다던가 아니면 용량이 더 많은 걸 권유한다던가 이런 게 바로 판매원이 자연스럽게 업셀링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업셀링. 두 번째는 다운셀링이에요. 다운셀링이 뭘까요? 말 그대로 다운시키는 거죠. 아까 높였잖아요. 이제는 낮추는 겁니다. 고객에게 딱 팔렸을 때 뭔가 비싼 걸살것 같지 않아.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보다 조금 이제 더 부담스럽지 않게, 덜 부담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운셀링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구매를 망설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희망하는 것보다 상품의 뭐 기종이나 효과는 비슷해요라고 하면서 더 낮은 가격의 유사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러네, 더 괜찮은 상품이 있네, 가격도 괜찮네, 부담스럽지 않네 하면서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고급 볼펜 대신 일반 볼펜을 구매하도록 하는 거, 아까 예시 들었던 거 핸드폰 같은 거할때 똑같은 핸드폰 기종도 그 용량에 따라 다르잖아요. 가격이 달라지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은 좀 작지만 다른 성능은 다 똑같, 디자인도 똑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가격을 낮춰서 우리가 구매 유도할 수 있겠죠? 그게 다운셀링입니다. 자, 세 번째, 크로스셀링. 이 크로스는요, 비슷한 걸 자연스럽게 껴서 같이 판매하는 기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소비자가 희망하는 상품과 상호 보완이 가능한 상품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예시로는 옷을 구매할 때 액세서리라고 되어 있는데 핸드폰을 예시로도 들면 핸드폰 살때뭐 케이스라던가 아니면 그와 필요한 뭐 충전기라던가 뭐 등등등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자연스럽게 같이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뭔가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경제활동의 객체에서 제일 첫 번째 교재 기준 1강에서 배웠던 것 중에 우리가 재화의 종류에서 같이 쓰면 만족감이 효용이 올라가는 재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보완재 기억나죠? 보완재처럼 같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제품들을 자연스럽게 판매하는 거예요. 뭐 고기를 사면 뭐가 있었죠? 쌈 같은 거 같이 판매한다던가 그런 것들, 그런 걸 크로스셀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번들 하나의 묶음으로 파는 건데 상호 보완이 가능한 제품들을 묶어서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할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게 번들링이에요. 노트나 볼펜을 개별로 구매하는 것보다 보통 세트로 사면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죠. 그게 바로 번들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번들링. 그래서 우리가 상품 배치 방법에 크게 세 가지 봤어요. 첫 번째는 품목, 두 번째는 보관 기간, 세 번째는 지금처럼 상품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판매 기법이랑 말하는 판매원의 기법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봤습니다. 자, 매장 고객 응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들 직접 만날 때 판매원이 자연스럽게 이제 응대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건데요. 사실 스핀 질문 기법만 여러분이 조금 생소할 것 같고, 고객 응대 화법이랑 고객 응대 예절은 이두 파트는 사실 우리가 따로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이미 하고 있는 기법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스핀 질문 기법은 말 그대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고객이 자연스럽게 뭔가 불편함을 찾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거 사야겠죠라고 느끼게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게 스핀 질문 기법 이따가 볼 거예요. 그리고 응대 화법, 자연스럽게 쉬운 언어로 얘기하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응대 예절, 당연히 예절 갖춰야죠. 우리가 다리 벌리고 와 불량한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지 않고 딱 정갈한 자세로 용모로 고객을 맞이해야 되는 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고객 응대 예절입니다. 자, 스핀 질문 기법 먼저 볼게요. 자, 스핀 질문 기법은요, 역시 앞 글자를 따서 우리가 스핀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있죠? 상황 질문에 S. 일단은 고객의 현재 상황을 알아내는 거예요. 고객이 왜 왔을까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관심과 필요를 발굴해내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네 가지 다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순서입니다. 이게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핸드폰을 계속 예시로 들면 핸드폰을 사러 온것 같아요. 핸드폰 매장에 왔어요. 그러면 혹시 핸드폰 사용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을 사러 왔으니까 좀 비교적 오래 쓴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뭔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 그게 바로 상황 질문입니다. 얼마 쓰셨어요? 오래 쓰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 두 번째는 문제를 질문하는 거예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을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핸드폰 오래 사용하셨으면 용량이 꽉 찼겠네요. 아니라던가 아니면 그럼 옛날 기종이라서 화질이 별로 좋지 않겠네요? 라면서 살짝 뭔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용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서 핸드폰을 삼으로써 효용 가치를 느끼고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핸드폰 새로운 거 사게 되면 용량도 많아질 거고요. 향후 몇 년간은 걱정 없으실 겁니다. 라던가. 아니면은 화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행 가도 사진 정말 많이 찍고 재밌게 잘 여행 다니실 수 있어요. 라던가. 뭔가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필요 충족 질문은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죠? 라면서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네 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고객이 아, 문제점이 이거구나. 문제점이 이거라서 난 이런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효용 가져야 이런 만족이 있겠구나라는 걸 단계적으로 알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스피드 질문 기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많이 문제에서는 사실 출제가 되고 있진 않고요. 간혹 가다 모의고사에 가끔 나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가볍게 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스피드 질문 기법. 자, 고객 응대화법은요, 여러분이 이미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응대화법은 쿠션어는 쿠션이 뭐죠, 여러분?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미리 들어가기 전에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이러면서 앞에 단서를 붙이는 게 쿠션어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바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부드럽게 만드는 언어. Yes, but은요. 맞아요. 그런데 뒤에 말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의도예요. 물론 고객님 많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더 좋아요. 라면서 뒷부분을 말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 화법이죠. 맞장구 화법 뭐예요? 말 그대로 맞장구 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리고요. 하면서 전에 했던 말에 대해서 맞장구 치는 거. 복창화법 똑같이 한번더 말하는 거예요. 아, 고객님 이거라고 하셨죠? 이거 맞나요? 하면서 한번더 똑같이 경청하고 복창하는 걸 우리는 복창화법이라고 합니다. 뒤에 우리가 수능 실전 문제에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 되고, 이미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어야 되고, 실제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 실습이나 아니면은 취업에 나갔을 때 실제로 이렇게 많이 활용해야 되는 응대 예절들이에요. 기본적인 것들. 첫 번째는 대기 자세. 뭐 손을 잘 포개서 자연스럽게 위치시키고, 우리가 다리를 딱 붙여서 맞지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리를 벌린다거나, 아니면 손을 뭐 이상하게 하고 있는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판매원이. 근데 그런 대기 자세를 지켜야 된다. 표정, 눈을 자연스럽게 맞춰야 된다. 미소 지으면 완벽하겠죠. 그런데 보통 친구들이 면접 연습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눈을 잘못 맞추는 친구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게 판매원에 대한 응대 예절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현장 실습 가서 기업 현장 교사를 대하고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할때 눈을 보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잘 보는 거 이런 표정 관리하셔야 되고 맞이 인사 당연히 잘해야 되죠.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축 처지는 목소리로 인사하면 매장 들어갔을 때 어때요? 별로 무너져 사고 싶지 않죠? 밝은 목소리로 인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기자가 많은 경우 양해 인사도 하고요. 뭐 이런 등등등. 이거 말고 더 많겠죠? 고객 응대 예절은 기본적인 예절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매장 판매 한 파트 끝났고요. 우리가 판매 방식에서 세 가지를 배운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매장 판매 받고, 두 번째는 방문 판매, 세 번째는 전자상거래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문 판매랑 전자상거래, 온라인 판매 방식은 아까 매장과 같이 점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포가 없습니다. 무점포예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점포가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문 판매. 판매원이 직접 소비자의 가정이나 직장 등을 방문합니다. 집에 올 수도 있고요. 직장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상품을 소개해서 판매합니다. 직접 찾아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게 보통 보험 설명 같은 거할때 우리가 요청을 하면 직접 보험 설계사분이 오셔서 직장이나 집에 와서 계약 약관 읽어주고 설명해 주시잖아요. 여전히 아직 방문 판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뭔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미술이라던가 뭐 등등등등 뭐 필요한 교육이 있을 때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교재로 하고 이렇게 놀이를 해줍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직접 아이랑 노는 걸 보여주셔요. 그럼 선생님이 봤을 때 아, 그렇구나. 뭐 괜찮겠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가 성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방문 판매는 우리 주변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옛날보단 줄어들었겠지만, 자, 방문 판매 절차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매장 판매 절차처럼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흐름만 가볍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고객 발굴해야 돼요. 잠재 고객. 자, 잠재 고객이 뭐냐면요. 아직 완벽한 우리 고객은 아니지만,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 수요를 갖고 있어요. 곧 우리 물건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잠재 고객입니다. 잠재 고객 발굴하고, 이제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 세워야 되겠죠? 접근을 합니다. 접근 되게 중요해요. 방문 판매에서는 우리가 그냥 바로 가서 똑똑 두드려서 하는 그런 것들은 요즘 사생활 침해 때문에 전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할때 전화나 이메일 이런 걸 통해서 일정을 잡아야 돼요. 내가 언제 만나는 게 좋을지 그게 예의기도 하고 방문 판매 접근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 설명하듯이 상품 제안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상담 아니면 여러 가지 시연도 보여주고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아이랑 뭐 노는 방법을 노는 걸 보여준다던가 교재를 보여준다던가 교구를 보여준다던가 이런 등등등등으로 실제로 만나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하고 상품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다 보면 고객이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이건 효과가 없지 않나요? 이거 실제로 애들이 많이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그런 반대 질문을 듣고 설득하는 거예요. 잘 듣고 있다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 반대

질문 처리. 판매 종결. 이것도 언젠가 끝나겠죠, 여러분. 판매가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잠재고객의 질문이나 의견,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것 같은 그 순간이 있어요. 그거를 딱 포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적절한 가격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게 동의가 되면 판매가 종결됩니다. 마지막 사후 관리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계약서를 나중에 보여준다던가 보내준다던가 그 실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 결제 수단 등록 같은 걸 해요. 그런 것도 다 사후 관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흐름에 따라서 방문 판매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 보듯이 보면 될것 같고요. 방문 판매에서 중요한 거는 장점과 단점 잘 보셔야 됩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은요, 일단 매장 판매처럼 직접 고객을 대면해요. 그게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언어적인 거 말고 표정 같은 걸로 읽을 수가 있어요. 말로는 고객이 아 좋네요라고 하는데 표정은 굳어 있거나 뭔가 표정이 불편해 보여요. 그럼 이거 실제로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우리가 아니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방문 판매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의 욕구나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다. 비언어적인 것까지 그리고 태도와 반응에 유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대1 온라인 Q&A 상담 같은 거 했을 때 전자상거래 뒤에서 배울 전자상거래 같은 거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이 좀 어려워요. 시간 텀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문 판매는 직접 고객을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하고 좀 불편한 거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 다 단점도 있습니다. 판매원이 직접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원이 교육이 잘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원의 인건비나 교육비가 많이 있습니다. 증가가 될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판매원도 교육 잘못시켰어요.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럼 그건 정말 큰 치명타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대면하는 고객 수가 제한돼요. 이게 또큰 단점입니다. 우리가 뭐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품 페이지 하나 올려놓으면서 되게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상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쫙 정보를 줄수 있죠. 그런데 이 방문 판매 같은 경우는 많아도 몇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다는 큰 단점. 그리고 요즘은 소비자의 사생활 침해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 방문 판매의 장단점. 고객 응대도 있어요. 가볍게 볼게요. 고객 응대는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소개나 명함 당연히 교환하겠죠. 인사하겠고, 그다음 장소에 따른 방문 매너 당연히 지켜야 되죠. 방문 약속 잡을 때도 예를 들어 뭐 일요일 토요일 아침 7시 8시 이럴 때 방문 약속 잡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쵸? 그 정도의 기본 매너는 다 있겠죠. 방문 매너 지켜줘야 되고 약속 시간을 늦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약속 기본적인 매너죠. 이것도 시간 약속. 그리고 고객의 유형별 대응이에요. 고객이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판매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미리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잘 파악했다가 준비해서 갈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장 판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람 응대를 해야 되는데 이 방문 판매 같은 경우는 미리 내가 준비를 할수 있어요. 고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또 장점일 수 있고 고객 유형별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방문 허락할 때, 내가 방문 허락할 때 뭔가 요청할 때, 고려사항들은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거 간결하게 알려주면 그 받는 사람이 좀 신뢰감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대면 상담할 때 라포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라포라는 건 쉽게 말해서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학기 다 시작했을 텐데, 학기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이제 담임선생님과의 라포, 친구들과의 라포 형성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어디서나 중요하듯이, 방문 판매에서도 고객과의 라포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언어 사용해야 되고요. 문서나 이메일 주고받을 때, 요즘 핸드폰으로 많이 하니까, 문자나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 이메일로 주고받을 때는 내가 어디서, 뭐, 언제 어디로 가겠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이메일 하단에는 프로필 연락처, 회사명 이런 거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다 되어 있죠? 그런 것들 잘 챙겨야 한다라는 고려사항입니다. 가볍게 읽어보세요. 자, 전자상거래. 이제, 본격적인 메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세개다 메인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좀 다른 선지랑 잘 융합돼서 많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전자상거래 파트예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파트기도 하죠. 전자상거래라는 거는 경제 주체들 간의 전자적인 매체와 통신망,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하늘에 보는 프리뷰 할때 전자적인 매체와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거래를 하는 게 전자상거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 경제 주체들 간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경제 주체들 어디서 들었죠, 여러분? 맞아요. 교재 기준 1강에서 우리 경제 활동의 주체와 객체 배울 때 그때 주체 배웠잖아요. 네 가지 배웠죠. 그중에 중점적으로 세 가지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였을까요? 기업. 그렇죠. 그리고 가게. 마지막으로 정부 배웠습니다. 물론 외국도 배웠지만 여기선 보통 전자상거래에선 이세 가지의 경제 주체를 주로 중점적으로 많이 유형과 엮어서 얘기해요. 이 기업이라는 거는 비즈니스라고 해서 우리가 B라는 용어를 쓸 거고요. 가게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비자, 커스터머, 그래서 우리는 C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 정부는 가버먼트, 그래서 G라고 표현할 거예요. 앞글자 따서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전자상거래 유형이 나온다. 그러면 경제활동했던 그 주체들 세 가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 기업은 우리 경제활동 주체에서 생산의 주체, 소비의 주체, 생산 소비의 주체 다 배웠죠.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한번더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앞글자 따서 B, C, G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비자 나오면 가게, 커스터머. 어쨌든 이런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걸 전자상거래 유형이라고 하고 뒤에서 볼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유통 경로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지점들을 막 주고 중간에 도매상, 소매상 여러 그런 상인들이 껴요, 안 껴요? 안 껴도 돼요. 그냥 전자적인 매체만 있으면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과 소비자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판매할 수 있어요. 이 전자적인 매체만 있으면, 예를 들어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수집의 편리성. 정보 수집 당연히 편리하죠. 그 다음에 1대1 양방향 마케팅인데요. 양방향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쌍방향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어쨌든 서로 마케팅을 할수 있다. 특히 그리고 1대1로 할수 있다. 우리가 고객에게 직접 뭐 Q&A 같은 거 아까 예시로 들었지만 궁금한 게 있을 때그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또 장점이 될수 있고 소자본 창업 가능한 것도 또 장점이자 특징이죠. 실제로 선생님은 학과 학교에는 되게 다양한 과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 학교도 그렇겠지만 베이커리 경영과, 경영사무과, 뭐 IT과 총 6개 과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선생님 작년에 담임을 했던 과가 베이커리 경영과였는데 그 제과나 제빵 굉장히 잘 만들거나 친구들이 진짜 예쁘게 잘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본인이 용돈을 벌고 싶을 때 그걸 만들어서 예쁘게 사진도 잘 찍어서 어떤 스토어 매체를 이용해서 계속 팔더라고요. 그러면서 용돈을 버는 친구들을 선생님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친구들 잡은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스토어를 깔고 기본적인 준비만 하면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단 말이죠. 그게 전자상거래 유형을 하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자본 창업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도 만약에 무슨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경제활동의 주체,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또 전자상거래 뒷부분을 같이 볼게요. 자, 전자상거래 유형입니다. 아까 나왔던 페이지는 아까 전자상거래 뭐 거래 방향에 따라 여섯 가지 나뉜다, 뭐 여러 가지 종류 나뉜다라는 설명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유형은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다 아셔야 됩니다. 앞글자 따서 좀큰 글씨로 해놨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B는 뭐라 그랬죠? 기업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C는 뭐라 그래? B2C의 경우에는 C는 커스터머.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라고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G가 있죠. G는 뭐였죠? 정부였죠. 가버먼트. 그래서 이렇게 B2B, B2C, B2G 이런 식으로 용어가 나올 겁니다. 전자상거래 유형이 사실 전자상거래에선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자,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기업 간에 거래하는 방식이래요. 자, 기업과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보통 기업과 기업이 상거래를 해요. 그러면 보통 소규모로 할까요? 아니면 대규모로 할까요? 보통 뭐 자재나 아니면 재료나 부품이나 엄청 많이 대량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B2B는 보통 규모가 가장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 대로 원재료나 부품이나 자재나 이런 것들을 보통 주고 사고 팝니다. 그래서 B2B 가장 규모가 큰 특징이 있다는 거, 기업과 기업 간 거래. 두 번째는 B2C인데요. B2C는 여러분 이제 어쨌든 거래의 서비스나 흐름의 방향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에서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B2C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은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만약에 물건을 사야 돼요. 뭐 마트 장 보러 갈 시간이 없다거나 그럼 인터넷으로 열심히 장 보잖아요. 아니면 옷을 사요? 인터넷으로 사죠. 그게 전자상거래 유형이고 그런 걸 판매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내 결제를 하게 되면 원스톱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기업이 나에게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2C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사는 모든 것들 거의 대부분 B2C 형태로 지금 여러분이 전자상거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B2G. 이거는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거든요. 이건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통 C 이제 소비자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잖아요. 학교는 정부기관이에요. 그래서 학교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정부기관. 학교에 보통 여러분도 학교도 그렇겠지만 실습실 굉장히 많죠. 특성화고도 친구들은 그 실습실에서 많은 실습을 하는데 선생님은 경영사무과 담당이기 때문에 컴퓨터 실습실에서 굉장히 수업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실습실에 컴퓨터들이 20대씩 30대씩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오래 쓰면 이제 잘 작동도 안 되고 노후화
내면 화면도 안 보인다 그러고.

그래서 막 작동이 안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용 처리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습실을 다 교체하는 시기여서 올해 3월에 그거 실제로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선생님 컴퓨터 다 빼고 실제로 새로운 컴퓨터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선생님 만약에 시습실이 막 4개, 막 5개 되니까 100개, 200개 이런 컴퓨터를 사야 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다른 기업과 같이 계약을 해서 그 기업에게 그 수많은 컴퓨터를 사온다면 그건 정부기관의 입장 그래서 어떨까요? 회계 처리를 할때 뭔가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기업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부기관에서 그런 뭔가 자재를 사온다거나 이런 컴퓨터나 비품을 사올 때는 우리가 조달청 사이트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사이트에 여러 기업들이 본인의 그 사양과 그런 컴퓨터들을 쫙 올려놔요. 그런 선생님이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보고 사용 같은 걸 보고 적절한 예산에 맞는 컴퓨터를 주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선생님 주문을 하게 되면 기업이 정부 기관, 그러니까 선생님의 학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거죠.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선생님의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전형적인 B2G 유형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곧 조만간 3월 안에 B2G 형태로 여러 가지 컴퓨터를 사면서 시습실을 정비하겠죠. 그리고 G2C, G2B. 이거는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G2C, G2B. 앞에 가버먼트라는 건 정부란 얘기고요. 뒤에서 서비스나 이런 제품 서비스를 받는 주체가 소비자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이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제일 많이 볼수 있는 형태가 바로 이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이런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 무조건 행정복지센터 가거나 뭐 주민센터 이런 데 갔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인터넷으로 그냥 바로 내뭐 어떤 인증만 하면 뭐 10초 만에 바로 다운받아서 열람할 수도 있고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덕분이냐면 옛날에 민원24였던 정부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죠. 그거 누가 관리하는 거죠?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소비자들이나 기업이 좀 편할 수 있도록 서류 발급 같은 걸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가 정부24 사이트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 그래서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아까 말했던 정부24 또는 홈택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많이 활용하는 정부기관 사이트. 이런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부와 개인이나 또는 기업 간의 개인은 C, 기업은 B, 그래서 G2C, G2B인 거죠. 그래서 개인 또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서 일하다가 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야 돼. 그래서 민원, 정부24에 사이트 들어가서 그거 서류를 다운받았어. 그거는 G2C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 사이트를 통해서 정부에게서 서비스를 받은 거니까요. 거래 주체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예시가 G2C, G2B입니다. 자, C2C 여러분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C2C. C2C는 개인과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과 뭐 여러분, 어떤 친구와 친구일 수도 있는 거죠.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하는 거예요. 만나서 아니면 어쨌든 온라인을 통해서 경매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중고품 직거래. 어쨌든 경매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어플 같은 거 선생님이 언급을 못 하지만 중고 그런 물건을 서로 잘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잖아요. 유명한 어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동네 인증 받아서 뭔가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 아니면 산다 그런 거다 C2C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생소할 게 C2B예요. C2B. C2B는 뭐냐면요. 거래 흐름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이 기업에게 가는 흐름입니다. 서비스 흐름 방향이. 개인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조건을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제시해요. 그러면 판매업자가 거래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제일 흔하게 보는 게 B2C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면 기업들이 쫙 판매할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가 사는 형식이었는데 얘는 반대예요. 내가 어떤 걸 사고 싶다라고 먼저 올려요. 그러면 판매업자들이 뭐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순서가 바뀌어 있죠. 거래 주체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중고차 매입 역경매 뭐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B2C 그다음에 G2C, G2B 정도는 잘 아셔야 되고 실제로 선생님이 이거를 앞부분 제 교재 기준 1강에서 경제활동의 주체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기출문제 하나 꼭 풀어주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선지에서 이 전자상거래 유형이 나왔었어요. 그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뒷부분에서 배울 거라고 하면서 그냥 가볍게 설명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이걸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면 다시 1강으로 가서 그 기출문제 선생님이 최신의 기출문제였는데 그 기출문제를 만약에 여러분이 잘 풀린다면 정확하게 지금 전자상거래 유형을 머릿속에 잘 넣은 거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전자상거래 유형이었고요. 자,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구축 및 운영 파트는 여러분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인턴십을 구축할 때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업성 검토, 도메인 등록하고요. 기획도 하고 사업자 등록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이거 업으로 하려면 쇼핑몰 제작 및 설계도 하고요. 검색사에 등록도 하고요. 결제 시스템 등록하고 상품 사고 아니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제작할 수도 있고 배송업체 선정하고 마케팅, 홍보 마케팅 요즘 되게 중요한 파트죠. 마케팅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인터넷 광고 같은 데서 배너 광고할지 키워드 광고할지 이런 것들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관리하면 끝나는 건데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크로우 서비스 이거 어디서 봤죠, 여러분? 선생님이랑 수능 실전 문제 열심히 풀었던 친구는 아, 그때 배웠지라고 기억이 날 텐데 우리가 유통 파트에서 그 지급 매매 결제 수단을 배울 때 하나의 선지로 잠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에서. 그 선생님 이거 뒤에서 배울 건데 잠깐 설명할게요 하면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에스크로우 서비스는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은행 같은 이런 에스크로우 계정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하면 그때 돈을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비교적 어쨌든 하나의 구매 확정, 내가 돈 물건을 받았어라는 어떤 단계 다음에 대금이 결제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할까 안 안전할까요? 안전하겠죠.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상거래 할때 쓰이는 그런 서비스라서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널리 쓰이는 결제 대금 예치 제도다. 그래서 인터넷 구입할 때 구매 확정 많이 하죠. 구매 확정하고 나면 대금 결제하는 방식 서비스. 한눈에 보는 파이널입니다. 자기 우리 오늘 세 가지 배웠다고 했어요. 판매 방식. 맨 처음에 매장 판매 어디서 판매하는 거?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 그래서 매장 영업 준비 플러스 알파 로가 있었죠? 뭐 상품 서비스, 상품 설명하고 구매 확정하고 사후 처리까지 하는 그 전체적인 단계 배웠고요. 그다음에 고객 응대 방법도 당연히 배웠어요. 우리가 예절 기본적인 예절이라고 생각 가볍게 보라고 했던 파트. 그리고 또 하나 파트를 더 한다면 우리가 상품 배치와 관련된 파트를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째로는 상품 보관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짧은 신선한 것들 어디다가 매장 입구에다가 공산품 같은 것도 좀 안쪽에 해도 괜찮다 이런 거 배웠고 품목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상품 어디다가 주력 주통로 중요한 통로 주통로에다가 하고 중앙 통로 아닌 거는 이벤트 상품이나 조금 편의품 같은 거는 우리가 부통로에 했었죠. 그럼 매장 배치에 따라서 우리 품목 배치가 달라졌었다 이런 내용들 등등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기법을 배웠어요. 이제 판매원이 매장에서 직접 판매할 때 우리가 업셀링, 뭐 다운셀링, 크로스셀링, 번들링 이런 것들 배웠죠? 물론 배치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판매 기법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다양한 내용들 배웠고 방문 판매 장단점만 잘 기억해 주면 될것 같아요. 방문 판매의 장점은 즉각적으로 궁금한 것들 대응할 수 있다. 단점은 뭐 인건비, 교육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이런 뭐좀 보호가 안될수 있다. 이런 게 단점이었죠. 전자상거래는 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형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물론 장단점도 있었긴 한데 특징 및 장점 같은 거 배웠잖아요. 뭐 1대1 쌍방향 마케팅 이런 거 배웠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형의 각각의 사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는 경제활동 주체랑 연계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단독 문제도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관련된 문제 두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작년 수능 문제예요. 그 작년 수능 문제에서는 매장 판매 나와 있지만, 어디죠? 여기죠. 방문 판매, 매장 판매, 온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가 전자상거래 판매거든요. 전자상거래 판매 세 가지를 다 특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보통 많이 나와요. 그 단독 문제보다는. 그 중에 하나만 나오기보다는. 그래서 학생이 완성한 학습지를 보고 여러분이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빈칸을 채우는 거고요. 빙고라고 되어 있지만 중요한 특징은 어쨌든 방문 판매랑 온라인 판매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얘네 둘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가와 나를 찾아야 되거든요. 각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 매대 진열이 중요하다. 자, 매대 진열은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세 가지 중에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매장 판매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매장 판매에만 해당하는 거 어디 있을까요? 가와 나중에 매장 판매에만 특징이 들어가고 방문 판매 매대 진열 필요 없고 온라인 판매 매대 진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어디에 적합하다? 나에 적합하다. 나에 적합하다. 찾을 수 있겠죠. 그 무점포 소매상에 해당한다. 무점포라는 건 여러분 배웠어요. 소매상의 크기 점포랑 무점포가 있는데 점포가 없다는 거거든요. 점포가 없는 거 볼까요? 가를 보니까 방문 판매는 점포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매장 판매는 점포 있어야 돼요. 얜 점포 소매상의 예시고 온라인 판매 점포 없어도 되죠? 그래서 적합한 설명이 맞네요. 그래서 얘는 니은에 해당하는 특징 맞고 판매자가 직장이나 가정을 찾아가서 판매하는데 이게 무슨 판매죠? 방문 판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방문 판매에만 해당돼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찾았죠. 답을 가는 니은, 나는 기억.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렵지.

0: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특징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 맞죠? 특히 무점포 소매상이란 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11번은요, 쉽습니다. 그냥 전자상거래 유형을 하나 찾아내는 문제예요. 유일하게 그 아까 봤던 판매 방식 중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기 쉬운 문제, 그나마 단독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전자상거래 유형이에요. 자, 보니까 안내문에 나타난 유형을 찾는 거고, 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 같은 민원 서류 발급을 지원하던 포털 서비스 민원24, 아까 설명했던 예시죠. 정말 많이 나와요. 정부24로 일원화가 됐다. 그래서 통합된 정부24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국민 여러분이 더 편리하게 민원서 발급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쨌든 정부24는 우리가 누가 운영하는 거죠? 가볍게 말해도 정부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오는 거죠, 지금? 국민 여러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라는 건 누구예요?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B2C 이렇게 서비스가 진행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찾아볼까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정부라는 것 자체가 이미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여러분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B2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과 기업, 그래서 보통 자재 큰 대규모로 많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였고, B2C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사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할수 있는 거. C2B는 우리가 얘가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차 같은 거 하는 역경매 예시가 있었고, C2C는 여러분이 개인별로 중고품을 뭐 판다던가 아니면은 어쨌든 어떤 어플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유형에 해당됐습니다. G가 들어간 거 여러분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면 기출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정리된 기출 문제 두 개까지 다 풀어봤고요. 오늘로 우리 판매 파트 16강 끝났습니다. 선생님이랑 16강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마케팅과 판매 방식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 수가 좀 작아요. 우리가 총다두개다 합쳐도 16문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 문제 하나 좀 추가해서 총 17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풀어오시고 복습해오시고요.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날 텐데 먼저 끝나기 전에 명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명언 보고 끝낼게요. 자, 하기 싫을 때 하는 게 진짜 실력이다. 자, 약간 찔리는 친구들 있지 않을까요? 하기 싫을 때 하는 거. 하기 싫을 때 공부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내가 하기 싫을 때 책상 앞에 앉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잠깐 잠깐의 고비를 넘어가다 보면 그게 탄력이 붙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부는 탄력으로 내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아, 풀기 싫은데 문제 풀기 싫은 다음에 풀어야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책 덮지 마시고 바로 풀어봐야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꼼꼼하게 풀어온 문제 해설까지 보시고 선생님 해설 강의 들으면 완벽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16문제 풀 텐데 좀 전체적으로 금융에 풀었던 파트보다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금융에서 막 쫓기듯이 선생님 말을 엄청 빠르게 했었잖아요. 선생님 설명해야 되는 게 엄청 많았죠. 근데 이제 마케팅과 이 파트는 좀 천천히 선생님이랑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또 유의미한 시간 보내고 이거 다 끝내고 마지막에 무역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2회로 넘어갑니다. 예, 수능 완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예, 예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분이 시험 시간이지만 35분 안에 30문항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회를 예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실전모의고사 2회의 앞부분, 발음, 철자, 어휘 영역,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의 문항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이를 하면서 수트 개념들을 갖고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필기를 하면서 학습의 완성도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자, 실전모의고사 1회에서도 1번 문항이 발음 문항이었는데요. 자, 2회도 역시 발음 문항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일단 대화를 먼저 보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뭐라고 하냐면, Tienes algún plan para las vacaciones? 라고 하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방학. 바카시오네스는 방학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또 휴가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저는 방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방학을 위한 무슨 계획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비가 모야 이르아? 자, 이거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네, 멕시코가 됩니다. 난 멕시코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줄은 에키스, 철자 에키스의 밑줄이 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기스 발음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자, 그 밖에 어느 철자에 밑줄이 쳐져 있냐? 아체 밑줄이 있고요. 이건 우리가 실전모의고사 1회 때 정리했었어요. 그리고 호따, 마찬가지죠? 1회 때 정리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따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에 밑줄이 쳐져 있고 헤에 밑줄이 쳐져 있네요. 그래서 1, 3, 4번은 저희가 실전모의고사 1회 때 정리를 했었고요. 2번, 5번은 정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자, 요 철자들 한번 발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화에 있었던 엑기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있는 철자. 원래 이제 스페인어는 생긴 대로 발음을 하면 되는 좀 비교적 발음이 용이한 언어이긴 한데요. 몇 가지 이제 특징 있는 철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엑기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엑기스는 발음이 세 개로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크스 발음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스 발음. 그래서 요거는 항상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자, 요때, 요거를 이제, 요때 엑기스는 크스 발음이 납니다. 자, 크스 발음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이제 한국말 표기하면은 엑사멘이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거, 요거를 이제 크스 발음이라고 합니다. 앞에 받침 기역, 뒤에 자음 시옷이 되면 우리가 크스 발음이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로는, 자, 요 단어도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맞아요. X랑 해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크스 발음이 일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 발음이 있습니다. S 발음은 단어 첫 글자로 올 때에 그때 이제 S 발음이 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일부 지명에서 강한 히읗 발음이 납니다. 자, 강한 히읗 발음은 우리가 이렇게 사실 표현을 하거든요. 요건 이제 강한 히읗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발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멕시코가 있고요. 또 다른 단어로는 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자,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스페인어로는 데하스라고 읽습니다. 자, 엑기스 발음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철자가 뭐냐? 세입니다. 세. 자, 철자 세. 자, 요것도 철자 해와 마찬가지로 뒤에 모음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뒤에 모음 아, 오, 우가 오는 경우, 자, 이때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이때는 까, 꼬, 꾸 해서 쌍기역 발음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옴에 혹은 이가 오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세, 씨 해서 번데기 발음 혹은 S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저기 선택지 5번에 나와 있는 세따와 발음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따도 번데기 발음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S 발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발음 모두 다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 아체가 무음인 건 아시죠? 그리고 호따도 강한 히읗 발음 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헤히 발음과 같았죠. 자, 그래서 발음 정리는 요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항으로 돌아와서 자, 메히코 강한 히읗 발음이었습니다. 발음 같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떻게 읽을까요? 무음이죠? 오라리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무음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으실까요? 마리스코. 그래서 요거는 쌍기역 발음입니다. 해산물이란 뜻.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헛다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네, 에헴플로. 그래서 예, 뭐 본보기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요게 이제 같은 강한 히읗 발음이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브레군다가 돼서 요거는 기역 발음이 되겠네요. 그리고 5번은 알무에르소에서 번데기 발음 혹은 S 발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2번 문항입니다. 네모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자, 우리가 실전모의고사 1회 때 과일 어휘를 한번 쫙 정리를 했었거든요. 예, 그 기억을 더듬어서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채워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입니다. 포도는 뭐라고 하지요? 네, 우바라고 하지요. 네, 스페인어에서는요, 배와 우베의 발음이 같습니다. 네, 그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박입니다. 자, 수박 뭐라고 했지요? 맞아요. 산디아라고 했습니다. 대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은 딸기입니다. 자, 딸기는 뭐라고 하나요? 네, 딸기는 프레사 해서 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비냐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다 채웠습니다. 자, 조합해 볼까요? 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낱말은 뭐가 돼요? 그렇죠. 5번에 비다가 됩니다. 자, 우리 저거 한번 해보죠. 뜻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 씻다 하면은 이거는 약속이란 뜻이고요. 2번에 네도 하면은 손가락. 3번에 이슬라 하면은 섬이란 뜻이고요. 4번에 누베 하면은 이거는 맞아요. 구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다는 삶, 인생 뭐 이런 뜻이죠. 자, 누베가 나와서 우리 날씨 표현 때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 표현도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Estar en las nubes. 가끔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그래서 Estar en las nubes 하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직역하면 구름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딴 생각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자, 이번에 정답 몇 번이요?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발음 문항, 철자 문항은 다 됐고요. 이제 3번부터 5번은 어휘 문항입니다. 자, 3번은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지금 prestar라는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실제로 선택지를 봐도 모두 다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항이겠죠. 자, A가 먼저 니가메 하죠. 여보세요. 자, 전화 통화인가 봐요. 여보세요. Hola, Ana. Soy Claudia. 라고 하죠. 안녕, 아나. 나 클라우디아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Te llamaba. 너에게 전화했어. 뭐 하기 위해서? Preguntarte. 너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뭘 물어봐요? Si me puedes prestar el coche esta tarde. 자,
Esta tarde니까 오늘 오후란 뜻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

나에게 El coche, 자동차를 prestar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이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요 뒤에 말을 보면 뒤에 대화를 보면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뭐라고 하냐면 claro que sí라고 합니다. 자, 물론이지 란 뜻이었죠. 자, 물론이지 para que lo necesitas 하죠. 자, 여기서 lo는 꽃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뭘 위해서 그것 꽃체가 필요한데?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나좀차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물론이지. 근데 그게 왜 필요한데?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B가 이유를 얘기합니다. Es que 하면서 이유를 얘기해요. 자, tengo que llevar a mi madre al aeropuerto 라고 했습니다. Tener que 동사 원형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왜냐면 말이야. 자, SK 하면서 이제 뭔가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엄마를 모셔다 드려야 되거든. 어디에? Al aeropuerto. 공항에 모셔다 드려야 되거든. Vale. Saludarla de mi parte. 알겠어. 안부 전해드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 프레스타르는 빌려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고요. 우린 이제 선택지에서 빌려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몇 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모두 다 기본 어휘표에 나와 있는 동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스페인어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사실상 이 문항은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자, 몇번 정답이에요? 맞아요. 1번 정답입니다. 데하르 동사. 자, 사실 데하르 동사는 뜻이 굉장히 많은 동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빌려주다란 뜻도 갖고 있어요. 데하르 동사가 수능 특강 보면 아예 따로 빠져서 쭉 뜻을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어떤 뜻이 있었지 가물가물하시다면 제가 요걸 이 시간에 동사 하나를 정리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각자 교재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 동사들의 뜻을 살펴보면은, 자, 2번의 보네로 동사는 놓다란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3번의 사카로 동사는 꺼내다란 뜻이고, 4번의 볼베로 동사는 돌아오다. 5번의 아프로바를 하면은 합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3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항으로 갑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무슨 문항? 네, 다의어를 묻는 문항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El mo de esta reunión es esta estudiar español 이라고 했습니다. Esta reunión, 이 모임이겠죠? 이 모임의 무엇은, 이 빈칸은 뭐예요? Estudiar español,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거다. 자, 그러면 그냥 이제 한국말로는 어떤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모임의 목적은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거야. 자, 요게 좀 자연스럽겠지요? 그래서 그런 뜻의 단어가 들어오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Ya estamos a modo de año 라고 했습니다. 자, 야 하면 뭐 이제 이미 벌써 뜻이 많은데 여기선 이제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뭐예요? 네, 아뇨. 아뇨는 연, 해란 뜻이죠. 그래서 연, 사실은 연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돼요. 연말이다가 됩니다. 연말, 연의 끝 뭐예요? fin. 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fin de año 하면은 연말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끝이 fin이라는 건 알겠는데, fin이 이런 뜻도 있다고라고 하실 텐데, 네, fin은 목적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번의 fin이 됩니다. 자, 2번의 삐소를 보면요. 우리 삐소 실전모의고사 1회 정답이었던 것 같은데, 자, 요거 무슨 뜻이 있었죠? 요거는 1층, 2층 할때 층이란 뜻과 아파트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꾸아르또인데요. 자, 꾸아르또는 굉장히 뜻이 많은 단어니까 잠시 후에 빼놓고 다시 설명하고요. 4번의 마네라. 자, 마네라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서비시오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이거 우리 지난 회에서 봤는데, 봉사, 화장실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정답은 나왔고, 자, 꾸아릇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다의어거든요. 자, 일단은 얘가 어떤 뜻이 있냐면, 명사로 쓰인다면은 명사로서 방이란 뜻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4분의 1이란 뜻이 있어요. 조금 더 가면은 시간 표현에서는 4분의 1이라면 15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수로서 네 번째라는 뜻도 같습니다. 네 번째 혹은 네 번째의. 자, 이렇게 뜻이 많아요. 꾸아릇도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로 가면은 숫자는 기수와 서수로 나뉘어지는데, 기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건 개수죠? 하나, 둘, 셋, 넷. 이걸 이제 기수라고 하고, 서수는 뭡니까? 서수는 뭘 나타내요? 예, 지금처럼 순서를 나타내는 게 서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랜만에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한번 쫙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메로, 프리메라. 자, 요거, 첫 번째의 다 이제 그렇게 뜻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형태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의 하면은 뭐죠? 세군도, 세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그러면은, 테르세로, 세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여기 나와 있죠? 꽈르또, 꽈르따.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의 하면은 낀또, 낀따.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의 하면은 섹스또, 섹스따. 일곱 번째의 하면은 세티모, 세티마. 그다음에 여덟 번째의 옥타보, 옥타바. 아홉 번째의 하면은 노베노, 노베나. 열 번째의 하면은 데시모, 데시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이 서수는 조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면 명사에 맞게 형태에 변화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 5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이 빈칸에는 선택지를 보니까 뭘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형용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먼저 물어봐요. ¿Por qué tienes malos zapatos? 자, 그래서 신발이 왜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B가 es que 하면서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요. Ayer fui a la montaña. 어제 산에 갔었어. 근데 no he tenido tiempo. 시간이 없었네. 뭐할 시간이 없어요? De limpiar los. 자, 여기서 이제 답은 바로 나오는 거죠. 이 los는 zapatos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거를 씻을 시간이 없었네. 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떤 거예요? 지저분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발이 지저분해? 라고 물었을 겁니다. 아, sí? 아, 그래? ¿Y fuiste sola? 혼자 갔었어? No fui con mi familia. 아니, 가족이랑 갔지. 깨비엔, 어휴, 좋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저분한 뜻을 가진 형용사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1번에 graves라고 했어요. 자, grave 하면 뭐 중대한, 뭐 무거운, 뭐 이런 뜻이고요. 2번에 sucio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더러운, 지저분한이란 뜻이죠. 자, sucios. 2번이 답이 되는 거고. 반대말은 뭐죠? 수시오의 반대말은? 림피오죠? 깨끗한. 그렇죠? 자, 3번에 베르데스. 자, 베르데 하면은 녹색이란 뜻이고요. 4번에 데빌레스. 데빌은 약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말은

negra. 그 다음에 회색, 회색의 하면은 gris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빨간색, rojo, roja. 그 다음에 노란색, 맞아요. amarillo, amarilla. 자, 형용사로 쓰일 때는 형태 변화가 있을 거고, 그냥 단순히 색깔만 말한다면 이제 남성 단수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의 하면 azul. 그죠? 그리고 초록색, 초록색의 verde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갈색, 갈색의 하면은 marron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아주 기본적인 어휘들, 색깔 어휘들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영역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자, 6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2회의 6번 문항도 똑같이 1회와 마찬가지로 속담 그리고 격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A가 necesitas ayuda para preparar la presentación de mañana? 라고 물어보죠. 자, necesitas ayuda 하면은 뭐예요? 도움 필요하니? 자, 뭘 위한 도움이냐면 내일 프레젠타시온, 발표를 준비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A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Está bien 이라고 하죠. 괜찮아, descansa, 쉬어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A가 Ya sabes, 너도 알잖아 하면서 속담 혹은 격언을 말해줘요. 근데 이제 뒤에를 보니까 Así, 그렇게 terminamos más rápido.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고마워 하고 B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말 속담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둘이 같이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럼 그 표현을 스페인어에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Las paredes oyen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직역하면 벽들도 듣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조심하라 라는 뜻이에요. 반말은 새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우리나라 표현과 유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lo barato sale caro. 싼 게 비지떡 이란 뜻입니다. 싸다고 샀다가 고치는데 더 많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자, 그런 뜻이고. 자, 3번. No todos los días son iguales 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모든 날이 같지 않다. 그러니까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4번에 sobre gustos no hay nada escrito. 이건 뭐예요? 취향은 제각각이다 라는 뜻. 자, 5번 보면 Dos cabezas piensan mejor que una. 자, 두 개의 머리가 한 개의 머리보다 더 잘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된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1점짜리 문항이고요. 자,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Hola, soy Manuel 이라고 하죠. 안녕, 난 마누엘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Igualmente 라고 하죠. 자, 우리 Igualmente 언제 쓴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상대방이 한 말을 나도 똑같이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다시 반복한다기보다 igualmente 라고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yo me llamo Irene. 나는 이레네야. 자, 그럼 이제 두 사람은 대화의 상황을 보니까 서로 처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쵸, 만나서 반가워 라는 표현을 넣어주면 좋겠죠? 자,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perdón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 미안해 라는 뜻으로 쓰였겠고. 자, 2번에 bienvenida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환영해 라는 뜻입니다. 3번에 ten cuidado 하면은 조심해 라는 뜻이고요. 4번에 mucho gusto 하면은 이거는 만나서 반가워 라는 뜻입니다.

요 상황에 들어가면 아름다울 것 같고요. 자, 5번에 qué buena noticia 하면 좋은 소식이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뭘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4번에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표현은 mucho gusto 라고도 할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맞아요. 이쪽에다 써볼게요. Encantado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 Encantado라는 표현은 형태 변화를 해요. 네, 중요한 게 그겁니다. Mucho gusto는 형태 변화가 없어요. 그냥 Mucho gusto 하시면 되는데 Encantado 같은 경우는 형태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형태 변화는 누구한테 맞추냐면 화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의 성수에 따라서 형태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내가 남자면 encantado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말하는 내가 여자면 encantada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있고요. 또 때마침 선택지에 나왔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택지 2번 보시면 bienvenido 있잖아요. 자, 일단 제가 편의상 남성 단수형으로만 써놓겠습니다. 자, 이 bienvenido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환영한다, 환영해 라는 뜻이었잖아요. 자, 요것도 이제 형태 변화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encantado와 반대예요. 얘는 청자한테 맞춰줍니다. 듣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수에 맞춰서 형태 변화를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남자면 Bienvenido 해주시면 되고, 여자면 Bienvenida 해주시면 돼요. 혹은 뭐, 남자들, 남녀 섞여 있거나 뭐, 남자들이다. 그러면은 Bienvenidos 하시면 되고요. 여자들이 있다. 그러면 Bienvenidas.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양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8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자, A가 Qué tal si vemos una película hoy? 라고 했어요. Qué tal si? 자, 뭐예요? 제안하는 겁니다. 뭐뭐 하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죠. 뭘 제안했어요? 우리 오늘 영화 한편 보는 거 어때? 라고 A가 제안을 했더니 아이고야, lo siento. 미안해. 자, 거절할 건가 봐요.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다가 하나 부연 설명을 했네요. Anoche. Anoche는 어젯밤이란 뜻입니다. Anoche no dormí nada. 내가 전혀 못 잤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A가 No te preocupes. 아유, 걱정 마. Vete a casa y descansa. 집에 가서 쉬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상황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가 되었으니까 선택지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They invite you 라고 했어요. 자, 이 표현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데,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초대한다. 직역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살게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런 표현이지만 답은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Quiero verla. 하면 뭐예요? 나는 그걸 보고 싶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답은 될 수가 없고. 자, 3번입니다. Me cuesta entender 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조금 볼게요. 자, cuesta 동사, cuesta의 동사 원형은 costar입니다. 그래서 이 costar 동사는 비용이 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 묻는 표현할 때 cuánto cuesta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들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힘이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힘이 들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 뭐 하는 게? entender. 이해하는 게 힘들어. 라는 뜻이 돼요. 자, 4번 보겠습니다. No me encuentro muy bien 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뭐예요? 우리 몸 상태 표현할 때 encontrarse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요? 나 컨디션이 너무 별로야. 너무 좋지 않아. 왜? 어젯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잤거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Me gusta hacer las dos cosas. 하면 뭐예요? 나는 좋아한다. 두 가지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이죠. 그두 개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5번도 들어갈 수가 없고, 네, 적정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의사소통 표현 문항에 있어서는 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문항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 대화 내용을 이해하셔야지만 고르실 수가 있는 그런 문항이 돼요. 쉬운 문항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자, A가 Me gusta este vestido azul. 자, 우리 의복 어휘도 정리했고 또 색깔 어휘도 다 앞서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파란색 원피스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 지금 상점에서의 대화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게 손님이고요. 자, 그랬더니 저번이 뭐라고 하냐면, La verdad es que le queda muy bien. 이라고 합니다. 아, 실은요. 자, 여기서 깨달아 동사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여기서는 어울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 사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라고 말을 하면서, Quiere verlo también en otros colores 라고 하죠. 그거 원피스로는 베스티도를 말하는 거고요. 다른 색깔로도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A가 뭐 그럴래요? 아니요? 뭐 이런 얘기 뭐둘 중에 하나 했겠죠. 근데 이제 뒤에 붙여진 문장을 보니까 Me llevo este 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걸로 살게요. 자, 그러면 앞에는 그렇죠. 사양하는 표현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괜찮아요. 이걸로 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es posible 하면은 가능하다 라는 뜻 아니고요. 자, 2번에 no gracias라고 했어요. 자,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뭐예요? 이게 고맙지만 아, 사양할게요. 사양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me da igual. 자, 이 표현은 뭐예요? 아, 나는 상관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I don't care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me da igual을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me da lo mismo.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같은 뜻이에요. 같이 적어두시면 좋겠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까에르 동사가 뜻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떨어지다, 기본적으로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고, 뭐, 요일 표현이면 해당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무슨 무슨 요일에 해당하다. 또 지금처럼 마음에 들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매우 마음에 든다라는 뜻으로 4번은 이제 쓰이게 되는 거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como gusto 하니까 요거는 mucho gusto는 만나서 반갑다라는 표현이지만, 이제 como gusto 하면은 기꺼이 라는 뜻입니다. 네, 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전화 대화입니다. 니가메 여보세요? 라고 이제 전화 받았고요. Hola, puedo hablar con Raquel, por favor? 라고 하죠. Raquel은 여자 이름입니다. 안녕하세요. Raquel과 통화할 수 있나요? 가될 거고요. Sí, 네. De parte de quién? 자, 요 표현도 알아두세요. 누구시죠? 누구죠? 란 뜻이죠. Soy Luis, un amigo del trabajo. 아, 저는 직장 동료 루이스입니다. Un momento. 아, 잠시만요.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빨래. Muchas gracia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1번에 más alto 하면 뭐예요?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에 aquí no está. 자, 여기 없습니다. 라는 뜻일 겁니다. 자, 1번, 2번 다 들어갈 수 없고요. 3번에 no le oigo bien 하면은, 잘안 들려요. 라는 뜻. 4번에 ahora te la paso 하면 이게 뭐예요? 아, 지금 바꿔줄게요. 바꿔줄게. 라는 뜻. 자, 5번에 no puede ponerse. 이거는 이제 바꿔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찾았고요. 자, 우리 전화 표현이 나왔으니까 지금 전화, 이거 다 전화 표현이잖아요.
선택지도 전부 다. 그래서 좀더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해드리면, 요거 이제, 누구시죠? 누구예요? 라는 표현을 할 때, 네 파르테 데 quién?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요게 또 이제 시리즈로 있습니다. 우스테스로 갈게요. ¿Quién es? 혹은 ¿Quién habla? 혹은 ¿Quién llama? 자, 이런 거 전부 다 누구세요? 란 뜻입니다. 누구세요? 누구예요? 란 뜻이고요. 아니면은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Con quién hablo?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항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가 이용할 교통수단은, 자, 이제 선택지는 다 교통수단의 그림이죠. 자, 일단 A가 뭐라고 하냐면, Este fin de semana voy a visitar a mis padres 라고 합니다. Fin de semana 하면은 요건 주말이란 뜻이죠. 근데 앞에 에스테가 붙었으니까 이번 주말이란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을 방문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B가 Cómo vas a ir? 어떻게 갈 거야? En tren? 기차 타고 갈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No, me gustaría viajar en tren, pero no quedan boletos. 자, 아니, 기차로 여행하고 싶은데, 근데 어떻대요? No quedan boletos. 여기서 quedar 동사는 남다란 뜻이 되겠죠? 그 남지 않았대요. 뭐가? boletos. boleto는 표란 뜻이죠. 표가 남질 않았네. por eso. 그래서 voy en autobús. 버스 타고 갈 거야. por eso. 그래서 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이용할 교통수단은 버스네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네,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문항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1점 줬고요. 자, 우리는 추가적으로, 일단은 볼레또 있죠? 볼레또가 표란 뜻이잖아요. 네, 요거와 바꿔 쓸수 있는 또 어휘가 있습니다. 볼레또 말고, 표란 뜻을 가진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비에떼. 여기 이제 복수니까 비에떼스로 해드릴게요. 자, 몰레또, 비에떼. 이거 전부 다 표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쓸수 있는 단어고요. 자, 그 다음에 교통수단 어휘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바로 써보면, 요거 이제 자동차 같아요. 자, 자동차는 뭐라고 하죠? 요거는 꼬치라고 하고요. 자, 비행기는 뭐라고 합니까? 비행기는 아비온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차로 볼 수도 있고, 트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나온 김에 지하철은 뭐라 그래요? 메트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우토부스 버스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자전거. 자전거는 뭐라 그래요? 맞아요. 비시클레타라고 합니다. 비시클레타라고 하는데 BC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통수단 표현을 할 때. 뭐뭐를 타고 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처럼 전치사 N과 함께 씁니다. 그래서 N 뒤에 교통수단 어휘가 와서 요거는 이제 뭐뭐를 타고 라는 뜻을 갖습니다.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qué desea?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했더니 quería comprar 4 kilos de fresas, por favor. 라고 하죠. 뭐래요? fresa, 딸기란 뜻이죠. 딸기 4kg네요. 딸기 4kg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A가 aquí tiene라고 하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줬어요. B가 뭘 물어봤는데 이제 A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son 5 euros. 5유로예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B는 뭘 물어봤을까요? 그쵸. 당연히 가격을 물어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지에서 가격 묻는 표현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일단 1번 볼게요. ¿Cómo es?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뭘 묻는 거예요? 어떠냐? 라는 뜻인데, 세르 동사와 쓰였으니까 만약에 사물이면

그 사물의 특징 같은 거를 물어본 거고, 사람이면은 뭐 외모나 성격 같은 걸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번은 아니고요. 본질적인 것을 묻는 거니까. 자, 2번에 Quantos son? 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물었다면 이거는 뭘 묻는 거예요? 이거는 개수를 묻는 거예요. 몇 개니, 혹은 뭐몇 사람이니, 이렇게 수를 물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3번은 qual prefiere 하면 이거는 뭘더 좋아하십니까? 라는 뜻이고요. 자, 4번에 que talla tiene 라고 했어요. 이거는 뭘 묻는 거예요? 이건 talla라는 어휘의 뜻을 알면 되죠. talla는 사이즈, 치수를 얘기합니다. 치수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야와 바꿔 쓸수 있는 어휘가 또 있어요. 우리가 치수를 물을 때. 뭘것 같아요? 맞아요. 누메로와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누메로 띠에네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꾸안톨레 데보.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데베르 동사가 빚지다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당신에게 빚졌습니까? 이제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제 가격을 묻는 거예요. 얼마예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들어가면 돼요. 자, 가격 묻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cuánto es, cuánto vale, cuánto cuesta. 이거 다 가격 묻는 표현이고. 아니면 cuál es el precio. 그래서 precio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가격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 묻는 표현이 엄청 많다라는 거, 그 중에 이것도 하나인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No te olvides de que hoy vamos al teatro 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예요? 잊지 마라. 란 뜻이에요. 너 잊지 마. 뭘 잊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디 가는 거? 극장 가는 거 잊지 마. 라고 이제 A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B가 Claro que no. 라고 하죠. 아유, 당연히 안 잊지. 자, 그랬더니 A가 뭘 물어봐요? B의 대답을 잘 보시면 돼요. B가 뭐라고 하냐면 Qué tal si? 아, 아까도 나왔는데 Qué tal si? 하면 뭐뭐 하는 거 어때? 란 뜻이죠. 뭐 하는 거? Nos vemos en mi casa sobre las 7. 우리 집에서 보는 거. 몇 시에? 7시. 자, 시간 표현에서 지금 sobre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뭐뭐 경에란 뜻입니다. 그래서 7시 경에 우리 집에서 보는 거 어때? Chua, me parece bien.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B가 이렇게 물어본 거는 A가 우리 어떻게 볼까?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우리 언제 어디서 볼까? 라고 물었으니 이렇게 제안을 한걸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1번에 Quales son? 하면은 어떤 거냐? 라고 묻는 거고요. 2번에 Que le pongo? 그러면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뜻입니다. 3번에 Que tal estamos? 하면은 우리 어때? 라는 뜻이고 4번에 Como lo quieres? 어떻게 원하냐? 그거 어떻게 원하냐? 뭐 이런 뜻이고요. 5번에 Como quedamos? 우리 지난번에 정리했지요? 이게 이제 언제 어디서 만날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저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브레가 뭐뭐 경애로 쓰였다라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경애로 또 소브레가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그쵸? cerca de, 뭐 alrededor de, 뭐 a eso de, 뭐 hacia, 뭐 como a 이런 거다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시간 표현 때 했었던 부분이라 이 정도로 구두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번 문항 볼게요. 날씨 예보에서 언급하지 않은 날씨는, 자, 기상캐스터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Hola a todos,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일은 es nuestro viaje a Toledo. 아, 뭔가 가이드인가 봐요. 자, 똘레도로 여행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여행, 똘레도로 여행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서 날씨 안내를 하는 거예요. Por la mañana. 오전에는 va a ser sol, 해가 날 거예요. 그리고 vamos a tener una buena temperatura.

좋은 온도가 될 겁니다. 자, 온도는 네, unos 20 grados예요. 자, 숫자 앞에 unos 붙었으면 이거는 약이란 뜻이죠. 그래서 약 20도의 좋은 기온, 좋은 온도일 겁니다. Pero por la tarde. 자, 그런데 오후에는 va a ser un poco de viento. 바람이 조금 불 거예요. Y por la noche, 자, 밤에는요, el cielo se va a poner nublado. 흐려질 거예요. Cielo는 하늘이란 뜻입니다. 하늘이 구름에 덮일 거예요. 흐려질 거예요. 그리고 va llover, 비가 올 겁니다. 그래서 no olvidéis vuestra jaqueta ni vuestro paraguas. 그래서 잊지 마세요. 자켓과 그리고 우산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날씨예보에서 언급하지 않은 날씨는 뭡니까? 자, 해 난다라고 했고, 구름도 낀다라고 했고, 비 온다고 했고, 바람도 분다라고 했는데, 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된다고요? 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항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항, 15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해서 합답형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A가 먼저 뭐라고 하냐면 este mes. 자, 이번 달이죠? 자, 이번 달 tenemos 5 días de vacaciones. 자, 5일의 휴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B가 vas a ir a algún sitio? 자, sitio는 장소란 뜻이겠죠. 그래서 뭐 어디 갈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갈 거다 안갈 거다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했을 텐데 뒤에 이제 붙인 거 보니까 no tengo dinero, 그러니까 돈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못 간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랬더니 B가 yo me voy a ir a la isla de Jeju con mi familia. 그래서 나는 가족들이랑 제주도에 갈 거야. 어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정하는 어디 간다 어디 갈 거요? 아니. 자, 부정 표현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A에게 봐. 하면 이거 부정 표현이죠? 그럴 리가. 천만에. 돈 없어. 자, 되고요. B는 por qué no? 하면은 왜 아니겠어? 갈 거야. 자,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B는 아니고요. C는 imposible 하면은 요건 이제 불가능해. 돈이 없어. 되고요. D에 ningún problema. 문제 없어. 갈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A, C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2회에 우리 전반부 1번부터 15번 문항 풀어보았습니다. 할 만하시죠? 예,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2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 문항 함께 풀어보기로 해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라의 고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3강이죠. 23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6강. 지난 시간에 수능 실전 문제는 풀지 못했죠. 오늘 이 시간에 1번부터 10번까지 수능 실전 문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부연해서 좀 설명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올 수능에 꼭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한번 좀 더 정리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 16강 문제죠. 121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21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죠. 다음은 근로계약 사례이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은했어요. 올해 공공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만 16세 내 A는 집 근처 세모세모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세모세모 커피 전문점 사장님 B씨와 아래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근로계약기한 봤더니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략 한 달간이네요. 그죠? 자, 소정 근로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6시간 정도냐? 7시간인가요? 7시간이지. 7시간이라는 걸로 되어 있네. 그래서 7시간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주 5일 근무하고,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이 주 휴일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서 설명할 때 그런 게 있었지. 주 휴일은 꼭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있잖아. 뭐 놀이동산이나 이럴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 더 많이 일하니까 당연히 손님이 거의 주말에 오지. 그치? 그런 직원들은 대부분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제 쉬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자, 임금은 봤더니 시간당 12,000원이야. 지급 방법은 네모네모 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 본이 아르바이트 학생의 계좌이체로 이루어진다는 거 알 수 있고, 기억,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아니야,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어. 반드시 뭐 토요일, 일요일이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 그랬어. 그치?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고, 니은,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 연소근로자인 경우 7시간이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네. 학생 A는 사장님 B씨에게 취직 인허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없어. 이것도 맞는 답이야. 왜? 15세잖아. 15세. 15세 미만. 미만이 이제 취직 인허증을 제출해야겠지. 그래서 15세 미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의무는 없다라는 거. 맞지? 이거 맞는 답이다. 늘 학생 A가 임금을 받는 통장 명의자는 학생 A의 친권자야 한다? 아니야.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본인의 통장으로 받거나 본인이 직접 급여를 수령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2번 문제도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과 취업 담당 교사의 SNS 대화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서류에 기술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은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자, 우선 실습 기간, 실습 시간, 휴식 시간, 그 다음에 실습 수당, 그 다음에 수당 지급일 등에 명시되어 있는 거 뭘 작성해? 우리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하지.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가 가에 들어갈 내용이죠를 작성해야 합니다. 1번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학생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이건 근로계약서고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는 세부지. 그래서 기업,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학교장, 학교에서 보관해야 하잖아. 그지? 세부를 작성해야 되는 거지. 2부가 아니라 몇 부? 세부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수업일수 3분의 1 시점 이후 실습 종료되면 채용 전환이 가능하다.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지. 2. 3분의 2. 3분의 2. 자, 학생. 그래서 틀린 답이고. 학생 본인의, 본인이 동의하면 1일 실습 시간을 8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 그치. 1시간 연장해서 8시간까지 가능하지.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어요.
현장 실습 분야의 특성에 따라 오후 밤 10시부터 이후에 야간 실습을 가능하다, 야간 실습이 가능하다, 불가능해. 야간 실습은 하고 휴일 실습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마 이 현장 실습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도 알수 있기 때문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번. 다음은 미성년자의 근로보호와 관련된 뉴스 장면이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을 현실적인 관점으로 다룬 영화가 이달 극장에서 개봉된다고 하죠. 청소년 노동은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5항, 근로기준법 제5항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일하는 청소년이 근로 조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어느 건지 찾으라는 거죠. 1번. PC방에서 밤 11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그 야간 근로 안 되잖아. 정답 몇 번?

보호받지 못한 사례는 바로 1번이야. 그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2번, 청소년이 사용자에게 친권자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루 7시간씩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해야겠지. 당연히 7시간 근무한다고 체결해야 되는 거야. 그치? 1시간은 이제 본인의 동의 하에서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거고. 4번, 청소년이 일일 1시간, 주 5시간 연장 근로 조건에 동의한 경우,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가능하지. 이거 다 가능한 거야. 이거 다 가능한 경우지. 만 13세 미만인 청소년이 취직 인허증을 받고 음악 연주회 공연자로 참여한 경우, 15세 미만이면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거지. 그치? 이것도 맞는 답이야. 그래서 맞는 답이라기보다는 맞는 내용이지. 결국 정답은 보호받지 못한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연수근로자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4번 문제. 다음은 해고 관련 사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공공기업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만 26세 근로자 A씨는 소속 부서 팀장으로부터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 시각 봤더니 5월 26일 13시야. 귀환은 5월 26일, 5월 31일자로, 26년 31일, 5월 31일자로 본사 규정 제15조에 의거 직위해제됨을 통보합니다. 했어요. 이거는 부당해고에 이제 해당하는 거잖아. 이거는 부당해고야. 일단 부당해고의 조건 중에서 SNS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지시했다고 해서 이걸 직위해제래? 아니지. 이거는 이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자, 부당해고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기억해봐. 몇 개월 이내 진오위에다가, 진오위라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해야 돼? 3개월이야. 그치? 3개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해야 돼. 차별시정제도와 관련해가지고는 6개월이었지. 그두개 숫자 헷갈리면 안 돼. 3개월이다라는 거. 자, 기억. 해고 통보일과 통보 방식은 근로관계법을 준수했다? 준수하지 않았지. 준수하지 않았어. 그치? 왜? 서면으로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내용상으로 볼때 통보 방식도 마찬가지고, 기준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다라는 거지. 자, 기준일도 마찬가지. 우리 해고 예고는 한달 전에 해야 하잖아. 30일 전에 해야 되는 거고. 그치? 30일 전에 해야 되고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둘다 위반한 거지.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당연히. 부당해고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자, A씨는 2026년 8월 25일 내로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3개월 이내면 되는 거야. 그치? 통보일로부터니까 5월 26일이니까 5월 26일이니까, 그치. 6월, 7월, 8월 25일 내로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3개월 이내니까. 그치?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 된다라는 거. A씨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구제 신청 중 하나의 방법으로는 선택할 수 있다. 아니야. 둘다 가능해. 그치? 구제 신청하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거야. 둘다할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정답이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은 3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알수 있다. 부당해고. 또뭐 있었어? 부당노동 행위. 그건 3개월 이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절차, 중앙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소송, 이 절차에 대한 그림 나와 있는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 부분을 잘 봐야 돼. 이거 분명히 아마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올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기존의 기출문제도 보면은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잘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5번 문제. 다음은 근로자의 차별에 관한 기사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의뢰했어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승진과 업무 배치 과정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야. 자,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61.6%가 승진, 배치에서, 여기 나오네. 성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 유리천장, 그 다음 여성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주목됐대. 결국 이런 뭐 남녀차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별에 의한 차별인 거잖아요, 이거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별에 의한 차별이지. 그중에서도 어떤 남녀차별에 가까운 거지. 실제로 여성 직장인 A씨는 출산 휴가 후 복직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팀원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는 말을 들으며 직무 강등, 퇴사 종용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예전에는 여자 부장이나 국장이 없었다는 등의 발언 등이 반복된다고 증언했다라는 거야. 좀 이제는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회사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거지.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 없어져야 되는 그런 차별 중에 하나지. 자, 기억 볼게요.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지.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어. 그지? 이 남녀차별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진정이라든가 고소, 고발하거나,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제 신청도 가능해요. 결국에는 이제 근로기준법 6조죠. 6조에 보면은, 균등한 대우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결국 차별, 남녀차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성차별 금지와 관련해가지고, 남녀 평등 및, 그 다음에 그 일양립 그 지원에 관한 법률, 일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를 법률에 의거해서 결국에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니은 A씨가 차별당한 내용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금지하고 있는 내용마저. 그러니까 이 남녀차별과 성별에 대한 차별은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한 처우 부분과 그다음에 이 법률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두 가지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거야. 디귿,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도 A씨와 같은 차별을 당했을 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 남녀차별은 어떤 회사의 규모하고 관계없는 거야. 모든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다, 상관없이 전부 다 적용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정답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차별과 관련돼서 이 차별 시정 관련 내용들, 그 내용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이 더 공부하면 도움될 것 같아요. 그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죠. 출제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올해도 이제 그쪽 관련해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그 우리 지금 15, 16강 그 챕터 두개 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중요해. 그러니까 어디서 나올지 진짜 예측 불허야. 근데 문제가 아무리 쉽게 내도 어려워. 그냥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거해서 내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들도 아마 어려울 거야. 법률을 다 일일이 확인해 보면서 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학생 여러분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 고난도문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고난도문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부분은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허들을 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6번 가보도록 하죠, 6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학생 1, 2가 발표한 근로계약 시 금지 사항으로 오는 것을 응했어요. 자, 근로계약 시 금지 사항 세 가지가 있지. 뭐 위약 예정 금지라든가, 그 다음에 전차금 상계 금지, 그 다음에 강제 저금 금지.

요세 가지가 금지 조항이잖아. 금지 조항이다라는 거. 유야 개정 금지라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이랬으면 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너의 임금에서 깐다라든가 뭐 얼마의 벌금은 뭐 부과한 벌금이라기보다는 얼마의 뭐 위약금을 갖다가 낸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유약 예정 금지에 위반이다라는 거. 전차금 상기 금지라는 것은 돈을 미리 대여하고 그 돈에 대여한 돈에서 월급에서 이제 급여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해서 상계 처리하는 그러한 전차금 상기 금지가 안 된다는 거고, 강제 적금 같은 경우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회사 차원에서 너 대신해서 적금 가입해 줄게 뭐 등. 그래서 급여에서 빼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강제 적응 금지.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공무원이라 했는데 뭐 공제조합이라고 있어. 그럼 본인이 가입하는 거거든. 그거하고는 별개야. 그건 별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세 가지가 바로 금지 조항이라는 거. 근로계약 시 금지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 해당하는 사례 조사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했어요. 자, 공공기업에 다니는 A씨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 회사에서 100만 원을 빌리고 이 돈을 매달 월급에서 20만 원씩 공제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돼? 바로 이게 전차금 상계금지라는 거야. 예전에는 우리 이 단어를 이제 돈을 회사에서 미리 빌리는 것을 가불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많이 사용했었거든. 지금은 잘 표현 안 하는데 아마 여러분 어머님이나 아버님 세대 에서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한테 가불이 뭐야? 이러면은 이 내용 딱 얘기할 거야. 그다음에 사장님이 자신을 관리 자, 어, 자, 어, 자산을 관리해 준다고 하여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씩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세모세모 기업 직장인 B씨의 사례로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월급에서 일부분을 내가 너 관리해 줄게. 그러니까 그 월급에서 빼 공제한 다음에 그거 내가 어느 적금 통장이라든가 어디에 펀드라든가 이런 거 가입해 줄게. 이거는 본인의 의사여야 되는 거지. 회사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강제 적금 금지한 거야. 그러면 학생 1은 전차금 상계. 그 다음에 학생 2는 강제적금, 전차금 상계 강제적금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게 정답이 되겠지.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근로계약 시 금지사항 세 가지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이것도 나왔었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딱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여러 이 제시문 중에서도 하나의 답지로서 이게 형성이 돼. A씨가 뭐그한뭐그 저기 또 당한 사례는 뭐 전차금 상계 금지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하나가 답지로 구성돼 가지고 내용 결합형 형태로 해서 출제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 7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제가 이 수능 문제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분석하면서 여러분한테 이 내용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기존에 이제 어떻게 수능에서 출제됐고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아마 1강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요건 요런 식으로 변형해서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건 요런 형태로 해서 내용 결합형으로 문제 출제했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만큼 이렇게 제가 많이 분석도 해왔고, 그 분석한 걸 토대로 해서, 이론 강의라든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언급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만큼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존에 어떻게 출제됐는지 여러분 하나하나 분석할 수 없잖아. 그 분석은 내가 할게. 내가 한걸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 아, 그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인식해야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 목표는 수능을 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의평가 때 점수 잘 나왔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학평 때 점수 잘 나왔다고 좋아할 필요도 전혀 없어. 중요한 건 수능 때잘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실수를 되새기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 나오게 되면 오히려 난 독이라고 봐. 그러니까 모의평가 때는 점수 안 나오는 게더 좋아. 왜? 내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을 때더 많은 공부량이 투입이 되고 어떤 게더 중요한 거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인지를 하게 되는데
꼭 모의평가 때잘 나온 애들이 본수능 가서는 못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실제로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야.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모의평가 때막 1등급 받았던 애들이 갑자기 본수능 가가지고 2등급 받고 오고 3등급 받고 오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뭐야? 스스로 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모의평가는 최선을 다해서 보겠지만은 수학적이 안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 오히려 반대로 그래, 다행이다. 내가 몰랐던 게 많았구나. 그러니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해가지고 본수능에서 잘 봐야겠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걸 우리가 심리학에서 교육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거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아시겠죠? 1등급의 마인드로 가시라 말이야. 그럼 1등급 받는다고. 자, 7번 가보죠. 다음 근로자의 차별과 시장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 장면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기억 봤더니 자료를 통해 살펴본 사례야. 자, 어떠거냐? 사용자는 성별, 국적,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이로, 임금, 교육, 승진, 퇴직, 해고 등의 근로 조건에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통해 살펴본 사례와 같이 근로자 차별 처우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1번. 임신했으나 퇴직하라고 요구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했다? 오케이, 이건, 이런 차별을 통해서 이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하는 것은 이 사례에 해당하지. 이 자료에 여기 해당하는 사례가 맞아.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네, 바로. 1번이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그치? 자, 이거는 결국에는 남녀차별인 거잖아. 남녀차별. 남녀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어떤 남녀차별과 관련된 거다라고 할수 있지. 자, 출신학교를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를 형사소송? 형사소송 아니야. 우리 형사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나누는데, 민사소송은 이제 어떤 구제라든가, 손해배상이라 이런 걸 청구하는 게 민사소송. 형사는 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소송인 거야. 그치? 이런 거는 이제 민사소송 이런 형태로 돼야 돼. 소송을 하더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역시 사회적 신분에 대한 어떤 차별인 거잖아, 이것도.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사회적 신분 차별도 역시 마찬가지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 인권위에 진정 제기하거나,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민사소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이 된 근로자가 소액사건 심판 청구. 소액사건 심판 청구 기억나? 요거 3천만 원 미만이잖아. 3천만 원 미만인데, 뭐에 대한 거야? 임금 체불에 대한 거야. 임금 체불이 아니잖아. 이건 정리해고 당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치? 아니다라는 거. 그 3번도, 답에 2번, 3번 다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고. 4번 볼게요. 상사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평등위원회 조정 신청했다. 고용평등위원회에, 요거 역시 마찬가지 어떤 신앙에 대한 차별이잖아, 신앙. 이거 역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디야? 국가인권위원회 해야 되는 거지. 고용평등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 그래서 2번, 뭐 3번, 4번 다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처리될 수 있는,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4번 아니다라는 거. 5번,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동료보다 적은 상여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확인서를 제출? 아니지, 요거는. 그러니까 연령이 낮다라는 것은 어떤 연령차별이잖아. 연령차별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의 제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지. 그치?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원인적으로 볼 때는 요 차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진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된다라는 거. 1번이 된다라는 거. 소액상권 청구 같은 경우, 이제, 그, 체불임금 3천만 원 미만의 체불임금 소액상권 심판 청구를 하게 되고, 그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년이라고 했어? 기억해야 될지 숫자. 3년. 3년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다음 근로자의 차별 사례이다. 다음은 근로자의 차별 사례이다. A가 취할 수 있는 시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인 공공자동차 주식회사에서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A씨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자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2월 10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명절 상여금을 적게 받았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잖아. 그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차별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우리가 노동위원회에다가 이제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뭐야, 그, 신청을 하는 거야. 차별에 대해서. 그치? 기업. 지방노동위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지방노동위원회 진정 신청할 수 있어.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가능하다라는 거. 어떤 뭐, 기간제 근로자인 거잖아, 이거는. 몇월 며칠부터? 8월 31일까지. 즉,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니까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당한 거잖아, 그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야? 이거 다음에 배울 거야, 이거, 그치? 실업급여잖아, 실업급여. 해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디귿. 차별시정 신청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다. 2027년 2월 28일까지는 아니지. 그치? 이건 여기잖아, 지금. 2월 10일날이잖아. 2월 10일날에 이제, 적게 받은 그 일이 벌어진 일이 이제 2월 10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개월이니까 3, 4, 5, 6, 7, 뭐 6. 이렇게, 6개월, 8월? 8월까지 됐나? 그치. 그 정도까지 되는 거지. 2027년 넘어가진 않지. 그치? 6개월 이내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여러분이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을 신청한다라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지난번에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몇 개월? 3개월이잖아요. 정답은 1번이지. 3개월. 그건 3개월이고 요거는, 차별 시정 같은 경우는 6개월이다라는 거.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총칭해서 우리가 비정규직 어떤 형태의 근로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자, 그다음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9번 문제. 다음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이다.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2조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뭐뭐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이게 딱 나오네. 힌트가.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뭐에 대한 거야? 직장 내 성희롱.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지. 자,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1번, 동성 간의 성적 운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관계없어. 다 해당돼. 알겠지?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야. 야유회도 직장의 근무의 연장이야. 나중에 이제 그 업무상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업무상 어떤 재해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배우, 이 부분에서 이거 나올 거야.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회사 내에서 야유회를 간다든가, 등산을 간다든가, 회사의 체육대회 등이 있지. 그런 것들은 사실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거야. 그때 사고 나게 되면 업무상 사고로서 우리가, 업무상 재해에 포괄적으로 포함돼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산재보험 가능한 거야, 산재 처리가. 그래서 야외도 역시 업무상의 연장이고 다또 해당한다라는 거. 자, 사용자는 2년마다 일회 예방교육을

급여 뭐 이런 기타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되어 있어. 특히 산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 그래서 그거는 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18강? 응, 18강 쪽에서 가면 산재보험 나오지. 그때 또 산재보험과 관련돼서 내용 나오다 보면 요와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해. 그래서 이제 이제 15강부터 19강까지는 두 개가 이두 개는 15, 16, 17, 18, 19, 5, 다섯 개 강이지. 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결합형으로 좀 나와. 그러니까 이 제시문 자체에서 산재보험과 관련된 거, 실업급여와 관련된 거, 그다음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거를 혼합 믹서해서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요 15강 이후부터 쫙 19강까지는 굉장히 고난도 문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10번 문제 그럼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근로자의 권익침해 사례를 조사한 수행평가 보고서 일부이다.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부정형 문항이에요. 적절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죠. 자, 세모세모 기업에 근무 중인 A씨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9개월치 임금 3,5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례. 이거는 뭐에 해당한다?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체불에 해당한다라는 거. 네모네모 기업에서 근무 중인 B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연말 성과급 1,0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례 했으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하면은 우리 노동조합 딱 앞에 떠오르는 단어 있었죠? 부당노동행위라는 거. 그래서 부당노동행위하면 딱이 노동조합부터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거나 혹은 노동조합을 활동을 했다던가 와 관련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다. 더 나아가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개입해서 어떤 부당하게 개입하는 부분들 그것도 이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1번. A씨는 권리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할수 있죠. 이거는 맞는 답이야. 옳지 않는 거, 적절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맞기 때문에. A씨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소멸 시효는 임금 체불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몇 년이야? 3년이잖아, 3년. 이거 기억하라 했지, 3년. 임금 체불 3년. 3년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지.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3번. B씨는 권익침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지. 있다라는 거. 3개월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부당노동행위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네모네모 기업이 B씨에게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치? 원인적으로 볼때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좀어뭐 시정을 신청한다기보다는 뭐 이제 구제를 이제 신청하는 거지 사실은 뭐 그것도 포괄적 의미에서 더 표현한 정확한 표현은 이제 구제 이런 단어가 좀더더 어울릴 것 같아. 포괄적 의미에서 뭐 비슷한 용어니까. 그래서 결국 이건 다 옳은 답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는 거. 그다음 5번. 5번에서 아마 책에는 A씨와 B씨라고 돼 있는데 A씨를 지우는 게더 정확하게 이게 확실한 답이 될것 같아. 그래서 A씨는 지워라. 라는 거. A씨. A씨는 삭제. 이거 삭제해라. 책에 교재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자, B씨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전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당연히 노동위원회 사전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절차는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거기 또 불복시. 그 다음 행정소송까지 갈수 있는 그 절차도를 이해하시게 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사전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정확하게는, A씨는 좀 삭제하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서 A씨는 삭제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제가, 이 기출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 문제 가져왔는데, 재작년 6월 모의평가 11번 문제였어요. 자, 뭐냐? 다음은 공공주에 근무하는 A씨의 2024년 업무 수첩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이게 쭉 나와 있고 답지를 하나씩 보면 설명하죠. 자, 공공주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A씨가 5월 28일 여기야
14시 일정을 위해 필요한

일반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거부하지 못해. 왜 못해? 이거는 뭐야? 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거야. 이 자체가 뭐야? 국민권에 해당하는 거야. 국민권. 국민권은 당연히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야, 이거. 바로 1번이 정답이다. 그럼 나머지 왜 오답인지 볼까요? 공공주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A씨가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근할 경우 이에 대한 최소 10일의 연차휴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으면 기본적으로 7월 달부터 받을 수 있잖아. 그 10일이 돼안 돼? 안 되지? 6일 정도 되겠나? 7, 8, 9, 7, 8, 9, 10, 11, 12. 뭐, 대략 한 6, 5, 6일 되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 10일은 될수 없지.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 자, A씨가 5월 27일 참석한 회의는 경영관리 순환 과정 중 계획 과정에 해당한다. 5월 27일 봤더니 실적 평가 하는 거잖아. 연초 계획 대비 실적 평가니까 계획이 아니라 경영관리 순환 과정 중 어디에 해당돼? 통제에 해당해, 통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 그게 좀 통제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지. 자, 4번. A씨는 근로기준법상 B군을 대신해 세무세무카페 사용자와 B군의 근로계약서 체결할 수 있다. 대리 계약 체결 안 되지. 안 된다는 거. 5월 29일 여기네. 개최된 협의기구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노사협의회는 그게 아니야. 그치? 이거 지금 할수 있는 건 뭐야?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노동조합 얘기잖아. 노사협의회잖아. 그치? 그래서 아니다. 답이 될수 없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거몇 가지 좀 언급하고 가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 이제 근로시간 판단 기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좀 찾아서 제가 정리해 줬는데 대기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대기 시간은 이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돼. 자, 업무 중 커피 또는 흡연 시간 뭐 대기 시간으로 보아서 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 포함한다라는 거. 자, 그 교육 시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포함이 돼. 근데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 교육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보기 어려워.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정된 어떤 교육이라든가 직무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나는 뭐, 나중에 퇴직해서 회사 그만둬서 뭘 하고 싶어라서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들은 안 된다. 그 말인 거지. 출장 시간 된다라는 거야. 업무 관련 출장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회사 내규에서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부분들은 있다. 자, 거래처 접대인 경우도 업무 수행과 관련 있고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돼.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만나는 거는 안 되고, 업무 시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상급자가야 저기 뭐야, 거래처 사람 좀 만나고 와, 같이 밥 먹고 와, 이런 거잖아. 그런 건다 이제, 근로시간으로 이제 볼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특히 이제 워크숍 세미나는 당연히 되겠지. 이거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시각은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직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그냥, 그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시간. 야, 우리 오늘 저녁에, 밥한끼 같이 먹으면서 술 한잔 할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지, 당연히.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자의 어떤 지시라든가 사용자의 관리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사실은 산재보험하고도 또 연계되어 있어요. 그 산재보험할 때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해서 나올 겁니다. 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알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연장근로라는 것은 이제 원래 법정 근로시간이 내가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이제 근로를 제공할 때 이제 연장근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트로 한다면 50% 가산한다라는 거. 만약에 내가 시간당 2만 원 받고 있으면 만 원을 더 추가해서 가산해서 받는다는 거. 야간 근로라는 것은 밤 10시부터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때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는데, 이거를 이것도 50% 받고 이것도 50% 받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50%는 기본적으로 받고 거기에 추가 50%를 더 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법 조항을 볼때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가산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추가로 더 가산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라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는 몇 퍼센트야? 100%. 이 시간 범위 내에 근로하게 되면은 100% 가산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휴일근로 같은 경우도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가산.

하지만 8시간을 휴일날 이제 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범위만큼은 100% 가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야간 근로도 이렇게 아까 50% 가산된다고 이렇게 연장 및 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게 근로기준법 56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연장 근로와 관련해서 계산하는 게 여러분 조금 살펴볼 만한 게뭐 있냐면은 이거야. 통상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연장 근로수당이 다를 수 있어. 요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야. 그러니까 요게 많이 헷갈려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부분이거든. 임금 계산할 때. 통상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연장 근로수당이 달라. 좀 다를 수 있어. 자, 예를 들면 2시간 연장 근로를 할 경우 근로계약상 일을 6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장 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50% 가산하지 않아. 통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왜 8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에 우리 따르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8시간 근무하는 거 아니야. 회사 사정이, 회사의 어떤 그 회사 내에서의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어떤 회사는 6시간만 일할 수 있잖아. 굉장히 좋은 회사지. 6시간만 일할 수 있어. 근데 6시간 일하는데 2시간 더 일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간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겠지. 근데 연장에 따른 가산수당.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 8시간까지는. 그 이유는 가산수당 줘도 돼. 그래서 통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6시간에서 2시간 더하면 8시간이잖아. 그치? 여기까지는 연장 근로수당, 즉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근로계약상 일을 6시간 근로하면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장 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주도록 돼 있어. 50% 가산이 돼. 얘는 오케이. 오케이야. 그래서 얘는 50% 가산이 돼. 똑같은 6시간 근무하지만은 단시간 근로자냐 통상 근로자냐 다르다는 거지. 즉,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해에 비교되는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회사에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회사는 통상이 6명 근무하고 있고 단시간이 이제 1명 근무하고 있어. 근데 얘가 똑같이 6시간 근무를 해. 둘다 6시간 근무하는데 얘가 2시간 더 일했다고 쳐. 2시간 더 일했다고 쳐. 6명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다? 가산수당은 50%를 뭐 한다? 주지 않는다야. 이거 주지 않는다. 근데 이 단시간 1명, 이 1명이 단시간 근로자는 6시간 플러스 이 2시간만큼 뭐다? 얘는 가산수당 주도록 돼 있다는 거지.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뭐50%더 추가로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상 근로자냐 단시간 근로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밑에 쭉 설명해 놨어. 그래서 잠시 정지하고 이 예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얘 한번 보죠. 근로계약상 A씨는 일일 09시부터 17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했어. 그래서 얘는 지금 7시간 근무하는 회사라는 거알수 있지. 자, 회사에서 일이 많아. 오늘 하루는 19시까지. 예. 추가 2시간 더한 거야. 그치?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 받았다. 시간당 12,000원이야. 자, 통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까지는 50% 가산 안 한다 그랬어. 8시간까지니까. 지금 이 시간은 7시간이잖아. 그러니까 1시간은 그대로야. 그 1시간에 대해서만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받아서 3만 원을 받는 거야. 반면에 단시간 근로자는 2시간 다 뭐야? 가산 수당 50%를 받는 거야. 그래서 3만 2천 원을 받는다. 그 말인 거야. 그래서 통상 근로자냐? 단시간 근로자에 따라서 수당을 우리가 가산수당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제 문제야. 이건 책에도 안 나왔어. 근데 작년에 수능에서 이제 나왔었단 말이야. 모평에도 이제 나왔었고 해서 이 부분은 잘안 다뤘지만 그냥 우리 이론적으로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 이런 내용만 봤지만은 그걸 적용한 문제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볼때 이거 충분히 고난도면 낼수 있거든? 낸다면은? 그래서 이 부분만 딱 이해해 놨으면은 여러분이, 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남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 정리하면은 통상 근로자냐?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은 예측한데 이거를 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한다면 제시문에 통상 근로자에 대한 사항과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안을 둘다 제시를 하는 거야.

0: 둘다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걸로 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야간 근로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간 10시 이후부터는 추가 50% 가산한다. 그래서 100%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거지. 그치? 이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고, 그거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기억해. 밤 10시부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아침까지는 아, 추가 50%구나. 즉 100%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20시까지는 이제 50%만 가산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반드시 소화해야만이 고난도 문항을 여러분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 해도 용령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히파우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대면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18강에 들어왔고요. 우리는 전체 35강 중에서 50% 지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50%를 끝났고요. 그걸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강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우리가 거의 지금 잘 완주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뿌듯하게 생각하고 오늘의 공부도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요. 지금부터 다시 좀 힘을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는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도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이 상당해요. 좀 내용의 양 자체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경계 부분 뭐 공부하고 문제도 풀고 했는데, 거기서도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제대로 빠르게 풀어낼 수가 없었죠. 하지만 거기서 크게 더 응용이 되는 부분은 없는 파트였다. 항상성도 비슷합니다. 항상성은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좀 등장할 수는 있지만, 기본 개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에서 그냥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공부한 대로 출제가 되는, 그래서 제대로 하기만 하면 마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신경계는 거기서 한 문항 나오거든요. 그런데 항상성은 세 문항

여기서만 세 문화. 오늘 한 시간 잘 들으면 세 문제 맞출 수 있다. 너무 효율이 아주 좋죠.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해야 될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신경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성을 조절할 때 이 항상성 조절 중추 이따 나올 테지만 그 중추에서 계속 체크합니다. 지금 체크했을 때 정상 범위에 있다 아니다를 계속 판단을 하는 것부터 중추의 역할이고요. 그 중추가 만약에 이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지금 벗어났어 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맞춰줘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는 어떤 경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신경계를 통한 경로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이 공부할 호르몬을 통해서도 그 신호를 주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이런 어떤 연락 경로를 통해서 그런 신호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는 공부했으니까 오늘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 일정한 어떤 수준을 유지하는 두 가지 원리로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이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항상성 조절이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음성 피드백 과정에 티록신 분비 조절 부분에서 한 문항 정도가 나오는 편이고 이 밑에 있는 이 세 가지 항상성 조절 있잖아요. 이 중에서 두 개 정도가 골라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르몬의 특성 먼저 한번 들어가 봅시다. 호르몬은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72페이지 보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호르몬이라는 것들은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분비샘은 사실은 호르몬 분비하면 다 내분비샘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해요. 얘가 혈액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 혈액은 온몸을 돌잖아요. 그래서 온몸의 여러 뭐 기관들을 거치게 될 테지만 모든 세포, 모든 기관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 호르몬을 알아볼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 기관에만 작용한다. 그것을 표적세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호르몬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 아주 극소량, 미량으로도 우리 몸의 작용을 조절하고요. 그 적은 양에서도 조금 더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더 많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호르몬의 노예입니다. 사춘기 시절, 그 다음에 나중에 갱년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격도 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내분비샘이란 말이에요. 두 내분비샘이 그려져 있습니다. A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 B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 있고 각각에서 A랑 B를 분비했어요. 어디로? 혈관으로. 그럼 혈관을 그냥 실어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혈액이라는 건 온몸을 도니까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내 목표 지점에 가서 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실어 나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얘네들은 쭉 몸을 그 순환을 하다가 언젠가는 가서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 근처에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수용체가 호르몬과 결합하면서 아 이런 신호가 온 거구나. 나 지금 이런 일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알아듣게 된다. 그런 경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그 비유로 들기에는 우리가 유리병에 편지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바다에 띄워서 보내잖아요. 둥실둥실. 언젠가는 가서 닿겠지? 물론 그거보다는 훨씬 뭐 우리 이 안에 경로는 정해져 있으니까 훨씬 이제 높은 확률로 빠르게 도달하게 되겠지만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분비샘이랑 외분비샘이라는 용어 정리를 좀 해볼 거예요. 뒤에 수능 테스트 문항에서도 그 두 개를 구분해서 푸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내분비샘이었잖아요. 뭐를 분비하는? 호르몬 분비하는 것들을 우리는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내분비샘의 대표로 갑상샘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만약에 이 세포들, 저 갑상샘을 이루는 세포들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 그 분비 작용하는 내분비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 세포들에서 호르몬을 만들었어. 그럼 어디로 내보낸다고? 이렇게 혈관에 그냥 실어 나른다. 그럼 알아서 뭐 언젠간 닿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얘는 내가 표적기관이 있어도 그 표적기관으로 바로 연결되는 별도의 분비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혈관을 이용한다. 그래서 별도의 분비관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외분비는 좀 달라요. 외분비는 예를 들면 소화효소 분비, 소화액 분비, 이런 것들이 외분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아니면 진짜 그냥 밖으로 분비하는 거잖아요. 침, 땀, 뭐 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 그런 물질을 만드는 외분비하는 세포가 있는데 걔네들이 만든 물질을 별도의 분비관으로 내보내요. 혈액이나 이런 게 아니고 혈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땀샘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땀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를 확대해 놓은 거죠. 땀을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그걸 어디로 내보내야 돼? 피부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그냥 통로가 따로 있어. 별개의 통로, 별도의 통로가 있다. 그래서 외분비 작용을 할 때는 별도의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를 하게 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분비는 소화액, 소화효소 이런 거 분비할 때 외분비로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르몬이랑 신경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항상성이란 건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둘의 어떤 작용을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정말 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도구를 우리 몸은 적절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공부한 호르몬, 얘는 자극이 오면 어떤 신호가 오면 아, 지금 좀 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 호르몬 좀 분비해야 될것 같은데 뭐 이런 신호가 오겠죠? 그러면 그 내분비 세포에서 호르몬을 혈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온몸을 돌고 돌다가 언젠가 표적 세포에 가서 닿게 되면 걔를 알아보고 그 표적 세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반응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서 닿는 데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얘가 어쨌든 이 호르몬이 혈관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걔가 다 분해돼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딱 자극 줬어. 아주 빠르게 가서 내가 그 목표로 한그 지점에 그 세포한테만 작용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딱그 부위에만 신호를 그준그 순간에만 그래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그 국소적인 부위에만 작용하게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일부 외워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73쪽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뭐가 너무 많죠? 그래서 막 어디서 나오는지 뭐 하는지 이름이 뭔지 다 외워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서 딱 6개만 우리의 평가원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6개가 뭔지는 한번 쭉 정리하고 추려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들으세요. 일단 우리, 이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간뇌 시상하부잖아요. 여기 간뇌의 아랫부분을 우리가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분비 셈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위에 부분이 시상, 그 밑에 부분이 시상하부. 그래서 이 시상하부가 아주 중요한 친구였는데 그 시상하부 밑에 혹처럼 이렇게 달린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두개 정도. 그래서 혹처럼 달린 구조를 우리는 뇌하수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걔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조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 앞에 달린 나뭇잎 모양,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 또 다른 뒤에 있는 나뭇잎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진 건데, 그래서 뇌하수체도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지고, 각각의 부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뇌하수체 전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얘가 최종 보스라고 하면 시상하부가 모든 것을 총괄해. 명령을 내려. 최종적으로. 근데 그걸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보통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내분비샘들을 자극해서 중간에 어떤 조절 호르몬들을 분비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는 딱한 가지. 더 분비하지만 우리 교육과정에서 한 가지만. 항이뇨 호르몬. 오줌 생성에 관여하는 항이뇨 호르몬 ADH라는 걸 분비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부분에서 끝났고 더 내려오면 목 부위에 갑상샘이라는 내분비샘이 있고 거기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더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 이자가 있는데 이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내분비 세포 알파 세포, 베타 세포가 있고요. 거기에서 글루카곤,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콩팥 위에 삼각형 모양으로
모자 쓴것 같은 그런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콩팥을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신장. 근데 신장의 부속 기관이다 해서 부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신에서도 호르몬이 나오는데 겉부분과 안쪽 부분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식 기관에서 나오는 이런 성 호르몬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여섯 가지를 추려 드릴게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잖아요. 하나 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TRH라는 호르몬까지. 그래서 요거에서만 계속 돌려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요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 중에서 TRH, TSH, 티록신은 그냥 하나로 묶여가지고 공부가 될 겁니다. 바로 다음 부분에서. 그래서 얘네들 어차피 자동으로 암기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인용 호르몬 딱한 개. 요거. 그 다음에 이자의 알파세포,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두 가지 호르몬 다. 그래가지고, 시상하부의 TRH, 갑상샘의 티록신, 뇌하수체 전엽의 TSH,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의 ADH, 이자의 알파세포 글루카곤, 베타세포의 인슐린.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곧이세 개가 묶여서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럼 우리는 얘네만 따로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울 게 없다. 그래서 요 여섯 개 안에서 출제가 되게 된다. 근데 걔네 각각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우리 교재에 있어서 이 중에서 일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전엽에서는 TSH가 중요하다고 했죠. 갑상샘이라는 또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후엽에서는 ADH라는 항이뇨 호르몬, 물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호르몬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우리 몸에 이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이런 표적 세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전반적으로 좀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세포호흡을 막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고 싶고 그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 티록신이다. 그래서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부신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의 알파세포, 베타세포 중요하죠? 그래서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게 포도당을 다른 걸로 바꿔서 줄이던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세포로 흡수하도록 만들어서 혈액 속에는 덜 돌아다니게 만들던가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아무튼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서 좀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다.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반대죠. 혈당량이 너무 떨어졌을 때 증가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고요. 글리코젠으로 바꿔놨던 것을 요거를 다시 요렇게 이게 쪼개가지고 포도당으로 바꿔서 포도당이 더 혈액 속에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여섯 개 호르몬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분비계 질환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요것도 그냥 빠르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우리는 이 중에서 주로 당뇨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자,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형, 2형으로 나눠지는데, 뭐가 1형이고 뭐가 2형인지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두 가지 서로 다른 원인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당뇨병은 원인이 이거예요. 인슐린 생산이 안 된다.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인데, 얘가 나와줘야만 낮출 수가 있는데, 그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잘안 낮춰지겠죠. 그쵸? 그래서 혈당량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오줌으로까지 그 포도당이 막 나가게 되는 그런 질병이 1형 당뇨병이다. 그러면 인슐린을 주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 처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조절할 수 있고 주사로서 조절할 수 있고 또는 입으로 들어가는 걸 조절해도 되겠죠. 덜 들어가도록. 그렇죠? 혈당량을 덜 높이도록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걔가 제대로 작용이 안 돼. 인슐린의 표적 세포가 인슐린을 만나도 제대로 반응이 안 되는 거야. 못 알아봐. 일이 안 돼. 그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좀 다른 원인이지만 그래도 당뇨병으로서 발전이 될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 맞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원래 만들 수 있었는데 못 알아봤거든. 새로 주사해서 넣어줘도 못 알아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거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방법이 주가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이 당뇨병의 연령이 점점 내려오고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즘 워낙 단걸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다음에 거인증이나 소인증은 생장 호르몬 분비량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적게 나오면 뭐 그렇게 될수 있다. 그다음에 갑상샘 기능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티록신이라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갑상샘 기능이 너무 항진돼가지고 티록신 분비량이 너무 많으면 물질 대사가 엄청나게 활발해진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막 쪽쪽 빠져. 막.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뭐 성격이 과민해질 수도 있고 그런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갑상샘이 일을 안 해서 이런 티록신 분비량이 너무 적어지면 전반적으로 활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대사가 감소해서 느려지고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이 늘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암기를 한다던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티록신 분비량 조절에 대해서 그 경로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건강 상식으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출제되는 내용. 지금까지는 서두였다고 볼수 있고요. 항상성이라는 거를 유지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요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정한 그 수준에서 유지를 할수 있게 되는 건데 그두 가지 원리는 요렇게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음성 피드백은 과정의 산물이 그 과정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피드백이 뭐냐면 어떤 원인이 결과를 낮춰.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면 이거를 피드백이라고 해요. 근데 결과가 많이 나왔을 때 원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절한다. 그거는 음성 피드백. 결과가 원인을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조절한다. 그거는 양성 피드백. 근데 양성 피드백의 경우에는 계속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이렇게 가는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 양성 피드백은 항상성,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원리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고 음성 피드백이 거기서 얘기가 되는 거죠. 결과가, 과정의 산물인 결과가 그 과정을, 원인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량작용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요인이 같은 생리작용에 대해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그래서 기량작용은 이따가 예시를 보면 이해가 잘될 텐데, 하나의 대상에, 요게 포인트거든요? 같은 대상에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작용해서 한쪽은 엑셀러레이터의 어떤 역할을 하고, 한쪽은 브레이크의 역할을 해서 얘가 너무 뭐 달린다 싶으면 좀 브레이크 잡아주고, 얘가 너무 떨어졌다 싶으면 엑셀을 한번 밟아주고, 이런 느낌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로 기량작용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는 기량작용은 보통 어떤 보기 하나 정도로 다뤄질 수 있고, 음성 피드백은 그냥 단독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 피드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피드백은 주로 이 티록신 분비 조절로 주로 출제가 된다. 자, 여기서 우리의 그 여섯 가지 필수 호르몬 중에 세 가지가 무려 다 나올 예정이에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갑상샘에서 분비하는 주요 호르몬. 여기 목에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있는 갑상샘. 거기서 아주 중요한 호르몬 세 글자 뭐가 나온다 그랬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얘가 우리 몸의 전반적인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티록신을 만드는 갑상샘은 어떤 자율성, 주도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친구예요. 얘가 티록신을 만들 때, 지금 티록신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생산을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 전혀 없고.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너일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신호가 오면, 그때서야 일합니다. 신호 안 오면 일안 함. 그럼 그 신호는 무엇이냐? 뇌하수체 전엽이라는 다른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TSH라는 호르몬입니다. 자, 이 TSH의 뜻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T는 갑상샘의 영어 이름의 앞글자입니다. T. 그래서, 타이로이드, 글랜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앞글자 T를 딴 거예요. 그래서, T는 갑상샘을 의미하는 거죠. S는 자극입니다. Stimulating. 갑상샘을 자극하는 H는 호르몬. 이름 자체가 갑상샘 너일좀 해라 하고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옵니다. 뇌하수체 전엽은 요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그 간뇌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혹처럼 달려있는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전엽이니까. 거기서 분비되는 게 별도의 분비관으로 갑상샘에 가는 게 아니고 혈액으로 이렇게 내보내면 혈액이 막 돌고 돌다가 갑상샘에 가서 닿고 이제 걔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 TSH가 갑상샘에 작용하게 되면 갑상샘이
알겠습니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티록신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하지만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그런 주도적인 친구냐? 그렇지 않다. 얘도 한 단계 명령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주는 거는 이 항상성 조절의 전체 보스인 중추, 간뇌 시상하부죠. 중추인 간뇌 시상하부가 거기서 호르몬 하나 분비하는 거 아까 이제 네모칸으로 따로 넣어서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TRH라는 이름의 호르몬입니다. 이 T는 TSH라고 보면 돼요. 요거 자체가. 그걸 줄인 것이다. R은 뭐냐면 릴리징, 방출. 호르몬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럼 만약에 지금 티록신 분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걸 누가 감지해? 중추가 감지하죠. 시상하부가, 지금 티록신 필요해. 그러면 TRH를 자기 스스로 일단 분비를 합니다. 내보내. 그럼 얘가 늘어나죠? 그럼 얘가 돌아다니다가 뇌하수체 전엽에, 너 지금 일해야 돼. TSH 분비해야 돼. 방출해야 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부랴부랴 이걸 만들어서 방출을 하게 되죠. 얘도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얘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갑상샘에 작용하면 갑상샘에서 이제 알겠어 하고 티록신을 분비하겠죠? 농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티록신의 분비량이 너무 높아져서 문제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높아진 것이 앞에 있는 애들을 억제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일을 덜 하도록 만든다. 이거 덜 분비하고 이거 덜 분비하면 갑상샘은 일안 하는 애니까 안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앞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조절이 된다 해서 이거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시상하부에서 TRH 분비한다. 얘는 뇌하수체 전엽이 표적기관이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를 분비한다. 얘는 표적기관이 갑상샘이다.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분비하고 얘는 온몸에 여러 표적 세포들이 있는데 근데 티록신이 너무 많아지면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해서 그 앞에 있는 두 단계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TRH랑 TSH가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그 알파벳 순서 OPQR, STU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R 다음에 S가 나온다는 점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기항작용은 하나의 대상에 서로 반대로 조절해서 일정 수준을 맞춘다고 했죠? 대표적인 얘가 우리가 저번에 신경계에서 공부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작용해. 교감신경은 빠르게 뛰세요. 부교감신경은 좀 천천히 뛰세요. 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그죠? 누가 더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긴 하지만 서로 반대되는 조절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는 두 호르몬의 작용도 대표적인 기랑작용입니다. 그래서 혈당량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조절하는 거예요. 얘는 높이고 얘는 낮춥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적당하게 지금 너무 높아졌어? 인슐린이 좀더 작용하고. 너무 낮아졌어? 글루카곤이 작용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맞춰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음성 피드백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그 여섯 가지 호르몬,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 호르몬들의 각각의 분비는 다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여섯 가지 주요 호르몬들 배웠잖아요. 걔네들 각각 하나하나의 분비량 조절은 다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인슐린이죠. 인슐린은 혈당량이 너무 높아졌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그럼 이게 원인으로서 얘 분비를 높였죠. 근데 그 인슐린이 작용하면 혈당량이 다시 떨어지거든요. 혈당량 떨어뜨리러 나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죠? 얘가 일하면 혈당량이 떨어져요. 그럼 혈당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인슐린 분비도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에 해당하는 게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쳐서 분비량이 일정한 수준으로 조절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그냥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조절되는 거는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할수 있고, 얘네 둘이 혈당량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조절작용을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기량작용이다. 이렇게. 그 둘이 하나의 대상에 작용하는 것은 기량작용으로 구분해서 좀 얘기해 볼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는 세 가지의 항상성 조절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꼭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혈당량 조절입니다. 우리 혈당량 조절은 교과서 교재의 75쪽에 위치하고요.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라고 할수 있죠. 그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 항상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너무 높아도 그런 게 오래되면 고혈당 상태, 당뇨병이 될 수가 있고, 높아도 문제, 너무 떨어져도 갑자기 저혈당 쇼크 오는 경우 있어요. 사실 이 당뇨병은 약간 만성질환인데, 이 저혈당 쇼크는 한번 오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다 위험하다. 그래서 일정 범위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고, 그 혈당량 조절의 중추는 간내시상하부입니다. 중추는 무조건 간내시상하부다. 그럼 얘가 계속 체크하고 있다가 지금 거기서 벗어난 것 같으면, 야, 지금 조절 좀 해라. 라고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어디에? 이자에. 이자가 이 혈당량 조절하는 주요 그 내분비 기관인데, 이자에도 알파세포라는 세포와 베타세포라는 세포로 이 내분비 세포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세포에서 서로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일단 먼저, 주문을 하나 이제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규, 알클, 부베인. 교알클 부베인. 심플하죠? 이것만 외우면 사실은 이 문제 거의 다풀수 있어요. 자, 교알클 부베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세포를 자극해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드는 어떤 신호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간내시상하부가 쟤일좀 시켜야겠다 하면 교감신경을 통해서 자율신경이죠. 신경을 통해서 얘를 자극하게 돼요. 그럼 이 알파세포가 자극돼서 내분비 작용을 해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겠죠. 그 호르몬의 이름이 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호르몬은 글루카곤입니다. 요렇게 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자, 그러면 부베인이죠.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일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교감신경에 짝꿍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일을 해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한다? 인슐린을 분비한다. 그래서 교알글 부베인입니다. 요거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일을 하는 애들이냐? 인슐린 먼저 할까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혈당량이 너무 높아. 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언짢을 때 너무 많이 돌아다녀.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인 얘네들을 이제 다른 세포로 보내가지고 포도당인데 얘네들을 엮어. 다당류로 엮어버리면 더 이상 포도당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데 얘는 단당류, 얘는 다당류. 더큰 분자로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포도당은 줄어드는 거니까 아니면 주변 세포들한테 이렇게 노크해가지고 좀 흡수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은 그런 방식으로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저장해놨죠? 저장해놨는데 지금 너무 혈당량이 떨어졌어. 오히려 얘가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가 세포에서 세포호흡할 때 써야 되는데 너무 적어. 그럼 위험하니까 이렇게 저장해놨던 거를 끊어서 혈액 속으로 다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량이 낮아졌을 때막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호르몬 이름이니까 호르몬 해서 곤으로 끝난다 기억하시고요. 이 글리코젠이랑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글리코젠은 이런 다당류의 이름이다라고 분리해서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그 객관식이죠, 수능은. 수능 객관식이고, 얘네 둘을 섞어서 문제를 내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정리합시다. 혈당량 조절 과정인데, 교알글 부베인 외우면 뭐 거의 다 됐다고 볼수 있어요. 자, 일단, 정상 범위의 혈당량을 유지하고 있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밥 먹는 것도 정상적인 행위지만 어쩔 수 없이 혈당량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혈당량이 증가하는데 끌어내리는 호르몬 누구지? 인슐린이죠. 걔를 분비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뭐를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그리고 내리는 것까지 같이 세트로 묶여 있다. 그래서 인슐린은 주변에 있는 세포로 노크해가지고, 야, 지금 혈액 속에 포도당 너무 많아서 지금 좀 곤란하니까 너한테 좀 집어넣게, 임시 방편으로.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간으로 보내가지고 하나짜리 포도당을 여러 개의 다당류,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혈당량을 낮춘다. 그럼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근데 반대의 경우 혈당량이 너무 떨어질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공복이야. 꼬르륵 너무 오래 굶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예민해. 사나워졌어. 그럴 때는 공복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 혈당량이 너무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운동을 했어. 내가 막 어딜 도망가고 있어. 그럼 내 몸에서 세포호흡이 활발히 일어나니까 포도당의 소모도 확확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혈액 속에 있던 것들이 다막 소모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럼 그렇게 내가 운동하고 도망가고 이럴 때는 보통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잖아요. 그렇게 이제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너무 감소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 글루카곤 분비해야 되는데 알파 세포 자극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문 뭐였어? 교알글이었죠. 교감신경에 의해서 알파 세포가 자극이 되면 거기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였다. 교알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글루카곤은 뭐예요? 간에서 저장해 놨던 거 분해해서 다시 포도당으로 돌려가지고 혈액으로 방출하게 만든다. 그러면 다시 혈당량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이제 뭐 조금 디테일을 덧붙인다면 이거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간뇌 시상하부에서 지금 혈당량을 체크해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자 스스로도 혈당을 감지해가지고 그걸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뭐 갑상샘처럼 그렇게 굉장히 뭐 수동적인 그런 친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료 해석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76페이지에 있는 탐구 자료인데, 우리가 식사했을 때랑 운동했을 때 혈당량을 어떤 호르몬이 주로 이렇게 관여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간은 요 시점에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포도당의 양,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우리 몸에서 조절 작용이 없다면 그대로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성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낮춥니다. 그럼 이런 낮추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죠? 자, 밑에 있는 두 개의 이 그래프는 이 혈당량 변화에 따른 두 호르몬의 분비량, 농도 변화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인슐린이고 둘 중에 하나는 글루카곤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기량작용하는 거니까 분비 어떤 양상이 굉장히 다르죠. 얘 같은 경우에는 밥 먹기 전에 굉장히 낮은 농도로 유지하다가 혈당량 올라가니까 따라서 분비량이 증가했어. 그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밥 먹기 직전에 거의 최고조였다가 혈당량이 올라가니까, 나 나올 필요가 없나 봐 하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혈당량 그래프,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 그래프랑 거의 똑같은 모양인 게 인슐린 그 농도 그래프예요. 그래서 거의 똑같이 가고요.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 인슐린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점은 살짝 늦습니다.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로서 분비량이 늘어나는 거라서 시점은 아주 살짝 늦지만 거의 똑같이 생겼다. 그런 거. 그다음에 반대로 생긴 게 글루카곤이겠죠. 공복일 때 안돼 하면서 이제 포도당 많이 내보내려고 많이 나왔다가 이제 점점 혈당량이 올라가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분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량 그래프랑 거의 똑같이 생긴 게 인슐린 분비 그래프고 조금 시점이 늦을 수는 있다. 그래서 보통 문항에서 인슐린 그래프를 안 줘. 근데 포도당의 농도 그래프를 주고 이 시점에 인슐린 농도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그래프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이 시점에 인슐린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반대로 인슐린 농도 그래프를 주고 이 시점이랑 이 시점의 혈당량을 비교시켜. 그럼 어쨌든 두 그래프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둘 중에 뭐가 높을 때 다른 하나도 높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운동할 때. 그래서 지금 요 시점에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어떤 호르몬의 농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해. 이거는 운동

할수록 필요성이 높아지는 호르몬이란 얘기죠. 자, 그럼 운동을 한다면 뭐가 소모가 될까? 포도당이 소모되겠죠.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거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계속 내야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럼 세포호흡의 재료인 포도당이 계속 분해되면서 농도가 굉장히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이 소모돼서 저혈당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더 이상 운동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저혈당 상태를 극복하는 호르몬 누가 나오는 거야? 글루카곤이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저장해놨던 거를 부셔서 포도당으로 내보내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부족한 것들을 충당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거고요. 더 이상 분해해서 나올 게 없으면 이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적당히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긴 한데 그냥 한번 이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 배운 거야. 감내시산화부가 부배인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감내시산화부가 교알클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글루카곤이랑 똑같은 작용하는 호르몬이 하나 더 있다. 에피네프린이라는 애가 완전 똑같은 작용한다. 뭐 그건데요. 우리의 그 평가원의 문항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뭐 그런 어떤 생명과학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체온 유지 보겠습니다. 체온은 훨씬 간단해요. 뭐 별로 외울 게 없어. 그리고 너무 상식 수준에서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다. 자, 우리가 추울 때랑 더울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위지에 대한 온도가 적정한 수준에서 주변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굳이 에너지 써가면서 체온 유지를 안 해도 될 텐데, 너무 더울 때도 있고 너무 추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거를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추울 때는 열이 지금 부족하니까 밖에 외부 기온이 만약에 뭐 영하예요. 계속 영하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가 밖에 있어. 그럼 내 체온도 따라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내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거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우리 몸은. 그러려면 내 몸에서 새롭게 열은 많이 발생을 시켜야 될 거예요. 자꾸 식으니까. 자, 그리고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은 최대한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이 열 발산량이거든요. 발산은 덜 돼서 내 몸에 잡혀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열은 최대한 만들어내면서 빠져나가진 못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내 체온이 유지되고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이렇게 조절한다. 근데 더울 때는 더워 죽겠는데 내 온도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위험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데 새로 발생시킨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거를 줄여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내 몸에 있는 열은 최대한 밖으로 많이 방출해가지고 빨리빨리 빠져나가도록 해야 내가 몸이 식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산량은 높인다. 이렇게. 정반대죠. 그리고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조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발생량과 열 발산, 내보내는 양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 수준으로만 공부해도 문제 풀수 있게 그렇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상 범위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온도가 떨어졌어. 추워, 추워. 그러면 시상하부, 중추가 감지하죠? 감내시산화부가 감지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열을 발생시키자. 어떻게 하면 발생이 되지? 근육이 나도 모르게 떨리죠. 쉐이킷 쉐이킷 떨립니다. 그러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발산하는 거는 줄여야 돼. 우리가 추우면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우리가 이 혈액을 통해서도 열 에너지가 같이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혈액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 바깥쪽이 기운이 낮을 때는 이쪽 근처로 혈액을 보냈을 때내 혈액이 빠르게 식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열 손실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피부 근처로 가는 혈관을 잠금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만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피부 근처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그쪽으로 피가 안 가게 만드니까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조절하면 체온이 상승하면서 정상 범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덥다. 체온이 상승했어. 그럼 이것도 감지했어. 그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랬을 때 지금 일단 이런 열 발생은 안 하면 돼요. 열 발생을 줄인다가 아니고 그냥 열 발생시켰던 그런 행동들을 그냥 끊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피부 근처 혈관을 잠그면 발산량이 줄어드는 거였는데 그걸 열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빨개지는 게그 근처로 가는 혈관을 최대한 열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을 발산시키거나 아니면 땀을 흘리면 땀이 증발하면서 내 열을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체온이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일정 범위로 유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정도로만 공부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배운 거, 이거 있죠? 이건 배웠어. 근육 떨림으로 열 발생량 증가시키는 거 배웠어. 근데 그거 외에도 이런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면 또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나와 있지만 요게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서 이런 내용도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온 자극일 때, 고온 자극일 때 그런 내용이 한번 이제 소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다 외워야 되나 궁금해 할까봐 요것까진 필요 없고 우리는 앞에서 본 그림 정도 이해해도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삼투압 조절 보겠습니다. 삼투압 조절도 사실 내용은 심플한데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삼투압이라는 거는 이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삼투 현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거죠. 물이 이동하면서 그 반투과성 막을 미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생명과학원에서는 그런 정도로 몰라도 되고요. 그냥 농도, 체액의 농도를 일정한 범위로 유지해야 된다. 그 정도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체액의 범위가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진해도 안 된다. 그래서 삼투압이 높다는 체액의 농도가 높다. 삼투압이 낮다. 체액의 농도가 너무 낮아졌다. 묽어졌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삼투압을 그냥 농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삼투압 조절하는 호르몬 딱한 가지 잘 외우면 됩니다. 얘는 ADH라는 호르몬.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오줌으로 못 나가게 하는 호르몬. 얘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분비. 아까 여섯 개 호르몬 중에 하나였는데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외워야 돼요.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얘의 표적기관. 표적기관이 뭔가 오줌 만드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콩팥에 작용합니다. 그러면 콩팥에 작용해서 뭐 하냐?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의 체액의 농도가 너무 진해졌다. 그러면 오줌으로 나갈 뻔한 물까지도 우리가 남김없이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좀 체액을 희석시키자. 근데 그 남김없이 데리고 들어오는 그 전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만약에 우리 체액의 농도가 너무 진해졌어. 뭐 오랫동안 물을 안 먹었거나 뭐 짜게 먹었어. 그래서 혈전 삼투압이 증가했다. 그러면 중추인 시상하부가 감지해가지고 뇌하수체 후엽에 ADH 분비량 늘리라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ADH가 분비가 돼요. 그러면 물이 많이 재흡수, 오줌으로 나갈 뻔했는데 다시 우리 혈액으로 돌아오면서 혈액을 물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상 범위의 삼투압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 만약에 너무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혈전 삼투압이 감소했어. 그럼 지금 너무 묽어져도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시나 시상하부라는 중추가 감지해서 뇌하수체 후엽한테 너 이제는 분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ADH 분비량을 감소시킵니다. 덜 분비한다는 거죠. 얘가 덜 작용하면 물도 덜 재흡수돼요. 그럼 재흡수가 적게 된다는 거는 오줌으로 더 콸콸 물을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을 빨리빨리 빼서 다시 정상 범위의 농도를 유지하게 만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짜게 먹거나 이랬을 때는 그렇게 물의 분비를 조절하는 방법도 재흡수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갈증을 유발해서 마시도록 유도하는 그런 경로도 있다라는 자료의 내용입니다. 자, 요거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거를 채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짜게 먹거나 오랫동안 물을 못 마셔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어. 우리 몸의 농도가 너무 진해졌어. 그러면 ADH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더 분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럼 얘는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세 개의 화살표의 방향은 같아요. 항상. 너무 진해?
그럼 ADH 많이 나와? 그래서 물못 나가게 해. 그래서 우리 혈장의 삼투압

수압은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밖으로 나가려던 물을 다시 들여와서 희석시키니까 그럼 얘는 삼투압이 떨어지도록 한다. 이래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줌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소량 물을 뺏겼어. 그리고 농도는 진해지죠. 소량의 진한 오줌이 배설이 되게 된다. 반대로 혈장 삼투압이 너무 떨어졌다. 너무 묽어졌어. 그러면 요거 같이 갑니다. ADH 덜 나오고 제흡수 덜해. 그리고 밖으로 콸콸 내보내죠. 물을 빨리 빼서 혈장 삼투압 다시 높이고요. 그 다음에 콸콸 나가니까 오줌 생성량 늘어나고, 물의 양이 많으니까 오줌의 농도, 오줌 삼투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거 화살표만 여러분들이 잘 입력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요 자료 하나만 볼 건데, 이 삼투압 관련된 자료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가와 나의 두 그래프가 있고요. 그요 축에 보면 기역의 변화량, 니은의 변화량 돼 있는데, 둘은 각각 혈장 삼투압, 우리 체액의 농도라고 할수 있겠죠? 혈장 삼투압이거나 전체 혈액량이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Y축은 혈중 ADH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니은에 해당하는 거, 얘는 어떤 경향이냐? 비례하죠. 이 니은이 점점 양이 이렇게 X축에서 많아질수록 ADH 농도도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니은은 혈장 삼투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그거를 희석해야 되니까 ADH가 더 많이 출동하는 그런 구조다. 그런데 이렇게 이쪽은 반비례죠. 요거는 전체 혈액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혈액량이 너무 줄어들잖아요. 너무 줄어들면 혈압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이라도 재흡수해서 그거를 물키는, 그래서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내용 잘 우리가 해결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잘 푸시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실전 문제의 5강과 6강에 해당하는 24문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 오셨을 거라고 믿고, 문제 푸시면서 조금 아리송했던 부분들 이 시간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3강 수능 실전 문제 5강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에는 발음이 나와 있는데, 자음의 발음을 묻고 있습니다. 자, 밑줄 그어진 부분 중심으로 발음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단어 의미 파악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거는 슈카프라고, 샤 발음 원래 자기 음가대로 소리가 나고요. 1번, 쥐는 유성음이기 때문에 맨 뒤에 오면은 무성음화 현상이 나타나죠. 그걸 어말 무성음화라고 하는데, 에따쉬라고 발음이 납니다. 보기랑 같은 발음이고요. 2번, 로슈카. 얘는 이제 역행동화 때문에 샤 발음으로 나고요. 3번, 드로슈바. 우정. 원래 음가대로 소리가 납니다. 4번 브로슐리 자기 음가대로 소리가 나고요. 5번 연필 까란다슈 자기 음가대로 소리가 나서 발음이 다른 것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냐 후코무나찌 내 방에 스타이트 자 강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스타야치 동사가 원형이거든요. 플러스 그지 상태 동사라서 어디 어디에 서 있다라는 의미의 동사 되겠습니다. 동사 변화 시켜 보면 스타유, 스타이쉬, 스타잇 이렇게 되죠. 강세가 뒤에 어미 부분에 찍혀져 있고요. 얘랑 이제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되는 동사는 스토이치 동사예요. 스토이치 앞에 지금 이렇게 강세가 있는데 오 부분에 동사 변화 해볼게요. 아, 의미는 가치가 있다예요. 가치가 있다. 스토이트. 야는 스토유. 야 스토유. 스토이쉬, 스토잇. 어쨌건 5에 모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얼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할때 가격을 묻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접했던 문장이죠. 스콜거 에따 스토잇. 그때는 이거 동사에서 변화가 된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상태 동사로 어디 어디에 서 있다라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가 서 있냐면 새 옷장이 있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1번 층은 중요한 게 뭐냐면 몇 층에 혹은 몇 층으로 즉 방향과 장소를 표현할 때 결합하는 전치사가 나라는 겁니다. 1층에 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1층이 러시아로 뭐예요? 베르비 에타쉬 잖아요. 1층에서니까 나 플러스 전치격이 와서 요거의 전치격 형태, 요거의 전치격 형태가 오죠. 나 베르메 따슈. 자, 그 다음에 4번 브로슐리 지난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지난, 지난. 작년에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많이 접했던 아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 몇 년에 할때 브가도 쓰죠.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브로슐리 그냥 쓰면 안 되고 몇 년에 할때 V 플러스 전치격을 쓰니까 이 아이가 이 형용사도 전치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의로 끝나는 형용사의 전치격 옴 해서 프로슐롬가도 하면은 작년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러시아로 옮겨보도록 할까요? 열쇠 러시아로 어떻게 쓰죠? 끌요치 그렇죠. 열쇠가 중요한 것은 뒤에 아트 플러스 생격으로 엮여서 무슨 열쇠라는 표현이 된다. 즉, 만일 문 열쇠라고 하려면 문이 러시아어로 드비에레 여성 명사인데요. 여성 명사 미약해상은 생격이 이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문 열쇠. 그래서 바로 명사 플러스 명사로 얘를 생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전치사 아트가 존재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2번 책상. 러시아 배울 때맨 처음에 배운 아이죠. 얘는 의자. 의자는 중요한 게 미약해상 야 형태가 돼서 복수 어미를 갖는다. 다음 4번은 칼. 노쉬. 어말무성어마 현상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샤로 발음되고요. 얘는 케이크. 도르트. 되겠습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가 나왔네요. 상트피테르부르크. 상트피테르부르크 때때고요. 그라시브이. 고라트. 나 자파제. 라시 나비르고 니에브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서쪽에 있는 어디 서쪽? 러시아 서쪽에 있는 그리고 네바 강변에 있는 어디 어디 강가에 할때나 플러스 강세에 있는 우가 와서 나 비리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네바 강은요. 상트를 대표하는 강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또르트가 나왔네요. 또르트.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3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네 과와 다른 것은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거의 반대 말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만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온달 그가 주었다. 나에게 열쇠를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았다. 으쌰치 동사는 영어의 테이크처럼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어서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절한 것을 골라서 연결하면 되는데 잡다, 빌리다, 여기처럼 받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받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고 받다. 2번은 접두사. 이동동사 표현은 접두사가 얘가 얘랑 서로 이렇게 대칭적인 관계죠. 어디 어디 안으로가 저 앞에 있는 verb하고요. 어디 어디 밖으로가 V니까 반대말 맞습니다. 온 바숄 그가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꾸다 방으로 그리고 즉시 나왔습니다. 3번도 역시 이동동사 앞에 접두사가 붙은 구조인데요. 보트는 다가감이란 의미가 있고요. 다는 도달의 의미가 있어요. 딱 봤을 때 반대말 아니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녀가 강 쪽으로 다가갔고 바닥까지 도달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4번, 까그다. 뭐뭐 할 때, 뿌리는 도착이죠. 내가 만남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우숄 떠났습니다. 숄 나왔는데, 얘는 있지 동사, 걸어가다 정태 동사의 과거 남성형이에요. 숄, 숄라, 숄로, 숄리. 그리고 그 앞에 뿌리가 붙었고, 우가 붙었는데요. 뿌리는 도착의 의미, 우는 떠남의 의미니까, 여기처럼 서로 대칭적인 관계예요. 도착, 떠남. 그래서 서로 반이어 관계 맞습니다. 5번 이앗 그리 라크노 내가 창문을 아트그리츠 열었고요. 언제 우드람 그리고 자크리츠 닫았습니다. 그것을 창문을 저녁에 닫았습니다. 정답은 반이어가 아닌 3번입니다. 다음 문항 넘어갈게요. 4번 상트피테르부르크에 관련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상트피테르부르크는

그라시비고랏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니에바 강변에 있는 그 도시를 아스나발 세웠어요. 누가? 뾰트르 베르비. 뾰트르 1세가 언제? 1703년에. 그리고 이미 1712년에 도시는 스탈 되었다. 플러스 족격 뭐뭐가 되다. 그래서 수도라는 말 스탈리체 족격 스탈리체가 됐어요. 러시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유명합니다. 뭐로 유명한지 그것이 족격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자신의 운하와 궁전들과 그리고 박물관으로 유명합니다. 주요한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에르미타슈가. 이 이블리아이츠사가 이블리아츠사 뭐뭐 이다라는 족격집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족격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또한 부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는 시비르나야 비니치아 북방의 베니스라고 불리워집니다. 부릅니다. 북방의 베니스라는 말이 지금 족격이 된 거예요. 뭐뭐라고 부르다 할때 뭐뭐라고 해당하는 것이 족격이 된다고 우리가 동사의 격집의 20강에서 족격집의 동사에서 배웠죠? 뭐 때문에 왜 이게 물의 얘는 길 그러니까 수로가 되겠죠? 수로 때문에 북방의 베네치아라고 부릅니다. 도시는 또한 유명한데요. 뭐로? 자신의 하얀 밤. 이윤하면 6월이죠. 6월에 발생하는 백야로 유명하다. 그런 말 되겠습니다. A. 네바강 상류에 있는 도시다. 뭐 상류인지 하류인지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요. 뾰토르 1세에 건설되었어요. 북방의 베네치아라고 불리워요. 여름 내내 백야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는 지금 6월이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X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BC가 있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따냐 하고 이제 뭐라고 불렀더니 물어봤더니 내가 이아믹슈타요. 나는 꿈을 꾸고 있어. 잘때 꾸는 꿈이 아니라 희망 이런 의미의 꿈이거든요. 스타츠 되는 거를 꿈꾸고 있어. 아까 말했죠? 다음에 족격이 온다고. 그래서 비사츠 미약성 끝나는 남성 명사의 족격은 예미잖아요. 작가가 되는 걸 꿈꾸고 있단다. 오, 에토 프리크라스나. 오, 이거 멋진 걸. 아촘 무엇에 관하여? 아는 다음에 전치격을 지배를 하죠. 그러면 슈토의 격변을 한번 해볼까요? 슈토 취보 취무 다시 슈토 족격 챔 전치격 촘입니다. 한 김에 크토까지 가보죠. 크토 까보 까무 다시 까보 그다음에 겜 마지막은 꼼. 그래서 누구에 관하여? 아꼼 무엇에 관하여? 아촘이에요. 그래서 아촘 무엇에 관하여? 쓰길 원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아슈이즈니 인생에 대해서 쓰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도 써보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A가 따냐에게 뭐를 질문했을 때 나는 작가가 되는 걸 꿈꾸고 있어 라고 말했을까요? 1번 겜티 라보테쉬 라보테쉬 동사 다음에 족격이 오면 뭐뭐로 일하다 그래서 크토의 족격인 겜이 왔어요. 너의 직업이 뭐니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지금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번 겜띠 호출스타츠 너는 누가 되기를 원하니? 얘가 족격이니까 여기도 역시 겜이 됐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1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크토띠 크토 플러스 인칭 대명사면 가장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직업을 묻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파프라피스가 오면 더 이제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죠. 너는 직업이 뭐야? 라는 1번과 동일한 표현. 4번, 챔드 인지의 스위시시야. 동사 원형이 뭐죠? 인지의 리에 사, 와, 사. 자, 동사 변화할 때 오바츠 동사는 오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가 들어간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족격지배 동사라는 것. 그래서 족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무엇에 흥미를 느껴 할때그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의 족격 형태인 챔이 온 거죠. 5번. 또 챔이 왔는데 이제 자니마자 동사 때문에 그래요. 자니마자 동사도 족격이 와서 무스바 보네우리냐 여가 시간에 너는 무엇에 열중하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가 디스나이쉬 너

알고 있어? 하고 이제 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아나 류빗 리사바지. 리사바지는 그림 그리다. 오바시 동사니까 동사 변할 때 오바가 우로 바뀌어서 내가 그림 그리다면 리아리수요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에타스미 차틀라. 멋진 걸. 슈토아나 아부이치나리 수엣. 그녀는 보통 무엇을 그리는데? 이아 두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예인 라비싸. 그녀에게는 꽃 그리는 것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누구누구에게 마음에 들다. 역격이라서 아나의 역격. 예의가 왔고요. 얘는 꽃 그리다. A가 그 말을 듣고 나 비아라나에. 아마도 그녀의 그림들은 매우 예쁠 것 같아. 라고 이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을 때 그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라고 했을까요? A. 쳔 리수엣 스비에타. 스비에타는 무엇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쳔이 온 이유는 슈토의 족격이 와서 족격의 의미가 도구나 수단이니까 무엇으로 그림을 그려? 뭐 펜을 고르면 루치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연필이면 까란다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울리지가 않는 문장이고요. 겜라보다에라 스비에타. 스비에타는 누구로 일하고 있어? 그래서 직업을 묻는 표현이라서 이것도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가코에 우스비에테 호비. 호비는 여러분 취미인데요. 이 취미라는 명사가 중성 명사라서 앞에 보시면 까코에 같습니다. 우생격. 스비에타에게 어떤 취미가 있어? 그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이거는 적절하네요. 디번 아까 나왔던 건데 또 나왔습니다. 인치라사바조 동사 족격이라서 취미 왔고요. 스비타는 뭐에 흥미를 느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이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C, D가 있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라고 물어봤더니 야 우치즈라고 했어요. 나는 선생님이에요. 아까 꼬이 프리드미엣 어떤 과목을 왜 프리파다요지? 당신은 가르치십니까? 이아 프리파다유. 저는 가르쳐요. 로스키지. 러시아어를 어디에서?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치다 할때 쓰는 동사가 뭐죠, 여러분? 우치지. 그리고 가르치는 대상과 가르치는 과목이라고 우선 할게요. 니. 누구누구에게인데 얘는 대격을 표현하고 뭐뭐를인데 얘는 역격을 표현해서 우리가 원래 격변화에 해당하는 각각 격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랑 정반대로 적용된다고 제가 몇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우취젤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자 선생님이면 우취젤 니자가 되겠죠? 직업을 묻는 표현이 빈칸에는 들어가야 적절해 보입니다. A 1번은 방금 전에 나왔던 것에 답에 대한 건데 갖고 was hobby 하면은 당신의 취미가 어떻게 되나요? 취미를 묻는 표현이고요. 2번 가그다 위라보다 이제 당신은 언제 일하시나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스캔 위라보다 이제 누구와 함께 일하시나요? 4번 캔 위아 치치 스타즈. 당신은 누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건 장래희망 물어보는 거고요. 근데 이미 선생님이잖아요. 또 위, 파프라피시. 직업으로 봤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것. 겜, 위, 라보다 이제. 또 하나. 쳔, 위, 제니마이지시.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됩니다. 정답은 직업을 묻는 표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안드레에 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학년인지, 뭘 좋아하는지, 뭐에 흥미가 있고, 어디 자주 다니고, 뭐가 꿈인지가 텍스트에 나와 있나 봅니다. 들어가 볼게요. 에따 모이도록 안드레이. 이 사람은 나의 친구 안드레이에요. 이무심 나타칠리엣. 그는 17살입니다. 나이의 주체의 역격이라서 오네 역격 이모 같고요. 온 우치자와지 나찼던 클라스에. 우치자 그지에 어디 어디에 재학 중이다. 초중고의 학년은 클라스를 쓰죠. 그리고 걔는 무랑 결합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왔습니다. 전치격으로 1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류비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 자니마다 스포르톰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소비엔나 특히 또 얘도 주격 운동이 족격이었으니까 얘도 족격으로 통일시켜줘야 되죠. 이 자니마체 동사가 걸리니까 특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모 딱쉐 인체리에스나 치타츠 인체리에스나 흥미롭다라는 건데 요거가 수로부사라서 수로부사의 의미상의 조는 역격이 오죠. 그래서 오늘의 역격이 이모가 왔습니다. 동일하게 그는 또한 읽는 거를 좋아하고 그는 자주 도서관에서 브라바디치 브레미아 시간을 보냅니다. 이범이 취다. 그의 꿈은 되는 건데요. 다음에 족격이죠. 의사가 되는 거고, 빠마가 진류림.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파마가치 파무치 플러스 역격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역격 지배를 대표하는 동사죠. 자, 10학년인가요? 아니죠. 11학년이죠. 축구를 좋아하나요? 네, 축구 좋아합니다. 독서에 흥미가 있어요. 도서관에 자주 가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면 그런데라서 사실 A는 첫 번째 밑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것 때문에. 그런데 너는 어디로 가길 원하니? 어디 가고 싶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B번. 그가 코에미에스터. 어떤 장소가 네 마음에 들었어? 라고 이제 과거시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C번. 쉼, 데이즈 아니마시 시업스바보네리며 여가 시간에 너는 무엇을 해?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좋아해 여행하는 거 라고 대답했을까요? C가 들어가야겠죠? 여가 시간에 뭐 하는 거 좋아해? 자유 시간에? 오, 나는 여행하는 거 좋아해. It doesn't matter. 오, 이거 멋진 걸? 하고 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문장이 나왔을까요? 문예 무엇이었어? 나비시아 파리시. 나에게 가장 마음에 든 곳은 파리였어. 그러면 B번. 어떤 장소가 너에게 마음에 들었니? 들어가야 되고요. 온다 꼬이 크라시브이. 정말 아름답더라, 파리가. 야또시. 나도 역시 미치도아요 꿈꾸고 있어. 파이야치도다. 거기에 가는 거, 파리에 가는 거. 너는 여행했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니? 아니면 혼자 여행했니? 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스플러스 족격, 친구들과 함께 여행했어. 그리고 이제 질문이 뭐라고 나왔을 때 나는 원해, 소치에 가보는 것을 원해.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A. 그런데 너는 어디에 가고 싶어? 그래서 소치라고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C, B, A가 있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문법 문제 시작되었는데요. 문어가가 나왔어요. 문어가. 문어가는 어떤 것과 연결되었죠? 문어가 말라, 스콜거, 니어스콜거. 이런 아이들이 뒤에 이제 명사가 왔을 때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 생격,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단수 생격 온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생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sneak. 여기까지만 하면 눈입니다. 눈. 눈 하나, 눈 둘.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수 생격이 오는데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단수 생격 아가 오는 것이 맞으므로 A는 빈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B 호수거든요. 오제러예요. 오제러. 호수는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복수 생격 형태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이의 복수 생격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나왔어요. 아조로예요. 아조로. 이 형태가 아니고요. 그 다음 C번. 얘는 어떤 게 지금 바뀐 거냐면 지리에브냐. 지리에브냐 뭐죠, 여러분? 시골이죠. 고랏. 도시고요. 이두개 명사의 공통점은 방향과 장소에서 불을 쓴다는 게 공통점이고 이 시골이라는 말의 복수 생격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얘도 예외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쓰냐면 지리위엔이에요. 되게 어렵죠? 네, 안 외우면은 기억이 거의 안 나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연결할 고리가 없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지리빈. 어쨌건 C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굉장히 닮았네요, 또. 얘는 어디에서 시작된 아이냐면 지에레바. 얘가 뭐죠?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라는 아이가 특이한 게 뭐냐? 복수에서 지레비, 지레비야. 하고 미야키상 야 형태의 복수를 갖습니다. 느루지야처럼. 그리고 이 아이의 지레비야, 복수 주격 아이의 즉 나무들의 생격 형태가 요거예요. 지레비브 D.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A하고 D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복수 생격 중에 좀 어려운 부분들을 뽑아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 사전에 문제를 푸실 때 틀린 친구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수능 특강 마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고 있어서 이걸 틀렸다고 해서 공부 제대로 하지 않은 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내려놓으시고요. 꼼꼼하게 봐야 볼수 있는 문제고 시간이 가야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마시고 오늘 배운 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다면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항 볼게요.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얘도 역시 복수 성격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자, 볼까요? 첫 번째 문장.

문장. 나 페스티벌에, 모이스트 핏 출연한다. 많은 뭐가? 자, 많은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가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 성격이 오는 게 맞고요. 그 형태를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우리는 매우 지쳤다. 뽀슬리에, 뭐뭐 후에 긴 춤. 그러니까 춤을 오랜 추고 난 다음에 지쳤다. 그래서 이것도 춤이라는 명사의 복수 성격이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성격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오프 어미를 갖습니다. student of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별도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je, tu, cha, sia 로 끝나는 것은 예의 어미를 가져요. 복수 성격을. 그리고 또 하나. 째로 끝나는 것은 강세가 어미했을 때는 오프, 강세가 어간했을 때는 이렇게 예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앞에 오는 것은 비비에츠고요. 뒤에 오는 것은 다니에츠 해서 둘다 째로 끝나요. 째로 끝나는 것은 격변할 때 얘가 탈락하니까 이렇게 되고 사라졌죠. 그런데 얘는 어미의 강세가 있으니까 비우쪼프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어간의 강세가 있어서 딴지에프에서 오프, 예프, 어미를 갖습니다. 정답은 어디 있어요? 비우쪼프, 딴지에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뒤에서도 한번더 문항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은 이건데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필기 잘 하시고요. 자, 12번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Muy visible. 우리는 보았다. 많은 oblaков. 여러분, 구름이요. oblaков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오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 성격은 오가 탈락하는 건데요. 얘는 탈락하지 않고 이렇게 형태를 갖는 복수성격 어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문장이고요. 2번 온 나리사발 리사바치가 그림 그리다는데 나가 붙으면 완료상이 돼요. 그는 그림을 그렸다. 몇 개의 자 아까 말했죠? 스콜컷 니에스콜컷 문어가 말라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는 복수성격 온다고요. 태양입니다. 태양 손째 요거의 복수성격 형태 요거 맞습니다. 요것도 교재에 나왔던 부분인데 조금 아리송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우로케 수업에서 나는 외웠다 몇 개의 노래를 계속 지금 문어거 니에스콜거 니에스콜거 얘도 니에스콜거 여기는 스콜거 다음에 복수성격 단수성격 제대로 적용되는지 묻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다 복수성격이고요. 3번은요 노래가 뭐냐면 비에스냐. 근데 얘는 별도로 외우세요 하고 아예 순특강에서 딱 제시를 해놨어요. BSN 노래의 복수기억은 이런 형태입니다. 요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 되겠습니다. 4번 우리는 보았습니다. 몇 개의 오래된 부엌들을 부엌 꾸흐냐 꾸흐냐의 복수기억을 묻는 건데 얘는 이 형태가 옳은 형태입니다. 꾸흔 입에 잘안 달라붙으시죠? 평소에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문법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연결할 때, 아닌 것 같은데 할 확률이 높아요. 맞습니다. 요거 잘 꼼꼼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플라치. 여기까지가 이제 원피스라는 말인데, 원피스의 복수성격, 플라치에프. 얘도 맞는 형태예요. 얼만큼의 몇 개의 원피스를 너는 이번 여름에 구입했니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구름, 태양, 노래, 부엌, 그리고 원피스, 복수성격 형태가 다 너무나 구석에 있고 평소에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나 개념 정리를 할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서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고 이 문항을 맞춘 학생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중에서 이 문제 부분 있죠. 그러니까 수능 특강의 실전 문제 부분, 수능 완성은 전체가 문제니까 교재 전체에 이 문항들이 거의 변주 없이 수능에 거의 한
싱크로율 90% 정도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푸시면서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으면 다른 부분들을 막 확장해서 찾기 전에 그건 나중에 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형태, 이 단어의 복색계 형태라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조금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항이었어요. 기죽으실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6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강에 있는 페이지 넘기시고요. 볼게요. 1번,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되어 있고요. 모음 5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5에 강세가 있으면 당연히 오 발음이 나고요. 5에 강세가 없으면 아 발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강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강세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보레미아, 강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발음이 나고요. 마프로스, 강세가 없으니까 아 발음. 브라촘, 강세가 있으니까 오 발음. 아제슈드, 없으니까 아 발음. 와그자리에, 없으니까 아 발음. 라지질, 없으니까 아 발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발음 문제는 해결했는데, 이제 이것이 회화나 아니면 문법이나 어휘에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해석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니, 프리슐리. 프리는 도착의 의미죠. 이치 동사의 과거 시제, 쇼, 슐라, 슐로, 슐린데, 주어가 아니니까 프리슐리가 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보레미아, 제 시간에, 라는 말이에요. 항상 비교 어떤 거랑 해야 되죠? 와, 띄어요. 레미아 플러스 생격하면 생격의 시기에 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고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제 시간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On attivit na iva pros attivit na plus 생격하면은 뭐뭐에 답하다라는 말이어서 나는 그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질문 반대말 답변 attivit 저기 앞에 나오는 동사와 닮아 있죠? 2번, 란쉐. 란쉐하면 전에라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시제랑 결합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온라보달 플러스 족격이 와서 뭐뭐로 일하다. 근데 얘는 과거시제니까 뭐뭐로 일했다라는 거고요. 이 브라치가 격변할 때 어미가 다 뒤로 가서 생격도 브라차 되죠? 족격도 브라초옴입니다. 자음으로 끝난 명사 족격 옴이 왔습니다. 의사로 일하셨다. 아나코 빌라 그녀가 샀습니다. 아지에슈도인데 아지에슈도 옷을 어디에서? 시장. 시장은 리너기인데요. 오크로 끝나는 명사 격변할 때 오가 탈락하는 경향이 있고 시장은 방향과 장소에서 나를 취하는 명사라서 시장에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우리가 오랫동안 주달리 기다렸습니다. 그녀를 어디에서? 와그살 하면 기차역이고요. 기차역 와그살, 지하철역 스탄치아 미트로, 버스 정류장 아스타노프카 아프토부스 모두 장소와 방향에서 전치사 나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나가왔고요. 어디 어디에서 전치 경험이 얘가 붙어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차역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네요. 5번 그는 떠날 것이다. 어디로? 러시아어로 어디 쪽으로? 사람 쪽으로 크 플러스 역격이니까 라디지리의 역격 어미 붙어서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철자 문제입니다. 우리 그림 먼저 러시아로 옮겨볼까요? 로슈카 되겠네요. 로슈카는 발음이 여기가 샤 발음 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램프입니다. 람파. 그 다음에 피아노네요. 비아니나. 얘는 격변하지 않아서 이그라츠 나 플러스 전치격 하면은 악기 연주하다인데 전치격 없고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4번 포크 윌까 5번 고향입니다. 꼬슈까 자, 까크 꼬슈까 스사바크이 무슨 말일까요? 강아지와 위드 함께 있는 고양이처럼 요거는 견원지간이란 말이에요. 견원지간 맨날 으르릉 대고 싸우는 그 상태를,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까크가 들어간 거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까크, 르이바, 브, 와지에. 자, 요거는 뭡니까? 얘는 물고기고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을 때 어떤 상태일까요?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이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이 등장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단어는 모두 찾았고요. 위에 대화문 올라가서 정답과 어떤 것들이 일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Где ты была вчера вечером? Я ходила в

кино, смотрела новый фильм. Как тебе филь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자, 그러면 will가가 나오네요. 아, 여기가 как. will가.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우리 대화문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지? Ты была. 너 어디에 있었어? 어제 저녁에? 나는 극장에 다녀왔지. 새 영화를 보았지. 너에게 영화 어땠어? 매우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할때 빠느라 윌시 하고 과거 남성 어미가 온 것은 주어가 필름이기 때문에 영화가 마음에 들었다. 만약 나에게 마음에 들었으면 여기에 문예라고 써야겠죠? 자, 철자 문제를 지나서 어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까키 프록티 어떤 과일을 왜 무시부시워? 당신은 가장 르비치 좋아하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 무리오끼 바지입니다. 꾸흐니 얘는 부엌이고요. 그 다음 얘는 오버시 채소입니다. 4번 찌비띠 하면 꽃이고요. 그 다음 5번 야블라키 사과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자, 4번 이어서 보시면 문화 문항이고요. 문화의 소재는 시베리아 관련된 내용 되겠습니다. 시베리아에 관련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상식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 한번 선지 먼저 봐볼까요? 자연이 아름답다. 숲광 산이 많다. 숲에는 다양한 동물이 살고 있다. 이르쿠츠크가 가장 큰 도시이다. 바이칼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다. 5번 같은 경우는 최상급 배울 때 문장으로 접했던 것인데 실제로 텍스트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는 이곳은 거대한 지역이다. 필소의 아니니까 바로 대입시켜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뭐뭐를 포함한 스 플러스 족격.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거대한 지역인데, 아트 성격, 크 역격, 어디에로부터 어디 쪽으로? 자, 이건 우랄 산맥이죠. 우랄스키 호르. 우랄 산맥으로부터 어디 쪽으로? 마스도 가면 동쪽이잖아요. 동쪽으로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거대한 지역이다. 여기에는 많다라는 말 다음에 오는 명사가 셀수 있으면 복수 성격을 쓰는데 볼까요? 이거는 숲이고요. 얘는 강이고 이건 산이죠. 각각의 복수 성격 형태가 왔습니다. 많은 숲과 강과 산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겨울은 드린나야 길고요. 이 오친 하우나야 매우 추워요. 숲에는 살고 있습니다. 뭐가? 라스니, 쉬보트니,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고요. 시베리아에는 위치해 있는데 역시 역시 아니라 이런 대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인지 쭉 도시명이 나오는데요. 나바시비르스크, 그라스나야르스크, 이르쿠츠크 그리고 등등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대도시들이. 나바시비르스크는 그들 중에 나바시비르스크는 가장 큰 도시예요. 그래서 여겨집니다. 뭐뭐로 여겨지다? 다음에 족격. 그래서 스탈리자 족격이었죠. 수도로 여겨져요. 시베리아의 수도로 여겨집니다. 시베리아의 주요한 기적은 바로 오제라 바이칼, 바이칼 호수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죠. 자, 자연이 아름답다. 여기에 나와 있었죠. 숲, 강, 산이 많다. 이 문장이고요. 숲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고요. 이르쿠츠크가 가장 큰 도시가 아니라 사무이발쇼이 나바시브레스크.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휴일에 너 집에 있을 거야? 했더니 나 집에서 쉴 거야. 근데 왜? A가 물어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이스 족격하면 나와 족격은 나와 친구들은 뭐뭐 할 계획이야. 함께 저녁을 보낼 계획이야. 우나스 도마. 우리 집에서.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아틀리치노. 매우 좋은 걸 기꺼이 갈게. 라고 제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사지스다 하면은 여기에 앉으렴이라는 말이고요. 2번, 수영장에 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 이제 명령법으로 되어 있죠? 3번, 빠이좀나 스타지온. 경기장에 가자. 근데 여기가 지금 우나스 도마, 우리 집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걸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4번, 브리아지, 오렴, 그남 우리 집으로, 무고스지, 손님으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나와이, 뭐뭐 하자, 파이예잼, 가자, 꾸다 어디로, 레스토랑으로 가자. 자, 6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브리비엣, 안녕, 하고 뭐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메가, 스파시바 그로옵나에, 정말 고마워, 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A가 이어서, 줄라요, 기원한다, 누구에게, 역격, 지비에, 뭐를, 기호 내용은 성격이니까 각각의 샤스티에 성격, 샤스티아, 우스베흐 복성격, 우스베흐 됐습니다. 너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해. 모든 일에 있어서 배가 그 말을 듣고 스파시바 찌비에. 우리가 고맙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파시바 같은 경우는 감사 대상을 역격으로 표현하고요. 블라가다리츠 동사 아시죠? 그거는 감사 대상을 대격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이두개 표현 모두 공통점은 감사의 내용은 사 플러스 대격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 플러스 대격으로 따뜻한 말이죠. 따뜻한 말 해줘서 고마워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무슨 스나꼬미 알고 지냅시다라는 건데 벌써 둘이 친한 사이인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2번 아쿠다트 프리야.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너는 왔니? 어디 출신이니? 이게 주로 많이 생략되죠. 그러면 대답이 뭐 야스카리, 야스라스가 와야 되는데 그런 표현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요. 3번 우찌비아 이에스 침페라토라. 이거는 이제 열이에요. 온도. 그러니까 너열 있어? 그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바스트라블리아유. 축하합니다. 스 플러스 족격. 명사 플러스 명사라서 뒤에 명사는 성격이고 요 앞에 젠이라는 말은 전치사 스 플러스 족격이 오기 때문에 족격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러시아어에서 축하하다 동사 다음에 축하 내용은 스 플러스 족격을 표현하니까 이렇게 쓰였고 앞에 동사 생략하고 괄호 표현만 해서 생일 축하를 전달하곤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이게 가장 적절하죠. 안녕, 생일 축하해, 정말 고마워 하고 이제 기원의 표현도 들어가니까요. 5번, 깍, 어떻게 너는 예지치 하면은 타고 다니다 부정태 동사예요. 그래서 부니베르시티에트 대학교에 너 어떻게 다녀? 그러니까 나츄옴으로 바꿀 수 있죠. 무엇을 타고 다니냐? 정답은 축하의 표현 4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도브리젠 굿 애프터눈 깍 브라슐로 사브라니에 회의라는 말이거든요. 회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브리비엣, 안녕. 회의에서 결정했어.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어. 밑줄, 쇼, 모든 것이 지나갔어. 빠르게, 그리고 미스 브라블리엠, 문제 없이 지나갔다. A, 그롬꺼, 큰 소리로. B, 아틀리치노, 최고다. 3번, C, 프리클라스노, 아주 좋아. D. 파플리아르나 인기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B, C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아틀리츠나 프리크라스나는 또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을까요? 칭찬의 상황. 오, 정말 잘했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제안에 동의하는 상황. 매우 좋아요. 최고예요. 그리고 안부를 물어봤을 때잘 지낸다고 말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Завтра у меня важный экзамен. Завтра, 내일, у меня, 나에게 важный, 중요한 экзамен, 시험이 있어. 뭐라고 말을 했고요. Уверен, 확신한다. 슈토 이하를 너가 잘 준비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Спасибо, 고마워. Сделаю, 할 거예요. 모든 것을. Возможное,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우찌비야, 수요빠루 치자. 너는 잘 해낼 거야. 자, 요 말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잘 해낼 거야. 우찌비야, 수요빠루 치자. 야, 우찌비야, 위에류. 나는 너를 믿는다. 여기서 살짝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동사 격집에 나온 20강에서 위에리치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믿음을 갖다 해서 역격을 지배하는 동사지만, 실현이나 가능성,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믿다고 할 때는, 믿는다고 할 때는, 메리치 다음에 부 플러스 역격이 온 대격이 온다고 별도로 구분 지어서 배웠고 이부 플러스 대격이 오는 것에 신 그다음에 바비에다 그리고
우스피흐, 성공이란 것을 제가 예문

이제 연락하렴이라는 편지의 말미에 쓰는 언어라서 표현이라서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고요. 우다치찌비 하면은 행운을 빈다라는 표현으로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건네는 말로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띠, 니, 브라프. 브라프 하면 옳다라는 거고 주어가 남성일 때 브라프, 주어가 여성일 때 아를 넣고요. 주어가 복수일 때 의를 넣습니다. 너는 옳지 않아, 네 말이 틀렸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씨바로우셔버 하면은 모든 것이 좋기를 해서 헤어질 때 인사, 안녕히 계세요 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요. 5번은 감사의 표현인데 감사의 내용은 사 플러스 대격이고요. 포모슈는 여성명사인데 명사의 여성명사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한 형태므로 이런 형태가 나왔고 해석은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9번입니다. 자, 요거는 빠모치 동사죠. 돕다 플러스 역격. 그래서 역격이 왔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 근데 뭐 도움? 스 플러스 족격으로 도움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숙제하는 거나좀 도와줄 수 있어? 뭐라고 말했어요? 슈도노 슈너스 제라지. 뭐를 해야 되는데? 뭔말 필요가 있어? 풀어야 돼. 5개의 과제, 문제를, 물리학 5문제를 풀어야 돼. 좋아. 나바이 뭐뭐 하자. 빠프로브엠. 시도해보자. 함께. 그러면은 이 도움 요청의 제안에 동의한 거네요. 1번, 네이지야. 안 돼. 금지 불가능이고요. 2번, 무지사라고 하면은 건강하렴, 재채기하는 사람이 건네는 말이고요. 나가벨리스, 약속한 거다. 얘는 기꺼이 제안에 동의하는 표현. 5번은 나브로파슈알라 같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제안에 동의하는 표현 4번이 되겠습니다.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당신은 오래전부터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나요? 일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미 7입니다. 7. 7 다음에 복수행격이 오죠? 그러면 go to가 오겠, 리엣이 오겠네요. 3번, 4번 살아남았고요. 2가 왔어요. 2 다음에는 단수성격이니까 고다가 와야겠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 다음에 곧, 2, 3, 4 다음에 고다. 5 이상 리엣이니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인칭되면서 격변 안 하고 막 전치사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가 시작했다. 이그라치나 플러스 전치격. 기타 연주하는 걸 시작했다. 빠에따무. 왜냐하면 스탈로. 되었다, 스쿠시나. 지루했기 때문에. 누가? 그가. 그러면, 스쿠치니. 예, 지루한의 부사 형태고, 러시아에서는 수러 부사. 즉, 수러의 기능을 하는 부사가 있다고 했죠? 이것도 지루하다라는 말로 수러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수러 부사의 음성이 주는 역격이 와서, 오늘의 역격엔 이무가 와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이무가 들어갈까요? 볼까요? 그는 오랫동안 뛰었다. 그래서, 자, hot jealous. 원했다. 마시는 거. 차가운 물 마시고 싶어 했다. 여러분, 요거 배우셨죠? 역격의 용법에서 문의의 호치사. 요 말은 야하츄. 나는 원해요. 하고 서로 호환이 돼요. 시야가 붙으면 이렇게 역격이 오는데 요거의 과거 시제가 뭐죠? hot jealous. 나는 원했었다. 그 앞에 자가 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미상에서 역격 오는 건 동일해서 오늘의 역격인 이무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었는데요. 그렇게 꼬여있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A. 야스바닐. 완료상 빠스바닐. 내가 전화했다. 누구누구에게죠. 그러면 제르슈카 역격. 아르쿠나 명사의 역격. 얘가 와서 잘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전화하다는 역격 오고요. 어디로 전화하다 할 때는 꾸다를 써서 러시아어로 전화했다면 브라시유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2번, 우리는 항상 믿어. 누구누구에게 믿음을 갖다 역격이니까 띠의 역격 치배가 왔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 다시 반복하면 이 믿다라는 동사가 부플러스 대격으로 연결되는 것은 우스페흐 성공, 빠비에다 성공, 우스페흐 성공, 빠비에다 승리, 그리고 보흐 신. 요세 가지로 우선은 여러분이 축약해서 외우시면 돼요. 10번, 그는 우취치 가르치다 동사가 변화된 거고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치다. 이거는 가르치는 대상이고, 이거는 가르치는 과목이잖아요. 에게니까 역격일 것 같고, 뭐뭐를이니까 대격일 것 같지만, 선생님 이거 반대로 적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대격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스투지엔 토프 돼야 되고요. 여기는 역격으로 적용해야 돼서, 루스가무, 이지꾸가 되겠습니다. X. 따그다, 그때, 야 보일라 드바자지 쉐슬리엣. 자, 이거는 20이고요. 이거는 6이고, 6.

바뀌니까 복수형격 리에시 왔어요. 여기까지 이상이 없는데 나이잖아요. 나이의 주체는 역격이죠? 야가 아니라 문예가 와야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는 또 will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예 will로 바꿔주셔야 돼서요. C, D는 틀렸고 A, B가 맞아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24개 풀어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뵐 때까지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데스비다니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세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우리 첫 강에서는 그 공업의 전반적인 것을 배웠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경공업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 번째는 중화공업. 어떻게 보면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화학공업에서는요, 여기 한번 보시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화학공업은 선생님이 8가지 공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중화학공업은 한 문제, 경공업 한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화학공업에서 같이 연관해서 몇 개 같이 합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공업과 어떤 공업의 공통적인 요소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경공업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철강공업, 조선공업, 자동차, 그 다음 건설, 이게 이제 주로 나오고, 화학공업까지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비슷하게 또 나와서 공통적인 거를 찾는 거는 철강공업과 화학공업 공통적인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선공업과 그 다음 자동차공업 공통적인 거, 뭐 이렇게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또 자, 여기는 조선공업과 건설공업의 또 공통적인 것도 나오는 편입니다. 그거를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 거예요. 알았죠? 여덟 가지 배우고 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게 공통적인 요소인 건지 그것도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 친구들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중화학공업의 개요에 대해서 볼게요. 자, 경공업이랑 마찬가지로 경공업은 가벼울 경, 그 다음 중화학공업은 무거울 중, 그래서 부피에 비해서 비교적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제조하는 공업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공업이라고 그래. 중공업.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또 뭐냐면 화학적인 변화를 응용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학공업이야. 화학.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중화학공업이라 한다라는 거. 자, 그럼 호프만은 여기 공업에서 생산재와 소비재 중에 무슨 공업과 일치한다고 했냐면 중화학공업은 생산재 공업과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많다. 이 중에서 경공업은 노동 집약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얘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자본 집약적이다. 자, 그 다음 얘는 또 기술이 많이 들어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경공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술 집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철강공업에 하나가 발전하면 그 있는 전방 후방에 있는 산업까지도 다 같이 발전한다,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중화공업의 개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철강공업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지금까지 출제 비중이 제일 많았던 게 철강공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요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철강공업은요, 말 그대로 철강공업, 여기 보면 철강석, 철 이런 것들을 녹여서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업이야. 근데 이제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 친구들 이런 거 고로라는 걸 좀 많이 들어봤을까, 고로.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용

용광로라는 말로 더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용광로. 이 용광로가 여기에 그림은 작지만 엄청 크단 말이야. 엄청 큰데. 거기에다가 철강 제품을 집어넣어. 철강 제품.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는 무엇이냐면 철광석, 석회석, 유연탕. 그다음 뭐 코크스 뭐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요. 넣고 엄청 큰 고로에다가 얘를 끓여. 막 끓여요. 그래서 보통 1000도에서 1500도씨 정도까지 올라가서 얘를 끓이는 거야. 코크스가 이 온도를 이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이거를 막 끓여.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아마 영상으로 이런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액체 같은 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뽑아내는 거야. 철. 얘가 노, 이제 얘를 막 끓여. 놓고 다 끓이면 여기서 나오는 쇳물. 쇳물을 봤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철이라고 합니다. 선철. 또는 어떤 교과서는요, 이런 말도 나와. 용선이라고도 나와. 용선. 용선. 자, 그래서 이렇게 용광로에다가 이런 재료를 넣고 끓여서 쇳물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재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이 공정이 무엇인지 이렇게도 나오니까 이게 재선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선철과 용선은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철강 제품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전로에다가 탄소, 산소를 넣어서 얘를 강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선철이지만 얘를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강철. 우리 강철 많이 들어봤죠? 강철. 강철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단단해졌어. 그래서 얘를 또 뭐라고 하냐면 용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철을 뽑아내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재강 과정이라고 합니다. 재강. 그래서 요거 한번 봐요. 재선. 여기 선은 앞선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선 선. 먼저 선천을 뽑아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강하게 만든다. 불순물을 제거해서 강하게 만들다. 재강이다. 요거 두개 차이 좀잘 알아야 돼. 재선, 선철, 용선. 선, 선, 선으로 됐죠. 그죠? 그 다음 재강, 그 다음 강철, 용강. 안 어렵지? 자, 일치하죠? 재선, 재강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이거는 쇳물이잖아, 어쨌든. 그래서 얘는, 얘 자체가 뭐죠? 액체란 말이에요. 얘를 고체로 굳히는 과정이 필요해. 액체를 고체로 굳히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속주조라고 해요. 연속주조. 그래서 얘를 줄여서 연주공정이라 합니다. 연주공정. 아시겠죠? 연주공정. 이렇게 슬래브를 만들었으면 여러 가지 슬래브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의 뭔가를 만들어야 돼. 틀로. 그래서 이렇게 압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거를 압연이라 한다. 이게 바로 철강공업의 공정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 잘 보세요. 재선, 재강, 연주, 압연공정을 거쳐서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보기만 해도 얘 어때? 장치가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는요, 장치공업이라 합니다. 장치공. 이게 바로 장치공업이야. 아시겠죠? 자, 여기에는 어떤 게 많아요? 보기에도 자본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자본 집약적인 장치공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 얘는요, 철강석, 석회석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입해야. 대부분 수입해야.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보통 어디에 있을까요?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는요, 해안이 유리하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안이 유리하다. 자, 해안 수입해오잖아. 배로 수입해오죠. 대부분. 비행기로 수입할 수가 없죠. 해안이 유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여기 나오는 이 철강 제품은 어디에? 모든 산업의 기초 소재로 대공되죠. 자동차에 철강 제품 들어가. 그쵸? 뭐, 기계에도 다 철강 제품. 철강 제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 조선공업에도 철강 제품. 그렇기 때문에 기초 소재를 제공한다.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한번 얘기를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보기만 해도 어때요? 환경 친화적인 것 같진 않죠?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고에너지 산업이야. 그리고 여기 안에 예를 들어 이제 환경 유발 물질 있잖아요. 환경 오염 유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과제야, 과제.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이 말을 선생님 얘기해 줄게. 철광석, 석회석을 이렇게 수입해 와. 이런 거 수입해 와. 가루야. 근데 이 가루 형태를 여기다 집어 넣어버리면 이게 용광로에 차차차 다 붙어버린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선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만드냐면 덩어리 과정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 이거를 뭐라고 하냐? 얘를 소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분광석을 덩어리로 만들어. 덩어리. 자,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돼. 덩어리로 만. 이거를 소결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한 용광로를 만든 거야. 생략해서 그냥 가루 사태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결 과정에서도 환경 오염 유발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만 생략해도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생략한 과정이 뭐냐면 얘가 바로 파이넥스 공법이다. 파이넥스 공법이 바로 그거다. 그 이거 누가 만들었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공법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파이낸스 공법, 소결 공정을 없앤 공정이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강 공업의 이 공정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야, 정의. 이제는 이 말이 그림을 봤더니 이제 요 말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볼게요. 철광석, 철 스크랩 등을 녹여서 쇳물로 만들고, 여기까지가 쇳물로 만드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그래? 재선. 앞선 선자를 해서 재선 과정이다. 그죠? 자, 그다음 불순물을 줄인 후. 그래서 강하게 만들었어. 그거를 재강 과정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연속 주조. 고체로 만들고 원하는 모양으로 압연 과정을 거쳐서 강판, 철근, 강간 등의 최종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이제 아시겠죠? 이 이야기 알겠지? 자, 그다음 1번 볼까요? 국가 기관 산업이다. 자,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야. 그쵸? 철강공업 하나가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관이 되는 산업이니까 국가 기관 산업이라 할수 있다. 자, 그다음 자동차 조성 기계 건설 산업에 뭐 기초 소재를 제공한다. 이거 너무 자주 나와. 기초 소재 제공.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대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본 집약적인 뭐다? 아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야. 장치 공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전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가 당연히 크겠죠. 자, 그다음 얘는 에너지 진짜 많이 들어갔잖아. 그림만 봐도. 그래서 얘는 고에너지 사용 산업이자 환경오염 물질 유발 산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를 친환경으로 해야겠다라는 이런 세계적인 과제를 가지고 서로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철강공업에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래서 얘네 또 여기에 다 들어가는 원료는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 입지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계공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계. 자, 기계는 말 그대로 기계. 우리 생활에 기계가 있어야 돼. 그쵸? 이거를 만들어낸 산업이야. 금속을 녹이고 깎고 다듬어서 기계나 기구, 여러 산업 분야에 필요한 각종 생산 기계를 만드는 거다. 만드는 거.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모든 산업에 생산소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기간 산업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요, 기계를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다. 자본 기술 집약적인 산업인 동시에 마찬가지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라는 거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조선공업 나올게요. 이제 조선공업. 조선은 배를 만드는 공업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화물선, 유조선, 여객선 등 여러 가지 선박을 제조 수리하는 공업입니다. 자, 수능특강에 요 그림은 없는데 요거 좀 기억하라고 선생님 그림 가져왔어. 기억하라고.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배를 뚝딱뚝딱뚝딱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들어서 붙이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 조립하는 거다. 조립. 가장 특징이야. 종합 조립 공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래서 선생님 지금 그림 가져온 거야. 그림 가져온 이유? 알았죠? 종합적인 조립 공업이다.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서 건조하고 수리를 하느냐? 도크에서. 그래서 이게 독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교과서는 또 이렇게도 나왔더라고. 도크.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안에서 만들고 물을 띄워서 탱크에 물을 띄워서 내보내는 거야. 이게 조선공업, 종합적인 조립공업이다. 그래서 기술 집약적인 기술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기술 집약적인 종합 조립공업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조선공업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얘는요. 종합 조립공업이야. 종합

조립공업. 공업으로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볼까요? 얘는 뭐를 생산을 한다? 무슨 체제?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아니야. 그쵸? 예를 들어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배한 척에 뭐 100만 원 이게 아니라 몇 조, 몇백억 이렇기 때문에 선주가 주문을 하면 그때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문자 생산 체제에 해당이 된다. 주문자 생산 체제이다. 그다음 세 번째, 기술 집약적인 동시에 자본 집약. 기술도 많이 들어갔죠? 그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자본도 많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선박 하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간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서 노동 집약적인 공업이다. 자, 그다음 입지가 광대한 부지와 항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어머, 이거는 다 우리 친구들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없지만 우리 수능 특강에 아니 수능 특강에 없지만 이거 필기하세요. 그동안의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얘는요 특징이 부양성 뜨고 그리고 적재성 싫고 이동한다 이동성.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의 특징을 가진 공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이다? 부양이라는 말 때문에 조선공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전망을 볼까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제 앞으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근데 LNG, 액화 천연가스선, 드릴쉽 등의 선박 제조 기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조선공업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특징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조립공업으로 공통된 거 하나 더 있어. 그게 무슨 공업이냐? 바로 자동차 공업입니다. 자동차. 종합조립공업이야. 자동차 공업이. 자동차. 말 그대로 각종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를 제조하는 겁니다. 얘도 종합조립공업이야. 종합조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합조립공업으로 대표적인 조립산업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 조선공업과 자동차 공업 두 가지가 나왔다. 이거에 대한 공통적인 거는 종합조립공업이다. 이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특징 볼게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선생님이 경공업에서 한번 이야기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설명을 해줄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더 유리하다. 그 이야기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러니까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이다.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공장 필요하죠. 거기 들어가는 기계 필요하죠. 한 대만 생산하는 것보다 천 대, 만 대를 생산하는 게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단위 제품당 생산 비용이 감소되겠지. 처음에는 예를 들어 처음에는 1,000만 원씩 들어갔다가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만들수록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요즘에 품종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좋다. 대량 생산. 그리고 자동차는 정말 품종 많죠. 다품종 대량 생산이다라는 거.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고 다품종 대량 생산이다. 자동차 공업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관련 공업의 발전에 기치는 효과가 크다. 당연하죠. 뭐 이거 우리 운송수단만으로도 엄청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잖아요. 노동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다음 자동차 구성 부품이 이제는 사실 이건 아니라고 해. 2만여 점. 2만여 점으로 구성된 대표적인데, 이제는 3만여 점이라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종합적인 조립 산업이다. 여러 가지 부품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는 산업이다. 종합 조립 산업으로 조선과 자동차 공업이 있다라는 거. 그쵸? 선생님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자, 그럼 전망으로는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이제는 어떤 자동차야? 하이브리드, 수소,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이 전망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차이도 우리 친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수 있는데,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두개 이상의 조합한 걸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 있는 엔진, 그 다음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거야. 함께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무엇이냐? 얘는 마찬가지로, 얘는
주 동력이 전동기예요. 그다음 내연기관이 방전시. 그러니까 플러그 인 전기를 충전하면서 충전하고 나서 그다음 쓰는 겁니다. 얘는 직접 플러그인 전기에다 충전하는 건데 얘는 그건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배터리를 외부에서 충전하는 거. 이게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근데 뭐 이거 두개 차이가 나온 적은 없어요. 요게 많이 나오는 편이고 최근 들어서 또 요게 나와.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연기관이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해. 아닌 전기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모터를 회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없다는 거야.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오고 최근 들어서 이거는 전기 자동차에 해당한다. 아니죠. 내연기관이 없는 거는 전기 자동차다. 자, 그다음 수소연료 전지는 그만큼 상용화되진 않았습니다. 얘만큼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이 없이 연료 전지로 주행해.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 자동차는 요거라고 할수 있지.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친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전자공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자공업. 자, 우리나라 전자공업 진짜 많이 발전했죠. 그쵸? 반도체 관련된 겁니다.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등의 제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전자기기 제조 기술을 가진 공업이다. 우리나라 거의 뭐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업이 정말 많이 발전한 나라야. 그쵸? 그래서 요즘은 한국 하면 IT의 나라라고도 하잖아요. 다 이것들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고 당연하죠. 부가가치가 높다.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입지에서도 얘기했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입지는 어디다 해도 돼. 입지 자유형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고급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죠. 고급 기술 인력. 그죠? 경공업에 비해서 그 노동력이 고급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이 빠르고 응용 범위가 넓다. 그래서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특허 전쟁 표준화 선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기술들이 빨리 특허를 선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표준화가 돼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 원천 기술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전기공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얘를 전달하거나 활용하는 기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발생하는 거야. 변전소, 발전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기간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야. 기간 산업이자. 자, 그다음 한번 보세요. 변전소, 발전소 엄청 크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요. 장치 산업입니다. 대규모 장치 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기도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그래서 그걸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죠. 신재생 에너지 선생님이랑 다음에 배웁니다. 예를 들어 태양열,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전기를 공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건설공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설. 건설은요, 토목 건축 관련 공사를 설계, 시공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건설은 토목 플러스 건축이야. 건축도 되고 토목도 되는 게 우리는 다 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얘 특징을 볼게요. 우리 건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댐, 고속도로, 뭐 아파트, 그다음 뭐 공장도 짓는 거 이런 게다 건설이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며, 자, 공공의 이익을 누리는 거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자, 이런 거. 내가 공공성 강조하죠. 그 다음, 어디에 기여하냐면, 볼게요. 얘는요,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기여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기여하는 공업은 얘밖에 없어. 예. 물론, 막, 어떻게 보면, 막, 조금이라도 연관은 있겠지만,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기여하는 공업은 건설공업이다. 이것만 외우세요. 꼭, 항상, 건설공업 하면 이게 항상 나와. 사회 간접 자본. 그럼 사회 간접 자본이 무엇이냐?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이야. 이거. 도로, 고속도로. 우리 많이 활용하잖아. 그죠? 자, 그 다음, 고속철도, 항만.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공업이야?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건설 공업이야.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 사회 간접 자본이라 합니다. 사회 간접 자본.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진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간접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간접적으로 사회 간접자원.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간접적으로 내가 이용한다 생각하면 돼. 도로, 고속도로, 댐 이런 것들이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얘는 다 건설공업이다. 아시겠죠? 정말 자주 나오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건설공업은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주문을 해야만 하는 거야. 주문자 생산체제를 위주로 하는 단품 수주 산업입니다. 주문하는 거야. 단품이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 아니야. 자, 그다음 고용 증대 및 국가 경제 발전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이 건설공업 하나를 위해서 들어가는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고용 효과 창출이 크다라는 거. 자, 그다음 얘는요. 이것도 또 중요해요. 얘는 또 무슨 생산방 주문자 생산 방식이기도 하지만 프로젝트 생산 방식의 또 대표적인 것입니다. 프로젝트 생산이 무엇이냐? 얘는요. 제한된 기간에 반복적이지 않은 생산품을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도시에 뭔가 뭐 어떤 도시를 어떤 특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 그럼 이 도시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걸 한번 건설해 봅시다. 제한된 기간 내에 반복적이지 않은 생산품을 생산하는 거야. 이게 프로젝트 생산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업은 주문 생산, 프로젝트 생산, 사회간접 자본 이세 가지. 자, 그다음 또 하나 더. 뭐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라 사실은 뭐 교과서에 있진 않지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긴 하더라고요. 건설공업은요. 다른 공업과 다르게 기후의 영향을 받아요. 생산을 하는데. 이게 생산시.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가 막 태풍이 막 왔어. 태풍이 온다고 해서 그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자동차 공업 같은 경우는 생산을 중단하진 않잖아요. 태풍이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너무 많이 막 그래. 그러면 자, 건설공업은 기후의 영향을 생산하는데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건설공업의 큰 특징들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화학공업입니다. 화학공업. 자, 화학공업이에요. 자, 얘는요, 석탄, 석유 등의 열과 압력, 촉매 등을 가해서 얘를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야. 보기에도 뭔가 화학적으로 처리 좀 되게 가벼운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장치들이 들어가고 굉장히 자본이랑 기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중화학공업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을 우리 친구들이 좀잘 알아야 돼요. 맨 처음에 얘는요. 화학공업의 기초적인 우리 원료는 우리나라에 없어. 다 대부분 수입해와.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원유. 원료야, 원유. 이 원유를 우리는 아마 석유로 알고 있을 거야. 석유, 석탄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없잖아. 다 수입해와. 자, 그럼 이걸 수입해서 이 증류탑에 막 끓여요. 얘를 끓여. 그래서 이걸 분별 증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냄비에다가 뭐를 막 끓여? 그러면 막 기체가 나오죠? 자, 이 기체를 LPG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LPG. 그죠? 자, 그다음 액체들이 있잖아. 요거 액체들이야. 계속 끓이면 밑에 찌꺼기들 남아. 이게 바로 아스팔트야. 그래서 아스팔트는 어떤 교과서에는 벙커시 유로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게 끓이는 겁니다.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끓는 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휘발유 많이 들어봤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가솔린이라고도 합니다. 가솔린. 자, 등유, 경유, 증유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자, 안 들어본 또 나프타라는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원유를 가지고 분별 증류 시킨다.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 얘를 석유를 정제하는 공업이다. 정제공업이라고 합니다. 석유 정제공업. 이게 석유 정제공업이야. 선생님, 요거 얘기한 거. 원유를 가지고 요렇게 많은 제품을 나타내는 게 석유 정제공업입니다. 그 중에서 요거 너무 중요해. 이거. 나프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프타. 또는 어떤 데는 납사라고도 나와. 납사, 나프타 이겁니다. 얘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거야.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자, 우리 쌀 없으면 안 되잖아. 산업에서도 요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프타야. 이 나프타를 가지고, 이 중에서 나프타를 가지고 분해하고
급냉하고 압축해서 분리 정제해갖고

에틸렌 프로필렌을 만들고 얘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것들 최종 제품이 합성 섬유, 합성 수제, 합성 고무입니다. 자, 그럼 합성 섬유가 어디 들어가냐? 지금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 우리 친구들의 교복, 폴리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폴리,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 것들, 폴리에틸렌 이것들이 다 합성 섬유라는 겁니다. 합성 섬유야? 이게 합성 섬유. 자, 그다음 합성 수지는 무엇이냐? 합성 수지. 합성 수지는 우리 친구들 많이 쓰고 있는 거 뭘까요? 플라스틱이야. 자, 우리 생활에 사실 플라스틱 없으면 안 되잖아. 너무 많은 플라스틱 있죠? 자, 이거 다 뭘로 만들어낸다? 석유로 만드는 거야. 석유. 석유로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 많은 나라는 당연히 든든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수입해온다. 어쨌든, 그럼 석유를 가지고 나프타를 만들어서 나프타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야. 그다음 합성 고무. 자, 그러면 이런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요거를 만들어내는 이 공업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느냐? 얘를 우리는 석유 화학 처리를 한다고 해서 화학 공업이라 합니다. 석유 화학 공업. 자, 석유 화학 공업이야. 그래서 이게 분명히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 원유를 가지고 요런 거를 뽑아내는 거야. 생산품이 요거야. 이거는 석유 정제야. 자, 얘는 나프타야, 이제. 이번에 원료는 나프타야. 나프타를 가지고 요거를, 생산품이 요거야.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석유화학공업이라 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게 하나 더. 자, 그럼 이것만 봐도 어때요? 장치들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장치공업이라 합니다. 장치공업, 장치산업. 자, 그럼 이 장치공업 어디에서 또 들어봤지? 장치공업은? 철강공업에서 선생님 얘기했죠. 그래서 철강공업과 이거는 장치공업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봐, 보세요. 원유? 이거를 수입을 해와. 그래서 적환지 지향이야. 그쵸? 적환지. 수입을 해오니까 해상수송수단에서 육상수송수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맞죠? 얘 같은 경우는 적환지야. 근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열이 모여져 있는 것, 그래 다 모여져 있는 직접 지향형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얘는요, 해안가에 있어야 더 유리하겠지.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해안가에 해야 더 유리하다는 거.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볼까요? 기초 소재를 제공한다. 자, 우리 생활에 플라스틱, 모든 산업에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없으면 안 되죠. 자동차만 봐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게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는 철강 산업도 기초 소재 제공. 얘도 기초 소재 제공을 하는 거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 자, 특징. 대규모 설비 투자가 소요되는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자본에다가 플러스 기술까지 집약된 얘는 무슨 산업이다? 장치 산업이다. 또는 장치 공업이라 해도 다 같은 거야.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요. 다 같은 거다. 자, 그다음. 국가 기관 산업이다.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거죠. 자동차, 전자, 건설, 섬유 등 주력 산업의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거. 이제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얘는 또큰 차이가 뭐냐면, 유가 변동, 경기 변동에 밀접한 산업이야. 그래서, 유가 변동에 따라서 얘는 우리는 다 이거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높은 부가가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라는 거. 자, 그럼 선생님 얘기한 거 이제 이거 두개 가지고 우리 할수 있을 거야. 자, 원유를 증류 처리해서,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와 같이 원료와 윤활유를 얻는 공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를 이제는 석유 정제라 한다. 이두개 차이를 묻는 문항도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원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한, 그러니까 여기 정제 과정에서 추출한 무엇을 분해했다? 나프타야. 나프타. 나프타를 분해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만들고 다시 이를 원료로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등을 제조한다. 이거는 뭐라 한다? 석유 화학 공업이라 한다. 차이가 있죠? 분명한 차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예요. 자, 의약품, 농약, 화장품, 도료, 안료 등을 생산하는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공업. 이것도 화학적인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고도의 기술. 그래서 얘는 정밀하게 한다 해서 정밀 화학 공업이라 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도료, 화장품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러면 정밀화학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공업의 이큰 특징들 선생님이랑 같이 봤어요.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중화학공업에 대한 얘기를 좀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요거 차이를 이제 잘 봐야 돼. 장치공업이다. 이 장치공업이다. 두 가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철강공업, 그다음에 석유. 그리고 조립공업이다. 조선공업, 자동차. 주문형 생산이다. 아니, 주문 생산이다. 얘는 건설, 그리고 조선. 이렇게 된다. 이 공통적인 거, 뭐 해안가에 입지한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각 공업의 특징을 내가 다 기억을 하고 공업끼리 공통점들 기억하시면 중화학공업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수능 실전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예요. 자, 5번입니다. 5번. 다음 인터뷰 장면을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자가 사장님 무사고와 함께 완공한 터널 어느 부분에 집중하셨기에 완전하게 완공되었을까요? 터널이란 얘기 나왔어. 터널. 그럼 터널이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공업에 해당이 될까요? 건설 공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터널 제작 사례들을 분석하여 사고 빈도가 높은 굴착 작업 과정에서 설계도에 준한 지보공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하게 완공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요. 지보공을 설치했다. 이거는 사실 산업 안전 부분에 나와요. 산업 안전 부분에 16강에 나옵니다. 16강에. 16강에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딱 설치하는 가설물, 임시 가설물, 그러니까 가설 구조물을 말합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제품의 생산 방식은 건설 공업이야.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 적합하다. 어때요? 프로젝트. 맞죠? 이 터널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 제한된 기간 안에서 반복적이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거 프로젝트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땡땡 기업의 업종은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기여했을 때 건설공업은 선생님이 항상 나온다고 했잖아.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땜, 건설, 땜, 뭐 고속도로, 철도, 뭐 이런 터널들 마찬가지야.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디귿. 공사 중 어느 시기에 어느 물건을 지탱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구조물. 어느 물건을 지탱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 임시 가설물. 그 지보공을 말하는 거야.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되겠죠? 하나 더 있네요. 자, 땡땡 기업의 업종은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이건 건설공업이에요. 건설공업 클라크 1차, 2차, 3차로 나뉘었을 때, 자, 건설은 2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조업이랑. 건설.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 뭐라 한다? 공업이라 한다. 그러면 제3차가 아니라 2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또는 제라고도 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격과 니은 디귿의 조합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이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기업 조사 보고서이다. A와 C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기업 여기 있고, B 기업, C 기업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A 기업을 볼까요? A 기업은, 생산 제품이 합성 섬유,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 거야. 아, 여기 그림도 나와 있어. 그럼 얘는 석유, 화학 공업이야. 업종이. 그죠? 자, 그다음 얘는 B기업은 이 합성 섬유를 가지고 의류를 제작한다고 돼 있고 합성 고무를 가지고 C기업은 신발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업종을 따지면 얘는 섬유 공업이고 얘는 신발 공업임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중공업, 중화학공업, 얘는 경공업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럼 기억 볼까요? A기업은 무선 식별 시스템을 활용해서 생산품의 출고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있어. 이거는 무선 식별 시스템 선생님이 2강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RF 무선 주파수. 그다음 ID 내 아이디. 그래서 이거 4강에서 배우는 겁니다. 나만의 아이디를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읽히는 거야. 정보 읽히는 거야. 전자 태그 이런. 내 아이디가 전자태그로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이패스라던가 아니면 교통카드 이게 바로 RFID 시스템입니다. 볼까요? 전자태그를 이용해서 물품의 출고 및 이력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는 보기. 그다음 니은 A 기업은 합성 섬유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 거야.
요게 원래

원료가 뭐죠? 나프타였습니다. 나프타를 원료로 분해 합성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어때요? 만년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비기업의 생산품은 비기업은 섬유입니다. 섬유, 의류야 의류. 의류는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내구재에 해당한다. 내구재는 오래 견디는 가전제품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섬유는 비내구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들림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볼까요? 리을. 자, C기업은 호프만의 산업 분류 방식에 따르면 C기업은 뭐야? 신발공업이야. 얘는요, 신발은 우리가 직접 소비하는 거잖아. 소비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소비재.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의 조합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기출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답할 시간이다. 작년 수능 문제예요. 작년 수능 문제.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요즘 수능이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어려운 문항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다음은 공업별 로봇 활용 사례와 생산품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와 다 공업이 있어. 자, 그럼 선생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작업의 고온 내열 로봇을 활용해서 생산품이 이거야. 강판 형광 선재. 그럼 얘는 뭐야? 아, 얘 철강 공업이야. 철강 공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철강 공업. 그쵸? 자, 그다음 나공업 한번 볼까요? 나공업 같은 경우는 조립 공정의 협동 로봇을 활용을 했는데, 자, 트럭 트레일러야. 다 그림만 봐도 얘는 자동차 공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다공업은 적합 작업에 용접 로봇을 활용했는데 벌크선, 컨테이너선 그림만 봐도 알수 있어. 무슨 공업? 조선공업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까요? 강공업, 철강공업의 생산품은 이 생산품이에요. 얘는 연주공정에서 생산된 슬래브를, 그쵸? 우리 연주공정에서 나왔던 게 슬래브 이렇게 네모난 거 봤잖아. 이거 슬래브. 액체를 고체화시켜서 이렇게 판을 아변공정으로 변형시켜서 생산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죠.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니은 나공업은 나공업이 자동차예요. 조립 공정 특성상 직접 지향형 입지 특성을 갖는다. 어때요?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나와 다공업의 생산품은 이거와 이거의 생산품은 가공업의 생산품 운송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육상 수송 수동, 그다음 수상 수송 해양 수상 수동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니은디귿은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철강공정의 그 공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작년 9월 모의평가 문장입니다. 자, 공업 간의 생산 과정과 생산품을 나타낸 거야. 자, 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만 봐도 고로, 슬래브, 아변, 코일 나왔어. 이거는 다, 아, 철강 공업이다. 알수 있죠. 자, 그림으로도 우리 다시 한번 보자. 고로에서 나온 거, 그리고 아주 얘를 슬래브, 연주를 통해서 슬래브, 아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 나공업 같은 경우는 원료가 나프타였어요. 그리고 요렇게도 만들었어. 이거는 석유, 화학공업임을 알 수가 있죠. 석유화학공업이다. 그죠? 자, 그 다음 다공업 볼까요? 프레스, 도장, 조립, 자동차. 자동차공업이야. 그래서 이렇게 공업을 여러 개 놓고 얘에 대한 특징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번. 가공업은, 철강공업은 호프만의 산업분류 방식에 따르면 소비재냐? 아니죠. 이거는 생산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린 답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나공업의 생산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자, 석유화학이야. 석유화학은 중화학공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공업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3번. 다공업은 자동차공업이야. 다른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건 아니죠. 기초소재는 아니지.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거는 철강공업의 이 철강 제품들, 그리고 석유화학공업의 요런 제품들 있잖아요. 요런 제품들이 바로 이것들이 기초소재 제공하는 거야. 기초소재 제공하는 건 요거지. 자동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린 답지가 되겠죠. 그 다음 4번 볼까요? 가와 나공업은 얘와 얘야. 자본 집약적인 장치공업이다. 어때요? 장치공업.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얘랑 얘의 공통점이 또 자주 나온다. 장치공업이다.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 가와 다공업이야. 철강과 자동차는 이 생산품이 사회간접 자본에 해당된다. 아니죠. 사회간접 자본에 해당되는 것은 댐, 뭐 고속도로, 절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사회간접 자본에 해당되는 생산품은 어떤 공업에 해당되는 거냐? 건설공업의 생산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가 들린답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여덟 가지 공업의 특징들을 다 알고 그 공업 간의 공통점 이런 것들만 알면 중화학공업은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공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얘는 댐, 교량이야. 자, 그랬을 때 첨단 기술 적용 사례가 나왔지만 어쨌든 생산품이 댐과 교량이다. 그럼 얘는 무슨 공업이야? 건설공업이야. 알수 있습니다. 건설공업. 자, 그다음 나 자동차 공업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그냥 말 그대로 자동차 공업이다. 자, 그랬을 때 볼까요? 기업. 가공업은 다른 공업의 기초 소재를 생산한다. 이거 되게 많이 나와. 뭔가 헷갈리는 것 같지만 건설공업은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거는 철강 제품. 그래서 철강 공업 들어가죠. 그리고 플라스틱, 그다음 뭐 섬유, 고무, 합성 섬유 들어가는 거. 그것들이 어떤 거죠? 석유, 화학 공업. 자,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좀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기초 소재를 제공하는 건 요거 뿐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미음 볼게요. 나공업의 생산품에는 화석 연료와 나공업, 전기 에너지를 조합해서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접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볼게요. 화석 연료와 전기 에너지를 조합한 동력원 이게 뭐지? 두 가지 이상 하이브리드. 화석 연료와 전기 에너지. 그럼 여기 볼까요? 엔진 있고 배터리가 있잖아요. 두 가지 조합하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 이 전기 자동차가 최근에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이런 화석 연료를 조합하는 거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엔진이 없다는 겁니다. 내연기관이 없는 거야. 전기만 들어가는 거, 배터리만 들어간다? 그건 전기 자동차.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나공업은, 자동차 공업은 건설공업보다 생산 과정에서 기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돼서 선생님이 요거 얘기했죠. 자, 건설공업은, 다른 공업은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풍이 오건 눈이 오건 전혀 상관없어. 근데 건설공업은 어때요? 기후의 영향을 받는 유일한 공업이다. 그게 바로 건설이라고 했죠. 근데 나공업은 가공업보다라고 되니까 이거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해석해야 돼. 약간 헷갈리게 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래서 전체 맞는 거는 니은만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사실은 1단원에서 중공업과 그다음 중화학공업, 경공업 이거를 알고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를 파악했냐면 1강에 있는 이 요소들이 그 2강과 3강에 다 나왔잖아요. 호프만, 클라크,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죠. 얘가 중공업이냐, 뭐 중화학공업이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1, 2, 3강을 같이 공부했으면 사실 1단원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4강에 있는 첨단공업은 나오는 게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신소재라던가 첨단공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1단원을 조금 탄탄하게 내가 좀 한다면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도 조금 자신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1단원은요, 공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공업 일반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상식이 늘어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해서 중화학과 선생님이랑 공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첨단 공업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안녕.

0: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학의 주제는 생태입니다. 생태주의, 환경보호운동 할 때의 그 생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책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무엇을 봐야 될지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다라고 이렇게 상담해온 학생들한테는 고전으로 돌아가라. 고전 맨 처음에 가장 기념비적이었던 작품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거든요. 생태라고 하는 주제에서 가장 처음에 읽어야 될 책은 레이첼 가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에요. 명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옛날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 당대를 풍미했던 작품, 그 당대를 변화시켰던 그 작품들 중에 아주 일부가 화석처럼 살아남은 게 고전 명작이거든요. 네. 그러면 레이첼 가슨의 침묵의 봄은 그런 명작이 맞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이 작품이 나온 게 1962년도예요. 62년도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60년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모르면 이거는 조금 간첩이다. 지식인이 아니다. 네. 라고 했던 거죠. 이 책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냈어요. 환경운동의 고전인데 이 작품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에 무방비로 쓰이던 살충제인 DDT. 네.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고 처음으로 새롭게 아 DDT 그거 그렇게 막 써서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살충제 DDT는 곤충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해충을 다 죽이는 거죠. 근데 DDT를 뿌렸더니 해충만 죽는 게 아니었어요. 익충도 죽었고요. 거기에 접한 모든 생명체, 작은 곤충류들은 다 죽었고 그 곤충을 먹은 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갔을 때 상위 포식자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왔으면 새들이 막 찌찌찌찌찌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 뭔가 아 봄이 왔구나, 자연이 깨어나는구나,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침묵의 봄이라는 책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 있어요. 지금 이런 시골의 풍경은 아주 흔하다라면서 레이첼 가슨이 써놨어요. 봄이 왔는데 새들이 지저귀지 않고 새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나왔을 때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1: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
0: 그렇죠.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 네. 하고 그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로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국가 단위에서도 조금 껄끄러워했어요. 네. 그래서 막 레이첼 가슨을 막 위협하기도 하고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막 좀 안 좋은 반항, 저항도

0: 던져요. DDT는 살충제로 정의하면 안 돼. 그거는 살생제야. 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거야 라고 다른 시야를 갖게 해줬고요. 이거를 앞장서서 지식인이 나서서 행동을 해야 된다. 침묵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또 전달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식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읽다 보면 DDT를 이제 몸에 DDT가 들어가면 내 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DDT를 섭취를 한 것 같거든요. 혹시 방구차라고 알아요?
1: 네, 어릴 때 소독차 저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근데 약간 파란 포터차에 뒤에 달고 가스 이렇게 흰 가스 뿜으면서 이렇게 다니던 소독차.
0: 방구차를 안단 말이에요?
1: 알죠. 엄마가 그거 따라다니지 말라고.
0: 그걸 쫓아다니던 무지 몽매한 인간이 저예요. 저는 79년생인데 네. 사실 너무 겁이 나서 찾아봤거든요. 79년도부터 내가 마셨던 그 방구차. 사실 방구차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그 정식 명칭은 가열 연무기. 가열 연막기라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어디 가서 방구차로 가지 말도록 해요. 근데 우리 때도 방구차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녁 먹을 시간 해질녘쯤에 항상 그 차가 부릉부릉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냅다 숟가락 내던지고 쫓아나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독려하셨어요.
1: 독려하셨다고요?
0: 많이 마셔라. 니펠을 소독시켜라.
1: 아, 몸에 있는 게 없어.
0: 가서 많이 마시고 와라. 라고 해서 동네 애들은 다 나왔었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것 따라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뿌옇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너무 뭔가 환상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1: 영화 주인공
0: 드라마틱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갔다가 길 잃어버린 애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저희 때는 인식의 차이인데 다행히도 제가 그 79년도에 그 연막차에 연막하열 연막기에 DDT가 금지됐대요. 제가 태어나는 걸 기념해서 금지한 것 같기도 해요. 79년생이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약제가 대체돼갖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모기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해충이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지자체에서 열심히 방역 작업 해주십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다만 그걸 우리가 꿀꺽꿀꺽 받아가시거나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들이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는 쉽게 말하면 건강이에요. 생태주의를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살리자의 차원이 아니라 우선 나를 좀 살려보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봄이 이제 1962년도 작품이니까 벌써 50년 반세기가 넘게 흘렀죠. 근데 그때 그 옛날에 그랬었지로 생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도 역사 왜 배워야 돼? 과거를 왜 생각해야 돼? 알아야 돼?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비슷한 사례가 지금 현실에서 이러다고 있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1: 바다에 버려졌거나
0: 중금속,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 DDT의 이 누적, 생태계 상위 그 포식자로 갈수록 누적된 현상이 해양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DDT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고등어 구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걱정이 돼요. 참치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걱정이 돼요. 이거를 미래 세대는 더 이상 못 먹게 되면 어떡하지? 이 맛있는 걸?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레이첼 카슨이 우리한테 주었던 저는 가장 큰 공적은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다라는 거예요. 이 오염의 모티브가 대중문화에서는 아주 많이 나와요. 저는 할리우드가 사랑하는 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이 상반된 거를 가지고 할리우드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무서워. 그럴 때는 꼭 자연재해가 나오는 뭐 댐이 터진다던가, 막 홍수가 온다든가, 쓰나미가 온다든가, 이런 영화가 나와요. 우리가 마지막 핵전쟁을 두려워할 때는 터미네이터 이런 작품이 나와서 사람들의

0: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오염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오염 정말 무섭지 않니? 오염된 미래 무섭지 않니? 이렇게 또 두려운 부분을 건드리는 영화들이 한 줄기가 있어요.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진짜 실제 있었던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한 영화가 있는데 대형 글로벌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글로벌 기업이 물에다가 그냥 독한 약품을 다 풀 거예요. 그냥 하고서는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네. 근데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완전히 다 병에 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 이때 그 무대포 아줌마인 에린 브로코비치가 나타나서 이 원인이 저 회사에서 뿌린 오염물질에 있어. 그 다음에 너희들 아픈 것은 원인이 저기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다 싸우자 해갖고서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태웠던 90년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실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이 어마어마해요.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침묵의 봄은 사실은 땅에 대한 이야기고 농작물에 대한 얘기고 곤충과 새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옛날 고전 명작을 보면 저는 대중적으로 이미 좀 인정을 받은 영화하고 매치를 시켜서 같이 짝꿍을 만들어서 이해하면은 훨씬 기억이 잘 되고 네. 효과적으로 조금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태 관련해서는 소설이 굉장히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생태는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건 해야 돼 라고 하는 윤리교과서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 자신의 문제야. 너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야 라고 침묵의 봄을 소화를 시키면 좋아요. 사실은 생태는 몸의 건강도 있지만 정신의 건강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어서 정신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럴 때는 생태를 가까이 해라. 그 중에서도 잔잔한 에세이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1: 네.
0: 월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작품인 월든이라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에세이일지 수기일지 기록물일지 근데 사실 에세이로 분류는 돼요. 근데 저는 에세이지만 어떤 수기 같은 본인이 직접 한 거를 적은 거예요. 네. 수기와 닮아있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되게 두툼하거든요. 들어는 봤어요? 월든?
1: 처음 들어봤어요.
0: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막 들었었어요. 네. 월든을 저는 싫어했어요. 월든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계셔갖고 아버지가 월든을 되게 종교처럼 좀 신봉하시는 분이었어요.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분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권하시니까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반발이 그렇죠. 생겨갖고 난 절대 월든 따위는 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찾아서 읽어요. 근데 현우 학생도 정신적으로 힘든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나면 월든을 읽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자,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1854년도에 나온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년이니까 거의 200년 전에 나온 거죠. 200년 동안 살아남았다? 에세이가?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이거는 지금도 계속 개정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월든이 무슨 이야기냐. 한번 맨 첫 문단입니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 앞으로 소개할 이야기를 집필할 당시 나는 이웃들과 1.6km나 떨어진 매사추세츠 주 콘코드의 월든 호숫가에 손수 지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서 보낸 2년 2개월의 시간 동안 내 손으로 직접 의식주를 해결했다. 지금은 다시 문명사회로 돌아와 체류하고 있다.
0: 1845년부터 네. 2년 2개월 동안 혼자 집을 지어서 자급자족해서 살았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신화 같아요.
1: 네.
0: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선 초반부에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두막 집을 짓는 이야기가 몹시 흥미진진해요. 왜냐?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든요. 부동산 민중 아닙니까? 우리 부동산 얼마나 관심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런데 와,

0: 집을 짓는다고? 이거 굉장히 관심 있어요. 첫 번째 스텝, 도끼를 빌립니다. 혼자 소나무를 찍어요. 그 소나무를 구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요. 기초공사 해야 되잖아요. 혼자 땅을 팝니다. 땅 파기 힘들잖아요. 자, 주변 사람들을 불러요. 근처 사는 사람들을. 월등숙가 사람들을 쭉 불러놓고 땅 안 파봤지? 집 안 져봤지? 나랑 집 짓는 거 같이 하면서 집 짓는 거 너는 배울 수 있어. 얼마나 좋니? 같이 땅 좀 파자. 그래서 땅을 같이 팝니다. 돈 안 줬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요. 주인이 이사 가려고 어떤 곳에 낡은 오두막 집을 하나 내놨대요. 그래서 거기서 헐값을 주고 놀판지를 삽니다. 그래서 놀판지를 본인이 가서 다 뜯어와요. 뜯어와서 이고지고 싸서 갖고 와서 자기 오두막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지 찍어낸 소나무하고 헐값에 산 널반지하고를 붙여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 하나, 의자 세 개를 자기가 만듭니다. 근데 의자가 왜 세 개냐? 하나는 본인의 고독을 위해. 멋있어요? 하나는 친구를 위해. 또 하나는 교제를 위해. 친구 따라 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집은 3인 이상 출입을 할 수가 없는
1: 못 들어가네요.
0: 집이에요. 네. 이래서 들었던 오두막 집에 제작 비용 이 총 28달러, 12.5센트래요.
1: 28달러?
0: 28달러. 당시 환율을 생각을 해야겠죠. 예. 당시에 하버드대학교 그 기숙사의 1년 월세가 30달러. 기숙사 1년 월세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집 한 채. 그 안에 있는 굴뚝과 가재도구를 완성하는데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과연 이런 2년 2개월간의 목가적이고 독립적인 자급자족 생활을 왜 했는가인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월든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월든은 실컷 읽어볼 수 있어요.
2: 네.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죽어라 끌고 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무게에 온몸이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며 인생의 길을 힘겹게 걷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 그런 불필요한 짐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조차도 자그마한 육신을 경작하기 위해서 등골이 빠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간의 고행은 그릇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 땅에 묻혀 한 줌의 걸음으로 변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0: 이 구절, 이 문단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사실 마지막 문장이에요.
1: 네.
0: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 구절이 회자되는 구절이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첫 문장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단어만 좀 바꿔볼게요.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죽어라 끌고 가면서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현대 버전을 바꾸면 카드빚과 은행 대출금을 죽어라 갚아가면서 그 무게에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살아보지 않은 1800년대 중반에 대해서 약간의 로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 때는 자연적으로 그냥 생태주의가 실현이 됐겠지. 자연 친화적이겠지. 경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겠지. 막 빚과 돈 때문에 고달프지 않았겠지. 근데 그 로망이 상상이 바삭 깨지는 거예요. 저 때도 똑같았구나. 다들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자, 이 사람은 집에 대한 이런 어떤 구축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자급자족을 실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땅을 빌려요. 그래서 되게 행운의 사나이예요. 우리 지금 땅 빌려서 내가 자급자족하고 싶어도
1: 그렇죠.
0: 땅 빌리기 쉽지 않거든요.
1: 네.
0: 땅에 빌리고 솔직히 이 사람이 소나무를 베어냈던 그 산의 주인도 요즘 같으면 허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1: 잡혀갔을
0: 예, 구치소 행위이다 솔직히 말해서 놈의 산에 가서 그렇게
1: 그렇죠.
0: 막 채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작지를 빌립니다. 또 누가 흔쾌히 빌려줘요. 너무 많이 빌려줘갖고 본인 좀만 써요. 거기다가 감자며 콩이며 옥수수를 심습니다. 또 농산물이 또 잘 나왔어요. 본인이 먹고 일부는 팔아요. 판 돈으로는 우유도 사고 버터도 사고 나름 괜찮은 생활을 게다가 옷도 맞춰요. 그걸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부러운데? 이 사람은 뭔가 하늘이 좀 도와주는데? 이때 막 흉작이고 가뭄이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넓은 지평선을 자유롭게 뛰노는 사람을 제외하고

0: 외하고는 세상 그 누구도 진정 행복하지 않다. 근데 본인은 2년 2개월을 그 행복 속에서 사는 거죠.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으로도 가고 교회로도 가고 여행도 떠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서로는 그냥 일상이 그 행복이었던 거예요. 2년 2개월 내내. 이거는 현대인의 로망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너무너무 하고 싶은 워너비. 이상적인 어떤 네.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지만 이 월든의 삶은 무릉도원 같기도 해요.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든하고 되게 비슷한 영상물을 발견했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구독해 놓은 것 중에 EBS 다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제일 즐겨 보는 게 건축 탐구 집이라는 거하고 한국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듯한 게 바로 월든이에요. 건축 탐구 집은 약간 이런 거예요. 평생 일만 하던 남편 산속에 집 하나 지어줬더니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데 뭐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 네. 이런 거고요. 한국 기행은 이런 겁니다. 첩첩산 중에 혼자 살고 있는 경순 씨. 이번에 폭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약간 그러면 경순 씨네 또 집에 가서 막 고방을 살펴봤더니 본인이 가은에 추수해 놓은 막 먹거리가 맞아요. 쌓여 있어서 그거하고 이제 고양이하고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저런 분들이 현대판 월든이다. 나도 저기에 살고 싶다. 이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근데 월든이 조금 이상향에 가깝다면 2년 2개월짜리라면 이거를 평생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회학자이자 활동가인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하고 그의 아내인 헬렌 니어링이 이런 삶을 20년 동안 실천을 해요. 그래서 그 20년을 담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참 특이한 게 원래 도시에서 대학 나와갖고 경제학 공부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도시에 염증을 느낀 거죠. 1930년대 이분들이 도시에 살 때 미국을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진 거예요. 삶을 대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도시에서 이렇게 괴롭게 살기보다 우리 떠나자. 시골로 가자. 그래서 버몬트라고 하는 시골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역시 천운이 좀 도왔어요. 거기에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놀린 게 단풍나무인 거예요. 그 캐나다 아시죠?
1: 네.
0: 캐나다에서 면세점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그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든 네. 사탕과 그런 시럽이거든요.
1: 네, 메이플 시럽.
0: 네, 메이플 시럽. 여기 미국인데 뉴욕에서 버몬트라는 시골로 왔더니 산에 단풍나무 그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한두 해는 조금 헤매다가 나중에는 이 수액을 채취를 해서 드럼통에 받아서 집에서 가공을 해서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시골의 삶을 되게 잘 즐기거든요. 근데 제가 니어링 했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 문명사회를 슬프고 야만스러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돈만 쫓는 욕망의 인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들은 다시 자유로운 상태로 가자. 우린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역시 자연 친화적인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는 거죠. 도시에 있는 거는 이런 거래요. 복잡함이 있대요. 있죠?
1: 네.
0: 긴장감이 있대요.
1: 있죠?
0: 있죠?
1: 네.
0: 압박이 있대요.
1: 당연하죠.
0: 있죠. 많은 생활비가
1: 들죠.
0: 이거를 이 속에서는 몸의 건강을 얻을 수 없고 정신의 건강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내가 지금 느끼는 바를 1930년대, 40년대에 이미 느끼고 실천한 사람이 있었던 네. 거죠. 건전한 사회를 여기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더 올바르고 더 조용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모르는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던 지역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1932년부터 52년 동안 이 버몬트에 잘 살아요. 잘 살고 여기가 이제 유명해져서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좀 나갔고 네.

0: 왜 우리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하러 가는 것처럼 여기에 이 자연주의 체험 생활을 해보려고 템플스테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 방문객들 들어와 해갖고서는 같이 생활을 경험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필 20년 살다 보니까 여기에 관광단지가 개발이 된 거예요. 스키장이 생겨요. 스키장 생기려면 또 나무 베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다시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길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그 이후로는 뭐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가서 평생 같은 방식의 삶을 유지해요. 이분들은 끝까지 장수를 하셔갖고 천수를 다 누리다가 정말로 자연에서 자연주의식으로 건강한 삶을 산 삶을 본인들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돈 버는데 막 애쓰지 않고 살았더니 오래 살더라. 일본의 장수만 가갖고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 돼요. 조화로운 삶 보면 돼요.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들의 삶을 정리하면 첫 번째, 채식주의를 지킵니다. 저는 이거 못할 짓이에요. 저한테는 안 돼요. 저한테는 안
1: 저도 좀
0: 되는데
1: 힘들어요.
0: 우선 채식주의를 지켜요. 자, 두 번째,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요. 그래서 오전에만 일을 합니다. 내가 밥을 위한 일은 오전에만 하고요. 오후에는 더 이상 밥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1년의 절반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일하지 않습니다. 6개월을 일하다가도요, 올해 먹을 식량이 다 찼는데? 곳간이 이제 든든한데? 하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뭐 하나? 남는 시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명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매번 몸을 해요. 왜? 할머니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근데 계속 일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살게 세팅을 해준다면 하시겠어요? 살 거예요, 안살 거예요?
1: 채식주의만 하면 되니까.
0: 저는 채식주의 때문에 못 살아요. 저 고기 먹어야 돼서. 근데 그거 하나만 빼면요. 지금 밥,
1: 살만하죠.
0: 저는 지금 보따리 싸들고 가죠. 너무
1: 맞아요.
0: 좋죠. 이거 안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부러운 삶인데 누군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지금 당장 떠나라. 너 놓고, 너진거 가지고 있는 거다 놓고 그걸 떠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럴 용기가 없네요. 저는 이런 자연의 삶 역시 어떤 용기와 깨달음과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방구석에서 또 소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생태는요, 건강이고 삶인데 지속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 그 자체가 저는 생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태에도 작은 생태가 있고 큰 생태가 있어요. 작은 생태는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생태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로거가 한분 계세요. 이분이 너무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염증을 느끼고 지쳐서 한 폐교 학교에 가서 살아요. 폐교를 입찰을 받아서 거기서 식물들을 키우면서 사시는 분이거든요. 마트에서 살수 있는 그 후추 있죠. 통후추를 물에 불려서 발화시켜서 나무로 만들고요. 마트에서 사온 망고를 씨, 이렇게 과육은 발라먹고 남은 씨를 심어갖고 망고 나무를 키우시고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잖아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는 걸 보면서 삶을 보채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어디론가 떠날 순 없지만 식물을 좀 키워보고 싶다. 식물한테서 뭔가를 좀 배우고 싶다. 제가 아는 시인들은 식물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시인들이 엄청 많아요. 저 사람들이 식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걸 하나 배웠어요. 이런 게 작은 생태예요. 나 자신의 삶의 리듬감을 회복시켜주는 작은 생태. 큰 생태는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전 지구를 위한, 지구의 건강을 위한 한 태도, 한 스텝이 바로

0: 큰 생태예요. 유발 하라리 아시죠?
1: 네.
0: 그분이 쓴 사피엔스란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아, 너는 호모 사피엔스지. 근데 네가 도착하는 대륙마다 대형 포유류가 멸종이 됐어. 너는 그 포유류들을 멸종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인간아, 너도 포유류잖아. 너는 멸종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소름이 끼쳤거든요. 맞네. 대형 포유류가 멸종되면 그 다음 대형은 우리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같이 살리자. 라는 마음을 상기시킬 수 있는 게 생태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살아야 사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지금 우리 지금 생태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우 학생이 여기서 잘 이렇게 해줘야 나도 같이 살고, 선생님이 또잘 해줘야 또 현우
1: 네.
0: 학생도 살고. 네, 이런 게 윈윈하는 생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어때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2: 단순하게 그냥 환경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생태라는 단어를. 근데 이제 생태라는 단어가 내 자신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명한명 모여서
0: 맞아요.
2: 사회를 결성하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스텝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게 된다면 큰 생태까지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생태와 함께 할 거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걸 준비해 올게요.
2: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3: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2: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3: 지우개 있었어요.
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2: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3: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0: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을 구조적 문제로 가득한 낙후된 산업 분야로 치부하면서 매서운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 건설은 곧 산업화의 상징이자 아무것도 없던 맨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발판이라는 점이죠. 2025년 한국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따낸 수주액은 472억 달러였습니다.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같은 해 한국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 한국형 원자로를 짓게 된 겁니다. 한국 건설이 다시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발 전력 수요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고 중동은 멈췄던 대형 발주를 재개했으며 탄소 포집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영역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짓지 못하는 고난도 공사가 한국 건설이 강한 분야입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나를 2025년 세계 250대 건설사 순위에서 한국 기업은 12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발점은 초라했습니다. 광복 직후 한국에는 건설을 한국인이 주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규모 있는 공사는 설계도 시공도 일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장비도 기술도 실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던질 질문은 하나입니다. 경험도 장비도 실적도 없던 후진국의 건설사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에 올라설 수 있었는가? 한국 건설사들은 6.25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며 첫 실적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 가장 큰 발주처는 주한미군이었습니다. 군사 도로와 비행장 활주로 같은 미군 공사를 맡으면서 한국 업체들은 시공 경험과 장비 운영을 익혔습니다. 1960년대 들어 공업화가 시작되며 일감이 늘었지만 규모 있는 공사는 여전히 외국 자본과 기술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일감을 찾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1965년 첫 해외 수주. 현대건설이 태국 남부 파타니에서 나라티와스에 있는 고속도로 건설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현대건설은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에 고속도로가 없었으니까요. 현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낡았고 새로 산 장비는 기능공이 다를 줄을 몰라서 몇 달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토질도 한국과 다르고 비가 많아서 골재 건조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적자였습니다. 약 3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공사비 산정부터 빗나간 겁니다. 하지만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익힌 경험이 1968년 착공한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집니다. 해외 현장은 돈을 버는 곳이면서 동시에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선진국 발주처가 요구하는 공법과 공정관리, 장비 운영을 현장에서 익혔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은 한국에는 위기였지만 중동 산유국에는 기회였습니다. 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쥔 산유국들이 도로와 항만을 짓기 시작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빠져나간 달러를 그 나라 건설시장에 진출해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중동 첫 대형 진출은 1975년 바레인 아랍수리조선소였습니다. 수주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울산 조선소 건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발주처였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공동 출자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됐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976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를 따냅니다. 사우디 동부 해안의 주베일 산업항 계약 총액이 한국 한 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거친 먼 바다에 유조선 접안 터미널을 세우는 최고 난이도의 공사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현지에 제조 기반이 없었어요. 현대건설은 해상 구조물을 울산 조선소에서 제작한 뒤 사우디까지 운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무게 400톤짜리 철 구조물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입니다. 1974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이 해외에서 따낸 공사의 94%가 중동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동 수주액은 한국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빠져나간 오일 달러를 건설로 되찾는다는 구상이 석유 파동을 넘기는데 정말로 큰 몫을 해냈습니다. 송출된 건설 인력도 1979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건설의 경쟁력은 가장 싼 가격만은 아니었습니다. 온타임, 온버짓,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예산으로 공사를 끝내는 신뢰였습니다.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8개월 단축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납기를 지켰습니다. 사우디 송변전로 건설도 야간 공사를 강행해 약속된 전력망 공급 기한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이 신뢰와 기적을 이뤄낸 것은 악조건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소임을 다한 현장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밤에 일하지 않죠. 1980년대 한국건설은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리비아 대수로입니다. 이 사막 지하수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중해 연안까지 끌어오는 공사였습니다. 문제는 물길보다 파이프였죠. 직경 4m에 달하는 초대형 송수관을 수십만 개 생산해야 했지만 사막 한가운데 이를 만들 공장조차 없었습니다. 동화건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송수관 생산 공장부터 지었습니다. 단순히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산업 기반까지 현장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발주처인 리비아가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 부른 이 20세기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였습니다. 동화건설이 1983년 1단계 공사를 38억 달러에 수주했습니다. 21개국 72개 업체를 제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2단계 입찰이었습니다. 인도 업체는 훨씬 낮은 가격을 써냈습니다. 동화건설과의 차이는 무려 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가격만 본다면 동화건설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결과를 뒤집은 것은 가격이 아니라 실적이었습니다. 입찰이 진행되던 중 1단계 공사의 예비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물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한 리비아 정부는 공개 입찰을 무효화하고 동화건설과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리비아의 성공으로 재계 10위권까지 올랐던 동화건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대림산업은 이란에서 카룬댐을 지었습니다. 높이 177m의 수력발전댐으로 1994년 착공해 2001년 완공한 이란 최대 토목공사였습니다. 공사 도중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대림산업은 공사를 멈추는 대신에 발주처와 조건을 다시 협상해서 완공했습니다. 동화건설이 외환위기에 무너진 것과 달리 같은 위기를 협상으로 넘긴 것입니다. 건설사의 운명은 갈렸지만 현장에서 쌓인 경험은 한국건설의 자산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건설은 전략을 바꿉니다. 다른 회사들이 피하는 공사를 골라 맡기 시작한 겁니다. 표준화된 공사는 결국 가격 경쟁으로 수렴합니다. 반면 고난도 공사는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기술이 진입장벽이 되고 경쟁자가 줄어들수록 협상력과 수익성은 높아집니다. 한국 건설의 특징은 문제를 만나면 현장에서 해법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1984년 서산 간척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서 조수 간만의 차가 워낙 커 흙과 돌이 계속 쓸려 나갔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폐기 직전에 23만 톤급 유조선을 끌고 와 물을 채워 가라앉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물살을 막아 공사를 마무리한 이 방식은 정주영 공법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서울 지하철 건설 역시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도심 지하를 대규모로 뚫는 공사를 반복하면서 한국 건설사들은 터널과 지하공간 시공 역량을 빠르게 축적했습니다. 국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훗날 해외 난공사를 수주하는 밑천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입니다. 쌍둥이 빌딩을 삼성물산과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각각 나눠서 지었는데요. 삼성물산은 한 달 늦게 공사를 시작하고도 먼저 완공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후 초고층 건축 분야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높이 828m, 163층.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전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던 타이베이 101 역시 삼성물산이 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을 스스로 경신한 셈이었습니다. 초고층만이 아닙니다. 비정형 건축 분야에서도 한국 건설사들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센즈 호텔입니다. 이 카드 두 장이 서로 기대선 모습에 착안한 독특한 설계로 유명한 건물이죠. 문제는 그 구조였습니다. 건물 세 동이 최대 52도까지 기울어진 채 올라가고 그 위를 거대한 공중 구조물이 연결하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일부 글로벌 건설사는 시공 방법을 찾지 못해 중도 포기했습니다. 쌍용 건설은 교량 공사에 사용하던 기술을 응용해 해법을 제시했고요. 결국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 건설은 새로운 평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싼 회사를 찾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공사를 맡긴 회사를 찾을 때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가 시공 능력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그 위에 무엇이 더해졌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건설의 장점은 시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부가가치는 시공 앞단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하고 자재를 조달하고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셋을 묶어서 설계, 조달, 시공, 즉 EPC라고 부릅니다.
한국 건설은 시공에서 출발해 EPC 역량을 갖추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았습니다. 설계 역량

잠수화 설비 같은 플랜트는 EPC의 전형이죠. 그 정점이 원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와 핵심 기자재 시공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만 완성되는 건설의 종합 결산입니다. 원전은 공기가 곧 경제성입니다. 한국은 정해진 기한과 예산을 지켜 짓는 능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원전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도약했습니다. 빌린 기술이 자기 기술이 되고 수입하던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가 된 60년의 결과입니다. 한국 건설은 흔히 넛크래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됩니다. 위로는 설계와 원천 기술에서 앞선 선진국 기업이 있고요. 아래로는 낮은 비용을 앞세운 중국과 신흥국이 추격합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의 역사를 돌아보면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잡는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로를 지은 뒤에는 항만에 도전했고, 항만을 지은 뒤에는 초고층 빌딩에 도전했고, 시공 역량을 쌓은 뒤에는 설계와 엔지니어링으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빨리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안전 위에 서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짓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앞으로 한국 건설이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의 질주,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톡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 구석구석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엄마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네요. 너 숙제 다 했니?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자, 내 대답은 다 했어요. 아니면 아직 다 못했어요? 난 숙제 다 했으니까 네, 다 했어요. 클릭!
1: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2: Yes, I did.
1: Let me have a look.
2: Tell me if you see mistakes.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채울 빈칸이 세 개가 있어요. 끝내다, 뭔가 마치는 거, 끝나는 거, 봄, 눈길. 아, 요거는 보다라는 뜻의 봄, 보는 것. 그리고 실수,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네요. 떠오르는 단어? 조금 전에 들어봤을 것 같은 단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엄마가 들어오셔서 Did you? 하고 물어보셨어요. Did you?는 너 뭐뭐 했니? 하고 물어보는 말, 열어줄 때 did you 하고 물어봐요. 그죠? 이 did가 했다라는 뜻이라서 did you, did가 제일 앞에 오면 물어보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했는지 동작이 나오는데 그 동작이 바로 끝내다예요. 끝내다, 마치다, 끝, 그렇지. 요 단어는 finish, finish. 에요. finish라는 단어 친구들 본 적 있죠? 우리 start, start 라인이 있고 finish, 마지막 끝내는 라인, 결승선 finish 라인이 있잖아요. 이 finish는 발음할 때 finish, 마지막에 sh가 she가 아니라 sh 발음만 나와요. 그래서 두 박자로 finish 한번 해볼까요? finish, finish. 좋아요. 이렇게 발음한다.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너 숙제 다 끝냈니? 엄마가 체크하러 오셨어요. 당당하게 뭐라고요? Yes, I did. 네, 다 했어요. Did you? 하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I did. 너 했니? 네, 저 했어요. 그러니까 yes, I did.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만약에 숙제 안 했으면 No, I didn't.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평소에 숙제를 꼼꼼하게 잘 안 하나 봐. 엄마가 한 번 더 체크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Let me have a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는 거 우리 친구들 뭐라 그래요? 봐봐. 그렇지. Look. 알고 있죠? 이 look이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동작도 되지만 또 보는 것, 눈길, 눈길을 주다처럼 눈길, 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look 말고 have a look이라고 세 글자로 표현을 해서 보다, 한번 들여다보다, 흘끗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Let me have a look. Let me, 내가 have a look, 한번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랬더니 아이가 되게 당당해요. Tell me, 저한테 말해주세요. If, 뭐뭐 한다면, you see, 실수를 엄마가 발견하시면요.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틀린 거 없을걸요? 이렇게. 실수는 우리 영어로? 맞아요. Mistake. mistake라고 해요. 근데 실수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see mistakes라고 s까지 붙여서 표현했어요.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tell me if you see mistakes. 엄마 실수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완성한 이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엄마가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물어보시는 말 어디 어디 강조할까요? 너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끝냈니? 무엇을? 숙제를. 요거 두 개 강조하는 거예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친구들도 해볼까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그렇지. 이렇게 강조할 부분만 강조하려면 finish 와 your를 조금 붙여서 finish your 이렇게 발음하면 더 발음하기가 수월하다, 편하다. 아이의 대답, yes, I did. 네, 했어요는 어떻게? 그렇지, yes가 중요한 거예요. 했다, 안 했다만 대답할 수 있으니까 yes, I did. 친구들도 yes, I did. 이번엔 엄마, let me have a look. 내가 한번 볼게. 내가 하게 해줘. 보게 해줘. 이렇게가 중요하니까 let me have a look. 오, 왔다 갔다다. 친구들도 let me have a look. 한 번 더 let me have a look. 이렇게 강조해 볼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지막 문장. 실수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중요하죠. Tell me if you see 보는 거 중요하죠. 무엇을 보는지도 중요해요. 실수. Tell me if you see mistakes. 친구들도 콕콕 찍어서 해봐요. Tell me if you see mistakes. Awesome. 그럼 우리 이 리듬 그대로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오늘도 스피킹 눌러서요. 가족 들어가서 오늘은 씬 11, 대화 연습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살려서 말하기.
1: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0: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1: Yes, I did.
0: Yes, I did.
1: Let me have a look.
0: Let me have a look.
1: Tell me if you see mistakes.
0: Tell me if you see mistakes. Well done. 조금씩은 친구들 그래프 차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이 같다면 awesome. 자, 이제는 talk more 시간이에요, 친구들. 우리 오늘 배웠던 문장 중에서 문장을 조금 더, 그 문장을 기본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참고해볼 문장은 did you 동작이에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너 숙제 끝냈니? 물어볼 때 쓴 문장이죠. Did you는 너 했니? 라는 거 기억하죠? 그 뒤에 동작만 붙여주면 많은 문장 만들 수 있다. 오늘의 문장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기억하면서 함께 만들어봐요. 너 점심 먹었니? 점심 먹다는 그렇지 have lunch예요. 그러면 Did you have lunc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Did you have lunch? 이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친구들. 너 손 씻었니? 친구들 아는 거예요. 손 씻다, wash your hands잖아요. 너 손 씻었니? Did you wash your hands? Awesome. 마지막, 너 방 치웠니? 방 치우는 것도 우리 아는 거예요. Clean up your room, 그죠? 너 방 치웠니? Did you clean up your room? Did you clean up your room?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 친구들 일상에 녹아있는 대화를 영어로 바꿔서 말해봤죠. 우리 처음에 하지 못했던 다른 대답 있죠? 그 대답도 클릭해서 친구들 스스로 말하기 연습 많이 많이 해볼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 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까지 열심히 이제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맞죠? 즉 원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고 어느 정도 규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기한 게 여러분 뭐냐면 과학이 발전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조금 더 본질적인 것과 조금 더 자연에 대해서 더 깊이 왜 그런지 본질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자, 봐요.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조금 더 물질에 대한 더 작은 단위,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 알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그럼 좋다. 우리가 지금 막 사용하고 있는 전기들, 그럼 전류가, 즉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있고,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있고, 전류가 잘 안 흐르는 물질이 있어. 그런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과 안 흐르는 물질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어떤 물질은 전류가 잘 통하고 어떤 물질은 전류가 잘 안 흐르는지 그것이 현상적으로 궁금하기도 하지만 왜 그런지 원자 내부 즉 조금 더 그 본질적으로 궁금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원자 내부로 파고 들어가서 왜 그런지 왜 전류가 잘 통하고 전자가 잘 움직이고 왜 전자가 잘 움직이는지 그것이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리학자들도 계속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제 고체 원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해서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고체 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에너지 값들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즉 고체 원자들, 고체의 에너지 띠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되게 재밌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되고 즉 고체 원자 내에서 이 전자들은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원자들이 합치진 것, 원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고체가 되었을 때 그때의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알게 되면은 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은 전류가 잘 통하고 왜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들은 왜 잘 안 통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봅시다 한번. 일단은 고체가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이해하고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기체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원자들 사이가 간격이 너무 멀어. 너무 먼 상태. 이때를 보통 우리는 기체라고 정의를 하죠.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쌤 주변에도 지금 대기가 있는데 이 대기들이 열심히 대기 중이죠. 쌤이 호흡하면 들어오려고. 그치? 이 대기, 즉 공기들. 기체 분자들은 입자들 사이 간격이 넓어. 근데 입자들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좁아지다 보면 액체가 될 수가 있고 더 좁아져가지고 엄청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해서 고체들은 기본적으로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집니다. 매우 가까워져. 자, 매우 가까워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원자들의 전자 궤도가 겹치게 돼요. 전자 궤도. 자, 봅시다. 이게 뭘 의미하냐? 잘 봐요. 우리가 여기 원자 핵이 있을 때 이 주변에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 그렇죠? 그럼 1번 궤도, N이 1인 궤도로 합시다. N이 2인 궤도도 있겠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도 전자가 움직일 텐데 이때 전자가 움직이는 원 궤도, 얘가 혼재 제자는 문제가 없어. 그렇지? 근데 또 옆에 다른 어떤 원자가 와가지고 아주 가까이 근접하게 되면은 1번 궤도에 있는 이 전자, 오른쪽 원자에도 당연히 1번 궤도에 있는 전자가 있겠다. 그치? 이 전자와 이 전자의 뭐가 겹치게 된다? 전자 궤도가 겹쳐버리게 됩니다. 아주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해됩니까? 즉 행동 반경이 겹치게 된다는 거죠. 이 전자 궤도가 겹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겹치게 되냐? 이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값들. 뭐라 불렀지? 에너지 준위. 그렇죠. 에너지 준위가 겹치게 되어버려요. 겹쳐버리네? 오! 자,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좋다. 얘가 가까워지면서 전자 궤도가 겹치게 되고 에너지 준위가 겹쳐지게 되는데, 이제 큰 문제는, 자, 이 전자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전자를 기준으로. 이 전자를 기준으로 봤더니, 지금 오른쪽에서 다른 원자가 다가오니까는, 이 전자는 자기한테 속한, 이거 자기 옆에 있는 이 원자 핵에도 영향을 받지만, 인접해오는 다른 원자 핵의 힘도 받아요. 그리고 인접해오는 다른 전자의 영향도 받아.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준위와는 또 다른 에너지 준위 값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왜? 주변에 있는 다른 원자 핵과 전자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런 거죠. 그렇죠? 따라서 자, 인접한 원자의 원자 핵과 전자에 의한 전기력. 우리 배웠다. 그렇죠? 전기력. 이 전기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준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 준위, 에너지 값이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얘보다 살짝 에너지가 달라지는 현상을 보여. 이거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진다라고 표시해요. 표현해요.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짐. 자, 이걸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방에 혼자 있어. 혼자 있을 때는 편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끈 딱 머리 묶고 안경 쓰고 편하게 있을 텐데 갑자기 여러분 방에 모르는 누군가가 왔어.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받죠. 행동 반경의 영향도 주겠죠. 내 심리 상태, 내가 할수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다른 원자가 와버리니 내가 존재하던 그 행동 반경, 내가 가진 에너지, 그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얘가 인력을 작용할 거고, 얘가 청력을 작용할 거고. 이런 힘들을 계속 복합적으로 쌓이다 보니까는 처음에 가진 에너지가 아닌 살짝씩 에너지가 달라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보고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친숙한 표현으로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어. A 학교에도 1반부터 4반이 있고요. B 학교에도 1반부터 4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1반부터 4반인데 1번, 1반에는 학생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반, 1번, 1반, 2번, 1반, 3번 있을 수 있겠지? 4반에도 1번부터 10번. 즉, 각 반에 1번부터 10번이 있고요. B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반에도 1번부터 10번이 있고, 4반에도 1번부터 10번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총전교생 40명. 총전교생 40명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A하고 B 학교가 서로 약속을 하고 우리 학교 하나를 합치자. 두개 학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학교로 합쳐가지고 운영을 해보자라고 이제 연합을 합니다. 합쳐지겠지, 그치? 하나가 되었어. 하나가 되게 되면은 B 학교의 1번, 1반 1번 학생하고 A 학교의 1반 1번 학생은 오? 학번이 똑같죠? 똑같으면은 1반 1번 나와 하면 어떻게 될까? 두 명이 나와버려. 안 되겠지, 그치? 해서 하나로 학교를 두 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순간 전체 큰 학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반과 번호를 부여해야 될것 같아. 맞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왜? 다른 학교 학생이 와버리는 영향을 받아버려. 내 시스템, 내 체계에. 그래서 전체 큰 시스템을 다시 결정하고 새롭게 학번을 부여해야지만 조금 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봐봐, 여러분. 원자가 있는데 다른 원자가 다가오게 되면은 이 원래 있던 이 전자들도 다른 원자에 의해서 반드시 전기력이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에너지도 바뀌게 됩니다. 해서 미세하게 갈라지게 되고. 자, 그러면 이때 전자가 한계가 아니겠죠. 왜? 고체가 되는 순간 원자가 한계가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고체가 모이게, 원자가 모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인접한 원자의 수가 증가하고 증가할수록 에너지 준위도 원자 수만큼 계속 나뉘게 됩니다. 즉, 전자 에너지 값들이 하나가 아니고 가까이 오면 가까이서 서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에너지 값들이 싹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미세하게 원자 수만큼 갈라지게 돼요. 이때 에너지 준위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원자가 가진 에너지 준위가 있어. 또 다가온 원자가 있어. 그럼 그 둘이가 에너지 준위가 살짝씩 달라져가지고 1번에 있는 에너지 준위라고 하더라도 살짝은 달라져. 근데 또 다른 원자가 오네? 또 달라져. 그럼 또 다른 원자가 오네? 또 달라져.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지다 보니까 마치 뭐처럼 보이냐? 밴드처럼 보여. 띠. 따라서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에너지 띠를, 띠죠. 띠를 형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너지 띠. 이걸 보고 밴드 이론이라 불러요. 에너지 밴드. 해서 고체 원자들이 전자들이 원자 속의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는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띠처럼 생겼습니다. 요거를 쌤하고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자, 원자 한 개가 있을 때는 지금 에너지 준위가 즉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요만큼 가지고 요만큼 가지고 요만큼 가죠. 뭐 예를 들어서 N이 1번 에너지, 2번 준위의 에너지, 3번 준위의 에너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원자가 두 개가 되는 순간 1번 에너지 준위의 전자들이 두 개가 있겠지. 그러면 이 둘이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짝씩 다른 에너지를 가진다는 겁니다. 두 학교가 합쳐지다 보니까 학번이 달라지는 것처럼 다른 에너지를 가져.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 자, 세 개가 모였어. 세 개로 갈라지겠지. 얘도 세 개, 얘도 세 개. 고체가 되었어. 원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엄청나게 많아지지. 그랬더니 에너지 준위가 엄청나게 갈라지네. 확대해서 보면 이만큼 지금 여러 개로 갈라졌다, 그쵸? 갈라지다 보니 얘가 마치 뭐처럼 생겼다, 여러분? 띠처럼 생겼다, 에너지 띠. 해서 우리 이걸 보고, 아,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 띠로서 존재한다. 에너지 띠 이론이라 부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체 원자에서 우리가 왜, 어떻게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이 고체 원자들은 참 신기해요. 서로서로 달라붙다 보니까 에너지 준위가 서로서로 달라져.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뭔 생각하냐? 선생님, 굳이 달라질 필요 없이 그냥 이 같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그쵸? 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조금 이제 우리 무서운 세상이 될것 같아. 왜냐하면 합쳐졌는데 이 전자 두 개가 똑같은 에너지 상태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원자든 고체든 기체든 이 원자들 속의 전자들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같은 전자 에너지를 가질 수 있네? 그럼 요 위에 있는 전자들도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왜? 전자들은, 특히 원자들은 어쨌든 안정한 상태를 추구하고 싶어 해요. 에너지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추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좋다. 가까워졌는데 두 전자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네? 그럼 다른 전자들도 똑같은 에너지. 계속 가능하려면 가능한 낮은 에너지를 가지려고 하겠죠. 그럼 전자들이 싹다 바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네.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데 굳이 높은 에너지를 가지면서 불안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다 보면은 지금의 자연 시스템이 성립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맞죠? 해서 우리가 지금 자연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리고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에너지 주위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래야 화학 반응도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체 모양도 생기게 되겠지. 해서 이 원자들이 서로 가까워진다. 전자들이 미세하게 미세하게 갈라져. 이게 바로 고체의 에너지 띠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해서 이렇게 전자들은 존재하게 된다. 아까 선생님이 비유로 들려드렸던 학교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 두 개가 합쳐진다. 어떻게? 새로운 학번을 부여한다. 또 마찬가지야. 내 방에 내 혼자 있어. 그럼 내 혼자 이렇게도 돌아다니고 저렇게도 돌아다니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할 거야, 그치? 내 외부에 누군가 들어왔어. 마치 어머니가 들어오셨어. 어머니가 들어오는 순간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쵸? 내 행동 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침 마찬가지입니다. 원자가 모이는 순간 전자들이 외부 다른 원자들 때문에 행동 반경에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해서 에너지가 살짝씩 달라지게 되고, 달라지다 보니까 마치 띠처럼 보이게 되고,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부분 꼭 이해하시고 잘 이해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해서 이렇게 고체 에너지 띠가 형성된 걸 이해를 했고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너지 띠도 이름이 다 있어, 이름이. 이름을 부여해봐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에너지 띠를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 자, 원자가 띠라고 해가지고 전자가 다 채워진 에너지 띠가 있고요. 그 위에 전도띠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나트륨. 아시죠? 나트륨?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죠? 11번. 나트륨 같은 경우에 1번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채워지고, 이렇게 2번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리고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라 부르죠. 한 개가 딱 있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이렇게 원자가 띠라는 건 뭐냐면, 원자가 띠는 원자가 전자, 얘들이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가 있겠다.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나트륨 원자 하나일 때는 상관없지만 얘들이 많이 모여. 많이 모이다 보면은 이 원자가 전자가 존재하는 이 에너지 준위도 미세하게 갈라져가지고 에너지 띠가 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원자가 띠를 이루게 됩니다. 해서 원자가 띠는 뭐냐면 에너지 띠 중에서도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에너지 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자가 전자가 있는 에너지 준위가 갈라져서 생긴 에너지 띠가 되겠지. 맞습니까? 해서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원자가 띠라 불러요. 원자가 띠. 오케이. 원자가 띠. 충분히 이해되시죠? 오케이. 원자가 전자가 있는 에너지 준위. 걔들이 모여가지고 미세하게 갈라져. 원자가 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그럼 좋다. 쌤. 나트륨이 원자가 전자가 한 개가 있는데 전자가 없는데 에너지 준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 당연히 있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아파트가 있어. 있을 때, 1층, 2층, 3층, 4층. 있다, 그쵸? 자, 새롭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어. 근데 아파트가 분양했는데, 3층까지는 사람이 다차 있는데, 4층부터는 아직 분양을 덜 받았어. 사람이 입주하지 않아도, 사람이 살수 있는 빈 공간은 이미 마련되어 있잖아, 그쵸?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원자들도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빈 방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지만 비어 있는 방, 오케이? 이 비어 있는 에너지 준위, 이 에너지 준위들이 모여서 만든 띠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전도띠라고 부르죠. 전도띠. 아시겠습니까? 전도띠. 왜 전도띠냐? 자, 간단해요. 이 원자가 띠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딱 흡수했어. 들뜬 상, 더 들뜨게 되겠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띠라고 불러서 전도 띠라고 부르고, 이 전도 띠는 비어 있습니다. 빈방이야, 빈방. 빈방이기 때문에 전자가 에너지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마치 여기 비어 있는 빈방, 이 아파트에 있듯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전도띠는 뭐냐면 원자가 띠에 있는 원자가 띠 위에 있는 띠로서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에너지띠입니다. 전도띠. 이 전도띠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갑니다. 그러면 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띠 간격이라 불러요. 띠 간격. 자, 띠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에너지 준위와 준위 사이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금지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 해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에너지 영역이기도 하고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띠 간격. 다른 말로는 금지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되게 재밌다, 그렇죠? 해서 실제로 이렇게 고체 원자들은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고체 원자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이 띠가 보이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고체 원자 내의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이만큼 가는 빈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고체 원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판단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그 원자 하나의 에너지랑은 조금 다르구나. 고체는 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에너지 준위가 촘촘하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형성될 수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해서 각각의 이 띠 이름 꼭 기억합시다. 원자가 전자가 있는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져 가지고 만들어진 띠가 에너지 띠, 원자가 띠. 그 위에 띠가 전도띠. 전도띠는 빈 방들이 모여서 만든 에너지 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부터가 너무 중요한데, 그럼 좋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도체라고 부른다, 그렇죠? 전류가 잘 안 흐르는 물질, 부도체인데, 그럼 도체는 왜 전류가 잘 흐르는지, 부도체는 왜 전류가 잘 안 흐르는지, 그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에너지 띠 이론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은 그만큼 전자가 잘 움직인다는 거다. 그렇죠? 어떻게 왜 전자가 잘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도체의 에너지 띠 그림부터 한번 이해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도체인데 전도 띠에 원자가 띠가 있고 전도 띠에 원자가 띠가 있어. 자,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원자가 띠 그림에 보라색 영역이 있고 여기에 하늘색 영역이 있다, 그렇죠? 자, 이때는 원자가 띠에 전자가 다 안 채워져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가능하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네.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거를 우리는 무슨 용어로 정리를 할 거냐면 전기 전도성이라는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전기 전도성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 요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기 전도성이라 불러요. 얼만큼 전류가 잘 흐르는지. 만약에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고 하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겠죠? 근데 전기 전도성이 안 좋아.
그럼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겠지. 그럼 이건 성질이고, 그럼 그 잘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즉 숫자로서 척도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전기전도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강의에서는 이 전기전도성까지는 이해해 주시고, 아,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이 전기전도성이구나.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가서 이 원자가 띠에 가만히 다시 보시면은 이 전체가 원자가 띠인데, 이 원자가 띠 여기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데 여기는 비어 있다, 그렇죠? 따라서 아, 원자가 띠에 전자가 다 안 채워져 있구나. 즉 원자가 띠에 일부만 전자가 채워져 있구나. 따라서 원자가 띠에 띠죠. 전자가 다 안 채워져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안 채워져 있다. 오케이. 자. 워져 있음. 자, 이것은 오른쪽 고체의 원자가 띠, 똑같죠? 원자가 띠하고. 자, 오른쪽도 도체입니다. 그렇죠? 얘도 이 원자가 띠에 보면 지금 전자가 일부분만 채워지고 얘는 안 채워져 있어요. 또한 이 오른쪽 같은 경우 특징적인 게 왼쪽은 원자가 띠에 전자가 다 안 채워져 있는 것만 있고 전도 띠랑은 살짝 간격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원자가 띠랑 전도 띠 일부분이 또 겹쳐져 있습니다. 이 원자가 띠와 이 전도 띠 일부분이 겹쳐져 있네. 겹쳐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가 가능하냐면 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이 조금의 에너지만 흡수해도 전도 띠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어. 즉 원자가 띠랑 전도 띠랑 오버랩돼서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옆집 가듯이 조그만 에너지로도 충분히 쉽게 전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아, 전도 띠랑 그다음에 원자가 띠가 오케이. 원자가 띠가 겹쳐져 있다. 오케이. 겹쳐져 있다. 요 구조를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때는 아, 조금의 에너지만 흡수해도 전도띠로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충분히 전자가 전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전류가 잘 흐르는 겁니다. 자, 왼쪽 띠는 전자가 움직이긴 하는데 이 원자가 띠에 있는 빈 공간을 통해서 전자가 움직이는 거고, 이 전도띠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이 뭐 원자가 띠의 빈 공간을 통해서 흐를 수 있고, 그리고 전도띠랑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전도띠에 올라가서 전도띠를 통해서도 이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자가 띠가 비어있는, 일부분이 비어있는 걸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트륨 금속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다. 그렇죠? 11번. 11번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한 개가 있어요. 한 개. 원자과 전자만 표현하겠습니다. 한 개. 한 개가 있어가지고 원래라면 이 원자과 전자가 있는 에너지 중에 전자가 8개가 채워질 수 있지만은 한 개밖에 없네. 그럼 이 원자과 전자가 있는 에너지 준위, 이 에너지 준위들이 갈라져서 만들어진 게 원자가 띠가 되겠습니다. 원자가 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한 개밖에 없네. 그럼 얘들이 갈라져서 만들어진 원자가 띠에도 당연히 전자가 다 채워질 수가 없다. 그렇죠? 해서 이 빈 공간을 통해서 전자들이 수월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렇게 전도 띠랑 원자가 띠랑 겹쳐져 있는 에너지 띠 구조 같은 경우는 원자가 띠에서 전도 띠로 어떻게 된다? 전자가 아주 쉽게 상권에서도 이동할 수 있다. 해서 핵심 문장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전도 띠랑 원자가 띠랑 겹쳐져 있는 에너지 띠 구조로 해서는 자, 어떤 게 성립하냐면 상온에서, 상온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25도씨, 지금 현재 온도, 뭐 그 비슷하겠죠. 상온에서, 자, 상온에서 전도 띠에 전자가 매우 많다. 자, 매우 많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전도 띠랑 원자가 띠랑 겹쳐져 있는 경우에는 서로 거의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원자가 띠는 전자들이, 상온? 이 상온에서 존재하는 열에너지, 그 열에너지에 의한 열적 진동이라 부르는데 그 조금의 에너지로도 바로 그 옆에 있는 전도띠로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상온에서는 전도띠의 전자가 매우 많은 이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왼쪽 도체 구조하고 오른쪽 도체 구조에서 이 전자가 움직이는 게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자가 띠에 있는 빈 공간.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주로 전자가 잘 움직이게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원자가 띠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쉽게 전이해서 상온에서도 전도띠에 이렇게 전자가 매우 많은 상태로서 전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일 수가 있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도체의 에너지 띠 구조가 되겠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도체 원자들을 확대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띠가 있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 띠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분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원자가 띠보다는 전도 띠가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죠. 원자가 띠보다 에너지가 전도 띠가 더 높아. 예, 요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도체 에너지 띠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잘 알아야 될 에너지 띠가 뭐냐면 부도체와 반도체, 반도체. 왜 반도체가 중요하냐면 요띠 간격을 잘 보셔야 돼. 살짝 스포일러를 해주면 여러분한테 부도체 같은 경우는 이띠 간격이 너무 넓어. 너무 넓기 때문에 전자가 잘못 가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반도체, 도체와 부도체의 반쯤 성질이기 때문에 살짝 간격이 있겠죠. 이런 거를 우리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도체에서는 이렇게 원자가 띠의 빈 공간을 통해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다. 전류가 잘 흐른다. 이런 구조 띠에서는 원자가 띠는 전자들이 상온, 여기에서 전도 띠의 전자가 쉽게 이동해서 매우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구조의 특징, 전도띠와 원자가 겹쳐져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조금 이따가 우리 바로 배울 부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이 매우 안 좋아요. 이제 그 부분을 쌤과 같이 이야기해 볼 텐데, 특히 우리는 반도체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자, 봅시다. 자, 왼쪽과 오른쪽 봐봐요. 뭔가가 다른 느낌이 들죠? 첫 번째 다른 거는, 아까 금속에서는 여기 전도띠랑 원자가 띠가 겹쳐져 있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부도체와 반도체를 보니까 겹쳐지는 것도 고사하고, 원자가 띠에 전자가 비어 있는 모습도 안 보인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걸 잘 캐치하셨으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시면, 여기 부도체가 있으면, 부도체는 이 원자가 띠, 즉 원자 가 전자가 모여서 있는 띠, 요 띠하고 빈 방,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이 띠하고 간격이 너무 넓어요. 아주 넓어. 아주 넓기 때문에 상온에서 만들어지는 그 열에너지, 그 에너지만 가지고는 이 부도체의 원자가 띠는 전자가 전도 띠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넓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게 바로 이 부도체의 원자가 띠, 에너지 띠 구조가 되겠는데, 그럼 부도체의 특징은 뭐냐? 자, 이 원자가 띠를 보시면은 아까 전도 띠가 가지고 있는 원자가 띠랑은 조금 구조가 달라 보이죠? 왜? 도체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전자가 비워진 영역을 보였던 것 같은데, 부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띠에, 자, 부도체는 원자가 띠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워져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부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뭐 플로린도 있고 염소도 있고 많죠. 걔들은 어쨌든 공유 결합을 통해 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원자가 띠의 전자들은 서로 공유 결합을 대부분 해 가지고 전자를 꽉꽉꽉 채워서 싹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들은 이미 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 채워져 있네. 옆에 친구랑 전자를 공유하면서 다 손잡고 있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끊고 올라가야 돼. 그리고 이 빈방이 있는 전도띠로 올라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냐? 상온이라는 온도에서는 저 에너지를 극복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겠죠. 해서 부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엄청 낮습니다. 그치? 맞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오케이. 자, 반도체도 한번 특징을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원자가 띠에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쭉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 느낌의 모습이 보이다. 그쵸? 이게. 자,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하면 물질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실리콘. 규소죠, 규소. 규소, 실리콘. 그리고 저마늄. 이따가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이 실리콘과 저마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실리콘과 저마늄을 딱 모아가지고 보게 되면 얘들은 실리콘과 저마늄 자기들끼리 서로 공유 결합을 형성해요. 공유 결합. 자, 어떤 결합이냐? 보세요. 실리콘 원자가 있고, 여기 실리콘 원자가 있어. 실리콘 원자는 원자 가 전자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4개가 있는데,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리고 오른쪽 원자도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가 있겠지. 근데 이 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도 실리콘이 있고,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즉, 이 중앙에 있는 실리콘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한

원자들의 전자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해요. 전자를 서로 공유한다는 거지. 이 공유결합을 형성해가지고 원자가 띠에 전자가 싹 다 채워져 있습니다. 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가 띠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어요. 아시겠죠? 다 채워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전자들이 전도띠로 간다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는 뜻인데 전도띠로 가기 위해서는 이 좁은 띠 간격만큼의 또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근데 상온에서는 요 띠 간격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는 반도체도 부두체랑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 오, 그건 하나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도 이 원자가 띠에 전자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다 채워져 있네. 다 채워져 있다는 것은 이 원자가 띠, 빈 공간이 없죠. 전자들이 이동을 못합니다. 쉽게도 못하지.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서 이동해야 돼. 따라서 결국은 반도체도 상온에서는 쉽게 전도띠로 올라 전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습니다. 해서 상온에서는 거의 부도체랑 똑같아요.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자, 그 정리해보면은. 자, 잘 기억합시다. 자, 부도체. 반도체. 자, 이 부도체와 반도체 모두 잘 봅시다. 상온에서. 자, 보시면 상온에서 전기 전도도가 거의 낮아. 낮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전기 전도성이죠. 오케이. 매우 낮음. 매우 낮습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전자가 전이하기 위해서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전도띠로 갈 수가 있지만 상온이라는 온도에서는 쟤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해서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아. 부도체, 반도체 둘 다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럼 반도체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전류가 흐를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요 간격의 에너지, 이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면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원자가 띠도 마찬가지로 여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부도체, 반도체 둘 다 원자가 띠에 전자가 싹 다 채워져 있다라는 특징 하나. 그리고 상온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런 의미를 들어야지. 선생님, 그러면 반도체가 이 상온에서 온도가 매우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으니까 거의 부도체랑 가까운데 왜 반도체라 부르냐? 그럼 어떻게 얘를 전기를 잘 통하게 만들까? 라고 여러분이 궁금해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겠지. 그럼 전자를 어떻게 잘 움직이게 만들까 해서 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반도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특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해서 이런 부도체와 반도체 둘 다 상온에서는 아주 낮다. 전기 전도성이. 그리고 반도체 또한 상온에서는 거의 부도체랑 가깝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둘 다 상온에서는 전자가 이 원자가 띠에 싹 다 채워져 있다 정도만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돼요. 부도체는 띠 간격이 너무 넓어. 반도체는 띠 간격이 좁아. 도체는 붙어 있어. 라고 정도는 기억합시다.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도체하고 반도체의 띠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순수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순수 반도체. 아무런 조치를 가하지 않은 순수한 반도체. 이 순수한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규소와 저마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줄기율표 기억나죠?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 기억나죠? 한번 쌤하고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수, 헬, 리, 베, 붕탄, 질산, 풀, 네.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H2를 헬륨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트륨이죠. 그렇죠. 나, 마, 알, 규,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건 아마 중학교 때부터 입이 아프게 외웠을 겁니다. 이때 자, 이 중간에 있는 14조 원소, 탄소, 실리콘, 그리고 밑에

저반응도 있는데 얘들을 중심으로 왼쪽 영역, 이쪽 영역들은 우리는 금속성이 강하죠. 즉 다시 말하면 전자를 잃어서 안정화됩니다. 양이온 성질을 많이 띨 수 있겠죠. 아, 물론 붕소는 우리는 준금속이라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요 왼쪽 영역은 금속성이 강해요. 전류를 다룰 수 있겠지. 즉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자, 오른쪽 영역은 비금속성, 부도체 성질이 강해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겠지. 자, 이 중간은 원자 가전자가 4개. 원자 가전자가 4개다 보니까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되기 쉽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 쉽고 얘는 8개를 채워야 되는데 4개가 딱 있어. 그러니까 4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해서 얘 중간에 있는 얘를 보고 우리는 순수한 반도체라 부릅니다. 이 반도체 중에서도 이 실리콘과 저마늄, 즉 규소와 저마늄이 우리는 주로 순수 반도체를 많이 써요. 자, 봅시다. 이때 이 규소와 저마늄은 원자과 전자 네 쌍이 뭘 하게 되냐면 공유결합을 이루게 되고 안정된 구조를 이루어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전기 전도성이 너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거의 상온에서는 부도체다. 부도체, 그렇죠? 그냥 부도체랑 가까워요.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림만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실리콘 규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규소가 이렇게 공유결합 이런 거 보이시죠?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이렇게 공유결합. 그래서 이 전자 한 쌍이 뭘 하고 있냐면은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되냐면 너무 결합력이 강해. 자기들끼리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가 탈출해가지고 뭔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고민을 엄청 많이 했겠다. 그렇죠? 많이 한 결과 어떻게 하기로 했냐. 자, 그럼 좋다. 전자가 움직이려면 뭘 만들어주면 되냐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교실에 있어. 교실에 있는데 만약 교실에 2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20명이 학생이 있는데 책상이 20개야. 책상이 20개인데 거기 20명이 학생이 앉아있어. 그럼 학생이 다 빽빽하게 앉아있겠죠. 근데 이 학생들이 조금 편하게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여유분의 책상 한 개가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럼 학생이 19명 있는 상태에서 책상이 20개가 있다면 한 명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자꾸 자리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해서 무슨 제안을 하냐? 이건 다음 강의 조금 자세히 배울 건데 이 원자 가전자가 4개인 요 규소 사이에다가 원자 가전자가 3개인 걸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전자가 비어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거든요.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 전자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빈자리를 제공한다.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 두 번째 아이디어. 그럼 좋다. 빈자리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전자가 쉽게 움직인다? 마치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교실에 모두 앉아있는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 말고 서있는 학생 한 명 더 들어간다면 그 학생은 그 교실을 막 돌아다닐 수 있겠죠. 즉 뭐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말고 5개인 전자를 딱 원자를 집어넣어버리면 공유결합하고도 한 전자가 남아버려. 맞습니까? 그럼 그 전자가 이 주위를, 이 내부를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해서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거를 규소 하나를 빼고 집어넣어주거나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거를 어떻게? 규소를 빼고 집어넣어. 그럼 빈 공간이 생기거나 아니면 남는 전자가 생겨. 그럼 비교적 전자가 쉽게 이동하고 다닐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반도체의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도핑 반도체, 다른 말로는 불순물 반도체라 부르는데 그렇게 만들게 된 계기, 이유가 뭐냐면 이 규소끼리는 너무 공유결합 때문에 단단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하면 전자가 쉽게 움직일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방법이 되겠지. 아시겠죠? 너무 재밌겠지, 그렇죠? 그걸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해서 그 반도체가 발명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뭐도 할 수 있냐. 지금 우리가 너무 유명한 반도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반도체의 산물 중 하나가 여러분 많이 보고 있는 LED. 맞죠? 그렇죠? LED 발광 다이오드. LED도 반도체로 만들어집니다. 빛을 밝히게 돼. 빛을.
여러 가지 색깔 빛,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들, 그 LED 중에서 파란색 LED를

발명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게 돼요. 그만큼 우리 이 다이오드, 이 반도체는 너무 우리 일상생활과 우리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딱 순수 반도체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이 순수 반도체 중에서도 순수 반도체 재료, 주소와 그리고 저마니움 이두 가지가 재료가 될 수가 있고, 이 원소들은 뭐다? 원자가 전자가 네 개인 거다 정도는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이것들끼리 뭐 하고 있다? 서로 공유 결합해가지고 단단히 묶여 있다. 그래서 실제로 상온에서는 그냥 부도체에 가깝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한번 문제를 통해 적용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내신 기초 문제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7번. 봅시다. 고체의 에너지 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같이 한번 골라보죠. 자, 기억. 원자가 띠 내의 에너지 주니는 일부 겹쳐져 있나? 맞습니까? 자, 원자가 띠 안에는 에너지 주니가 싹 다, N, 원자가 N개면 N개 모두 갈라져 있다고 했다. 그렇죠?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띠의 에너지 주니는 일부 겹쳐져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갈라져 있다. 지금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 이거 봅시다. 띠 간격에 전자는 존재할 수 없냐? 존재할 수 없죠. 자, 원자가 띠랑 전도띠 사이 간격, 띠 간격. 그띠 간격 사이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재할 수 없고요. 띠그 봅시다. 띠 간격은 반도체가 부도체보다 크냐? 자, 부도체는 여기 전도띠가 있으면 원자가 이만큼 있었다. 그렇죠? 자, 반도체는 비교적 가까워. 이 정도. 따라서 얘가 반도체였고 얘가 부도체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반도체가 부도체보다 작아요. 띠 간격이. 따라서 띠 것은 틀렸고 정답은 니은만 맞는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 개념이죠. 이띠 간격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해합시다. 오케이. 자, 이어서 우리 그다음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봐봐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요띠 간격만 보자마자 아 쟤는 부도체다, 금속이다, 즉 도체다, 반도체다 바로 나와야 돼. 맞습니까? 자 볼게요. 그림은 고체 AB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B는 각각 반도체와 부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순서 없이 나타냈다는 것은 왼쪽이 반도체일 수도 있고 부도체일 수도 있고 너네가 그림만 보고 한번 판단해봐. 그거를 말하는 거다. 그렇죠? 오케이.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다. 아,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제로는 A의 띠 간격이다. 아, 얘가 띠 간격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A는 반도체냐? 오, 자, 띠 간격을 보니까 B는 지금 이띠 간격이 상당히 넓어. 태평양 바다 같아. 넓어. 아주 넓어. 근데 이 반도체는 비교적 좁아. 어이, 반도체네. 그럼 도체를 굳이 나타내자면, 띠 간격이 겹쳐져 있거나, 또는 원자가 띠가 일부 비워져 있는 그림이 있으면 뭐가 될까? 도체가 되겠죠? 그 부분 기억하시고, 자, 기억 봅시다. A는 반도체입니까? 반도체 맞죠? 반은 도체다. 세미컨덕터라 불러요. 오케이. 님 봅시다.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냐? 오케이. 자, 물론, 상온에서는 반도체나 저는 부도체나 둘다 거의 부도체에 가깝다. 그렇죠? 안 좋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만 비교했을 때 반도체가 이 도체보다는 당연히 전기 전도성이 좋겠지. 맞습니까? 왜? 띠 간격이 좁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은 이 반도체가 이 부도체보다 좋긴 합니다. 해서 A가 B보다 좋다. 왜?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사이 간격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자, 띠거 봅시다. A에서 원자가 띠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이 제로냐? 자, 여기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 간격이 지금 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제로의 에너지는 흡수를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이 전자가 전이하기 위해서는 이 제로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기 때문에 우리 5번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이어서 우리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9번. 그림 가는 구리선을 피복으로 감싼 도선을, 오케이. 피복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도체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도체. 보니까 지금 현재 도체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 띠, 전도 띠. 전자가 채워진 띠, 원자가 띠가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기억 볼까요? 피복의 에너지 띠 구조 나와갔냐? 자, 피복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감싸주는 도구다. 그렇죠? 얘는 부도체로 만들어져요. 부도체.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지막 문제 갑시다. 마지막 12번 문제죠. 그림은 규소로만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의 원자가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가 전자 배열을 나타낸 것인데, 이때 규소가 이웃한 규소와 결합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냈으시오? 자, 이때 결합하는 방법. 이거 기억. 뭐다? 공유 결합. 그쵸. 공유 결합. 해서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순수 반도체의 구조였고요. 이렇게 우리 오늘 12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퀴즈 한번 정리하고 복습 삼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D는 뭐냐? 고체에서 수많은 원자가 가까이 모여가지고 에너지 순위가 촘촘하게 갈라져서 마치 띠처럼 보이는 걸 보고 에너지 D라 부르고, 이때 원자가 띠는 에너지 D 중에서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에너지 D를 보고 원자가 D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원자가 D 위에 있는 에너지 D는 뭔지 바로 기억나시죠? 오케이. 생각해 보시고. 니은. 원자가 D와 전도 D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에너지 영역을 보고 무슨 D라 불렀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체, 부도체, 반도체 에너지 띠 보니까 도체는 원자가 띠의 일부분만 채워져 있거나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겹쳐져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다음 부도체는 원자가 띠가 완전히 채워져 있고 띠 간격이 매우 넓어.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거죠. 원자가 띠와 전도 띠 사이에 띠 간격이 있지만 부도체보다는 좁아요. 이게 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순수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규소와 germanium이 있고 원자가 전자 4쌍이 뭘 하여서 안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기억나시면 돼요. 이전 문제 답이다. 그렇죠? 해서 요 퀴즈 정답 아시겠는 친구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쌤하고 또 소통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해서 오늘 너무 중요한 반도체까지 배웠습니다. 오케이.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배울 내용의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꼭 복습하셔야 돼요. 왜? 복습이 최고의 학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완성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8회 1번부터 10번까지 10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선박 가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는 화물을 선박에 들어올리고 내리는 방식으로 선박의 화물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선박으로 일명 LOLO선으로 불린다. 우리 LOLO, RORO선에 대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LOLO는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죠. 그래서 가는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방법이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고 내리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레인이 사용되는 거죠. 선박에 있는 크레인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컨테이너 화물 전용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크레인에 의해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레인을 통해서 리프트 올리고 리프트 오프 내리는 그런 방식이 LOLO고요. 자, RORO는 롤 온, 롤 오프라고 해서 램프를 통해서 램프는 선박에 설치된 거죠. 선박에 설치된 램프, 다리죠. 다리를 통해서 직접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이 선박 안으로 램프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또는 지게차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들어서 또는 다른 화물을 들어서 선박 안으로 싣고 내리는 방식이 RORO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의 LOLO선으로 불린다.

자, 이 선박은 대형 기계 장비를 비롯한 무거운 화물, 고중량 화물 및 부피가 큰 화물을 운반하는 데 적합하며 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선적 및배 싣고 배에서 화물을 내리는 거 하역이라고 하죠. 하역을 수행한다. 그래서 크레인 장비를 통해서 화물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방식을 우리가 LOLO 방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LOLO 방식,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으면 되는데요. 자, 기억. 램프를 통해서 하역한다. 램프를 통해서 하역하는 것은 아로아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롤온, 롤오프. 자, 컨테이너 전용선이 대표적이다. 컨테이너 전용선은 컨테이너를 뭘로 선적하고 하역합니까? 컨테이너 크레인을 통해서 하는 거죠. 컨테이너 크레인. 암벽에 설치된, 에이프런에 설치된 컨테이너 크레인. 우리 컨테이너 크레인은 겐트리 크레인이라고도 얘기하죠. 겐트리 크레인 또는 골리앗 크레인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하역하는 방식이다. 크레인을 사용하는 거.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 LOLO 방식이죠. 자, 암벽 또는 다른 선박에 장치한 크레인을 이용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LOLO에 대한 방식으로 맞는 거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A 선박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 선박의 크기를 조사해 선박 운항에 적용할 수 있다. 자, 전장은 54.3m이다. 3m이다. 전장이라는 것은 선박의 제일, 선수 제일 앞단부터 선미 제일 끝단까지 선박의 전체 길이를 얘기하죠. 그래서 전체 길이가 54.3m라는 얘기고요. 자, 형심이라는 것은 선박의 깊이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용골이 있죠. 용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용골이라고 하면, 자, 형심이라는 것은 용골 상면부터, 자, 여기가 상갑판이죠. 상갑판 보의 현측 상면까지의 여기죠, 여기. 여기까지의 깊이를 우리가 형심 또는 깊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심이 5.65m라는 거고요. 자, 만재흘수는 3.3m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흘수는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를 흘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재니까 가득할 만자입니다. 화물을, 뭐를, 재자는 화물 재자입니다.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이 선박이 최대로 잠길 수 있는 깊이가 3.3m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잠기는데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물에 잠긴 깊이가 3.3m이다. 이거를 우리가 만재흘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재흘수 이상의 깊이로 화물을 실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선박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만재 흡수선 아랫부분까지만 화물을 실을 수가 있다. 자, 우리 선박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톤을 얘기하죠. 그래서 총톤수라는 건 우리가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톤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죠. 선박의 용적, 부피로 나타내던가 무게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무게로. 용적은 총톤수와 순톤수 이렇게 나눠지고요. 선박 중량으로 무게로 선박을 내는 방법은 배수 톤수와 재화 중량 톤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재화 중량 톤수. 자, 여기서 총톤수라는 것은 선박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선박 안의 모든 공간을 톤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총톤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톤수는 이 공간 중에 화물과 화물

이유가 여객, 여객을 실을 수 있는 공간만을, 용적만을 톤으로 환산해서 나타내는 게 순톤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톤수가 447톤이다. 자, 기억. 암벽 계류, 암벽, 우리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부두를 우리가 암벽이라고 얘기하죠. 자, 암벽 계류 및, 계류는 선박을 묶어두는 거죠. 개선줄로 선박을 묶어두는 거다. 그래서 암벽 계류 및 입거, 우리가 도크에 올리는 걸 입거라고 얘기합니다. 입것이 고려해야 하는 크기는 54.3m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박을 접안할 때는 전장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그래서 선박을 계류할 때 고려해야 되는 크기는 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장은 54.3m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실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용적은 447톤이다. 자, 실제 여객이나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부피를 톤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순톤수라고 얘기하죠. 순톤수. 자, 제시문에서는 총톤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고요. 안전운항에 허용되는 최대 적재량을 실은 상태에서 선체가 물속에 잠김 깊이 뭡니까? 만재 흘수죠. 만재 흘수는 3.3m였죠. 그래서 만재 흘수가 3.3m인데 5.65m 형심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정 선택지는 기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해양 에너지 발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것은 바다의 파도가 가진 에너지를, 파도가 가진 에너지 여기까지만 읽어보더라도 파력 에너지라는 걸알수 있겠죠. 파력.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자, 파도는 바다 표면에서 발생하는 물의 움직임으로 이 움직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해양 에너지 발전의 기본 원리는 파도가 상승하고 하강할 때 발생하는 압력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첫 번째는 압력형 발전기로 파도가 해양 구조물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압력을 이용하여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성합니다. 자, 파력 발전, 제시문은 파력 발전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에너지를 발전시키는데 하나는 파도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압력이 발생하는데 그때 생긴 압력을 통해서 터빈을 돌리는 압력형이 있고 두 번째는 추진형 발전기로 파도가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수압을 이용하여 터빈을 직접 회전시키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파력 에너지를 이용한 파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죠. 파력 발전. 자, 파력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거죠. 자, 시아오 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우리 시아오 발전소는 조력 발전이죠. 조력 발전. 조력 발전의 문제로 구성했을 때 가장 많이 제시되는 제시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시아오 조력 발전소인데요. 자, 조력 발전이라는 것은 밀물이나 썰물 때만에 물을 가둬놓고 낙차를 이용해서 높이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게 조력 발전이죠. 그래서 시아오 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이런 것은 시아오 발전소는 조력 발전소의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삼투의 원리를 적용한 발전 방식이다. 삼투의 원리라는 것은 삼투압이라는 것은 삼투압을 이용한 거죠. 삼투압을 이용한 해양 에너지 발전은 우리가 염분차 발전이 있죠. 염분차 발전이 있는데 염분차 발전을 이용하는 것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염분차 발전을 이용하는데 기수역은

밀물과 아니 민물 즉 담수와 그다음에 해수가 만나는 것이죠. 담수와 해수가 만난다는 것은 염분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염분차. 자, 담수의 염분은 해수의 염분보다 낮기 때문에 삼투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하고 이때 발생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삼투압. 그래서 반투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염분이 낮은 담수가 즉 강물이 바다로 빨리 빠져 나가 빨 어. 빠져나가게 해서 이동하는 거죠. 삼투현상에서 이동하는데 그때 압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해내는 게 염분차 발전이다. 그래서 니은은 파력 발전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염분차 발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파도에 의한 수면의 상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다. 여기 지금 제시문에도 파도가 상승하고 하강할 때 발생하는 압력 변화라고 했으니까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기 선택지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쉽게 파력 발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력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디귿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3번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4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글에서 할수 있는 어로 과정, 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어로의 과정은 우리가 어근 탐색, 그 다음에 집어죠. 집어. 그 다음에 어획. 이세 단계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근 탐색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잡아야 되는 어종의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물고기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어장이라고 얘기하죠. 어로 작업의 현장, 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장을 찾아야 되죠. 어장을 찾고. 그래서 대충의 어장을 찾는 것을 우리가 간접탐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접탐어의 방법은 뭐 지금까지 조업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디에 언제쯤 어떤 물고기의 어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어장을 찾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어장을 찾고 어근의 소재를 알아내는 거. 어근의 소재는 직접 탐험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장에 가서 정말 어근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를 어근 탐지기를 통해서 어근의 분포를 확인하는 게 직접 탐험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 단어가 집어죠. 집어. 자, 효과적으로 어획하기 위해서 대상 어근을 모으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획을 하기 위해 어근을 모으는 과정을 집어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집어된 것을 그물을 이용하든지 어구 도구를 이용해서 어선 위로 끌어올리는 걸 우리가 어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로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대상 어획물을 잡아들이는 과정을 어획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집어는 꼭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집어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집이 있고, 그다음에 구집이 있고, 차단유도 이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유집은 자극원, 이게 자극원으로 모이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집어 등이 있겠죠. 오징어를 잡을 때 오징어의 주광성을 이용해서 집어 등을 키게 되면 오징어들이 그 집어등 쪽으로 모이게 하는 거. 그래서 이때 집어등은 자극원이 되는 거죠. 자극원 쪽으로 모이게 하는 거가 유집이 되겠고, 구집은 반대로 자극원에서 멀어지게 해서 어획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구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집. 그래서 구집의 방법을 쓰는 것은 우리가 선자망에서 참대 위협을 가장 대표적인 구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보기 선택지라든지 제시문에서 선자망의 참대 위협이 구집이다.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죠. 선자망은 어근이 이렇게 있으면 둘러치는 것을 우리가 선망이라고 하고,
선망과 자망이 합쳐진 거라고 얘기했었죠. 자망은 어군이 물고기가 그물에 꽂히게 하는 걸 우리가 자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친 곳에서 가운데에서 긴 대나무나 막대기로 수면을 때려서 놀란 물고기들이 둘러쳐져 있는 그물에 꽂히게 해서 잡는 것을 선자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자극어는 긴 대나무나 참나무, 참대가 긴 대나무나 또는 나무를 얘기, 긴 나무, 장대를 얘기하는데요. 이때 참대가 자극원이 되는 거죠. 자극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구집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차단 유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치망의 길그물이죠. 정치망의 길그물로,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을 차단해서 그물 안쪽으로 들어가게 유도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지부하는 것을 차단 유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차단시키는 그물을 우리가 길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길그물. 그래서 차단 유도의 대표적인 것은 정치망의 길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자, 지버 과정에서 어군 탐지기를 이용한다. 어군 탐지기를 이용하는 것은 어군 탐색의 과정이 되겠죠. 자, 어도를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어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도를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뭘로? 길그물로 차단하여 어군을 어디로 유도합니까? 그물망 안으로 유도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이 차단 유도의 방법이다. 그래서 집어의 방법 중에 하나가 차단 유도가 있으니까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특정 자극을 좋아하는 어군에게 자극을 주어 자극원 쪽으로 모이게 한다. 이게 유집이죠. 유집. 뭐, 집어 등을 이용하든지 또는 통발 안에 미끼도, 자극원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유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집어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어법, 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구 어법 문항이고요. 자, 어군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어군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어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 본선, 망선, 그물망자입니다. 그물을 둘러치는 어선이죠. 그래서 본선이 어군 주위를 원형 또는 말발굽 모양으로 그물을 펼쳐 둘러싼다. 어군이 있으면 둘러싸는 거. 우리 아까 선망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선망. 두리꾼물. 우리말로는 두리꾼물 어구 어법이 되는 거죠. 두리꾼물 둘러쳐서 잡는다. 자, 이렇게 둘러친 다음에 그물의 아래쪽에 달린 죜임줄을 감아 올려 그물 바닥을 조여. 자, 이렇게 둘러치게 되면 밑에는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물이 이렇게 내렸으니까, 둘러쳤으니까. 그럼 밑에 죜임줄이 있습니다. 죜임줄. 이 죜임줄을 꽉 재게 되면 밑에서 이렇게 점점점 범위가 줄어들어서 딱 만나게 되죠. 그러면 물고기가 주머니 안에 갇힌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끌어올려서 어획하는 게 선망. 두리꾼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물을 바닥을 조여 물고기가 아래로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 자, 양망은 그물을 끌어올려 애용물을 회수한다.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둘러쳐서 잡는다. 두리꾼물 어법이라고 한다. 한자로는 선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걸그물은 긴 직사각형의 그물을 쭉 길게 쳐서 지나가는 물고기가 그 그물에 꽂히게 해서 잡는 것을 우리가 걸그물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꽂힐 자자를 써서 자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끌그물은 일정 시간 동안 그물을 끌어서 대상 어획물을 잡는 걸 끌그물이라고 얘기하고 애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덮그물은 위에서 덮쳐서 잡는 것을 우리가 덮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망이라고도 얘기하죠. 엄망. 자, 그리고 채그물은 들그물의 형태인데,
체를 이용해서 물 위쪽에 모여 있는 물고기를 들어 올려

떼어서 잡는 것을 채그물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멸치 채배가 채그물어법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두리꾼물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구어법을 얘기할 때, 뭐, 걸그물, 끌그물, 뭐, 두리꾼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수 우리말과 한자를 같이 씁니다. 가짜. 그래서 두리꾼물은 선망이라는 거, 걸그물은 자망이라는 거, 끌그물은 애망이라는 거, 요세 가지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 다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실습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거리 측정의 원리를 이용한 어업기구의 종류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초음파를 이용하여 물체의 거리 및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수 있다. 자, 실습 과정을 보면 물통을 준비하고 초음파 센서를 물속에 넣는다. 자, 물체를 수조 안에 넣고 위치를 조정한다. 초음파를 발사한 후 반사되어 돌아온 신호의 시간과 방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물체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계산한다. 다양한 크기와 밀도의 물체, 플라스틱, 금속 등을 사용해서 반사 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자, 이렇게 실험한 결과가 자, 물체의 재질, 크기에 따라 초음파의 반사 신호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어떤 물체에 따르냐에 따라서 대상 물체에 따라서 초음파의 반사율이 반사의 세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것은 훨씬 더 반사의 세기가 커서 실제 어군 탐지기, 우리 초음파를 이용한 대표적인 게 어군 탐지기죠. 어군 탐지기에 나타나는 신호의 강도는 훨씬 더 세게 나타난다. 플라스틱보다는. 자, 초음파의 신호 방향과 시간 차이를 분석해서 물체의 크기와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초음파에서 어군 탐지기를 이렇게 있으면 선박이 이렇게 있고요. 선박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초음파를 아래로 이렇게 발사하겠죠. 초음파를 아래로 발사하면 대상 물질이 없으면 바닥까지 내려갈 거고 중간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사돼서 오겠죠. 그러면 이 모니터에 물고기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왜? 초음파가 물고기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서 어군 탐지기에 모니터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없는 데는 또 바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바닥까지의 깊이라든지 또는 물고기의 위치까지 알수 있는데 이 원리는 우리 초음파의 특성, 음파는 직진성, 그 다음에 일정 속도로 날아가죠. 등속성, 그 다음에 반사성. 이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물고기가 어디만큼 초음파를 발사한 곳에서 위치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초음파는 물속에서는 초음파의 속도는 물속에서는 초당 1500m per second 1초에 1500m를 1500m가 전달됩니다. 속도가. 속력이죠. 초음파의 속도입니다. 초당 1500m가니까. 자, 예를 들어서 초음파를 이렇게 발사했는데 물체가 있으면 여기서 초음파 발신기에 의해서 초음파를 발사해서 이렇게 초음파가 날아가고 이게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오겠죠. 갔다가 옵니다. 이 시간이 1초가 걸렸다. 그러면 초음파를 발사한 곳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는 1초가 걸렸는데 왕복이죠. 왕복. 왕복이니까 750m 물체가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이 1500m 세컨이고 1초가 걸렸으면 1500 곱하기 2를 하면 거리

거리는 1500인데 왕복을 했으니까 나누기 2하면 아, 750m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이것을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해 내서 모니터에 표시해 주는 게 초음파를 이용한 거리라든지 또는 방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 정보 수집 기기가 뭐냐를 물어보는 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네트 존대하고 네트 레코더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네트 존대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선망에서 그물의 침강 상태 얼마만큼 그물이 가라앉았느냐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가 네트 존대가 되겠고요. 네트 레코더는 어디에 사용된다 그랬죠? 트롤 어선에서 사용된다 그랬죠. 트롤 어선에 그물의 천장망에 초음파 진동자를 설치해서 발사시켜서 초음파를 발사시키는 방향이 그물 위쪽, 아래쪽 또는 그물 입구 방향으로 초음파를 발사시켜서 트롤 그물이 끄는 우리 그물이 해면에서 얼마만큼 가라앉았는지, 그 다음에 해저에서까지는 얼마만큼 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물 입구에는 얼마만큼 어군이 유집되어 있는지 또는 모여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네트 레코더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중 안에 어군의 존재 유무를 알수 있게끔 해준 게 어군 탐지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 정보 수집 기기고요. V형 양망기는 선망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과정에서 사용되는 어업 기기가 V형 양망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되겠죠. 기역과 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수 있는 유형 동물 양성 방법.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오늘은 유형 동물의 양성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의 정의 및 장점. 자, 정의는 유형 동물의 양성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물이나 케이지 형태의 구조물을 수면에 띄어 수산생물을 기르는 양성 방법이다. 자, 그물로 대상 생물을 가두어서 그 안에서 기르는 건 우리가 가두리 양성이라고 얘기하죠. 가두리 양성. 해상에서 얘기하면 해상 가두리 양성이 되겠죠. 자, 해상 가두리 양성의 장점은 자연 수역을 활용함으로 사육 환경이 자연에 가깝다. 바다에서 그 넓은 바다 공간에서 그물로 그 안에서 가두어 기르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가깝다. 육상 양식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낮을 수 있다. 그물만 가두어서 그 안에서 먹이만 주면서 키우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육상의 가장 대표적인 뭐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보다는 초기 투자비가 낮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는 가두리 양성이 되겠죠. 가두리 양성. 주요 우리 유형동물의 양성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식 양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글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걸 정수식 양성이라고 하는데 주로 담수어류를 대상으로 양성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잉어류나 붕어류나 가물치, 미꾸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용존 산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어류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시설 투자 비용이 적다. 둥만 세우고 물만 채워서 거기다가 대상 생물을 키우면 되기 때문에 증발한 물은 줄어든 만큼만 보충한다. 그래서 줄어든다라는 것은 증발시키는 거죠. 증발한 만큼만 보충한다라는 거고 산소가 부족할 때는 수차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수차 에어레이션으로 부족한 용존 산소량을
공급해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게 정수식 양성 방법이고요. 자, 유수식은 흐를 유자를 쓴다 그랬죠. 계속해서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서 여기에서 대상 생물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물의 공급이 풍부한 지역에 적합하다. 주로 산간 골짜기라든지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 우리가 용천수라고 얘기하죠. 용천수를 이용한 냉수성 어류를 양성한다. 그래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냉수성 어류인 송어를 대상으로 주로 유수식 양성 방법을 사용한다. 자, 산소 공급량은 흘러드는 물의 양에 비례한다. 물이 많이 흘러들이면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겠죠. 유수식 양성 방법이었고요. 자,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가두리식 양성이죠. 이렇게 스티로폴로 띄운 다음에 틀을 만든 다음에 물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물을 치는 거죠. 그래서 대상 생물을 여기서 키우는 것을 가두리 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합성 섬유 그물에 가두리 안에서 대상 생물을 양성한다. 물의 유동이 자유롭다. 그물코를 통해서 물의 유동이 자유롭다. 자, 용존 산소 공급과 대사 노폐물 배출이 그물코를 통해서 빠져나간다. 공간 활용명에서 매우 경제적이다. 주로 활동성이 강한 어류를 양성한다. 농어라든지 조피볼락이라든지 넙치, 참돔을 양성할 때는 해상 가두리 양성을 방식을 사용한다. 자, 이러한 가두리를 설치하기 위한 최고의 장소, 해역은 태풍과 해일의 피해가 적은 해역이 되겠죠. 그래서 사진처럼 이렇게 만이라든지 섬이라든지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 적지다. 자, 수면적이 넓고 물의 양이 많은 해역이 적지고 영양섬유가 적고 그다음에 수질이 맑은 해역이 가두리 설치의 최고의 적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인데요. 자, 앞쪽에 나왔던 가두리 양성은 대표적인 개방적 양식 방법입니다. 개방적 양성법이고요. 개방적 양성이라는 것은 자연에 열려 있다라는 거죠. 사육 환경이 자연에 열려 있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인위적으로 사육 환경을 조절하기 어려운 양성을 개방적 양성이라고 얘기하고요. 폐쇄적 양성은 사육 환경이 자연 환경에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차단됐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사육 환경을 인간이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양성 방법이 폐쇄적 양성인데 대표적인 게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이 대표적인 폐쇄적 양성 방법이다. 자, 순환 여과식이라는 것은 한번 사용한 물을 깨끗하게 여과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방법이 순환 여과식인데요. 사육수를 여과조에 걸러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다.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다. 사육 수조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자, 물을 계속해서 순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침전 물리적 여과와 화학적 여과, 생물학적 여과를 통해서 그다음에 적정 수온을 맞춰서 가열이나 냉각 장치를 통해서 수온을 조정해서 다시 사육수로 공급하는 게 순환 여과식 방법이다. 다른 양성 방법에 비해서 시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여과 장치, 가열 냉 수온 조절 장치, 그다음에 펌프, 산소 공급 장치, 부대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수온이 낮은 겨울에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이다. 자, 그래서 우리 가두리 양성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죠. 농어, 참돔 등이 대표적인 양성 어종이다. 활동성이 강한 농어와 참돔을 사육하는 데 사용되는 양성 방법이다. 작은 시설에 많은 양의 어류를 기를 수 있다. 자,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많은 양을 가두어서 기를 수가 있다. 자, 사육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느 곳에든지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요거는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에 대한 내용.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상황에서 알수 있는 양식장 사료 공급에 따른 효율,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라는 것은 양식 동물 1단위 무게만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사료의 무게, 뭐의 정의입니까? 가는 사료 개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는 공급된 사료 중 실제 증육된 생체량으로 전환된 비율이다. 나는 사료 효율에 대한 정의죠. 자, 예를 들어서 100kg의 잉어에 1000kg의 사료를 먹여서 725kg으로 성장시켰을 때두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가는 사료 개수가 되겠죠. 사료 개수 구하는 것은 725, 그러니까 수학시의 체중이죠. 그 다음에 100kg은 방향식, 최초에 풀어줬을 때, 수조에 넣었을 때의 잉어의 전체 무게가 100kg이었다. 그러면 725에서 100을 빼면 이건 증육량이 되겠죠. 얼마만큼 무게가 늘어났느냐죠. 그래서 625분의 사료 공급량 1000kg을 계산해주면 사료 개수는 1.6이 됩니다. 그래서 사료 개수라는 것은 1에 가까울수록 뭐가 좋은 거다? 사료 효율이 좋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료 효율은 사료 개수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료 개수가 1.6이고 1.6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면 사료 효율이 62.5%다. 자, 가가 사료 개수가 낮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사료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사료 효율은 나는 사료 효율이죠. 사료 효율은 높을수록 양식 동물의 성장이 부진하다는 게 아니고 잘 성장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가와 나는 반비례다. 사료 개수가 낮을수록 사료 효율은 높다라는 반비례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사료 효율 자체가 아까 사료 개수분의 1 곱하기 100이었기 때문에 반비례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료 개수와 사료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디귿 2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구에서 알수 있는 영양제에 함유된 수산 기능성 성분으로 오른 것은, 자, 9번 문항은 수산 기능성 성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신의 하루는 건강으로 완성되나요? 이제 당신의 삶에 과학이 선택한 영양을 더하세요. 땡땡 오메가 플러스는 EPA와 DHA를 최적 비율로 배합하여 뇌 건강부터 심혈관 기능까지 빈틈없이 지켜냅니다. 청정한 땡땡 해양에서 채취한 순수 프리미엄 오육만을 사용하여 불순물을 줄이고 영양은 극대화했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효과에서 EPA로 혈중 중성 지방이 개선되고 DHA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강한다. 항염 작용으로 관절과 근육까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기능성 성분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고도 불포화 지방산 5번이 정답이고요. 오메가3라든지 또는 오메가6가 대표적인 거고, 이러한 고도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해양 생물은 뭐 등푸른 생선이죠. 고등어라든지 또는 참치라든지 다랑어, 그다음에 정어리. 여기에서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수산 기능 성분을 추출해서 기능성 식품을 만든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알긴산은 갈조류에 함유된 거죠. 알긴산은 갈조류에 함유된
가당류를 얘기를 하고요. 자, 키토산은 갑각류입니다. 갑각류의 껍질에 있는 키틴이 있습니다. 키틴 성분을 키틴을 인체에 흡수되도록 재가공한 기능성 성분이 키토산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유사 화합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징어라든지 문어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푸코이다는 미역이라든지 또는 다시마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 다당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수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시설은 수산물의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포장, 가공, 배송, 판매 등을 수행하는 복합시설이다. 소금의 오염물도 집적해서 모아서 대형 소비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처리 및 가공을 통해 상품화 시킨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직거래를 활성화하며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유통시설이다. 자, 우리 제시문에 관련되는 것은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죠.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라고 해서 여러 번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FPS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는, 자, 수산물의 처리 물량을 대규모 모아서 집적화해서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산물을 수집 가공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죠. 보관, 포장, 가공, 판매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유통상 필요에 따라 정부로부터 다양한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수산물 이력제라든지 지리적 표시제 또는 수산물 품질 인증, 수산 전통식품 품질 인증,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 받아서 상품 가치를 높인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 단계 축소와 유통 단계는 기존 현행 6단계에서 FPC를 통하면 4단계로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이 시스템은 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을 통해 복잡한 기존의 수산물 유통 구조와 미흡한 위생 물류 환경, 불안정한 가격 문제 등을 해결하고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025년 충남 보령회, 제주 한림, 강원 속초, 전남 완도 등 전국 13개소에 FPC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3개를 더 추가 건립 중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인 FPC를 많이 지정해서 소비자에게 안정된 그다음에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고자 만든 유통이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입니다. 자, 객주에 의한 유통시설이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까 유통 단계를 줄일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수산물 이력제, 유기수산물 인증을 통해 수산물을 제공한다. 다양한 수산물 인증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선택지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 빠르게 출제 평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1단원에서 하역 방식에 따른 상선의 분류, LOA로 선이냐, ROR로 선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죠. 그래서 리프트온, 리프트오프인 LOA로 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2번 1단원에 대한 내용이고, 선박의 크기, 그래서 선박의 길이, 깊이, 톤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3단원, 해양 에너지 발전 중에 파력 발전을 문항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4번은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어로의 과정 중에 집어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습니다. 자, 5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구어법 중에 드립그물어법을 문항으로 제시했고요. 6번 2단원에서 출제했고,
수중 정보 수집 기기 중에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 정보 수집 기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7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유용동물의 양성 방법 중에 가두리 양성을 문항으로 구성했고요. 8번 2단원에서 출제했고 사료 개수와 사료 효율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9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 기능성 성분 중에 고도 불포화 지방산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하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기능성 성분을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10번 2단원에서 출제했고요. 수산물 유통 분야에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FPC에 대한 내용을 문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렇게 8회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1번부터 20번 새로운 열 문항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완성 농업 기초기술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8회 후반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풀고 나면 이제 두 번의 연습 기회가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8회 후반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11번 문항입니다. 자, 11번 문항은 돼지 품종에 관련된 문항이네요. 자, 그림은 돼지의 품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모식도이다. 가에 들어갈 품종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너무 기초 기술에서 가축이라 하면 그게 세 가지죠. 닭, 돼지, 소. 그 중에 돼지입니다. 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산란계와

이런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유경계. 그리고 알도 어느 정도 낳고 살도 좀 어느 정도 찌는 난육 겸용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죠. 소는 크게 사람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죠. 소의 젖을 이용하기도 하고 소의 고기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젖소와 고기소로 나누죠. 그런데 돼지는 물론 돼지도 이용을 하는 용도는 많아요. 돼지 털, 돼지 피부 가지고도 꼭 먹는 게 아니라도 다른 쪽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은데 주로 이용하는 게 돼지는 먹거리죠. 먹거리. 자, 돼지 품종 6개 나왔습니다. 물론 6개보다 훨씬 더 많은 품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6가지죠. 6가지. 자, 하나씩 보죠. 원산지, 덴마크가 원산지인 랜드레이스. 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꼭 나오는 게, 품종 나올 때꼭 나오는 게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그러니까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랜드레이스. 두 번째가 영국이 원산지인 라지와이트. 대요크셔라고도 합니다. 대요크셔니까 중요크셔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큰 거, 요크셔 중에서 가장 큰 거, 영국이 원산지. 그리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미국이 원산지인 듀록과 햄프셔, 영국이 원산지인 버크셔, 한국 체리 중에 있습니다. 자, 랜드레이스하고 라지 화이트는 둘다 대형 종이에요. 굉장히 커요. 대형종이고 흰색입니다. 흰색. 그러니까 이두 종류를 뭘로 구분을 하느냐? 외형적으로 보면 귀가 똑바로 서 있느냐, 귀가 앞으로 처져 있느냐. 이걸로 구분을 해냅니다. 자, 원산지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산지인 두 마리. 두 마리. 듀록과 햄프셔. 듀록은 털이 다홍색 또는 적갈색이에요. 그에 비해서 햄프셔는 검은색인데 이 가슴 부분에 흰색 띠가 한 바퀴 뚝 나와 있어요. 한 바퀴 뚝. 10cm에서 30cm 정도의 흰색 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듀록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삼원교접장이라고 그러죠. 삼원교접장. 잡종강세라는 말이 있어요. 잡종강세라는 말. 잡종끼리 교배가 돼서 나오는 이제 잡종, 순종과 순종해서 잡종. 그 잡종은 잡종강세에서 굉장히 강해요. 강해. 그때 삼원 교잡종 돼지를 만들 때 그러니까 F2에 그러니까 첫 번째 교잡종에 그 다음에 수컷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자, 다음 버크셔. 버크셔. 영국이 원산지인데 이 돼지의 특징은 몸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하얀 색깔인데 얼굴 하나죠. 다리가 네 개네요. 꼬리가 하나. 더하면 6이 되겠네요, 6. 그래서 이 6개의 부분이 하에. 그래서 600돈이라고 합니다. 600돈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재래종, 우리나라 재래종, 검은색 돼지고요. 얼굴이 길고 코 주위에 세로 주름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문항으로 넘어가 보죠. 원산지가 미국이에요. 원산지 미국, 뉴저지, 1952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품종입니다. 미국이 원산지이면 지금 두 마리 나왔어요. 그렇죠? 가슴에 흰 띠가 있는 애와 그리고 젓갈색 다홍색으로 된 돼지. 자, 사육 특성. 성장이 빠르고 사료 효율이 우수하고 경제성이 높아요. 잘 크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찌고. 이건 근데 보편적인 돼지 특징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돼지는 그나마 증실량이 좀 적어요. 근데 나머지 돼지들은 다들 빨리 크고 잘 먹고 사료율이 우수합니다. 생산물 보니까 고기, 주로 고기를 생산하고 고른 지방 분포하고 육질이 우수해요. 육질이. 육질이. 요즘에는 이 돼지 품종이 육질이 우수해서 이 돼지 품종만 키우는 농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번식, 삼원 교잡종의 부계로 삼원 교잡할 때 아빠 돼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고기 맛이 좋고, 미국이 원산지이고, 뉴저지 미국이죠. 미국이 원산지이고, 고기 맛이 좋고, 삼원 교접종에서 부계로 활동하는 돼지는 듀록입니다. 듀록. 듀록. 그러니까 같은 미국산 돼지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름 좀 이제

네 다리 끝, 그리고 꼬리 끝이 흰색이다. 여섯 군데가 흰색인 600톤 버크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품종 문제는 무조건 원산지 알고 가야 됩니다. 몇개 되지 않으니까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연구사가 설명하고 있는 종자 저장 방법. B 적용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종자 저장 방법은 우리 연결기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몇 가지로. 그런데 뭔가 많이 써 있긴 한데 결국은 이 단어의 뜻을 아냐? 지금 이것만 좀 보면 돼요. 자, 건조, 저장. 건조라는 단어 뜻알 거고, 저장이라는 단어 뜻알 거고, 습사, 젖은 모래, 저온 알 거고, 저장. 건사, 마른 모래. 밀봉이라는 단어 알 거고요. 건조라는 단어 알 거고. 그렇죠? 층적, 뭔가 쌓는 게 층적. 노천, 그냥 길. 그냥 그 노지를 노천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건조 저장부터 보면, 건조 저장은 뭐예요? 그럼 말려서 저장하는 거예요. 말려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습기가 없는 건조한 창고에 매달아 두거나 선반에 쌓아 놓는 방법. 자, 습사, 젖은 모래예요. 전분 또는 단백질이 많은 큰 종자를, 크기가 큰 종자를 함수, 종자는 물 함유율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발화력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사, 젖은 모래에 섞어서 건조하지 않고 얼지 않도록 저온에서, 얼면 안 되죠. 얼면은 발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얼지 않도록 저온으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건사, 마른 모래겠죠. 종자를 파종하기 전에 마른 모래와 종자를 2대1의 비율로 섞어서 종자를 건조하지 않도록 실내 또는 창고 등에 보관하는 방법이 건사 저장 방법입니다. 다음, 밀봉 건조 저장이에요. 밀봉. 밀봉은 외부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종자의 수분을 5% 내로, 그러니까 굉장히 바짝 마른 거죠. 5% 내로 건조시켜서 밀폐된 용기, 밀봉을 해야 되니까 밀폐된 용기에 황화칼륨 또는 종자 활력제와 실리카겔, 습기 잡는 거죠. 실리카겔 같은 건조제를 종자 함께 넣고 밀봉시켜서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층적, 뭔가 쌓는다 그랬죠. 종자를 매장할 때 축축한 모래를 층층이 넣어서 마르지 않게 저장하는 방법. 노천, 종자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파종하는 종자 저장법입니다. 자, 쉽죠? 어떤 단어의 뜻만 알고 있으면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단어의 뜻만 좀 생각하면 됩니다. 봅시다. 귀농이니, 연구사님, 작년 씨를 받은 토마토 종자를 비닐봉지에 담아 창고에 두었더니 올해 제대로 발화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발화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런 상심이 크겠네요. 토마토 종자는 수확한 뒤, 자, 완전히 말린 후, 일단 건조가 들어가겠네. 건조가. 말린 후 종이봉투나 캔,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뭔가 밀봉을 시켰죠? 내부에 실리카겔, 건조네, 건조. 실리카겔을 넣은 후에 직사광선에 닿지 않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가 나왔고, 밀봉이 나왔네. 자, 1번 봅시다. 고추 종자를 건조가 나왔고, 밀봉이 나왔네요. 일단,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 더덕 종자를 축축한 모래, 습사. 아니죠. 종자를 그물자리에 넣어 창고에 매달아 지금 건조도 없고, 그렇죠. 밀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북가시나무의 종자를 마른 모래, 지금 모래하고 섞는 건안 나왔죠, 여기에? 건사 아니고, 호두나무 종자를 자루에 담아 노천에 묻는다. 노천 매장법 아니죠. 그래서 이 대화에서 연구사가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건조, 밀봉이 들어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통조림 제조 공정의 목적이네요. 통조림 제조 공정의 목적. 자, 1번 보죠. 1804년에 나폴레옹이 전쟁 식량을 오래 보관할 방법을 공모했는데, 과자 기술자인 니콜라스 아페르가

샴페인병을 병조림으로 만들어서 통조림이 시초가 됐대. 그래서 통조림이 그렇게 시작된지는 몰랐어. 그런데 통조림이 몇 년씩 상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 물어보니까 캔이 단단해서 그런 줄 말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바로 가. 지금 공정 중에 통조림 제조 공정이 가, 그 다음에 밀봉, 그 다음에 살균, 냉각 과정 때문이야 라고 나왔어요. 자, 내용물 내부 환경을 안정화한 뒤에 캔을 완전히 밀봉하고 고열로 살균한 다음 곧바로 냉각해 미생물 증식을 차단한 데 했습니다. 아, 단계마다 다 이유가 있었네. 자, 이렇게 만든 통조림은 실온에서도 2, 3년 상태만 좋으면 그 이상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대. 대단하다. 그래서 비상 식량으로도 인기가 있는 거구나 했어요. 자, 밀봉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밀봉하기 전에 그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야죠. 탈기를 해야죠. 자, 탈기를 왜 하느냐? 첫 번째, 지금 그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거잖아요. 공기를 빼내면 공기를 좋아하는 미생물 발육을 억제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공기 속에 산소, 산화방지를 할수 있어요. 내용물의 색, 맛 변화, 그리고 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열할 때, 이제 만약 병조림이라면 공기가 안쪽에 있는데 이걸 가열을 하면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되게 커지겠죠. 그러면 병이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가열 살균 시에 유리병의 경우 깨질 수 있는 걸 방지하고, 비타민과 식품 성분의 감소 또는 변화, 뭐 크게 지금 이두 번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지금 통 안쪽에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소를 탈기라는 공정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조 공정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항입니다. 자, 탈기는 금속 용기 안쪽에 부식을 줄여 금속 치와 변색을 막기 위해 탈기를 합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잔류 산소를 제거해서 호기성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탈기를 합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 고온에서 식품을 가열해 유해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한다. 이건 탈기의 기능이 아니죠. 이건 이제 살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살균. 자, 다음. 가열 과정에서 생기는 내부 압력을 완화해. 가열을 해버리면 탈기를 하지 않고 가열을 하면 공기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팽창이 된다. 그래서 뭔가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용기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탈기를 합니다. 자, 비타민, 지방 등 산화성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품질을 유지하게 하려고 탈기를 합니다. 탈기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작업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들, 아버지, 송아지를 왜 따로 분리해 놓으신 건가요? 해 놓으셨어요? 하니까, 오늘 축산 농협에서 오셔서 가를 해요, 가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해. 아, 태어난 지 5달이 지났군요. 아, 이 송아지가 지금 5개월령 송아지네요. 오늘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오늘은 무혈 방식이야. 무혈 방식. 피가 없는 무혈 방식을 이용할 거예요. 먼저 송아지에게 부분 마취를 해서 통증을 줄이고 집게 모양의 기구를 사용해 정관을 눌러 압착을 할 거예요. 정관을 눌러. 아, 그러니까 아들이 수술하는 것보다 소가받는 고통이 훨씬 적겠군요라고 했어요. 자, 무혈 방식으로 해요. 정관을 누르는 거고, 정관을 누르면 그 정관으로 가는 그 혈관도 같이 누르게 되죠. 그래서 그 정관 밑은 혈액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정관 밑에 있는 조직들이 괴사가 됩니다. 괴사. 세포가 다 죽게 되죠. 그러면 그 아랫부분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간은 뭐예요? 지금 숫송아지의 거세를 얘기하고 있네요. 거세. 일단 거세라 함은 동물의 생식 기능을 잃게 만드는 행위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세 얘기를 하면 아, 숫컷, 숫돼지 아니면 숫소 이렇게 수컷만 얘기를 하는데 거세라는 개념은

특허도 암컷 동시에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생식 기능을 잃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더 이상 자손을 만들 수 없게 만드는 행위가 다 거세입니다. 근데 소는 돼지는 이 방법 잘안 써요. 소는 크게 유혈 거세법과 무혈 거세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혈은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피가 보인다는 얘기죠. 피가 보인다는 건 개봉? 살을 찐다는 얘기예요. 살을 찌는 거. 그래서 유혈 거세법은 음낭을 밑으로 쓸어 내린 다음에 그 밑에 3분의 1 지점을 칼로 메스로 절개한 다음에 고환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유혈 거세법. 무혈은 없어요. 뭐가 없다? 피가 없다. 무혈 거세기를 이용해서 혈액을 공급하는 정계혈관, 아까 정관 쪽을 누른다 그랬죠. 이 정계혈관을 꽉 이렇게 눌러놔 버려요. 그러면 혈액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세포들이 괴사를 내요. 출혈이 없어 미생물의 오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유혈 거세법이 훨씬 빠르겠죠. 그 상태에서 그냥 수술을 해서 떼면 되니까. 이건 뗄 때까지의 좀 시간이 좀 오래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거세를 왜 하냐 이거죠. 송아지에, 돼지에, 송아지에 도대체 거세를 왜 하느냐? 돼지하고 소에 거세를 할 때는 암컷에는 잘 하지 않죠. 하지 않아요. 수컷에게만 합니다. 수컷에게만. 그 수컷에게 왜 하느냐? 거세를 빨리 해야지. 수컷 호르몬이 나오기 전에 거세를 해버려야지. 그 근육에, 살에, 그러니까 우리 먹을 수 있는 그 근육에 그 수컷 호르몬 냄새가, 그 수컷 호르몬 냄새를 그 침착되는 걸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냄새가 나지 않는 고기, 즉 고급육 생산이 가능해지죠. 자, 그래서 거세 목적 봅시다. 반추작용을 촉진한다. 반추작용은 반추동물, 소 같은 동물이 위가 네 개잖아요. 그래서 일단 넘겨놓고 다시 반추활동을 해서 소화를 돕는 게 반추작용인데, 반추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거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안정적인 보호행을 돕니다. 이것도 옳지 않은 얘기고요. 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그렇죠. 정소를 떼내버리니까 정소에서 분비되는 성 호르몬, 안드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의 분비가 억제되겠죠. 다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다. 오히려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아니고 감수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뿔에 의한 부상. 거세를 했는데 뿔에 의한 부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지금 거세에 대한 거세 목적 또는 거세에 대한 효과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보죠. 자, 다음은 경운기 운전 실습 사례입니다. 레버. 가해 기능으로 오른 것은 지금 사파를 좀 보면 여기가 이제 손잡인 것 같고요. 여기 좀 내리막길이죠. 지금 이게 관리기인지 경운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농작업기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는 사파가 있습니다. 자, 학생 A는 농작업기계 실습 시간에 경운기의 조작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실습 도중 내리막 경사지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평지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무엇을 조작을 했어요? 오른손 무엇을? 우회전을 할 때, 그러니까 회전을 할때 무언가를 조작하는 게 가인가 보네요. 그렇죠? 자, 그 순간 경운기는 예상과 달리 왼쪽으로 급격하게 전환했어.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우회전을 하려고 평상시처럼 조작을 했는데, 우회전이 되지 않고 좌회전으로 반대쪽으로 바뀌었네요. 반대쪽으로. 당황한 학생 A는 경운기를 멈추기 위해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조작하듯 자전거 브레이크를 양쪽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죠. 앞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처럼. 당황한 학생은 경운기를 멈추기 위해서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조작하듯 양 같은 거네요.

지금. 양 무엇을 동시에 움켜쥐었고 그 순간 경운기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경사면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실습을 지도하던 교사가 즉시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매우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사례네요. 자, 가이드를 할게 뭐냐 이거죠. 무언가에 회전을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뭘 타고? 경운기를 타고. 경운기에 회전하는 거. 방향전환을 뭘로 합니까? 조향 클러치로 하죠. 조향 클러치. 이렇게 생긴 양쪽 핸들 밑에 이렇게 생긴 조향 클러치로 하죠. 자, 이름이 조향 클러치예요. 클러치. 클러치가 뭐냐? 클러치는 동력을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이어주고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클러치입니다. 이해했죠? 동력을 이어주고 끊어주고 하는 게 클러치예요. 그런데 조향 클러치는 뭐냐? 경운기를 위에서 보면 바퀴 두 개, 이렇게 엔진이 이제 이렇게 있고 바퀴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조향 클러치를 잡게 되면 엔진에서 이렇게 바퀴를 돌려주던 힘이 끊겨요. 끊기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멈추게 되죠. 한쪽은 계속 바퀴가 돌아가요. 힘을 줘서. 그러니까 가다가 오른쪽이 조향 클러치를 잡으면 오른쪽 바퀴가 그 동력이 가지 않기 때문에 멈춰. 왼쪽 바퀴는 계속 돌아. 멈추고 도니까 어떻게? 회전이 되죠. 반대쪽으로. 왼쪽 조향 클러치를 잡으면 왼쪽에 들어가던 그 엔진의 힘이 안 들어가요. 오른쪽은 들어가. 회전이 돼요. 회전이. 그런데 아까 여기서 보면 경운기 조작법을 익히고 있었는데 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그럼 조향 클러치를 잡았다는 얘기는 바퀴로 가는 동력을 끊었다는 얘기죠. 바퀴로 가는 동력이 끊기면 바퀴는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힘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거지. 오르막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돌다가도 조향 클러치를 잡으면 뒤로 가려고 그럴 거고, 무게 때문에. 내리막길에서 조향 클러치를 잡아버리면 힘이 전달이 안 되니까 더 빨리 굴러 내려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가는 지금 조향 클러치인데 평지에서 할때 오른쪽을 잡으면 오른쪽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왼쪽 바퀴만 돌아서 오른쪽으로 조향이 돼. 그런데 내리막길이니까 그쪽 조향 클러치를 잡으니까 어떻게 더 빨리 내려가죠. 그러니까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우회전을 시도하려고 오른쪽에 조향 클러치를 조작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당황해서 자전거 브레이크 조작하듯 양쪽 클러치를 다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퀴에 동력이 전달이 안 돼. 동력이 전달 안 되니까 바퀴를 단속을 하지 않죠. 그냥 내려가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그러니까 더 빨리 가는 거죠. 더 빨리 내리막길에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게 뭐다? 조향 클러치 가이드 들어갈 건. 자, 조향 클러치는 원칙적으로 핸들을 좌우로 움직여서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경운기는 논 작 없이 좌우로 움직이기 매우 힘들어서 좌우 바퀴 중 한쪽 바퀴에 동력을 끊음으로써 반대쪽 바퀴만 동력이 전달됨으로써 방향을 바꾸게 하려고 이 조향 클러치 레버를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논이니까 평평하잖아. 평평. 그리고 바퀴가 갈리면 부하도 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향 클러치를 잡으면 바퀴가 가다가 그쪽 바퀴는 멈출 거야. 딴쪽 바퀴는 돌고. 그래서 조향이 되는 거죠. 자, 평지에서 좌측 레버를 잡으면 좌측으로 회전을 해요. 우측 레버를 잡으면 우측으로 회전을 해. 평지에서는. 내리막길에서는 잡은 쪽이 더 빨리 내려가니까 좌측을 잡으면 우측으로 회전하게 되고, 우측을 잡으면 좌측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조향 클러치의 기능. 자, 엔진 회전수를 조절하는 건 클러치로 조절하지 않죠? 가감성 레버로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시동 모터에 전기를 공급한다. 시동 걸때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흡입 공기에 불순물을 제거한다. 필터 아니죠. 연료계통에 이물질을 걸린 연료 필터 아닙니다. 밖으로 가는 엔진의 동력을 제어하는 게 조향 클러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농기계 문제에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기서는 좀 여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농업 기계에서 나오는 그 알아야 될 상황, 사례, 사고 사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 몇개 되지 않아요. 뭐 이거, 그러니까 이거 조향 클러치, 내리막길의 경기 조향 클러치, 그리고 그 트랙터에서 브레이크 두 개를 연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동 장치, 차동 잠금 장치, 그 정도로 아마 지금까지 주로 출제됐던 게그 정도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는 경운기의 조향 클러치고, 이건 평지와 내려갈 때 조작을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보면 금방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5번, 1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죠. 다음 기사에서 복숭아 생산에 적용된 생명공학 기술이에요. 생명공학 기술. 자, 생명공학 기술은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죠. 크게 조직 배양. 조직 배양. 작은 조직을 배양을 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대량 증식 기술. 생장점을 여러 개 떼어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증식시키는 기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생장점. 성장점은 바이러스에 감염 잘안 되죠. 그 생장점으로 개체를 만들어 놓으면 병이 없는 무병 개체를 증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배양이나 배배양을 통한 품종 개량 기술, 조직 배양 기술. 자, 그리고 동물 생명공학 기술에서 수정란 복제 기술, 체세포 복제 기술, 줄기세포 이용 기술이 있는데 보통 줄기세포 이용 기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문제로 구성된 적은 없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정란 복제하고 체세포 복제를 보면 둘다 복제예요. 무언가 같은 동물, 있는 거죠. 동물. 수정란 복제는 수정란에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수정란에서 반으로 쪼개 놔버려요. 쪼개 놓으면 얘가 각각 하나씩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둘은 DNA가 같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이두 개가 같은 동물이 나타나는 거. 이게 수정란 복제. 체세포 복제는 크게 세포를 보면 가운데 있는 세포핵 유전물질이 다 들어가 있죠. 유전 정보가. 그리고 그 바깥을 이루고 있는 세포질로 되어 있어요. 세포질로. 그래서 이 난핵세포, 난자의 핵을 제거를 합니다. 핵을 제거를 해. 그리고 체세포, 생식세포가 아니고 체세포에서 핵만 취한 다음에, 핵만 꺼낸 다음에 이 핵을 난세포, 난자입니다, 난자. 난자에다가 주고 충격을 빵 주면 얘가 이제 수정란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보통의 이제 교배에 의해서 되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암컷의 핵, 그러니까 난자의 핵, 수컷의 정자의 핵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양쪽 부모의 그 DNA를 골고루 받는 거죠. 그런데 체세포 복제는 체세포 핵을 100% 집어넣기 때문에 유전물질 어디에 있다? 여기에 다 있다.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면 이 체세포, 이 핵을 공유해준, 그러니까 이 체세포를 떼어낸 그 개체와 똑같이 생긴 애가 나타나는 게 체세포 복제 기술. 아시죠? 자, 다음 분자 표지 기술. 분자가 표지판 들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 누구예요? 도저히 눈으로 봐서는 얘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 차이를 감별해버려. 유전자 자체에서 차이를 감별해서 얘가 누군지 알려는, 알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많이 쓰는 게 전기용동법을 많이 쓰죠. 전기 걸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서, DNA 띠가 얼만큼 가는지. 분자 표지 기술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사례를 찾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분자 표지 기술은 얘가 무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무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져요. 분자 표지 기술이니까, 지가 누군지를, 어느 때 사용한다? 무언가, 얘가 누군지를 알아볼 때 사용해. 그러니까, 얘를 사용한 사례는 무언가를 구별하고, 판별하고, 비교하고, 이렇게밖에 안 떨어져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한번 쭉 한번 살펴보고, 물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 다음 시간, 그러니까 20강 넘어서 우리가 정리할 때 이

저에 대한 문항을, 기출됐던 문항을 또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때 보면, 금방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식물의 형질 전환은 기존에 없던 형질, 그러니까 유전자 재조합하는 방법이에요. 흙 속에 있는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한 아그로박테리오법, 그리고 유전자 총법, 그리고 돌연변이 유도법,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원형질체 이동법에서 세포융합하는 방법, 세포 생명공학기술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까요? 최근 2, 3년 사이에 국내외 농업 현장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해 육종 속도를 높이거나 품질 저항성을 끌어올린 사례가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모세모 과학원은 복숭아 디지털 육종 체계를 구축해 기존 대비 2배 이상 빠른 육종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이 기술은 복숭아 445개통의 유전체를 해독해 94만여 개의 변이를 분석한 뒤 열매 모양, 껍질의 털 유무를 미리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아, 미리 판별을 하는구나. 열매 모양이 어떻게 생길지, 아니면 껍질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복숭아가 벌써 나오기 전에 판별돼요. 또한 네모네모 과학원은 벼, 줄무늬, 입마릇병 저항성 계통을 생명공학 기술로 조기 선발한 사례를 발표해 병 저항성 품종 개발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비슷한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서 식물 유전체 정보. 지금 뭔가 지금 계속 표지를 들고 있는 것 같죠? 유전체 정보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 칩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위에 있는 사례들은 모두 24년부터 25년에 발표된 것으로 식물의 염기서열 분석 기술이 작물 특성 예측과 세대 단축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식물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기술, 분자표지 기술이죠, 분자표지 기술. 분자표지 기술은 보통 끝에 서술어가 어떻게 끝난다? 판별한다, 비교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자, 봅시다. 체세포의 핵을 이용해서, 체세포 복제 기술이네요. 마늘의 생장점을 배양해서 무병주 조직 배양 기술이네요. 유전자를 삽입했어. 유전자 재조합 기술. 소의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이식했다. 수정란 이식 기술. DNA 마커 자체가 그 분자 표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마커를 이용해서 더위에 잘 견디는 오이 품종을 선발하였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의 정답은 분자 표지 기술 사례를 찾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죠. 다음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트랙터의 장치입니다. 트랙터의 장치. 학생이는 아버지와 함께 썰의질 작업을 하던 중 트랙터가 진흙 수렁에 빠지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었네요. 평소처럼 전진하던 트랙터가 갑자기 오른쪽 뒷바퀴만 어떻게 헛돌고 있어? 헛돌고 있어. 오른쪽 뒷바퀴만 헛돌고 있어. 그때 학교 실습 시간에 배운 가의 기능이 떠올랐어. 가의. 자, 무슨 기능인가 볼까요? 이것은 한쪽 바퀴가 헛돌 때 반대쪽 바퀴에도 동력을 전달해 양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같이 만들어요. 트랙터는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할 때 그 중심점을 주축으로 봐서 여기보다 가까운 쪽은 바퀴의 회전수가 바깥쪽보다 적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건 바깥쪽 바퀴가 더 많이 돌아야죠. 바퀴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한쪽 바퀴가 계속 돌고 있으면 양쪽 바퀴의 회전수를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 자, 그게 이제 무슨 장치냐 이거죠. 자, 회전을 할때 트랙터가 선회를 하는 동안 원을 중심으로 바깥쪽 바퀴가 안쪽 바퀴보다 더 빨리 돌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회전이 되죠. 그걸 하는 게 차동장치예요. 차동장치. 자, 그러면 양쪽 바퀴의 그 구동수, 바퀴의 회전수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차동장치를 잠궈버리면 돼요. 잠궈버리면 돼. 그래서 차동장치를 잠그는 장치. 차동 잠금 장치입니다. 차동 잠금 장치. 17번의 정답은

5번이고, 가속 페달, 빨리 가게 하는 거, 엔진을 빨리 돌게 하는 거, 변속 레버, 부변속 레버, 브레이크 페달, 주차 브레이크, 근데 알겠죠? 자, 17번의 정답은 5번이고, 여기 이제 브레이크 페달도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면, 잘 나와요. 잘 나와. 조금 아까 경운기에서 나왔던 조향 클러치 조작하는 방법, 차동 장치, 언제 쓰는지, 브레이크 페달이 연결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사례가 안전사고 문항으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트랙터는 편 브레이크예요, 편 브레이크. 그러니까 오른쪽 바퀴 브레이크, 왼쪽 바퀴 브레이크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왜 있냐면, 트랙터는 승용이 아니죠. 사람이 이동하려고 만드는 기계가 아니고, 작업을 위해서, 로터리 작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이렇게 갔을 때, 이게 회전 반경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걸 최대한 빨리 꺾기 위해서 한쪽 바퀴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면, 회전 반경이 확 줄어들어서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로에서 주행을 할때 고속으로 가고 있는데 편 브레이크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급선회가 되겠죠. 사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속 주행할 때는 브레이크를 연결시켜 놔야 된다는 거. 자, 트랙터는 편 브레이크고 작업할 때는 편 브레이크로 사용하고 그냥 이동 시, 도로에서 이동할 때에는 브레이크를 같이 연결해서 한쪽만 밟아도 양쪽이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18번 보죠. 다음은 수경재배 농작물 견학한 후 작성한 일기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학교에서 수경재배 농장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흙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작물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실제로 건강한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자, 농장주 아저씨께서는 예전 같았으면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지만 땅에서 지금은 양액과 배드만으로 작물 재배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 또한 밀식 재배, 밀식 촘촘하게 지금 재배를 하는 거죠. 밀식 재배가 가능하고 자동화되어 적합하는 장점이 있지만 노지 재배와 비교하면 단점, 가라는 단점. 아하, 수경 재배가 노지 재배하고 비교했을 때 단점을 찾는 문항입니다. 수경 재배가 노지 재배하고, 그러니까 양액 재배가 토경하고 비교해서의 단점. 자, 재배 환경 조절이 어디가 쉬워요? 양액 재배가 쉽죠. 그러니까 이건 장점이에요. 연작장애 피해가 큰건 어디예요? 토양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점이 노지 재배하고 비교한 단점이 아니고 이건 이제 장점이 되겠죠. 장점. 자,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어떻게? 토경은 그냥 땅에다 심으면 되잖아. 근데 양액 재배는 배드도 필요하고, 양액을 돌려주면 모터도 필요하고, 양액통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훨씬 많이 들어가죠. 단점. 토경에 비한 단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순환되는 양액에 질병이 쉽게, 양액이 한번 오염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하나의 질병이 생겼을 때 양액이 돌아버리니까 병이 퍼지는 속도가 되게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이것도 토경에 비한 그 수경재배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디귿과 리을로 된 1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토양 재배하고 수경 재배하고 비교했을 때 수경 재배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토양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어지게 가는 거예요. 연작장애가 그만큼 연작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설 자동화, 기계화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재배 환경의 조절이 쉽고 밀식, 그리고 깨끗하게 재배 환경을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토경은 이제 땅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식물을 심을 곳을 그거 자체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많고 양액 순환에 의한 병 확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양액 성분과 pH 변화에 대해서 완충력이 흙에 비해서 월등히 낮죠.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란계 사육에 관한 대화예요. 산란계 사육. 물음에 답하시오. 이상하네. 오늘 수거한 달걀의 껍데기가 유난히 말랑하고 표면이 거칠어. 달걀 껍데기, 난각이죠. 달걀 껍데기가 말랑하대요. 그래, 산란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양이야.

0: 선생님께서 주신 약품으로 게사 바닥을 서동했는데 그게 원인일까? 그렇지. 달걀 껍데기는 가에서 만들어져요. 가에서. 근데 이때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게. 달걀 껍데기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자, 일단 달걀은 이게 닭의 생식기, 암탉의 생식기 구조입니다. 난소에서 굉장히 많은 난황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이렇게 이제 커지죠. 그러다가 난황이 완성이 되면 여기를 타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자, 저기가 어디? 누두부예요. 누두부에서 수정 장소. 수정이 난황에서 돼. 근데 난, 우리가 그, 삶은 계란을 까보면, 계란 껍질을 까고, 그 안에 보면 하얀 막 있죠. 그걸 까고, 이제 흰자위 나오고, 흰자위 까면 노른자위 나오지. 그러니까 흰자위가 생기기 전에 정자가 도착을 해야 되니까 수정은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수정되고. 그 다음에 팽대부. 남백분비부에서 흰자가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와서 협부. 이 부분에서 우리 그 흰색 막 있죠. 흰색 막. 그걸 낭각막이라는데 낭각막이 여기서 만들어져. 그 다음에 낭각선, 자궁부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 달걀 껍질이 분비가 돼요. 껍질이 애초에 그 고체 형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액체 형식으로 와서 그게 여기서 굳습니다. 그래서 분비되고 굳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보통 계란 하나 나오는 시간이 이만큼. 하루가 약간 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이 달걀 껍질이 굳는 시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질부. 그래서 잠깐 한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두부는 수정 장소가 되겠고 난백 흰자위가 분비가 되고 협부에서 난각막 그리고 여기서 난각 난각이 분비가 되고 여기서 굳혀지고 그리고 질부에서 한 10분 이내에 있다가 산란을 하게 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가 어디예요? 지금 달걀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곳. 달걀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곳. 어디다? 여기 난각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난각선 자궁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궁부에서 만들어지죠. 1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질부, 협부, 누두부, 남백, 분비부 지금 다 나왔죠. 자, 1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20번 문항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위 대화에서 학생 A가 사용한 소독약의 종류예요. 소독약의 종류. 자, 소독약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더 많긴 한데. 많긴 한데. 자, 일단 페놀류입니다. 페놀류. 발판이나 축사 외부, 축사 바닥 소독할 때 페놀류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 요오드제. 요오드제. 빨간약. 빨간약. 그걸 바닥에 뿌리고 이러진 않겠죠. 그 젖소 착유할 때 유방 소독과 청결 그리고 외과 수술할 때 빨간 약 바르죠. 네, 그때 사용하는 게 요오드제. 자, 계면 활성제. 가축 몸에 분사하거나 축사 내부나 외부 또는 음용수 기구 발판에 소독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생석회는 어디? 토양 소독할 때. 토양 소독할 때. 생석회는 물과 만나면, 반응을 하면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오죠, 열이. 열이 올라와서 이제 그걸로 소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위 대화에서 학생 A가 사용한 소독약의 종류예요. 학생 A가. 자, 적절한 것만 다시 보겠습니다. 어제 선생님께서 주신 약품으로 어디를? 괴사 바닥. 괴사 바닥을 소독했는데 그게 원인이었겠습니까? 괴사 바닥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이 뭐가 있느냐? 생석회 가능하죠?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생석회. 생석회는 길. 어디였어요? 생석회. 토양 소독할 때. 길에 있는 토양 소독할 때 생석회 씁니다. 자, 페놀. 가능하죠? 요오드제. 축사 바닥이 빨간색으로 온통 물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자, 계면활성제 가능하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2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내기 전에 19번에 보면 여기 아래 형성 과정 있죠? 여기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진 않을 건데, 계란의 각 부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고 가야 됩니다. 이 문항이 나왔을 때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자, 다시 봅니다. 누드부, 이 부분이에요. 누드부에 정말 여러 개의 난황, 노른자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씩이 선택이 돼서 그게 난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난황이 완성이 되면 난관을 타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팽대부에서 난백이 분부가 됩니다. 난백, 계란 흰자. 근데 계란 흰자위가 두 가지예요. 계란을 깨보면 계란 그 흰자위도 약간 좀 두툼하게 있는 데가 있고 좀 얇게 퍼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노른자에서 가까운, 난황에서 가까운 데를 그 농후남백, 농도가 좀 짙어요. 그리고 좀먼 데를 수양남백,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와서 협부에서 뭐가 나온다? 난각막이 나옵니다. 난각막. 난각막. 그리고 여기 난각선 또는 자궁부에서 달걀 껍질 성분이 분비가 돼요. 분비가 돼.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분비가 된 액체가 굳기 시작해. 근데 이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잘안 굳는 수도 생기고, 기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계란, 뭐,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개가 짖는다거나, 이런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는 좋지 않은 계란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성된 계란이 질부에서 잠깐 있다가 산란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강까지 끝내봤습니다. 이제 남는 게 두강 남았습니다. 두강. 이제 두강 남은 건더 쉽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에 반복에 또 반복이니까. 그렇죠? 자, 다음 시간 구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산업과 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산업의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업을 수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산업에는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나누죠. 수산업은 이러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모두 포함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산업이라는 것은 바다, 강, 호수와 같은 물에서 살고 있는 생물 중에 인간의 생활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수산 생물을 잡거나 기르는 산업을 수산업이라고 하는데 1차 산업적인 의미죠. 자, 우리가 수산 생물, 인간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수산 생물을 잡는 것을 우리가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업 또는 어로 활동이라고 얘기하죠. 자, 기르는 산업은 양식업입니다. 양식업. 양식업. 그래서 1차 산업은 업과 양식업을 의미하겠죠.

자, 2차 산업 측면에서 수산업을 보면요. 수산생물을 처리, 가공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수산생물은 아까 업과 양식, 잡은어획물, 길어서 원하는 크기까지 다 성장된 생물이 되겠죠. 그래서 업과 양식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산생물을 처리, 가공해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산업, 2차 산업적인 수산업이죠. 자, 여기는 가공업이, 수산 가공업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수산생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단계와 과정을 산업화하는 거, 이걸 더 쉽게 하면 수산물의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흘러가는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산업한 거죠. 그래서 수산물 유통업, 수산물 유통업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이라는 것은 어업, 양식업,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을 포함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수산물의 분류를 보면 어업, 양식업, 수산 가공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어법상 수산업법상의 수산업은 어업과 양식업, 어획물, 운반업,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까지를 우리가 수산업법상에서는 수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산업법상의 어업은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느냐? 자,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 어로 작업이죠. 포획 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염전업이죠. 염전업. 그래서 수산업법상에 우리가 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접 어획물을 잡는 어로 작업에다가 염전업을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자, 이게 2019년 8월에 개정됐는데, 그 전에는 이업 안에 밑에 얘기하는 양식업, 기르는 업까지, 대상 생물을 기르는 것까지 업으로, 즉, 양식업도 업 안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자, 지금 현재는, 법규상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이라고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이라고 어업과 구분해서 법규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은 기본적으로 물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과는 다른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산업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특성이냐? 자, 수산 생물의 주인을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다. 자, 농업 같은 경우는 경작지 또는 농업지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어서 자신이 운영하는 경작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자기 것으로 주인을 규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기르는 업 같은 아니 잡는 업 같은 경우는 잡는 업은 바다에서 대상 생물을 포획하는데 그 포획된 원래 생물이 주인이 없는 거죠. 잡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산 생물의 주인을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수계 주변의 여건, 생산 방법, 해양, 기상 등의 영향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는 이런 업 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수계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또는 생산 방법이라니까 어떤 어구 어법에 따라서 다양한 제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수산 생물은 서식 주변 환경에 따라 이동하므로 자원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자, 어제 어떤 A라는 어획물을 A라는 어장에서 가라는 어장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오늘 거기 가서 또그 A라는 어종이 반드시 거기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생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수온으로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최적의 환경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먹이가 많은 곳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수산생물은 계속 이동한다. 그래서 이동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원을 관리하기가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생산 시기와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한다. 자, 바다의 수온 변화라든지 해양의 변화라든지 또는 먹이 생물의 변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제 배운 1차 생산자 플랑크톤의 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종 또는 그 어종의 숫자가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 자, 생산된 수산물의 보존. 자, 수산물은 수분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변질이 빨리 되죠. 그래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위생적인 신선도 관리 기술이 함께 발달할 필요가 있다. 즉,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까지 어떻게 더 신선한 상태로 전달되느냐. 이러한 것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수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수산업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어종이라는 것은 대상 생물, 종을 얘기하는 거죠. 어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종은 어떤 대상 생물을 잡을 거냐, 어기는 언제 잡을 거냐, 어장은 어디 해역에서 잡을 거냐, 어획량은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느냐, 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측이 수산업 생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과거에는 어종, 어기, 어장, 어획량 예측은 잡는 사람이 경험치로 내가 지금까지 이 시기에 A어장에 가면 이만큼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험치적인 분석을 쓴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판단하고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는 바다의 상황을 우리가 해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얼마만큼 어떤 어종이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는지를 어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양과 어항 정보를 이용해서 경제적 효율적인 어업 활동이 가능하게 돼서 어업 생산량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해양과 어항을 고려해서 어업인들이 언제 어느 어장으로 어로 활동을 가야 되는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업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매체는 가장 확실한 정보는 어선이죠. 어선을 통해서 많은 어선들의 조업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 조업 현황이라든지 위치별 어획량, 어획 노력량 등을 조사해서 서로 공유하는 거죠. 자, 시험선, 어장을 조사하고 해양을 관측하고 조업선을 동태, 그 다음에 플랑크톤의 분포 등을 이 시험선이 조사해서 어업인들에게 공유하는 방법도 쓰고요. 자, 인공위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 수온 분포라든지 해류의 흐름이라든지 수온의 전선이라든지 어떻게 수온이 형성되어 있는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자, 이 밖에도 어선 안전 조업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 자료를 수산연구소 대학 행정관측에 보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어업인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어업인들의 이익을 대표해 주는 게 수산업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수산업 협동조합에서도 종합 분석된 해안과 어항 정보를 조업하는 어선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통해서 어업인들은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좀 더 효과적인 어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수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범위를 좁혀서 어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다 또는 내수면, 육지 안에 있는 수면이죠. 내수면 등에서 서식하는 수산 동식물을 인류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로 활동에 사용되는 도구죠. 어구 등을 활용하여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동작으로 하는 게 어업이다. 자, 포획하는 것은 잡는 거죠. 채취는 조개라든지 또는 해조류를 캐내는 걸 우리가 채취라고 얘기합니다. 채취하는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유어라고 얘기하죠. 즐기는 겁니다. 자, 오락을 목적으로 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얘기한다. 뭐 낚시, 취미로 낚시를 한다거나 또는 갯벌에 가서 갯벌 돈을 지불하고 갯벌 체험을 한다거나 이거는 유어에 해당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유어다. 자, 우리가 어업을 분류를 해보면은요, 어획 대상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꽁치어업이다, 뭐 명태어업이다, 오징어업이다, 이러한 것들은 대상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요. 어장 근거지에 따라서도 어업을 분류할 수 있는데, 뭐 원양어업이다, 또는 뭐 근해어업이다, 또는 연안어업이다, 이렇게 원양, 근해, 연안, 이렇게 어디에서 조업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어획 방법에 따라서, 어획 방법은 어구, 어법이죠. 어구, 어법에 따라서도 분류를 합니다. 뒤쪽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뭐, 안강망어업이라든지, 어떤 어구와 어법을 사용한다든지, 뭐, 오징어 체납기업이다. 체납기를 사용한 어업이라는 거죠. 두리꾸물 어업이다. 그 다음에, 뭐, 자망어업이다. 걸그물 어업이다. 이런 건다 어획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경영 형태에 따라서 개인이 혼자 어업 활동을 하느냐 또는 가족이 하느냐 또는 기업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고 있고요. 법적 관리 제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가끔 법적 관리 제도 면허업이냐 허가업이냐 신고업이냐를 가지고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법적 관리 제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업법, 즉 법적 관리 제도에 따라서 어업을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면허업과 허가업과 신고업으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자, 면허업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하여 법률상 특정 행위, 특정 어로 행위를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권리를 부여해 주는 행정 처분이다. 자, 면허업은 쉽게 생각해서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해역을 나 혼자 또는 개인 또는 기업이 그 해역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걸 면허업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구의 이동이 없이 어느 한 수역에서 계속적인 조업을 할수 있는 권리, 그러한 권리와 관련된 어업은 면허업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정치망 어업이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해서 설치한다라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움직이지 않는 어떤 함정 그물을 면허를 받은 그 해역 수역에 설치를 해놓고 설치를 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게 면허업이다. 대표적인 게 움직이지 않는 정치망업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마을업도 마을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예를 들면은 뭐 갯벌 같은 경우에 면허를 받아서 그 마을 사람들만 독자적으로 그 갯벌에서 조업활동을 할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그러한 권리가 마을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 마을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정치망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자, 예전에는 양식업도 대표적인 면허업에 속했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양식업은 따로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빠져나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양식업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양식업의 면허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면허업과 양식업의 면허는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분 다른 겁니다. 자, 허가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는 어구들을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어구, 어업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정인에 대해서 해제함으로써

면허나 허가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신고, 관할 관청에 신고만을 통해서 소규모의 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고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잠업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그 공기, 물속에서 공기를 공급해 주지 않는 공급하는 장치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업을 나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잠업의 대표적인 게 해녀죠. 해녀들이 물 밑에 들어가서 숨을 찾고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게 나잠업이다. 맨손업, 그다음에 간단한 투망업들은 신고업을 통해서 어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허가 신고업 법적 관리 제도에 대해서 이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업은 그러면은 어떻게 발달했는지 우리나라 업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업은 원시 시대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여러 유적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농경 시대에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어로 행위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원시 시대는 내가 잡은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나의 식량 자원, 우리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잡는 어업 활동이었다고 하면 농경 시대부터는 내가 잡은 어획물을 물물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어업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삼국 시대는 신라 어량이라고 어량, 어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문항 풀다 보면은 제시문에 많이 나오는데 정치망의 일종입니다. 정치망. 그래서 어떤 그 나뭇가지라든지 또는 간단한 뭐 어구들을 이용해서 물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어획물이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주로 그러면 썰물대가 되겠죠. 밀물대에 물과 함께 들어왔던 어획물이 물고기가 썰물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서 잡는 게 어량인데요. 정치망의 일종이죠. 어량인데 이러한 어량들은 삼국시대부터 사용이 되었다. 고구려 때 포경업. 포경업은 고래를 잡는 업을 포경업이라고 얘기하죠. 고구려 때부터 포경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 조선시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상당한 규모로 발달했다. 그래서 어량이 전국에 한 320여 개 정도가 운영이 되었고요. 1960년에서 70년대는 어업의 개척 시대, 그다음에 70년대는 어업의 발전기라고 할수 있다. 자, 8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원양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나라의 외화 소득원으로 굉장한 많은 역할을 했던 게 원양업이죠. 특히 다랑어, 참치를 잡는 원양업이 80년대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죠. 각종 어선, 어구의 기계화와 첨단화가 이루어져 있다. 자, 최근에는 자원관리형 어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족 자원이 부족해지고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업인 스스로가 어떤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서 그 테두리 범위 안에서 어업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업이 자원 관리형 어업인데요. 자, 수산 자원이 고갈되어 어업 생산성을 지속시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수산 생물이 자연 생산력이 최대로 유지되도록 하여 자원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업이다. 뭐 자원관리형 업의 대표적인 게뭐 TAC라든지 토탈 얼라우드 캐치, 1년 동안 각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그양 이상은 잡지 않도록 하는 게 TAC, 토탈 얼라우드 캐치, 총 허용 어획량이라는 제도고요. 예를 들면 또 그물코의 크기를 정해서 어떤 어업에서 사용하는 그물코는 몇 센치 이하로 아주 그물코의 크기를 너무 작게 하지 않는 그러한 그물코의 크기도 규정하고요. 또는 금어기. 자, 자원을 유지되어야 할뭐 어떤 어종에 대해서
산란기

이때 즉 암컷이 알을 품고 있을 때는 어로 활동을 할수 없게끔 금어기 등을 지정해서 자원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금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관련업의 대표적인 게 TAC라든지 그물코의 크기라든지 금어기라든지 또는 금지체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원 관련업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로의 과정. 우리가 어로의 3단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시험에 꼭한 문제씩은 여기 집어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로의 과정은 먼저 어근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에 어떤 어근이 존재하는지 찾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근 탐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장을 찾아야 되고 어장에 가서는 또 모여 있는 어근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어근을 탐색했다라고 보면 그래서 어장에 가서 어근까지 탐색을 한 뒤에는 효과적으로 어획하기 위해서 어근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 모으는 것을 우리가 집어라고 얘기합니다. 집어. 자, 집어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집, 구집, 차단, 유도. 반드시 유집, 구집, 차단, 유도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또 문항을 풀면서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자, 유집이라는 것은 자극원이 있으면 어근이 이 자극원 쪽으로 모이게 해서 어획의 효율을 높이는 것, 어근을 모으는 것을 유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오히려 구집은 또 뭐냐면 구집은 자극원이 있으면 이 자극원에서 어근들이 멀어지게 해서 어획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구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유집은 집어등이죠.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어획 대상물에게 불을 켜주면 모여들죠. 불쪽으로 물고기들이 모이게 하는 등이다 해서 집어등입니다. 그래서 집어등이 자극원이 되고 그 자극원 쪽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불을 켜고 있는 배를 불배라고 하는데 뭐 선단을 이루어서 조업하는 어떤 업이 있다라고 하면 불을 켜고 있으면 우리가 멸치 같은 게 불배가 있는데 멸치를 모으는 배가 불배가 되겠죠. 불을 켜고 있는 배 자극원이고 멸치가 불배 쪽으로 모이게 하는 거니까 유집이 되겠죠. 또 미끼 가장 대표적인 유집의 자극원이죠. 자, 문어 단지는 문어의 습성은 어떤 좁은 곳 항아리에 들어가거나 또는 항아리와 비슷한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그러한 것을 은신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어가 들어가는 습성, 그 은신처에 들어가는 습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어를 잡을 때이 단지 자체도 자극원이 되겠죠. 주꾸미를 잡는 소라방도 마찬가지로 주꾸미가 소라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 습성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꾸미 소라방도 유집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고요. 자, 구집은 멀어지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선자망의 참대. 자,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선망과 자망이 합쳐진 게 선자망입니다. 선망은 두리꾼문어법 이렇게 둘러치는 겁니다. 둘러쳐요. 그럼 물고기가 있으면 이렇게 그물로 둘러친 다음에 자, 자망이라는 것은 걸그물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꽂히게 해서 잡는 거죠. 이렇게 둘러친 거물에 가운데에서 참대라는 것은 긴 작대기를 얘기합니다. 작대기. 대나무라든지 또는 어떤 긴 나무를 이용한 긴 작대기를 통해서 수면을 이렇게 내려치게 되면 모여있는 어근이 놀래서 둘러쳐져 있는 그물에 가서 꽂히게 됩니다. 꽂히게 해서, 잡는 방법을 이용한 게 우리가 선자망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이 참대가 자극원이 되는 거죠. 자극원에서 물고기들이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구집이 되겠죠. 자, 트롤의 후리줄. 트롤업은 긴 그물을, 자루형 그물을 긴 줄과 연결돼서 배하고 줄이 연결돼서 계속해서 그 줄이 해저를 자극하게 되면 그 해저 근처, 줄 근처에 있는 생물이 놀래서 튀어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그물에 잡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리줄도 자극원이 되겠고요. 죽방염의 나무 기둥, 죽방염이라는 건, 우리

남해 지조케어업에서 멸치를 잡을 때 사용되는 어업인데요.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때 나무 기둥도 멸치가 이 나무 기둥에 의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구집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끌그물업의 날개그물도 구집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끌그물업의 날개그물은 구집의 역할도 하지만 끌그물업의 날개그물이 차단 유도의 역할도 합니다. 차단 유도라는 건 자, 정치망의 길그물이 차단 유도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뒤쪽에 문항 풀면서 다시 한번 정치망의 길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식도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죽방령의 나무 기둥도 마찬가지로 차단 유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로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어획이죠. 대상물을 그물 안쪽으로 마지막에 끌어 들어가게 해서 배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 오르 작업의 마지막 단계는 어획입니다. 그래서 어근탐색, 집어, 어획의 3단계를 거치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집어 부분이고요. 집어의 제시문에 어떤 어구어법을 주고 답지나 또는 보기 선택지에서 제시문과 유사한 또는 같은 원리의 집어 방법을 선택해라는 그런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열 문항 풀어보면서 부족했던 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어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김홍도의 고기잡이는 18세기 오촌의 풍경이 잘 살아있다. 울타리처럼 보이는 것이 울장으로 주로 떡갈나무나 소나무로서 물이 얕은 바다 또는 서무 모래벌판 가장자리에 빙 둘러세웠다. 자, 울장의 기퉁이에 물살에 따라 물고기가 들어가긴 해도 나오지 못하는 임통, 큰 통을 설치를 하고 조수물이 들어오면, 즉, 밀물이 들어오면 물고기도 그통 안으로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물고기가 그 속에 같이 들어오겠다. 이후 물고기가 가득할 때쯤 어부들은 배를 나눠 타고 임통 안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떠서 배에 저장했다. 이것이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고기잡이로 김홍도는 역사적인 사를 못지않게 과정 하나를 섬세하게 그려내었다. 자,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어살 또는 어량에 대한 제시문의 내용이고요. 자, 1번 어구 전체를 들어올려 어획한다. 어떤 대상 생물이 있으면 그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을 우리가 들그물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들그물업법. 자, 제시문은 정치망의 일종이죠. 정치망.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차단 유도의 집어 방법을 사용한다. 자, 물고기가 그 어디에 따라서 떡갈나무하고 소나무를 이렇게 꽂아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고기가 그 꽂아놓은 나뭇가지를 따라서 쭉 임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차단해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차단해서 그물 안쪽으로 어구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차단 유도의 집어 방법을 사용하였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어로 작업마다 투망과 양망을 반복한다. 투망이라는 것은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걸 투망이라고 얘기하고요. 양망이라는 것은 그물을 배 위로 걷어 올리는 것을 양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시문에 투망과 양망은 나와 있지가 않죠. 자, 어구를 이동시켜 어구를 둘러싸 어획한다. 어구를 이동시키지 않고 어느 한 내역에 나뭇가지를 꽂아서 임통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계속해서 어느 한 해역에 설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구의 이동은 없다. 자극을 주어 어구를 모이게 하여 어획한다. 자극을 주어 모이게 하는 게 유집이죠. 유집. 자, 정치망은 차단 유도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어업과 법적 관리 제도에 의한 분류가 동일한 어업으로 오른 것은 자, 수산업법상의 어업은 세 가지로 분류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면허, 허가, 신고업으로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을어업이 나왔네요. 아까 마을어업은 면허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면허, 마을어장의 갯벌. 그래서
마을업 공동체 단위로 공동조업을 한다. 일정한 지역의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마을어업은 면허업이고 선택지에서 면허업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라고 했었죠. 자, 선생님이 아까 면허업의 가장 큰 특징이 어느 한 해역 또는 수역, 갯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동하지 않는 거죠. 자, 나잠업은 아까 신고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맨손업도 신고업이고요. 자, 정치망업은 어느 한 자리에 고정해서 설치한 그물을 정치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해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면허업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3번이 면허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연안자망과 근해 안강망업은 허가업에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대회에서 알수 있는 어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오빠 소라를 진주 목걸이처럼 소라를 진주 목걸이처럼 줄로 꿰어놓은 거 뭐야? 그러니까 소라를 쭉 줄에 꿰어놓은 거죠. 자, 저것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기잡이 도구야. 자, 소라를 고기잡이에 사용하는 것은 주꾸미 소라방이 되겠죠. 소라방. 주꾸미 소라방은 유지배 방법을 쓰는 거죠. 소라방 자체가 아까 자극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함정어법에 사용된다. 어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자, 함정어법은 뒤에 다시 설명을 하는데, 뭐가 유인한 겁니까? 소라방이 소라를 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잡는 거죠. 자, 쭈꾸미를 잡을 수 있지. 어구를 바다에 놓고 기다렸다가 소라가 주변을 지나가는 쭈꾸미를 잡도록 하여 어획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비어있는 소라 껍데기를 사용해서 어획하는 거야. 비어있는 소라 껍데기 안에 주꾸미가 숨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상태로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잡은 것은 활어 상태로 어획할 수 있겠죠. 활어는 살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신선도가 높은 주꾸미를 얻을 수가 있다. 은신처를 제공하여 집어한다, 유집에 해당한다. 강제함정어법으로 분류된다, 유인함정어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자, 어구를 고정하여 부설하고 일부만 건져 올려 어획한다. 리을은 정치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면허업에 해당되는 어떤 수역에 그물을 고정해서 설치하는 정치망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활어 상태로 어획할 수 있고 은신처를 제공하여 지배한다. 기역 니은이 정 선택지가 되겠고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상황에서 알수 있는 어구어법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해서 그런 것은, 자, 가가 정치망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치망이고요. 집어 방법은 차단 유도 방법을 사용합니다. 차단 유도 방법. 자,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쭉 길목에 길그물을 설치합니다. 이게 길그물이고요. 길그물. 그러면 다니는 물고기는 이 길그물이 차단시키는 거죠. 길목을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자, 정치망은 길그물과 원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통그물은, 자, 여기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놀다가, 여기가 비탈그물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탈그물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 비탈그물을 타고 쭉 들어가게 됩니다. 비탈그물의 입구는 굉장히 넓고요. 나가는 쪽은 굉장히 좁게 되어 있어서, 이 비탈그물을 타고 요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면,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못 빠져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를 허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잡은 물고기는 이 원통에 끝자락만 올려서 물고기를 빼낸 다음에 다시 가라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망에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어획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계획하는 업, 면업에 대한 내용이죠. 면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미끼를 사용한다. 아니죠.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망은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법에 의해 면허업으로 분류된다.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한다라고 했으니까 면허업에 해당된다. 자, 항차 때마다 어구 전체에 투망과 양망을 반복한다. 정치막은 마지막에 이 원통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만 들어올려서 어획된 물고기를 꺼내고 다시 물속에 가라앉혀서 조업을 한다. 그래서 니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어구, 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업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알수 있어서 오래전부터 조석과 같은 자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자,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고기를 대나무 발을 이용하여 V자형으로 막아 모이게 한 다음, 모이게 하다니, 그 다음에 수렴하는 곳에 망통을 설치해 고기가 함정에 갇혀 어획하는 지혜로운 어법이야. 자, 죽방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죽방염을 보면,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나무들을 이렇게 막 촘촘하게 박아 놓습니다. 박아 놓고요. 물살이 굉장히 빠른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여기에 아까 망통을 설치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멸치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멸치를 걷어 올리는 어업이 죽방염입니다. 죽방염. 근데 제시문은 죽방염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 4월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 남해 지조해협에 가면 이 죽방염을 남해대교 위에서 이렇게 보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인함정어법으로 분류한다. 유인함정이 아니고 조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강제함정어법에 해당되고요. 유집의 집어방법을 사용한다. 유집이 아니고 여기 어떻게 보면 차단유도 또는 구집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멸치를 주 어획 대상으로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어획물의 손상이 적은 상태로 어획이 가능한다. 자, 멸치를, 살아있는 멸치를 그대로 걷어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죽방염 멸치는 고가의 거래가 됩니다. 나머지 멸치 잡는 것은 그물로 대부분을 잡는데요. 그물에 의해서 잡은 멸치는 많이 손상이 됐겠죠. 그러나 죽방염 멸치는 살아있는 상태로 떠서 잡기 때문에 손상이 굉장히 적다.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업과 집어 방법이 동일한 업의 사례로 옳은 것은 단 집어 방법에는 유집, 구집, 차단유도 세 가지만 생각을 한다. 자, 7, 8월경 장마가 지나간 뒤에 집을 꼬아 굵은 끈을 만든다. 굵은 끈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수수 이삭을 여러 갈래로 나눈 다음 각각 가는 끈에 묶어 굵은 줄에 거꾸로 매단다. 수수 이삭을 거꾸로 매단다는 겁니다. 밤이 깊어지면 횃불을 밝히고 계곡에 이 끈을 던져 수면으로 가로지르되 그물을 쳐놓은 모양처럼 해놓는다. 이렇게 그물을 쳐놓은 모양처럼 해놓는다. 그다음 30분 뒤에 조용히 기다렸다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 불을 밝힌다. 그러면 개가 물 흐름을 따라 내려오다가 수수 이삭을 만나면 곧 이삭에 매달려 수수를 빨아먹느라고 떠나지 않는다. 즉, 수수 이삭이 개에게는 자극원이 되는 거죠. 자극원. 그래서 유집의 방법에 의해서 집어 방법을 사용해서 개를 잡았다는 예전 전통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유집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선자망의 참대는 아까 구집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소라방의 소라는 유집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인망의 후리줄은 구집에 해당하고요. 정치망의 길그물은 차단유도에 해당합니다. 차단유도. 마찬가지로 죽방염의 할가지도 차단유도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집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소라방의 소라가 되겠죠. 자, 소라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소라방은 소라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죠. 소라 껍데기가 자극원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라를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유인한 거기 때문에 유집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6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집어 방법에 대한 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는 오징어 체납기입니다. 오징어 체납기. 오징어 체납기. 집어등을 이용하는 거죠. 집어등을 이용해서 오징어를 모은 다음에, 불에 의해서 모은 다음에 채소 낚아 올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유집에 해당되겠죠. 유집. 집어등이 있으니까. 자, 이거는 아까 차단 유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망의 길그물은 차단 유도에 해당된다. 자, 가는 집어등을 이용한다. 맞는 얘기죠. 나는 길그물을 이용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부정형 문항입니다. 틀린 걸 찾으면 되겠죠. 가는 나보다 야간에 효과적이다. 가는 집어등을 켜기 때문에 나보다 야간에 효과적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가보다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나는 가보다 조류에 의해서 오는 물고기들을 차단해서 들어가게 하니까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가와 나는 모두 유집의 방법으로 집어한다. 나는 차단 유도의 방법으로 집어하니까 잘못된 것은 5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습 활동지에서 알수 있는 어업과 허가업의 분류가 동일한 어업으로 오른 것은, 자, 8번 문항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문항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 허가업 중에서도 또그 안에 근해업이냐, 연안업이냐, 구획업이냐를 구분하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지금 내용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출제된 걸한 번도 보진 못했고, 그냥 면허, 허가업, 신고업의 개념을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업의 종류만을 수험생들이 알고 있으면 대부분 문항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의 법적 분리에서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업을 우리가 구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획업. 일정 수면을 나누어서, 해수면을 나누어서 거기에서 어떤, 독단적인 어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데, 톤수가 제한됩니다. 톤수. 조업의 강도, 톤수가 정해져 있다. 5톤 미만이라고 얘기했었죠. 무동력이나 5톤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어업을 우리가 구획어업이라고 얘기하고요. 허가업인데, 이 구획업에 해당되는 것을 답지에서 찾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실뱀장어 안강망입니다. 유역력이 약한 회유성 어류가 다니는 어도에 함정을 설치하고 강한 조류에 의해서 강제로 함정에 밀려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뱀장어, 실뱀장어 안강망이 제시문에 나와 있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구획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획업에 해당하는 게 새우 조망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A 학생이 검색한 업에 사용한 집어를 위한 업 보조 도구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업 보조 도구로 고른 것은,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꽁치 봉수망 업입니다. 꽁치 봉수망은 들금을 업이고요. 자, 북서태평양에서 꽁치를 잡을 때 사용하는데, 자, 여기에 지금 집어등이 있죠. 이쪽에 집어등이 있습니다. 자, 꽁치를 어떻게 잡느냐. 이 집어등으로, 집어등 아래쪽에 모인 꽁치들이 집어등을 켜놓고 모이게 되면, 이 집어등을 끄고요. 이거 유도등입니다. 유도등. 유도등을 키면, 집어댔던 꽁치들이 요 유도등 아래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던 그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잡는 게 꽁치 봉수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꽁치 봉수망에 사용되는 집어 방법, 유도등과 집어등이 되겠죠. 그래서 득유과 리을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어구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낙지를 잡을 때는 끈으로 항아리를 묶어 물속에 던져 놓으면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낙지가 스스로 항아리 안으로 들어온다. 자, 항아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유집을 사용하였죠. 유집. 유집. 자, 이러한 원리와 비슷한 게 아까 설명한 게 쭈꾸미
소라방이라든지 또는 문어단지,

문어를 잡을 때 이러한 단지를 사용한 거죠. 자, 현재는 없어진 어업이다.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죠. 문어 단지라든지 주꾸미 소라방 같은 경우에. 끌그물 어법으로 분류된다. 그물을 끄는 게 아니죠. 그냥, 요 단지 안에 낙지가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은신처를 제공하여 유집한다. 집어 방법은 유집. 은신처 자체가 지금 항아리가 은신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고요. 대상물의 이동 경로를 막아 집어한다. 대상물의 이동 경로를 막는 것은 차단 유도죠. 정치망의 차단 유도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아랫줄의 길이로 부설 수심을 조절한다. 아랫줄, 모릿줄, 아랫줄이 나오는 것은 연승입니다. 낚시를 이용하는 연승에 사용되는 어구가 아랫줄, 모릿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지를 잡는 항아리는 은신처를 제공해서 유집한다.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4강 수산어과 어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구어법과 어구재료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개념 정리만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린입니다. 그대들, 요새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서 희망 진로가 어떻게 돼요? 뭐, 가고 싶은 전공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들 받으실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입시 상담 같은 거 하면 그런 질문을 이제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분야가 안 정해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뭐 정확히 막 저는 어느 과를 가고 싶어요 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관심 가는 큰 분야, 완전 큰 분야를부터 생각해 주셔도 좋고, 또는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잘하는 분야, 잘하는 것부터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거 또 애매하다라고 혹시나 하신다면, 아, 뭐 어떻습니까? 잘할 것 같은 분야, 잘할 것 같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한 걸음씩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희망 진로가 어떻게 돼? 라고 이제 질문을 자주 하면서, 아직, 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저는 당연히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친구들한테도 많이 말하지만, 저도 그러한 분야가 좀 늦게 정해진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는 진짜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어릴 때그 있잖아요. 세상에 정답은 단 하나라고 하면서 막 추리해대는 그 만화 있죠. 그래서 탐정이 되고픈. 정말 정말 정말 어릴 때그 탐정이 되겠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진 않겠죠? 뭐.

그러한 방향을 생각해 본거 말고는 후회 이제 천천히 잡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내가 관심 또는 잘하는 거 아니면 잘해내고야 말겠는 거 라는 식으로 이제 마음 편히 생각해 달라 라는 얘기를 나누며 저희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 만화 한때 빠져서 볼 때는 제가 그 탐정이 꼭 되어서 모든 추리를 다 해내서 다 악당들을 잡아내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 게 제가 지금은 좀비 영화도 못 보는 겁쟁이인데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단 하나 그거를 다 이제 다 알아내려고 했다. 그쵸? 여러분도 어릴 때 만화 속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이어 가볼게요. 자, C라는 친구는 상수기 때문에 좌변에서 일단 앞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곱해지는 거죠. 우리 1부터 5에 대한 AK에다가 C가 곱해지고, D는 65가 있고요. C에다가 시그마가 5번까지 붙었어. 그러면 저 상수항이 5번 더해진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5C로 데려오자라고 했죠. 이때 지금 이러한 시그마에 대한 값이 1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0C가 된다. 그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우리는 5C에 해당하는 값이 65가 될 테고, 따라서 구하는 상수는 15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13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1이 주어져 있고요. 오호, 여기 봅시다. 어떤 AN에 대해서 AK와 AK 플러스 1이 주어져 있는데, 시그마가 이제 이어져 있단 말이지. 아,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쳐다봤는데, 제가 살짝쿵 나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K 자리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 A1-A2예요. 그리고 2를 넣어볼게요. A2-A3이에요. 어라, 타타, 지워지는 게 보이죠? 한 번만 더. A3-A3대요.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 마지막에 N번째, AN-AN+1까지 더해지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아,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어받으면서 주르르르 다 지워지겠구나. 이 친구도 이뒤 어딘가에서 지워질 테고, 이 n도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an이랑 지워진다라는 거지. 그럼 남는 항이 가장 앞에 있는 a1과 뒤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항이 남아서 이런 식으로요.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지금 a1이 또한 1이라고 주어졌지.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 여기 플러스죠? 이렇게. 그럼 이 친구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 다 왼쪽으로 넘겨서 되어주시고 a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A11이니까요. 우리 N 자리에다가 10 넣어주면 되는 거겠지. 그럼 100에다가 마이너스 10 빼주시고 플러스 1 하면 91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조금 달랐죠? 그쵸? 근데 아 조금만 써보니 우리가 아, 뒤와 앞이 바로바로 이어받아지면서 지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항은 마이너스 4래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분수 형태의 꼴인데 이 친구 보자마자 뭔가 위아래로 약분이 되어지는 게 보인단 말이지? 적어볼게요. K가 1부터 N까지예요. 하트꼴로 우리가 약분 진행해 주시면 왼쪽에서는 ak 플러스 1이 지워지면서 ak분의 1이 남아 마이너스 살려주시고 뒤에도 그럼 약분해 주면 이번에는 ak가 지워지면서 뒤에는

이렇게 남아. 아, 그러면 아까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조금만 또 넣어볼까요? 그러면 k 자리에다가 1 넣으면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더하기 이번에는 2 넣어주시면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오케이. 이 친구들 지워지는 또 그러한 형태겠구나 잡아주시고 마지막에 n 넣어주시면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으면서 이 친구도 바로 뒤에서 지워질 거고 이 친구는 바로 앞에서 지워질 거예요. 남는 항이 첫 번째 항에 대한 이러한 a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값이 지금 n분의 1이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때 지금 이첫 번째 항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래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집어넣어 주자고. 그러면 좀 정리를 해줄게요. 제가 넘겨주시면 an 플러스 1분의 1을 탁 넘어오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지. 제가 구해줄 거는 지금 이 밑에 있는 번호가 13인 거니까 n에다가 1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n13분의 1은요. n이 12가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2분의 이쪽은 마이너스 12분의 3이니까요. 바꿔줄까요? 여기 마이너스 12분의 3이니까요. 우리가 마이너스 12분의 4가 돼가지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지. 제가 구하려는 것은 2, n13이라 지금 분의 1꼴로 맞추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결국에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분수꼴을 살짝만 바꿔줬더니 아이 줄줄이 이어지는 지워지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였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으로 가볼게요. 자, 아하. 이 형태 오랜만이야. 다시 왔어요. 그러면 저희 k가 1부터 10까지 ak에 대한 친구를 라지 a 그리고 1부터 10까지에 대한 bk에 대한 합을 라지 b 라고 두고 왼쪽 조건 정리하게 되면 이 a-b가 지금 34구요. 괜찮지? 오른쪽에는 a라는 값이 바로 10이라는 게 나온다.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우리가 바라보고 a-b라는 것을 알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오른쪽 a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렇기 때문에 34에서 10 빼준 24로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 친구도 이 덩어리 자체를 이제 다루는 문항이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고 저희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으로 가볼게요. 오, 이번에도 분수의 형태인데 루트 루트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저 친구 바라보니까 사실 우리는 그 유리화에 대한 그 과정이 딱 떠오르셔야 되고 그 말을 저 시그마 뒤에 있는 AK 플러스 AK 플러스 1분의 1이 친구에다가 위아래에다가 같은 식을 곱해주면 너무 좋겠지. 우리가 AK 마이너스를 곱해주죠. AK 마이너스 1, AK 플러스 1. 그쵸? 이 위에도 똑같이 AK에다가요,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이러한 식을 곱해주게 되면 일단 분모는요, 우리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 이렇게 빠지고 위에는 루트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남긴 한단 말이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텐데 지금은 등차 수열이에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아, 첫째 항과 공차와 같은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가 있고, 제가 첫째 항, 공차 이렇게 둘게요. 그렇게 되면 앞에 항에서 뒤를 뺀 거니까, 그래도 이 친구는

값은 마이너스 D가 되겠지. 이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D가 될 거야. 뒤에서 앞뺀 게 아니라 앞에서 뒤뺀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그래서 이러한 값이 결국은 지금 저 시그마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럼 데려올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에 대해서 일단 마이너스 D분의 1을 제가 앞으로 뺄게요. 이렇게 실수배로 앞으로 뽑아져 버린 다음에, 그럼 남는 이 분자 형태 있지? 여기가 이제 시그마 뒤에 오게 되겠지? AK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 이 친구를 이제 쭉 더해 줬더니 지금 2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좋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어받아 가볼게요. 우리가 이때 마이너스 D분의 1은 그대로 둘 테고, K 플러스 1번째? 아, 이거 우리 연달아 지어지는 그 형태 떠올리게 되면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씩 살짝 넣어보면 A1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이렇게 이어지고, 마지막에 15를 넣게 되면 루트 A15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A16이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때 또 지워질 거예요, 가운데 있는 이 친구들은. 그럼 남는 친구들이 지금 마이너스 D분의 1은 계속 살아 있어야 되고, 앞에 루트 A1에다가 뒤에 마이너스 루트 10, A16 이렇게 남는다는 거지. 좋아, 여기까지 왔어. 이때 우리는 저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주고 싶죠. 이 친구를 살짝 바꿀게요. 마이너스 D분의 1에다가 A 대신에 우리는 D를 넣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 A16을 A 플러스 15D잖아요, 그쵸? 그런데 A 대신에 D를 데려올 수 있는 거니까 16D가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16D 이렇게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그런데 여기 봐요. 마이너스 16에, 루트 16이니까 4를 앞으로 뽑아줄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여기를 그러면 4 루트 D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D분의 1에다가 뒤는 나머지 곱해지는 게 마이너스 3 루트 D가 되어서 플러스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루트 D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 값이 지금 2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정리할게. 그렇게 되면 루트 D가 지금 왔다 갔다 해주시면 2분의 3이고, 따라서 공차 같은 첫째 항 모두 제곱한 4분의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좋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구하려고 하는 것은 A4네요. A4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우리 바로 첫째 항과 공차가 같으니까 이 친구는 결국은 공차에 대해서 4배 해달라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4 곱해주시면 9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될 거예요. 좋아. 맨 처음에 저러한 분수꼴 형태를 바라보고, 우리가 위아래에다가 이 가운데 부호 마이너스 바꿔서 곱해주면 진행이 되겠지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앞에서 봤던 연달아 지어지는 형태가 등장하면서 또한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앞에 했던 문제들이 다 계속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6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수다라. 네. 저희 66번 문제도 수다리 문제인데요. 왜냐면요, 지금 SN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분수 형태를 바라보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부분 분수다. 그쵸? 이러한 이름을 가진 친구는 누구냐? 우리 지금처럼 저 SN에 대한, 아니야. 바로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어떠한 식이 지금처럼 A, B라고 본다면 A, B분의 1을 우리가 형태를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B-A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쪽 ab를 분모로 해서 통분해 보시면 ab분의 b-a 나와서 딱딱 지워지면서 같아지거든.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등장하는 형태를 오른쪽의 형태로 데려가요. 왜냐하면 이 형태에서 아까처럼 줄줄이 지워지는 형태로 받아주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래서 지금의 이 부분 분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 친구를 한번 쳐다볼게요. 난 sn 이라니 저 n, n 플러스 1분의 1을 바꿔주고 싶어요. 이럴 때에는 보통 이제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면서 뒤가 더 크죠. n보다는. 그래서 지금처럼 a, b라고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n 플러스 1에서 n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분모가 1이 될 거라 1분의 1, 즉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뒤에 있는 이 형태만 데려오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를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이 상태다라고 우리는 알고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에 대한 sk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따로 꺼내줄게요. 1부터 10까지에 대한 ak가 있다 그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지금 sk를 이렇게 정리해 주게 되면 k분의 1에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리고 뒤에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 친구는 결국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더한 그 값이잖아요. 즉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은 우리가 S10이라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S10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10을 넣으면서 이 뒤는 빼주면 될 것 같아요. 10 넣어주시면 10에다가 11 곱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이제 지워지는 형태로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챘다면 1에서 11분의 1을 빼주면 되겠구나. 이제 바로 보일 거예요. 왜요? 가장 앞과 가장 마지막에 빼기가 남으니까. 한 번만 더 쭉 적어볼게요. 그럼 앞에가 1 넣었을 때는 1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었을 때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뒤에는 3 넣었을 아니야 쭉쭉 갈게. 그러면 쭉 이어져 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0을 넣게 되면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닫히고 뒤에는 110분의 1이 빠진다라는 거지. 보면 이렇게 지워진다라니까요. 이렇게 다 지워져가지고 남는 것은 1과 마이너스 11분의 1이 남아가지고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은 11분의 10이 남겠네. 뒤에는 마이너스 110분의 1이 빠지는 거고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110분의 100에서 1 빼는 거니까 99네요. 그러면 11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10분의 9가 되어가지고 구하려고 하는 것은 10분의 9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렇게 끝이 나는데 우리가 이때 이 포인트, 이 식을 위해서 지금처럼 부분분수의 형태, 이 내용을 사용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제가 이 부분 살짝쿵 한번 봐볼까요? 지금 제가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분의 1 이 친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분분수를 조금 더 한번 다뤄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 빼면 분모가 2잖아요. 그쵸? 2분의 1이라는 이 앞에 있는 값이 생성이 되는데 앞으로 빼내서 2분의 1 빼내주고 시그마 n부터 10까지에 대해서 그러면 뒤가 2n-1분의 1, 2n+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어가 볼게. 그렇게 되면 2분의 1은 계속 살려두시고 뒤를 살짝 넣어보면 1 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1. 2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어서 마지막에 10을 넣으면 10 넣으면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 보면 지워져. 또 역시 지워져서 남는 게 1이랑 뒤에 마이너스 21분의 1이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대들아,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바꿔볼게. 만약에 n이 1부터 10까지로 해줄 건데, 여기를 n 플러스 1, 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2죠. 그러면 2분의 1이 역시나 똑같이 생겨서, 앞에 여기 2분의 1, 미안, 이쪽. 2분의 1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꺼내줄게요. 꺼내주고, 시그마 데려오신 다음에, n이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뒤가, 이렇게 따라오겠지. 짠! 이제 뭐가 다른지 봅시다. 제가 이 친구 전개해 줄게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1 넣으면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2 넣으면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이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해요. 보면, 뿔마가 안 맞네. 조금 더 넣어볼까요? 3 넣어보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3 넣고 있지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4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4 넣으시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그래서 마지막에 10까지인데 9를 만약에 넣어보시면 10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마지막에 10 넣었을 때가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거 보면 이번에는 지워지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플러스 4분의 1이 지워져. 한 텀을 점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마이너스 5분의 너무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괜찮지 여러분들? 여기다 집중해 주세요. 마이너스 5분의 1은 또 뛰어넘어서 여기랑 지워져. 그러면 이 친구도 어딘가 뒤에서 지워질 거고 이 친구는 한 단계 앞에 있는 애랑 지워지고 이 친구도 이 앞에 있는 이 11분의 1이랑 지워질 거라고. 그래서 남는 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앞에서 두 개, 뒤에서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13분의 1 이렇게 남게 된다. 따라서 제가 적어주게 되면 이때는 2분의 1에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13분의 1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아까는 하나하나씩 남았는데 지금은 두개두 개씩이 남아버린다고. 왜일까요? 주어진 문제를 한번 바라볼까? 식을 한번 바라볼까요? 여기가 이 텀이 2예요. 그치? 그리고 각각의 식에 대해서 등차수열의 형태인데 앞에 있는 그 공차가 2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맞아떨어지면서 얘네들이 지워진다라는 거지. 문제 SN에서 갭이 1이에요. 그리고 각각이 공차가 1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뭐잖아. 갭이 2예요. 그런데 이 앞에가 지금 공차가 1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 이 친구는 지금 분모가 2, 3, 4, 1씩 늘고 있는데, 이 갭은 분모가 2가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한 텀을 쉬게 되고, 따라서 남는 게 지금 두 개씩이 생긴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거는, 아, 반드시 하나하나가 남는 것은 아니구나. 여기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다시 한번 내용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시그마에 대한 문제인데,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이쪽은 7이고 이쪽은 8이야. 그러니까 뭔가 조심해야겠구나 싶으면서 이쪽을 두 배를 하시죠. 그러면 K, 1에다가 10에 AK, 마이너스 두배 하는 거니까 2분의 1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7에다가 AK, 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마찬가지로 두배 하는 거니까 112이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 여기 2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2 곱해져 있다라는 건데 아유 잘 보이니? 아유 잘안 보여? 이 상태로 볼까 그냥? 우리가 이 위에서 아니야 이 아래에서 이 위에를 빼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래에서 위를 좌변끼리 빼주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 같아서 사라지고 여기는 같아 사라지고

이 시그마 뒤에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값을 제가 B라고 할게요. 이렇게 굳이 AB로 안 잡아줘도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잡고 갈게요. 그러면 지금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이 137이에요. 지금 같은 수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푸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좋아요. 좋아. 그럼 이 뒤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앞에 A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2B죠. 이 값이 지금 101이 된다. 오케이.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그러면 3B는 빼면 36이라서 B에 해당하는 값이 12야. 그쵸? 그럼 B가 12라서 우리는 A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 12 여기서 빼주시면 125네요. 125. 짠. 각각을 구해줬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10번째 항이네. A10. 그럼 A10은 사실 A에서 B를 뺀 거죠? 그치? 그렇다 보니 125에서 12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113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제가 다른 방법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시그마 K-9AK에다가 플러스 A10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이거 더해주면서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6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찻 2차 방정식이 나와가지고 바로 보이는 용어가 두 군의 합. 그러면 나는 떠올릴 수 있는 게 금과 계수의 관계. 떠올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두 군의 합 AN은 저 2차 이러한 식에다가 위에 n 플러스 5를 이렇게 올려주라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빼고 데려왔죠? 근데 이 친구를 뒤집어서 지금 시그마를 해달래요. k는 1부터 10까지에다가 저 뒤집을 건데, 특히나 이 2차 인수분해 하면서 뒤집죠, 뭐. 그러면 n 플러스 1 이렇게 데려오게 되면서 타타 지워져서 결국은 n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러한 시그마를 취해달라. 그러면 앞에 n에 대해서 N, 아하, K죠. 지금 K로 문자가 바꿔져 있으니까 K 플러스 5에다가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지워지고 이 부분을 다룰 건데, 그러면 우리 10까지에 대한 일단 자연수의 합 말하는 거고, 2분의 10 곱하기 11에다가 나머지 1도 10번 더해달라는 거니까 플러스 10. 까지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지워주셔서 5 되니까요. 55에다가 10 더하니까 65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은 7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일단 연립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 앞에 식에서 뒤에 있는 식을 각각 좌변끼리 빼줘보면 어떻게 될까요? AK에 대한 수열 날아가고, 그러면 남는 게두 배의 BK에다가, 그쵸?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가 더해지죠? 그러면 총세 배의, 우리 1부터 10까지에 대한 BK가 되어지는데, 제가 지금 앞에서 뒤를 뺀 거죠. 그래서 42가 되어진다. 따라서 지금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에 대한 BK는 3으로 나누시면 14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데, 구하려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뿌려주면 이 14라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10배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5. 해줘서 9가 최종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71번. 우리 상수 C가 등장해져 있는데, 이 왼쪽 보면 AN에 C가 곱해져 있어 C를 앞으로 빼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 뒤랑 엮어줘야 되는데, C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C를 곱해줘야겠구나. 일단 저 시그마를 각각 나눠보시면

AN에 대해서 붙고 우리 C가 아홉 번, 9C는 24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C를 좌우 양변에 곱해주시면 앞에 붙고 제곱되고 C가 된다는 거지. 이때 지금 왼쪽에서 있는 조건이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이 16이에요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9C 제곱 마이너스 24C 플러스 16, 이 0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인수분해 3, 3, 4, 4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3C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는 거라 지금의 상수 C에 대한 값은 3분의 4가 되어지는 거고, 제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인데, 여기가 지금 16이잖아요. 16이 C는 3분의 4, 그리고 구하려는 이 값을 라지 X라고 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저 X의 값은 4분의 3, 16에다가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4, 3, 1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2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양변에다가 C를 곱하면서 시작을 했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도 두 근이 나와 있으면서, 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했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해서 저 시그마 뒤에 있는 식을 일단 전개를 해줘 볼게. 그렇게 되면 1에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알파 n 플러스 베타 n. 뒤에는 알파 n 베타 n이 이렇게 곱해져서 있는데, 그렇다 하니 n이 1부터 7까지에 대해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수 데려오면 되는 거죠. 합했을 때는 5n이래. 이만큼이 5n이라서 마이너스 5n으로 데려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만한 곱한 값이 4n 제곱이래요. 그럼 플러스 4n 제곱이다. 이렇게 데려오라는 거지. 좋아. 그러면 이 제곱부터 해결해 줄까요? 4배에다가 우리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그합 공식 쓰는 거니까 6분의 이때 7이 주인공이 되어서 7, 하나 큰 8, 두 배보다 하나 큰 15가 곱해지고, 마이너스 5에다가 이번에는 자연수의 합 2분의 7 곱하기 8이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1은 7번이니까요. 플러스 7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할게요. 그렇게 되면 지웁시다. 여기가 3, 4, 여기 5, 이렇게 다 곱해지는 거고, 이쪽은 4 이렇게 곱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앞에는요, 20에다가 28 곱하는 거니까 560이 되는 거고요. 28에다가 20, 그쵸? 560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140, 그리고 플러스 7 계산해주게 되면 420에다가 427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 이번에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바로 시그마 문제로 이어받았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7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우리가, 절댓값이 나오면서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럴 때 A6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2래. 여기서는 일단 그 포인트가 공차가 음의 정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할 수가 있는 게 A6이 지금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앞에 이제 AO 좀 길게 다 적어볼까요?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야 넘어갈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더해지는 거잖아요. 해서 지금 앞은 0, 1, 2, 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공차를 좀더 낮추잖아요. 즉 지금 A6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2로 픽스해요. 그럼 이번에 공차가 마이너스 2다라고 좀더 낮춰보면 이 값이 0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더해주니까 딱 A6이 나오고 있지. 그럼 이때는, 아, 2씩 더해가는 거니까 거꾸로는 2, 4,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테고, 한 번만 더.

이번에 만약에 계속 A6은 마이너스 2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1, 4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아, 마이너스 3이 공차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제가 이걸 왜 잡아줬냐면 공차가 음의 정수가 되면서 케이스를 바로 알아볼 쉽게 나눌 수가 있다.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지금처럼 이 A5부터 음의 값을 가져요. 즉, 절대값을 다루고 있는데 이 친구를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데려온다라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그보다 이제 공차가 더 작아지게 되면 그때는 이 A6부터 앞에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때도 A6부터 무조건 이때는 마이너스이니까 이때부터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작아질 테니까 다 뒤는 음의 값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경우를 제가 이제 적으면서 한번 계속 이어가 볼게. 그럼 첫 번째 경우는 D가 첫 번째 경우는 D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이럴 때 지금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이 조건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 봐봐. 이럴 때는 사실 저 좌변에 있는 절대값에 대한 시그마 있죠.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에 대한 이 값. 사실 뭐 바로 구해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H7. A8,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되는 거니까, 부호다 플러스다 생각하고 다 더해주시면 몇 나오니? 이거 다 더하면 10, 여기다 16, 돼가지고 이 값이 16이 나와요. 괜찮니? 근데 이 값이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에 대한 AK에다가 플러스 42를 더한 그 값과 같니? 라는 거잖아. 이가 더해주시면 우리 마이너스 4거든요? 값다 더하면 마이너스 4잖아. 그럼 42 더하면 이쪽이 훨씬 크죠? 같지 않아. 따라서 지금 D가 일단은 마이너스 1은 아니고, 그보다 작은 공차가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로 한번 절대값을 풀어보자라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되면, 저 시그마, K, 1부터 8까지에 대한 이 절대값은요, 어디까지가 플러스예요? A5까지는 그대로 나와요. 그치? 그러면 1부터 5까지는 AK가 그대로 나오고, 뒤에 6, 7, 8에 해당하는 그 항은 마이너스를 붙어서 나오지. 마이너스 붙이고, 이 K가 6부터 시작해요. 이 부분 잡아주시고, 8까지 보여요. 해당하는 AK. 이렇게 절대값을 꺼내줘야 된다. 이 값이 지금 시그마 K, 오른쪽 우변이 1부터 8까지에 대한 AK에다가 플러스 42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도 과연 잘 풀려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제가 이동을 해줄 건데, 봐봐.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더했대. 근데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을 더한 거를 데려와서 빼줄게요. 그렇게 되면 일단 남는 이 부분 적어주시고, K가 6부터 8까지예요. AK. 그리고 다섯 번째 항까지 데려와서 빼줬으니까 남는 게, 아, 6부터 8까지예요. AK. 더하기 42. 괜찮니? 이렇게 되면 얘 넘어와서 2배 되고 넘어와서 마이너스 40이 되죠. 따라서 K 6부터 8까지에 대한 AK에 대한 값은 넘어간 마이너스 42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1이 돼요. 얘 그냥 한번더 정리한 겁니다. 여기가 AK. 좋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값이 A6, A7, A8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죠? 이럴 때 지금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러 가주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다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A6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거든. 때문에 이 값을 마이너스 2에다가,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2에다 공차 하나 더,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에다가 공차 두 개. 이런 거잖아. 아이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 여기 3D 남고요. 나머지 수들 다 넘겨버리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을 더하기 6으로 넘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따라서 공차는 지금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찾아줄 수가 있고, 저희는 다 왔죠? 올라갈게.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A, 첫째 항이 필요해요. 우리는 A, 6이라는 값을 아니까. 즉, A, 6이 지금 마이너스 2죠. 이 친구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5번, 즉, 마이너스 25, 한 값인 거니까 이때 첫째 항에 대한 값은 23이로구나 찾아주시고,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저 지금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에 대해서 AK인 거니까 2분의 공식 바로 써줄게요. 8개. 그 다음에 첫 항의 제 2배, 46에다가 플러스 7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5.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지워주시면 여기 4가 되고요. 안에 정리해 주시면 35 빼주는 거니까 11이 되어서 곱하면 44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지금처럼 절대값을 어떻게 벗겨내야 되는가에 대한 거에서 지금 딱 문제에서 케이스가 나눠지게끔 알려주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저희 넘어가 볼게요. 74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반가운 친구가 나왔고, 그럼 저희는 이 시그마 10까지에 대한 AK를 라지 A로 잡고, 그리고 지금의 1부터의 10에 BK를 라지 B라고 잡으면, 일단 왼쪽에 있는 친구는요, A에다가 2B-1을 한, 1이라고 하면 틀리죠. 10번, 10번. 이렇게 데려온 값이 같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뒤에 두 번째에서는 3A에다가 플러스 B, 가 33이라는 건데, 우리 A 자리에다 이 친구 데려올까봐. 그럼 이 A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6B에다가 마이너스 30, 플러스 뒤에 B 나머지 챙겨오시고, 이 값이 지금 33이래요. 그러면 7B는 넘어가서 63, B는 9가 되는 거고, 이 친구가 B였어서, 따라서 9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문제 다시 오랜만에 만나봤고 7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K에 K가 곱해져 있고 AK 플러스 1에 또 K가 곱해져 있는데 바로 안 보이죠? 한번 수를 넣어봅시다. 이 왼쪽에다가 1부터 넣어보시면 A1 플러스 2A2 플러스 3A3 뒤에 마지막에 10A 10이라는 값이 36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조금 와요. 오른쪽에도 한번 넣어 볼게요. 1부터 넣어 보시면 이 라인에 맞춰 주고 싶죠. 그럼 A2 2A 3 마지막이 9를 넣어 주시는 거니까 9A 10이라는 값이 지금 7이래요. 이렇게 넣어 주고 나니 위에서 아래를 빼 줘야겠구나라는 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남는 게 하나하나씩이네. 2, 3, 마지막에 이렇게 A 10까지 그럼 빼주시면 우리는 29가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사실 이러한 더한 값이 구하려고 하는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이라 29로 이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7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N과 AN 플러스 4가 12가 된대. 그래? 제가 구하려는 것은 16번째 항까지에 더한 거예요. 쭉 써볼까요? 안 쓰고 바로 보인다면 좋고, 한번 쫙쫙 써볼게요. A8, A9, A10, 쭉 마지막에 A16까지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친구랑 그보다 네번 뒤에 있는 항, 즉, 이 친구랑 더했더니 12가 된대. 아하, 그러면 이 친구도 그 뒤에 있는 A6이랑 더해서 12가 된대. 그러면 12라는 이 세트가 몇 세트가 나올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1, 2, 3, 4번째에 해당하는 항이 우리 A8까지 각각의 짝꿍을 이루면서 4세트가 나오겠지. 그치?

0: 이렇게. 그래서 앞에 8개의 항에서 4세트가 나왔어요. 근데 뒤에 또 8개의 항이 있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세트를 갖겠죠. 이 친구랑 이제 누구랑 갖겠니? A13이랑 갖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한 전체적인 게두배 해서 이렇게 값을 내어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12 곱하기 8이니까 96.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생각보다 아, 파악하면 간단한 문제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다음 강의부터는 슬슬 풀이가 길어질 예정입니다. 그러하니 더욱더 잘 같이 가보자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벌써 6단원, 그쵸? 이 평화와 공존의 윤리에서 만났습니다. 6단원의 여러분 경우에는 이 갈등, 소통, 해결 등등에 대한 주제와 뒤에 나오는 원조까지 또 다양한 이 평화에 대한 문제, 또 세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문제 푸는 그 문제 양이 강의마다 조금 제가 비중을 달리 했습니다. 이번 파트들의 경우에는 좀 많이 풀 거니까 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고 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입니다.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입니다. 보게 되면 하버마스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 담론 윤리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한 원효가 얘기했던 화쟁 포인트, 또 앞서서는 공자가 얘기했던 화이부동의 자세 같은 것 또한 출제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게 또 반복되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시면 돼요. 다음 여러분들 소통 윤리 포인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선대 사회에서 존재하는 이 갈등들, 싸움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조화롭게 살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됩니다. 공자 화이부동, 원효 일심화쟁 사상, 장자 재물의 자세 등등이 있고요. 하버마스의 경우에는 담론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세계를 강조하면서 이 생활 세계 속에 우리가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서 공적인 담론을 통해서 행위 규범들을 만들고 그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는 이 담론 윤리를 제시하면서 보편사상화 규범을 만드는 자세로서 담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데 이것은 이성을 통해 스스로 법칙을 수립하고 따르려고 했던 또 칸트랑은 또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담화 상황 제시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진실한 태도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합의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되고요. 그를 통해서 함께 지킬 보편타당한 규범을 만드는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급회의를 떠올리면 돼요. 알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 이상적 담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보편타당한 규범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실한 자세로 참된 것과 다시 천천히. 참된 것을 여러분들 진실한 자세로 정당한 근거, 규범에 맞춰서 우리가 제시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해 가능한 말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담론 윤리의 원칙으로 또 제시가 됩니다. 규범의 타당성을 위해서 담론 윤리 원칙을 말하는데, 이 원칙이 특히나 요즘에 기출에 자주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뒤에 문제가 좀 있는 관계로 우리 바로 문제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

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아까 기출 경향에서 봤지만 하버마스가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구적인 행위 그리고 의사소통적 행위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구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목적에 맞추어서 정밀하게 상정된 목표를 얻기 위해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고 일련의 상황과 이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성공지향적 행위라고 합니다. 도구적인 행위라는 것은 내가 설정한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찾는 성공을 지향하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여러분들 의사소통적 행위의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를 통해서 행위 계획들을 조정하는 이해지향적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도구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의 내용이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의사소통을 나누고 있는 행위자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성공을 우선적으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위 계획을 공동의 상황 정의를 토대로 조화시킬 수 있으며 그 조건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로 둘에 대한 구분, 하버마스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도구적인 이성을 통해서 자기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인간은 의사소통에 관련된 이성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함께 만들 규칙을 얘기할 수 있다. 함께 만들 규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선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의사소통적 행위는 상호 이해가 반드시 요청되는 사회적인 행위이다. 1번 동그라미 정답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여러 번할 때는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제시하고 반박하고 합의를 보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1번 의사소통의 행위는 상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의사소통적 행위에 참여해야만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도구적 행위에 참여할 때도 이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의사소통적 행위자들은 합리적인 대화보다 효율적인 선택을 우선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합리적인 대화, 사람들과의 대화, 그를 통한 이해를 더 중시합니다. 네. 도구적 행위가 성공지향적 행위인 것과 다르게 이 의사소통적 행위는 바로 이해지향적이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공동의 상황 정의에 근거할 때만 달성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개인적인 목표는 이 도구적 행위에 따라서도 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의사소통적 행위에 근거했을 때 함께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고 그 내에서 목표를 이제 추구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만이라는 단어에 지금 집중해서 지금 오답이 나오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도구적 행위는 이해 타산을 벗어남으로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 타산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공지향적 행위다.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1번인 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여러분들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행위에서 타당성 주장은 한 발언의 타당성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다는 주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사소통 행위 타당성 주장. 일단 하버마스라는 눈치를 챌수 있습니다.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자들은 언어 행위와 함께 상황에 따라서 진리성 주장, 네. 사실에 근거하는 정당성 주장, 그들이 살고 있는 규범적인 맥락에 바탕을 두고 있는, 또한 세 번째 진실성 주장,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그쵸? 네. 솔직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주장으로 이루어진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여러분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호 이해와 조정을 위해서 그를 통한 합의를 보고 그에 따른 타당한 규범 아래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화를 할때 사실에 근거해서 또한 규범에 근거해서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그냥 좀 말들이 어려울 뿐이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맞춰서 보시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청자는 화자의 타당성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판단을 보류할 수도 있다. 네. 듣는 사람 여러분들, 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따름대로 따로는 때로는 수용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가는 바로 하버마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견해를 비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타인의 견해에 대해서 비판하고 논박하고 하면서 변화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1번 동그라미. 정답 1번 되겠습니다. 2번 발언의 진실성은

소통행위에 의한 합의에서 도출된다. 합의에 의해서 여러분들 발언의 진실성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담론을 나누는 과정에서 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겠죠. 따라서 합의에서 도출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이상적인 담론은 선호가 일치하는 참여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선호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상대방은 짬뽕을 좋아해도 괜찮아요. 서로 간에 각자의 선호, 욕구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해서 우리끼리 지금 뭐 시킬지를 같이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3번, 틀렸다. 4번, 이상적인 담론 규칙은 공론장 외부의 개입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가 공론을 나누고 있는 공론장 내부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해야 돼요. 네. 외부에서 야 이렇게 해야지라고 강제하거나 억압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이상적 담론에서 제기된 주관적 견해는 양심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네. 내가 나름대로 이제 상대방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시를 했어, 근거를. 근데 그 근거를 물어보니까 내 양심이래. 대화가 되기 여러분 어렵겠지, 그치? 분명히 하버마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나의 주관적인 견해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가 돼야 돼요.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당한 근거가 제시돼야 된다. 네. 됐죠? 정답 1번인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지문들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타당한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참된 또 정당한 그리고 진실한 주장을 펼쳐야 된다라는 내용 반복되어 나오니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나왔습니다.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은 네. 의사소통의 합리성.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죠? 담론 참여자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의하는 논증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학급 회의할 때 여러분들 가끔은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담임쌤이 막 개입하셔가지고 막 하기도 하지만 그건 하버마스가 바랬던 상황이 아니에요. 하버마스처럼 바랬던 상황은 정말 우리가 정말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함께 대화에 참여해서 타당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논박하고 반박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모두가 정말 만장일치를 통해 이 규범을 만드는 것이 하버마스가 바랬던 상황이에요. 담임쌤이니까 발언권이 더 있고 학생이니까 발언권이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론 참여자들은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에 따라 수긍한 공동의 확신으로 삶의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야, 나도, 야, 너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하버마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갖고 와서 대화를 하면서 주관적인 견해가 대화를 통해 더 공고해지면서 합의를 이루고 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상황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급 회장 A가 앨범을 제작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학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요. 이걸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A는 그분들에게 어떤 회의 규칙을 안내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의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 규칙을 만들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버마스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동안 나왔던 맥락이 그대로 반복이 될 거예요. 자유롭고 평등하게 대화해라. 논박해라. 타당한 근거 제시해라.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라. 진실한 자세로 들어라. 얘기해라.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1번 보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라. 지양해야 된다? 아닙니다. 비판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네. 진실한 태도로 마음껏 하세요. 대신에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개인적 이익이나 신념을 주장해서 안 된다? 아닙니다. 마음껏 얘기하세요. 개인적인 욕구나 개인적인 선호 마음껏 얘기하세요. 네. 난 싫어. 안 하고 싶은데? 난 좋은데 만들고 싶은데? 마음껏 얘기하세요. 다만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서로 조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음 3번입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 아닙니다.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류 가능성 있을 수 있지, 그치? 대화하면서 근거되면서 조정해야지. 4번. 담론 참여자 모두가 합의한 의견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세요. 네. 여러분들. 다수결이 아닙니다. 네. 반 아이들이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야, 28명은 동의했으니까, 앨범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정말 모두가 논쟁을 통해서

반박하고 조정하고 합의하면서 정말 30명 모두가 동의하는 결정에 따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한 걸 모두가 합의한 거에 따르자.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수결이 아니다 라고 지우시면 돼요. 네. 옆에다가 다수결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X 치면 됩니다. 네, 지우시면 돼요. 5번입니다. 이미 합의한 결론에 대해서 재논의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이미 합의한 결론이라 해도 다시 얘기하고 다시 반박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갈게요.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림의 강연자가 또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거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준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규정적으로 명령하는 대신에 그 규칙을 일반 법칙으로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사람들과 뭐 해야 돼? 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이 준칙을 그냥 이 행위 규칙을 내가 나 혼자만 이성으로 생각하고 나 혼자 생각한 걸 사람들한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를지 우리가 어떠한 보편적인 규범을 만들고 따를지를 같이 얘기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적이라고 부르며 도달한 합의에 대한 타당성 주장은 상호주관적 인정에 따라서 평가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논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야 돼.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때 그게 타당한 규범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담론 참여자가 합의한 규범만이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방금 여러분 얘기한 그대로 다수결이 아니야. 모든 담론 참여자가 합의한 거야. 네. 합의된 규범은 담론 참여자 모두가 강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건 사람들이 정말 강제 없이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나 부작용까지 다 인지한 상태에서 정말 사람들이 강제 없이 자유롭게 합의한 것이어야 됩니다. 네. 됐죠? 누구? 네. 이제 손이 아플 정도. 하이가 왜 나오지? 네. 하, 버, 마스가 되겠죠. 바로 한번 이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규범의 보편성은 논의 과정을 거친 합의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다. 첫 번째 여러분 내용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보편적인 규범을 만들 때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 논의해야 돼. 담론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타당한 규범은 담론 참여자 중 다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도출된다. 여러분들 다수가 동의했다? 다수결? OX? X? 다수가 동의한 게 아니라 만장일치여야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장일치가 돼야 돼라고 체크. 다음 이제 D급 보겠습니다. 담론은 참여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유롭게 담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고요. 반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유롭게 강제 없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자율성 존중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죠. 네. 다음 리을입니다. 담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의견 제시를 지양해야 된다? 아닙니다. 주관적인 의견 마음껏 얘기하세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하세요. 참된 얘기하세요. 정당한 얘기하세요. 진실한 태도를 바탕으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신에 그런 주관적인 견해들이 근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담론을 나누게 되고 그에 따라 조정된 이 모두가 합의한 결과를 따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정답 여러분들 네, 기억과 디귿 되고요. 바로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체크. 참고로 이제 하브마스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담론윤리의 원칙이라는 게 여러분 등장합니다. 담론윤리의 원칙. 간단하게 먼저 써드릴게요. 네. 이제 아까 제가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 잠깐 간략하게 언급만 했던 내용이에요. 담론윤리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규범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1번, 보편화 원칙.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규범의 결과나 부작용 또한 인지하고 강제 없이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보편화 원칙. 두 번째 여러분들 2번, 네, 바로 실천적 담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실천적 담론 원칙 여러분

여러분들, 바로 만장일치에 대한 원칙이에요. 네. 모두가 합의해야 된다. 다수결이 아니다. 네. 이 두 가지 내용이 최근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표현 통해서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후의 문제에도 계속 언급이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이제 문제입니다. 의사소통 행위 개념은 말이든 말 이외의 수단이든 언어 능력을 지닌 둘 이상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관련된다. 보통 이제 반복되는 원문들을 보게 되면 언어 능력, 행위 능력 지닌 사람들의 대화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위자들은 일치된 의견 아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호 이해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조정하는 모습을 그리면 됩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 개념은 논증적인 대화, 담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 없이 합치시키려는 합의에 호소합니다. 네, 강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28명이 동의했으니까 2명 그냥 들어. 무슨 막 얘기를 계속해. 야, 우리 시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해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 그래야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버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웬 갑자기 분홍색이 네, 보라색이 나왔지? 오케이. 네, 1번 보겠습니다. 언어 능력이 없는 주체라고 해도 소통 행위를 할수 있다. 지금 여러분 위에 언급된 내용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 틀렸다. 2번,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반드시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근거 있는 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몰랐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도 독해처럼 풀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3번입니다. 의사소통 행위자들의 행위 조정을 위해서 논증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다. 네,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 조정해야 돼. 네, 맞죠. 정답 3번. 다음 4번. 의사소통 행위 주체들은 상대방 주장에 대한 비판을 지양해야 된다? 아닙니다. 마음껏 비판하고 논박하세요. 정당한 근거로. 그래서 서로 조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5번. 담론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은 행위를 강제 조정하는 근거가 된다. 야,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28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 우리 말 들어. 강제하는 조정? 강제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버마스의 관점에 따르면 정말 모두가 동의해야 돼요. 다수 의견이 행위를 강제 조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빨리빨리 끝내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X, 여러분들. 네. 정답 몇 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6번도 하버마스가 나왔습니다. 적절한 걸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담론 윤리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담론 과정에 적절하게 기여하는 한,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학급에 있는 30명의 친구들이 정말 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참여자는 담론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담임쌤이 참여했든, 교장쌤이 여러분 참여했든, 학급 회장이 참여했든, 전교 1등이 참여했든, 누가 참여했든 여러분들 서로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선생님이란 이유로 발언 기회를 더 많이 받거나, 1등급이란 이유로 막더 많이 받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의미에서 담론 과정에 적절하게 기여한다면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사람들은 똑같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은 우리의 대화는 외적 강제와 내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부에서 누군가가 야, 내가 권력자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말 들어야 돼라고 강제하지 않고요. 혹은 이것을 지켜보는 바깥에서 야, 이렇게 해야지라고 강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를 통해서 의견들을 조정하는 모습들 계속 상상하면서 하버마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론을 거쳐서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허용될 수 없다. 지금 사실 계속 또 나오는 뉘앙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담론을 해서 결론이 나왔어. 그럼 이 결론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재논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논의해도 됩니다.
다시 얘기를 꺼내도 괜찮습니다.

같습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거 놓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얘기해볼까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조금 이상적이고, 조금 힘들어 보일 수 있어, 그치? 하루 종일 여러 번 대화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치? 근데 하버마스가 꿈꿨던 그런 사회 모습에서는 그런 생활 세계에서 우리가 진정 대화를 통해서 모두가 합의한 규범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가 말했던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네. 여러분 따라서 네, 1번 X 치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담론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사적인 욕구를 표현하면 안 된다. 표현해도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 오류 가능한 말들 혹은 선호, 욕구 등등등 다양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학급 회의할 때 마음껏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 돼요.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타당한 규범에 도달한다. 이제 알겠죠? 네. 실천적 담론 원칙에 근거해서 3번은 틀렸죠. 왜? 다수결이 아니라 뭐야? 만장일치야. 이 만장일치도 지금 몇 개가 지금 나온지 거의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언급됩니다. 그 반복되는 뉘앙스를 찾는 게 기출문제 풀이의 목적. 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담론 통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만 강제력이 요청된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면 막 갑자기 강제력을 발휘해? 아니, 여러분들. 네. 정말, 정말. 이게 거의 막 진짜 끝까지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네. 끝까지 우리가. 단한 명이라도 반대하지 않도록. 정말 함께 서로 논박하고 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막, 정말 30명 중에 29명이 이제 생각을 해서 동의했어. 근데 한 명이 아직도 이해를 못했거나 아직도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그한 명도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한 명도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돼. 조용해. 싫어.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대화를 통해서 그 또한 이해를 시키고 조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5번 정답이 되겠죠? 5번 정답 체크. 담론 참여자는 상호 주관적 합의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대화를 통해서,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이렇게 생각해? 아, 그래? 조정해볼까? 이런 과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너도, 야, 나도. 이렇게 여러분들. 됐죠? 네. 5번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됐죠? 만약에 여기다 제가 무언가를 넣는다면, 저는 담론을 통해라고 넣을 것 같아요. 담론 참여자는 담론으로 상호 주관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담론 통한 주관적 합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통해가 반복되니까 통한으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통한. 네,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또한 마찬가지로 그 분위기도 나왔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언의 합리성은 근거 제시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발언의 합리성. 근거를 제시해야 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 너의 의견 주장을 펼칠 때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규범에 맞는 나아가서 진실한 태도로 너의 주장을 펼쳐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아가서 담론 참여자가 지닌 태도의 합리성은 자신을 비판에 노출하고 필요시 논쟁에 적절히 참여하려는 자세에 있다고 합니다. 네. 나름대로 이제 타당한 이제 말을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막 반박하려고 하니까 듣기 싫어 안 들을래 막 안 말할 건데 너가 알아서 생각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정말 함께 진실한 자세로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 떠올리면 됩니다. 이러한 비판 가능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발언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거들을 말해보고 조정되고 또 사람들이 그에 맞게 또더 나은 방향들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사상가 바로 하버마스가 되겠죠. 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버마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세로 대화해야 돼.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가 펼치는 주장이 내 근거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어. 미안해. 고칠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바꿔나가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많이 겪어봤던 상황이 아니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런 내용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나왔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류 가능성 인정하는 자세로 대화에 참여하고 나아가서 비판 가능성으로 인해 더 나은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다. 네.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에 비판적 의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아니야. 네. 마음껏 비판하세요. 네. 마음껏 비판하고 마음껏 물어보고 마음껏 근거를 확인하고 마음껏 조정하세요. 다음 3번.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론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 아니야. 합의한 결론도 재논의해도 됩니다. 의견 제시해도 돼요. 그쵸?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대사회가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어. 우리가 모두가 합의한 이 결론도 때로는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땐또 재논의, 또 근거, 반박, 비판, 합의, 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네. 3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담론 참여자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발언의 기회를 제한해야 된다. 야, 이 사람은 전문가야.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야. 그걸 기준으로 전문가니까 더 많이 말해. 전문가가 아니니까 넌 조용해. 이러면 안 된다. 그쵸? 따라서 X 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대화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네. 누구는 대화에 더 참여하고 누구는 더덜 참여하고 이런 거안 됩니다. 함께 참여할 기회를 받아야 됩니다. 5번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준칙을 주장해선 안 됩니다. 아닙니다. 마음껏 얘기하세요.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바라는 거, 주장들 마음껏 얘기하세요. 네, 그를 통해 조정하세요. 됐죠? 네. 욕구, 선호, 희망 등등등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앞에까지만 해도 뭔가 느낌이 서양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한자가 나오기 시작했어. 한자가. 한자가 여러분들. 한자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할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요. 우리는 문맥을 딱 파악하시면 되고 그에 맞게 문제를 풀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재밌는 건이 문제의 경우에 사실은 정말 위에를 여러분 가리고 아래에 있는 선지만 봐도 대략 뉘앙스가 딱 보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기 위해선 이런 자세로 대화해야 되겠다. 갈등 해결을 위해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게딱 선지 중에 하나가 딱 티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좌절할 필요 없어, 그냥.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풀면 됩니다. 혹시라도 틀렸다면 조정하시면 되고요. 볼게요. 모든 경계가 무한해. 무한하지만 모두 1심 안에 들어가. 1심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건가 봐요. 그렇죠? 1심이라는 건 여러분들 일체의 이원적인 대립을 그런 초월한 것입니다. 절대 불이한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 말은 옳고 네 말은 틀렸어. 이게 참이고 너는 거짓이야. 옳고 틀린 거야. 막 싸웁니다. 그렇죠? 근데 1심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하나의 일면, 하나의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1심의 관점에서 원효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의 다른 의견들을 화합해야 된다, 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맥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요 지문이었습니다.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 원효. 부처의 지혜는 모습을 떠나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가고 부처의 지혜, 그렇죠? 지혜와 일심이 온전히 같아져 둘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공정한 부처의 뜻을 토대로 여러 주장을 조화롭게 융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주장을 조화롭게 융합하자. 가끔 여러분들 저는 친구들끼리 막 싸울 때, 혹은 가족들끼리 막 싸울 때, 혹은 뉴스에서 우리나라 여러 사람들이 막 싸울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해할 그 거리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참 아쉽습니다. 원효 또한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원효가 살고 있던 시대에 막 불교 종파들 간의 다툼이 원효가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사실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면 각자의 의견들은 사실 정말 모두를 위한 겁니다. 다만 방향이 다른 것뿐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의견만 집착하고 고집하고 넌 틀렸어, 넌 잘못됐어라고 싸우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 화쟁의 자세를 기억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한자어가 바로 화쟁이 되겠습니다. 화쟁. 네. 일심

과 화쟁 사상 원효가 됩니다. 네, 문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회장 A는 축제에서 학급 부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사진관, 오락실, 분식집 등 서로 다른 방안을 내세우고 있고요. 아이고, 이건 괜찮은데. 문제가 뭐야?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도 옛날에 이제 동아리 옛날 창업 동아리 했을 때 그때 부스를 운영했는데 정말 거기 있는 친구들이 서로 막 저마다 다른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그 당시 유행했던 어떤 챌린지 아니면 뭐 포토부스 뭐 아니면 또 뭐였지 그때 막 정말 다양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야,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막 다퉜습니다. 그런 다툼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현명했던 동아리 회장과 부회장 친구 덕분에 조정이 잘 됐습니다. 야, 우리 싸울 거 없어. 우리 다 동아리 부스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조정해보자라고 좋은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네, 그게 문득 떠오르는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원효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1심의 근거에서 화쟁해야 돼. 서로가 사실 지금 막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에 집착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동아리 부스를 잘하고 싶어 하는 동아리가 아니지, 그치? 학급 부스를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의 다른 의견을 화합할 필요가 있겠죠, 그쵸? 네. 쟁론을 화합하다 화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선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서 자신만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된다. 아니야. 너만의 입장이 옳다고 고집하면 안 돼. 2번. 각 주장이 타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됩니다. 바로 정답, 그쵸? 너의 말 또한 맞을 수 있어. 너 또한 정당할 수 있어. 우리 함께 얘기하고 조정하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화쟁하자라는 거예요. 정답 2번. 3번. 모든 의견을 통합할 수 없으므로 회장의 직권으로 결정해라. 야, 어차피 의견 막 모아봐야 소용없어. 네가 그냥 결정해. 아니지, 그치? 4번. 다른 학급의 사례에 따라서 운영 방안을 결정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 거 갖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5번. 모두가 편협한 주장이야. 친구들 다수의 동의를 기초로 해. 다수결로 하자라는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네. 서로 한번 쟁론을 화합해보자, 융합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의사소통 측 행위 나왔습니다. 생활 세계에서 합의를 이루고 유지하며 또한 새롭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생활 세계, 의사소통적 실천. 바로 하버마스가 딱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의사소통적 실천은 여러분들 합리성은 달성된 합의가 최종적으로 근거에 의지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사소통적 실천의 합리성은 합의가 최종적으로 근거에 의지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고 합의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자의 합리성 역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한 상황에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한 주장을 펼칠 때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참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 9번 하버마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론 참여자는 토론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지양해야 돼. 근거 없는 말을 하면 안 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 정답 1번. 지양과 지향을 헷갈리면 안 돼요. 지양은 쉽게 말하면 하지 말자. 지향은 그렇게 하자. 그렇게 나아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아니야. 대화를 통해서 함께 조정해야지.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겠지, 그치? 네. 3번.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한 후에 대화에 참여한다? 아니야. 주관적인 견해를 함께 내놓고 근거를 제시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견해를 혼자 극복하고 나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4번. 담론 참여자의 심의를 통해서 합의된 주장은 절대적으로 참이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참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참인 것은 아니에요. 다음 이제 여러분들 5번입니다. 담론에서 발언 기회는 합리적 근거지시 능력에 따라서 주어져야 돼. 아니야. 발언 기회는 전문가란 이유로 혹은 합리적인 근거지시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더 많이 부여되거나 하면은 안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특히나 이 마지막 여러분들 5번과 같은 맥락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

해서 우리가 함께 조정하고 합의해야 돼. 그를 통해 모두가 동의해야 우리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규범을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바로 누구? 하버마스. 볼게요. 기억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다수가 지지하는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네. 다수가 지지하든 여러분 말든 뭔 상관이야. 마음껏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비판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이거 지금 다수가 동의했으니까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유롭게 말하세요. 네. 눈치 보지 말고 알겠죠? 니은 담론 참여자 다수가 동의한 모든 규범은 타당성을 지닌다. 상식의 근거에서 푸는 게 아니에요. 하버마스의 입장의 근거에서 풀어야 돼. 니은 틀렸지, 그치? 왜? 다수가 동의한 게 아니다. 다수결이 아니다. 뭐다? 만장일치다. 지금 제가 몇 번째 만장일치를 쓰는지 모를 정도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너의 이익, 선호, 욕구 마음껏 표현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리을,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도 수용해야 된다. 리을 여러분들 별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화 원칙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담론 윤리의 원칙, 그 중에서 바로 보편화 원칙. 너가 합의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 그 또한 자유롭게 우리가 수용해야 돼.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또한 우리가 숙고하고 생각한 다음에, 아, 그래.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수용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여러분들, 그때 담론이 타당성을 지니는 거예요. 따라서 하버마스에 따르면 합의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도 수용해야 된다. 자유롭게, 강제 없이.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부작용을 알고 수용해야 돼. 그게 바로 보편화 원칙. 정리하시면 돼요. 기역, 디귿, 리을, 정답 4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포인트 두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보편화 원칙. 합의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 인지하고 수용해야 돼. 자유롭게. 두 번째 여러분들, 실천적 담론 원칙. 모두가 동의해야 돼. 만장일치가 돼야 돼. 알겠죠? 그래야 규범이 타당성을 지닌다 라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기억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은 의사소통 이론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 막 물어뜯고 있고 막 인신공격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하버마스가 얘기했었던 담론 윤리를 이용해서 해결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주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논증적인 대화인 기억에 참여한 사람들의 합의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 여러분들? 바로 담론 되겠습니다. 담론. 이 사람은 하버마스다. 담론 윤리. 됐죠? 어떤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장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라고 합니다. 네. 정당한 근거들, 합리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토론해 가는 거예요.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공론장이 활성화돼야 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세계에서 우리와 관련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돼. 그를 통해 조정해야 돼, 합의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론장 여러분들, 하버마스가 또 강조한 포인트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 주장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오류 가능성을 여러분 내포한 주장도 제시해도 됩니다. 네. 타당한 근거로 제시해 보면서 우리가 오류를 수정하고 또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대화를 참여하면 돼야겠죠? 진실한 태도로. 네. 2번입니다. 개인적인 선호나 욕구는 최대한 숨기고 발언해야 돼? 아닙니다. 네, 마음껏 얘기하세요. 난 지금 이 발전소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아, 심적으로 좀 싫어. 우리 동네 지금 안 좋을 것 같아. 불편해라고 마음껏 표현하세요.
대신에 자기가 주장을 펼칠 때또 그에 맞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진실한 태도로 표현하세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2번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참여자 다수의 동의로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 아이고,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동의가 아니다. 뭐다? 만장일치다. 이 정도면 거의 막 복사해서 붙여넣고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합의맛을 만나게 되면 이 포인트가 아마 반복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네, 합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허용해서 안 된다. 지금 이것도 몇번 여러분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네, 재논의 해도 됩니다. 네, 마음껏 얘기하세요. 마음껏. 알겠죠? 다음 이제 5번입니다. 네, 발언 기회는 합리적 논증 능력에 따라서 차등 부여되면 안 돼. 발언 기회는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부여돼야 돼. 누군가가 전문가란 이유로, 누군가가 합리적인 논증 능력이 높다는 이유로 다르게 부여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5번 별표. 네, 하버마스가 얘기하고 싶은 담론의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네, 참고로 차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바꿔 보세요, 한번. 네, 다르게. 합리적 논증 능력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읽기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활과 윤리를 푸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몇몇 친구들의 경우에는 어휘에서 발목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지향한다, 지향한다, 간과하다, 뭐 개진하다,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차등, 이런 말들 때문에 생활과 윤리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편하게 검색하세요, 그냥. 그때그때 그냥 눈치껏 풀고 넘어가지 말고 때로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확실하게 배워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도 아마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최대한 기출을 보면서 대비할 거고요. 나중에 정말 모르는 게 나왔을 때도 풀수 있는 센스를 키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모르는 게 나오면 찾아봐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하길 바랄게요. 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적절한 거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담론에 참여할 기회가 개방돼야 돼. 형광펜으로 한번 쫙 밑줄을 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해. 그를 위해서는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 지닌 모든 사람에게 담론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만 합의해서 결정하자? 아니다. 그리고 담론 참여자는 모든 담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발언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돼. 참여하고 발언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돼. 어떤 담론 참여자도 억압받지 않고요, 발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론 통해서 합의된 내용은 보편적인 규범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내용, 담론 윤리 원칙에 따라서 만장일치, 또한 결과 부작용인지 수용했을 때이 담론을 통해 만들어진 규범이 보편적인 규범이 될수 있습니다. 네, 바로 누구? 하버마스가 되겠죠. 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담론 참여자는 개인적인 욕구를 표출해도 됩니다. 마음껏 얘기하세요. 알겠죠? 이게 지금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니은입니다. 다수가 인정한 주장도 담론 과정에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여러분들 인정한 주장도 한 명에 의해서 비판받고 또 논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정말 이해 가능한 그런 규범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티켓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상호주관적 논증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조정하면서 야 너도 야 나도 라고 해서 합의하는 모습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담론 참여자는 모두 합의의 결과와 부작용을 수용해야 된다. 맞죠, 여러분들? 합의의 결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수용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 탄생한 규범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는 우리 아까 다시 정리했었던 보편화 원칙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표 치고 이렇게. 정답은 니은과 디귿과 리을의 몇 번? 5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보면 느끼겠지만, 다소 이상적인 상황이겠지만, 정말 대화를 통해서,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논박하면서 합의하는 과정을 떠올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학급 회의는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들 막 5, 6교시 때막 때로는 급하게 안건들을 처리하지만 이 하버마스가 얘기했던 이 생활 세계에서의 우리는 정말 공론장에 모여서 우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논박하고 서로 이해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체제라고 하는 효율성이 지배하는 이 시스템의 모습이 생활 세계를 침투하지 않을 거라고 하버마스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빨리빨리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어쩌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 또한 효율성을 근거로 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하버마스가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도 좀 부끄럽게도 담임을 하면서 정말 때로는 학급회의 때 급하게 안건들을 처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하버마스가 제시했던 담론 유리를 통해서 갈등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합의해야 되는지, 조정해야 되는지 배워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여러분들, 또 보니까 한자어가 또 나왔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A에게 제시할 조언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군자가 나왔습니다. 군자. 간단하게 복습. 우리 1단원 여러분들, 특히 윤리 접근법 배웠을 때를 떠올리면 돼요. 특히 군자를 얘기했던 사상이 어디 쪽이었지? 바로 유교, 그쵸? 유교에 따르면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성인과 군자를 제시하고요. 그들에 따르면 이 인간다움의 회복 혹은 덕의 회복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인이 예지 중요하다, 조화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의 맥락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군자는 화합하지만 주체를 잃지 않고요. 남들과 같아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네. 화합은 하지만 자신의 중심 또한 잃어버리고 마냥 같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자로 여러분들, 화이구동이라고 합니다. 화합하지만 그냥 마냥 똑같아지겠다고 하진 않는다.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내 신념, 내 도덕적인 가치까지 다 버리고 그냥 친구들이 하잔대로 막 똑같이 그냥 여기저기 휘둘러 다니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네. 군자란 존재는 자신의 도덕적인 원칙, 신념 잘 지키면서 주체를 잃지 않으면서 남들과 화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소인은 주체를 잃어버립니다. 남들과 같아지면 화합하지 않습니다. 마냥 그냥 어울리기 위해서 자신 또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한 보게 되면 화합하진 또 않습니다. 막 당파를 이루고 서로 다른 입장들끼리 막 싸우고 하는 모습들을 떠올리면 돼요.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네, 비교해서 보고 있죠. 그렇죠? 군자는 두루 포용하고 파벌을 이루지 않고요. 소인은 파벌을 이루고 두루 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갈등이 존재하는 현대사회, 우린 어떤 사람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바로 군자의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네, 주체를 잃지 않지만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파벌을 이루지 않고 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화이부동의 자세를 얘기했던 공자가 되겠습니다. 하버마스가 원래 계속 나오다가 이렇게 틈틈이 공자도 막 나오고 원유도 막 나오고 합니다. 네. 어떠한 교과서에서는 장자의 재물 또한 언급을 하는데 장자의 재물 또한 요리조리 잘 네, 이용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새로운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 맥락에 맞게 푸시면 됩니다. 네. 바로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네, 학생 A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의 독특한 행동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 근데 낯설게 느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랑 문화가 달라. 그래서 얘 행동이 뭔가 나랑 달라서 좀 어색하고 좀, 네, 약간 좀 어울리기가 참 힘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학생 A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얘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공자의 화이부동의 자세를 참고해서 보면 되겠죠. 1번입니다. 그 친구가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세요. 다른 문화에 와서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 얘 또한 우리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자. 얘가 자기 문화 버리고 우리 문화를 닮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위에 나오는 것처럼 화합은 하지만 주체를 잃지 않고 파벌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 너의 문화가 우리랑 다르니까 너 너의 문화 버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 친구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로 조화롭게 지내야죠. 그렇죠? 다를 수 있어, 낯설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포용하기 위해서

0: 좋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 바로 2번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친하게 지낼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을 계산하세요. 공자 여러분 따르면 군자는 이익보다 의로움을 중시하는 존재예요. 그런 군자의 자세에 따르면 이익을 계산해서 행동하라고 하지 않겠죠? 4번, 다수가 즐기는 문화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세요. 야,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 모두가 즐기는, 우리 다수가 즐기는 문화에 따라야 돼. 이게 우월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파 이루지 않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 알겠죠? 5번입니다. 5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선악의 분별 없이 그 친구의 행동을 모두 포용하세요? 포용이란 단어는 맞습니다. 근데 선악의 분별 없이는 아닙니다. 공자는 여러분 분명히 인간다움, 인간을 사랑함, 인을 얘기할 때 12선악의 분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 선한 것을 사랑하고 나쁜 것, 그른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됐죠? 따라서 5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2번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조금 더 깊이를 더해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상가의 입장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화자의 의사소통 행위의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인 맥락에 따라서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정당한 주장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당한 주장을 펼쳐야 된다. 사회 규범적 맥락에 맞게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해야 됩니다. 참된 진술을 해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야 돼요. 바로 진리성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타당성 주장, 진리성 주장과 연결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셋째, 화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청자가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네, 진실성 주장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문제의 지문에서 만났던 정당성, 진리성, 진실성 주장에 이렇게 연결지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가 대화에 참여할 때는 이런 의도를 포함시켜서 얘기해야 돼. 정당한 말을 해야 돼. 진리가 있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바로 하버마스. 사실 이분의 여러분 책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정말 내용도 많고, 이분을 정말 출제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아. 근데 정말 다양한 책들과 내용 속에 통틀어서 말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대화를 통해 조정하자. 대화를 통해 합의하자.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규범들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전체의 맥락을 보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다양한 지문들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버마스의 책을 사가지고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야. 그동안 기출에 나왔던 맥락들, 선지들, 지문들, 내용들 보면서 정리해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기역니은 디귿리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입니다. 소통행위는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죠. 네. 서로 함께 이해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대화해야 됩니다. 니은 옳을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담론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붙이고 이제 반박하고 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디귿, 발화 내용이 참되면 어떤 발화 자세도 허용된다. 분명 여러분들 참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참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한 태도 또한 필요하죠.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진실한 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확보된다. B.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가 아니라 쓸까 말까, 여러분들. 쓸까 말까. 네, 쓸래 말래? 쓸래 말래? 그쵸? 네, 바로 만장일치 쓰겠습니다. 만장일치. 다수의 동의가 아니라 만장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규범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을 틀렸고 정답 기역니은의 1번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내용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중요한 포인트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어떤 내용이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도 만날게요, 여러분들. 안녕!
1: 해도 육룡이 나라시오.

0: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우리 지금 인구 파트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첫 시간 함께 했습니다. 문제가 진짜 만만치 않죠. 특히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지역도 가려놓고 뭐 다 가려놓고 여기가 어딘지 찾아야 되고 거기다가 지도에서 잘 모르는 지역들도 한두 개씩 막 섞여 있고 그래서 틈틈이 백지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크지 않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틈틈이 오늘은 경기도 지역을 내가 완성을 해봐야겠다. 내일은 강원도.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 좀 순환을 시키세요, 여러분. 항상 지도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12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12번 2024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의 그 흐름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최근 2, 3년의 경향성하고 그리고 조금 오래된 기출문제의 경향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 3년을 정말 열심히 잘 복습을 하시고요. 예전 것도 이제 지도 연습도 하고 지표 다루는 해석하는 연습도 할 겸 복습을 잘 해주세요. 이 선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뭐 성비라든지 부양비라든지 노령화 지수라든지 중위 연령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서로 다른 자료에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일단 지도에서 어떤 지역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를 통해서 좀 적용을 시켜서 ABC 지역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지역을 보시면 여기부터 볼까요? 커다란 거. 여기 너무 자주 나왔죠? 확대시켜 놓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전자조립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경기도 지역의 대표적인 공업지역 화성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입지하고 있기도 하죠. 그 아래가 또 평택인데요. 화성하고 평택은 모두 다 전자조립, 자동차 꼭 챙겨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서울하고 딱 맞붙어 있는 누가 봐도 그쵸? 서울과의 관계성이 매우 밀접한 그런 지역일 거고요. 성남입니다. 성남시. 이 성남시 안에 분당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강원도와 경계를 맞닿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군이라고 적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가 선생님은 항상 여기 휴게소 지나면서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그 휴게소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 잣이 들어간 그 네모나게 생긴 샌들을 여기서만 팔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원도 여행 중에 여기 가평휴게소에 들려서 꼭 그걸 사가는데 그렇죠. 뭐 여행의 재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가평군입니다. 일단 군이라는 느낌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X축이 노년부양비고요. 노년부양비가 높다는 거는 네, 어쨌든 노년층의 비중이 높으니까 노년부양비가 높게 나타나겠죠. 유소년부양비 높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거기가 조금 신도시, 젊은 층이 많이 사는 도시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잘 떠올려 보시면 자, C는 여기서 네, 여기 가평군에 해당하는 데이터겠죠. 그래서 먼저 C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유소년 부양비 Y축 보셔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네, 보시면 이 화성하고 성남 중에서 그래도 좀 최근의 신도시 그리고 지금 또 제조업의 일자리가 많은 그런 도시가 어디죠? 화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신상 A 그리고 그 중간적인 성격 B 원래 가장 중간적인 성격은 가장 나중에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ABC 지역을 찾았으니 우리는 선지에서 내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보다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높다. 이거는 뭐 통학도 그렇지만요. 통근 이 서울에 대한 이제 일자리 의존율이거든요. 이 서울과 인접해 있는 뭐 광명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좀 주거 기능으로 특화돼 있어요. 주거 기능. 그러니까 일자리가 풍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서울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근 통학은 성남이 더 화성보다 그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 화성은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자조립과 자동차 공업과 같은 제조업 일자리가 되게 풍부해요. 그
도시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과의 통근 통합 비율은 A가 아니라 B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A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라고 했는데요. 화성하고 네, 지금 가평을 비교를 했죠. 어디가 더 낮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 C가 청장년층의 비율이 낮겠죠. 자, 거꾸로 됐고요. B는 A보다 성비가 높다. 자, B하고 A입니다. 지금 성비를 물었는데요. 성비,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번 했지만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는 중화학공업 혹은 이제 전자조립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을 거예요. 여기는 주거 기능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비가 높다, 남초다, 남성의 인구가 많다, A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4번 C는 A보다, 자 우리 C하고 A하고 둘 다 아주 널찍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인구가 여기가 훨씬 많을 테니 인구 밀도도 A에서 높겠죠. 그럼 마지막 C는 B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마지막에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이 노령화 지수는 원래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라고 했지만 유소년 부양비분의 노년 부양비 곱하기 100을 해도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Y축분의 X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Y축의 값은 거의 비슷한데요. X축의 값이 이 C가 월등히 높죠. 그게 대충 봐도 보이죠. 그래서 굳이 엄밀하게 숫자로 계산하지 않아도 C가 B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딱 느낌만 봐도 그쵸? 네, C가 높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값을 줬다는 거는 그걸 보라는 건데 그냥 느낌으로,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편견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으로 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2024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 나, 다 지역이 이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인데요. 어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요. 우리 수능 기출의 미래에서 농업파트에서 출제된 지역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도 선생님이 이 문제 봤었거든요. 같은 권역, 전라남도에서 물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광역시 하나, 그 다음에 시 하나, 군 하나 나왔을 때 서비스업에서 이 군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거기 앞에 한번 문제 보세요. 산수유가 유명합니다. 선생님이 이 소백산맥의 끝자락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너른 품을 가지고 있는 지리산이 세 개 도에 걸쳐서 분포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매년 여기에 산수유 따러 갔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엄마가 여길 매년 보내서 산수유를 따오라 그랬어요. 아동학대는 아니고요. 네, 자연과 친하게 지내라고. 여기가 구례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이제 또 선생님이 매실을 따러 가라고 했던 이제 광양인데요. 광양은, 네, 매실보다는, 네, 제철소죠. 제철소. 여러분들 한국지는 제철소. 매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자, 우리 광양 제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여러분? 석유학단지. 여수입니다. 여수시. 네, 여수시. 석유학. 적어둘게요. 오랜만에 나오죠. 석유학.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모르면 조금 무안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전라남도 도청이 있는 곳이에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모르면 이제 무안해지는데 이제 알아야지. 무안군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나다 지역이 어딘지를 여러분들 찾았고요. 많은 걸 주셨는데 연령층별 인구 비율에서 그쵸? 연령층별이니까 이거 세 개에 각각의 비중이 나와 있고요. 색깔을 달리해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외국인 주민만 성비를 따졌을 때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축을 보셔야 돼요. 외국인 주민의 성비 했을 때 이제 100을 기준으로 남초, 여초 뭐 이런 걸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이 지역들 중에서 항상 가장 촌락을 먼저 찾아내죠. 가장 촌락스러운 특징이 있는 곳. 자, 그거는 어디를 보면 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보면 된다. 떡하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 네, 지리산 산에 가면 이제 친절한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가의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하고 다가 있는데요. 이 나하고 다는, 와, 저거 지금 노년부양비 청장년층 비중 이거 가지고 알기에는 너무 무섭죠. 저거 가지고 알았다? 통계청 직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걸로 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뭘 줬다? 외국인 주민 성비를 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비가 아주 큰 차이가 나요. 나가 월등히 높죠. 남성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라는 거죠. 남성 외국인들이 뭐하러 왔을까요? 네, 근로하러 왔겠죠. 네, 그쵸? 선생님이 결혼 이민자의 그 성비랑요. 외국인 근로자의 성비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고요. 특히나 여기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서 근로할까요? 그쵸? 여수 석유학 단지에서 근로를 하는 편이겠죠. 중학 남성이 많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여수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무안의 데이터일 거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다를 다 찾았네요. 자, 1번.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가하고 단데요. 지금 둘다 사실 군이에요. 둘다 군이지만 여기는 그래도 전남 도청도 있고, 그쵸?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도 여기는 한 9만 명 정도는 되고요. 구례가 3만 명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9만 명, 3만 명. 그래서 여기가 인구 밀도가 더 높을 겁니다. 나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총부양비는 어디 보자? 이거 허리에, 자, 청장년층. 자, 허리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의 비중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총부양비는요, 청장년층의 비율과 청장년층의 비중과 반비례 관계성을 가진다고 했죠. 그쵸? 자, 그러면 나하고 가만 보세요. 어디가 지금 청장년층이 훨씬 더 많죠? 네, 나가 많고요. 가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총부양비가 높다는 거네. 이 청장년층의 비중이 낮아야지 총부양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가가 더 높게 나오겠네요. 자, 3번. 나는 다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나는, 네, 여수, 다는 무안. 당연히 여기가 맞겠네요. 정답은 3번에서 좀더 깔끔하게 나오고요. 다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노령화 지수,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봅시다. 아까 우리 가에서 노년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 가지고 구례군, 가를 찾았잖아요. 자, 그리고 사실 가와 다가 정확히 어딘지 몰라도 지금 이 선진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유소년분의 노년 비중 따지면 가가 훨씬 더 높게 나올 겁니다. 자, 가에서 다준 가는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전체 인구가 어디가 많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여수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이건 양가 비율의 문제이고요. 외국인 주민 수 전체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 근로자 수도 많을 나가 제일 많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우리 3번에서 나왔죠. 그래서 13번 문제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갈게요. 자, 14번. 2023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그려져 있고요. 지금 0세부터 100세까지, 100세 이상까지 인구와 성비가 지금 세 지역의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지역이 어디냐? 자, 일단 A부터 한번

한번 보시면 이거 예전에 선생님이 산천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농어파트에서 나왔었거든요. 여기가 산천어 어디죠, 여러분? 산천어? 네, 화천입니다. 화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려우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르겠다. 그러면 군.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새 지역을 다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 이제 뭐 잘못된 거고, 그래도 우리가 새 지역 중에 보통 두 지역은 아는 게 나오길, 그리고 공부를 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는 세 종이에요. 여러 번 봤죠? 인구에서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대전 바로 위에 세 종. 자, 그 다음에 여기 거제입니다. 거제. 조선업. 중화공업이 아주 발달돼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의 그 데이터 중에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 몇 개가 있을 텐데요. 일단 가에서 보시면 성비가 유독 20대에서 30대의 성비가 치솟습니다. 유독 저 특히 20대. 자, 특히 20대에서 강력한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에서는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특히 한창 일할 30대, 40대 여기서 또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령의 그 분포는 좀 다르죠. 간은 20대에서 되게 뾰족하게 거기에 특화돼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근로를 할수 있는 연령대에 좀 걸쳐서 남초예요. 자,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비가 크게 네,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성비가 여기 100을 기준으로 보시는 건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천어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여기서는 네, 산천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군사 분계선 주변에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야? 군부대. 선생님이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이 군사 분계선 주변에 남초 현상 나타나는 첫 번째 지역. 두 번째 자, 거제와 같이 중화공업이 발달한 지역도 남초 현상, 그쵸? 반면에 세종은, 그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소년층 비중이 높잖아요. 전국 1등이라니까요. 그래서 끝났어요. 가는 A, 나는 B, 나는 C, 그 다음에 다는 B. 이렇게 A, C, B. 정답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2023학년도 3월 학평입니다. 그래프에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가에서 라는 각각 서울, 세종, 울산, 전남 중에 하나고요. 유소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뭐 이렇게 두 개를 줬습니다. 가장 이제 양극단. 그래서 청장년층으로 구별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이두 개를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구 구조에서는 유소년층과 노년층 혹은 고령화 수준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들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세종, 울산, 전남 구별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노령화 지수, 고령화 수준을 알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지표이고요. 식이 뭐라고요?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 정말 자주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공식을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소년 부양비. 자, 누가 부양하죠? 아빠, 엄마가 여러분들 어릴 때 부양해줬죠? 여러분들도 만 15세가 넘었으니, 그쵸? 대부분 넘었을 테니, 네, 청장년층에 속하는데요. 이 부양비 계산의 식을 보시면, 부모는 싹다 뭐죠? 청장년입니다. 네, 부모는 싹다 청장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부양을 하는 층이 청장년층이니까. 그래서 청장년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이 유소년 부양비, 청장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 노년 부양비, 청장년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년 곱하기 100이 총부양비. 네, 그래서 청장년층이 부양을 열심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청장년층은요, 일을 하는 연령층이잖아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층, 돈을 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가에 뭐를 납부해요? 세금을 납부하죠. 그래서 뭐를 하죠? 부양층이죠. 부양을 하는 층입니다. 그래서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뭐라고 하죠? 피부양층이라고 하잖아요. 부양을 받는 층.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리를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자, 일단 노령화 지수를 가지고 이 높은 노령화 지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 우리 가장 농업적인 특징이 뚜렷한 네, 이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죠. 시구요, 시구요, 시구요, 네, 도입니다. 자, 그래서 전남.

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나다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소년 부양비 1등도 챙겨봐야 될거 아니에요. 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소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세종 꼭 챙겨가세요. 가장 신상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가 있는데요. 서울하고 울산입니다. 자, 서울하고 울산 중에 어디가 노령화 지수가 더 높을까요? 네, 서울이 더 높습니다. 서울은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공업 기능이 거의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한창 일할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울산이 노령화 지수가 더 상대적으로 낮아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 울산, 세종, 전남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남 지방에 속하는 건요. 여기서 가나다라 중에 나밖에 없고요. 행정 중심 복합 도시, 행복 도시, 세종이 다가 맞아요. 정답 2번이네요. 다른 가보다 청장년층 인구가 많다. 여러분, 인구 양입니다. 비중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엄청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양이요. 여기가 930만 명, 여기 40만 명. 네, 거의 20배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이 당연히 양이 많겠죠. 라는 나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여러분, 네, 무려 울산과 비교했습니다. 울산은요, 그 어떤 지역하고 또 비교를 해도 네, 1인당 GRDP 우리나라 전국 1위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가에서 라중 중위연령. 자, 고령화 수준이에요. 고령화 수준 어디가 제일 높다고요? 노령화 지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이 제일 높겠죠. 정답은 아까 2번에서 나왔고요. 틀렸던 선지들 다시 잘 점검해 주세요. 자, 16번입니다. 2023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두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 중 고른 것은. 여러분들 방금 앞에서도 이렇게 누워져 있는 약간 반쪽만 그려져 있는 인구 피라미드를 보셨는데요. 이거를 왼쪽으로 90도 회전하고 약간 데칼코마니 하듯이 오른쪽에도 그리면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구 피라미드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별로 크게 어렵진 않고요. 일단 가나를 그냥 ABC에서 매칭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남해안 일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남해안 일대 정말 섬 지역이 많아요. 정말 많죠. 그래서 여기 우리 방금 앞에서 여수라고 배웠던 네, 여수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남해거든요. 남해. 남해군.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거제. 자주 나왔기 때문에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 여기 이제 근처에 있는 위성도시의 역할을 하는 김해가 있죠. 그럼 이 A가 뭐냐? 자, 나로, 누리호. 자, 우리나라 항공 우주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자, 고흥입니다. 고흥. 유자가 유명하죠, 여긴 또. 그쵸? 네, 참고로 유자는 따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자, 고흥군. 그 다음에 거제시, 김해시. 네, 두 개는 시고 하나는 군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그 이유가 있겠죠? 두 개는 시를 주고 하나는 군을 준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단위도 놓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이 급간이요. 그리고 이 절대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를 알수 있냐면, 가보다 나가 훨씬 더 규모가,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정말 작잖아요. 그래서 왠지 막 군의 느낌이 스물스물 느껴지는데, 게다가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90도 회전시키고, 데칼코마니에서 그려보면 인구 피라미드가 좀더 명확하게 보인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그려보면, 이 지역은요.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표주박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노년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표주박형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허리가 되게 두툼해요. 그쵸.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형의 구조를 보이거든요. 게다가 성비를 보시면 이 성비에서 100을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해석을 했잖아요. 100이 상당히 굵긴 한데, 100을 기준으로 봤는데 이 가의 그리고 나의 청장년층의 일부 구간이 100을 네, 넘는다는 거. 그것도 일단은 확인을 같이 해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일단 노년층의 비중이 높다는 거하고, 그리고 오히려 노년층에서 아주 뚜렷한 여초현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네,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나지역에 비해서 더 이른 연령에서 여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좀 촌락형. 그래서 A, B, C 중에서는 A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거제 아니면 김해인데, 이 젊은 층에서 그리고 두툼하게 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면서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네, 거제의 특징으로 해석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하고 B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오죠. 자, 정답 1번이었고요. 1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7번 2022학년도 10월 학평입니다. 자, 이 문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좀 오래된 문제이지만 네, 좋은 문제니까 늘또 다시 수록을 해놨겠죠?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이요. 경기, 서울, 세종, 울산, 전남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고맙게요. 시하고 도를 구별해줬어요. 진짜 고마운 거거든요? 그러면 시는요, 여기서 서울, 세종, 그리고 울산이 있고요. 그리고 도에 해당하는 거는 경기, 그리고 전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수월해져요, 진짜로. 그리고 그래프는요, X축이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예요. 자, 청장년층의 성비를 줬다.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럼 세 가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주변, 중화공업지역, 촌락지역의 청장년층 성비까지도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장년층의 성비를 따로 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2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역인데요. 도지역인데 청장년층의 성비가 이렇게나 높다? 지금 100보다 훨씬 높죠. 우리 경기하고 전남입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 뭐 공업지역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경기도, 서울, 수도권 지역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성 일자리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월등하게 나타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크게 별로 안 나타나거든요. 특히 도 단위로 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바로 전남일 것이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자, 그러면 청장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겠네요. 그러면 총부양비가 높겠네요. 그거 가지고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확인을 해봤을 때 전남이 확실해요. 그러면 남은 도, 그냥 가져가는 거죠? 경기 이렇게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서울, 세종, 울산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지금 A, B, D죠. A, B, D죠. 근데 그중에 성비가 매우 뚜렷하게 또 높은 한 지역이 보입니다. 어딜까요? 네, 중화공업이 매우 매우 발달한 울산, 자석조 철의 도시죠. 그래서 울산이고요. A하고 B가 있는데 이제 세종하고 서울이 남은 거거든요. 자, 서울하고 세종 중에 어디가 더 3차 산업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풍부하고 더 특화되어 있죠? 서울이죠. 서비스업은 어떤 성별의 일자리가 훨씬 더 풍부하다? 여성. 자, 그래서 지금 100보다 낮은 유일한 지역입니다. 성비가 100보다 낮은 유일한 지역. 여성의 인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서울입니다. 그리고 세종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A, B, C, D, E를 다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자, 그나마 시하고 도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월해졌다는 거. 자, 1번 보겠습니다. A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다. 이거는 네, B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부산보다 유소년 비양비가 자, B가 높은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부산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B가 있잖아요. 근데 유소년 부양비는 여러분들 뭐, 총부양비도 지금 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세종은요, B가 세종이잖아요. 우리 세종은 전국에서 유소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청장년층의 비중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이걸 알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직접적으로 유소년층하고 뭐 다른 연령층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어요. 근데 1차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청장년층의 비중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총부양비하고 청장년층은 어떤 관계성? 반비례 관계성. 근데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청장년층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세종의 유소년층 비중이 전국 1위인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B가 세종인 거 알아 알
또 찾았잖아요. 그걸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의 비중이 비슷할 때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은 세종이 유소년 부양비가 당연히 높겠죠.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 네. 3번. C는 E보다, 경기는 전남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을까요? 네. 전남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우리 농업할 때도 여러 번 언급했었어요. 그쵸? 전남, 전북, 경북은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농가 수도 많고, 그 경지율도 높은 그런 지역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자, D는 A보다 총인구가 많다. 자, D하고 A. 울산하고 서울입니다. 네, 우리 서울은요, 인구가 930만 명, 울산은 1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A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거꾸로 이야기했고요. 이는 D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GRDP. 지금 울산이랑 전남을 비교했습니다. 네, 이렇게 광역자치단체로 비교를 해도요, 울산이 1인당 GRDP, 뭐 전국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D가 높습니다. 아까 정답은 2번에서 나왔죠? 네, 정답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갈게요. 18번 문제, 2022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지금 이제 점점점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구조를 지금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가에서 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예전부터도 이렇게 지역군으로 묶여서 출제가 된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아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공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역들이거든요. 일단 예전에도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언급한 것 같은데 서산, 네, 당진, 자, 그 그룹군입니다. 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서산 그러면 석유학단지 발달돼 있고요. 당진은 제철소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중화학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딱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역, 여기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네, 또 이렇게 산맥을 이렇게 그어. 산맥을 긋고 그 끄트머리에 지리산도 분포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가 무진장 지역에 무진장. 무진장 눈이 많이 내린다 그래서 무진장. 그래서 무안, 진안, 장수. 여기 무진장 버스도 옛날에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여기가 진안 고원이잖아요. 그래서 지형성 강설로서 네,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 진안. 그리고 무주입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 여기 스키 타러 많이 갔었는데, 네, 이제 되게 오래된 지역이긴 해요. 어쨌든 눈의 질도 좋고요. 지금도 우리가 기후에서 배우는 지역이죠. 진안 무주고요. 군입니다. 그쵸? 둘다 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위성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왼쪽이 김해입니다. 네, 김해시. 그리고 여기도 선생님 최근에 부산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봤는데요. 정말 새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막 들어서 있더라고요. 완전 막 신도시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서 있는데. 자, 일단 여기 양산시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시지만 중화공업이 좀 특화되어 있는 시들. 자, 그리고 양산하고 김해 시지만 주거 기능이 좀더 탁월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군이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요. 네, 가에서 다중 중위연령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나다를 해결을 안 하고 왔잖아요.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쵸? 가나다를 여기다가 지금 적용을 시키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직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나다 보겠습니다. 지금 다부터 눈에 확띌 텐데 일단 이 노년층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여성의 그 비중이 더 커지고요. 그리고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요. 비율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양이 아니라요. 비율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 구조의 특징을 더 탁월하게 한눈에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 노년층이 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촌락이죠. 자, 어디? 자, 여기입니다. 진안무주의 데이터가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안무주의 데이터. 자, 그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를 보시는데요. 가하고 나에서 좀더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거. 지금 왼쪽이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에 비해서 좀더 뚜렷한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로 뭐다? 당진과 서산, 서산 당진의 데이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도시형은 도시형이에요. 우리 별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시형은 도시형이고 인구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